70km 지점에서 13톤 화물차와 25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던 중 또 다른 25톤 화물차가 앞선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가 추돌해 뒤따르던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은 다쳤습니다.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돈을 주고 보복 대행을 의뢰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의 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리도록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외에도 스토킹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업종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이틀 연속 이어진 가운데 업종 간 순환매로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4% 오른 52,900.07에 거래를 마쳐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1포인트 오른 7,483.24에 보합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80% 내린 25,832.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업무 성과도, 시험 성적도, 사람들의 마음도, 투자 수익률도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좀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사실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에 얽매이면 내 마음만 괴로울 뿐이죠. 가끔은 내 마음대로 통제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려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들어서 보는 것. SNS가 띄워주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 하루에 한 줄이라도 내 손으로 글을 써보는 것. 순간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마치 게임 속 캐릭터를 고르듯이 내 기분을 설정해보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적어도 오늘 하루 내 마음 하나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통제권이 흔들리는 삶을 버티게 하고요. 때로는 작은 것에 감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키보드를 누르는 대로 글이 써지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핸들을 트는 대로 차가 움직이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때때로 그렇게 되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 적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면서 한탄하는 시간보다는 충만한 삶이 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 어느새 금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또 금요일에는 우리 원탁의 기자들과 토론도 하고 상식도 쌓는 날인데요. 우리나라 월간 한 달 동안의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00억 달러. 세계에서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걸 기록을 한 건데요. 다만 반도체에 너무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것 아니냐. 또 고환율 효과 때문에 또 국내에서 내수는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 양극화는 어떻게 할까. 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 체력 같이 한번 좀 논해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오늘은 살짝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간간이 악재

0: 것처럼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일지, 과연 AI 투자가 정점을 찍은 걸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또 지금 나갑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따로 없죠. 그래서 뭐 폐업, 노령, 사망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사업주가 매달 일정 금액을 여기에다 넣고 나중에 목돈 형태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무슨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퇴직금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안전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달부터는요, 이 제도의 납입 한도가 기존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연간으로는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또 이 공제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율도 최대 3.7%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장님을 위한 퇴직금, 이 공제 제도인데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좀 비가 자주 와서 우산을 잘 좀 준비하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우란 기자, 와이스트릿 송일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축구에서도 우리가 4강 가면 참 좋을 텐데.
3: 근데
0: 우리가 수출은 이제 4강이라면서요. 오늘 좀 수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달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네. 이게 세계에서 달러. 네 번째로 맞아요. 우리가 기록한 나라.
3: 천억 달러 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160조.
0: 160조.
3: 한 달에.
0: 한 달에 네. 그러니까 배에 실어서 해외에 내보낸 것만.
3: 그렇죠. 일단 가슴이 정말 웅장해지는데 네. 이게 1년 전보다 70.9%가 증가를 한 거예요. 1023억 달러로 수출이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넘었고 이제 무역 수지도 역시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0: 흑자 규모가.
3: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출 규모로만 보면 독일, 중국, 미국 다음으로 4위. 상반기로 봤을 때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뭐 역시나 뭐니 뭐니 해도 최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겠죠. 이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99%, 그러니까 3배가 증가한 거예요. 네. 그래서 448억 2천만 달러로 첫 400억. 사상 첫이 너무 많아요, 기사에. 그래서 산업통상부 이제 관계자는 미국 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물류 가격도 불안해서 이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이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AI 서버향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기존 주력 제품들, 소비재들도 고르게 선전해서 이런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0: 그러게요. 사실 되게 놀라운 숫자예요. 예전에 좀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무역 그 1조 달러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2011년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역은 수출이 다 합친 거잖아요. 근데 올해 잘하면 수출만 1조 달러가 좀 보인다면서요?
4: 뭐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반도체가 보자면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여기도 첫입니다. 400억 달러 돌파했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99.5%, 200% 가까이 급증한 거예요. 와, 근데 약간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게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반도체만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중에서 반도체가 448억 달러. 거의 한 45%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4: 근데 반도체가 어쨌든 물량 기준으로 보자면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사실 쏠림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다른 것도 잘하긴 잘했거든요.
0: 아하.
4: 네, 우리 뭐 예를 들면 K뷰티 여기도 42% 넘게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수출이 잘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우리가 덕분에 천억 달러 달성이 가능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반도체가 이제 조금 뭔가 흔들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반도체가 집중된 이 상황이 우리 제조업 전반

0: 많이 잘 나가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말고 다른 것도 잘했으니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도체에 너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이 고용 유발 개수가 상당히 낮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쵸.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 유발 개수 이게 10억 원 생산할 때 창출되는 일자리 수라고 합니다. 이게 1.86명이에요. 제조 평균이 4.85명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자동차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가 대미 협상할 때도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용 유발 개수가 5.41명. 그러니까 많이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일단 뭐 이게 사람이 아니라 고가 장비,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걸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많이 써야지 결국은 고용 증가. 내수 증대로 이어지는데 낙수효과가 사실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때문에 수출 1000억 달러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야, 뭐 거의 뭐 자동차 다 망한다. 남 얘기다. 뭐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 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자본 집약적 산업 네.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이 건설업이 그래서 건설 쪽이 고용 유발 맞아요. 효과가 가장 크다. 뭐 자동차도 뭐 3차 벤더, 4차 벤더, 5차 벤더 뭐 부품 만드는 회사 정말 많으니까 고용 유발 효과가 큰데 반도체는 사실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이제 호남권 반도체 공장 이제 건설 클러스터 이야기 나옵니다만 뭐 삼성이든 SK든 10년 후에는 이제 무인화 공장을 또 이제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좀 씁쓸하긴 합니다. 강예지 에디터가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수출의 어마어마한 효과.
2: 일단은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에 쏠려 있는데 그게 뭐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런 거지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뭐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주장인 거 네. 뭐 비슷한 거죠.
2: 근데 일각에서는 반도체에만 쏠려 있으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 여파가 생기게 되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이제 문제인 거고 이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가 잘 보이지는 않는다. 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발로 AI 관련된 그 수요가 혹시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딱 발생을 하니까 우리나라 그 증시가 벌써 수백조 원이 증발을 해버렸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말고 다른 미래가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호황이 이 AI 관련된 수요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단기적인 질문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사실 뭐 원탁의 기자들의 특징이긴 합니다만 잘 돼도 걱정입니다.
3: 네, 원래 그 교육할 때도 애가 너무 수학만 잘하고 다른 거 다 못해. 그러면은 엄마들은 항상 수학은 잘하는데 수학을 더 키워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목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이것까지 잘할 것인지.
1: 근데 사실 다른 것도 한 80점 맞는데.
3: 그렇죠.
1: 그렇죠. 네.
3: 그런 거. 80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조선, 방산, 아까 뭐 K-뷰티 수출 좋아지고 물론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세였던 화학이나 철강은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꾸준히는 하고 있고 그러게요. 한쪽이 이제 치우침이 좀 걱정이라는 건데 우리도 많이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역대급 그 성과급 잔치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뭐 집값까지 들썩일 정도 하지만 이게 낙수효과는 없다라는 현실 심지어 최근에는 뭐 소부장 기업들도 주가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소부장 기업들마저도 상황이 또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2: 네, 일단은 갑의 위치에 있는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을의 위치라고 이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소부장 업체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상당수의 소부장 회사들의 단가가 1분기 협상 결과 기준으로는 인하 또는 동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랑 뭐 인건비 쓰는 다 각종 비용들이 오르고 있는데 납품 단가는 낮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한쪽에서는 지금 뭐 그 임금의 계급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수억 원대 연봉과 성과급 잔치가 벌려지고 있지만 이 소부장 업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위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쪽 생태계에서는 이익률이 악화되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이 이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장기 계약 맺는 그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내에 있는 소부장 중소기업들한테까지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워가지고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는데 소부장 소부장 또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다만 또 이제 반도체 산업 특성상 옆에서 뭐 또 도와준다고 해서 그 업체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엄청나게 또 기술의 또 문턱이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숫자를 놓고 보면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이 또 엄청난 높은 숫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요.
0: 뭐 4%대 얘기 나오고 있죠. 예,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 여기 와 이제 네덜란드 계주 ING 올해 성장률 4% 그리고 국내 기관 코리안 리 4.1 JP 모건 3.7 CT 3.5 5월에 한국은행 발표한 게 2.6이거든요. 와 근데 제가 4%대 성장률 언제 봤었나?
1: 1.2%대 이야기하다가 4%대 성장? 와 어마어마한 건데요, 사실은.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차피 반도체 효과라는 맞아요. 거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뭐 좋아지고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좋기는 한데 오늘 한번 잠시 환율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시각 현재 1546.4원 1546원대 사실 환율이라는 게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2: 맞아요.
1: 우리 수출이 이렇게 좋고 성장률이 무슨 4%까지 갈 수 있다면 원화는 왜 이렇게 또 약세인 겁니까?
3: 원래 수출이 좀 잘 되면 달러로 돈을 벌어들이니 이거를 원화로 환전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1: 그렇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3: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논리가 안 통하고 있거든요. 일단 수출 기업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달러 보유를 외화 예금을 계속 이제 늘리는 분위기고 또 트럼프 정부가 계속 이제 자국으로 뭔가 투자를 유치를 하고 공장 만들어라 하면 또다시 달러로 나갈 테니 일단은 달러로 좀 홀딩을 해보 자. 그러니까 저마저도 이 미국 주식을 팔고 나면 미국 주식 팔아서 삼전닉스를 사고 싶다고 마음을 먹어도 달러를 환전할 때 달러가 너무 높고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환전에 손을 잘 안 늘리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은행 5월 말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을 보니까 829억 9천만 달러로 이제 전달 대비 거의 30억 달러 가까이가 늘었고 이게 2012년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예요. 게다가 또 외국인이 연초 이후 코스피에서만 145조 원어치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서 달러를 들고 나가니까 달러 가치가 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요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 이란 전쟁 치르고 전 세계가 이제 탈세계화,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로 가면서 이 에너지의 공급망이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뭐 호르무즈 막으니까 석유 가격 급등하고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통화가 더 강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일본, 대만, 독일 같은 제조업은 강하지만 자원은 부족한 나라들 통화는 약하고요. 호주나 브라질 같은 자원부국 통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지금 통장에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원화보다는 달러지. 이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0: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거 투자하고 나면 그걸 팔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달러로 있잖아요. 달러로 이제 올 때도 네. 들어오고 그걸 환전을 해야지 원화가 되는데 저도 초반에는 이게 팔면 환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3: 손이 잘 나가요.
0: 이제는 환전을 지금 하면 더 비싸질 텐데 그럼 나중에 제가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을 때 더 비싼 가격에 달러를 사야 되네? 라고 하면서 저도 환전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심리가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심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1550원이라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숫자인가.
1: 예전에 1500원대 원달러 환율이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이게 평상시에 1500원대 환율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한 1년 전 들었을 때만 해도 막
0: 아니, 그때는 1400원 얘기 아니었어요?
1: 1400원 1500원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근데 지금은 우리 1500원 시대에 또 당연하게 이제 살고 있고 근데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 무역수지 경상수지 양호하고 달러 잘 벌어들이고 있고 국내에도 외환 보유고 탄탄하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왜 위안화 빼고는 아시아 통화가 동반다 약세다 보니까 어이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일단 돈은 또 우리가 많이 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의지, 하나 짚고 싶은 게 요즘에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세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수출은 천억 달러를 넘고 지금 막 주식시장은 활황으로 보이고 막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간간이 들려오는데 도대체 왜 나는 사정이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거를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게 수출이 잘 되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외국인 자본 이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 값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게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수출 효과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쇄가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달러 값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쉽사리 환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 팔래야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지 되는데 계속 원화 값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손실이 더 확정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고 결국에 서민 물가는 원자재나 뭐 에너지 수입 물가가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서 지금 뭐 밥상 물가가 난리다 뭐 이런 얘기가 물론 복합적인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만 같이 나오는 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게 지금 미국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 원래 뭐 GDP의 70% 가까이가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쪽 소비 관련주들 어렵잖아요. AI 투자. 지금은 소비의 경제가 아니라 투자의 경제, 인프라 투자, AI 인프라 투자의 경제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 관련된 기업들만 돈을 잘 벌고 우리나라도 내수가 너무 어렵죠. 특히 이제 뭐 물가 많이 오르고 수입 물가 높아지고 환율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의류 업체 사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국내 의류 패션 기업들 지금 주가를 보면은 거의 그냥 순자산 가치의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주가들도 많아요. 돈을 못 벌어. 적자를 계속 봐. 요즘 사람들이 옷 어떻게 많이 사 입으시나요? 물론 이제 뭐 투자로 버신 분들이야 좀 소비를 해서 고가 명품과는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만 이게 또 막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참 내수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근데 환율이 높을 때는 또 물가가 높을 때는 힘든 내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 K자가 더 커지는 거고.
3: 상대적 박탈감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아는 동생이 이제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소개팅을 이제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0: 이렇게 소개팅 시켜준 상대 소개팅. 남자가 SK 하이닉스 달고 나왔나요?
3: 아니요, 그 소개팅 그 친구가 이제 남자인데 이제 밥을 자기가 사야 되는데 밥을 한 끼를 먹으면 무조건 1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1: 데이트 비용이
3: 그래서 소개팅을 하루에 두 개는 못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밥 한 끼에 10만 원은 아니었던 물가. 것 같은데 물가가 그렇게나 많이 올랐다는 이제 얘기더라고요.
1: 아니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16일에 우리 금통위 열리죠? 근데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혹시 이견이 있나요?
0: 뭐 시장 전망은 이제 올릴 거다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 그 올려도 마음 놓고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실물 경기를 보자면 수출 뭐 천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금리 올리면 이렇게 안 좋은데 경기 상황이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라는 그렇죠.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죠.
1: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올리면 또 힘들어지는 게 또 내수.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체감 제조업이나 내수 상황을 보자면요. 이제 뭐 어쨌든 대기업들은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보면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또 나의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나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뭐 이렇게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돈을 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못 쓴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네. 그 돈을 못 쓰게 되면 자영업자는 더 힘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맞냐. 성장률 4% 나오고 있지만 실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거는 성장률 착시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는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매파적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뭐 환율도 그렇고 네. 박재형님이 그래서 이 문제 해결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죠라고 했는데 뭐 이번에 16일에 금리를 올린다면 사실 그것도 고육지책이에요.
0: 맞아요. 6월 소비자 물가가 3.2니까 네. 하는 목표치가 2%인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올리자니.
1: 물론 이제 이란 전쟁 좀 빨리 종전으로 확실히 가고 호르무즈 해협은 요즘에 이제 통행이 된다고는 하니까 물가는 내려오겠으나 그 주변에 주유소 기름값도 조금은 내려갔죠. 체감하기에는 갔어요? 아직은
3: 전혀 체감이 안 돼요.
1: 아직 체감은 안 되고. 근데 석유 최고가격제 이것도 이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보다는 그 고시가격을 이제 낮추도록 했고 언젠가는 이게 또 풀려야 되는데 그 밤사이에 보니까 지난 어제 두바이 유가 배럴당 65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뭐 100달러 훌쩍 넘었던 것이. 그래서 시차를 두고는 내려오겠다. 언제까지 시차를 또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우리가 또 아까 수출 4강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암초가 될 만한 것들 좀 짚어봐야 될 게 또 있습니까?
0: 이게 우리가 그 미국, 중국 약간 대미 수출 각각 200억 달러 넘었거든요. 네. 뭐 중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으로 보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 봐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뜯어간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무역 이슈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또 하반기에는 또 본격적으로 뭔가 협상에 나서고 우리도 이제 대미 투자 본격화될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여기서 트럼프가 또 뭔가 약간 빌미를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또 어떤 압박을 가할지 좀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1: 그거 우리가 두 번째 이슈 때 또 반도체 이야기할 때 같이 또 다뤄봐야 될 텐데요. 우선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퇴직금 역할을 해주는 제도, 공제 제도가 있죠. 매월 부금을 넣으면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납입 한도가 기존에 최대 월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적용되는 이율도 최대 3.7%까지 올라갑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작은 회사 사장님을 위한 안전망으로도 불리죠. 여섯 글자죠? 예, 여섯 글자. 윤성우님, 빨강 우산 공제. 재밌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저 혼자 웃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희님은, 우리 남편도 10년째 납입하고 있어요. 라고도. 와, 그리고 0621님, 122회 납부했습니다. 와, 홍명숙님도, 우리도 50만원씩 납입하고 있어요. 8283님도, 자영업자님들 퇴직금으로 최고죠.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0696님이 27년 전에 당뇨리 전문으로 가게를 열었는데 코로나 이후 잘 되지 않아서 지금은 75세인데 혼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업 중일 때 이거 가입했으면 좋았으련만 하고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미리미리 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망은. 여섯 글자. 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아이고 오늘 증시가 개장 초에 좀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밀려요. 코스피가 2.37% 빠진 7,463. 7,500선도 내줬고 코스닥은 3.9% 밀린 832. 고랑 기자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혹시 어제 더 산 거 아닙니까?
0: 아니, 그게 아니라 코스닥이 네. 30주년이잖아요. 1,000으로 출발했거든요.
1: 근데 지금 800.
0: 30년 동안 뭐 한 거죠?
1: 30년 동안 마이너스 17%. 이게 현실. 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 어제보다 회복하면서 출발했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 하이닉스는 3.25% 더 빠져요. 근데 이게 진짜 메타가 데이터 센터 이제 우리 좀 남는다 임대하겠다 그 영향입니까?
2: 일단은 그 메타가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이라는 걸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이고 메타 주가만 9% 오르고 나머지는 다 거의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 AI 하드웨어 생산하는 기업들 뭐 샌디스크니 마이크론이니 인텔 모두 다 떨어졌었고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그 메타가 진출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 생태계 기업들 뭐 코어위브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10%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그 기업들도 이제 역풍을 맞게 생긴 건데요.
1: 네.
2: 이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유휴 자원을 외부에다 팔겠다. 이 메시지가 정말 공급 과잉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의구심을 굉장히 자극을 했던 것 같고요. 이 AI 과잉 투자가 확인된 거 아니냐.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수요가 폭증하니까 뭔가 메타가 다른 식으로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선제 작업이다. 이 두 가지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좀 맞서고 있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게 메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또 어차피 올해 초였나요? 주주총회 때도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다라고 하고 최근에 뭐 블룸버그 비롯해서 외신에 좀 나오면서 충격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실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3: 근데 사실 업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메타가 그동안 클라우드 사업을 안 한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사실 클라우드가 약간 네. 현금 창고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AI 클라우드는 기존 클라우드랑 조금 더 다르게 이를테면 좀 더 고차원인 거예요. 근데 메타 입장에서는 AI 모델 라마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GPU 뭐 이 인프라 투자 엄청나게 해가지고 원래는 그거를 이제 자사의 AI 모델 개발이나 이런 걸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한 65% 정도를 그 자사 모델 개발에 쓰고 한 유효가 35%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시장의 수요가 많으니 이거 AI 클라우드 하면은 장사가 좀 되겠는데?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이미 해놨으니 현금 이제 수익원을 조금 더 플러스로 창출하겠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제 발상이고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CEO도 계속 그 주주총회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외부 기업이 매주 찾아와서 이 API 서비스를 구축을 해달라거나 컴퓨팅 자원 구매 문의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일단은 우리 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 다 이 거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봄직도 하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너무 시장의 수요가 뭐 이게 공급이 과잉됐다. 이거는 좀 과대 해석인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뭔가 울고 싶은데 이제 빰 맞은 격으로 이 소식 하나에 그냥 와르르 반도체 이쪽만 무너진 게 아닐까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1: 그렇죠. 이제 메타 쪽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누군가 찾아와서 데이터 센터 한 구석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다라는 건 분명히 그쪽에 수요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의 초점은 그게 남아있었어? 그 건물에 그 창고에 공실이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네.
0: 근데 보면은 메타가 클라우드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한 남아있었어라고 하는 건 기존에 대량으로 구매해둔 이제 엔비디아 HBAC 계열 그리고 메타의 자체 구형 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용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약이 꽉 차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고도화된 AI 칩은 이제 자기들이 쓰고 좀 약간 좀 옛날 거 이거는 그리고 이게 지금 남았어가 아니라 남아있다면 이거든요. 그럼 그 약간 구형칩은 이게 자기 돌리겠다는 거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부었는데 어제 타운홀 미팅이 있었다라고 해요. 메타에. 근데 네. 거기서 저커버그가 인정을 했대요. 우리 AI 개발이 생각만큼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1: 아니 여러분 메타 AI 쓰고 계세요?
0: 뭐 라마라고 네. 있다고 그러는데
3: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1: 라마라고 네. 하는 이제 LLM 네. 뭐 언어 모델은 있죠. 그리고 왜 메타의 서비스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한쪽 구석에 보면 메타 AI를 사용해 보세요. 뜨더라고요. 아. 근데 뭐 제미나이나 챗GPT나 클로드나 요즘 뭐 정말 많은데 그록도 있고 그것까지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메타가 그 부분에서 LLM은 잘했지만 상용화 서비스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로서 할 수 있는 플랜 B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리고 어제 좀 나왔던 또 소식 중에 제가 약간 눈길이 갔던 게 뭐냐면 그 앞서서 이제 AI 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들한테 토큰 경쟁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토큰을 많이 썼나 이래서 많이 쓸수록 오히려
3: 일을 열심히 하는
0: 일을 열심히 하는군 이러면서
1: 쉽게 표현하자면 누가 AI를 많이 돌렸나. 네.
0: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약간 쓸데없는 데까지 막 AI를 쓰면서 약간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야 그렇게 쓰지 말고 이제 필요할 때 써라라고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제 이제 테슬라에서 맞아. 그 이제 개발자들한테 월 $200로 제한을 했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개발자들이 사실 AI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다 제한하는 거 보면 그럼 앞으로는 이게 다들 제한을 하니까 조금 쓰고 게다가 싼 중국 거 쓰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투자가 필요한가? 라는 이제 약간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클라우드라고 하면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됐었던 건데 물론 이제 그냥 기업용 클라우드를 넘어서서 AI를 위한 또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증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였고 그럼 일단은 메타로서는 그런 클라우드 인프라 후발 주자로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메타가 오히려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 했던 게 이상하다 싶었을 정도로. 그러면 지금부터 나서면 이 회사는 뭔가 좀 잘할 수 있을까요?
2: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하던 데들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쪽인데 이 회사들은 이미 10년 이상 쌓아온 자기들만의 노하우라든가 조직, 뭐 인프라, 고객망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외부에서 이제 나오는 시각은 메타가 노리는 거는 이들하고 경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얘네 기존 시장 점유율을 뺏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초대형 인프라를 지어놓기는 했는데 이게 비용만 이제 쓰는 그거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조직의 배분을 다시 해서 이걸 다시 돌려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겠다. 수익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시도로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건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타격을 입는 거는 이 3대장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가 아니라 네오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이 메타에다가 AI 컴퓨팅을 공급해온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어위브라든가 네비우스라고 하는 회사들 인데 지금 여기가 원래는 메타를 고객사로 뒀던 회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타가 고객사가 아니라 나 갑자기 너네랑 같이 경쟁을 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여 컴퓨팅 재판배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는 타격을 더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3: 근데 이제, 네, 제가 또 기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반 클라우드랑 AI 특화된 클라우드는 조금 더 다르게 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아마존 웹 서비스랑 구글이랑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시장 점유율 일반 시장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메타는 얘네들이랑 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 AI 클라우드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들이랑 뭔가 다른 층의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얘기고 근데 이걸 좀 방증해 주는 게 뭐냐면 구글 클라우드가 이 세 개의 사업자 중에서는 제일 늦게 뛰어들었거든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 때인데 이 중에서 최근에는 구글 클라우드가 제일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구글 제미나이 있죠. 자체 AI 반도체 있죠. 데이터 분석 기술까지 있어서 구글도 역시 AI를 얹혀서 이걸 그쵸, 팔 수가 그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메타는 구글 같은 좀 걸 이 어떤 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라마도 있고 뭐 서비스도 있고 뭐 분석 기술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컴퓨팅 자원을 파는 방법 한 가지 AI를 붙여서 그 서비스까지 같이 파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 응용을 해서 네. 부가가치를 더 높여서 그리고 그 이른바 유휴 자원을 이제 임대하겠다라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호퍼라고 A100에서 H100으로 올라가면서 와 엄청난 고성능 GPU가 나왔다. 근데 그게 한 2년? 그렇죠. 또 안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블랙웰, 베라루빈, 이제 앞으로 뭐 파인만 이렇게 나오는데 메타가 뭐 블랙웰 이런 거 투자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과거에 A100, H100 뭐 한 3년 전, 4년 전 그 모델을 사실 임대해 주겠다라는 거였고 또 AI 데이터 센터는 그중 뭐 발열도 심하고 그래서 반도체도 뭐 3년에서 5년 주기로 뭐 바꿔줘야 된다. 엄청난 투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메타는 뭔가 좀 현실적인 대안을 택하는 건데 자꾸 이제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있다 보니까 작은 거에도 또 크게 휘황청거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 이거 걸림돌 하나 또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담합을 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 지금 이걸 누가 꼬집고 나섰다면서요? 소송이 걸렸다는 거죠.
0: 참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예.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 유통업체 3곳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의적으로 시장 공급 부족을 조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3사가 HBM 생산 확대를 핑계 삼아서 PC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DDR3나 DDR4 등 범용 메모리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감축했고 그래서 감축하니까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제품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요거 나온 게 애플이 야 우리 너무 힘들어 가격 올릴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이 소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소송 이거 그러면 이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봤을 때는 사실 쉽지 않다 이거는. 왜냐 지금 소송을 제기한 쪽은 2005년에 이게 약간 과거 1999년부터 2022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램 가격 담합한 혐의로 미 법무부 조사 받았고요. 2005년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 3억 달러 하이닉스 1억 8,500만 달러 벌금 냈고요. 일부 임원들은 실형을 살기도 했어요.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소송을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한 건데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죠. 예,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약간 이걸 이제 승소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뭔가 이 그 약간 워닝을 주기 위해서 메모리 업체들한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뭐 전 세계에 거의 다 생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만 HBM 수요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생산 라인을 빨리빨리 변경을 해서 레거시 D램은 좀 줄이고 HBM 생산을 늘리려 했던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고급차가 엄청 팔리니까 소형차 생산 라인을 고급차로 돌린 건데 과연 그게 담합이냐? 이건 완전 또 다른 얘기잖아요.
2: 이게 조금 상징하는 어떤 메시지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네. 이 원고들이 하는 얘기가 뭐 맥북이라든가 아이패드 그리고 뭐 게임 콘솔 기기 이런 가격이 올랐다. 근데 그게 글로벌 그 메모리 3사가 어떤 가격을 담합해서 그런 거 아니냐. 결국 최종 소비자가 피해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도체 호황의 반대급부로 소부장이 소외되고 있다. 성과급 격차 때문에 계급이 만들어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미국 안에서는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이 이 AI 붐의 비용을 전가받아서 떠안아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뭔가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게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그 이 금서님이 우리 딸 노트북 사줘야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라고 요즘에
0: 많이
1: 뭐
0: 올랐죠.
1: IT 기기들이 가격이 엄청 또 올랐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디선가 이제 불만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공장을 더 증설하기로 한 게 언제까지 가격만 높여갖고 호황인 거는 끝까지 갈 수도 없고 고객사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양적으로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또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이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오늘 알고란의 고란 기자 그리고 와이스트릿의 송이라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하반기 들어서 달라지는 정책들 많이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분야에도 달라지는 게 좀 있습니다. 세금도 포함이 되고요.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우선은 이제 전기차 사실 때 신경 쓰시는 게 보조금이잖아요.
5: 중요하죠.
1: 이게 네. 자주 좀 달라져요.
5: 네, 그렇습니다. 또 하반기 들어서 많이 네. 바뀌었는데요. 네. 특히 어떤 차종은 받고 어떤 브랜드는 또 못 받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이 일부 바뀌는데요. 일단 국산차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BMW 등 꽤 많이 팔리는 브랜드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차 브랜드입니다. BYD라든지 최근에 국내 선보인 지커라든지 이번 평가에서 통과를 하지 못해서 국고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국고 보조금은 중형 이제 중대형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한 최대 580만 원 정도, 소형은 최대 5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서울시 기준으로는 한 700만 원 중반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금액이 삭제된다고 하니까 이 차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차의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니까 500만 원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5: 그렇죠. 네.
1: 아 지자체 것까지 포함하면 700만 원 이상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이 보조금 주는 기준을 왜 자꾸 바꾸는 거예요?
5: 네. 일단은 정부가 올해부터 국내 전기차 산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서 보조금을 다시 재편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술 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부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센터를 얼만큼 갖추고 있는지 이런 뭐 사후 관리, 안전 체계 등 굉장히 종합적으로 좀 복잡하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점수를 넘겨야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건데 네. 중국차는 대부분 신생 브랜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1,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고요. 점수 미달로 결국은 보조금 지급이 탈락된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국내 산업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따지겠다는 취지인데 네. 한편으로는 또 자국 산업 보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사실은 또 어느 나라나. 보조금 이제 나라 돈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자국 산업 네. 보호하려는 마음이 살짝 또 있는 거고요. 중국 차들이 보조금을 좀 못 받게 됐다 이 이야기도 전달해 주셨는데 비아디 요즘에 매장 곳곳에 좀 눈에 띄기도 하더라고요. 5개월 만에 작년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어요.
5: 네,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1: 이거 근데 보조금을 만약에 이 차가 못 받게 되면 어떻게 좀 타격이 있을까요?
5: 네, 타격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차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 가격 경쟁력이겠죠. 네. 이를 앞세워서 국내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었는데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국내 부품 사용 비중과 국내 투자 규모 등이 조금 더 받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보기도 하고 이걸 또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뭐 국내 생산이나 투자 확대를 조금 더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엄청 고가 차량보다는 중저가 차량들이 보조금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차 메이커들이 신경은 쓰겠지만 근데 차는 잘 팔린다라는 거.
5: 네.
1: 근데 다만 보조금 차이가 나면은 과거 같지는 또 않을 수 있다는 거.
5: 거네.
1: 근데 그 테슬라 차량 가격 보면 거의 네. 무슨 뭐 횟집의 시가처럼 네. 자동차 가격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5: 네, 그렇죠.
1: 근데 이번에는 일부 모델 가격도 기습적으로 올렸어요?
5: 네, 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테슬라였습니다. 국내 보조금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가격을 최대 700만 원 가까이 인상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3랑 모델 Y가 그렇게 크게 올렸는데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차량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체감 혜택이 좀 줄어든 셈입니다. 물론 가격 인상 배경에는 뭐 환율이나 원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을 밝히기는 했지만 또 이 커뮤니티 상에서는 아 좀 너무 속보인다. 또 나라 돈으로 마진을 채우는 게 아니냐라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테슬라 한국 진출 이후에 국내 보조금 즉 나라 돈만 1조 원 가까이 가져갔거든요. 이러면서도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 사회공헌 활동은 0원입니다.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겠죠.
1: 그러니까 보조금 딱 보고 오, 그만큼 우리도 인상해야지.
5: 네.
1: 어차피 잘 팔리니까.
5: 네.
1: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테슬라가 거의 국산차만큼 눈에 띄어요.
5: 네.
1: 엄청 많이 눈에 띄긴 합니다. 또 하나 아 이제 여름철 돼서 아마 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전기차에 불나면 어쩌나. 근데 이제 보험. 보장 금액이 150억까지 높아져요.
5: 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공공 성격의 보상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차량 등록 후 10년 이내에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화재가 발생해서 주변 자동차라든지 건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제3자 대물 피해라고 하거든요.
1: 네.
5: 이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최대 150억 원까지 피해를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1: 아하.
5: 이 보험료는 차주가 뭐 별도로 가입을 절차를 밟거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보험료는 오로지 정부와 자동차 제작사가 분담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이 구매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동차 회사들이 이 안심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야 합니다.
1: 네.
5: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공 성격의 보상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에 어찌됐든 이 전기차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이 국민 입장에서는 그쵸. 굉장히 좋은 그리고 반가운 소식. 이기도 합니다.
1: 사실은 놓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특정 지역에서 그런 큰 사고 있었잖아요. 지하 네.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때문에 주변 차량들 다 타버리고.
5: 네.
1: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화재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사면 또 전기차 업계에 손해기도 해요.
5: 그렇죠. 네.
1: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제조사, 수입사가 같이 이렇게 또 보험 적극적으로 또 앞설 필요도 있는 거고요. 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거. 아, 이거 세금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5: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7월이 시작이 됐죠. 네. 우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부로 이제 종료가 되면서 아하. 이번 달부터는 세율이 기존 3.5%에서 원래 수준인 5%로 복귀했습니다.
1: 이거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되게 오랫동안 연장 연장되던
5: 네.
1: 건데.
5: 정말 오래 연장을 했었죠. 네. 중요한 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1: 출고일.
5: 네, 내가 6월에 계약했더라도 출고가 7월 이후라면 아하. 인상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하이브리드 차는 최대 70만 원,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의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까지 유지는 되기는 합니다.
1: 그래요. 그러면 비용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도 한번 좀 따져볼까요?
5: 네, 개별 소비세뿐 아니라 이 개소세를 바탕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계산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체감 인상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최대 143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국산 중형 SUV나 준대형 세단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평균 7, 80만 원 정도 더 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은 자칫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판매 보류 현상으로 이어질까 봐 계속세 차익을 지원하는 자체 프로모션도 별도로 펼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이 계속세 인하 종료 자체가 다소 아쉬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1: 하죠. 근데 또 언제까지 계속해서 낮출 수는 없는 거고 정상화는 해야 되니까.
5: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경기 안 좋을 때 차량이라도 잘 팔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인하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5: 네.
1: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에도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5: 네. 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세 인하 종료가 되니까 지난달에 자동차 구매를 서두른 사람들도 많고요. 이를 노려서 자동차 회사들도 지난 6월에 대대적인 판촉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 절판 마케팅.
5: 네. 그래서 이 구매 수요가 상반기에 조금 당겨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7, 8월은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좀 지출이 많아서 자동차 구매는 상대적으로 주저하게 되는 비수기 시즌이기도 하고 네, 이런 조건들이 맞물려서 단기간으로는 좀 판매가 빠질 확률이 보입니다. 뭐 다만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원래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고 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 역시 세제 혜택이 일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친환경차 중심의 판매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하반기부터 뭐 좀 좋아지는 혜택 같은 건 없습니까?
5: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다자녀 가구도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미정인데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고 기존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주말과 공휴일 기준으로 두 자녀는 10%, 세 자녀 이상은 20%의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서 휴가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요건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5: 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 하이패스에 이걸 어떻게 입력시킬 건지 몇 명 네. 이상을 태워야 되는지 이런 거는 아직은 좀 가봐야 되겠네요.
5: 나중에 다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네요.
5: 네. 현재 시행 중인 모두의 카드 혜택. 아, 이거 좋습니다. 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 계속 이제 되고요. 월 교통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 사용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일반형은 최대 6만 2천 원, 플러스형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K패스를 사용 중인 분들도 이미 자동으로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5: 적극 추천드린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수도권 전철은 15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 요금을 다시 내지 않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런 혜택들도 잘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레그로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윤염광입니다. 알레그로는 발달장애인 15명과 지도강사 4명으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입니다. 2025년 3월부터 한 카드사의 후원을 받아 시작하게 됐고요. 열정이 가득한 단체입니다. 앙상블을 꾸려나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도 빛나고요. 이런 점은 비장애인 음악가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 전선은 다시 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오늘 늦은 오후가 되면 전남 남부 지역, 이후 내일은 남부 지방 전체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들 두 지역은 밤사이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내일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지의 경우는 120에서 1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 지방 5에서 60mm의 강우량 보이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무더위 속 소나기가 날씨 핵심입니다. 이른 새벽 서울 포함 기습 소나기 세례가 있었는데요. 수도권 등 중부 경북뿐 아니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의 낮 기온 30도 등 26에서 3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해안의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정도로 안개 매우 짙겠고요. 내일까지 서해상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각 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나온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 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쿠팡 측이 국정원의 지시로 중국에서 기기 회수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입장문에서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 또는 명령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관련 법에 근거해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 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쿠팡 측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보고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 한화 등의 영남 지역 세부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남권에는 민관이 합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자동차, 조선 등의 약 2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10월 말부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관련해 자동차와 가전, 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

0: 선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수도권에 숙박 쿠폰 7만 장을 배포하고 전국의 지역 축제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경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에 김 전 청장에 대해 오후 3시에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그제 내란 부하 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판소리 명창인 왕기철 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로 채용을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왕 씨의 주거지와 국립전통예술중고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왕 씨는 2024년 11월, 2025년도 상반기 중등교사 임용 과정에서 판소리 부분 교사로 채용된 A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KBS와의 통화에서 월드컵 기간 홍명보전 감독과 일부 선수 간 갈등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인터뷰 보이콧과 관련한 갈등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전 직후 락커룸에서 선수들과 경기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 홍명보전 감독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손흥민, 이재성이 홍 감독과의 갈등으로 선발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홍명보 전 감독은 귀국한 지 이틀 만인 어제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가 야구부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재고는 당시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동조했던 학생을 추가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배재고 코치진은 모두 더그아웃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40대 남자가 극적으로 호조됐습니다. 현지 시간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카티아라마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남성은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 잔해 9m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남자의 생존을 확인하고 70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에는 남부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에는 충청권까지 정체전선이 올라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10시 5분 금방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어렵지 않았죠? 예, 노란 우산 공제. 노란 우산 공제. 눈에 잘 띄는 노란 우산. 뭐 요즘 이제 장마철 돼서 필요하긴 합니다만 특히 사장님들한테 필요하죠. 사장님들을 위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퇴직금. 안전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테고요. 그 월 납입 한도가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최대 150만 원까지 늘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죠. 조금 더 안전망을 단단하게 혹은 이제 넓힐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길선님이 노란 우산 공제 자영업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죠. 저희 큰오빠가 가게 부도나고 폐업해서 생활지원금 지원받고 그나마 생계 유지가 됐어요. 모든 자영업자님들 힘내세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5784 쓰시는 분은 가게 운영하다 보면 늘 불안함만 가득한데 이 제도 덕분에 든든한 마음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5827 쓰시는 분은 37년간 학원을 운영한 이후 이제 은퇴했는데 노란 우산 공제가 효자 노릇을 했어요. 정말 감사한 제도입니다. 라고. 물론 이제 또 꾸준히 본인이 오랜 기간 납부를 하셨다는 것도 사실 본인도 이제 칭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장님들이

0: 아유, 당장 그 불 돈이 어딨어. 월세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물건값 치러줘야지 하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나 폐업 이후 준비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노란 우산 공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거. 아, 0700님. 저는 공인회계사입니다. 자영업하면서 15년째 불입하고 있는데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세도 되고 압류는 금지되고 이자 지급 급할 때 대출까지도 됩니다라고도 알려주셨네요. 어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6월에도 힘들었는데 7월 들어서도 증시가 참 많이 힘듭니다. 오늘 금요일까지도 힘들고 코스피가 현재는 0.4% 밀린 7,615. 코스피는 아까 거의 한 7,400선까지 갔다가 낙폭을 좀 회복을 합니다만 이 코스닥이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3.15% 내린 83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이 이제 개장 30주년을 맞았는데 30년 전 기준이 1000인데 현재는 839라는 거. 또 많이 아픈 부분입니다. 아, 삼성전자가 강세로 좀 돌아서고 있네요. 아, 변동성이 하도 커가지고요. 지금은 2.97% 오른 29만 4,500원대.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65%. 그리고 아까 많이 빠지던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빠지던 삼성전기도 낙폭을 5%대로 좀 좁혔고요.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KB금융을 비롯해서 은행 지주사들, 신한지주도 3.7%, 하나금융지주도 2.5%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증시가 좀 많이 변동이 생길 때 오히려 이렇게 주주 환원 많이 하고 배당 많이 하는 금융주에 사람들의 관심이 또 몰리는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10등 내에는 다 4에서 10%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13% 급락하는 걸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들도 최근에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급하게 크게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네요. 원달러 환율은 1543원대, 1543원대를 이 시각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부 때도 그 AI 데이터 센터 수요, 뭐 메타 이야기도 했고 반도체 수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특히 왜 전기에도 품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 수출 정말 잘하고 있고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0: 우리가 전기 없인 거의 하루도 못 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실 대략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사실 우리 집안까지 어떻게 배송이 오는지 좀 우선 알려주세요.
1: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전기를 이용해서 이걸 보고 계실 텐데요. 그쵸? 지금 우리 유리창 밖에서 바로 보고 계시는 우리 제작진 스태프 말고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신 분들 다 어떻게든 전기를 이용해서 이걸 보고 계실 텐데.
0: 전파도.
1: 네. 네, 이 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이제 날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대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전선으로 쭉쭉 연결을 해서 받아서 쓰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옛날에는 전기를 이런 사람의 소리나 화면을 전한다, 뭐 등불을 밝힌다, 뭐 세탁기나 냉장고를 돌린다 이런 용도보다도
0: 네.
1: 전기가 처음 개발되어가지고 가장 먼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용도는 전보를 보내던 용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용으로 쓰던 전기가 제일 먼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전기줄이 이 흘러다니는 전기줄이 걸려있는 그 높은 그 대 높은 기둥을 전봇대라고 부르죠 흔히.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전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0: 그 전봇대가 전보 보내는.
1: 그렇죠. 전봇대를 다른 말로 전신주라고 하기도 하죠.
0: 그렇죠. 전신주. 네,
1: 전신주도 이제 전신이라는 게 전보를 보내는 기술을 이제 전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보라는 게 이제 아마도 요즘 20, 30대 분들에게는 좀 낯선 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옛날 시대 100년 전에 쓰던 그 100년도 이전부터 나왔던 문자 메시지 비슷한 거죠. 문자 메시지를 그렇죠. 보내면 그 이제 화면에 뜨는 게 아니라 편지 같은데 인쇄가 돼가지고 전달이 되는 이제 그런 게 전보인데.
0: 아, 저도 그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 네. 큰아버지께서 전보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네. 우체국에 가서 뭐 찾아와야 된다는 걸 네. 가니까 중학교 입학을 축하한다 대우 이렇게 보내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었네라고 했었던.
1: 네,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이제 전기가 널리 사용되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가 생산되는데 예를 들면 배터리나 발전소에서 바로 전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한 1, 2km 정도 전선을 연결해 놓으면 전기가 중간에서 다 새가지고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전기를 보내면 멀리 못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다가 전압을 굉장히 높이면 멀리 보내도 손실되는 전기가 줄어든다라는
0: 세게
1: 사실을,
0: 보내면.
1: 예,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승압을 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됐고요.
0: 승압.
1: 예, 그래서 이제 고압선 전압이 높은 전기를 보내는 전선을 가설을 해가지고 요즘은 멀리멀리까지 전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나라에 좀 많이 깔려있는 이런 고압선 멀리멀리 전기가 돌아다니는 전선으로 흔히 좀 많이 보이는 거는 34만 5천 볼트까지 전기를 올려가지고 보내는 것들이 많이 설치가.
0: 34만 볼트요?
1: 예, 34만 5천 볼트까지 올려가지고 보내는 게 많이 있는 편이고요. 과거에는 15만 4천 볼트짜리 전기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15만 4천 볼트짜리가 지금도 꽤 있어요.
0: 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네? 네, 상상이 잘 안 가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1: 34만 5천 볼트짜리 말고 요즘은 그거보다 더 효율이 좋게 보낸다라고 해가지고 76만 5천 볼트짜리도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네, 76만 5천 볼트짜리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기의 약간 대동맥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76만 5천 볼트짜리 굵직하게 나와 있는 게 어디 어디에 있는 게 좀 눈에 띄게 많이 이렇게 건설이 돼 있냐면 충청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이런 쪽에서 나온 전기를 경기도 남부 쪽으로 넣어주는데 예. 그 전기에 전기를 보내는데 76만 5천 볼트짜리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굵직하게 눈에 많이 띄는 게 강원도 쪽에서 이제 나오는 전기를 네. 예, 수도권에 경기도 동부 쪽으로 넣어주는 거 여기 이거에 76만 5천 볼트짜리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피카츄가 100만 볼트라고 하는데 피카츄는 진짜 세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뭐 옛날에는 15만 4천 볼트,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건 34만 5천 볼트 이런 거를 많이 쓰다가 요즘은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나와 있는 자료나 뭐 이렇게 전압의 전압 전기선에 붙어 있는 표시나 이런 걸 보면 1000 볼트를 킬로 볼트라고 하죠. 그래서 345 킬로 볼트 이런 식으로도 많이 적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34만 5천 볼트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도시 지역에서 좀 이렇게 나눠줄 때는 조금 더 전압을 낮춰가지고 22,900볼트로 많이 나눠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22킬로볼트, 23킬로볼트, 22.9킬로볼트 이런 정도로 많이 보내고 그게 이제 도시 지역에 뭐 동네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전봇대 같은 데 보면 이런 무슨 맥주통 같은 거 두 개 정도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네, 그것도 변압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가정으로 오면 220볼트로 이제 낮아져가지고 들어온다.
0: 그 전압을 거기서 낮춰주는 거고.
1: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승압이 있고 전압을 낮추는 강압이 있는데 멀리 보낼 때는 승압을 해가지고 고압으로 높여서 보내고 그리고 이 집집마다 퍼뜨릴 때는 이걸 다시 단계적으로 낮춰가지고 이렇게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전압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1: 네. 이게 전압을 이렇게 높이고 낮추는 이런 작업을 변압을 할 때는 직류 전기보다는 교류 전기가 훨씬 더 다루기가 유리하거든요. 더 변압이 잘 됩니다. 교류 전기라는 거는 우리 보통 이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건전지 같은 거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보면 항상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정해져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전기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일정하게 정해져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직류라고 하거든요. 다이렉트 커런트 DC라고 하는 전기인데 교류라고 하는 전기는 그런 형태로 일정하게 정해져서 나오지가 않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거는 1초에 한 60번 정도 계속 바뀌는 방식의 그런 전기로 나오는 게 교류입니다.
0: 1초에 60번이나 방향이 바뀐다고요?
1: 네. 플러스극 마이너스 플러스극 마이너스 마치 이 배터리를 이쪽으로 끼웠다 반대쪽으로 끼웠다 이쪽으로 끼웠다 반대쪽으로 끼웠다
0: 그건 그냥 방향이 없는 거네요.
1: 그걸 60번 정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딱 들어봐도 뭔가 복잡하고 좀
0: 그렇죠.
1: 뭔가 다루기 어려울 것 같죠. 예. 그래서 뭐 단점도 많아요. 근데 변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교류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19세기 말에 이 전기를 보급하던 초기에 그때 당시에 발명왕으로서 전기의 황태자라고 하던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전기로 옛날부터 기초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인 이 DC 직류 방식을 계속 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에디슨의 부하 직원 출신이었는데 나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자기만의 사업을 했던 테슬라 쓴다라는 발명가, 과학자가 교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특히 교류 모터 이런 걸 개발한 다음에 교류가 직류보다도 낫다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에디슨 대 테슬라의 이런 기술적인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라는 말이 이제 브랜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이 에디슨과 테슬라가 직류 방식, 교류 방식 전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결한 이야기 같은 게 영화로도 뭐 나오고 맞아요. 많이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결국은 이 전압을 높이면 멀리까지 전기를 보내기에 유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테슬라가 많은 공헌을 세웠던 이 교류 방식이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220볼트 전기 같은 게 교류 방식이고 아까 말씀드린 뭐 76만 5천 볼트가 됐든 34만 5천 볼트가 됐든 대부분 단 교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0세기 21세기 초까지 주류였어요. 그런데 요즘 그 주류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0: 네.
1: 직류가 더 다루기가 간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류로 전기를 보내면 직류가 만약에 이 전압이 높기만 하다면
0: 예.
1: 또 교류보다는 손실이 또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걸 하냐면 전압을 높일 때는 변압은 교류가 잘 되니까
0: 네.
1: 고압으로 만들 때는 교류를 사용해가지고 변압을 했다가 보내기 전에 그걸 다시 한번 직류로 바꿔가지고 보내는 그런 걸 합니다. 옛날에는 교류 직류 바꾸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이런 방식을 잘 사용 안 했는데 요즘 전기 기술이

0: 디렉트 커런트라고 HVDC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즘은 좀 중요한 전기를 대량으로 보낼 때는 고압으로 교류를 이용해서 고압의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 보내기 직전에 다시 한번
1: 직류로
0: 바꿔가지고 보내는 이런 걸 요즘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1: 거의 변화구 같은 직구네요.
0: 그렇죠. 네, 그런 걸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요즘 뭐 재미삼아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이런 거는 다 직류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전기차에도 다 배터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도 기본적으로 직류거든요.
1: 예.
0: 그리고 요즘 스물스물 직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HVDC 기술이 요즘 경쟁적으로 여러 군데서 많이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어디에 HVDC의 전선이 더 깔렸다. 어디에 HVDC 방식으로 최전단으로 전선을 깔았다.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좀 재미삼아 얘기해보자면 지금 거의 뭐 한 150년 만에 지하에서 다시 에디슨이 웃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DC의 시대도 그러니까 직류의 시대도 요즘 조금 다시 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조금 해볼 수 있겠죠.
1: 그 예전에 에디슨이 일부러 코끼리를 죽인 적이 있다는 그 이야기 되게 또 화제였었잖아요.
0: 고압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했었는데.
1: 그러니까 테슬라는 틀렸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공개석상에서 코끼리도 죽였다고 하고.
0: 그런데 뭐 애꿎은 코끼리를 안 잡아도 이렇게 직류 교류를 자유롭게 바꾸는 기술이 확보가 되니까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송전을 할 때 오히려 아주 고압의 직류를 사용하는 기술이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죠.
1: 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전기의 성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0: 네.
1: 그 어딨더라? 아까 유성환님 예전에 110V에서 220V로 바꿔주는 변압기가 집에 있었어요. 예전에 왜 일본 말입니다만 아버지들이 이제 도란스 사왔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0: 네.
1: 요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용 변압기?
0: 그렇습니다. 예. 가정용 변압기를 도란스라고 불렀던 이유는 변압기를 이제 영어로 변환한다라는 뜻의 트랜스폼이라는 말에 이제 명사형을 이용해서 맞아요. 트랜스포머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줄여가지고 도란스 호마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걸 다시 줄여서 도란스라고 끊어 읽는 바람에 그 이름이 이제 도란스가 돼버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 하면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가지고 영화로도 유명해졌던 미국에서 나오는 그 변신 로봇 나오는
1: 그쵸.
0: 그것도 이제 트랜스포머로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1: 뭔가 변환한다.
0: 네, 그래서 제가 재작년쯤에 이 변압기 만드는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한 회사분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일을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어릴 때 그런 트랜스포머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멋있다. 저런 걸 나도 언젠가는 하는 그런 기술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로봇은 아니지만. 트랜스포머를 만드는 트랜스포머 변압기.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에서 내가 일하고 있게 되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그 진짜 트랜스포머네요. 네.
0: 우리나라의 이런 대표적인 변압기 요즘 뭐 인기가 많다는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우리나라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고압 초고압 변압기들이거든요.
1: 네.
0: 이런 변압기들은 그 아버님들이 사오시던 그런 도란스라든가 아니면 전봇대에 매달려 있던 그런 변압기보다 훨씬 큽니다.
1: 그 집채만한.
0: 네, 보통 뭐 집채만한 거는 흔하고요. 뭐 건물 한 4, 5층 정도 크게 되는 그런 변압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변압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변압기.
1: 그 핵융합 발전 뭐 이런 데 뭐 연구용으로 쓰이지 않나요?
0: 근데 저를 잘 지목하셨는데요. 그 거대 발전 시설에 있는 변압기가 제일 큰만한데 그러면 단일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발전소가 어디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1: 예.
0: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발전기가 있는 곳은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댐이라고 하는 삼엽댐, 산샤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정말 미국에서 아니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여기는 진짜 21세기의 만리장성이다라고 해서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1: 산샤댐.
0: 네, 댐이 있는데 이 댐에 설치해 놓은 수력 발전소 설비만 해도 20기가와트가 훨씬 넘거든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1기가와트라고 하는데 수력 발전으로 댐을 너무너무 크게 지었기 때문에
1: 원전 20기.
0: 네, 원전 우리나라 원전 20개짜리의 전기를 수력 발전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거를 중국에
1: 우리 PD님이 입을 못 담으시고
0: 중국에 계세요. 삼엽댐 만들었어요. 삼엽댐 정말 말도 안 돼 거대한 댐이거든요.
1: 그 정도로 큰 거예요.
0: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 거대한 이 호수 안에 웬만한 나라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엄청난 댐인데 그러니까 그 많은 전기를 변환할 수 있는 변압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한 800톤짜리 변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500대의 무게를 합친 거 정도에
1: 변압기만 네,
0: 거대한 빌딩과 맞먹는 규모의 엄청난 크기의 변압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1: 아 이건 뭐 근데 사샤댐도 사실 그 사진이나 이런 것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와가지고 네, 뭐
0: 끝없는 규모의 그런 댐인데요. 그래 거기에 엄청난 크기의 세계 최대의 변압기가 들어가 있고 이때 당시에 변압기를 만

0: 만들 때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런 세계의 변압기 제조업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참여를 했었는데,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변압기 회사들도 아마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요즘 현대의 대형 변압기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변압기 포함해서 전력 장비들을 왜 좀 잘하는 편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술적인 그런 기둥을 우리나라가 잘 세워서 떠받치고 있도록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전기를 다루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1: 네.
0: 전기 관련된 기술 인력, 전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자 기술, 전기 기술이 기본적으로 발전돼 있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인력들이 뭐 연구 개발 인력부터 유지 보수나 생산 인력까지 꾸준히 배출되는 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게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전기 설비, 변압기 같은 이런 대규모 전기 이런 기구 같은 것들은 전자 부품 정도 되는 크기가 아니라 거대한 기계 장비 정도가 되는 규모거든요. 집체만한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과정은 전자 제품 제조하는 과정보다는 좀 기계류라든가 자동차나 선박 제조하는 그런 느낌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런 류의 기계 부품 조립하는 그런 기술이 또 우리나라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전기 계통의 기술, 이런 기계 장비와 관련된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전기 이런 부품, 전기 장비를 잘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변압기 뭐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변압기는 기본 구조가 간단하게 집에서 수작업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변압기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철심을 만들어 놓고 철심 예. 주변에다가 구리선을 감아가지고 구리선을 예. 여러 번 코일 형태로 돌돌돌돌돌돌 감아가지고 변압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압기의 기본은 일단 튼튼한 철심을 정확하게 원하는 모양대로 잘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구리선을 촘촘하게 튼튼하게 잘 감아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집체만한 변압기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면 철심을 원하는 모양대로 집체만한 크기로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철심을 뭐 엄청나게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쇳물을 부어가지고 그때그때 집체만한 철심을 만든다라는 거는 딱 들어도 좀 비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대부분의 변압기 공장에서는 이런 집체만한 변압기의 철심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철판을 사다가
1: 네.
0: 철판을 그 단면 모양대로 잘라놓은 모양대로 잘라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지고 수십 겹, 수백 겹, 수천 겹을 차곡차곡 모양에 맞춰서 잘 쌓아 올려가지고 그거를 거대한 철심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우리 저기 잔치상 같은 데 가보면
1: 예, 예, 예.
0: 이 떡이나 과자 같은 거를 쌓아놓으면
1: 네네네네네.
0: 커다랗게 기둥처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1: 약과 같은 것도.
0: 네,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시루떡 같은 거를 수십 겹을 쌓아 올려놓으니까 기둥처럼 떡이 쌓여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철판을 잘 잘라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쌓아 올려서 붙여서 연결해 놓는 방식으로 철심을 만들고
1: 예.
0: 거기다가 이제 구리선을 감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판을 잘 자를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거 뭐 자동차나 선박 이런 거 할 때 항상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정확한 위치에 갖다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돼요. 올려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삐뚤빼뚤하게 쌓으면 안 되잖아요.
1: 그죠.
0: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 무거운 철판을 삐뚤빼뚤하지 않게 정확한 위치에다가 딱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쌓아 올린다는 게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1: 예.
0: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나 장비를 이용하고 요즘은 자동화된 로봇팔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이 우리나라에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변압기 비롯해서 전기, 대형 전기 장비를 잘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1: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이에요. 그럼 뭐 소방호수 같은 거 고압으로 네. 쏘지 않습니까?
0: 네.
1: 뭐 공기를 이용하든 대량으로 물을 밀어넣든 해서 수압을 높이는 게 이해가 가는데, 와 전기 지나가는 전기를 어떻게 모아서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한꺼번에 지나가라고 해서 전압을 높이는 건지 참 그것도 신기해요.
0: 옛날에는 이 교류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기술이 없을 때는 정말로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발전소를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약간 그런 단위 전기 정도 되는 전압의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이 발전소에서는 100V짜리 전기가 나오게 발전소를 어느 정도 되는 규모로 하나를 짓자 이렇게 해서 전기가 나오면 전기를 직렬 연결한다고 하죠. 배터리 위에 배터리 하나를 쌓는 방식으로 연결하면 그 전압이 더하기가 되거든요. 1.5V짜리 배터리 두 개를 아래 위로 쌓아서 연결해 놓으면 3V가 돼가지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실험하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다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꼬마 전구를 밝히면 꼬마 전구가 더 밝게 빛난다 뭐 이런 거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변압기술이 변변찮을 때는 발전소를 여러 개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

0: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쭉 일렬로 연결 해가지고 100V짜리 발전소 10개를 연결하면 1000V가 된다라는 식으로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1: 그냥 밀어내기 식으로.
0: 네, 네. 그러면 이제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여러 개를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비효율적이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큰 발전소를 건설을 해가지고 교류 형태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전압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이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철심하고 구리선을 잘 가봐놓은 회로를 잘 구성을 하면 전압을 올리는 이런 회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별도의 변압기라는 부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전압을 올렸다가 낮춰줬다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1: 어떻게 보면 이제 변압기 덕분에 발전소를 조금 덜 지어도 되는.
0: 그렇죠. 약간 더 효율 좋은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고 이제 전선에 전기 수송도 더 잘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이런 전기 장비 기술 잘 만들 수 있는 또 바탕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1: 예.
0: 이런 소재를 쉽게 풍부하게 잘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1: 소재요?
0: 예, 이런 철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자를 수 있고 잘 연결해서 쌓아놓기 좋은 그런 철을 잘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강철판 원하는 규격에 원하는 정도의 강철판을 잘 조달하려면 제철 제강공업이 발달해 있고 거기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그런 기술인들이 많이 있어야지 구하기가 좋을 텐데 우리나라 이런 우리나라 제철 제강 이런 공장들은 뭐 광양 남해안에 혹은 동해안에 포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우리나라 변압기 공장들이 뭐 창원, 울산, 부산 이런 데 딱 그 근처에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철 관련된 소재를 아하. 가져오기도 좋고 그리고 아까 구리선 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1: 예, 예.
0: 우리나라의 이 구리 만드는 업체도 그러니까 구리가 들어있는 광석을 해외에서 사와가지고 거기에서 순수한 구리를 뽑아내는 업체도 세계적인 대규모 업체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전선 업체들.
0: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러니까 전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뽑아내는 순수한 돔 같은 경우에 전기 돔 뭐 이런 용어도 사용하는데요. 전기 돔 업체 같은 경우에 장사 잘 될 때는 세계 2위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구리를 순수한 구리도 잘 조달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아연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아연을 우리나라가 워낙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1: 그쵸.
0: 그 아연 광석에서 나오는 불순물에 있는 금만 모아도 1년에 뭐 몇십 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그 인터넷 동영상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안 믿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이 얼마인데 어떻게 아연 만드는 데서 금이 그렇게 나오냐. 안 믿긴다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구리 업체에서는 그거보다 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올림픽 메달도 금은동 순서로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금은동이 서로 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리를 뽑아내다 보면 거기서 금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1: 광석에서.
0: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구리하는 업체에서는 금도 거기서도 몇십 톤씩 1년에서 금을 많이 얻어냅니다. 그리고 금수입도 금값 높을 때는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업체인데 이렇게 소재가 되는 금속도 우리나라에서 밑바탕에서 잘 조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런 전기 부품 전기 장비도 잘 만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조금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니까 더 고차원적인 거 듣기 전에
0: 네.
1: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김현우님 다시 듣기 필수인 코너 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
0: 네.
1: 전압, 전류, 전력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요거 좀 쉽게 좀 풀이 좀 해주세요 먼저.
0: 이거를 이제 교과서적으로
1: 예.
0: 흔히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물을 사용한다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사용한다라고 할 때 전압은 수압하고 비슷한 거다. 같은 물이라도 얼마나 콸콸콸 세게 힘좋게 나오는지 아니면 물이 좀 힘없이 나오는지 그 수압이 전압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이 나오는 그 줄기, 물에 나오는 그 양의 굵기 그게 이제 전류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유량처럼.
0: 네, 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뭐 그거와 관련된 게 전류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뭐 물레방아 같은 걸 돌릴 수 있느냐 전류가 얼마나 나오고 전압이 얼마나 세냐 그거를 동시에 곱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기의 힘이 얼마나 세냐라는 거는 전력. 그래서 전력을 영어로 파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네,
0: 전력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전력이 전류가 낮으면서 전압이 셀 수도 있고요. 전압이 약하면서 전류가 아하, 많을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곱한 게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전기가 흐르는 거는 그 전기선 속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물체가 움직이는 게 그 전기가 흐른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를 흐르게 할 때 그 전자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느냐.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게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자들이 얼마나

0: 많이 움직이느냐, 몇 개의 전자가 돌아다니느냐가 전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개를 동시에 감안해가지고 그걸 곱하기 한 게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전력을 많이 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라는 네. 거고, 그러면 그 전력을 또 어떻게 만드는지, 네. 어떤 장비들로 만드는지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와서 계속 들을까요, 그러면? 네.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김강수님이 곽 작가님은 오른쪽 얼굴이 잘생겼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정리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김호창 청와대 국가 AI 정책 비서관은 오늘 KBS 1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대규모 투자로 지역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용인에서 첫 삽을 뜨는데 6년이 걸렸는데 그걸 0으로 만들겠다는 게 최고 권력자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이 안전확인 신고를 회피한 분쇄기와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전력 부품 등 1,220억 원 상당의 위해 물품을 적발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 증가는 전문가 예상의 절반인 5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6351님이 곽재식 작가님이 제 과학 선생님이셨으면 과포자, 과학 포기자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설명 쏙쏙 재밌네요.
0: 왜 포기하셨죠?
1: 근데 실제 그 순실사이버에 대해서도 강의하시잖아요.
0: 네네.
1: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강의는 또 다른가?
0: 아, 이게 또 과목이 되면 또 네. 뭔가 또 부담감과 아, 왠지 모를 좀 딱딱함과 이런 게 조금씩 가미가 되더라고요. 또. 네. 이게 덮어야 되는 진도가 있다 보니까. 아, 네, 그렇죠.
1: 또 진도 나가는 거랑 또 이렇게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이라 또 달라요.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가 이제 전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전력기기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 우선은 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0: 네.
1: 생산을 해야 돼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증기 터빈, 증기 네, 기관이잖아요.
0: 네. 전기를 만드는 거에 어떻게 보면 기본이 터빈입니다. 터빈. 네. 터빈이라는 게 이제 물레방아처럼 생긴 게 이제 터빈이다. 뭐 돌리는 되겠습니다. 거. 전기를 가정용으로 대량 생산해서 보급할 때 최초로 사람들이 발전소를 많이 세운 데가 이 폭포 주변에 많이 세웠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발전소가 건설된 거를 전기 발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레방아처럼 생긴 데다가 물이 지나가면서 물레방아 돌면 거기에 발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이게 되게 전기 업계에서 아주 뿌리 깊은 되게 초창기부터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지금도 거의 뭐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력 발전소에는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1: 예.
0: 효율이나 뭐 장비 자체는 더 좋아졌지만 방식의 기본 원리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화력 발전소 중에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그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을 떼가지고 불길을 만들어내면 그 불길로 물을 끓이면 물을 끓이면서 거기서 맹렬하게 증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 수증기를 뽑아가지고 수증기가 나오는 그 힘을
1: 네.
0: 그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이 물레방아보다도 수증기는 이제 기체니까 바람개비 같은 느낌이겠죠. 바람개비 같이 생긴 역시 터빈이라고 부르는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그 수증기 바람을 받아가지고 그게 돌면서 이제 전 발전기를 돌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람개비처럼 그렇게 한 줄로 날개 네 개 달려가지고 도는 그런 방식으로 안 만들고요. 일단은 그 바람이 주변에 퍼져나가지 않게 다 밀폐된 통 안에 바람개비 같은 모양이 들어가 있고 그 안으로 증기가 다 들어가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바람개비 하나의 날개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 바람개비처럼 한 세네 개 달렸다기보다는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줄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람개비 하나가 있으면 그 뒤에 바람개비가 또 있고 바람개비가 또 있고 바람개비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층층이 쭉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그 길이로 따지면 대충 한 버스 두세 대 정도를 연결하는 높이 예, 그리고 연결해놓은 길이의 높이도 한 보통 웬만한 건물 정도 되는 높이 예, 그 정도를 증기 터빈을 만들어 놓고
1: 터빈 하나가요?
0: 예, 거기다 이제 증기를 쌓아가지고 이제 그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1: 그러니까 최대한의 전력을 좀 뽑아내려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석탄 화력 발전소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석탄 말고 다른 거를 연료로 태우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름을 뗀다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요즘에 뭐 많이 유행하는 걸로 무슨 뭐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

0: 그거 태우는 열로 발전기를 아하. 돌린다라든가 그런 걸 할 때도 그런 걸 하고 나면 결국은 물을 끓인 다음에 그 수증기 그렇죠. 바람을 쏘아가지고 그걸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뭐 다른 방식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자력의 힘으로 강한 열을 만들어내면 그걸로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물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 바람을 역시 터빈에 쏴주는 방식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이때 수증기도 효율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수증기 온도를 보통 물이 100도만 되면 끓잖아요. 네. 일반적인 기압에서. 그런데 네. 그거보다 온도를 훨씬 더 높여가지고 뭐 한 300도에서 좀 높으면 한 500도까지 수증기도 온도를 높인 수증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압력도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여서 보통 우리 일반적인 기압이 0.1MPa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공기의 압력이. 그런데 보통 이런 증기가 통과하는 터빈에 들어가는 이런 수증기는 보통 메가파스칼 단위로 7MPa, 뭐 5MPa 이 정도는 올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압의 수십 배 정도를 높인 굉장히 압력도 강하고 온도도 훨씬 더 뜨거운 그런 증기를 팍팍 쏴주면서 아주 맹렬한 힘으로 이런 거대한 터빈을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야지 더 힘이 세지고 전력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 그러면 이게 돌아가겠죠. 그 바람길이 같은 이 터빈 돌아가겠죠. 네. 그거가 돌아가는 속도는 보통 이제 RPM 단위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수천 RPM 단위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빠르게 돌아가는 건 5000rpm짜리도 있고요. 뭐 3600rpm에 맞춰서 돌리면 딱 제일 효과적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수천 rpm 단위로 돌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선풍기를 강풍으로 돌리면 1000rpm 정도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덤프트럭 맥대를 연결해 놓은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런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터빈이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터빈 날개를 그러니까 네. 되게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죠.
1: 그쵸.
0: 이렇게 뜨거운 수증기를. 수증기라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1: 네, 네.
0: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철로 만들면 다 녹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힘을 잘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소재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스테인리스 강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또 바람을 정확하게 맞아서 아주 효율이 좋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찍찍 스테인리스 강을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비행기 날개 모양이나 이런 것처럼 곡선을 잘 만들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계를 소재를 잘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지만 증기 터빈을 잘 만들 수가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에도 증기 터빈을 웬만히 잘 만드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거의 뭐 비행기 엔진처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왜 물로 물레방아를 돌려야 되는데 물레방아가 엄청 무거우면 효율이 떨어질 거고
0: 네.
1: 그 물레방아를 정말로 가볍게. 근데 내식성도 있어야 되고 부식되면 그렇죠. 안 되고.
0: 네. 고장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날개 하나가 뚝 부러져가지고 터빈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다 망가뜨린다 이러면 그거 수리하기도 골치 아프고 정전사고 일어나가지고 뭐 주변에 무슨 산업단지나 도시가 마비된 이런 일 발생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1: 그쵸?
0: 그래서 굉장히 믿음직한 이런 증기 터빈을 만든다 이런 거 쉽지 않은 일이죠.
1: 그래서 터빈 만드는 회사들은 그냥 잘하는 데가 계속 잘하고
0: 그렇습니다.
1: 회사 것도 잘 안 바꾸려고 하고
0: 그렇습니다.
1: 쓸 수 있는 것만 또 계속 쓰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제조업, 뭐 이런 기계를 만드는 이런 일인 것 같으면서도 미국, 일본, 프랑스, 뭐 프랑스보다는 독일 뭐 이런 데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고요. 요즘은 뭐 중국 회사들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증기 터빈보다 조금 더 이제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가스 터빈입니다.
1: 가스 터빈. 예, 많이 달라요?
0: 예, 증기 터빈은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를 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가스 터빈은 그냥 가스 자체를 집어넣고 거기다 불을 댕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빈 안에서 불이 붙습니다.
1: 그러니까 왜 제트기 엔진처럼.
0: 제트기 엔진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국산 제트기 엔진 개발한다라고 할 때 이 가스 터빈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가 도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옛날부터 이런 항공 쪽에서 하던 업체하고 막 그 경쟁의 날을 세우고 예. 이런 게 이제 뉴스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LNG 같은 이런 우리가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그런 가스에다 불을 댕겨가지고 그 불길이 치솟는 그 힘이 그 바람개비 같은 데를 통과하는 와중에 그 힘을 받아가지고 도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0: 딱 생각을 해봐도 더 맹렬하게 돌긴 돌겠죠. 그리고 이제 가스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무슨 그름이나 이런 게 생길 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아하.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아하. 따져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도 더 적고
1: 그쵸?
0: 그리고 석유 이런 거에 비해서 가스는 뭐 요즘 또 좀 여러 가지로 국제정세가 복잡해졌습니다만 그 유가나 이런 거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또 가스를 많이 쓰자 이런 움직임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스터빈이 화력 중에서 좀 효율이 좋고 사용하기 좋은 걸로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불을 댕겨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뭐 1600도까지는 올라가는 걸 버텨야 된다. 와. 높이 올라가는 데는 1900도까지도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 녹아내릴 것 같은데.
0: 1900도면 철이 그냥 그쵸. 그냥 녹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버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1: 그것도 상시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 돌아가는 터빈이잖아요. 그렇죠. 네. 멈추면 안 되고.
0: 네. 아 그리고 말씀해 주신 김에 그게 이거를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1: 예.
0: 돌리다 보면 이제 이 날개 부분이 이제 조금씩 상하거든요.
1: 아하.
0: 그럼 그 상하는 부분을 잘 찾아내 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오.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람개비 날배 같은 게 수백 개가 수십 단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1: 이것도 거의 네. 뭐 빌딩 한 채 만합니까?
0: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작은 빌딩을 눕혀놓은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야. 크기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어디가 고장 났을지를 미리미리 진단을 해가지고 와. 교체를 한다라는 걸 생각한다는 게 그것도 되게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 자체도 하나의 큰 사업이 되곤 하고요. 날개 소재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게 이 정도 되는 높은 온도를 가지고 무게가 너무 나가지는 않으면서 계속 빙빙 돌면서 모양도 유려한 곡선 모양을 잘 만들 수 있는 소재 이런 걸 찾아내야 되다 보니까 정말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1: 야.
0: 니켈 같은 거를 이용 하면 철 소재를 열에 잘 견딜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니켈을 섞은 철합금 같은 거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요즘에는 이런 열기를 잘 견디는 소재라고 하면 세라믹이 뭡니까? 도자기를 멋있는 말로 세라믹이라고 하죠. 도자기 딱 생각해 보면 열에 아주 잘 견딜 것 같잖아요.
1: 어차피 이미 열로 구운 거니까.
0: 네, 구워서 나오는 거. 뭐 어차피 흙덩어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라믹 소재를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소재를 얇게 입혀가지고 열을 잘 견디게 하는 이런 방식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별 첨단 기술을 다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런 가스터빈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양산하고 있는 나라가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3, 4년 전 정도에 세계에서 뭐 여섯 번째로 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큰 화제가 되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1: 네네네. 네,
0: 그 정도로 가스터빈도 되게 뛰어난 기술이고 선진국의 동무대였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좀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국산 가스터빈이 아직까지 뭔가 시장을 장악하거나 의미 있게 침투한 거는 아직은 아니고
0: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네, 장악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은 있는데 이제 침투 정도는 이제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고.
1: 좀 수출 좀 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이게 미국 회사, 독일 회사, 일본 회사 이런 데서 이탈리아 회사 좀 잘하고 이런 몇 안 되는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막 독식하고 있었거든요.
1: 네네네.
0: 정말 뭐 몇십 년 동안 뭐 시참말로 꿀을 빨아먹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우리도 진짜 한번 여왕벌이 돼보자라고 한번 해서 이제 나설 만한 그런 데였는데 이게 이런 선진국 업체들의 경쟁을 뚫고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이걸 뭐 응원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또 우리가 하면 또 싸게 빠르게 원하는 대로 또 만들어주니까요.
0: 네.
1: 이 시장도 침투를 해봐야 되겠고.
0: 네.
1: 혹시 가스터빈이나 증기터빈 뭔가 막 장점만을 모아놓은 막 새로운 방식 막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해요?
0: 일단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거 뭐 계속해서 이제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추가로 나오는 이야기로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보수 문제가 이 골치 아프다 보니까 유지보수 할 때마다 또 이 기계를 세워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근데 발전할 때는 이 발전을 멈춘다라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그 열기와 그런 어떤 압력을 잘 확인을 해서 어디가 제일 먼저 교체해야 될지를 미리미리 진단해서 알려주겠다. 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미국 회사나 선진국 회사를 뭐 합병 인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여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하, 재미나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기에도 품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0: 네.
1: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변압기가 또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면서요.
0: 네. 전기가 뭐 품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압. 그리고 그 전압에서 나오는 전기의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1초에 몇 번 바뀌느냐. 그게 얼마나 일정하느냐. 전압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듯이 전압이 1초에 몇 번씩 바뀌느냐 그것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전기 도구 같은 데 보면 뭐 110볼트, 220볼트 적혀 있고 그 옆에 예. 몇 헤르츠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220볼트 60헤르츠 이렇게 적혀 있으면 220볼트의 전기가 1초에 60번 플러스 그 마이너스 바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나라마다 막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안에서도 막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맞춰주는 것도 이제 기술력이고 그걸 일정하게 잘 맞춰주려면 좋은 네. 변압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압 변압기를 잘 만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일찌감치 의외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고압 변압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변압기 잘 개발해서 잘 하고 있는 그 회사 중에 뭐 최근에 뭐 미국에 공장 세웠다, 미국에 수출 많이 한다라고 해서 유명한 그런 회사 중에 원래의 옛날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는 이 지금도 그 브랜드가 남아있고 얼마 전에 뭐 맥주 브랜드하고 협업한다라고 해서도 이름이 있었던 밀가루 만들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1: 예.
0: 예, 그 공장 차렸던 그 사장님이 이환원 사장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1: 네.
0: 원래 이제 인천에서 월미도 쪽이었죠. 일본에서 밀가루 만들던 공장이 있었는데
1: 네.
0: 광덕구에 이환원 사장이 나도 밀가루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해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1: 네.
0: 그런데 6.25가 일어나면서 월미도에서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전투가 엄청 크게 났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공장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밀가루 공장을 인수는 했는데 그거 얼마 써먹지도 못하고 공장을 다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장을 다시 새로 지었거든요. 뭐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의외로 공장 설비, 공장 사업, 기구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인력들을 많이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산업을 육성해 보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이런 기업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불러다가 이렇게 찍어줬죠. 임자는 무슨 사업해라. 임자는 무슨 사업을 육성시켜라. 임자는 책임지고 무슨 사업을 개발해서 무조건 얼마 수출해라. 이런 식으로 찍어줬죠.
1: 네.
0: 그래서 이한원 사장한테는 당신은 전력 장비를 개발해라 라고 정부에서 이야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밀가루 만들던 이 사장님이
1: 네.
0: 전력 사업에 도전을 해가지고 했는데 잉그리 잘 돼가지고 60년대 말에 이미 10만 볼트 넘어가는 변압기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1: 60년대 말에?
0: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그래서 그 전통이 꾸준히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 주인은 바뀌고 했는데 이분 사장님 회사는 지금 밀가루 만드는 쪽으로 쭉 이어졌고
1: 근데 매각을
0: 예,
1: 했었고
0: 예, 다른 회사 막 건설업 이런 것도 하고 하는 중공업 잘하는 회사로 이제 이게 연결돼가지고
1: 네.
0: 예, 이 변압기 사업은 이제 그쪽으로 연결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직까지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세계에 수출로 잘하고 있고 지금은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뭐 전선 관련된 이런 사업 잘하는 뭐 부산에 공장 있는 회사 이런 데서도 변압기 잘하고 있고요. 우리 저기 뭐 조선업 이런 것 쪽에서 잘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재벌 대기업 회사 쪽에서도 변압기를 잘하고 있고
1: 아하.
0: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압기 잘하는 대기업들이 몇 개가 있고
1: 맞아요.
0: 중소기업들도 그거보다 좀 크기가 작은 변압기를 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압기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 회사들이 탄탄하게 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따지면 양적으로 따지면 세계 제1의 변압기 공급업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장사가 잘 되는 이런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 1년에 수출을 하면 엄청 수출이 잘 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2조 수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수출을 물론 뭐 초고압 변압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10조 수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중국이 내수도 많고 세계적으로 더군다나 중국은 미국 수출을 그렇게 많이 안 하면서도 변압기를 이렇게 많이 팔고 있어요. 중국의 이런 큰 덩치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기술력을 지금 많이 투자를 해서 올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견제를 하면서 변압기 선진국 으로 나아갈 것이냐 전력 장비 선진국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그러게요. 것이냐 이거를 많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1: 그러니까 발전량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엄청나게 네. 늘려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변압기 수요나 기술력은 올라갈 테고
0: 네.
1: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할 때는 또 중국 업체들이 많이 또 배제되는 흐름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미국 쪽으로 수출을 또 엄청나게 하고 있고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 또 앞으로 남아있는 기회 무궁무진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AI 데이터 시대에는 더 크게 또 열릴 테고요. 오늘 확실히 좀 공부가 됐습니다. 전력, 전기, 전압, 전류 다. 이 금서님이 시간이 야속하다고 벌써 네. 다 흘러갔습니다.
0: 송전탑 이야기 이런 거 해봐도 재밌는데 너무 아쉽네요.
1: 송전탑은 네. 다음번에 세우시죠.
0: 네.
1: 네.
0: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송전탑 기록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1: 높이가요?
0: 예, 그러니까 경기도 서해안 쪽에 있는 송전탑이 195m 높이라고 해서 한동안 우리나라 최대 높이였는데
1: 예, 예.
0: 불과 몇 달 전에 신안군에 초란도하고 5도를 잇는 두 개의 263m짜리 송전탑이 생겨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고요.
1: 263m면
0: 63빌딩이 250m 정도 높이 있기 때문에.
1: 예. 263m짜리 얘기했는데 우리 25초 남았어요.
0: 예. 예. 우리나라 63빌딩보다 높은 송전탑이 두 개 전남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은 별책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우리는 왜 결정을 어려워하는지, 나는 왜 결정이 어려운가라는 책을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읽어봅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과학이야기라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복잡한 과학 지식의 나열을 피할 수 없는 전제 안에서 이를 납작하게 단순화하기보다 잘 풀어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죠.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의 흐름에 그치지만 영화에서는 모두 눈에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수식을 계산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레이스. 헤일 메리오의 지구인이라고는 그 하나뿐이기에 극장 안에 모여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은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의 동료로서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때 그레이스가 우주로 오기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설정은 적절한 배경입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엔딩에서 그레이스와 로키는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곳은 지구가 아니라 로키의 행성인 에리드입니다. 로키를 비롯한 에리드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지구의 풍경을 재현해 거대 인공 돔을 만들었습니다. 파도, 그레이스가 숨 쉴 수 있는 산소, 안개마저 있죠. 그레이스는 어쩌다 로키 행성으로 오게 됐을까요? 그는 지구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사이에 이 둘은 우주를 어떻게 구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게 될 여러분을 위해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이전만은 확실합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긴 역사를 만들어온 할리우드 우주 블록버스터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그건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실패를 감내하면서도 기꺼운 도전으로 향하는 이 영화의 핵심적 가치와 공명합니다. 결국 이전 영화들의 성취에서 가장 좋은 면들만을 흡수한 가장 최선의 우주가 우리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건 다정함의 힘을 믿고 싶어지는 아주 친밀한 우주의 풍경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호진이는 척추측만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치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호진이 네는 아픈 가족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간 기능 저하로 일을 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유방절 제술과 림프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늘 약냄새로 가득한 집안,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고 있는 호진이. 지금 호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척추 보조기와 보행 교정 깔창이지만 제작 비용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0: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난 뒤에도 소나기 구름은 더 발달해서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체전선의 북상으로 오전에는 제주도에, 늦은 오후에는 또 전남 남부 쪽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남부에, 밤에는 충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특히 제주에 산간 쪽은 120에서 150mm 가까이 되겠고요. 전남과 제주 20에서 80mm, 경남 남해안 최대 60mm, 그 밖에 남부 5에서 40mm가량 오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역시 시간당 20,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서울과 전주 30도, 대전 31도 등 26도에서 3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남서풍을 타고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습도도 높고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는 전남 해안에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까지 서해상의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최근 1,55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이 겪는 기업에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긴급지원 방안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의 어려움이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트랙을 새로 만듭니다. 또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당초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하고 조달 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 대출도 신설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담당했던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해당 의혹은 증거 보전이 결정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법원의 현장 검증 전 폐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합수본은 또 송파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과 선관위원 2명, 송파구 자치행정과 선거대책반 1명,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1명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나란히 32강전에서 승리해 16강전에서 만납니다. 포르투갈은 오늘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32강전에서 크로아티아를 2-1로 이겼습니다. 포르투갈의 16강전 상대는 오스트리아를 물리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앞서 대회 32강전에서 오스트리아를 3-0으로 이겼습니다. 태국에서 11살 소년이 소형 트럭을 몰고 도로에 나갔다가 순례 행렬을 덮쳐 승려 9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년은 어제 부모 몰래 집에 있던 픽업 트럭을 몰고 도로에 나가 10km가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양봉장에서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에서 60대 남성이 눈꺼풀 부위를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지인이 운영하는 양봉장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속 20대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순경은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 이면 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세청은 산업안전위해물품의 밀수, 부정수입 등 불법 반입 11건과 국산 둔갑 등 원산 주입한 24건 등 1,22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외국산 모터를 수입하면서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외국산 부품을 수입하며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고 분양권을 되파른 혐의로 불법 전매 일당 4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5년 4개월 동안 청각장애인 36명의 명의를 빌려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부정 당첨받은 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아 4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도와 부산 등 전국 30여 가구로 분양가 총액은 208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국가유산청은 불교 건축인 금산 신안사 대광전을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신안사 대광전은 기둥과 보 등을 분석한 결과 1583년에 조성돼 16세기 건축 양식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에 5에서 40mm, 전북 동부와 대구 경북,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전남에서는 오늘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에는 남부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에는 충청권까지 정체전선이 올라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에서는 청년들이 바퀴벌레 국민당이라는 독특한 이름 아래 뭉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인도판 수능이라고 불리는 의대 입학시험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었는데요. 인도에서 입시는 수천 년간 이어진 카스트 계급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신분 상승 사다리였기 때문에 이 스캔들은 청년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장이 청년들을 기생충, 바퀴벌레라면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발언이 불을 붙인 건데요. 청년들은 스스로를 바퀴벌레라고 자조하며 밈 정당을 만들어 행동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인도의 고질적인 청년 실업, 또 정경유착 문제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인도네시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주가지수가 31%나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무악재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 백악관이 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한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백악관은 이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고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 및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와 조사, 소환 또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강요들이 퇴임 후 이란 여학교 오폭 사건 등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사망자 숫자가 지난달 30일 기준 438명이 됐습니다. 확진자는 1,406명으로 이번 에볼라 유행의 치명률은 31.2%가 됐는데요. 그동안 분디부조형 에볼라 치명률로 알려진 30에서 50%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사망자가 늘면서 30%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이웃한 우간다에선 에볼라와 유사한 마버그열을 일으키는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자도 발견됐습니다.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인 마버그열은 고열과 심한 두통 등을 동반하고 치명률이 최대 88%에 이르는데 아직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으로 2일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거브라야수스 WHO 사무총장은 5월 25일 이후로 추가 보고된 사례가 없어 한타바이러스 발생이 끝난 걸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덜란드 선적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로 지금까지 확진 의심 사례가 13건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32강전에서 스페인이 오스트리아를 3대 0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경기에선 포르투갈이 2대 1로 승리했는데요. 2010년 남아공 대회 우승 이후 16년 만에 다시 우승에 도전하는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우리 시간으로 7일 16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메리카 250대 프리덤 250.
1: 미국에서 4일 250번째 독립기념일에 성대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2: 네.
1: 당초 이 행사는 10년 전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의회가 주도해서 구성한 초당파 단체 아메리카 250을 중심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거든요.
2: 네.
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에 재집권한 뒤에 행정명령으로 이 단체 대신에 프리덤 250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주관하게 했거든요.
2: 네.
1: 독립기념일 행사가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2: 그러네요.
1: 일단 프리덤 250은 4일 밤에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초대형 불꽃놀이, 위대한 미국주 박람회, 그리고 뉴욕에서 열리는 대형 범선 퍼레이드 등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불꽃놀이에 총 85만 발의 화약이 시상될 것이다. 40분간 진행이 된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될 거다.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네. 이 정도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를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또 3일에서 8일까지 뉴욕에서는 미국과 130여 개국 해군 함선 및 항공기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해군 사열식도 펼쳐지게 됩니다.
2: 네.
1: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빴습니다. 카타르 왕실이 기증한 4억 달러 약 6,200억 원짜리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2: 네.
1: 이 자리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건설을 시작한 파나마 운하를 카터 전 행정부가 파나마에 되돌려줬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또 카우보이 복장을 한 채 말을 탄 기병대 호의도 받았는데요. 이게 1898년 스페인 전쟁 때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의용 기병대를 재현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버검 내무장관이 우리는 독립 1주년의 조지 워싱턴, 125주년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250주년의 도널드 트럼프를 맞이했다라면서
2: 네네 이렇게 네, 이어진다.
1: 예. 모두 이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놀라운 변화의 주역들이다 이렇게 추켜세웠는데요.
2: 네.
1: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이 배출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250주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려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2: 네.
1: 그런데 건국 250주년 관련 행사와 트럼프 대통령 행보가 민주주의, 사회통합, 개척정신 같은 미국 본연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기념일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야당을 비판할 용도로만 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 네.
1: 그래서 NBC는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심해지면서 일부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로 오해를 받을까 봐 성조기를 걸지 않고 저항의 상징으로 국기를 거꾸로 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2: 네.
1: 실제로 아이오와주의 한 주민은 트럼프가 모든 걸 뒤집어 놨으니까 국기가 거꾸로 개양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현재의 미국을 본다면 실망할 거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2001년의 42%보다 35%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한편 이제 주도권을 빼앗긴 아메리카 250이요. 올 하반기에 현재 미국을 상징하는 물품을 담은 400kg짜리 타임캡슐을 제작해서 독립선언문이 탄생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묻기로 했습니다.
2: 네.
1: 여기에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선수 명단, 연방대법관 9명이 서명한 휴대용 헌법 등이 담기는데요. 이 타임캡슐은 건국 500주년이 되는 2276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따로 또 같이.
1: 트럼프 행정부가 1일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협정인 USMCA를 연장하지 않고 매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이 세 나라가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같이 하고 있는데 무역협정은 따로 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 네네.
1: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고요. 이날 미국은 현재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워낙 있었던 기존의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를 대체해서 만든 협정입니다. 당시에 유효기간을 16년으로 하되 6년마다 공동 검토를 하게 했거든요.
2: 네.
1: 그래서 검토를 해봐서 세 나라가 모두 동의하면 협정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16년간으로 또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나라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협정을 매년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 네네.
1: 만약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2036년에 자동 만료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갱신 여부 검토 시한이 이날에 미국 쪽에서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왜 미국이 그런 거부하느냐. 무역 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 상품 무역 적자가 각각 우리 돈으로 306조 원과 71조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1: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이 자기가 내놓은 관세 정책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2: 네.
1: 만약에 당사자국 중에 한 곳이라도 탈퇴하겠다라면은 바로 협정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게 나프타가 최악의 무역 협정이어서 내가 바로 잡았는데 그래서 이 무역 이 새로운 것도 내가 네. 언제든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2: 내가 시작한 거니까 내가 네,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1: 다만 실제로 실현이 되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관측인데요.
2: 네.
1: 왜냐하면 이 USMCA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할 수 있다 이런 건 허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미국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 네.
1: 그러니까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2: 그렇죠.
1: 좀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2: 네, 네.
1: 핵심 쟁점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USMCA는 승용차, 경트럭의 부품 가치 중에 75% 이상을 북미산으로 조달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2: 네.
1: 미국이 이 중 50%를 미국산으로 채우면서 이 비중도 82%로 높이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는 이러면 공급망 재편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2: 그렇죠.
1: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넘지 못하는 D라인.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월에 서명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지난달 30일자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그렇죠.
1: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뜻을 굽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보이고 있는데요.
2: 네.
1: 지금 엑시오스에 따르면 이 판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대통령의 강한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금지 등을 통해서 출생 시민권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일시적인 방문이라고 해도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을 허용하면 미국 시민이 아니었을 아이들이 미국 시민이 되고 미국의 사회 안전망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같은 날 맥도널드 법무부 차관보도 원정 출산을 위한 허위 비자 신청을 비자 사기, 의료 사기, 송금 사기, 자금 세탁 같은 강력 범죄로 기소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2: 네.
1: 하지만 이런 강경 대응이 실제로 원정 출산 실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2: 네.
1: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방문 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출산하는 외국인 여성이 연간 약 2만에서 2만 6천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2: 네.
1: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약 360만 명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권단체들은 외국인 임신부 입국 제한 또 수사 강화 방침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임신을 했는지 임신
2: 그렇죠.
1: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정부의 손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지적입니다.
2: 이렇게 보면 개인 정보.
1: 네.
2: 인데요.
1: 그렇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핏빛 전술.
1: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지금까지 양측 사상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2: 네.
1: 특히 러시아의 총 사상자 숫자가 약 140만 명. 그중에 사망자는 최대 45만 명, 즉 32.1%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가 2차 대전 이후 어떤 강대국도 이 정도 규모의 사상자를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2: 네.
1: 러시아군의 추정 최대 사망자 수치인 45만 명이라는 숫자는 2차 대전 이후 발발한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옛 소련과 러시아군 전사자 숫자보다 9배나 많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이 치른 전쟁으로 숨졌던 미군 사망자와 비교해도 4배 이상이나 많은 숫자거든요.
2: 네.
1: 특히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군 사상자가 급증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상자 비율이 통상 2대 1 아니면 3대 1이었거든요.
2: 네.
1: 올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거의 8대 1로 늘어났습니다.
2: 그렇군요.
1: 한편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 사상자는 최대 62만 5천 명,
2: 네.
1: 사망자는 최대 15만 명으로 추산이 됐는데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구가 각각 1억 4,300만 명 그리고
2: 그렇죠.
1: 3,80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우크라이나가 더 큰 상황입니다.
2: 네.
1: 푸틴 정권이 병력을 증강해야 되니까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강제 징집령도 내렸고요. 그리고 교도소 수감자도 동원했고 북한군도 불러왔습니다. 연구소는 그러면 러시아 인명피해가 가장 큰 이유를 이제 들었는데요. 네. 소모적인 전략, 부실한 전술과 훈련, 낮은 사기를 꼽았습니다.
2: 네.
1: 특히 여기에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2월부터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러시아군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2: 아, 그렇군요.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지니까 러시아의 영토 확장세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개전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2%를 장악했거든요.
2: 그런데 네.
1: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두 달간 러시아군이 점령한 면적보다 잃어버린 면적이 더 커졌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물량을 투입하면서 공세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러시아의 영토 확장 능력이 한계에 왔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 얻은 게 없는 전쟁이다. 네. 이런 얘기네요. 다음 키워드 그림의 떡.
1: 지난달 24일에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2: 네.
1: 사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보유 국가 중 하나입니다.
2: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휘발유가 부족해서 굴착기 같은 구조 장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북부 라과이라 구조 현장에 배치돼 있는 정부 소유 굴착기가 멈춰있다라고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러니까 구조대원들이 기계를 못 사용하고 곡괭이 삽 맨손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2: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2: 지금.
1: 네. 사실 베네수엘라가 3,030억 배럴이나 원유를 갖고 있습니다.
2: 그런데
1: 그렇죠.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이 부족해요. 안정적으로 가동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휘발유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2: 네.
1: 한때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원유 생산과 판매 때문에 대표적인 남미의 부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차베스 전 대통령에 이어서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특히 마두로 정권이 에너지 기업을 강제 국유화했거든요. 이 돈을 이제 뭐 무상 의료나 무상 교육, 저가 주택 공급 쪽에 많이 쏟아부으면서 재정난이 심각해졌고 인프라가 많이 이제 낙후가 됐거든요. 미국이 제재하면서 원유 생산량도 뚝 떨어졌습니다.
2: 네.
1: 이 뉴욕타임스가 수십 년간 경제 붕괴와 부패를 겪은 베네수엘라 당국에 이제 희생자 수습과 신원 확인, 매장 등이 큰 과제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금 피해 지역에 영안실 자리가 부족합니다. 일부 시신이 폭염 아래 방치가 돼 있는데 유전자 검사 비용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네. 유족들이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못하고 네. 문신, 치과 기록, 그 옷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지진 피해 현장에서 귀중품을 빼돌린 혐의로 구조작업에 투입된 공무원 4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그렇죠.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295명, 부상자는 11,267명에 달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실종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2: 그렇죠.
1: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2: 너무나 안타까운 네. 상황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샵 카 디테일링.
1: 미국에서 지금 네. 자동차 디테일링 세차라는 게
2: 네.
1: 청년층의 새로운 창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1: 이게 일반 세차보다 훨씬 정교한 수준으로
2: 그렇죠.
1: 손질을 해주는 건데요.
2: 네.
1: 일단 뭐 진공 청소기로 차량 안팎을 뭐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고압 세척기로 청소. 이건 똑같습니다.
2: 그렇죠.
1: 이건 기본이고
2: 네.
1: 도장면의 흠집과 얼룩을 갈아내는 도장 보정, 코팅제를 발라서 광택과 보호막을 더하는 세라믹 코팅까지 하면은 이게 고급 서비스가 되면서 요금이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2: 네.
1: 한 22세 남성이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을 그만두고 이걸 창업을 했는데 네. 5월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매달 5천 달러, 약 775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2: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다가 지금은 좋아하시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한 27세 남성도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세차 사업을 하게 됐는데
2: 네.
1: 지금 직원이 6명이 됐고요. 한 달에 우리 돈으로 2,868만 원의 순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NS에서
2: 네.
1: 이 카 디테일링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180만 개에 달하고 있어요. 조회량은 한 달 동안 30% 이상 많아졌습니다.
2: 네.
1: 이게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요. 장비만 갖추면 바로 창업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2: 그러네요.
1: 그리고 지금 미국 차량 평균 연식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오래된 차를 깔끔하게 유지하려는 수요가 많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 디테일러가 직접 집 앞으로 찾아와서 아주 꼼꼼하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돈이 비싸도 그냥 기꺼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1: 이미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벌써 치열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 디테일링 세차.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는 클린 존 밖은 너티 존.
1: 지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입을 가리고 말하면 퇴장을 당합니다.
2: 바로 퇴장이죠.
1: 네. 네. 입을 가리고 혐오 발언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존 규정을 더 강화한 건데요. 그런데 네. 조별리그 기간 SNS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은 4년 전보다 벌써 훨씬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2: 네.
1: 지금 13배 정도가 많아졌어요. 이 조별리그 기간 확인된 악성 게시글만 8만 9천여 건에 달하거든요. 물론 조별리그 경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증가폭이 너무 크고 네. 전체 악성 게시글 중에 11%는 인종차별적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FIFA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별리그는 아니지만 네덜란드가 모로코랑 32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하니까 실축한 선수들이 지금 심각한 인종차별성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축구협회가 이 게시글에 대해서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청은 명언한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2: 네네.
1: 실제로 2021년에 열렸던 유로 결승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악플을 달했다가 가해자 중 두 명은 징역형을 한 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2: 가장 힘든 사람은 선수들일 겁니다.
1: 그렇습니다.
2: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우창 청와대 국가 AI 정책 비서관은 오늘 KBS 1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대규모 투자로 지역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용인에서 첫 삽을 뜨는데 6년이 걸렸는데 그걸 0으로 만들겠다는 게 최고 권력자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미국 측에 대대적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판소리 명창인 왕기철 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50대 총책 등 일당 4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의 불법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의 수사를 받아온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통신원 취재수첩.
2: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상재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2: 인도네시아 주가지수가 올해 들어서 31%나 폭락했다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 그렇습니다. 26년 2월에 9,000선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는 7,000선까지 내려오면서 31%나 급락했습니다.
2: 네.
3: 올 1분기 성장률 그러니까 5.61%까지는 좋았는데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1% 이상 인상하고요. 피치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하는 등 루피아와 환율까지 18,000루피아까지 곤두박질을 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2: 네.
3: 이런 상황을 인도네시아 미디어들은 산모악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재정이 악화되면서 쓸 돈이 없고요. 버틸 달러도 없고
2: 네.
3: 또 새로 들어올 돈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 네.
3: 브라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무상급식 등 그 포퓰리즘성 지출에다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경제 위기는 더욱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2: 네, 정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인덱스상으로는 괜찮은데요.
2: 예.
3: 그것은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 뿐이고요. 전지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브라보 정부가 재정 적자를 GDP 3% 이내로 유지하려고 단기 국채를 마구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숫자로만 좋아 보이고 있는 겁니다.
2: 네.
3: 이것을 3% 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네.
3: 국가가 빚을 내서 살림을 살 때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법적 마지노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2: 네.
3: 이 법은 1997년 아시아 IMF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왔을 때 과도한 국가부채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3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이 3% 룰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2: 네.
3: 그런데 브라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면은요. 빚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2: 네.
3: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약을 지키려다가 3% 룰을 깨뜨리거나 또 편법을 쓸 거라는 불신이 피어올랐고요. 이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빼내가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가 온 겁니다. 실제로는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브라보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이 아주 험악해진 것이죠.
2: 그렇군요. 이 브라보 대통령 공약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좀 치명적이었을까요?
3: 네, 무상급식입니다. 약 8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이 네. 국가재정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보조금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학생들과 임산부들에게 약속한 무상급식까지 시행해야 하니까 네. 예산이 정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5월 노동자 시위에 이어서 최근엔 주부와 대학생들까지 거리에서 가세하는 무상급식 반대 시위가 확산 중이고요.
2: 네.
3: 7월 1일자로 휘발유 가격까지 약간은 내렸습니다만 이미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민 불만 기류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상급식 시스템에서 부패와 식품위생 문제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무상급식을 총괄해온 다단 신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이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2: 네.
3: 본인 소유 재단의 급식 운영 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약 20% 정도 삭감을 하고 부패 근절을 외치고는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 출신 운영자들의 비리 의혹이 빈번하고요.
2: 네.
3: 또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 사고
2: 네.
3: 또 부실한 급식을 한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정책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2: 어디 한 부분 뭐 좋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층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3: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자카르타 도심에 모인 수천 명의 대학생들은요, 각 대학을 상징하는 노란색, 초록색 잠바를 입고 밤늦게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 네.
3: 이들은 기름값 인상을 철회하고 포퓰리즘성 선심성 예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대로 가면 정말 국가가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2: 네.
3: 하지만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여론의 양극화 때문에 시위가 조직적으로 커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있지만요. 과거 수하르토 시절에 브라보 지금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으로 재직할 때에 발생했던 대학생 실종 사건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과격한 시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 네.
3: 한편 일반 저소득층 국민들, 특히 농어민들은요, 여전히 정부의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여론은 양극화 현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될까요?
3: 상당히 안개 같은데요. 브라보 예. 정부는 단기 처방으로 일단 버티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2: 네.
3: 전반적인 인도네시아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브라보 대통령 군이 그 군부를 장악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위는 곧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민심 달래기용 생필품 공급이라든지 현금 지원에 나설 것이 예상되고 있죠.
2: 네.
3: 부족한 세수는 정부 지원 휘발유 가격의 지속적 동결을 유지하고요. 기업의 소득세 그리고 부가세를 인상하거나 석탄과 니켈, 팜유 등 자원개발 기업을 독려해서 아마 이 세수 부족을 메꿔나갈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2: 네.
3: 다만 근본적인 인도네시아의 경기 침체를 감추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2: 네.
3: 모든 기업들은 긴축 경영에 나설 것 같고요. 국민들은 소비 진작을 요구받는 그런 힘든 시기를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2: 네, 정부가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GPS 오늘은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또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자, 어느 나라 이야기를 또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1: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
0: 인도.
1: 네, 인도에서 최근에 바퀴벌레 국민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온라인 가상 정당인데 순식간에 이제 지세대를 완전히 결집해 버렸고요.
0: 네.
1: 그리고 뉴델리, 자이푸르 등 7개 도시에서 오프라인 항의 시위까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지세대 시위가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처럼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0: 앞서 인도네시아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젊은이들이 정치 관심 없을 것 같지만
1: 그렇죠.
0: 이렇게 힘을 좀 네네. 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네. 보면. 이 인도의 지세대 젊은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1: 지난 5월 3일에 인도에서 의대 입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0: 네.
1: 전국 정원이 11만 명인데 네. 응시생이 220만 명 이상이었어요.
0: 경쟁률이.
1: 그런데 시험 직후에 라자스탄 등지에서 일부 시험 과목 문제가 네. 왓츠 앤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40만 원 정도에 팔렸던 예상 문제와 이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이제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인도 당국하고 시험 주관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데
0: 네.
1: 민심이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더니 내부 출제 전문가와 브로커 학원 강사들이 결탁을 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문제를 빼돌린 비리가 확인이 됐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이제 같은 달 12일에 의대 시험을 전격 취소하고 네. 재시험을 하겠다, 치겠다라고 네. 이제 공표를 한 겁니다.
0: 다시 시험을 보긴 봐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식에 이제 수년간 목숨을 걸고 공부해온 220만 명 이상의 이제 청년들과 이제 그 지원했던 이제 학부모는 멘붕에 빠진 거죠.
0: 그렇죠.
1: 근데 그로부터 사흘 뒤에 수리아 칸트 인도 대법원장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0: 네.
1: 사회에는 시스템을 공격하는 기생충들이 있다. 존재한다. 취업도 못하고 직업 세계에 발붙일 곳도 없는 벌레 같은 청년들이 언론, 소셜미디어,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모두를 공격한다. 이렇게 이제 망언을 한 겁니다. 네.
0: 저는 요즘에 이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1: 네.
0: 어떤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단어 선택을
1: 그럼요.
0: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모욕적이죠.
0: 기생충, 바퀴벌레 이런 단어들은
1: 네.
0: 너무 모욕적인데
1: 네.
0: 공개된 자리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게다가
1: 그렇죠.
0: 그냥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래서 이제 인도 지배계급이 청년들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망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그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던 30살의 아비짓 딥케라는 이제 청년이 대법원장 망언이 쓴 다음 날 소셜미디어 X에다가
0: 예.
1: 그냥 한 문장을 올린 거예요. 모든 바퀴벌레가 한때 뭉치면 어떨까 하고 이제 한 문장을 올렸는데 이게 인도 청년들의 여기에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결국 24시간 만에 바퀴벌레 국민당이라는 풍자 가상 정당이 만들어진 거고요.
0: 네.
1: 이제 모디 총리의 집권 여당 이름이 인도 국민당 약자로는 BJP거든요.
0: 네.
1: 그걸 패러디해서 약자를 CJP로 만들었고요. 이제 딥케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바퀴벌레를 의인화하고 로고와 슬로건을 제작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자격 제한이나 당비가 없도록 이제 가입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동시에 열기도 했습니다.
0: 네.
1: 뭐 이미 의대 시험 취소로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해 있던 청년들이 그래 우리가 바퀴벌레다 뭐 이러면서 이틀 만에 이제 수천만 명이 팔로워로 응집을 한 거죠.
0: 네.
1: 현재 이제 바퀴벌레당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300만 명 이상이고요.
0: 폭발적이네요.
1: 그렇죠. 정치에 무관심한 줄 알았던 G세대가 보여준 정말 이례적이고 놀라운 결집인데
0: 네.
1: 외신들은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당의 응집 속도를
0: 네.
1: 방탄소년단 즉 BTS의 팬덤 형성 속도에 빗대서 보도하기도 했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게요. 근데 네. 바퀴벌레 국민당 요구사항은 뭔가요?
1: 우선 의대 시험 취소 등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0: 네.
1: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교육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만 이제 80만 명 이상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또 오는 2029년 총선을 위한 5개 의제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의제들을 보면 인도 정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사법부 고위직에서 고위직에게 퇴직 후에 보상으로 상원 의석을 주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부정투표가 발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테러방지법에 따라 체포하라. 그리고 국회의원과 내각 장관직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라. 또 인도 재벌 암바니와 아다니가 소유한 모든 언론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정당을 옮긴 주의원과 국회의원 등 철새 정치인은 20년 동안 출마를 금지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보이네요. 정말. 이 바퀴벌레 국민당이 아직은 가상정당,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가상정당인데 실제로 선거를 만약에 해서 뭐 의석을 확보하고 이런 게 가능한가요?
1: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문가들은 이제 이 바퀴벌레당이 의석이 아닌 거부권으로 이제 사회를 바꿀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당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이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직접 선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0: 네.
1: 대신에 이제 집권당을 향해서 너희가 청년 일자리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2,300만 표를 야당으로 던져서 너희를 떨어뜨리겠다. 뭐 이렇게 압박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더라고요.
0: 네.
1: 스스로 권력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에 권력의 생사 여탈권을 지는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면서 또 압력 단체로서 사회를 바꿀 뭐 그런 역할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더라고요.
0: 2,300만 표. 이거 무시하지 못할 숫자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 이 5대 요구원 앞서 소개해 주신 이 부분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면 어떤
1: 일단은
0: 게 있을까요?
1: 인도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의 독립성 강화와 사법부 고위 인사들의 은퇴 후 보훈 인사 금지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0: 네네.
1: 모디 정부는 이미 이제 국가시험관리기관 수장을 전격 교체했고요. 또 이제 사법부 고위 인사들이 은퇴 후에 정부 요직을 보상으로 이제 받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 측면에서 자주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법조계 내에서도 현재 지지와 제도적 압박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모디 정부가 사법부 장악력을 과연 내려놓으려고 하겠느냐라는 문제인데 만약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아마 제스처는 취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또 하나가 인도 재벌 암바니와 아다니.
1: 네.
0: 이게 재벌 공격.

0: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1: 이 바퀴벌레당이 세계적인 대부호 가우탐 아다니와 이제 무케시 암바니를 정조준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모디 총리의 측근 재벌이고요. 그리고 인도 경제와 정치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정경유착의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대놓고 이제 두 사람을 모디의 두 날개라고 얘기할 정도고요. 아다니는 모디 집권 이후에 그 인프라 특혜를 받으며 단기간에 이제 세계적인 부호로 급성 했습니다. 그리고 암바니 가문 같은 경우에는 모디 이전부터 인도의 석유화학 유통을 쥐고 흔들던 원조 넘버원 재벌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모두 각종 특혜로 그 국가 자산을 현재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채널 그리고 미디어 그룹 스트리밍 플랫폼을 사들여서 재벌과 정권의 확성기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실업대라 시험지 유출 스캔들 같은 그 모디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은 대폭 축소하고요. 모디의 외교 치적이나 아다니와 암바니 그룹의 이제 대규모 뭐 투자 홍보 뉴스로만 이제 도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기성 언론을 불신하고 바퀴벌레당 같은 밈 기반 대한 정치 운동에 열광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네. 자, 이 정도면 이제 12년 동안 지금 모디 총리 장기 집권 중인데 조금 그래도 위기는 느끼지 않겠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모디 정부도 처음부터 바퀴벌레당에게 국가 안보와 주권을 위협한다면서 반국가 세력 프레임을 씌웠죠. 그래서 바퀴벌레당 홈페이지와 X 계정 접속을 차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이 돈을 주고 동원한 봇들이다, 뭐 이렇게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는 경고가 정부 내당 내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유화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뭐 장애 집회를 강경 진압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바퀴벌레당 지지층이 너무 방대하고, 자칫 이들을 야당 세력과 손잡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도된 자제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게 좀 읽혀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하다가 조금 수그러들기를 좀 기다리는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퀴벌레가 쉽게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퀴벌레 당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바퀴벌레라고 단어를 쓴 게 잘못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정말로.
1: 그러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맞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의대 시험이 취소된 이후에 확인된 것만 해도 수험생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5월 말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격인 12학년 보드 시험 스캔들까지 이제 발생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인도가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채점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드 시험 이후에 학생들이 본인의 채점 결과에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스크립트 복사본을 신청을 해서 열람을 해보니까 글씨를 아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스캔된 답안지 위에 채점관들이 대충 빨강펜으로 점수를 매긴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이 된 거예요. 디지털 채점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빨간 펜이 등장을 한 거죠.
0: 무슨
1: 정말
0: 일인가요?
1: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안지가 또 이제 아예 완전히 뒤바뀐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우수 학생들이 무더기로 낙제 점수를 받거나 한 자릿수 점수가 나오는 초유의 채점 대참사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재채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과목당 우리 돈으로 최고 110만 원에 달하는 허무 맹랑한 이제 수수료까지 당국과 업체가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까지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황당한 채점 담당 업체가 도대체 왜 이러나라고 봤더니 2019년에 한 지역에서 대규모 성적 오류를 일으켜서 수험생 18명이 18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게 한 업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업체가 다시 등장한 것도 정부가 특혜를 줬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0: 다른 어느 것보다 입시 시험은 정말 투명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인도도 중요한 거죠. 이게 수능이나 뭐 이런 시험이.
1: 네. 그런데 우리랑은 좀 다르게 단순히 이제 인도는 학벌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좀 근본적이고 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간 이어져온 계급제도, 카스트의 굴레, 그리고 종교적 차별, 그리고 이제 심화하는 불평등 속에서 하층민과 중산층이 이제 합법적으로 신분을 상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계급 사다리라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 인도 사회는 이제 성과 이름이 있으면 성만 들어도 어느 카스트 출신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주지와 결혼, 직업 선택에

0: 카스트가 유령처럼 이제 따라다니는 거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험은 카스트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촉 전민인 달리트나 하위 카스트 출신이라도 보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거나 의대 시험에 합격을 하면 사회는 이제 그 사람을 천민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명문대생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신분 세탁 사다리인 대학 입시 공정성에 온 사회가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1: 뭐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1: 대학 진학률은 어떻게 됩니까?
0: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되게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8.4% 정부 발표를 보면 28.4%에 불과한데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거의 모든 아이가 거의 90% 이상의 아이가 진학을 한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빈곤 등을 이유로 취학률이 60%도 채 안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28.4%만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고학력자들을 위한 취업문이 너무 좁다는 것인데요.
1: 취업이 또 어렵고요.
0: 네, 인도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렇죠. 금융 등 산업이 이제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고
1: 네.
0: 고용 능력이 큰 제조업과 공업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에 덫에 갇혀 있고 무엇보다 매년 이제 1,000명 정도의 대졸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1: 네.
0: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규직 일자리가 200만 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25세 미만 대졸자 실업률은 거의 40%에 달한다고 하고요. 25세에서 29세 대졸자 실업률도 20%나 된다고 합니다. 결국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졸업 뒤에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평생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청년실업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될 네네. 과제 중에 하나네요.
0: 네.
1: 청년층이 분노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0: 네.
1: 이 바퀴벌레당 시위에 소남 왕축크 라는 이름의 사람이 합류를 했는데 영향력이
0: 이 사람이 단순 시위자가 크다고요? 아니더라고요.
1: 아,
0: 인도에서 영향력 있는 기후 활동가이자 발명가이고 그리고 교육개혁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왜 인도 발리우드 영화 새 얼간이라는
1: 네, 네.
0: 영화의 주인공 란초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고 뭐 영감을 준 사람이라고 해요.
1: 네.
0: 그런 왕축후가 청년들과 함께 이제 교육장관 사태와 사법 교육 계획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 농성에 지금 들어갔고요. 따라서 왕축후가 합류하면서 온라인 밈 정당이 실질적인 시민 불복종 연대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1: 네.
0: 특히 이제 평생을 교육과 환경 문제에 헌신하면서 도덕적 권위를 쌓아온 왕축후가 시위에 동참한 것을 이제 모디 정부를 향한 거대한 경고장으로 보는 이제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왕축후 인터뷰를 보면
1: 네.
0: 이 평화적인 사법 교육 개혁 요구를 정부가 묵살한다면 네. 인도 청년들의 분노는 결국 방글라데시나 네팔처럼 통제 불능의 격변으로 폭발할 것이다. 더 이상 청년들의 죽음과 부패를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또 펼쳐지게 될지 전망을
0: 네.
1: 해주신다면.
0: 인도 사회는 너무 거대하고 일단 카스트와 종교로 이제 분절돼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
1: 네.
0: 당이 이제 당장 방글라데시나 네팔처럼 모디 정권을 무너뜨리는 혁명은 좀 그걸 혁명을 완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0: 하지만 기성 시스템이 놓친 G세대 불안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인도의 정치적 담론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사실이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당장 정권을 전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부가 청년 실업과 교육과 사법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강력한 생존력을 지닌 바퀴벌레처럼 이제 권력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이제 상시적 압박 세력이 될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1: 네.
0: 이제 왕축후의 경고처럼 무디 정부가 사법과 교육 개혁을 묵살하면 실제로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1: 그렇죠.
0: 알 수가 없는 거죠.
1: 네. 네. 이현미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0: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최대 60mm 정도 강우량 잡고 있고요. 내일도 역시 5에서 40mm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강원 제외하고도 5에서 4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풍과 서쪽의 남서풍과 만나면서 이 기류 흐름에 의한 소나기인데요. 시간당 20mm 정도의 강도로 오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에 또 늦은 오후부터는 전남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제주도에 비 시작된 곳 있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까지 확대될 텐데요. 5일 일요일부터 화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에서 150mm, 또 경남 남해안 최대 60mm, 전남과 제주 대략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니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등 26에서 31도가 되겠고요.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지방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 등을 조성하는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일정으로 영남권 지역 국민보고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놓고 오늘도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대규모로 공습해 최소 27명이 사망했습니다. 개전 이후 최악의 공격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마지막 일정인 영남권 발표가 오늘 오후 경남 진주에서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찬 기자입니다.
3: 광주와 충남 아산에 이어 경남 진주에서 진행되는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 민관이 합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자동차와 조선, 우주항공 분야에서 영남권에 약 27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 한화 등이 기업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론 시비를 적극 반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기업의 투자 결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김우창 청와대 국가 AI 정책비서관은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허가 등의 용인에서 첫 삽을 뜨는데 6년이 걸렸는데 그걸 0으로 만들겠다는 게 최고 권력자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행을 챙기는 청와대 내 전담 TF 조직도 조만간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더센 상법에 메가 프로젝트가 발목 잡혔다면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역 주도 성장 균형 발전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차례라며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관리기본법 등 연계법안도 점검하고 예산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 원구성에 항의하며 협조 거부를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을 보이콧하는 철없는 투쟁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메가 프로젝트, 민주당이 주도한 법들에 발목 잡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호남권 대규모 투자에 반발하고 나섰는데 노조가 협의를 요구하는 건 노란봉투법,

0: 주주단체의 설명 요구는 더 센 상법이 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도끼에 재발등 찍히게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법안들 모두 수기와 검증 없이 지지층만 겨냥해 만든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 또한 강성 지지층만 보고 추진하는 거라며 부작용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의장 등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전 간부들도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2: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세 차례의 조사와 구속영장 기각 끝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불법적인 계엄군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참 인력들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계엄상황실 구성을 도운 혐의도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출동한 병력들의 철수를 건의해야 한다는 요청을 듣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2차 계엄과 관련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이 국회 계엄 해제 이후에도 병력 추가 투입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속기소한 겁니다.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기관인 해양경찰청. 특검팀은 해경 전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안전조정관은 계엄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 측은 계엄 당시 상부가 해경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이루어집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에 낙선한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했던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받아들여 재검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3명이 출마했던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당시 후보가 천영기 후보를 4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었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KBS와의 통화에서 월드컵 기간에 홍명보 전 감독과 일부 선수 간 갈등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인터뷰 보이콧과 관련한 갈등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전 직후 라커룸에서 선수들과 경기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 홍명보 전 감독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명보 전 감독은 귀국한 지 이틀 만인 어제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포르투갈 호날두와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두 슈퍼스타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포르투갈이 2-1로 이겼습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페널티킥으로 월드컵 토너먼트 첫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월드컵 소식 박주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북중미 월드컵에서 슈퍼스타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오늘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2강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호날두와 하무스의 연속골로 2-1로 이겼습니다. 포르투갈은 후반 8분 먼저 실점하고 끌려갔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측면이 뚫렸고 페리시치에게 슈팅을 허용해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반격에 나선 포르투갈은 후반 23분 페널티킥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슈퍼스타 호날두가 상대의 골키퍼 타이밍을 뺏고 침착하게 차 넣었습니다. 호날두는 6번째 월드컵 출전 만에 처음으로 토너먼트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1-1로 맞선 채 연장 접전이 예상된 후반 추가 시간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포르투갈 하무스가 레앙의 측면 크로스를 헤더골로 마무리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경기 종료 직전 집념의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비디오 판독으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골이 취소됐습니다. 극적인 2-1 승리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포르투갈은 스페인을 상대로 8강행을 다투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앞서 열린 32강에서 오스트리아를 3-0으로 완파했습니다. 스페인은 오야르사발이 멀티골을 터뜨려 2010 남아공 대회 우승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를 챙겼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베네수엘라 연쇄강진 사망자가 2,500명을 넘겼습니다. 장비 부족 등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됐었던 40대 남성이 지진 발생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구조대가 음향탐지 장비로 매몰된 생존자를 찾은 건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지진으로 붕괴된 8층 건물 잔해 약 9m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40대 쇼핑센터 경비원 에르난 엘베르토 힐 폴로레스는 일하던 경비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분에 붕괴 현장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작은 관을 통해 물과 의료용 수액을 공급했고 금속 구조물을 조금씩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칠레와 미국, 멕시코 등 다국적 구조대의 70시간에 걸친 구조작업 끝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진 발생 후 8일 만입니다.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구조 장비와 연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휘발유가 없어 구조 현장에 투입된 굴착기가 멈춰섰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은 곡괭이와 삽,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500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12,000여 명에 달합니다. 수도 카라카스의 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 베네수엘라 당국은 7월 초 개통을 목표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공항 마비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등을 대규모로 공습해 최소 27명이 사망했습니다. 탄도미사일까지 대거 동원돼 개전 이후 최악의 공격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국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며 정당화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현지 시각 2일 500대에 가까운 드론이 동원된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27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주거용 건물만 20곳이 파손되면서 잔해 속에 갇힌 사람이 많아 현지 매체는 사망자가 늘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민간 기반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며 군사와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써가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며 키이우에만 2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개전 이래 최악의 공격이라는 외신들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민간인을 죽이는 것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방을 향해선 방공망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전선에서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전쟁 4년여 만에 양측의 군 사상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2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나온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미국 동맹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일 미국이 과거 맺어온 동맹 관계는 공유된 가치와 안보 이해를 축으로 형성됐었지만 이제 백악관은 파트너들이 어떻게 미국의 AI 경쟁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I가 경제력과 군사력의 핵심이 됨에 따라 첨단 AI 모델과 반도체, 인프라가 미국 영향력의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군의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이 서희함으로 명명됐습니다. 해군은 고려 때 침공한 거란을 설득해서 적군을 철수시키고 오히려 강동 육출을 얻어낸 외교관 서희의 업적과 정신이 최신 잠수함의 함명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표적 탐지와 미사일 발사 능력이 전보다 향상됐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서희함은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대만 청년들을 향해서 중국 취업과 창업을 독려하는 동시에 대만 독립에 반대하며 조국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2026 양안 청년 포럼 개막식에서 인니 베이징시 당서기가 양안 청년들이 교류를 확대하고 현대화 건설 성과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책동과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서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이틀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남부 전역에 걸쳐 정체전선이 비를 뿌리겠고 일요일 밤엔 수도권 등 중부 측방까지 올라와 월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재원매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국에 30여 가구 200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6: 청각장애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5년 4개월 동안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0: 난 이후 수천만 원 웃돈을 받고 되팔아 4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분양 아파트는 서울 강남 초고가 단지를 비롯해 전국에 30여 가구,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청각장애인들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최고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청약 신청 현장에 장애인과 직접 동행했습니다. 또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직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첨 확률이 높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장애인 특별 분양 제도 허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명의 대여자 등 3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부정 당첨된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관입니다.
1: 미국의 6월 일자리 증가폭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월드컵 특수가 무색한 수준인데 고용 둔화 우려가 이어지며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미 노동부가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 대비 5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1만 5천 명 증가를 예상했던 전문가 전망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유가 상승이란 악재를 이겨내며 증가세를 이어가던 미 고용시장이 한풀 꺾인 겁니다. 특히 여가와 접객업 일자리는 6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 특수로 여가 접객업이 미 고용시장 상승세를 이끌 거란 예측을 벗어난 겁니다. 안정적인 고용시장 아래 연내 금리 인상을 고려하던 연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날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물가 억제를 위해 최소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번 지표를 고용이 둔화하는 신호로 해석하면 즉각적인 긴축은 부담입니다. 단기 금리 선물 시장에서 7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올라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이 노동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비판했고 백악관은 앞선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웃돌았다며 여전히 강한 경제 상황이라고 방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판소리 명창인 왕기철 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왕 씨의 주거지와 국립전통예술중고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왕 씨는 2024년 11월, 2025년도 상반기 중등교사 임용 과정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A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배터리 정보를 속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공식 수입해 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지만 벤츠 측이 중국 1위 업체인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걸로 속이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위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2시간 동안 음주운전자 21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유흥가와 번화가 등에서 경찰관 140여 명과 순찰차 등 장비 89대를 투입해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수준 10명 등 모두 21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한때 만 포인트 고지를 넘봤던 코스피, 이제는 8000선 지키기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변동성이 커진 장세 속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응원 구호 논란으로 시작된 배재고 사태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징계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과도한 처분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이 내용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5년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온 강연 플랫폼이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이 수천 편의 강연과 수많은 삶의 고백 속에서 발견한 마음을 읽는 법은 무엇인지 세바시 제작자 구범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이 본격 장마철에 들어섰는데요. 올해 장마 예년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중부지방은 역대 7번째로 7월에 시작한 장마로 기록됐다고 하는데 장마 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죠. 비가 내리면 유독 생각나는 추억이나 노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날씨엔 무조건 파전에 막걸리다 하고 저녁 메뉴 고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비 오는 날 여러분의 소울푸드 혹은 빗소리와 함께 떠오른 추억과 또 신청곡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요.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2: 요 며칠 미국에서 불어온 반도체 주 사풍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연거푸 빠졌었는데 네. 오늘도 장중에 오전 한때 7,400선까지도 내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전부터는 확연한 방향성 잡으면서 어제 하락장에 하락분 만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빨간불 켜고 7,800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뉴욕에서 날아온 이 반도체 우려 그리고 또 잠시 짚어보겠지만 OECD가 내놓은 낙관론 사이에서 줄다리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완화된 점이 지수 하단을 일부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0: 지금의 시가 코스피는 7,863.94 보이고 있습니다.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그간 그 외면받았던 업종들로 눈길이 좀 분산되는 분위기예요.
2: 그렇습니다. 어제장만 해도요. 이제 코스피가 8,000피를 내주면서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중소형주는 2%대로 낙폭이 상당히 제한이 됐어요. 한 주 전체로 놓고 봐도 하락장에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를 웃도는 현상도 나오면서 지수는 내려갔지만 변동성은 오히려

0: 내렸고요.
1: 예.
0: 반도체 산업을 둘러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선이 좀 분산되는 모습이고 코스피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현재 지수가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많아서요. 시장 전체 부진보다는 지수 부진에도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들 보이고 또 한동안 반도체 거래 주가가 눌려있던 전력기기와 방산, 뭐 바이오 같은 여타 업종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건 반기만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다면은 저 뉴욕 증시 상황은 어때요?
0: 뉴욕 증시도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간밤에도요, 반도체주들이 크게 빠졌는데, 연이틀 주저 앉았거든요.
1: 네.
0: 반면에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고용지표가 한몫했는데.
1: 그렇군요.
0: 예, 지난달 고용 증가폭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에만 쏠려있던 이 연준의 시선이 고용시장으로도 좀 옮겨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였나요? 이 캐비너시 의장이 기존과 달리 좀 힘을 빼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한몫 거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아름다운 수치다, 골디락스라는 표현들까지도 써가면서 안도하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또 밤새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 유럽연합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다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8년이라는 긴 싸움을 벌였는데 결국 패소했습니다. 구글이 일종의 끼워 팔기식 영업을 해온 걸 두고 시장 독점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때렸는데
1: 네.
0: 그 규모만요 우리 돈으로 7조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직격탄에 맞은 구글도 구글이지만 사실 빅테크 중에 반독점 이슈가 안 엮여 있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여타 업체들의 소송 역시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건 좀 비약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또 빅테크랑 뗄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1: 네.
0: 큰손 고객들인 만큼 이 최근 흐름만 봐도 작은 이슈 하나만 생겨도 지레 겁을 먹고 시장이 출렁이는데 이런 결에서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뭐 반도체 근거로 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로서는 참 반가운 분석이에요. OECD가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2.6%로 한 달 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전망의 근거로 소비와 정부 재정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은 지속적인 수출 강세를 꼽았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 예상하는 건 시기상조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1: 네.
0: 어제 저희 코너에서도 짚어봤지만 이 최근에 반도체 특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시장을 두고 경계론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던 와중에 나온 소식이라 특히 더 눈길이 가네요.
1: 네. 그동안 최저임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됐습니까?
0: 노사가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양측이 1290원까지는 격차를 좁혔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노동계는 11,700원을 경영계는 10,410원을 제안했는데요. 서로 조금씩은 양보하면서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노사는 다음 주에도 추가 회의를 여는데요. 역대 최저임금 협상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7월을 넘어가면서 이번 달 중순쯤에야 손을 맞잡을 수 있지 않을까 최종 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자, 부동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른다고요?
0: 네,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또 꼽히는 곳이죠.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한 지 20여 년 만에 본궤도에 오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정비 계획 결정 고시 이후 7개월 만에 완료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후년 착공을 목표로 대지 면적 2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9개 동 5,850세대 규모로 재탄생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여러 규제와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정비산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서울시의 신속통합 기획 시즌2의 주택정책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되면서 닻을 올리게 됐는데요. 은마아파트뿐만 아니라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수십 년간 지지부진하던 강남권 대형단지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2031년까지 신규주택 31만 구를 착공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도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1: 네,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청년 미래적금 이게 반응이 좋은가 봅니다. 누적 가입 신청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네요.
0: 예, 어제 기준으로니까 신청 마지막 날이 오늘 더 몰릴 걸 생각하면 인기가 참 상당한데요. 아무래도 청년 도약 계좌와 비교했을 때 만기도 3년으로 비교적 짧고 매달 50만 원씩만 보면 2200만 3천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보니까 빠듯한 청년들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혹여 모르고 지나치셨을 분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까지 가입 신청을 받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얼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오늘까지군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0: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몇 가지 짚어드리면 이 청년 도약 계좌와는 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요. 대신에 최초 신청 기간에 갈아타기가 허용이 되니까 계산기 잘 두드려 보시고 어떤 선택이 좋을지 판단해 보시고요. 또 올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이번 신청 기한을 놓치면 이후 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이제 여름철이면 또 배춧값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네요.
0: 예, 올해 처음으로 배추 보험이라는 걸 도입을 한다고 해요. 정확히는 여름 배추 수입 안정 보험을 시범 운영하는데 폭염이나 폭우로 생산량이 줄거나 가격이 떨어져도 농가 소득을 평년의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또 이와 함께 봄 배추 비축 물량을 더 늘리고 추석을 네. 앞두고 여름 배추도 미리 확보하면서 수급 관리에 애를 쓰고 있는 만큼 올해는 이 금치라는 단어 뉴스에서 안 보고 지나갔으면 해요.
1: 네, 경제인스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자, 이제 전국이 본격 장마철입니다. 아, 비 오는 날 여러분의 추억과 또 소울푸드에 관한 문자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님께서 비 오는 날은 무조건 감자 수제비입니다. 감자 듬뿍 넣고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어서 매콤하게 먹으면 기분 업됩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이겠는데요. 9452님 장마철 비 오는 날에는 엄마가 손으로 뜯어서 만들어주시는 수제비가 짱이죠. 감자와 애호박 넣어서 만든 수제비가 제일 맛있어요. 대구는 햇빛 쨍쨍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수제비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8722님께서는 여름 비 오는 날 유네스코 문화유산 조선왕릉에 가면 고즈넉함과 운치가 정말 좋습니다. 나무들도 싱그럽고요 하셨고요. 5960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시장에서 부침개를 팔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유독 손님들이 더 많이 드시러 오십니다. 저희 가게는 라디오를 켜놓고 세모정을 틀어놓는데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533님 저는 천안 13번 버스기사입니다. 비오는 날에는 이문세 빗속에서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비오는 날은 승객분들도 비와 관련된 노래를 틀어드리면 좋아하신답니다. 지금은 윤인구님의 세상의 모든 정보 틀어놓고 있는데요.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또 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드리고 또 빗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12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첫 번째 금요일답게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동량 계속 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 작업 구간 올림픽대로 잠실 쪽인데요. 노량대교 위 4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뒤로는 여의 하류부터 한강대교 쪽 지나시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통해 외곽으로 이동하는 차들도 부쩍 늘어서요. 양양 쪽 덕소 3패에서 남양 주요금소 사이 6km 구간, 다시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인 화도 부근 주춤하다가 화도 분기점부터 서종까지도 정체입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갓길에서 작업 중인 서창 분기점 일대 양방향 서행하다가요. 계속해서 강릉 쪽 동군포에서 부곡 다시 용인과 양지 터널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또 제2경인선 인천 방향 광명에서 안현 분기점 사이 꽉 막힌 정체는 안현 분기점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고요. 부산 쪽 경부선은 남사 5차로 작업 여파 남사 진위부터 크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해 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오늘은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아니 뭐 만 간다 막 그러면서 설레면서 9천 넘는 지수를 바라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2: 네.
1: 오늘도 이제 8천 밑으로 내려와 있단
2: 그렇죠.
1: 말이죠.
2: 네.
1: 왜 이렇게 요즘 출렁이는 겁니까?
2: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큰데요.
1: 예.
2: 일단 지금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다면 그러면 그런데 전 세계가 네. 그러면 조금 덜 걱정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면은
2: 아, 뭐 우리나라만 이러면 더 걱정이긴 하죠.
1: 네.
2: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하루하루 지금 조울증 환자 수준으로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1: 네.
2: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0: 관련 주식이 워낙 많잖아요.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처럼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던가 네. SK하이닉스도 SK스퀘어 뭐 이렇게 관련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을 다 통합하면 거의 7, 80%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하면 중소형주는 조금 오르는 것 같아도 전체 지수가 오르기는 상당히 어렵죠. 네.
1: 여기다가 또 이제 미국 메타에서 AI 투자와 클라우드 사업 전망이 이제 반도체 주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지금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분지 몇 년 차인 거고 2030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해왔고요.
1: 뭐 빚도 내서
0: 네, 맞아요. 이제는 자기들의 영업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와서 구글은 증자도 하고 회사채도 각종 통화로 발행을 하고 네. 모두 다 자금 조달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메타는 그중에 하나로서 빅플레이어인데 메타가 갑자기 자기가 짓고 있는 지은 데이터 센터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임대를 주는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 메타가 하고 있는 AI 사업이 잘 안 되나? 그러면 메타가 앞으로 추가 투자를 안 하고 혹시 반도체 발주를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걱정은 조금 과도했던 것 같고
1: 예.
0: 지금 계획된 물량이 워낙 많아서 당분간은 반도체 발주는 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급등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몰려있다. 돈이 많이 몰려있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 네.
0: 원래 이제 높은 데서 움직이면 건물도 낮은 건물이 지진나도 별로 안 움직이는데요. 높은 데서는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잖아요. 공포감도 더 크죠.
1: 네.
0: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게다가 이제 또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호남 지역에 이제 메모리 팹 4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대형 호재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0: 네.
1: 이게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이게 지금 발표된 계획을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구체적인 스케줄은 없어요.
1: 예.
0: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짓고 있던 용인이나 평택 공장을 지으면서 추가로 호남으로 확장을 하겠다.
1: 네.
0: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표된 숫자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감도 뭐 안 올 만큼.
1: 각각 400조 원, 뭐 800조 원이
0: 네,
1: 넘는.
0: 뭐 계열사 다 하면 뭐 더 큰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1000조 원대, 2000조 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 투자 집행은 10년여에 걸쳐서 장기 계획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투자를 집행한다고 해서 내년 내후년에 공급 과잉을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럼 10년 동안 이 돈을 들이면 그때는 괜찮냐라는
1: 네.
0: 질문은 우리가 답을 지금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사이클은 AI 데이터 센터의 사이클이고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는 피지컬 AI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로봇이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 자율주행은 정말 필요하냐, 이 단계가 언제 구체화되고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중간중간에는 공급 과잉일 수도 있고 공급 부족일 수도 있는 거죠.
1: 네.
0: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시대로 가는 것만큼은 저는 좀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투자 발표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역의 적정성 문제나 규모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가봐야 안다. 지금 판단은 못하는 거죠.
1: 네.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게 이제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0: 네.
1: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0: 그럼요. 지금 6월 한국 수출 규모로 지금 수출로 전 세계 4위를 찍었어요. 대한민국이요.
1: 대단하죠.
0: 대단한 국가죠. 그리고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걸 활용한 비즈니스를 얼마나 투자했나라고 보면 데이터 센터 투자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1: 네.
0: 그리고 피지컬 AI나 자율주행까지 가기에는 아직 택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규모나 반도체 수출 사이즈를 감안하면 이런 투자는 사실 좀 전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빠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시작해서 다른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1: 네.
0: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닐까?
1: 그런 걱정이 오히려 된다는 말씀.
0: 그 정도로 저희는 지금 반도체 수출로만 돈을 벌고 있지 그 다음 산업에 대한 투자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이제 뭐 김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런 공장들이 건설되는 게 본격화되면은 그 주변 기업들 뭐 반도체 장비 뭐 소재 부품 기업들한테도 좀 수혜 효과가 있겠죠?
0: 네. 그래서 당일에 이 계획이 발표된 당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과잉 투자의 우려로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예. 반면에 지금 말씀해 주신 주변 이거를 짓기 위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전선이나 전력 설비, 건설주 이런 데는 주가가 좋았습니다.
1: 네.
0: 그거는 시장에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된 투자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건설 투자도 마찬가지로 좀 필요할 걸로 보였습니다.
1: 네. 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배경으로 만들었던 영화죠. 빅쇼트의 그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펀드 매니저, 투자하는 사람인 거죠.
0: 헤지펀드라고 해서 롱숏. 그러니까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빠 보이는 것들을 매도 포지션, 공매도라고 하죠. 이걸 이제 영어로 숏셀링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걸로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실제 모델이 돼서 만든 영화 빅쇼트란 게 있었는데 그 마이클 버리 실제 주인공이 AI 반도체 버블 붕괴를 또 경고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을 집어서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굉장히 이제 찜찜한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이제 와서 이만큼 한다고?
1: 그게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0: 그래서
1: 이 사람이
0: 뭐 영어로 이제 beginning of the end라고 the end의 시작이다.
1: 왜 우리 시작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0: 끝의 시작이라고 발언을 해서 시장에서 또 이걸 주목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개인 의견은 마이클 버리가 유로로 본인의 이런 콘텐츠를 글을 구독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게 1년에 몇십만 원 정도로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1: 손님 모으기?
0: 네, 자극적인 문구로 시장을 자극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가진 생각을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이클 버리가 숏으로 계속 이기기만 했으면 매번 성공했으면 지금 가장 부자가 됐어야죠.
1: 틀린 예측도 많았다면서요?
0: 틀린 예측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엔비디아 숏 쳤다가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사모대출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숏포지션 잡았는데 그렇게 크게 벌지는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뭐 외신에 보면 또 우리나라가 뭐 많게는 3조 달러, 2조 달러 투자한다 이러니까
1: 네.
0: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한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 포인트로 잡은 것 같은데 디테일을 바라보면서 한 것 같진 않고요.
1: 네.
0: 제가 말씀드린 한국은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버는 구간에서 국가적으로 다음에 대한 준비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할까요? 그냥 마이클 버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를 많이 짓는 데잖아.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이야. 이런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국가적으로 발표한 거는 단기적으로 1, 2년 내에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줄 만한 계획이 아닙니다.
1: 네.
0: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설레발이 심하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마이클 버리가 한국만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이 건설 투자가 많으니까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좋았는데 이것도 다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이 발표하는 거 보고 한국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으니 이제 요거를 좀 더 부각시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보면서 뭐 한국 반도체 종말의 시작이야? 저는 이건 좀 너무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클 버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췄다라고 하는 것도 2006년부터 포지션을 숏으로 가져갔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1: 네.
0: 2년 동안 망할 뻔하다가 이제 살아난 거거든요.
1: 네.
0: 정말 남들이 망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뭐 28년 정도에는 지금 가고 있는 흐름에 수요가 못 받쳐주면 네.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은 없죠. 미래라는 건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당장의 지금의 주가 하락을 마이클 버리가 쇼츠였고 반도체 투자는 지금 피크고 이렇게 가정하기에는 반도체 산업은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1: 너무 찜찜하게 안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지금 AI 투자는요. 왕중왕전이 아직 남아 있어요.
1: 그 왕중왕전이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0: AI가 이 정도면은 더 이상 학습을 안 해도 되겠다. 다 배웠다.
1: 예.
0: 좀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2029년이나 30년 정도 가면 더 이상 AI가 인간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1: 무섭다.
0: 무섭죠.
1: 예.
0: 그러니까
1: 지네들이 이제 학습을 다 완료하고 네. 지네들끼리 그냥 스스로 작동할 수 있다는.
0: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예. 정말 특이점이 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9년까지 그렇게 빠르게 올까 뭐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나타날 때까지 이 빅테크는 투자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단했는데 옆에서 정말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면
1: 그쵸.
0: 내가 지금까지 몇천조 원을 태웠는데 만약에 나는 중단했는데 옆에서 성공하는 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가 나올 때까지 이들은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사이클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반도체다라는 거죠.
1: 네. 또 하나 이제 7월 들어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리밸런싱 한다면서요.
0: 네.
1: 이 리밸런싱의 의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해야 하는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시죠.
0: 100% 좋은 일은 없고 100% 나쁜 일은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1: 네.
0: 아주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게 뭔지를 보시면요.
1: 예.
0: 또 아주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반기 코스피가 무려 100% 올랐습니다. 두 배가 된 거죠. 지수 그쵸. 자체가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더 좋은 종목들을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겠죠.
1: 예.
0: 국민연금은 한쪽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을 위험관리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해외에도 투자를 하고 국내 주식은 몇 퍼센트만 가져가야지라고 비중을 정해놓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한도를 늘려놓은 게 지금 20%인데 한도를 20%로 맞춰놨는데 주가가 또 100% 올라버리면 이게 뭐 40까지는 아니어도 30몇 퍼센트 이렇게 보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30% 밑으로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20%로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매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거는 전체 자산 중에 비중을 맞추는 거잖아요.
1: 예.
0: 예를 들어 해외 주식도 오르고 대체 자산도 오르면 또 국내 주식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이건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리밸런싱은 자산 배분을 맞춰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처럼 뭐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나쁜 말만 시장이 계속 돌잖아요.
1: 네.
0: 반도체는 피크를 찍었고 국민연금은 7월이 돼서 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지수가 계속 하락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1: 줄어들겠네요.
0: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해서 매도를 안 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서 오른 것만큼을 줄이는데 국민연금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소중한 돈을 지키려고 투자를 하는데 내가 팔아서 더 폭락을 시키려고 파는 거냐. 당연히 아니어서 조심조심 팔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너무 많이 빠질 때는 이걸로 이렇게 빠지는데 더 빠져라 하고 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죠. 뭐냐면 보통 국민연금은 어제처럼 급락하면 매수자로 등장을 해주거든요. 기왕이면 국내 주식을 살 거면 이런 날 사야지 하는 게 원래 연기금의 연기금의 역할인데
1: 네.
0: 어제 같은 날 연기금이 매수 주체로 등장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요약하자면 국민연금한테 우리가 증시를 받쳐달라고 기대할 순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판다고 해서 시장을 급락시킬 만한 정도로 연금이 팔지 않는다. 그리고 급락하면 오히려 매도를 줄이게 된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도 기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겠네요. 그렇죠?
0: 당연하죠.
1: 시장에 너무 충격을 주지 않게.
0: 왜냐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을 20으로 맞추는데 그 과정에서 내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심해지면 왜 하는 겁니까?
1: 그렇죠.
0: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산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고 5, 6월 달에도 일부는 리밸런싱을 한 걸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1: AI와 이제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

0: 흘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게 추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충격인지일 거란 말이에요.
1: 네. 이게 워낙에 급등했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10배 이상 오른 거는 저를 포함한 여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일이라는 거죠. 반도체가 뭐 모자라도
0: 이렇게 오르리라고까지 예측도
1: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오르냐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악재로 하나 거론된 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걸 사가야 하는 수요자 중에 하나인 애플이 이제는 가격도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제품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또 좀 줬는데요.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시차를 두고 결국 따라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도체 투자가 멈추는 것보다 중국이 따라오는 게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0: 네.
1: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공급 과잉을 걱정하기에는 6월 달 숫자가 이미 수출 숫자가 증명했고 7월 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도 아마 증명을 해주지 않을까.
0: 이제 곧 나온다면서요?
1: 네.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서 변동성이 커진 것.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국을 걱정할 게 아니고요.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레버리지 ETF가 전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중에 제일 많은 물량이 SK하이닉스로 발행이 돼 있다는 거죠.
0: 네.
1: 우리가 만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급등 급락은 당분간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의 펀더멘탈 측면으로 봐서는 공급 과잉을 걱정하기엔 너무 이르고 오히려 하반기에 지금 중국의 CXMT,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IPO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7201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미 반도체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손절을 고민해야 할지 아니면 실적과 업황을 믿고 기다리는 전략이 더 적절할까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셨거든요.
1: 아, 죄송하지만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내리면 도망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오를 때 초보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이고 보유자들의 절대 그 비중이 수익 구간에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기에는 조언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고요.
0: 얼마에 사셨는지는 개인마다 편차가 다 있으니까요.
1: 네. 편차가 다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실 거고요. 실적 발표 전이냐 후냐 요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한마디 하는 거 메타가 한마디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실적이 나왔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는 실적은 너무 좋은데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때쯤에 주가가 빠져 있다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주가 급등했던 것처럼 반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변동성은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의 현금 흐름과 내 가계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보시면서 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이 변동성이 감당 가능한지를 스스로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연말까지 봤을 때는 아직은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당장 공급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가격이 내려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고 거기서 향후의 장기 공급 계약, LTA라고 말하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요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를 때 따라서 사시면 안 되고요. 급락하는데 패닝 매도하시면 안 돼요. 요걸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 많이 오른 산업들이잖아요. 반도체는. 그러면 최대한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말 추세가 꺾인 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는데 하루 급락하고 나서 급락한 거의 절반 정도를 다음날 되돌리면 보통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매도를 매우 신중하게 하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재매수를 더 높은 데서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도를 끝까지 참으시다가 정리하시고 나서는 당분간은 좀 쉬시는 거.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0: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죠. 하반기에 외국인 자금이 좀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 아, 외국인들도 국민연금이랑 같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공모 펀드보다는 ETF 시장이 훨씬 커져 있어서 패시브 시장이라고 하죠. 비중을 정해놓고 인덱스를 맞춰가면서 종목의 비중을 국가별 비중을 정해놓은 겁니다.
0: 네.
1: 외국인 자금의 특성이 대부분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100% 올랐으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처럼 리밸런싱을 계속한다.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도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워낙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대체로 매도를 하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전선이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샀다 팔았다 해요.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는 네. 좀 어렵다. 네.
0: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였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1시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의어 동사로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를 뜻하는 네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거쿨지다, 안팡지다, 옴팡지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안팡지다입니다. 안팡지다가 쓰인 예문을 보면 꼬마는 엄마가 하는 말에 안팡지게 대꾸했다. 그가 실직한 뒤에 안팡진 아내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장사를 시작했다 와 같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거쿨지다는 몸이 크고 말이나 하는 짓이 씩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봐도 거쿨진 그는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옴팡지다는 보기에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다라는 뜻과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준 안내원은 광대뼈가 튀어나온 데다 눈이 옴팡져서 더 매섭게 보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옴팡지게 술값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58분 날씨.
7: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오늘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오겠고 당분간 전국적으로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은 좀 흐린 편이고요. 제주는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전남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고 저녁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소나기는 5에서 40mm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의 비는 충청권의 경우

0: 오르면서 낮더위가 있겠고요. 자외선 지수 오후 3시 무렵까지 대부분 나쁘고 동해안과 충청권, 경상 내륙은 매우 나쁘겠습니다. 오전 농도는 대부분 중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이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괜찮은데 울산 지역이 낮에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경남 진주에서 열립니다. 민관이 약 270조 원을 영남권에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 모욕을 받는 김명수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정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2020년 구속 수감 중이던 이만희 총회장을 특별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국에 30여 가구 20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7월 3일 금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배재고 논란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는 핵심 이슈들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15년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온 강연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삶을 들려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구범준 대표와 잠시 뒤에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코너에서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죠. 2부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전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2: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58%로 나왔는데 눈에 띄는 건 이제 선거관리 신뢰조사 결과죠?
4: 네, 먼저 이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요.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이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이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2: 예.
4: 예,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8%였고요. 부정평가 응답은 35%였습니다. 또 이 정당별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42%, 국민의힘 20%로 나타났습니다.
2: 네.
4: 최근 이 ARS, 그러니까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소 다르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눈여겨볼 대목은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관리 신뢰도 조사입니다.
2: 예.
4: 예,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긍정한 응답이 42%, 그리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본 응답이

0: 47%였습니다. 예. 오차범위는 이 접전인데요. 사실 이 부정선거로는 소위 극우파의 소수 주장으로 좀 치부됐었는데 앞서서 이 투표지 부족 사태 후에 이 선관위를 향한 불신이 좀 상당히 커진 모습입니다.
1: 예.
0: 특히 이 연령별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40대와 50대에서는 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한 응답이 과반을 넘었지만 20대에서는 53%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이 지지 정당별로도 응답률이 좀 크게 갈렸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77%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72%는 부정선거는 없었다 답했습니다.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 관리 문제는 기존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기존에는 대표적으로 뭐 투표지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 뭐 빳빳한 투표용지가 그런 증거다. 이런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투표지가 부족했던 것.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3: 관리 부실.
2: 네, 선거 근데 관리.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선관위가 부정을 한 거다. 이런데 또 동조하는 여론이 또 커지고 있고 또 기존의 선거 부정론자들도 자신들 말이 맞다고 드러난 게 아닌데도 활개를 치는 이런 것들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이게 더 심각한 문제냐면 시스템의 심각한 사태를 고의적인 결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안 되거든요.
1: 네.
2: 과거에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세월호 참사는 여러 가지 그 배를 운항하고 또 그 선박 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여러 문제가 중첩돼서 나타났고 이거야말로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문제였는데 이거를 뭔가 이상한 이유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침몰했다라고 하면은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데 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의 진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정치권의 대응입니다.
1: 네. 근데
2: 정치권이 몇몇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때일수록 과감하고 단호하고 강한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선관위에 대한 개편 내지는 해체라든지 또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지만 뭐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과감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 사전투표의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까지 뭉뚱그려서 좀 깊이 있고도 강력하게 논의를 해야 이런 불신들을 또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또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지 27일입니다. 어제 그 선관위 현장 조사가 진행됐죠?
0: 네, 이 지방선거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이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위 이 올공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인데요. 그간 이 시위대가 좀 조사를 막고 있었는데
1: 네.
0: 어제는 이 경찰 1,500명 가량이 특위와 동행하면서 출입에 성공했습니다. 윤상현 이 국조특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개표소에 들어갔는데요. 40분가량 이 투표함과 그리고 투표용지 그리고 개표 상황표 등 이 선거 관련 물품이 좀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 네.
0: 다만 뭐 이번 조사가 곧바로 뭐 재검표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특위위원들이 투표함을 뭐 직접 열거나 투표지 수량을 뭐 하나하나 대조한 것은 아니고요. 투표함 보관 상태 같은 이 관리 시태를 좀 확인하는 데 일단 그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특위 쪽을 좀 확인해 봤는데 관계자들이 네. 말을 하기를 육안으로는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뭐 훼손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다만 이 문제가 되는 게 CCTV가 이 출입구 중심으로만 좀 설치가 돼 있었고 이 보관 공간 쪽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이 좀 보안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선관위 입장을 들어보면 보관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 사워실이라 예, CCTV 설치가 좀 어려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조특위 일정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오는 7일에는 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14일과 22일에는 이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특위와 별개로 이 검경 학수본도 선관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선관위 현장 조사가 이제야 이제 이루어졌네요.
2: 네, 이번에 좀 교훈이 필요한데요. 봉쇄식 시위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진상규명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좀 이번에 곱씹어야 될 대목이다.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건 빨리 착수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예전에 구로구청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구로구청의 우편투표함에 관한 그때 그 의심들이 있어서 상당히 큰 사태로 번지게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관해둔 투표함을 개함한 게 29년 뒤에 2016년에 개함을 했어요. 아,
1: 그런가요?
2: 네. 보관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개함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검증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구로구청에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좀 불식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좀 극단적인 사례기는 하나 어지간하면 빨리 검증을 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이거를 검증을 요구하는 시위 때문에 검증이 더 늦어졌다. 네. 이거는 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좀 좋게 작용하기를 기도해봐야 되는 측면이 또 있는 게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의 국회의 이 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적격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는 게 민주당 위원장이 하는 것보다는 나은 그런 결과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 국정조사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줬다면 아까도 여론조사도 얘기하셨지만 부정선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거 잘못된 진상규명이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국민의힘 특조위원장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신뢰도가 사회적인 어떤 수용성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결과적으로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1: 네.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방선거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례가 또 드러났네요.
0: 네. 이 중앙선관위가 개표 시스템 입력 자료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경기 시흥시의회 선거 그리고 경북 김천시의회 선거 그리고 경기도의회 이 비례대표 선거 등 이 세 곳에서 이 잘못 입력된 사례가 좀 밝혀졌습니다. 일단 드러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효표와 이 무효표를 좀 잘못 처리한 경우입니다. 경기 시흥시의회 선거에서는 후보가 실제로 받은 유효표 한 표씩이 이 무효표로 처리가 됐고요.
1: 예.
0: 경북 이 김천시의회 선거에서는 반대로 이 무효표 두 표가 후보 득표로 잘못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정당별 이 득표수를 좀 밀려서 입력한 경우인데요. 경기도의회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이 정당별 득표수가 좀 줄줄이 어긋나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실제로는 뭐 한 표를 받았는데 12표로 입력이 되거나 아니면 0표로 입력된 정당이 실제로는 뭐 3표를 받은 식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오류가 뭐 당선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일단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걸 좀 단순 실수라고 해도 이 선관위 내부에 좀 개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계속 드러날 수 있죠?
2: 네, 저는 사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서 네. 그냥 구석에서 나오는 생각이지만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기초의원 선거에 두 번 출마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한 번은 당선, 한 번은 낙선을 했는데 네. 두 번 다 근소하게 당선되고 낙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도 당선될 때 개표 입력 실수로 당선이 됐고 낙선할 때도 개표 입력 실수로 낙선한 것이 아닌가. 네. 물론 이거는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인데
1: 당선됐을 때보다는 낙선했을 때가 더 그런 의구심이 커지는 수가 있겠네요.
2: 근데 또 그렇죠?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 개표 실수, 입력 실수로 당선됐다고 해도 낭패인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조금 농담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혹시 당락이 뒤집어진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네, 너무 이제 총체적인 불신을 야기하는 그런 선관위 이게 실수라고 표현하기에도 힘든 그런 잘못이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는 기존의 음모론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기존의 음모론들은 뭐 투표지를 더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개표 그 자동 분류기로 뭐 해킹을 해가지고 전산 입력을 아예 잘못되게 만들어버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컷 개표를 해놓고도 입력을 잘못하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입력 실수가 드러났는데도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거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었던 음모론 쪽에서의 해법이 뭐 투표소에서 그냥 개표를 하자.
1: 네.
2: 예. 그리고 뭐 다수 작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이런 입력 잘못이 나오거나 혹은 더 심한 잘못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과정이 더 엉켜버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선거 인력과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은 늦지 않게 바로 그게 발각되는 순간 특히 이 교정이 그날 바로 이루어진다거나 하면은 물론 괜찮겠지만 나중에 시간을 끌다가 막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 한 달 지나가지고 개표 입력 실수였다 이런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1: 네.
2: 이런 경우를 그냥 조용하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징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은 이 관련되신 분들한테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는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그렇죠.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1: 그러니까요.
2: 실제 투표한 표를 날려버리는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1: 민주당이 오늘 워크숍 연다죠? 당권 주자들 다 참여합니까?
0: 예, 일단 민주당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엽니다. 22대 국회 후반기를 앞두고 이 원내 운영 방향 그리고 이 주요 입법 과제를 좀 논의해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 워크숍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8월 17일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입니다.
1: 예.
0: 예, 차기 당대표 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모두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정치적으로는 이번 워크숍이 전당대회 좀 전초전이나 예고편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세 사람이 전당대회 앞두고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 전 총리는 어제 이젠 충북 청주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표한 이 3대 메가 프로젝터와의 좀 공조 체제를 부각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만 이 전북과 광주, 이 전남을 순차적으로 찾고 있는데 권리당원 조직력이 강한 이 호남 지역을 좀 집중 공략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지방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마 선언 타이밍을 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날 행사에 가장 이 주목을 받은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워크숍에 좀 참석할까 이 여부였습니다. 제가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당초에는 이 대통령도 참석을 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 네.
0: 그런데 마침 오늘 이 경남을 찾아서 이 소위 AI 메가 프로젝트를 좀 발표하는 국민 보고회 일정이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참이 결정됐다 이런 후문인데요.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앞두고 이 워크숍에 좀 참석을 하면 소위 당무 개입 논란이 일까 봐 또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해석 전쟁이 좀 일까 봐 불참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신 이 청와대에서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만남 이후에 또 당권 주자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세워서 발언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된 네. 발언을 할지 궁금하네요.
2: 뼈 있는 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위 조절을 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대통령 회동도 있었고 국민들도 너무 여당 내분이 심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수위 조절은 분명히 할 텐데 그러나 또 그냥 무난한 말로만 할 수는 없다. 이 사실 이제부터 현실적으로 모든 자리가 선거운동인 거거든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짧지만 뼈 있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1: 그러면
2: 좀.
1: 정치인들이 이렇게 네. 뭐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발언할 때 그 전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말할 걸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2: 그거는 그때그때 제가 그런 큰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어떨 때는 메시지 참모가 써준 그런 메시지가 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또 즉석에서 현장에서 나가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그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늘은 워낙에 이목이 집중되는 날이니까 네. 어젯밤에 각자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
1: 좀 작심을 했을 것이다.
2: 네. 그렇게 보이고 그 워딩 솜씨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여당 전당대회 주자들이 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뭐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거랑 상관없는 대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싸움이 번질 기미가 보이는 게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나서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 규모가 너무 적다.
1: 홀대 받는다.
2: 그렇죠. 소외론이 불거지고 이제 전북 도지사도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1: 예. 근데
2: 사실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도지사 취임식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전북에 갔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불만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의식한 듯한 언급을 이런 걸 다 뭐 주민들이야 섭섭할 수 있지만 정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전북 도민 대 전남 도민 이런 식으로 대결이 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 국민들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1: 네.
2: 물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불만이 있으면 뜨겁게 토론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지향하는 건 통합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정치인들끼리 나불키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좀 그런 쪽으로 이 전당대회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 스타벅스 구호 논란을 빚은 배제고 이제 중징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또 보수 진영 중심으로 반발이 있습니다.
0: 네, 이 배제고 야구부 일부 학생들이 최근에 이 청룡기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 광주 1구전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구호가 앞서 논란이 됐던 이 스타벅스의 이른바 이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대한 이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이 배제고 야구부에 대해서 6개월 전국대회 출전 정지라는 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 보수 진영의 반발이 좀 굉장히 거세게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이 징계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1: 예.
0: 나아가서 일부 이 보수 시민단체들은 이 협회 인사들을 이 광요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이들의 주장을 좀 요약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이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이 징계보다 이 교육적인 지도와 그리고 재발방지 좀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구호를 주도한 일부 학생의 책임을 야구부 전체에 묻는 것이 좀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 구호를 외치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들까지 피해를 보는 거는 연대 책임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이 법력권은 이 사안을 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요.
1: 네.
0: 제가 오늘 민주당이 대변인에게 이 관련 입장을 좀 물어봤더니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다만 이 지금의 상황은 정치권이나 어른들의 잘못이 좀 크다고 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아니,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죠. 그런데 네. 이게 징계가 과했냐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도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좀 뒤틀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사태를 가장 악화시키는 사람들은 무작정 두둔하는 사람들이에요. 학교 앞에 잘했다는 식으로 응원 화환을 보내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정도 수위의 일이 아니랄지라도 스포츠맨이 경기 외적인 걸 끌어들여서 경기 중에 상대팀 선수를 야유한다. 예전에 지단 선수의 박치기 사건 아실 거예요. 근데 네. 박치기의 사연이 드러난 적이 있죠. 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지단 선수한테 도발을 하고 욕을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일인데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수위가 강한 편입니다. 여러 네. 사람을 모욕하는 구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둔하는 것 자체가 사태를 가장 악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저는 참 이번에 정치권의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너무 빨리 징계 결정하면 안 되고 선수들도 잘못에 경중에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제대로 일단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지우려면 지도자부터 책임져야 된다. 더 과중하게 책임을 물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못 구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해줬다면 좀 사태가 여러 가지로 잘 극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근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협회가 또 빨리 결정을 해버렸어요.
1: 네.
2: 네.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해서 치열하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해놓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텐데.
1: 6개월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단
2: 그렇죠.
1: 말이죠.
2: 근데 협회는 또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끄는 것 같으면 여론에서 우리를 엄청 비난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좀 어떤 수순이라든지 또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틀려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을 또 이 사건에서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앞서 얘기했던 부정선거 관련한 논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자꾸 터질 때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취약해진 것이 아닌가

0: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의도 현미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0: There are places I 네, 15분짜리 강연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또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대에 세우면서 또 그들의 치열한 삶과 성공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온 분이 있습니다. 세바시 구범준 대표 PD와 또 수백 수천 명의 성공한 사람들, 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아, 모시고 싶었습니다.
3: 아, 이렇게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0: 네, 저도 세바시 종종 보는데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세바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아,
3: 제가 CBS 소속의 PD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CBS TV는 이제 기독교 콘텐츠를 전문으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 케이블하고 위성 채널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2011년에 이런 좀 그 당시가 약간 뉴미디어들의 어떤 시작?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시작되고 뭐 각종 소셜미디어들이 이제 막 소개될 즈음에 좀 이런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좀 설 자리를 뺏기겠다라는 네. 이제 지배적인 생각들이 막 이제 있을 때 이걸 좀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네. 15분짜리 짧은 강연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이제 2017년에 네. 이게 좀 성공을 해서 그 CBS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이제 주식회사 법인으로 이제
0: 처음에 이 콘텐츠는 만들어지면서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3: 유튜브 채널에 소비가 채널로 확산시키자가 제 계획이었고요. 예. 약 당시에 이제 저희 케이블로 방송되는 TV 채널은 이제 세컨더리 네. 네, 약간 부가적 채널로 생각하자.
0: 그러니까 본류는 이제 그 온라인에서 유튜브 유통되는 네. 거였었고.
3: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많은 지금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방송사 소속의 PD가 유튜브 채널을 자기 프로그램으로 만든 경우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러니까 선점한 거죠.
0: 그런데 이렇게 저 회자가 많이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3: 그건 뭐 모르죠. 네. 당시에는 몰랐고 다만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이제 그때 막 좀 시작할 때이고 네. 이렇게까지 성공할지라는 기대는 사실 하기 힘들었는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한 10,000,000대를 넘어섰던 사용자가 네.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겠다라는 건 당연히 쉬운 예상이었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 유튜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는 짐작은 되더라고요.
0: 김 대표님께서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류를 좀 빨리 읽으시는
3: 그렇다고
0: 네. 얼리 어답터 뭐
3: 그렇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 제가 100%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었으나 어떤 네. 여기에 기회가 있겠다 해서 이제 거기서 아마 좀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방식의 그 형태로 좀 만들어보자라는 걸 시도한 거죠.
0: 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는데 이제 15년의 시간이 벌써 흘렸습니다. 네. 세바시가 이제 자리 잡는데.
3: 그렇죠.
0: 지난 15년 어떠셨어요?
3: 누구에게나
0: 좋은 일만 있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3: 그게 뭐 자세한 뭐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0: 예.
3: 그래서 이제 15년이나 같은 프로그램을 한 것인데 뭐. 사실 흔치 않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0: 네.
3: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이제 2017년에 이게 회사가 됐잖아요. 저는 PD에서 어떻게 보면 경영자가 된 거고.
0: 이제 CBS에서 나오신 거예요?
3: 예, 저는 이제 CBS 소속의 직원은 아니고요.
0: 네.
3: CBS가 저희 주식회사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1대 주주이고 제가 2대 주주입니다.
0: 네.
3: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이 돼서 여기서 이제 경영 대표로 일하고 있는 거고요.
0: 네.
3: 어쨌든 그 고난이라는 거 좀 어려웠던 시기를 첫 번째로 꼽자면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아무도 모르는

0: 강연을 이제 강연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잖아요.
1: 네.
0: 그것도 CBS가 뭐 아주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메이저 채널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개 녹화 방식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1: 청중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0: 청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한 300명에서 400명이 와야지 되는 아, 강연. 예. 그런 장소를 빌려서 이제 3, 4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공개식으로 녹화를 하는. 그러니까 네. 당시에는 개그 콘서트나 열린 음악회 정도만 그런 게 성공적으로 하던 거였지, 재미없는 강의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듣는다고
1: 네.
0: 이런 건 좀 상상하기 어려웠을 텐데, 제가 뭐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무모하게
1: 네.
0: 400석짜리 콘서트홀을 빌려놓고 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 무료였습니까?
0: 무료죠. 당연히 네. 무료였고요. 그 무료라도 자기 시간을 내서 저녁 때
1: 그렇죠.
0: 2시간 가까이, 3시간 가까이를 여기다가 할애한다는 게 이 재밌는 것도 아니고 강연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강연자를 섭외하는 것보다 관객을 섭외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1: 아, 오히려요?
0: 예, 그때 너무 그게 어려웠고 두 번째 고난은 이게 이제 프로그램 형태에서 회사가 되는 형태죠. 아무래도 이런 선례도 없고
1: 네.
0: 뭐 CBS라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에서 선례가 없는 그 프로그램이 동명의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라 그거를 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고비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매일매일이 고난입니다.
1: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왜 15분입니까?
0: 당시에 이제 제가 강의 프로그램을 그 좀 전작이 몇 개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은 60분 단위로 만들잖아요.
1: 예.
0: 아주 짧으면 30분 단위고.
1: 네.
0: 근데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핵심만 바라보면 그 시간이 대부분은 잉여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유머를 한다거나 메시지랑 상관없는 사례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데, 그런 걸 줄이고
1: 예.
0: 핵심 메시지와 그와 관련된 사례들만 이야기하면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자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 그들이 이제 TV나 컴퓨터보다도 훨씬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던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동 중에 이제 뭔가를 보고 그런 걸로 봐서는 뭐 길면 안 되겠다라는 첫 번째 판단이 있었고요. 당시 유튜브 채널이 막 시작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럼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 한 길이 제한이 있었어요.
1: 아.
0: 그게 15분이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 시청 시간도 확보하고 구독자를 확보하면, 그리고 광고 그 계약 프로그램을 사인하면
1: 네.
0: 그때부터는 이제 15분 이상의 업로드를 할 수 있었죠.
1: 네.
0: 근데 저는 시작할 때 이제 15분밖에 못 올리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더더군다나 15분이라고 확정을 좀 한 거죠.
1: 그러면 실제 저 강연 시간도 15분이에요? 아니면 60분 하고 15분으로 편집을
0: 하는? 초기에는 좀 그랬어요. 초기에는 15분이 약간 엄청난 룰처럼 우리가
1: 네.
0: 15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14분에 네. 시간을 지금 우리 라디오 생방송하는 것처럼
1: 네.
0: 시간 표시를 줄 테니까 그때 멈추셔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1: 네.
0: 이제 나중엔 저희가 15분 이상 올리는 게 당연했고 올릴 수 있었고 저희가 편집의 과정을 거치는데
1: 네.
0: 어쨌든 이게 공개 강연이기 때문에 거의 라이브처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원고든 15분에서 길면 17분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근데 3,400명이 어렵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15분만 강의
0: 아닙니다.
1: 듣고 가시면은
0: 공개 강연에는 5명에서 6명이 릴레이로
1: 아,
0: 합니다.
1: 그래서 릴레이 강연으로.
0: 총 그 강연의 시간은 거의 3시간 가까이 돼요.
1: 아,
0: 강연만 듣는 게 아니라 또 현장에서 서로 질문도 하고 강연자들과 네트워크하는 시간도 있고 저희가 막 게임도 하고. 이 강의 프로그램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1: 지루하지 않게
0: 관객의 에너지를 일정 레벨로 올려놓고 있기 위해서 막 게임도 하고 네.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품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0: 어려운 일입니다. 공개 강연회를 네. 저희가 15년을 지속하고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네. 네. 아니 그래서 요즘은 뭐 그 세바시 45 그러니까 약간 시간 늘린 버전도
0: 그거는
1: 등장을 했습니까?
0: 저희 초기에 2013년인가 만들어진 건데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1: 네네.
0: 15분으로 이제 강연을 하시고 이게 이제 좀 바이럴이 돼서 이제 시청자들이 야, 더 궁금하다. 15분 얘기로만 짧게 듣기는 저 사람 너무 궁금한데 이런 이제 니즈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45분을 토크 형태로 다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자 해서 세바시 나머지 45분이 원래
1: 그건 좀 다른 버전이군요.
0: 원래 타이틀이었습니다. 강연이 네. 아니라 인터뷰. 지금 그 아나운서님과 네. 이렇게 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게 이제 나머지 자를 떼고 세바시 45라는 토크 형태가 되고 그걸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1: 네. 아니 근데 그 뭐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계속 구 대표님께서는 계속 재미없다 재미없다 강연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5년 동안 이렇게 쭉 유지가 되어 올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세바시의 네.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워낙 화려한 언변과 뭐 화면과 그런 걸 내보내는 유튜버들이 참 많은 세상에 네. 세바시가 지금껏 지탱해온 그 이유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제가 한 뭐 7, 8년 정도 하고 유튜브 시대가 왔을 때 그래서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뭐랄까 팬덤이 생기는 거죠. 그 페르소나도 확실하고 네. 어떤 스타죠. 스타 유튜버들이 생겼을 때 고민은 야 우리는 저런 호스트가 없는데 우리를 따라올 누군가를 팬들을 만들어줄 정해진 인물이 없어서 그게 좀 약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강연은 매일매일 바뀌니까.
1: 그렇죠.
0: 강연자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니까.
1: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좀 강연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0: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게 호스트가 없다는 정해진 호스트가 없다는 게 세바시의 약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강점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요새 그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키홀더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키홀더를 네네, 보면 맞습니다. 대부분이 되게 귀여운 동물이나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돌이나 스타의 얼굴이나 그 모습을 가지고 키홀더를 만들면 그 팬덤들이 다 살 텐데 왜 그런 건 없나라고 이제 그 굿즈를 만드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딱 한마디로 대답하더라고요. 저런 동물이나 캐릭터는 무해하니까 그렇다고.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 사고친다고. 유해하게 된다고.
1: 예.
0: 혹은 싫어지게 된다고. 네. 그래서 동물이나 캐릭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세바시의 어떤 정해진 페르소나나 그 캐릭터가 없다는 게 인물이 없다는 게 무해함을 좀 줄 수 있는 강점이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우리나라 유튜브 아니면 세계 어디 유튜브를 보더라도 강연 형식의 이 정도의 그 볼륨을 가진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강연자가 저희가 두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명이 넘는 강연자들이 출연했고
1: 네.
0: 거의 4,000편에 가까운 강연 영상이 있는 그 뭐랄까 이런 아카이브 같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채널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당장 없어요.
1: 예.
0: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그 그린 에버그린 컨텐츠잖아요. 옛날에도 강연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1: 또 이렇게 계속 꺼내보게도 되고.
0: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성장 욕구가 있고 궁금한 네. 부분이 있으면 강연이나 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유행이 되진 않을지언정 사라지지 않는 포맷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공급한 채널이 저희밖에 없다는 거죠.
1: 네.
0: 저는 그게 15년 장수한 이유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점한 이유도 있는 거죠.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을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선점한 효과도 있고 그걸 가지고 먼저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비결이 뭐냐. 먼저 시작해서 가장 오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1: 그런 면에서 저희 코너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롱런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0: 지금 이게 몇 년째죠?
1: 지금 저희 6개월 됐어요.
0: 아, 6개월 되셨으면 앞으로 30배 이상 더 하시면 됩니다.
1: 30배 이상
0: 15년.
1: 더는.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잘 될 겁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근데 세바시에 섭외되는 분들은 네. 유명한 분들만 나옵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0: 네. 저희의 또 약점이자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 네.
0: 이제 강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인지도 높은 분들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소위 바이럴 조회수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유리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분들만으로 저희가 출연진을 꾸리기가 어렵죠. 강연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럼 이제 일반 전문가 심지어는 일반인 심지어 중학생도 나오거든요.
1: 그 어떻게 발굴을 하십니까? 아니면
0: 대부분이 발굴인 경우가 많았는데 네. 저희가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여러 이제 채널들에서 저희에게 추천해 주는 그러니까 제보해 주는 경우도 많고요.
1: 네.
0: 저희가 뭐 이제 우리 방송 시스템처럼 이제 리서치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자기 스토리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바시 강연을 강연이라고 저는 그렇게 안 부르고요.
1: 네.
0: 그냥 스토리라고 부르거든요.
1: 스토리. 네.
0: 혹은 이야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걸 살아가고 있다면 다 누구나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건데 사람들이 꼭 이제 세바시로부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나 호기심도 분명히 있고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의미, 메시지가 또 나한테도 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봐주는 것 같습니다.
1: 네.
0: 하지만 뭐 조회수가 계속 좋은 건 아니죠, 저희도. 당연히.
1: 네. 정말 그 2000분의 연자를 모셨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무대에 섰던 분들로부터 좀 제작자 입장에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그렇죠. 네. 뭐 성공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 계실 테고.
0: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뭐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뭐 우리가 소위 사회적으로 혹은 세속적으로 성공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자기 삶을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스토리 탄탄한 스토리를 네. 엮어가신 분들의 공통점은 삶의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되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막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삶은 막 고해다 고난이다 삶의 과정이 그 디폴트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대부분 세바시 무대에 섰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서 의미를 세상에 전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삶의 태도가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되게 힘들고 내가 아프지만 내가 여기서 이걸 해보겠어. 이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행동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라고 네. 말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1: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편이 있어요 강연?
0: 그런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1: 주신다면.
0: 지난해 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그 김세섬이라는 그 독서 커뮤니티 금웅이라는 곳을 이제 만들고 이끌고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작년에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암 투병하는 가운데도 팟캐스트를 하고 뭐 글을 쓰고 해서 좀 자기 삶의 어떤 그 의미들을 나누는 분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뇌종양에 걸리면 이제 되게 좌절하잖아요.
1: 네.
0: 치료에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 마음 속에. 근데 이분은 오히려 삶의 의미를 좀 나누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길래 이제 세바시 강연을 좀 부탁드리고 강연에서 좀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해달라 어렵지만 근데 이제 기꺼이 해주셔서 그분의 강의가 있어요. 그 세바시 강연이 있는데
1: 장강명 선생님
0: 장강명 소설가의 이제 부인이시죠.
1: 네, 저희 작은 서점
0: 그죠.
1: 네, 아, 진행하시는
0: KBS에 진행하시는 네. 제가 장강명 소설가는 우리 강연자이기도 해서 이제 팔로우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걸 페이스북에서 이제 부인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강명 씨한테 메일을 써서 좀 어렵지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세섬 대표님이 강연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독서 커뮤니티 얘기로 강연을 하겠다고 했을 땐 제가 거절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약간 좀 나쁜 놈이죠. 근데 이게 궁금해서 하여튼 어렵지만.
1: 그건 대표님이 그때 거절을 하셨다.
0: 거절이라기보다는 이제.
1: 다음번에 모시겠습니다.
0: 이거였는데 네. 이제 좀 그런 일로 해서 이제 다시 요청을 드리니까 이제 제 딴에는 좀 죄송스러웠죠.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해주시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 치료를 받고 와서 무대에 서셨어요.
1: 네.
0: 그래서 그 풍경하고 그분이 하신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울리기도 했고 이게 공개되자마자 거의 100만 조회수를 바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거였거든요. 암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암에 걸린 이 상황, 이 삶 앞에서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강연의 메시지였고요.
1: 네.
0: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게 됐습니다. 내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1: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일은 나한테만 생긴다고 이제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요. 사실 각자가 다 힘든 경우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구범준 대표님의 강의, 제작하시는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좀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0: 그럴 수 있어. 그게 제가 세바시를 15년 동안

0: 오면서 느꼈던 몇 가지 보람 중에 하나인 거죠.
1: 네.
0: 제가 알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들은 이제 뭐 정신분석학이나 상담심리에서 말하는 공동 인간성이란 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제 공동 인간성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겪고 경험하고 당하는 일들이 있다.
1: 네.
0: 그게 대부분 어려움이다 이런 거죠.
1: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네.
0: 그러니까
1: 이해한다는
0: 그게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런 네. 이제 뭐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안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 인간성이라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려는 그런 태도를 이제 실행하는 전제인 거예요.
1: 네.
0: 그런 공동 인간성에 관한 이해를 우리 미디어 콘텐츠 중에 가장 잘 대중들에게 전달한 그 콘텐츠가 세바시가 아닐까.
1: 네.
0: 저는 그거가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대표 아니랄까 봐 그 프로그램 홍보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0: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초대한 거 아닙니까.
1: 아니 그래서 네. 올해 초에 이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마음을 맞아요. 읽는 감각. 이 책을 읽으면 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동 뭐라 그러셨죠? 그
0: 공동 인간성.
1: 공동 인간성 네. 위안도 좀 도움이 됩니까?
0: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바시가 뭐 세바시가 지금 저희가 만든 뭐 수천 편의 강연이 다 마음에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랑 저랑 이제 학교 동기 아닙니까? 저는 사회학과 나왔습니다.
1: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사회복지 전공이고
0: 약간 좀 사회 비판적 이슈들
1: 네.
0: 혹은 또 이제 뭐 PD로서 제가 나의 일에 관한 어떤 성장을 되게 이렇게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의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0: 제가 세바시를 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이 깨달은 부분이 이런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책을 15주년 기념해서 쓴다면 나에게 가장 낯선 분야를 쓰자.
1: 네.
0: 내가 몰랐으나 세바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웠던 부분을 쓰자. 그래서 이제 마음. 감정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바시의 전체 컨텐츠 중에서 마음과 관련된 이제 세바시 강연들도 다시 보고
1: 네.
0: 제가 겪었던 일들을 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보고 이랬더니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야 세바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을 그 아까 말한 공동인간성을 비롯해서 위로도 해주고
1: 예.
0: 뭐 치유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기회도 드리고 했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수혜자니까.
1: 저는 그 구 대표님의 그 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사람한테 반응이 오면 태도가 나오기까지 좀 공간이 있다. 근데 네. 그 공간을 좀 마음을 읽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0: 그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이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 유대인이거든요.
1: 네.
0: 수용소에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고 정신과 의사이고 정신분석학의 어떤 그 흐름을 만든 한 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1: 그러니까
0: 자극과 반응이 있다.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공간에서 그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우리 삶이나 우리 삶의 조건들, 환경들, 나에게 들이닥치는 감정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하지만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반응, 행동.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그 공간. 그게 뭐 2초의 아주 뭐 1초의 찰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그 사이의 시간, 뭐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적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 간격에서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공간에서 공간에 존재하는 그 자유와 힘을 마음 읽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읽기라는 게 이 자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반응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 읽기를 통해서 정하자. 그런 것이 누적되고 지속이 되면 행동이 누적되고 지속되면 그게 바로 태도거든요. 우리가 좋은 삶의 태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좀 어떤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1: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까?
0: 쉽지 않죠. 우리는 즉자적으로 행동하잖아요.
1: 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제 자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0: 저도 뭐 그런 경험을 책에도 많이 썼는데 네. 뭐 화나서 막 벽을 내리쳤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0: 많고 네. 아니면 뭐 불안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1: 맞습니다.
0: 그건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뭐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 때 어쩌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는 의지적으로 좀 멈추고 이게 왜 왔는지 이게 나에게 주는 신호는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멈춰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어떤 사람은 뭐 감정일기를 쓰는 분도 있고요.
1: 네.
0: 어떤 분들은 그런 분노가 올라올 때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카운트를 해라 이런 분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글쓰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우리가 즉자적으로 행동했더라도 회고해 보는 겁니다. 자기 전에. 그래서 뭐 오늘의 나의 감정일기.
1: 네.
0: 내가 뭐 우리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1: 네.
0: 나는 내 좀 자존감을 지키고 싶었는데 혹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하고 한번 회고해 보고 나중에 이제 그 상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음날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거고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좀 감정적으로 그분에게 잘못했다면 뭐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수 있을 거고.
1: 글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 핸드폰에다 녹음이라도 한번 해봐요.
0: AI랑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 AI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글로 남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세상입니다.
1: AI가 또 문서로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0: 그럼요. 예.
1: 그 책을 보니까 챕터별로 좀 뭐 불안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0: 네.
1: 뭐 행복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있습니다. 좀 그 이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뭐 현실적인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은
0: 이게 이제 우리가 부정적 감정하면 불안이 제일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네. 한국인들 엄청 다 불안해하거든요. 뭐 돈 못 벌어도 불안하고 돈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1: 주식이 너무 올라가도 불안하고
0: 하이닉스 주식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1: 떨어져도 불안하고,
0: 불안하고. 네. 이 불안을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불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먼저 같아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주는 어떤 신호 네. 같은 거라고 우리 삶이 나에게 주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요. 불안이라는 거는 어떤 일 때문에 불안이 일어났다는 거는 뭐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1: 예.
0: 그 일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일단 그런 이해가 전제가 된다면 해야 할 일은 위에 그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1: 네.
0: 불안은 쪼개서 조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어떤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
1: 본인도 김경일 교수가 잘 못하는 것 같던데.
0: 맞아요. 다 그래요 교수님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네.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저도 그래요. 저도 불안을 네. 어떻게 다룰지 책엔 잘 썼지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불안은 쪼개서 조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팁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한꺼번에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1: 그 무게를 좀 덜어라.
0: 그렇죠. 네. 쪼개는 거죠. 쪼개. 오늘은 요거부터 해결해 보자. 예를 들면 뭐 방이 너무 방 청소 뭐 방이 집안이 지저분해서 불안하다면 하루씩 방의 일부를 정하고 그걸 청소한다든지.
1: 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0: 포기해요. 포기하고 네. 불안해하기만 해요. 그 만약에 뭐 우리가 어떤 뭐 글을 써야 된다면 저 글도 그렇게 썼거든요.
1: 네.
0: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쓰자. 한꺼번에
1: 야 맞아요. 뭐 내가 책을
0: 두 달 뒤에 내가 이거 원고 넘겨야 되는데 이러면 안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을 쪼개자. 그 불안이 주는 시그널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불안을 대처하는 그 규모를 범위를 쪼개서 조지다.
1: 네.
0: 뭐 네. 그렇게 좀 설명했는데 굉장히 좋은 팁 같습니다.
1: 요즘 그 아까도 앞서 AI 말씀하셨지만 AI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내 직업을 잃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제가 AI 시대가 오면서 약간 쾌재를 불렀어요.
1: 왜요?
0: 세바시의 시대가 왔다.
1: 맞아. 세바시도 뭔가 AI 시대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 아니 이제 왜 세바시의 시대가 왔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세바시는 강연이라기보다 제가 스토리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저는 요새 이렇게 주장해요. AI 시대에 AI에 의해서 대체될 걸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체되지 않을까?
1: 네.
0: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답은 이거다. 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대체되지 않는다. 그럼 나의 이야기가 뭐냐? 나의 이야기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과 세상에 전하는 의미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요.
1: 그래서 세바시네요.
0: 네, 그게 의미. 세바시 강연은 내 생각과 경험으로 세상에 전하는 의미예요. 나만의 의미. 근데 그 의미가 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내 발밑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구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든 아주 사소한 의미든 어쨌든 내 삶으로 전하는 의미라면 그걸 가진 사람은 대체될 수 없다.
1: 네.
0: 지금까지 세바시 강연자들도 그랬고 그래서 AI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 뭐 지식이나 정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딸깍하면 나오는 거니까
1: 네.
0: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나만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나의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두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우리 대표님.
0: 그렇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세바시 시대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그 인재 그 확보 전쟁에서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토리텔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CSO라고 그래요. 네. 칩 스토리텔러.
1: 아, 그런 게 생겼군요.
0: 그 사람들 뭐 연봉을 몇 억씩 줘요.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을 모시려고. 근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서비스를 의미를 달아서 이야기로 전달하는 일을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1: 왜 써야 하는지, 왜 사용해야
0: 우리가 하는지. 이걸 왜 만들었는지. 네.
1: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범준 대표님께 질문 드리는 거는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잠깐. 내 삶의 태도는 뭘까? 제가 아까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를 네. 가진 사람들의 다른 점, 공통점이 뭐냐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라고 말했을 때 태도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내 삶의 태도가 뭐지? 이거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놓고 계속 천착해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내 진짜 말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내 삶의 태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자 오늘 구 대표님과의 이야기 저부터도 저 삶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세바시 구범준 대표 PD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토토의 아프리카 띄워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대부분 하늘은 흐리겠지만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늘 제주에 내리는 비는 늦은 오후부터는 전남 남부에도 확대돼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오는 주말이 예상됩니다. 내일 비는 대부분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고요. 다만 전남 남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 제주는 최대 80mm까지 예보돼 있고 많은 곳 제주 산지로는 150mm 이상도 예상됩니다. 모레 일요일도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오다가 일요일 밤에는 수도권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돼 글피 월요일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 세종, 대구가 30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제주 26, 부산 27도 등으로 전국이 26도에서 31도 분포로 덥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오후 3시까지 대부분 나쁨 예보고요. 동해안과 충청권, 경상 내륙 중심으로는 매우 나쁘겠습니다. 오전 농도는 대부분 중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이 높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영남권 국민보고회가 잠시 후 열립니다. 피지컬 AI 분야 등에 대한 세부 투자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만들어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양경찰청 전직 간부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건물 잔해 매몰됐던 생존자가 8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사망자는 2,500명을 넘겼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마지막 국민보고회가 잠시 후 경남 진주에서 열립니다. 피지컬 AI 등과 관련한 영남권 투자 계획이 발표됩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광주와 충남 아산에 이어 경남 진주에서 진행되는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민관이 합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자동차와 조선, 우주항공 분야에서 영남권에 약 27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 한화 등이 기업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론 시비를 적극 반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기업의 투자 결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김우창 청와대 국가 AI 정책비서관은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허가 등의 용인에서 첫 삽을 뜨는데 6년이 걸렸는데 그걸 영어로 만들겠다는 게 최고 권력자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행을 챙기는 청와대 내 전담 TF 조직도 조만간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국민보고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민혁 기자, 민주당은 메가 프로젝트 관련 특별법 준비에 나섰죠.
3: 네, 민주당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역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이 결단하고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으니까 이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차례라며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관리기본법 등 연계된 법안도 점검하고 예산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도 원구성에 향해 협조 거부를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을 보이콧하는 철없는 투쟁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들이 호남 반도체 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요.
3: 네, 국민의힘은 메가 프로젝트가 민주당이 주도한 법들에 발목 잡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 주주단체가 호남권 대규모 투자에 반발하고 나섰는데 노조가 협의를 요구하는 건 노란봉투법, 그리고 주주단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건 더 센 상법이 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 모두 수기와 검증 없이 지지층만 겨냥해 만든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을 멈추라,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 7월 임시국회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죠.
3: 네, 앞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와 특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국회 운영에 있어 사실상 전면 보이콧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목리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워크숍을 열며 입법 전략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한 상임위 가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 보이콧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꾸린 원구성에 더는 협조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의 제1야당 몫을 강하게 주장해왔는데요. 정정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0: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김명수 전 의장 등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양경찰청 전직 간부들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세 차례의 조사와 구속영장 기각 끝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불법적인 계엄군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참 인력들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계엄상황실 구성을 도운 혐의도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출동한 병력들의 철수를 건의해야 한다는 요청을 듣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2차 계엄과 관련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이 국회 계엄 해제 이후에도 병력 추가 투입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속기소한 겁니다.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기관인 해양경찰청. 특검팀은 해경 전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안전조정관은 계엄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 측은 계엄 당시 상부가 해경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미 연방의회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국내 언론 질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잡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강진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 더미에 매몰됐던 40대 남성이 지진 발생 8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사망자는 2,500명, 부상자는 12,000명을 넘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구조대가 음향탐지 장비로 매몰된 생존자를 찾은 건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지진으로 붕괴된 8층 건물 잔해 약 9m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40대 쇼핑센터 경비원 에르난 엘베르토 힐 폴로레스는 일하던 경비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분에 붕괴 현장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작은 관을 통해 물과 의료용 수액을 공급했고 금속 구조물을 조금씩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칠레와 미국, 멕시코 등 다국적 구조대의 70시간에 걸친 구조작업 끝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진 발생 후 8일 만입니다.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구조 장비와 연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휘발유가 없어 구조 현장에 투입된 굴착기가 멈춰섰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은 곡괭이와 삽,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500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12,000여 명에 달합니다. 수도 카라카스의 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 베네수엘라 당국은 7월 초 개통을 목표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공항 마비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1: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팔아넘겨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판 아파트는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비롭해 전국에서 30여 채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청각장애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5년 4개월 동안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받고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수천만 원 웃돈을 받고 되팔아 4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분양 아파트는 서울 강남 초고가 단지를 비롯해 전국에 30여 가구,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청각장애인들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최고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청약 신청 현장에 장애인과 직접 동행했습니다. 또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직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첨 확률이 높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장애인 특별 분양 제도 허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명의 대여자 등 3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부정 당첨된 분양권과 전매 차액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관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를 꺾었습니다. 16강 상대는 오스트리아를 물리친 우승후보 스페인입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북중미 월드컵에서 슈퍼스타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오늘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2강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호날두와 하무스의 연속골로 2-1로 이겼습니다. 포르투갈은 후반 8분 먼저 실점하고 끌려갔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측면이 뚫렸고 페리시치에게 슈팅을 허용해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반격에 나선 포르투갈은 후반 23분 페널티킥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슈퍼스타 호날두가 상대의 골키퍼 타이밍을 뺏고 침착하게 차 넣었습니다. 호날두는 6번째 월드컵 출전 만에 처음으로 토너먼트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1-1로 맞선 채 연장 접전이 예상된 후반 추가 시간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포르투갈 하무스가 레앙의 측면 크로스를 헤더골로 마무리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경기 종료 직전 집념의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비디오 판독으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골이 취소됐습니다. 극적인 2-1 승리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포르투갈은 스페인을 상대로 8강행을 다투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앞서 열린 32강에서 오스트리아를 3-0으로 완파했습니다. 스페인은 오야르사발이 멀티골을 터뜨려 2010 남아공 대회 우승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를 챙겼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증가가 월드컵 개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전망을 밑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올해 한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6: 미 노동부가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 대비 5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1만 5천 명 증가를 예상했던 전문가 전망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유가 상승이란 악재를 이겨내며 증가세를 이어가던 미 고용시장이 한풀 꺾인 겁니다. 특히 여가와 접객업 일자리는 6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 특수로 여가 접객업이 미 고용시장 상승세를 이끌 거란 예측을 벗어난 겁니다. 안정적인 고용시장 아래 연내 금리 인상을 고려하던 연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날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물가 억제를 위해 최소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번 지표를 고용이 둔화하는 신호로 해석하면 즉각적인 긴축은 부담입니다. 단기 금리 선물 시장에서 7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올라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이 노동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비판했고 백악관은 앞선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웃돌았다며 여전히 강한 경제 상황이라고 방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공격해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탄도미사일까지 동원한 전쟁 시작 이후 최악의 공격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현지 시각 2일 500대에 가까운 드론이 동원된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27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주거용 건물만 20곳이 파손되면서 잔해 속에 갇힌 사람이 많아 현지 매체는 사망자가 늘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민간 기반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며 군사와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써가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며 키이우에만 2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개전 이래 최악의 공격이라는 외신들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민간인을 죽이는 것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방을 향해선 방공망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전선에서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전쟁 4년여 만에 양측의 군 사상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간추린 뉴스 김재홍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8: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해 기업 회생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됐지만 핵심이던 잔존 사업부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직원 급여와 납품 대금, 세금 등 공익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전국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배재학당 총동창회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후배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재학당 총동창회는 오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방문해 후배들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며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의 교훈이 되어 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조용히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전 감독은 공항 입국장 일반 통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별도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관련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홍 전 감독의 이번 출국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지난 2020년 구속 수감 중이던 이만희 총회장을 특별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당시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의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군의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 3 배치 2 2번함이 고려시대 외교가 서희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해군은 서희의 탁월한 군사 외교적 업적과 국난 극복의 정신이 해양 수호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의 한 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10월 말부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관련해 자동차와 가전, 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메가 모양으로 유럽을 에워싼 이른바 오메가 열 도움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만 폭염과 관련한 사망자가 지난달 2천 명 넘게 나온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지난달 폭염에 따른 초과 사망자가 1,029명에 이른다고 밝혔고 프랑스 당국도 폭염으로 이전 월말보다 약 1,000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태국에서 11살 소년이 부모 몰래 집에 있던 소형 트럭을 몰고 도로에 나갔다가 순례 행렬을 덮쳐 승려 9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승려 35명과 신도 5명은 묵다안주 사원에서 우본라 차타니주에 있는 다른 사원으로 순례 중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서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이틀간 30에서 8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남부 전역에 걸쳐 정체전선이 비를 뿌리겠고 일요일 밤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또 지역에 따라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악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은 뭐 수박이며 복숭아, 참외 등의 과일을 한창 즐길 때라 다른 때보다도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만 방치해도 냄새 나고 또 이 날파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물론 바로바로 버리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할 때는 종종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분들은 냉동실에 보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봉투에 묻어있는 세균이 냉동실 내부로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버리지 못할 때는 그럼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 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선 음식물 쓰레기 위에 이것을,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을 좀 뿌리고 뚜껑을 닫아두면 뭐 탈취는 물론이고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또 냄새나는 배수구에 이걸 뿌려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뭐 어느 집에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액체 조미료 중 하나인데 가장 결정적인 힌트, 신맛이 특징입니다. 아, 뭔지 아시겠죠? 딱 떠오르실 것 같은데 초성 힌트 드리면 시옷치읒입니다. 시옷치읒.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뭐 음식물이나 배수구 악취를 줄이는 걸 포함해서 장마철을 좀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눠보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언제나처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물론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함께 사연도 나누고요.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금요일 오후인데요. 이 시각 교통정보 먼저 전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서휘영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부터 구리 암사대교 사이 1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개항에 사고 나서 갓길로 옮겨 처리 중입니다. 반대 판교 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이동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와 일직분기점에서 차간거리 좁혀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포에서 부곡까지 밀리는데 부곡에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현재 1차로와 2차로 통행 불가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공주분기점 지나 화물차 사고 나서 현재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인데요. 일대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남사진이에 이동량 많은 모습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경찰청이 현직 경찰인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논란에 대해 현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 4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국에 30여 가구 200억 원이 넘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2시간 동안 음주운전자 21명을 적발했습니다. 약 6분에 1명꼴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 사망자가 2,500명을 넘겼습니다. 수도 카라카스의 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강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앞서 고온다습한 장마철의 특히 신경 쓰이는 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줄이는 방법으로 오늘 퀴즈 정답인 이걸 좀 뿌리면 탈취는 물론 살균 효과까지 있다 이런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물과 소주를 3대 1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에 뿌리면 뭐 냄새뿐만 아니라 날파리 같은 해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 찌꺼기를 뿌려두면 그 녹차에 함유된 탄닌과 엽록소 성분이 냄새 완화에 또 도움을 준다고도 하네요. 하여간 오늘 정답 관련해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것 어느 집에나 사실 있고요. 액체 조미료 중 하나인데 신맛이 특징이라고 정보를 좀 드렸죠. 이와 함께 뭐 혹시 음식물이나 배수구 악취를 줄이는 걸 포함해서 장마철을 좀 쾌적하게 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노하우 보내주시사 부탁드렸는데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6889번 쓰시는 분. 저는 혈당 쇼크 막는 데 도움된다고 해서 식사 전후에 이걸 물에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오. 근데 뭐 사과 이거를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봤어요. 이게 뭐 사실 건강에 좋다고 하죠. 소염다해라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4728님, 제주에 비가 많이 와서요. 이걸 곳곳에 뿌려야겠네요 하셨어요. 악취를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 봐요. 효과를 확실히 좀 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법 같습니다. 0157님, 이걸 음식물 쓰레기에 뿌리는 거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희 집은 옥상에 과일 껍질 등을 햇볕에 말려서 버리곤 합니다 하셨어요. 이것도 노하우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수분만 줄어들어도 냄새가 확 줄어든다고 해요. 1935님, 김치통에 배어있는 김치의 냄새도 희석한 이것 물로 헹구면 냄새 없애는 데 도움됩니다. 이건 뭐 생활의 지혜네요.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직접 또 문자를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1935님도 감사드리고 4333번 쓰시는 분은 장마철에는 습기가 제일 문제인데요. 집안 곳곳에 숯을 놔두면 탈취, 제습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 제품이라 뭐 건강에도 좋고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 제습제 중에 이 숯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 많이 나와 있는 것,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봤던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볼까요? 8993님. 꿉꿉한 장마철에는 보일러를 잠깐씩 자주 돌려서 방바닥도 말리고 눅눅함을 없애는 데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제습기 쓰시는 가정도 많으실 텐데 뭐 더워서 그렇지 보일러 잠깐 돌려서 이렇게 이 8993님 말씀처럼 좀 말려주는 것도 장마철에 필요한 이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해 보면서 이제 지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주로 갑니다. 김겸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0: 장마가 제일 먼저 시작된 제주인데 지금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 많이 왔나요?
5: 네, 제주는 지난 6월 30일 밤부터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밤중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정말 요란했는데요. 7월 첫날이던 수요일 아침까지 한라산에 220mm, 중문 109mm, 우도와 성산 95에서 99mm 등 많은 양의 비가 밤사이 쏟아졌고요.
0: 네.
5: 호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인 구름만 많다가 오후 들어 제주 서부, 남부를 시작으로 비가 시작됐고요. 점차 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오늘 밤사이 산지와 서귀포시 중산 간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정말 장마가 시작됐어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5: 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제주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발명 교육을 운영하고요. 제주형 자율학교 중에는 발명에 특화된 발명 학교도 있습니다.
0: 네.
5: 또 해마다 제주에선 발명 과학 축전도 열고요. 이런 교육 속에서 올해 제47회 제주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진 134팀이 참가했습니다. 초, 중, 고 학생 12명이 제주 대표로 선정이 되면서 전국 대회에 출전하게 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0: 네, 지난해에도 제주 대표로 전국 대회 출전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기대.

0: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대회에서 제주 대표로 올라간 초등학생 4명 중 2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전국 7위권 이내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다칠 위험이 없고 소나기 통증을 줄인 감귤 수학 가위,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욕실화를 각각 선보인 두 학생이 전교생 70명 안팎의 작은 학교에 함께 다니던 친구라서 이 점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올해 제주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특상 수상자는 총 12명인데요. 특상을 2명 이상 배출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찾아갔습니다.
0: 네.
1: 먼저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오현중학교 특상 수상자의 발명품과 소감 들어보시죠.
2: 오현중학교 강유준입니다. 제 발명품의 이름은 멀리서도 온오프 멀티탭이고 사물인터넷을 찾을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해 과전류가 흐르면 멀티탭을 즉각적으로 차단하고 어디서든 원격으로 멀티탭을 켜고 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멀티탭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고를 보면서 전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서 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명이 어려운 분야라고만 느꼈지만 주변의 불편함을 관심 있게 살피는 것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배웠고 열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국대에서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을 갖고 제 발명품을 최선을 다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오현중학교의 고승훈입니다. 핸드폰의 사용 환경을 분석해서 사용을 제어하는 꿀잠 지킴이를 앱을 만들어 왔습니다. 평소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자주 주는 이유가 밤늦게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하느라 못 자서 그렇다 답변을 많이 들어가지고 단순히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존 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이 어둡거나 그걸 감지해서 부모님에게 문자도 보내주고 그리고 핸드폰을 차단해줍니다. 특상을 받아서 전국대회를 나와야 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주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전기 안전을 생각한 멀티탭부터 꿀잠을 위해서 환경을 분석하고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정말 써보고 싶은 발명품들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오현중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은 AI 카메라를 활용해 쓰레기 자동 분류해주는 배출 장치, 그리고 움직이는 과속 방지턱, 사용자가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때 울리는 알림 장치 등을 선보였는데요.
0: 네.
1: 아이디어 실현과 수정 보완은 늘 선생님이 함께했습니다. 오현중학교 김상범 교사에게 중점적으로 지도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4: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좋은 발명은 좋은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으며 떠오른 아이디어를 직접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오면서 끝까지 도전하도록 격려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방 큰 돌고래, 제주의 정랑, 제주 해녀 문화, 올레길, 둘레길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가 가진 바람과 해양, 화산 지형, 생태환경, 관광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결을 해서 지역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연구활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제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미래 과학인재를 키우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하겠습니다.
0: 네, 발명에 대한 시각부터 이 제주 지역과 연결된 가치를 찾는 시간까지 아주 두루 경험하고 있었네요.
1: 그렇습니다. 오현중학교 과학동아리 이름은 벅스빌인데요. 앞으로도 제주 자연과 천연 자원물을 바탕으로 분자 생물학적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0: 네.
1: 여기에 특상 두 명을 배출한 또 다른 학교, 공립학교 중 유일한 발명 특허 특성학으로 선정된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인데요. 전국대회 제주 대표로 출전할 두 학생 만나보시죠.
5: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의 박지혁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변신큐브형 휴머노이드입니다. 평소에는 가로 세로 높이 약 18cm 크기의 정육면체 형태를 유지하며 스마트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변신하고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발명품입니다. 평소에 로봇에 관심이 많았고 변신 로봇이라든지 그런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제 동심이 움직여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걷기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 춤을 추는 것도 넣어봤습니다. 로봇과 스마트폰 조정 장치의 연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변신 과정에서 로봇이 앞으로 쓰러지고 막 일어나는 것도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여러 번 수정해야 된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전국대회에서도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3학년 이승진입니다. 제가 만든 작품은 도배 작업 시 벽지가 들뜨거나 우는 현상을 줄여

0: 주는 스마트 도배 패널입니다. 도배 기능사를 준비하면서 실제 작업 중 벽지가 들뜨거나 우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처럼 공기를 흡착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패널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도배지를 벽면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출력하기 위한 도면 서기 과정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크기와 구조를 계속 수정해야 했고, 흡착 방식과 진공부터 부품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작은 불편함도 간식있게 바라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전국대회에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아유, 아주 목소리가 씩씩하네요. 넘어져도 일어나 걷고 춤추는 변신 큐브 로봇, 또 도배 기능사를 준비하면서 불편을 해결하고자 발명한 도구까지 아주 재밌고 정말 유용합니다.
2: 네, 실제로 정말 그런데요. 그 밖에도 자영 말산업과 학생은 승마 중에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시기 어려운 그 상황을 탈피하고자 승마 중에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조끼를 발명했고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나와 친구들을 위한 발명품을 선보였습니다.
1: 네.
2: 관련해서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김대훈 교사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3: 우리 학교에서 특상을 두 명을 수상한 성과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학생들이 오랫동안 직접 고민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방과 후와 주말까지 자발적으로 작품을 계속 보완을 했고, 그런 꾸준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좋은 발명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주변의 불편함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허 출원과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명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미래 산업에서 필요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네, 제주에서 이루어질 발명 교육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그 전국대회에 출전할 제주에, 뭐 또 전국의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생기는데요.
2: 네, 이번 제47회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는 지역 예선과 본선에서 올라온 299명의 학생들이 발명품을 선보입니다.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께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은 어떤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선보였을까 찾아보는 것도 좋겠고요.
1: 네.
2: 7월 원서 접수와 서면 심사, 그리고 8월에는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는 면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가 모두 끝난 후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전시가 진행돼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발명품들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아주 재미있고 기발한 발명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소식 잘 들었어요. 제주 김겸주 리포터였고요. 이번엔 진주입니다. 진호정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1: 네, 진주도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수요일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현재 진주는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이고요. 특히 일요일부터는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요.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시고 하천변이나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아주 딱인 그 진주 지역만의 아주 특별한 먹거리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음식 바로 냉면인데요.
1: 네.
4: 평양냉면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경남에도 오랜 역사를 가진 냉면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냉면인데요.
1: 네.
4: 한때는 평양냉면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냉면으로 꼽힐 만큼 명성이 높았던 음식입니다. 오늘은 진주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긴 진주냉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저는 몇 번 먹어봤어요. 아마 소식 다 듣고 나면 오늘 저녁 메뉴가 자연스레 정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이 진주냉면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건가요?
4: 네, 기록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조선 후기 풍속서인 동국세식입니다. 이 책에는 음력 6월이면 진주 사람들이 냉면을 즐겨 먹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또 1800년대 후반에는 궁중이나 관청에서 음식을 만들던 요리사가 퇴임한 뒤 진주 옥봉동에서 냉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4: 이처럼 진주 냉면은 200년

0: 가까운 역사를 가진 향토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조선시대부터 즐겨 먹었다니 생각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은 것 같은데 그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평양냉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육수인데요. 평양냉면이 소고기 육수를 중심으로 한다면 진주냉면은 죽방 멸치와 홍합, 바지락, 다시마 같은 해산물에 소고기를 함께 넣어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네.
0: 또 일부 전승에 따르면 육수를 끓이는 과정에서 달군 쇠를 넣어 해산물의 비린내를 잡았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진주냉면은 오랜 시간 쌓인 조리법과 지역의 식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한국음식문화재단 박미영 이사장에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2: 각의 진주냉면은 사봉면과 이반승면에 세 가지를 두었던 정씨 가문에서 홍년이 들면 메밀은 척박한 땅에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메밀을 심어 백성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주냉면의 시초입니다. 그 후에 다양한 형태의 냉면이 발달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육전을 올리는 진주냉면은 진양 하씨 가문의 별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주 사대부가와 지역 음식 문화가 결합되며 진주냉면만의 독특한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여름철 별미로만 생각했던 이 진주냉면이 백성을 위한 음식에서 시작해서 사대부가의 별식으로까지 이어져 지금의 진주냉면이 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또한 진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진주냉면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장을 보러 온 사람들과 외지 손님들이 즐겨 찾으면서 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1: 네, 정말 오래된 향토 음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진주의 어떤 지역 문화까지 함께 담기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면을 삶고 차가운 육수를 붓고 마지막으로 육전을 얹어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물냉면, 비빔냉면, 그리고 이 물냉면과 비빔냉면의 장점을 함께 살린 물비빔냉면까지 진주 논계시장 근처의 한 식당에 찾아가 직접 진주냉면을 맛봤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3: 냉면을 하신다고요? 뭐 저기 아, 냉면요? 네. 그럼 냉면 두 개 주세요.
4: 면발도 괜찮지만은 어떤 냉면집이든 간에 저기 육수가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비빔냉면을 조금 좋아하는데 비빔냉면을 이 따뜻한 이 육수를 마시면서 먹거든요. 그런데 여기 육수는 다른 집과 틀린 거는 이제 그 인삼이 좀 들어가가지고 부산 그런 맛이 좀 느껴지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5: 아, 당연하죠. 여름이면 무조건 진주냉면이 생각나가지고 저는 엄청 자주 먹어요. 일단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육전이 꼭 올라가고 그리고 육수가 진짜 달라요. 약간 감칠맛도 나고 아무튼 진짜 맛있어요. 아, 타지에서 만약에 진주 놀러 오시면 어디 냉면집 들어가도 다 맛있으니까 무조건 한 번쯤은 꼭 가셔서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하모예!
1: 예, 뭐 직접 드셔본 분들 모두 이 해물 육수의 아주 시원한 맛과 육전의 조화를 이야기하시네요.
0: 네, 진주냉면은 단순히 시원한 여름 음식이 아니라 200년 넘게 이어져온 진주의 역사와 도시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함께 담긴 향토 음식인데요. 해물 육수의 시원한 맛과 따뜻한 육전의 조화는 물론 그 한 그릇 속에는 진주의 옛 기방 문화와 외식 문화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 네.
0: 올여름 진주를 찾게 되신다면 맛있는 진주냉면 한 그릇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까지 천천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진주 냉면 소식 잘 전해드렸습니다. 진호정 리포터였습니다.
6: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 따라.
1: 아, 방금 진주냉면 얘기 나눠봤는데 또 맛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향 따라 맛따라 시간이고요. 여행작가 이제 음식탐험가 이현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1: 오늘 계속해서 먹는 얘기네요. 네. 오늘은 어떤 음식탐험 떠나볼까요?
7: 오늘 소개할 음식은요. 어릴 때 잘 먹지 않지만 크고 나서 잘 먹게 되는 이른바 어른의 음식입니다.
1: 오, 호불호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7: 그렇죠. 네. 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식재료인데요. 싫어하는 채소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이자 몇 해 전 한국인이 싫어하는 채소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7: 네. 또 반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름과 양념을 잘 흡수해서 어떤 요리와도 아주 잘 어울린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 채소이기도 하죠.
1: 오, 좀 헷갈리네요. 저는 처음에 네. 당근으로 생각했는데.
7: 여름이 제철이자 선명한 보랏빛에 폭신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가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 그렇군요.
7: 네.
1: 근데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보면 가지나 네. 호박, 네. 뭐 때로는 오이, 그렇죠. 뭐 당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긴 네.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지가 한국인이 싫어하는 채소 1위란 말입니까?
7: 네.
1: 저는 좋아하는 채소라서 그런지 조금 의외인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7: 네, 가장 큰 이유는요. 특유의 물컹한 식감 때문이에요.
1: 아하.
7: 가지는 익으면 조직이 쉽게 물러지면서 말랑말랑한 식감을 갖게 되는데 약간 씹는 재미가 있거나 아삭파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거부감을 주기 쉽고요. 그래서
1: 있겠네요.
7: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1: 네.
7: 또 쌉싸래한 맛도 한몫을 하는데요. 가지는 심한 쓴맛이 나는 채소는 아니지만 껍질과 씨 주변에 약간 쌉싸래한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7: 또 보라색이잖아요.
1: 네.
7: 뭐 이렇게 초록색이나 주황색처럼 흔한 색깔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이 보라색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1: 오해요?
7: 네.
1: 가지에 대한 오해라. 뭐 어떤 걸 오해하고 있는 거죠?
7: 사실 가지는 조리법에 따라서 식감과 맛의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가지를 삶아서 그러니까 무친 나물의 형태로 주로 먹었잖아요.
1: 네.
7: 그러다 보니까 그 모양새도 그렇고 그 질감도 흐물흐물해가지고 호강 가는 모양새나 맛이 아니었죠.
1: 그렇습니다.
7: 그렇게 네. 먹음직스럽지 않았잖아요.
1: 그러네요.
7: 그런데 이 가지는요. 기름과 만났을 때 최고의 매력을 발산하는 채소예요.
1: 아, 그래요.
7: 일단 가지를 기름에 튀기거나 볶아 먹으면 삶거나 찔 때보다 훨씬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져요.
1: 네.
7: 일단 가지의 속살은 기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속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해지는 일면 겉바 속촉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1: 네.
7: 또 기름과 만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아린 맛이나 쌉싸래한 맛이 사라지고 특유의 풍미가 약간 극대화돼서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7: 즉 우리나라의 조리법이 가지를 싫어하게 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1: 그 이유가 요리법에 있었던 거군요.
7: 맞아요.
1: 조리법.
7: 네.
1: 예.
7: 가지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조리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튀기거나 볶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7: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먹는 요리들을 보면 주로 오일에 굽거나 아니면 튀기는 요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맞아요. 가지 튀김 많이 네. 먹죠.
7: 뭐 특히 튀르키예의 전통 요리인 이만 바이들은요. 속을 파낸 가지를 올리브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구운 다음에 그 속에 양파, 마늘, 토마토 등을 볶아 넣어서 다시 그 위에 올리브오일을 뿌려서 구워내는 음식인데요.
1: 네.
7: 튀르키예 사람들이 모두가 사랑하고 가장 그 인기 있는 전통 음식이에요.
1: 그렇군요.
7: 또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국식 가지튀김도 빼놓을 수 없죠.
1: 맞습니다.
7: 큼직하게 썬 가지를 튀겨내서 이렇게 매콤달콤한 양념에 버무려내는데 정말 바삭한 외피와 크림 같은 속살의 조화가 기가 막힙니다.
1: 네.
7: 그리고 서양에서는 보통 스테이크 등에 곁들이는 채소로서 이렇게 구워내기도 하고 양고기나 흰살 육류의 외형을 돋보이게 하는 가니쉬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오일을 살짝 구워서 샐러드에 자주 올려 먹거든요. 그렇게 하면 모두 정말 맛있어요.
1: 그러시군요. 네. 아, 가지튀김 말씀하시니까
7: 네.
1: 아, 입에 침이 고입니다.
7: 네.
1: 그나저나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정말 이 서양에서도 많이들 즐기는 이 가지인데
7: 네.
1: 그 원산지는 어딘가요?
7: 가지 재배 역사가 굉장히 까마득해요. 짧게 잡아도 2000년을 훌쩍 넘는다고 하거든요.
1: 네.
7: 흥미로운 점은 가지가 어느 한 곳에서만 재배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단 원산지가 인도라고 하는데 인도뿐만이 아니라 중국 남부와 동남아 양쪽에서 일찍부터 길러진 채소여서 그 출발점도 한 군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7: 그렇게 전파된 것이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재배해서 먹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1: 그럼 지금처럼 옛날에도 가지가 흔했나요?
7: 아니요.
1: 어허.
7: 지금은 가지가 특별할 것 없는 채소지만 옛날에는 가지에 대한 재배가 어려웠는지 가지를 무척 소중하게 여겼다고
1: 아,
7: 해요. 그런 예로 옛날 가지의 별명이 곤륜과라고 했는데요.
1: 곤륜과?
7: 네. 글자 뜻대로 풀어보면 곤륜산에서 자라는 오이라는 뜻이에요.
1: 네.
7: 이 곤륜산은요. 무협소설에 자중 나오는 그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산이거든요.
1: 네.
7: 즉 이 곤륜산에서 자라는 오이는 곧 불로장생을 많은 신선들이 먹는 채소로 여겨졌다고 해요. 또 중국 4대 명소설로 꼽히는 장편소설 홍루몽에 이 초별갑이라는 음식이 나오는데 이 초별갑이라는 음식 또한 가지로 만든 음식이에요.
1: 네.
7: 이 홍루몽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청나라 때 쓰인 당대의 생활상을 집대성한 소설이어서 청나라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로 쓰이는 소설이거든요.
1: 네.
7: 이 홍루몽에 등장한 초별갑은 풀로 만든 자라라는 뜻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라를 최고의 뭐 보양식품으로 꼽는데
1: 그렇죠.
7: 가지를 풀로 만든 자라라고 했으니까 가지가 자라에 버금갈 정도로 최고의 강장식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1: 가지가 또 강장식품인 건 몰랐습니다.
7: 네.
1: 그럼 실제로 가지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나요?
7: 여름의 제철인 가지는 일단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운 여름에 이제 수분 보충하기에 되게 좋고요.
1: 네.
7: 그리고 껍질에 특유의 보라색이 있잖아요.
1: 네.
7: 이 속에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 요새 안토시아닌 되게 많이들 챙겨 드시잖아요.
1: 많이 들어봤어요.
7: 강력한 황산화 성분 때문에 노화 방지와 암 예방 무엇보다 혈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대요.
1: 네.
7: 또 칼륨 또한 풍부해서 체내에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또 여름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네.
7: 연령이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1: 저도 많이 먹어야겠는데요.
7: 네. 이 외에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열을 내리며 염증을 완화한다고도 해요.
1: 네.
7: 이처럼 가지는 노화 예방, 혈압관리, 체중 조절 등 여러 방면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식재료랄 수 있습니다.
1: 영양소도 아주 풍부하고 정말 네. 매력 만점의 채소인데요.
7: 네.
1: 아주 뭐 여름 채소의 팔방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 네. 또 가지는요. 영양소로도 팔방미인이지만 네. 밥상 위에 팔방미인이기도 해요.
1: 네.
7: 사실 쪄서 무치고 기름에 볶고 전을 부치고 김치를 담고 냉국까지 조리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1: 네.
7: 또 여름 내에 그 거둔 가지를 길게 잘라 볕에 말려두면 추운 겨울날에 묵나물로도 즐길 수 있어요.
1: 네.
7: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린 가지를 잘 볶아 먹는데 식감이 훨씬 더 좋아요.
1: 그래요.
7: 또 가지의 미끈하고 부드러운 식감은 누군가는 두고 약간 밋밋하고 뭐 애매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1: 네.
7: 약간 가지의 제맛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 얘기를 해요. 아 가지는 곁들이는 것들의 맛들을 제대로 끌어안는 채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7: 정말 다양한 그 주연 조연으로 밥상 위에 등장하는 음식이에요.
1: 그중에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건 어떤 것들이 좀
7: 가지가 찬성지라 그랬잖아요.
1: 네.
7: 여름 한낮에 찬물에 띄운 가지 냉국 한 그릇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1: 네.
7: 그 살짝 쪄서 결대로 찢은 가지에 식초와 간장을 더하면 거기서 냉국을 만들면요. 더위에 가라앉았던 입맛을 조용히 일깨웁니다.
1: 오이냉국만 생각했는데 가지냉국도
7: 좋군요. 살짝 쪄서 하면 좋아요. 또 입맛이 없을 때는 가지로 만든 소박이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이에요.
1: 가지소박이.
7: 가지소박이는 가지를 살짝 찍어나 데친 뒤에 칼집을 넣어서 양파, 당근, 뭐 부추, 쪽파 등으로 만든 양념소를 채워 만든 음식인데요.
1: 네.
7: 익힌 가지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또 절인 가지는 되게 아삭한 식감을 줘요. 또 그 부드러운 식감과 아삭한 식감의 속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변주가 식감의 즐거움을 주고요. 김치처럼 숙성해 먹기도 하고 당일 담가서 신선하게 먹기도 합니다.
1: 정말 오이냉국 오이소박이만 생각했는데 가지로도 다 할 수 있는 거군요.
7: 네네.
1: 여름날에 또 이 가지 나물과 가지밥도 빼놓을 수는 없죠.
7: 그렇죠. 저는 가지 나물 그냥 쪄가지고 조선간장에 무친 것도 좋은데
1: 네.
7: 무엇보다 이 가지 나물을 넣어서 비빈 가지 나물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요.
1: 그러시군요.
7: 특유의 달큰하고 구수한 맛이 아주 일품이죠.
1: 네.
7: 또 양념장을 얹어서 쪄낸 가지찜은 여름 입맛을 돋워주는 반찬이고요.
1: 네.
7: 또 볶은 돼지고기와 가지를 넣어서 지은 가지밥은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1: 네.
7: 사실 이거 누가 만들어도 맛이 없을 수 없는 음식이어서 이 다들 얘기해요. 가지밥 먹고 나서 이 요리로 뭐 누가 만들어도 맛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요리 하고 나서 나 요리 잘한다라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1: 네.
7: 그리고 또 이 가지는 기름에 지져 먹으면 고기 못지않은 감칠맛을 내서 가난했던 시절에는 서민들의 고기라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1: 그랬군요.
7: 네.
1: 그런데 가지를 볶다 보면
7: 네.
1: 이제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7: 그렇죠.
1: 기름을 좀 적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7: 네. 그래서 가지는 먼저 뭐 그 프라이팬이나 이런 데 기름을 넣고 바로 볶지 마시고요.
1: 네.
7: 가지를 먹기 좋게 썰은 다음에 오일을 두르고 볼 같은 데서 한번 섞어주시면 돼요.
1: 아하.
7: 그 상태로 한 5분 정도 두시면 그 기름들이 가지 막 컨변에 코팅이 돼가지고 기름을 덜 먹게 해서 먼저 이렇게 기름을 두른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1: 네.
7: 그다음에 뭐 소금을 살짝 뿌려서 수분기를 뺀 다음에 전자레인지 같은 데 약간 말려서 하시면 더 기름기를 덜 먹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혹시 가지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7: 가지가 찬성질이라 그랬잖아요.
1: 네.
7: 약간 몸이 차신 분이라면 과하게 드시면 드시는 걸 좀 자제하시고요. 가능하면 또 드실 때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1: 네.
7: 또 그 가지에는 솔란이라는 독성분이 있어서 날로 드시면 약간 그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시면 가열해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예, 그렇군요. 여름철에 딱인 채소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1: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부 끝곡으로 토니 올랜도 앤 도니 부르는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디 올 옥 트리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대부분 흐린 하늘 속에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저녁까지 소나기 예보도 있는데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에 비가 오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전남 남부에도 내리겠고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는 대부분 5에서 40mm인데요. 더 많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 남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 제주는 최대 80mm, 많은 곳 제주 산지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가 오다가 일요일 밤에 수도권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돼 월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더위는 서울, 강릉, 세종, 대구 중심으로 30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등으로 대부분 덥겠고 제주 26, 부산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 아침 서울 23도, 내일 낮 기온 서울 31도 등으로 역시 주말에도 대부분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오늘은 오후 3, 4시까지는 좀 나쁠 전망이고요. 동해안과 충청권, 경상 내륙은 매우 나쁘겠습니다. 대부분 중부지역과 남동부지역의 오존 농도는 높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울산 지역이 낮에 일시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7도, 습도는 63%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마지막 일정인 영남권 발표가 경남 진주에서 진행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자동차와 조선, 우주항공 분야에서 영남권에 약 27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더센 상법에 메가 프로젝트가 발목 잡혔다면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미 백악관 당국자가 전날 나온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암살당한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미국의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 치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출발합니다. 앞서 장마철 고온다습한 날씨에 골칫거리인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줄이는데 이것과 오늘 정답인 이것과 녹차 찌꺼기 그리고 물에 희석한 소주를 뿌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 악취의 원인을 음식물 자체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물에서 나온 수분과 또 배수액 그리고 쓰레기통 내부에 남아있는 세균이 이 냄새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로바로 버리지 못할 때는요, 물기를 꼭 짜고 쓰레기통을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것 등의 작은 습관이 장마철에 아주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정답은 두 글자인데 액체 조미료 일종으로 신맛이 특징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 말고도 장마철을 좀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보내주세요 부탁드렸는데 잠시 후에 보내주신 문자 함께 볼 거고요. 매주 금요일에는 화재 현장과 서울의 이런 곳이 시간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같은 장마철에도 아주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혜리 리포터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2380님, 창원 가는 버스 안입니다. 시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 중인데 방송 듣다 보니까 배고파요 하셨어요. 앞서 1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음식 관련 얘기, 맛있는 얘기 나눠봐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시엄마, 시어머니라고 보통 하는데 시엄마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아주 고부간의 사이가 돈독한 그런 대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7127님은 장마철에 서큘레이터를 돌리면서 자주 환기시켜요. 시원한 수박으로 갈증 해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수박 딱이죠. 설용민님은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도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라고 또 정보를 주셨습니다. 박용철님, 여기는 수도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인데요. 땅을 파놓은 주변에 지나가던 분들이나 일부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들을 버려서 악취가 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소거하고 있지만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땅 파놓으면 왜 거기에 꼭 뭘 버려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정말. 2110님은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매실청 걸러내고 남은 매실을 한두 알씩 싱크대 배수구에 넣으면 냄새가 덜 납니다 하셨어요. 오, 이런 방법이 또 있군요. 아무래도 이 매실도 좀 신맛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좋습니다. 3893님, 방바닥을 밀대로 청소할 때 이걸 약간 뿌려서 닦으면 냄새도 없어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주 다양한 노하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6131님 한 번만 더 보죠. 빨래하고 마지막 헹굴 때 이것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냄새 제거해 줬습니다 하셨어요. 여름철 빨래에서도 참 악취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참

0: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들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경북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네요. 앞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서 지금 중수본이 인근 시군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면서요?
1: 네. 구제역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오늘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 한 곳과 인근 500m 이내 소농장 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예천을 비롯해 안동, 의성, 상주, 문경, 영주, 충북 단양 등 인접한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중수부는 지난달 25일 경북 도축장 정기검사에서 구제역 황원이 검출된 뒤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농장 39곳을 대상으로 추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예천 돼지농장에서 감염 항체가 검출됐습니다. 이어 인근 소 사육농장에서도 구제역 황원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농장들 가운데 임상 증상이 나타난 개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네.
1: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 접종과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돌입하면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네, 또 걱정거리가 하나 늘었네요. 자, 그리고 법정 관리를 받아온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면서요?
1: 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이뤄졌지만 나머지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매출이 급감하는 반면 급여나 대금 채무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2천억 원이 필요한데요. 현재까지 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0: 네.
1: 그러나 홈플러스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경우 재판부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전남 완도 냉동창고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현장 대응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고요?
1: 네. 지난 4월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청은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는 냉동창고에서 작업자가 바닥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가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씨가 벽면 내부 우레탄 폼으로 옮겨붙어 시작됐습니다. 밀폐된 건물 안에 가연성 가스가 쌓였다가 한꺼번에 연소하면서 큰 화재로 번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22명이 순차적으로 도착해서 진압 작전을 벌였는데요. 화염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창고에 있던 대원 7명 중 2명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가 우레탄 폼 건축물의 위험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압이 이루어졌고 지휘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컨대 화재 현장의 위험 정보 전파가 미흡했고 지휘권 이양 절차와 상황 평가, 전략 전술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0: 네.
1: 특히 펌프차 진압 대원이 부족해서 2인 1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119 상황 관제 시스템을 개선해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장 지휘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우레탄 폼이나 샌드위치 패널 같이 고위험 특수화재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고 인명구조 가능성이 없을 경우엔 무리하게 내부 진압하기보다는 방어적 진압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연합형 달빛 어린이병원이 안산에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군요.
1: 네. 달빛 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 환자가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병원입니다. 시도지사가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지역 내 병의원 중 선정해 지원합니다. 진료시간 등에 따라 일부, 전일, 연합 등으로 구분됩니다. 안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달빛 어린이병원 가운데 고잔 연세 소아 청소년과 의원과 단원병원이 연합해 운영하게 됐습니다. 고잔 연세 소아 청소년과 의원이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담당하고

0: 단원병원이 평일 야간 진료를 보는 겁니다. 경기도 내 이런 연합 방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0: 이로써 안산은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까지 진료가 가능한 사실상 전일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1: 아, 잘 됐네요. 자, 이 소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화제의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러워요.
0: 맞아요.
1: 오전에는 좀 흐렸는데 오후에는 또 햇빛이 쨍하고
0: 그러게요.
1: 또 습하고 덥고
0: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또 주말에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우면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어딜 가야 하나 네,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이색 레포츠 복합 체험 시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아, 좋네요.
1: 네. 네, 여기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0: 네.
1: 날씨 걱정 없이 온 가족이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0: 네.
1: 노원구 하계동에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름이 점프입니다.
0: 이름부터 뭐 네. 일단 신나네요.
1: 네. 띠예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문을 열었는데 현재는 네. 시범 운영 중이에요.
0: 네.
1: 제가 그 현장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왔는데 먼저 이 점프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송지훈 본부장부터 만나보시죠.
2: 점프는 서울 노원구가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이색 레포츠 복합 체험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까지 사계절 내내 날씨에 관계없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렇게 기획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만들어진 배경은 아이들이 계절이나 뭐 미세먼지, 폭염, 한파 같을 때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이걸 좀 타개해보자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노원구가 2018년부터 노원구리 머드벤처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8년 만에 이제 6월 27일이죠. 그때 개관식을 했고 9월 1일 날 그랜드 오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점프는 약 하계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 14,0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한 8,600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2층으로 건물이 조성되어 있고요. 실내에는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요. 2층은 푸드코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들어와 있고요. 어린 자녀들도 또 별도로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유아들과 큰아이들이 분리돼서 진행될 수 있는 키즈그라운드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트램펄린, 뭐 정글짐, 터치스크린 등의 스마트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호자들과 함께 안전하게 뛰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뭐 들어보니까 일단 뭐 점프의 그 스케일이 엄청날 것 같은데
1: 네.
0: 주로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1: 네, 여기가요 그 놀이와 스포츠 체험 그리고 휴식까지 모두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데 2,600평 규모입니다.
0: 와, 그러니까
1: 굉장히
0: 넓은데요?
1: 넓어요. 네, 실내 그 인공 암벽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공중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는 스카이 트레일도 인기가 많습니다.
0: 네.
1: 여기에 그 VR을 활용한 게임도 있고 또 레이저 총을 활용한 서바이벌 게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다양한 또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0: 네.
1: 제가 오늘 오전에 여기 방문을 했거든요.
0: 네. 네.
1: 오전 시간인데도 아이들의 함성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0: 네.
1: 아이들이 그 인공 암벽을 오르고 또 공중 걷기를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막 다리로 발발발발 이렇게 떨더라고요.
0: 아니, 공중에서 어떻게 징검다리를 건너가요?
1: 네.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건너는 건데 나 못하겠다고 막 울먹이는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0: 네.
1: 그때 이제 아래에서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엄마 아빠 같이 안 하는군요.
1: 같이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0: 밑에서 응원만
1: 네, 응원하는
0: 하는군요,
1: 부모님도 계셨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3: 저희 스카이트레이가 혹시라도 만약에 얼었거나 힘들고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고서는 도와주세요. 안전요원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가니까 꼭 불러주세요. 뛰지 말고 천천히 최대한 위에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지.
4: 우리 어깨끈 잡아주시고요. 재밌게 즐기셨어요?
5: 네.
4: 무섭지 않았어요?
5: 의외로 안 무서웠어요.
4: 의외로 안 무서웠어요?
5: 네.
6: 헤이 화이팅! 잘하고 있어?
7: 계속 하니까 뭔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계속 하면서 재밌어지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려서 너무 좋아요.
8: 안전장치 메고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막 손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맨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여기 막 징검다리 같은 거 있고 외나무길 있고 막 그런데 애들도 재밌게 체험하더라고요. 아들이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같이 했는데 제가 더 재밌게 같이 갔다 오고 막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친구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런 데가 보통 뭐 고향이나 하남 멀리 좀 갔어야 됐는데 집 근처에 생긴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9: 저 그냥 혼자서 해내는 모습 보니까 대견하고 뿌듯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돼요. 무섭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요. 걸어가고 시도는 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요. 아무래도 요즘 애들이 뛰어놀 만한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면은 안전 요원들도 있고 애들도 그렇고 좀 더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뭐 잠깐 들어봤지만 그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신나는 그런 네. 느낌이 아주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1: 생각보다 되게 높아서 아찔하기도 해요. 네,
0: 무섭겠어요. 네. 어쨌든 아이들이 게임기 앞에만 앉아있는 게 안타까웠던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주 아이들에게 뭐 최고의 놀이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실내니까 네. 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네요.
1: 네, 그리고 요즘 덥잖아요. 네.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0: 아, 딱이네요. 딱.
1: 네. 네. 여기는 또 특히나 이렇게 날씨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장점이고요. 네. 무엇보다 여기 있는 그 시설들, 그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면서 성취감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네. 이 송지훈 본부장도 그 부분을 좀 짚어줬는데요. 이 공간이 가진 특별한 의미 들어보시죠.
2: 저희는 뭐 유아부터 성인까지 마음껏 안전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면서 건강도 챙기고 온 가족 또 뭐 친구 연인들이 와서 색다른 경험을 오랫동안 그런 경험을 좀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드벤처 체험을 통해서 신체 발달이나 균형 감각 이런 도전 정신을 통해서 자신감도 좀 늘리고요. 요즘 디지털 피로도가 많이 있으신데 거기도 뭐 디지털 피로도에서 벗어나고 마음껏 뛰놀면서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레저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오픈을 6월 27일 했고요. 7월부터 완공되지 못한 드래프트 카트와 스카이 글라이더 공사가 들어갑니다. 9월 초 정도에는 모든 게 다 완공이 돼서 그랜드 오픈이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그랜드 오픈 이후에는 더 많은 새로운 콘텐츠들 계속 도입해서 재방문을 하시더라도 계속 새로운 거리들이 계속 있게끔 만들어 나갈 예정에 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안전하고 편의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도전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도 좀 얻고 네. 그리고 가족들과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네. 여기는 그 아이들이 평소에 그런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대신에 온몸으로 이런 짜릿한 성취감을 또 맛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긴장하다 보니까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체험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부모와 함께 잊지 못할 그런 추억까지 또 쌓을 수 있는데요. 네.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이렇게 어린이와 또 보호자가 함께 체험을 하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서로 응원과 격려도 해주면서 또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런 모습에 용기도 얻었습니다. 특히나 그 체험 중에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런 코너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가족들이 함께 부모들이 또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협동 줄넘기 게임이 있습니다.
0: 아, 이거 빠질 수 없죠.
1: 네, 그 리듬에 맞춰서 가상의 줄을 함께 뛰어넘는 건데요. 네. 여기서도 또 응원의 소리가 또 오고 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10: 화이팅!
11: 화이팅!
10: 또 주원이 형 화이팅!
12: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오! 오!
13: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14: 네, 맞아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되게 스릴있고 재밌었어요.
13: 엄마랑 같이 해보니까 재밌어요. 완전 땀 뻘뻘 나고.
14: 클라이밍은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데 큰데 와서 하니까 또 더 재밌고 그랬어요.
15: 아들이랑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대끼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렸을 때 그래도 많이 같이 유대를 좀 쌓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16: 어른이 즐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17: 이런 게임을 같이 해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나이 차이가 거의 40살 넘게 차이 나는데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 뭐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재밌었습니다. 도전 정신을 기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거 규칙이나 이런 걸 지켜야지만 입장을 해서 잘 즐길

0: 수가 있다는 것도 자기들이 해가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유대감도 높일 수 있고
1: 질서도 배우고 서로 경쟁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경쟁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2: 네. 그 점프 이용 금액도 좀 궁금한데요. 무료는 아닐 것 같아요.
3: 네. 사실 이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문을 열어요. 시범 운영 기간이라서.
2: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2: 네.
3: 1시간 이용권은 5,000원. 그리고 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3시간 이용권은 18,500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되고요.
2: 네.
3: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또 워낙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평일에 1,000명이 넘는 이용객이 다녀간다고 해요.
2: 네.
3: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시설과 콘텐츠를 더 안전하고 풍성하게 보완하고 또 정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2: 네.
3: 9월에 오픈을 하는데 9월에 이제 정식 개관 때는 전동 카트를 타고 트랙을 돌 수 있는 그 시설도 마련했고요. 또
2: 네.
3: 공중을 활강하는 스카이 글라이더도 9월부터 만날 수가 있습니다.
2: 아,
3: 다만
2: 멋지네요.
3: 그 네, 키즈존하고 2층의 푸드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을 또 연다고
2: 아,
3: 하니까요.
2: 예.
3: 네, 이번 주말 또 아이들 손잡고 연인과 함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점프에서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2: 하여간 서둘러서 이번 주까지 한번 이용해보시고
3: 네.
2: 아, 방학 때 이용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데
3: 아쉽죠. 네.
2: 아, 9월까지는 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화재 현장 서울의 이런 곳이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식초였습니다. 아, 여러분의 문자를 받아보면서 식초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었나? 불면증에 좋다는 정보를 또 6865님이 주신 분도 계시고 하여간 뭐 냄새 제거에는 탁월하다는 문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오존의 보리수 아래의 사랑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참고로 이게 현영이 부른 누나의 꿈 그 루마니아 원곡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제가 휴가 를 떠나서요. 장우 아나운서가 대신 인사드릴 겁니다. 저는 잠시 쉬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과학이야기라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복잡한 과학 지식의 나열을 피할 수 없는 전제 안에서 이를 납작하게 단순화하기보다 잘 풀어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죠.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의 흐름에 그치지만 영화에서는 모두 눈에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수식을 계산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레이스. 헬 메리오의 지구인이라고는 그 하나뿐이기에 극장 안에 모여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은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의 동료로서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때 그레이스가 우주로 오기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설정은 적절한 배경입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엔딩에서 그레이스와 로키는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곳은 지구가 아니라 로키의 행성인 에리드입니다. 로키를 비롯한 에리드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지구의 풍경을 재현해 거대 인공 돔을 만들었습니다. 파도, 그레이스가 숨 쉴 수 있는 산소, 안개마저 있죠. 그레이스는 어쩌다 로키 행성으로 오게 됐을까요? 그는 지구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사이에 이 둘은 우주를 어떻게 구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게 될 여러분을 위해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이전만은 확실합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긴 역사를 만들어온 할리우드 우주 블록버스터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그건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실패를 감내하면서도 기꺼운 도전으로 향하는 이 영화의 핵심적 가치와 공명합니다. 결국 이전 영화들의 성취에서 가장 좋은 면들만을 흡수한 가장 최선의 우주가 우리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건 다정함의 힘을 믿고 싶어지는 아주 친밀한 우주의 풍경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프리카 전문 사진작가 신미식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밥 나무. 신미식 작가의 사진 속 바오밥은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 같은데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면서 가뭄 속에서는 생명을 품어주는 나무죠. 신미식 작가는 이 바오밥 나무를 만나기 위해서 수십 차례 아프리카를 찾았고 그곳에서 받은 사랑과 깨달음을 도서관 건립과 나눔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신미식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아프리카 전문 여행 사진 작가 신미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변함없이 저 멋진 레게 머리. 뭐 어디 가나 눈에 띄시겠어요. 예.
1: 아유, 이 머리 한 이후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예. 질문을 받고요.
0: 네.
1: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우리가 모두가 아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예. 그 전 그 부부가 오셔갖고 강의를 들었어요.
0: 네.
1: 그 나올 때 그 사모님은 저한테 오 작가님 너무 강의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네. 너무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그 의장님께서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한마디 질문을 던졌어요.
0: 예.
1: 혹시 가렵지 않나요?
0: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1: 제가
0: 사실.
1: 대답을 했죠.
0: 예.
1: 많이 가렵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긁습니다.
0: 예.
1: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약간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0: 예.
1: 가려움 긁으면 됩니다.
0: 근데 아프리카 네. 분들이 일단 아프리카 자주 가시니까 저 헤어스타일 하면 되게 친근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긴 해요.
1: 아 맞아요. 예. 그게 되게 좋았어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이 머리를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이 머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예. 드물어요.
0: 아.
1: 드문데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0: 비싸죠.
1: 이 사람들이
0: 이거.
1: 하기가 좀 어려워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예.
1: 남자들은 거의 다 밀어요. 머리를. 머리 많이 미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 한 사람을 만나면 지나갈 때 엄지를 탁 세우고 가요.
0: 최고다.
1: 약간 느낌이 뭐냐면 야 너 미용실 어디냐 이런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냥 뭔가 좀 같은 스피릿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
0: 예.
1: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돌아와서 묻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합정동에 홍대 쪽에 갔는데 세 명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0: 네.
1: 길에서.
0: 예.
1: 갑자기 가더니 돌아온 거예요.
0: 네.
1: 근데 세 명이 다 외국인이었어요.
0: 예.
1: 그래서 와 너 머리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머리 했어? 뭐 이런
0: 예.
1: 질문을 저한테 할 정도로
0: 네.
1: 야 그래 내가 얼굴은 별 볼일 없는데 이 머리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니 이 머리를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0: 예. 아, 우리 신미식 작가님이 이제 사진 작가로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 아, 이제 서른 살에 이제 처음 카메라를
0: 네.
1: 샀으니까요. 그때는 뭐 사진 작가라고 하기보다는 사진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고요. 처음 데뷔한 거. 그러니까 책을 처음 낸 게 2002년도.
0: 2002년.
1: 예. 그때 예. 40대 냈죠.
0: 아, 늦게 시작을 하셨군요.
1: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늦게 예.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한 데뷔하게 된 거나 25년도 된 것 같습니다.
0: 근데 13남매시라고 형제가?
1: 네네.
0: 와, 엄청난 대가족이네요.
1: 그러니까요.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해요. 엄마가 한 명이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분이 다 낫냐. 그래서 어, 맞다.
0: 그것도 너무 놀라운데 요즘 같으면 뭐 인간극장 이런 데 나올 일인데요.
1: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우리는 그 충성을 했다고 봐요. 8명이 군대를 갔으니까
0: 예.
1: 아들이 이것만으로도 저는 엄청 애국한 게 아닌가.
0: 몇째이셨어요?
1: 저는 막내입니다.
0: 막내. 제가 그랬거든요. 남자 이름에 미자 아름다울 미자를 쓰신다는데 아름다울 미자 쓰는 남자를 제가 처음 봤다. 그 사연이 있나요?
1: 저도 뭐 미자를 본 적이 없어요.
0: 예.
1: 민식이 이런 예. 경우는 꽤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팔형제잖아요.
0: 네.
1: 식자 돌림이에요.
0: 아.
1: 근데 가뜩이나 팔형제도 많은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는 집성촌이에요. 신씨들만 살고 있는
0: 네.
1: 집성촌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다 보니까 옆집이 다 친척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자 돌림이 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걸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식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0: 다 글자를 다 써갖고 쓸 게
1: 그렇죠.
0: 없는 거군요.
1: 민식이, 봉식이, 춘식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미식으로 해. 그렇게 해갖고 미식이 된 거예요.
0: 아름다울 미의 심을식.
1: 네.
0: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게 바오밥 나무를 우리나라에 처음 알리셨죠.
1: 네네.
0: 우리나라에 거의 심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을 식자, 아름다움을 심는 사람.
1: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 이름이 너무 아주 좋은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연예인이나 저 같은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일인이 없는 게 좋거든요.
0: 네.
1: 동일인이 되려면 겁나게 유명하든지.
0: 그렇죠.
1: 그러면

0: 맨 앞에 나오는데 프로필 등.
1: 안 그러면 이름 바꿔야죠. 네.
0: 저는 신미식이 저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저는 뭐 너무 좋죠.
1: 네. 그러면은 사진 전공도 안 하셨다고 하던데요.
0: 예. 네. 저는 뭐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1: 그럼 언제부터 좀 사진에 관심이 생기셨어요?
0: 잡지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왜냐면 뭐 뻔히 아시잖아요. 잡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만들고 있던 잡지에는 앞에 이제는 화보로다가 시리즈로 들어가거든요. 뭐 하늘, 바다, 골목 이런 식의 한 12페이지가 들어가는 화보가 있었는데 그 사진을 저한테 주셨던 그 사진 부장님의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걸 한 8년 가까이 만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사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고 아 맞아 이런 것도 이렇게 찍으니까 작품이 되는구나. 내가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많은 것들이 우리 부장님은 그걸 다 사진으로 담아왔던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작품이 되고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공감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갖고 있는 매력을 꽤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부장님이 사진 스승님이 되신 거네요.
0: 그렇죠.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그분이 스승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피카소가 우리에게 한 번도 안 가르쳐줬지만 영향을 받잖아요.
1: 네네.
0: 베토벤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베토벤의 음악을 하는 것처럼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봐라. 보는 게 최고예요. 보지 않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는 없다고 저는
1: 네,
0: 믿어요.
1: 네. 그 부장님 작품 스타일이 어떤?
0: 우리나라의 옛날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라고 있었어요.
1: 네,
0: 잡지.
1: 네.
0: 거기 출신이고 재미 깊은 물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박하고 되게 정이 많은 작품들이었어요. 뭐 대단한 걸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밭에서 일하는 모습 아니면 아버지 뒤 걸어가는 뒷모습 아니면 버려진 연탄재 아니면 홀로 핀 저 야생화 하나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한 것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넘사벽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사진은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시장에서 물건 파는 아주머니의 모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럼 언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야겠다라고 나서게 되셨죠?
0: 그게 한 4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진도 찍고 시간 날 때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녔지만 아 처음 책을 내고 나서 42살인가 낸 것 같은데 처음 책을 내고 나서 아 이제는 나는 그 책이 운이 좋게 약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포토 에세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만든 장본이기도 하죠. 포토 에세이라는 장르를 한국에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그 책이 잘 안 팔렸다면 저는 롤모델이 없었잖아요.
1: 네.
0: 그런 사진이 다큐멘터리나 여행사진에 대한 롤모델이 없었으니까 야 이게 만약에 안 팔렸다면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운이 좋게 그게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을 냈는데 두 번째 책도 너무 잘 됐어요.
1: 네.
0: 그 세 번째 책을 내면서 저의 꿈이었던 교보문고에서 사인을 하게 됐어요.
1: 야, 그러면 진짜 출발부터
0: 네.
1: 대단히 순조롭게 잘 나가고 스타 작가가 되셨네요.
0: 근데 그때 좀 교만했어요.
1: 예.
0: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뭔가 잘못돼서 망가지고 오랜 동안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다가 책을 13권 썼을 때 다시 조금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됐어요. 지금까지 한 40권을 냈으니까 그냥 예.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저는요.
1: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으시고 책을 내셨는데 그렇게 출발은 뭐 스타 작가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예.
0: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든지 내면은 잘 될 거라는 생각.
1: 예.
0: 그때만 해도 뭐 블로그나 이런 거 SNS 할 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1: 예.
0: 인기가 많아서 이건 그냥 내가 아무 다 되는구나. 그리고 막 불러주는 데도 많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친구한테 보증 비슷한 걸 좀 잘못 쓰는 바람에
1: 예.
0: 신용불량자가 됐죠. 그게 그냥 14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빚을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막 억눌려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냥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약간 늪으로 들어간 느낌?
1: 네.
0: 근데 그때도 하나 좋았던 거는 내가 사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0: 마음이 그때도 많이 있었고 그냥 내가 힘든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냥 사진가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네.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F1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던데 그게 우연이었나요?
0: 그게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그 여행을 가서 우연히 모나코를 갔는데
1: 네.
0: 거기에 포스터가 있었어요. 니스 해변을 갔는데 바로 옆에가 모나코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F1 경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F1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1: 네.
0: 자동차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갖고 근데 바로 보니까는 옆 나라예요. 그래서 꽤 유명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저는 기자가 아니었으니까 출입이 안 됐죠. 당연히 네. 그 F1 경기는 되게 국제 경기라 미리 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 돼갖고 거기서 한 1시간 기다렸다가 2시간 기다렸다가 일본 기자들 들어갈 때 몰래 껴들어갔어요.
1: 아 몰래.
0: 얼굴이 비슷하니까 몰래 껴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프레스카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0: 거기까지 갔는데 프레스카드가 당연히 안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사정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안 되는 영어로 진짜 사정을 했어요. 근데 한국 기자가 하나도 없지 않냐.
1: 네.
0: 나라도 찍게 해줘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근데 그거를 한 15번 이상을 그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1: 네.
0: 또 가고 안 되면 또 가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제 뒤에 있는 약간 높은 사람 같아요. 쟤는 뭔데 이렇게 자꾸 와갖고 저렇게 하냐 했더니 설명했겠지. 한국에서 왔다는데 뭐 아무것도 미리 예약도 안 됐고 기자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기자증이 있다. 근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한글인데 뭐 알아보겠어요?
1: 그
0: 이 한국 기자증이다.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깨끗해요. 이게 한국에서 이게 기자증이다. 한글말로 돼 있다.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막 속다 의논하더니 기사증을 발급해 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다음부터는 이거 예약을 안 하면 안 된다.
1: 네.
0: 그게 그걸 찍은 거예요.
1: 제가 볼 땐 반신반의 하면서 그렇죠. 그냥 귀찮으니까.
0: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찍어갖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야 이거는 한국에서 아무도 찍지 않았는데 야 이 사진을 갖고 내가 잡지에다 보내면은 제 잡지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1: 네.
0: 약 시스템을 좀 아는 거예요.
1: 예.
0: 외부 원고들이 들어온다는 거를. 그래서 자동차 잡지에다가 보냈어요.
1: 네.
0: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야 내가 F1을 찍었어. 근데 니네 이거 취재 안 왔잖아. 그랬더니 그때가 약간 마감때여갖고 두 군데에서는 야 우리가 마감 끝나서 안 돼. 근데 한 군데에서는 일단 와봐.
1: 예.
0: 했더니 슬라이드를 필름을 갖고 와서 다 보여줬더니 기존에 편집했던 걸 빼버리고 이걸 급하게 해갖고 나간 거예요.
1: 특정이죠.
0: 네. 그래서 거기서는
1: 네.
0: 뭐 돈도 많이 안 주고 딱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죠. 그때 제가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야 사진을 찍으면 잡지사에 팔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 F1 경기 그게
1: 예.
0: 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1: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네요. 그러니까 성공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신용불량자 되셨다고 하는데 주민등록 말소까지 됐다고 들은 그 정도면은 진짜 뭐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0: 쫄딱 망했죠. 카메라도 뭐 다 팔아가고 카메라도 없이 살았는데. 근데 이게 법원에서 매가 맨날 뭐가 날라오니까
1: 예.
0: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보는 게 뭐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양평으로다가 그냥 도망가듯이 주민등록 이전 안 하고 말소가 됐죠. 그래서
1: 아.
0: 거기서 4년을 살았어요. 4년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전시한다고 카메라를 다 팔아가고 카메라가 없을 때인데 그냥 어떤 기자가 또 인터뷰가 왔어요. 아. 카메라가 없이 가슴으로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웃기고 있네.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뭐. 그것도
1: 아.
0: 제목으로 다 그걸 또 내보냈어요.
1: 네.
0: 가슴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신문에다가 그게 나와갖고 또 되게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갖고 카메라를 사준 분이 또 있어요.
1: 네.
0: 그것 때문에.
1: 그렇군요. 근데 그럼 그런 어려운 시기에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0: 그렇죠.
1: 되신 건가요?
0: 신용불량자일 때 마다가스카르 한 거예요.
1: 이야. 진짜 기사회생의 어떤 계기가 된 셈이네요. 말하자면.
0: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만약 부유한 상태로다가 아프리카를 갔다면 저 아이들을 저렇게 안고 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막 껴안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내 처지가 더 안 좋으니까 저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았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되게 중요한 삶의 훈련이었었구나.
1: 네.
0: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말 혼자 고백을 했어요. 야, 너 뭐 집에 엄마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는 카드빚도 없는 것도 아니고 신용불량자도 아니잖아. 난 돌아가기 싫어. 막 진짜 오기가 싫었어요. 가야 뭐 뻔한 일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막 남대문 새벽시장에서 그 일자리 얻으러 다니고 인력시장에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막 보름 동안 일하면은 그냥 비행기 티켓 하나 동남아 갈 수 있으면 그 촬영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치열하게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갔는데 내가 대신 놀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되게 열심히 찍게 된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로 마다가스카르 가가지고 진짜 수중에 몇 푼 없었을 텐데 있는 돈도 털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오셨다 그러던데요.
0: 그게 제가 한 50불을 가져갔어요. 돈이 없어서.
1: 50달러?
0: 50달러를 가져갔는데 예. 거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님, 여기야 사람들에게 25달러 정도면은 한 달 생활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두 집을 나눠줬어요.
1: 아.
0: 나는 이게 50달러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1: 네.
0: 야, 여기서는 이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야? 그게 너무 마음속에 큰 충격이었고 돌아와서 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 참 작가님이 정도 많네요. 보니까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근데 그러면서 그 주민들도 찍으시고 바오밤 나무도 찍고 그런데 이 저는 뭐 작가들은 딱 카메라만 갖다 대면 사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0: 네. 카메라는 피사체를 담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 피사체와 나와 교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진은 찍히는 사람이 찍는 사람에 대한 신뢰.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좋은 사진 안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의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사람은 엄마예요.
1: 아.
0: 사진 작가가 가서 아이의 사진을 잘 찍을까요?
1: 아.
0: 스튜디오에 가죠?
1: 예, 예.
0: 그러면 사진 찍는 그 분이 사진을 잘 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뒤에 엄마가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뒤에서 있으니까 이 아이가 안심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사진사 앞에 이 아이를 뒀다. 울겠죠?
1: 네, 네.
0: 그거는 뭐냐면 아프리카를 만났을 때 아이들 만났을 때 그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1: 네.
0: 무작정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아이와 나의 충분한 교감이 완성됐을 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저는 풍선 아트를 배웠어요.
1: 아.
0: 그 풍선 막 푸들 만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처음 아프리카 도착하면 마을에 도착하면은 일단 배낭을 내려놔요. 숙소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아기를 업은 엄마를 먼저 다 찾아요. 그래서 풍선 바람 퍽퍽 불잖아요.
1: 네.
0: 그거로다 풍선 불면 사람들이 또 거기 풍선도 되게 귀하니까 신기하게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학원을 다녔어요. 풍선을 만들기 위해서.
1: 세상에.
0: 하도 많이 해갖고 한 몇 초 안 걸려요. 만드는 게. 그리고 푸드를 딱 만들어 딱 주면은 옆에 있는 아줌마가 왜 우리 애는 안 주네요. 그래도 보통 막 만들어줘요.
1: 예, 예.
0: 그럼 애들 꼬마들이 막 몰려요. 그러면 거기 옆에 있는 아저씨가 회초를 들고 와. 그 애들 줄을 세워요. 내가 안 해도. 줄을 다 세워. 그러면 막 만들어주면 100명이 넘게 순식간에 아이들이 몰려오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은 내가 자기들이 봐도 야 얘가 좀 벅찬데 이런 느낌 드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바람 부는 걸 뺏어가고 본인이 막 넣어줘요. 그러면은 나는 막 만들어줘. 그러다도 그렇게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옆에서 조금 봤잖아요.
1: 예.
0: 그럼 자기들이 또 만들어. 근데 어떻게 보면 푸드를 만들었는데 다리가 없거나 머리가 없거나. 그래도 애들은 좋아해요.
1: 예.
0: 풍선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되게 신기하니까는. 그리고 나서 그날은 이제는 한 다 끝나고 돌아와요. 그 다음 날 그 자리를 가면 아이들이 내 바지를 잡아요. 선물 준 착한 아저씨니까.
1: 예.
0: 그러면 그 중에 한 놈이 약간 개구진 놈을 잽싸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사진을 딱 줘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울어. 오, 나는 왜 사진 안 줘? 이거예요. 그러면 또 동네 아저씨가 딱 의자까지 갖다 줘요.
1: 네네.
0: 그러면 그때 이제는 사진을 아이들 찍어주는데 줄을 세워요.
1: 예.
0: 그러면 어떤 애들은 갑자기 막 집에 뛰어가요. 세수하고 오는 거야.
1: 네.
0: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사진관 갈 때 어떻게 가요?
1: 아, 그럼요.
0: 최선을 다하잖아요.
1: 제일 이쁜 옷 입고 네. 가죠.
0: 근데 뭐냐면 좋은 사진은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찍히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저 사진사 아저씨가 사진을 찍어서 나를 주는 거야. 이걸 알아요.
1: 네.
0: 내가 받는 사진인데 대충 표정을 짓겠어요? 온갖 포즈를 다 취해요. 눈에 온갖 힘을 다 줘요. 우리 연예인들 이런 사진들이 잘 나오는 건 하나예요. 내가 잘 나와야 되거든. 그런 거거든요.
1: 저는 자연스럽게 찍혀야 잘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0: 자연스러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직업이니까.
1: 예.
0: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야 웃어 그러면 이게 가장 무리한 요구예요.
1: 전 너무 어려워요, 사진.
0: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순간, 근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애들이 맑아갖고 예. 좀 때가 덜 탔어, 어른들보다. 잘 웃어요. 예. 그리고 처음엔 긴장하고, 그리고 찍는 모습을 뒤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막 놀려요.
1: 네.
0: 그게 하나의 축제이고 놀이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즐거우니까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1: 아, 저는 오늘 저를 돌아보면서 아, 사진을 잘 찍는 게 좀 테크닉 같은 게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 전에 이게 마음이구나.
0: 그럼요.
1: 예, 그 마음을 잡지 않으면 그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구나.
0: 하다못해 예. 나무를 찍어도 바오밤 나무를 찍어도요. 도착하면 카메라를 드는 게 아니라 나무 안 도망가거든요.
1: 네.
0: 근데 사람들은 도착하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그냥 다다다다다 미싱질하듯이 우리 미싱질이라고 그래. 그냥 연사로다가 막 찍는데 나무 안 움직여요.
1: 뭐 내 눈에 담기도 전에 그냥 네. 찍죠.
0: 그냥 그래서 제가 갈 때 항상 사람들한테 이야기 부탁을 해요. 카메라는 차에다 두고 내리세요. 30분 정도를 거기를 걸어보고 멀리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만져도 보고 껴안아 보기도 하고 느끼세요. 그러면 잘 보일 겁니다.
1: 네.
0: 그 부탁을 해요 내가. 예. 제발 그랬으면 안타까운 거죠 조금은.
1: 아 오늘 정말 큰 거 배웠습니다. 저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냥 누르기 바빴는데 아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프리카의 그 참전 용사들을 사진을 좀 찍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0: 네.
1: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0: 저도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2008년도에 처음 에티오피아를 가게 됐고요. 어느 카페에 앉아있는데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있는데 현지인이 저한테 오더니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맞다고 하니까 와 우리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어요. 우리 어떤 분이 오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참전용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기억해줘야 되는 그런 역사를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으로 언젠가는 참전용사에 대한 작업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루트를 잘 모르고
1: 네네.
0: 그렇게 십몇 년이 흐른 다음에 14년 만에 그분들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연세가 이제는 거의 어리신 분이 90살이거든요. 돌아가시잖아요. 자꾸만.
1: 네.
0: 그래서 60분 정도 남았을 때 그 참전용사 사업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탁을 해서 그분들을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려서 그 작업을 2년 전에 다 찍었죠.
1: 네.
0: 그래서 제안서를 몇 군데 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 뭐 오케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막 찍어놨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일반 사진 전시가 아니라 제목도 공경지심이에요. 그래서 헌정사진전.
1: 네, 네.
0: 우리는 영원히 이분들을 기억하자, 존중하자, 공경하자. 마음으로 그냥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준비하고 싶고요.
1: 네.
0: 그냥 조금 부족한 전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전시, 좋은 공간에서 최고의 전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1: 아.
0: 그래서 사진집도 정말 멋있게 만들어갖고 다 이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1: 아직 전시회를 열지 않았군요.
0: 아직 못했죠.
1: 네.
0: 준비는 하고 있는데

0: 지금 예산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네. 뭐 기업이나 뭐 어디에서 좀 후원해야 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1: 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네네. 듣고요. 예. 아프리카 저도 사실은 제 인생 버킷리스트에 아프리카가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여행 가면 어디를 좀 가면 좋은지 꿀팁 마다가스카르 여행 꿀팁 이거 꼭 보고 오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0: 예,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1: 예.
0: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도시가 상당히 아름다워요. 언뜻 보면은 그냥 체코나 뭐 이런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 들 정도로 엄청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1: 예.
0: 제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여기가 아프리카야? 이렇게 질문이 많을 정도로 되게 도시도 되게 볼만하고요.
1: 네.
0: 골목들이 약간 언덕 올라가는 골목이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1: 아.
0: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1: 네네.
0: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거기죠. 바오밥 나무가 있는 모른다바.
1: 모른다바.
0: 예, 모른다바는 바오밥 나무도 있지만 모른다바 해변이 너무 아름답고요.
1: 아.
0: 거기가 이게 바닷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국에서는 먹기 힘든 랍스터가 많이 나옵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 연예인 중에 한 명 갔다 온 그 친구도 거기서 랍스터를 먹는 게 나오고
1: 네.
0: 해물 요리가 맛있어서 거기는 꼭 가봐야 됩니다.
1: 물가는 좀 착해요?
0: 엄청 싸죠. 랍스터 다 거기는 뭐 냉동 이런 게 없으니까
1: 예.
0: 너무 싸고요.
1: 네.
0: 정말 삼겹살 먹을 정도의 돈이면 랍스터 많이 먹습니다.
1: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많은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네. 있는데 그게 좀 깨지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1세대 여행 사진작가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바오밥 나무를 국내 최초로 알린 아프리카 전문 신미식 사진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6도에서 31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세종, 대구가 30도로 예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이 31, 광주 29,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27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23도로 출발해 전국이 18도에서 2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한 아침 기온 예상되고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한 낮더위가 주말인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오늘처럼 내일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가 가장 나쁘겠고요. 또 오존 농도는 오늘 대부분 중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이 높은 상황 오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오후에 일시적으로 울산만 나쁨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이 흐린 편인데요. 낮더위가 계속되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져 전국 대부분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제주의 비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전남 남부에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 예보가 있고 내일 비 대부분 5에서 40mm인데요. 전남 남부와 또 경남 서부 남해안 제주 최대 80, 제주 산지 많으면 150mm 이상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특히 750포인트 넘는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장 막판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40.25포인트 상승한 8,880.34에 코스닥은 1.69포인트 상승한 868.41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0만 원 회복하며 8% 넘게, SK하이닉스 11%대 상승하며 지수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됐지만 핵심이던 잔존 사업부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직원 급여와 납품 대금, 세금 등 공익 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폐지된 데 대응해 정부가 중소협력업체에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 노동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전담반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를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례보증 3,500억 원 등 모두 4,400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1,55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긴급 지원 방안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트랙을 새로 만듭니다. 또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당초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하고 조달 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 대출도 신설합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쿠팡 관련 미국 의회 보고서에는 한국의 입장은 반영도 있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 관련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차별 없이 진행 중이라며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증가 영향으로 한 달 만에 소폭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2026년 6월 말 외환 보유액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전달보다 3억 7천만 달러 증가한 4,273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증가 영향으로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서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이틀간 30에서 8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남부 전역에 걸쳐 정체 전선이 비를 뿌리겠고 일요일 밤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월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를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조의 경제쇼의 윤조입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와 반도체 대표 기업들과 800조 이상 되는 대규모 반도체와 AI 투자 계획을 발표해 전 세계의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엔 미국의 AI 기업인 메타가 낳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제공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과잉 투자 우려에 국내 반도체 주까지 급락했었는데요. 이렇게 되자 반도체 공급 시설 확장부터 AI 투자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AI 산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특히 아직 생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피지컬 AI 산업은 미래 AI와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조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훈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증시도 굉장히 롤러코스터였는데요.
2: 아유, 오늘은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5.7% 급등을 해서 8,088로 8,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네. 오늘 코스피가 7,300선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8,100까지 갔다가 8,100 거의 근처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만 750포인트 비율로 따지면 9.8%포인트 정도.
1: 하루에요?
2: 참.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한 엄청난 네. 하여튼 시장이 지금 현재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좀 많이 벌어졌다가요. 4.9%까지 떨어졌었는데 낙폭을 좀 많이 줄여서 강보합으로 살짝 돌아서면서 마감이 돼서 868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메타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 사실 뉴욕장에서는 메타의 악재 영향이 여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6% 넘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서 오늘도 우리 시장의 또 반도체들이 또 어제만큼 또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초반에 좀 했었는데 의외로 장 초반부터 비교적 견조했고요. 물론 9시부터 10시까지는 굉장히 치고받는 이런 수급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약간 약세 분위기였는데 10시부터 갑자기 장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낙폭을 줄이고 반등을 하는 그런 어떤 지점이었고요. 그 시점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만 샀고 외국인과 개인은 파는 코스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개인만 천억대 정도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늘 이제 반등한 그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본다면 일단 국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이 메타의 어떤 악재가 이제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남은 컴퓨팅 자원을 뭐 임대한다는 것 자체가 뭐 메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XAI도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메타 측에서도 우리 계속 투자할 거야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 둔화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가 퍼가 6.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0년 평균 퍼가 10배가 조금 넘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지금 코스피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거의 25%에서 30% 사이 이렇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많이 떨어져서 고밸류에 대한 그 부담도 좀 덜었다 이런 인식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기관이 4조가 넘게 순매수를 했고 특히 ETF 자금이 오늘 3조 한 5천억 가까이 두른 것도 역시 시장을 끌어올 때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8.2% 급등을 해서 309,500원, 30만 원대 다시 회복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8%까지 떨어졌다가 204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10.8%가 급등을 하면서 242만 원대 마감이 됐는데요. 하이닉스는 오늘 하루 20%포인트 했습니다. 참 이런 거는 저도 정말 처음 시총 2위 종목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정말 해가 별로게 보기가 편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오늘은 어제 급락을 만회를 좀 하면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1: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반등한 게 실적 기대인가요?
2: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많이 떨어졌던 것 때문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음 주 이제 7일이죠.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해서 여기서 영업이익하고 이제 매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단 실적 컨센서스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매출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170조 정도 영업이익은 무려 1700% 18배가 되는 거죠. 늘어난 86조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소위 말하는 스트리트 컨센은 90조 정도는 나와야 아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볼 것 같아서 실제로 그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이게 좀 주목이 좀 되고요. 일단 변수는 최근에 그 키움증권하고 한 두 군데 정도 증권사에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성과급이 충당금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좀 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이 성과급 충당금이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노무라 증권

0: 경우는 오히려 줄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이 아마 삼성전자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는 날짜 확정돼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22일, 23일 정도 시장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83조, 영업이익이 64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650% 정도, 7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와 관련돼서는 영업이익률, 이게 OP 마진이라고 하죠. 이게 80%를 넘을 것이다 이게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이 영업이익률이 81%를 조금 넘게 나와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전체 뭐 뉴욕시장도 그렇고 뭐 특히 이제 일본이나 대만 시장도 그렇게 좀 이 반도체 주에서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렇게 예. 오고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뉴욕이라든가 뭐 일본, 뭐 대만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주목하는 그런 실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에 나스닥 상장을 하죠. 10일 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6월 달에 급등을 했던 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은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좀 떨어져서 다시 이게 모멘텀이 될지 여부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대금이 엄청나대던데.
0: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지금 지난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하고 이게 거래대금이 이제 주식이랑 ETF 합쳐서 한 2,400조 정도가 네. 되는데요. 그중에 30% 약 한 800조 정도가 ETF 거래대금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7%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4개 상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이 그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ETF 상장된 게 1,14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이면 이게 전체 0.1%밖에 안 되는데 0.1%밖에 안 되는 상품이 거래대금은 전체 거의 30%를 차지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수익률을 좀 보니까요. 5월 말 상장 이후에 뭐 14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최소 마이너스 6%, 최대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이 좀 이미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급락을 했던 영향이 가장 컸는데 블룸버그가 얘기한 거를 보면 지난달 23일에 우리가 블랙 튜스데이라고 얘기했던 그때 코스피가 9.9% 떨어질 때인데 이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두 배짜리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9조 원 이상을 더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나쁠 때 그만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더 팔게 되니까 더 주가가 떨어지고 또 지수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 이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게 이제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확인이 좀 됐고요. 개인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두 14종에 좀 순매수한 그 것만 누적으로 한 3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기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오늘도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을 팔고 갖고 있던 걸 절반 정도 팔고 그거를 이 두 종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이전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고 단일종목 레버리지도 손실이 나니까 양쪽에서 큰 손실을 봐서 연초에 크게 좀 벌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여기서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1: 하여튼 굉장히 이제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는데요.
0: 예, 오늘 선고가 회생법원에서 나왔는데요.
1: 네.
0: 지난해 3월에 이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에 1년 4개월 만에 결국은 회생 쪽으로 가지 못하고 파산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전국에 140여 개 점포를 갖고 있어서 이마트 다음으로 대형마트 업계 2위까지 갔던 회사가 이렇게 망가진 상황이 좀 됐는데요. 법원은 6월 말까지 회생에 필요한 최소 2천억 원의 조달 방법을 내놔라. 그게 나오면 이제 회생 절차 다시 개시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최근에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국은 회생 절차 폐지로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 간에 2천억 원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이 계속해서 서로 책임 미루기 공방을 벌이던 게 장기화된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대주인 MBK 파트너스가 2주 안에 오늘부터 2주 안에 이 폐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 로 하면 폐지가 확정된다, 파산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파산이 되면 법원은 관제인을 선임을 해서 이 관제인이 회사의 재산, 그 홈플러스의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이제 그런 배당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역시 가장 큰 걱정은 직원들, 그다음에 협력업체들 이제 피해들이 될 텐데 직원이 한 12,000명, 3,000명 정도 되고 입점업체, 점주, 납품 대금을 못 받은 중소기업 등등들이게 되는데. 규모가 뭐 몇천억 정도 좀 될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어서 앞으로 2주 안에 과연 이 즉시 항고를 과연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에서 할 것이냐 상당히 좀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도 경제평론가 임종윤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코스피 9000 시대를 맞아 거침없이 질주해온 한국 증시가 세계 금융시장의 높은 문턱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MSCI의 선진국 지수 후보 명단인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건데요. 여기서 잠깐! MSCI가 뭘까요? 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분류하고 투자 지수를 만드는 글로벌 지수 산출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 참고하는 세계 증시 안내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이 지도에서 선진 시장은 투자 제도가 투명하고 외국인 자금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신흥 시장은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환전과 주식 거래에 일부 제약이 있는 시장이고요. 그보다 규모와 개방성이 낮으면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관찰 대상국은 선진 시장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는지 평가받는 일종의 승급 후보입니다. 한국은 2008년 관찰 대상국에 올랐지만 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014년 후보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이번에도 해외에서 원화를 직접 환전하기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가 체감하는 거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관찰 대상국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라는 미래를 위해 천문학적 자본을 쏟아붓고 있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메타발 AI 과잉 투자 우려가 번진 건데요. 우리 정부가 800조 이상 3대 매각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죠. 잊을만하면 나오는 과잉 투자 우려 어떻게 봐야 할지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2: 왜요?
1: 그렇게 막 정부 청와대에서 보이시고 금융계에서 가신 분은 거의 유일하실 텐데 맞나요? 네,
2: 뭐 제가 뭐 유일한 걸로 들었습니다.
1: 네. 유일하실 텐데.
2: 근데 저는 뭐 금융계로 간 게 아니라 피지컬 AI 전문가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1: 그래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현장에 있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현장에서 느낀 거랑 이게 정말 어떤 프로젝트죠?
2: 그러니까 저희 주식 시장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 투자가 최근에 저희 뭐 S7?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삼성하고 네. SK자 붙은 게 시가총액의 뭐 상당 부분인데 네. 한때 거래량 거의 75%가 네. S7이니까 그 정도면 반도체 두 종목 가지고 대한민국 시장 흔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야 반도체 언제까지 가는 거야라는 게 가장 궁금한 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했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은 세계가 반도체,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실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속도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건 대통령도, 그 다음 장관도, 그 다음에 뭐 이재용 최태원 회장도 다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기사 보셨겠지만 뭐 다카이치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에 일본도 3,500조 원 투자하기로 했어요.
1: 그러니까
2: 결국은 저는 뭐 조금 속된 말로 이번 장의 성격을 애들은 가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돈이 많은 국가, 돈이 많은 기업이 아니면 지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거죠. 두 회장에게 감사한다면서 사실 큰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기업이 용단을 내리지 못하면 아무리 용수와 전력을 공급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학습용 GPU를 가져오는 교섭력도 필요할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HBM을 대한민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교환 조건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고 그럼 반도체 수요가 따라 붙을 텐데 피지컬 AI는 조금 어렵게 봤을 때는 엣지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그 몸뚱이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피지컬 AI는 나중에 결국 메모리를 사용하고 또 뇌에 해당되는 데이터 센터로부터 지능을 받아가는 주체로서의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반도체 얘기할 때 보니까 백영 장관이 나와서 과기정 통부에서 발제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3S, 1F다. 이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스피드, 속도, 그냥 스트롱홀드 거점. 그러니까 서남권인 광주 쪽엔 물과 전력이 풍부하다. 이쪽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스프레드헤드, 선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대한민국의 풀 파워, 서포트로 돕겠다. 이게 가장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아마 삼강체제죠. 미국, 중국은 이미 탑티어 국가들로 먼저 치고 나갔고 대한민국이 그 다음을 바짝 추격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저희가 란다워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반도체에서 인아웃을 얘기할 때 지금 0과 1이죠. 이걸 넣을 때는 필연적으로 발열이 발생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용수를 가지고 냉각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력도 엄청나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과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제 이 팀이 어디가 가장 많이 조달할 수 있고 빨리 조달할 수 있냐의 게임에서 이제 선언권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 지역감정,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 지역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 빨리 해야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거기는 딱 부합한 원칙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18.4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 그렇죠.
2: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1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한 60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다 뭐 우리 뭐 인프라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메가톤급 투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끝나고 나서 저는 인생이 들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고속도로,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통신망에 버금가는 규모다. 그러면 그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한번 대한민국 크게 도약할 거고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후손들이나 아니면 미래 세대들한테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가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큰 베팅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일단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로봇 밀도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그동안 그렇게 잘 사용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이 AI 3대 요소 중에 컴퓨팅 파워, 그리고 알고리즘은 압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너레티브 AI나 아니면 에이전틱 AI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컬 AI는 필드가 필요합니다. 필드. 근데 러스벨트로 대표되는 공장이 통 비어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한국이 지금 필요한 존재가 된 이유가 중국은 이미 선을 그어놨고, 그러면 미국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뭐 그 짧은 기간 두 번이나 내한한 이유도 결국 한국에 데이터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피지컬 AI가 대한민국이 강조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대가 될 거다라는 면에서 이번에 뭐 사실 대통령서부터 장관, 기업까지 전부 다 얘기했던 게, 야, 우리 피지컬 AI에서 AI 팩토리 만들자. AI 팩토리라는 거는 우리의 제조 역량들이 발현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무대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 오늘 질문이 많으니까 그 정도 선언해서 하겠습니다.
3: 네, 질문이 많아서 저도 이만큼 질문이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것부터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좋은 건 알겠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독과점도 지위도 있으니까. 네. 또 하나 피지컬 AI가 상당히 기대가 돼서 네. 뭐 말 돌릴 필요 없이 네. 한국의 지금 현 대표적인 선도하는 현대차 그룹 주도 네. 매우 장기적으로 관심들이 많으신데.
2: 장기적으로는 정답입니다.
3: 장기적으로는 정답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네. 이 정도까지 네. 컨비션이십니까?
2: 왜냐하면 저는 뭐 그런 얘기하죠. 현대용차는 네. 그냥 피지컬 AI ETF다. 뭐냐면 연결재무제표 안에 피지컬 AI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3: 근데 문제는 네. 이게 그래도 언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2: 숫자는 시간이
3: 한참 뒤에
2: 걸리네. 피지컬 AI를 이해하시면 이게 왜 그런지
3: 알 겁니다.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2: 네. 왜냐면 최태원 회장이 AI 팩토리 얘기를 참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 AI 구루들을 다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최태원 회장께서 저는 개념을 잡았다고 봅니다.
3: 저도 거기서 최태원 회장님이 AI 팩토리를 만들어서 토큰 이코노미를 생산하겠다.
2: 그렇죠. 제일 중요한
3: 이게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에요?
2: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완전 작곡가예요, 제가. 네. 뭐 그래서 작곡을 훌륭했는데 제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3: 연주 잘하시잖아요.
2: 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뭐 유튜브에서 갑자기 인플루언서들이 다 제 노래를 불러요. 네. 근데 음원에 대한 음원료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AI 팩토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넣어서요. 아웃풀 토큰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AI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자세하게 쪼갠 형태를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토큰 이퀄 그냥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우리가 언팩한 로봇한테 뭔가를 집어넣어야 로봇이 똑똑해지고 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들 수 있어요. 일단 혹시라도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3: 네. 몇 번?
2: 5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3: 5번 그림 볼까요?
2: 5번 네. 그림을 보시면 5번은 뭐 일단 라디오 듣는 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장에서 네. 안목지라고 그러죠. 장인들이 예를 들면 용접을 아주 잘하는 네. 프로가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그러면 여기다 XR 디바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껴요. XR 디바이스를 끼고 뭐 나중에 이제 안경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끼고 글러브를 낍니다. 글러브에는 수천 개가 되는 촘촘한 센서가 박혀 있어요. 그 수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촘촘한 센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0과 1의 바이너리를 다 바꿔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로봇한테 그대로 더듬히게 되면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있죠. 그걸로 한 80에서 85% 정도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어려운 영역이지만 sim to real gap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숙제는 야 시뮬레이션으로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 리얼 월드 현실 세계에 내놨더니 일을 못하는 거예요.
3: 현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2: 그렇죠. 리얼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그 리얼 데이터를 모으는 천국이죠.
3: 그러니까 결국 그런 역할이 한국의 뭐 현대차 그룹이 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보시는
2: 거예요? 현대차 그룹은 이제 자동차하고 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모든 공장에서 이 토큰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 할 거 없이 모든 대한민국 요소에서 데이터 모으는데 아마 혈안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AI 팩토리를 만들자는 거죠.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면 1인칭 시점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윤 사회자께서도 지금 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옆에 프롬프트라든지 마이크만 보이죠. 전반적인 본인의 몸은 안 보이잖아요.
3: 왜냐 몸 얘기하십니까?
2: 1인칭 시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1인칭 시점이 뭐 엔비디아로 따면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근데 제가 전반적 행위를 하는 거를 뭐 허리를 어떻게 돌리는지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반으로 보는 거를 3인칭에서 봅니다. 이걸 우리 메트로폴리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같은 시간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대로 행위로 딸 수가 있어요. 그럼 모션 토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입느냐? 이거 잘 보이세요?
3: 보입니다.
2: 예. 예. 수트하고 결국 글러브를 낀 형태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면 리얼 데이터가 구조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큰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글러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시면요. 글러브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덱스트러스라고 해서 로봇의 손 움직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7번 7페이지 안에 보여주시면 이런 걸 통해서 행위를 토큰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아, 이 행위 자체가 다 토큰으로 돼가지고.
2: 그렇죠. 그 모션 토큰이라고 얘기하죠.
3: 그게 결국 나중에 돈이 된다는 겁니까?
2: 그렇죠. 이 그 행위 자체가. 자, 예를 들면 폴바셋이라는 바리스타가 있어요.
3: 네.
2: 폴바셋이 어떻게 압착을 해서 커피를 맛있게 끓이고 하는 모든 행위를 전부 다 토큰화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로봇을 구매하고 나서 야, 나 맛있는 커피 먹고 싶은데 어떤 행위를 다운받을 토큰을 다운받을까 했을 때 폴바셋을 다운받으면
3: 아, 그 토큰을 다운받으면 그게
2: 제 로봇은 폴바셋이 되는 겁니다. 모든 모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음원 말씀드렸죠. 작곡을 잘하고 나면 누가 제 노래를 흥얼거려서 제가 과금 즉 돈을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제가 생성한 토큰과 제가 생성한 토큰을 누군가 사용해서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결제가 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대. 그게 토큰 익스체인지 혹은 토큰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앱스토어하고 비슷한 거죠.
3: 아, 그럼 그 자체가 경제 생태가 생기는 거네요.
2: 굉장히 큰 생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AX 시대에는 가장 그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이 토큰 경제에 앞서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제조업에서 이런 토큰 만들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3: 어떤 점 때문이죠?
2: 제조업이 살아있죠.
3: 제조업이 있으니까. 일본, 왜냐면, 우리나라 이런 되겠네요?
2: 아니요. 일본은 좀 다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과 독일이 제조업 강국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누가 제일 잘했냐라고 보면 대한민국은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에 압도적 2위였습니다. 미국 다음이었죠. 결국은 독일과 일본은 손이 많이 갑니다. DX를 만들고 AX로 가야 돼요.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AI 트랜스포메이션을
3: 가는 거죠. 일본은 꽤 진행이 안 돼 있네요.
2: 아닙니다. 아날로그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또 독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DX를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손이 제일 덜 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우리 시뮬레이션, 즉 심까지는 해놨으니 투 리얼로 가야 되는데 리얼은 필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로봇이 학습을 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덜 복잡한 단순한 행위를 반복하는 공장이 제일 좋고요. 단순한데 부가가치가 창출돼요. 그래서 공장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있는 데서 먼저 시작해서 행위들이 모여요. 예를 들면 28년도에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가 메타플랜트에 들어가서 2만 5천 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2만 5천 대 로봇이 각기 다른 경험들을 쌓겠죠. 그것들 데이터 센터에 모아요. 그리고 나서 오버 디에어, 즉 무선으로 한 로봇한테 그걸 다 투여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2만 5천 대의 경험이 한 로봇에 다 집중되겠죠. 그럼 이 로봇은 볼트너트 조이는 것부터 용접하는 것부터 검사하는 것부터 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서비스 필드로 보냅니다. 그러면 식당의 주방, 딜리버리, 아니면 병원의 환자 돌봄 등등 많은 영역에서 또 좀 덜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전문가가 따라 붙어요. 예를 들면 병원은 간호사 선생님이 따라 붙고요. 식당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어떻게 행위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제일 복잡도가 높은 데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가사일이 GDP 한 몇 프로 될 것 같으십니까? GDP 포함이 안 돼요.
3: 그렇죠.
2: 네.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 생산이니까
2: 105조 달러 해당되는 전 세계 GDP 약 20%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 이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얼마 전에 앤드레 젠슨 왕이 야 피지컬 AI는 40트리언 달러, 40조 달러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죠.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되려면 말씀드린 토큰 마켓이라는 게 먼저 형성돼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로봇이 똑똑해지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3: 지금 제가 시계를 자꾸 보는 게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홀로 있는데 어렵지만 지금 와닿았어요. 토큰 이게 중요한 거다. 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2: 그게 뭐죠? 많은 작곡을 해놔야 네. 저희가 예를 들면 나중에 야 이거 뭐 저
3: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2: 예, 알겠습니다.
3: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거 그렇다면 이번에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한 게 약간 예. 일각에서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필요한 거네요. 이 정도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2: 이 택도 없어, 턱도 없습니다.
3: 택도 없는 거예요.
2: 택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AI 하게 되면 지금 혼재되는 게 세 가지가 막 믹스돼서 얘기돼요. 2022년 11월 때 나온 건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였죠. 네. 아직도 생성형 AI에서 가장 제가 봐도 핵심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입니다.
3: 맞아요.
2: 근데 최근에 AI 과잉론이 나오는 건 다 어떤 진영인지 아세요?
3: 어디죠?
2: 다 생성형 AI 진영이에요.
3: 그러네요.
2: 왜냐면 오라클. 뭐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또 브로드컴에서도 얘기 나왔었죠. 네. 그리고 또 야 이거 상장 연기될 것 같아.
3: 네, 그런 거죠.
2: 전부 다 그 진영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냥 돈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야 이게 데이터 센터 없니라고 막 구하고 있는 건 누구죠? 엔트로픽이에요.
3: 그렇죠. 예.
2: 에이전트 AI죠. 예. 에이전트 AI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illing to pay라고 그러죠. 돈을 언제 지불하고 싶니? 전문가 영역을 대체한다. 즉 부가치를 창출하실 때 돈을 냅니다.
3: 또 비싸잖아요.
2: 그렇죠. 에이전트 계에는 화이트 컬러를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하이엔드 가장 제 부가치가 높은 코딩하는 분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3: 네.
2: 자, 거기서 돈이 들어오니 지금 오픈 AI 진영은 9억 명이 넘는 유저들이 있는데 공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는 과잉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에이전트 계에는 지금 야 데이터 센터 더 없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지컬 AI 진영을 옮겨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 지금 있는 시설은 우리가 필요한 건 2% 충족 못해.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 진영이요. 135만 개 G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지구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주에다 100만 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1테라바이트 정도의 AI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지컬 AI는 잘 생각해보죠. 우리가 제너러티브 AI하고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는 그 재료가 텍스트예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다큐멘트를 다 크롤링해서 만드는 게 이쪽 진영인데 아까 제가 토큰 말씀 잠깐 드렸지만 행위, 모션 토큰은요. 아직 쌓이지가 않았습니다.
3: 네.
2: 지금부터 쌓아야 되는데 어디다 쌓죠? 메모리에 쌓을 거 아닙니까? 피지컬 AI는
3: 쭉 들어보면 예. 결국은 지금 뭐 AI 투자 과잉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거고.
2: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골드락이냐,
3: 네.
2: 캐즘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3: 네.
2: 우리 전기차로 다 확산될 거라고 의심이 없는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캐즘이 생겼죠.
3: 네.
2: 캐즘이 생기면 주식시장은 매우 싫어합니다.
3: 그쵸.
2: 왜냐하면 한번 크랙이 크게 생길 거예요. 큰 골짜기가 생기기 때문에 주식하는 입장에서 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피지컬 AI가 빨리 와서 바톤을 에이전트 AI에서 피지컬 AI로 바로 바톤을 줄 수 있다면 이건 골드락이 되는 거예요.
3: 이제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진영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2: 예.
3: 이게 피지컬 AI 쪽으로 빨리 넘어가면 이거는 투자가
2: 골드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왜 이렇게 바쁜 사람이 대한민국을 자주 찾느냐. 빨리 심 투 리얼 갭을 메꿔달라는 겁니다.
3: 질문. 예.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는 거가 넘어가기만 하면 지금은 반도체 주식만 우리나라 좋지만 우리나라 피지컬 AI 관련주들도 이거 빨리 골드락이 되면 이쪽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겠네요.
2: 그럼요. 그건 너무 자명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한국이 지금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KBS 한번 나왔다고 말씀드렸다가 욕을 엄청 먹은 게.
3: 욕 먹으셨어요? 아니 다 좋은 얘기만 있는데 또 왜. 예.
2: 뭐냐면 야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얘기 아니냐.
3: 예.
2: 그리고 우리 보고 당장 내일 그다음에 앞으로 투자할 사람들한테 몇 년 뒤에 얘기를 하니 뭔가 시차가 잘 안 맞는 거죠.
3: 저도 욕 엄청 먹었습니다. 지금 현대차에.
2: 근데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로서 말고 국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대한민국에는 천운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게 지금까지 한계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에 뭐 볼트, 너트 깎고 이런 애들 굉장히 영세한 기업도 힘들었는데 대출 연장서부터 해서 한계 기업을 계속 살려왔는데 네. 이 생태계가 죽지 않았다는 게 지금 미국에 너무 부러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 액션 모션 토큰을 만들 수 있는 필드가 너무 넓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장인들 30년 40년 동안 일하셨던 그 어르신들이 다 계신 데서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어르신 좀 불편하시지만 이거 쓰고 이거 끼고 한번 좀 일해보시겠어요? 했을 때 그 데이터가 모이면 이 데이터는 굉장히 밸류가 높은데 이걸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아마 현대자동차의 많은 노조분들도 발끈하실 텐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아까 제가 음원 얘기했죠. 작곡가가 되시라는 겁니다. 이 행위를 올려주시는데 이 행위가 만약에 전 세계에서 사용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 파이낸싱이죠. 결국 소액 결제가 되면서 예를 들면 울산에 있는 우리 뭐 김 부장님이 갑자기 일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갑자기 다운받았는데 돈이 한국으로 입금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3: 음원 사업 정말 비슷하네요. 비유가.
2: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앱스토어가 생기면 앱스토어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국가 단위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I 팩토리를 선점하자라는 게 최태원 회장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3: 그 질문 하나에서 지금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더 로봇이 생산이 언제 되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신은 당장 대량 올해부터 대량 생산한다고.
2: 7월 말에서 아마 7월 말에 젠3가 아마 오픈 공개가 되겠죠.
3: 그렇게 하면 저 생각에는 현대차 이쪽들도 뭐 내년에든 내후년이 되건 시작되면 그래도 주가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좀 주춤하면 또 하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은 또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 두 개 좀 요약해서 답 좀 해주시죠.
2: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은 거의 100% 일단 다 갖고 가겠다는 거죠. 현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미국 국방부 달파 프로젝트에서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되니 미국 국방부가 먹여 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도 본전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미래를 키워왔는데 한국으로 다 빼돌린다고? 안 돼. 그래서 아마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설계와 R&D는 미국 현장에서 하고요. 네. 우리는 파운드리 공장을 한국 새만금에 이렇게 지어서 우리는 설계비를 내고 아마 이쪽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100% 지분을 한국이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거죠.
3: 그렇죠.
2: 3대 폼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도 테슬라 옵티머스, 그다음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피규어 AI의 피규어 제로 3, 이 3대 폼팩터입니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3: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반영이 될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수행돼야 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토큰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3: 아,
2: 그게 선결이 돼야 로봇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3: 이제 이 비즈니스가 안착되려면 앞서 충분한 토큰이 만들어져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네요.
2: 그럼요.
3: 테슬라는 그러면 그 토큰이 꽤 있는 거네요.
2: 자, 그럼 이렇게 보시죠. 이미 70% 이상이 자율주행과 로봇은 흡사하다라고 얘기했죠. 10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왔어요.
3: 테슬라는 그게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거네요.
2: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가 약간 호소하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도 로봇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땀과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은 땅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산업 현장에서 정말 땀 흘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도 이게 내가 로봇한테 내 어떤 기능들을 전수하는 게 공짜로 퍼주고 우리 인간은 소외된다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걸 가지고 난립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우리 생각해 보시면 모바일 혁명 때 카카오가 왜 돈을 벌었죠? 타임리하게 들어왔죠. 아주 시기적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카카오가 커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피지컬 AI가 본격 개화될 때 야 토큰은 어디서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어떻게 다운받지? 했더니 한국이 용접, 요리, 돌봄, 청소, 설거지 전부 다 대한민국이 다 토큰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야 일본 토큰과 한국 토큰과 뭐 프랑스 토큰과 미국 토큰을 사봤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토큰이 최고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뭐 K-POP도 마찬가지죠. 한국 노래가 좋으니까 한국 노래를 듣는 거 아닙니까?
3: 네.
2: 한국에서 만든 모션 토큰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인의 섬세한 행위와 네. 우리의 민도가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모션 토큰이 가장 전 밸류가 높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대신에 먼저 만들어야 돼요. 다른 나라가 먼저 선점하거나 중국이 이쪽 시장에 먼저 들어와서 중국 데이터,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국가가 로봇 학습소를 만들어서 토큰을 국가가 만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3: 결국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데이터 센터 엄청 짓고 있는 건데 결국 이 데이터를 쌓아놔야
2: 되는 이 데이터 센터 없으면
3: 안 되자는 거네요.
2: 맞습니다.
3: 나는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데이터 센터를 져서 거기에다 토큰을 저장해서 그게 결국 나중에 우리의 경쟁력이 된다.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네. 모션을 모으는 행위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펩도 말씀드렸듯이 피지컬 AI가 만약에 개화가 되면 반도체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라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내일의 3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필요한 건 채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3: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증설을 해서 만드는 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에 P 곱하기 Q에서 Q를 갑자기 늘려버리면 P가 떨어지는 거니까 다 지금 주가에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3: 그게 좀 두려워하죠.
2: 그런데 더 장기적으로 보면요. 모자랍니다. 피지컬 AI가 보기에는 택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그 얘기거든요.
3: 반도체가 되려면 결국 이쪽에 투자한 것이 수요가 생겨야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2: 그렇죠.
3: 그럼 결국 피지컬 AI로 안 가면 이것도 큰일 나겠네요.
2: 맞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하려야 될 것들은 제가 시작도 못했는데.
3: 예, 저도 계속 네, 지금 시간을
2: 시작도 예.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3: 예. 그림을 좀.
2: 그림을 좀 잠깐 예. 보여드릴까요? 이게 1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반도체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AM 총 5개 웨이브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네.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LLM에서 LMM, 즉 멀티모달리티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비전서부터 사운드서부터 행위부터 모든 것들을 모으겠다는 거고요. LAM이 액션입니다. 라지 액션 모델. 이 웨이브가 가장 크게 진화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액션을 넘어가 있는다는 게 첫 번째 웨이브고요. 두 번째가 아까 생성형 AI에서 비서형, 즉 에이전트 AI로 갔다가 물리세계의 피지컬 AI로 가는 흐름. 피지컬 AI에서 본격적인 과금, 회수가 일어납니다.
3: 거기서 회수되는 거로 봐야 되는
2: 그렇죠. 아까 그 토큰 마켓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3: 최태원 회장이 그 말을 한
2: 그렇죠.
3: 거구나.
2: 이게 피지컬 AI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피지컬 AI를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 웨이브는 프리트레이닝, 학습에서 지금 보면 추론, 인퍼런스로 가죠. 이게 결국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메타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왜 콜로서스 1을 엔트로픽한테 임대해줬어. 너네 과잉 아니야가 아니라 학습이 끝나면요. 추론으로 갑니다. 학습에 들어가는 애들은요. 범용 반도체는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메모리 시대가 온 겁니다. 메모리는요. 쉽게 보면 미분이에요. 근데 미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린애들한테 막 가르칠 때 동화책 보여주면서 이게 잠자리니 나비니 할 때 확률로 봐요.

0: 애들은 날개가 달렸는데 이게 잠자리인가 나비인가? 그때는 미분입니다. 근데 중학생한테 이게 나비야 잠자리야 그러면 그건 아빠 장난해 그렇게 했죠.
1: 인식하고 있으니까.
0: 그게 이제 기억만 남아요. 네. 이건 잠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X값만 남게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액팅으로 갑니다. 액팅. 그러면 결국 이 액팅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의 웨이브는 뭐냐면 인프라 모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큰 마켓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웨이브는 뭐냐. 지금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그 두 국가만 지금 날린 거예요.
1: 그러니까 유럽은 전혀 참.
0: 왜냐하면 지금 애들은 가라고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줄 서야 됩니다. 아까 전력망도 왜 주문하면 7년이 걸린다는 병목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과 한국은 전력망을 만들 수 있는 국가예요. 나머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게 세컨티어 국가가 저는 한국, 일본, 유럽, 중동 같은 국가가 세컨티어라고 보고요. 인도라든지 동남아, 남미 같은 서드티어 국가들은 한참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웨이브가 진행되면서 그럼 하고 싶은 게 뭐냐. 토큰 마켓 혹은 우리가 데이터 플라이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0: 제일 중요합니다.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 개념이 어려운데 특히 이거는 전혀 제가 생소하거든요.
0: 아, 뭐 제가 보기에는 저 사장님 다 아시면서 또 이또 눈높이를 맞춘다.
1: 또 왜 그러십니까?
0: 데이터 플레이를 이러는 거죠. 네. 많은 자동차가 풀리면 그 자동차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그렇죠. 오겠죠. 많이 갖고 오게 되면 성능이 계속 고도화되겠죠.
1: 맞습니다.
0: 좋은 성능을 소비자들은 사고 싶겠죠. 네. 그럼 또 많은 개체들을 사게 돼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데이터 플라이휠입니다.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급자들의 니즈는 뭐냐면 야 로봇이 많이 풀려야 많은 데이터를 주워올 거 아니야.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야 일을 잘하는 로봇이 들어오기 전엔 안 살 거야. 소비자와 공급자의 지금 갭이 큽니다. 그걸 메꿔줄 수 있는 데가 자사 공장입니다.
1: 그래서 현대차 공장에 됐는 거예요.
0: 그래서 현대차가 밸류가 높은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끝없이 저도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여쭤보는 게 결국 우리가 현실적인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가들이 미래에 한 10년 뒤를 바라보면 투자할 기업이 뭐냐 한국에 있냐 반도체에 뭐가 있냐 물어보면 저는 현대차 그룹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1: 저의 이러한 네. 추론이 그러면
0: 맞습니다.
1: 센터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
0: 동의하는 게 왜냐하면 공장이 전 세계에 다 나가 있고요. 네. 로봇이 판매가 되면 AS망하고 판매방도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로봇을 직접 생산하고 자율주행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또 보면 연결재무제표에 뭐가 있죠?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방산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지금 슈퍼널이라고 있죠. AAM. 네. 비행기를 전기비행기를 만드는 애들도 29년 30년 되면 카이하고 같이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피지컬 AI에서 가장 큰 필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선결돼야 되는 건 데이터 센터 빨리 새만큼 짓고 그러니까 빨리 토큰 만들고
1: 저는 약간 네. 최근에 이게 약간 정치적 논쟁이 돼서 좀 이게 정말 뭔지 궁금했는데 우리 고 센터장님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뭐가 되든 빨리 시작해서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0: 말씀입니다.
1: 그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1: 근데 제가 좋은 얘기를 잔뜩 했는데 네. 정말 마지막에 이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뭐냐 마지막 질문인데 순항을 바라지만 항상 예외나 변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모멘텀은 뭔지 그리고 변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시는 부분은 어딘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0: 일단은 뭐 테슬라 얘기를 계속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올해가 2016년부터 FS를 들어와서 올해가 사실 원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데이터를 모았고요. 네. 로봇과 자율주행의 대량 생산이 올해 말서부터 시작됩니다.
1: 정말 무서운 사건이죠 이게.
0: 무서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5초에 차 한 대 만들겠대요. 성공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살포가 될 겁니다. 전 세계에. 로봇도
1: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렇게 되는 순간 기존의 제조업체들은 상당한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0: 위협이 되죠.
1: 현대차도 그렇게 되는데 위협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넥스트 근데 독점은 없습니다. 전세 그러니까. 독점은 없기 때문에 네. 2등은 누구냐로 자연스럽게 네. 제가 집중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한국이 2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 한국민들이 토큰을 모으는데 즉 데이터를 모으는데 저는 금모기 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분들이 IMF 때 저 스스로 금을 모아주셨듯이 이 데이터를 모으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군이에 걸려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우리 테슬라 같은 건 베타 테스트라고 해서 모범 운전자들 40만 명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전 국민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테슬라가 7년 동안 모았던 데이터를 1년 만에 모아주셔야 돼요.
1: 그런

0: 그런 스케줄이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1: 아니 근데 28년도 초에 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자동차가 나오면 네. 제가 현대자동차가 무릎도 꿇으라고 했어요. 내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도와주십시오 한번.
0: 28년에 네. 나오면
1: 제가 네. 세계 2등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그 디테일한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틀라스가 됐든 아니면 한국형 로봇이 됐든 가장 섬세한 일들을 해내는 로봇을 만들어내면 전 세계 수요는 폭발할 거고요. 한국의 포지션이 미국과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방산도 미국보다는 기술이 떨어지고 중국보다는 그쵸. 저희가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방산이 잘 되는 이유는 착합니다. 대한민국이.
0: 그렇죠.
1: 그렇게 로봇도 자율주행도 니는 착한 나라에서 만든 거 내가 그대로 좀 이식하고 싶다. 그게 소버린 AI의 수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저는 메가 프로젝트가 속도를 강조했다는 면에서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야 이게 뭐 호남이냐 아니면 영남이냐 이걸 갈라질 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원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라는 거고요. 잉여전력이 남고 그다음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일단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커지면요. 네. 이건 전국에 스프레드 아웃 될 겁니다.
0: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현대차 그렇고 새만금에 상당한 큰 규모가 들어가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쪽에서 결국 양산은 제가 알기로 28년을 알고 있는데 예.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더 본격화돼야겠네요.
1: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선행 속성이라는 네.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미래에 무슨 청사진을 갖고 어떻게 그려나가는지를 팔로잉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리소스들이 네. 어떤 건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결국 테슬라가 먼저 보여줄 겁니다. 오래 쉬었어요. 얘들도.
0: 보여주면 시작이 되겠네요.
1: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0: 올해 말이네요. 네.
1: 맞습니다. 네. 7월 달에 이미 뭐 이제 젠3가 공개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버 캡이 만약에 생산되기 시작하면 지금 생산 지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왜냐하면 이게 방식 자체가 언박스 프로세스로 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방식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야 이제부터 막 쏟아져 나온다 싶으면 그때 때가 늦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하여튼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
0: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막 하실 말씀 많은데 짧게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모셔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위한 최고의 선택 윤조의 경제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의어 동사로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를 뜻하는 네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거쿨지다, 안팡지다, 옴팡지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안팡지다입니다. 안팡지다가 쓰인 예문을 보면 꼬마는 엄마가 하는 말에 안팡지게 대꾸했다. 그가 실직한 뒤에 안팡진 아내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장사를 시작했다 와 같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거쿨지다는 몸이 크고 말이나 하는 짓이 씩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봐도 거쿨진 그는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옴팡지다는 보기에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다라는 뜻과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준 안내원은 광대뼈가 튀어나온 데다 눈이 옴팡져서 더 매섭게 보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옴팡지게 술값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 산지와 서귀포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와 전남,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남부까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 중에는 경남, 밤부터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남부까지 비가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로도 비가 확대돼서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전남 남부에 30에서 80, 경남에도 5에서 60, 충청 남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 등 중부 내륙과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도 인천과 경기 북부, 충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구름이 닿지 않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소나기만 아니라면 낮 동안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내일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쿠팡 관련 미국 의회 보고서에는 한국의 입장은 반영돼 있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 관련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차별 없이 진행 중이라며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앙카라에 도착해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한 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9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중 지역 비하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브리핑을 열어 배재고 야구부 전원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광주 1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재고 관계자들은 이어 광주 1고 측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위기는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붕괴를 알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회는 이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며 지난해 하반기 소아학 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충원율은 13.4%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이 전 검사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입니다.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지난 2020년 구속 수감 중이던 이만희 총회장을 특별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의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 점검을 통해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을 백지화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주요 반도체 기업 성과급 백지화 공문서를 온라인에 올린 7개 계정을 상대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게시물의 허위 여부와 유포 목적을 확인한 뒤 정식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지진 사망자가 2,59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는 12,000여 명을 넘고 건물 189채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6,462명이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베네수엘라 지진 복구 작업을 위해 지원과 차관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서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이틀 동안 30에서 8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남부 전역에 걸쳐 정체전선이 비를 뿌리겠고 일요일 밤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월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를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과 충청에 이어서 오늘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워크숍을 열어서 당정청이 하나돼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고 차질 없이 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서 국회 일정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봅니다. 당내 소장파 대안과 미래 소속 3선 의원으로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과 대여 관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자, 일단 원구성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법사위원장 합의되지 않아서 민주당 11개 상임위원회 가져가고 국회 소집 요구서 냈습니다. 국민의힘 나머지 7개 상임위 받지 않고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짤막하게

0: 이런 상황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국민의힘 일 좀 합시다.
0: 아, 너무 짧은데. 아, 그러면 지금 한 50분 그 길게요? 저는,
2: 아니요. 짧게 해야죠. 저도.
0: 짧게? 어떻게 짧게?
2: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 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0: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55분을
3: 아니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들이 만들어줬잖아요. 네, 지금 네. 110석 지금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국회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차피. 국민의힘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뭐 이렇게 놓고 자기들이 이거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약간 투정을 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11개를 남겨놓고 했잖아요. 네. 이제 여지는 있으니까 7개라도 일단 맡아서 함께 국회를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근데 자,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아니 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다수당이 됐으니까 네.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당이 됐으니까 국회의장 자리는 맡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맡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2020년 그 총선 결과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내 1당과 2당이 나란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이후부터 민주당이 자꾸만 이런 나쁜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원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건을 알면서도 이런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요. 또 하나는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만드세요.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게 하면 되는데 이거 갖고 갈등을 벌이면 아, 이 체계 자구심사권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바꾸지는 않으려 하니까 이게 문제죠.
0: 자, 이걸 한번 그럼 정광재 대변인한테 네.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출구 전략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2: 네네.
0: 자, 이건 뭐 보이콧이다 그랬는데 말이 그렇지 지금 두 가지 측면이에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안 줄 겁니다. 그거 아마 아실 거예요.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당하다는 걸 계속 이제 호소하고 국민들께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게 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유 어쩔 수 없다. 이거 상임위 지금은 반쪽 가동이지만 다 가동시켜야 된다 그러고 할 수 없이 나머지 일곱 개도 여당이 해서 책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세요? 계속 어떤 명분을 좀 더 내세우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나마 출구 전략으로 챙기는 게 좋다고 보세요?
2: 이게 지금 어게인 2020이냐 아니면 어게인 2024냐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0: 네.
2: 어게인 2020은 뭐냐면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7개 상임위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가라. 대신 그에 대한 책임도 당시엔 여당이 그 민주당이었거든요.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국정에 대한 책임,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 이렇게 해갖고 결국 2년 해봤더니 실제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되니까 이게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다시 후반기 원구성이 됐을 때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 줬습니다. 그래서 김도읍 당시의 위원장이 법사위를 맡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24년은 뭐냐면 당시에도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다 가져가라 이렇게 절충을 하다가 결국에는 네. 7개 상임위만 국민의힘이 맡게 됐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만 놓고 보면 2020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0: 그래요.
2: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어제 의총이 있었는데
0: 네.
2: 이거 못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거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끌려다닌다라는 식의 공감대가 국민의힘에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 7개 챙기겠다고 지금의 이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네.
2: 일부 중진 의원들이 네. 본인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할 수도 있을.
0: 그 다 정해져 있던데 보니까.
2: 후보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조금 좀 마음이 동하는 것 같기도 한데
0: 네.
2: 초재정 의원들은 아주 강경한
0: 그래요?
2: 분위기던데요.
0: 자,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할 수 없이 7개를 가져가는 다시 7개까지도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이론적으로.
3: 그러니까 민생을 볼모로 국회가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선 법이 추가적으로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0: 네.
3: 그 나라를 멈추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만 하면 또 뭐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대부분 다 민생 법안을 볼모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국민의힘의 이 행동들이 나중에는 심판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될 거예요.
0: 네.
3: 그런 점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죽을 사자 써서 법치주의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사위원장을 절대로 여당이 놓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하기 위한 확실한 통로를 잡고 있기 위해서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네. 동의하십니까?
3: 아, 그렇죠.
0: 아니,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에 동의한.
3: 아니 국민의힘의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세요. 그 21대 뭐 김도읍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의장이 직권상정해가지고 뭔가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0: 예.
3: 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것도 어렵죠. 그러면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돼요. 그것도요. 한 6개월 걸립니다.
0: 네.
3: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0: 네.
3: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법으로 빨리 보완해야 되는 문제인데 전혀 다른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법안을 막기 위해서 다른 민생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는 상황으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집권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거기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고 국회의장님 역시도 지금 7개를 좀 남겨놓은 이유는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11개는 민주당이 맡고 7개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에게 어느 정도 실권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만약에 보이콧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총괄적으로 국정에 책임도 져야 되고 의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자, 7개 남겨 있는 거 이건 약간 큰 어떤 그 어떤 현안 요 원구성과 관련한 큰 현안 과연 법사위 견제와 균형 뭐 어느 한 당의 일방적인 그 독주 이런 걸 떠나서 그 전에는 보니까 그 기재위원장이었죠. 지금은 재경위원장으로 네네. 바뀌었는데 이런 것도 국민의힘이 했었는데 그게 다 일단은 11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2: 그렇죠.
0: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나요?
2: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겠죠. 물론 뭐 법사위가 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0: 네.
2: 그러면은 7개 상임위원회를 야당에 준다고 했었을 때 지금 물론 뭐 국토위나 이런 것들은 비워뒀더라고요.
0: 네.
2: 뭐 예, 구색 맞추기용으로 비워뒀는지 모르겠습니다.
0: 어느 한 상임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2: 네, 네.
0: 그 전제하에.
2: 뭐 그 법사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다른 그 상임위 아무리 뭐 재경위든 정무위든 그 국회에서
0: 네.
2: 중요 상임위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하더라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0: 네.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당정 관계에 있어서 뭐 소통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은 전 청와대의 뜻도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공소취소와 관련한 특검 법안 이거 법사위 통해서 통과시키지 말아라. 설령 특검을 발족시킨다고 하더라도 공소 유지와 관련한 권한을 그 특검에서 빼겠다라는 약속만 해도 아마 국민의힘이 다른 태도로 협상에 임할 건데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갈등이 있었을 때 한두 가지 정도의 그 협상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0: 한두 가지 조건 말씀하셨잖아요.
2: 네. 그 가운데 하나가 법사위원장을 맡더라도 공소취소 관련한 특검은 내가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
0: 약속?
2: 네. 그거 네. 하면은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거 김승수 의원이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도
0: 네.
2: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0: 자. 주제를 살짝 바꿔봅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입법 속도전도 강조했습니다. 관련이 되는 얘기였군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 기업의 결단에 일하는 이재명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으니 이제는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대규모 전력량 확충과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개정 등 필수 연계 법안도 점검하고 인프라 구축에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0: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정.

0: 잠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1: 상법 개정의 지지상 수천조 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입니다.
0: 자,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에 대한 질문은 요 바로 뒤에 하고요. 자, 일단 이동학 최고위원님,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할 법안들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우선 전력하고 저희 용수 부분,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용지를 설정할 때부터 뭐 무슨 5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프라가 실제로 그것을 좀 규제를 특례화해가지고 그 규제를 일단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만 속도전을 좀 벌일 수 있잖아요. 속도전 얘기는 대통령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총수들도 다 했거든요.
0: 네.
2: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3년치까지 다 됐는데 4년치, 5년치, 6년치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공급을 해야만 적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규제 뭐 푸는데 뭐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나라 역시도 상당한 속도전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속도를 내서 그러한 규제 특례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그러한 인프라를 빨리 만든다면 기업의 투자도 빨라지겠죠. 그러면 생산도 당연히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초격차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 혹은 기업의 방침에 정치권이 부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인프라를 좀 더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또 하자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참 발목 잡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꿋꿋이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국정조사하지 않은 것도 발목 잡기다 했는데 정점식 최고위원 얘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한테 다 저기 한번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규모 클러스터 투자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노란봉투법과 더센 상법은 그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매우 투명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것.
3: 그렇죠.
0: 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도 여기에 해당된다. 사실상 네. 당신들이 추진한 게 발목을 잡게 됐다. 거기에 충실하게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인가요?
3: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투자 계획이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뭐 800조를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0: 네.
3: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그걸 네. 완성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장에서 실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주식 투자 한 주라도 삼성전자나 SK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조차 완성이 안 됐어요. 이게 벌써 7년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3년 기간 동안에 아무리 뭐 재반 입법 사항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력 문제든 용수 문제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정주 요건을 구축할 수 있을 거냐.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이 노란봉투법에 보면 과거에는 경영상에 관한 중요 결정사항은 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노란봉투법에는 경영상의 중요 결정사항까지 노조가 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0: 네.
3: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당장 호남권 광주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거 노조와 협의사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상법 개정안도 과거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있었지만 지금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어서 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들이 과연 이 결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제 이사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죠.
0: 그래요. 자, 그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용인에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본래 계획대로 하면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하나 걸려 있는 게 호남에서 전력을 갖고 오는데 그 변전소 문제 때문에 그것도 제게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아예 생짜배기로 호남에 새로

0: 새로운 어떤 그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랬을 때 여기 끌어오지도 못하는 전력을 거기서 과연 어느 정도 여건을 마련할 거며, 아리베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 그 효율이라 그럴까요? 원전하고 네. 비교해서 그럼 원전을 과연 새로 지어야 되는 거며, 아니면 가동 안 하려고 그랬던 걸 얼마나 더 가동해야 되는 거며,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 호남권이 투자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거는 거기에 그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전력 생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반도체라는 건 단 0.001초라도 전력이 끊기게 되면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기저전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에서 다 원자력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사오고 있거든요.
0: 네.
1: 지금 호남의 참빛 원전인가요? 그거 있는데 그것만으로 10기가와트 이상의 기저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단언해갖고 그때까지 전력 문제 전혀 문제없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걸요.
0: 자, 전력이나 용수의 어떤 현실성, 이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동철 의원님. 네. 그리고 아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어쨌든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에 의하면 아주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2: 그것은 사실 기업이 좀 답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0: 그래요?
2: 정부가 네. 뭐 무슨 기업을 압박해가지고 니네가 왜 투명하게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업의 일은 기업의 일이 한다.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한다. 근데 무엇보다도 속도전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만큼
0: 네.
2: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국가 경쟁력에도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4,755조라고 하는 건 10년 동안 붙는다고 하는 건데,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기업도 무조건 지금 800조 다 쏟아붓겠다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제 조건 인프라가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 의회의 일, 이거를 충실히 할 때 그런 것들도 시너지가 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각자 자기 일을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0: 실제로 그 뭐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분도 전력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공급해 달라는 식의, 그게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그
2: 심지어 행간을. 원전까지 예. 지어 달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0: 전영환 부회장이었죠.
2: 네. 네.
0: 그 삼성 네. 부회장이 이제 그 원전을 지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아마 그게 아주 특단의 어떤 그 에너지 수급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2: 그렇죠.
0: 이런 게 이제 묻혀 있고, 요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발표 바로 다음 날부터 첫날은 호남, 충청, 영남 잇따라 돌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주였고 어제는 아산이었나요? 뭐 이랬는데 쭉 돌았어요. 국민보고에 대통령이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청사진 국토균형발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시점에 메가 프로젝트 발표한 게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동호 최고위원님.
2: 저는 이거는 전당대회 용이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0: 네.
2: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으니까 뭔가 당대표에 표를 준다? 그렇게 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호남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럼 영남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표를 주죠? 충청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표를 주죠? 그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번 전당대회의 이 성격 자체가 앞으로 더 큰 여당을 만들 수 있냐,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오차 없이 실제로 당의 어떤 흐트러짐 없이 안정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대표 후보자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0: 네.
2: 근데 물론 이거를 당대표 후보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잘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나 후자를 만들어가지고 훨씬 더 활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0: 그래요.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닐 뿐더러,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지를 만약에 좀 호남에 더 페이버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럼 영남 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라는 그 대의원이나 당원 비율 높은,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또 호남 출신 분들
2: 네.
0: 이런 거를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이게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은 네. 어떻게 보세요?
1: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이제 대변에서 나오는 패널 분들이나 이거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를 고려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하는 화자의 입장보다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청자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그 청자들은 거기에 분명한 정치 논리가 숨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있거든요. 호남에 지금 전체 민주당 대의 그 권리당원의 33%가 있습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누구도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자신하지 못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일관되게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느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임해서 다시 당대표가 되면 내가 남은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자기가 직접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그 과정에서 지금 호남에 대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스타벅스 문제라든가 메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거 있잖아요. 다 소비자나 기업이나 이 선에서 해결해야 됐을 문제인데 자꾸만 정치의 영역으로 갖고 와서 정치 논리가 개입하다 보니까 정부가 아무리 그 동기의 순수성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스타벅스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배재고의 스벅 가야지 탱크 응원 관련해서 이제 그 학생들 전부를 6개월 징계다. 이제 이런 처분이 지금 현재로서 내려져 있는데 이게 정치권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민주당 한명도 원내대표 군사독재 정권의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 어떻게 폄훼할 수 있냐. 어떻게 행간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이 처벌을 뭐 이렇게 또 경감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약간 행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워딩은 없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미성숙한 10대 실수를 국가적 상징 모독 사건으로 몰아가는 과잉 도덕주의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이렇게 또 반박했고 자 야구부 학생 모두를 6개월 징계한다. 이동훈 최고위원님 어떻게 적절한 징계 처분이라고 보세요?
2: 그러니까 모두를 징계한 건 아니고 팀 전체에 어쨌든 중인 준 건데 네. 개별적인 아마 처벌은 따로 또 그래요? 이렇게 계상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6개월 뭐 경기 출장 정지라고 하는 것을 내렸기 네. 때문에 다만 이게 이제 경중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저는 중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벌이 중하다는 게 아니고 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0: 행위가
2: 국가적 역사적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롱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무리 이제 장난으로 걸렸을 때 장난으로 그냥 장난이었어요 혹은 몰랐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형질의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야구협회에서도 저는 그 심각성을 좀 알고 그거를 대처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이런 유의 사건을 우리 사회가 뭐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러 공방으로 많이 다뤄졌었는데
0: 네.
2: 실제 이렇게 학생들 대상,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이런 일들을 겪어본 건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처벌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토론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냐, 뭐 5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문제가 됐었을 때. 예를 들면 아직도 고성국 당원에 대한 징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두환 사진 걸자고 했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따끔하게 끊어줄 땐 끊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된 거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긁어내가지고 뭔가 표현의 자유라고 또 이 항변하시는 국민의힘 전 의원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0: 네.
2: 이 문제가 그냥 막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0: 네. 정광희 대변인.
1: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판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6개월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가 받아야 할 만한 사항이냐. 사실 저는 처음에 논의됐었던 게 워낙 그 아주 중한 정도의 징계가 논의됐기 때문에 6개월 출장 정지라면 일정 수준 뭐 접점을 찾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도 했었는데 근데 이 선수들의 앞으로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6개월 출장 정지는 굉장히 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0: 결정적이고 낙인 효과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0: 스카우터들이 스카우트하기 힘들대요.
1: 네, 스카우트하기 어렵고 대학에 가기 어렵고 이것만으로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좋겠는데 이렇게 6개월 출장 정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된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도 뭐 이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뭐 뭐라 그래 봉사활동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강요 그 강제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네. 그런 거예요. 출장 정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잘못한 것 인정한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미래를 이렇게 담보하면서까지 중징계가 필요하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협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징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그 교육적 효과도 있고
0: 네.
1: 해당 선수들의 앞으로의 그 미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느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반면에 또 이런 건 있대요. 우리 왜 유럽에서 영국이니 프리미어리그니 이런 데서 축구할 때 인종차별적인 네. 표현을 우리 동양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눈 찍고 이런 그거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 근데 그게
0: 영구 네. 입장 금지.
1: 프로 선수들하고 네. 학생하고 또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프로 야구 선수가 이런 게 논란에 쓰여있다. 그런데
0: 네.
1: 6개월 출장 정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한 팀 전체에 대해서 6개월 출장 정지를 하니까
0: 네.
1: 이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광주일고 학생들이 입은 뭐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또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해야겠죠.
0: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 도로는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방화대교부터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50분 정도 걸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마장램프에서 성산대교까지도 정체 이어집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에서 안성까지 한 번에 15km 밀리고요. 이후로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막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많이 막히고요. 이후로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일산 방향 불암산 요금소부터 사패산 터널까지 한 번에 13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대변 국민의힘 대변인과 계속해서 얘기 나눕니다. 자, 청와대에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랬고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뭐 이름이 좀 공개된 의원은 신성범 의원 등에게 전화 걸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치자 야당 중진들 얘기 쓴소리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이동욱 최고위원님. 야당에서는 이렇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서 도대체 골프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보여주기식이다. 뭐 이런 비난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제가 야당 의원이라면 전 네. 대통령 만나겠습니다.
0: 그래요?
2: 네, 뭐 당대표도 만나자고 계속 하는데 당대표가 뭐 그거를 자꾸 미루고 이러는 모양새도 있는데 전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야당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거를 약간 사적 이익으로 약간 뭐 이입을 한다면 자기 지역구 현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공도 세울 수 있고 성과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서운한 게 있다거나 혹은 대통령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여과 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게 공개적인 만남도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골프를 못 치신다? 아 그럼 오목이라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못 하겠습니까? 전 그 여야의 대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0: 트래킹 하면 될 것 같아. 트래킹.
2: 대통령하고 만나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할 수 있고 이거를 대통령의 무슨 정략, 의도 뭐 이런 걸 분석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0: 만약에 저 같으면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진짜 막 얼굴 보면서 할 얘기 다 하고 뭐 자기 지역구 현안까지 챙기고 이러면 또 나중에 또 동료 의원들한테 밝혀졌을 때 혼자 만나가지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뭐냐 무슨 얘기냐면 여야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여야 관계 경색을 지금까지 대통령이 풀어준 적은 없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상태에서 뭐 법사위 연장하고 뭐 모든 상임위를 다 보이콧하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다? 어떻습니까? 정광재 대변인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저는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면 기꺼이 치겠습니다.
0: 그래요?
1: 원포인트 레슨도 좀 해드리고요. 아, 어프로치는 역시. 어프로치는 손목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고개 들면 안 되고.
0: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요. 왜 자꾸 가르쳐줬는데도 못 쳐.
1: 그러면서 정말로 대통령님 근데 제가 야당이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세간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민주당 너무 일방적입니다. 그럼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하려고 한다는데 그거 재고해 보십시오. 왜냐? 민심이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이런 프로포즈로 오면 가서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0: 그게 받아들여지든 말든.
1: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 증축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있다 이러니까 네. 일종의 뭐 정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 이런 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니 그 정도로 그 우리 당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까? 저는 뭐 거기서 대통령이 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재개발하는데 글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당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정치 대국적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0: 자, 내가 지금 이 정광재 대변인 대통령한테 원포인트 레슨 해준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김창준 미 연방 하원의원 이 양반이 공화당 소속이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이제 민주당 네, 그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보자 그러더래요. 어떤 빌 클린턴이 이게 저기 통과시키고 싶어 한 법이 있었는데 김창준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직접 설득하겠다 해서 이 김창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뭐 골프 쪽이 약간 좀 미흡하다 뭐 이래가지고 빌 클린턴이 골프를 잘 치거든요. 딱 들어가는데 골프채를 딱 들고 있더니 일로 와보라 그러더니 골프 레슨을 해주더라고요.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프 레슨을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빌 클린턴 뜻대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진짜 싫어합니다.
2: 정치가 살아있네요. 정치가.
0: 진짜
2: 네.
0: 싫어하고 네. 그 어떻게 김창준 전 연방하원 의원이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고 자기 책에도 나와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역시 실력이,
2: 보수예요, 보수.
0: 실력이 되니까 원포인트 레슨 한다 그러네 네, 또.
2: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네.
1: 제가 생각엔 그 어프로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0: 아니 저
1: 왜냐면 롱게임은 대부분 연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치는데 이 숏게임은.
0: 그러니까요. 아니 청와대에다가 네. 대변인은 안 되냐고 물어봐요. 왜 의원만 되냐고.
1: 그러게요.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실 텐데.
0: 자, 아 다음 주제가 뭐였냐. 아, 다음 주제가 이거였지. 자, 민주당 전현직 그 대통령 이재명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 만나서 통합 단합 강조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근데 그때 만날 때 보니까 통합 단합은 강조하면서도 방점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뭐 그래서 이 그 지지층 간의 갈등 당권 주자들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될까 했는데 과연 그럴까? 그게 그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2: 저는 상당한 도움이 이미 되고 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렇게 봅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설이 날이 서 있었거든요. 마을 속에. 근데 후보자들도 저는 싸우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뭐 네. 날이 서 있을 수는 있다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싸움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날 서게 하면 그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자제되고 있고 절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도 그래 이게 우리가 단합과 통합 그리고 확장 이 길로 감에 있어서 예. 서로가 서로를 핥히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우리를 안 좋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땐 그런 뭐 이 서로 상대방을 완전 활키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될 것 같고
0: 네.
2: 그리고 전당대회 물꼬가요. 서로가 뭐 적통 경쟁이니 서로 과거에 뭐 배신했다느니 너 뭐 했냐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제는 뭔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 이거를 누가 더 뒷받침할 수 있냐 안정적인 여당을 누가 만들 수 있냐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민들께 얼마나 신뢰를 드릴 수 있냐 이런 부분들로 후보자들의 뭐 행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0: 자 지금 이제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 정광기 대변인님 동의하십니까?
1: 일정 정도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청래 민정 대표의 기세가 조금 꺾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연임을 결심했을 때 아직 뭐 출마 선언 안 했지만 가장 큰 본인의 지지 세력과 우군이 되는 사람들이 이른바 뭐 문조 털레유라는 집단이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른바 친문계 정치인들도 분화하면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완전히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김어준 씨도 잠시 방송 마치 그 중단하고 프랑스 파리에 가갖고 뭐 한식집을 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의 상황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야 이번에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안 된다. 김민석 총리가 돼야 내가 저 나머지 그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메시지를 꾸준히 주고 있어요. 이거 매일 1일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를 지원하는 그룹들의 기세는 한풀 꺾인 것 같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도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는 거고 또 이제 해석에 따라서 여러 해석을 하는데 자 두 분이 방점이 한쪽은 약간 외연 확장과 포용 이쪽에 있었고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민주진영의 어떤 그 단합과 통합 이걸 더 강조했기 때문에 민주진영의 단합 통합이면 일단 조국혁신당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사실 좀 방점은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당권주자 김민석 의원이 지방선거 결과 보고 이재명 대통령 표정관리가 안 됐다. 민주당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본인이야말로 총선 대선 지선 총괄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사람이다. 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두 분은 당대표 해봤지만 저는 안 해봤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의 본래 어떤 약간 뭐 말은 좀 유한 스타일이잖아요. 옛날 학생 운동할 때 그 모습 말고 아주 젊었을 때 모습 말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 좀 그랬는데 요즘 말 강도는 상당히 세 보여요. 그 의지를. 더 강하게 보이는 건가요? 이동욱 최고위원.
2: 아니요. 근데 그것도 실제 네. 말하시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말해요.
0: 아, 그래요? 그런 말조차도?
2: 네, 네.
0: 우리가 이게 지면으로 네. 워딩으로 보면 오,
2: 그렇죠.
0: 센데.
2: 오, 네. 센데 그러는데 네. 그냥 웃으면서 아이 두 분 하셨는데 뭐 네. 저는 한 번 안 했잖아요.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네. 연설할 땐 또 굉장히 세게 하시죠.
0: 네. 네.
2: 뭐 단호함 같은 것들이 확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 지선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이 여당 관리를 내부에서 잘못하게 되면 상당한 분란으로 비춰지게 되고 그것이 불안정성을 국민들께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네. 국민들은 야 여당이 자기네들끼리 뭐 서로 이제 공격하고 공박하고 뭐 이러다가 시간을 세네 우리의 민생은 언제 다루는 거지? 쟤네들 왜 집권한 거야?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0: 네.
2: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견제는 지금 뭐 견제군은 날릴 수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의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국정 이걸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초점으로 모여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전 공이 세 분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과연 누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냐 이 누가 더 서로를 견제하고 누가 더 상대방에 대한 욕을 잘하고 이게 아마 기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그 조정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0: 네.
2: 네. 그런 측면에서도 뭐 국민들께서도 여당에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0: 자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이원택 전북지사가 취임식에서 한 얘기 같은데 선언권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전북 소외론을 이제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정청래 의원이 아유 전북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하고 이원택 지사가 잘해서 잘 이렇게 뭐 여기 새만금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뭐 피지컬 AI도 뭐 하니까 잘 그거 하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원택 지사 발언 적절치 않다. 정청래 의원도 거기 좀 동조한 것 같은데 이게 집권 여당의 자세는 이걸 환영한다고 해야 된다.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런 뜻 같아요. 전북 소외론에 편승하는 모습은 전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2: 저도,
0: 동의하십니까?
2: 저도 공감합니다.
0: 그래요?
2: 왜냐하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이게 야당 정치인들이 뭐 왜 대구는 안 되냐, 왜 영남을 소외시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소외도 아니죠. 그냥 그거를 감정을 부추길 뿐이에요. 그런데 여당에서 단체장과 전 대표를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이 지금 3대 메가 프로

0: 프로젝트가 지역적인 협소한 시각에서 이것이 치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더더군다나 새만금 발전 프로젝트 할 때 현대차가 9조 원 투자한다고 할 때 전남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전남을 왜 소외시키냐라고 한 적 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도민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도민들과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겠다. 여기까지는 전 얘기할 수 있다선 치지만 여러분 서운하시죠? 이 서운한 거를 제가 한번 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라고 부추기는 듯한 태도는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다.
1: 그래. 정광인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2: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뭘 해도 미운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얘기 정도는 사실 제가 뭐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3자적 관점에 봤을 때
3: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2: 뭐 위로하고 제가 그거 없도록 한번 정치인으로서 잘 챙기겠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경쟁이 이렇게 불붙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트집을 잡아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깎아내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미 좀 추가 많이 기운 느낌이거든요. 과거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조금 추가 기운 것 같은데도 이렇게 열심히 이 김민석 전 총리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 밖에서 보는 뭔가 우리가 못 보는 다른 게 민주당 내에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이 1인 1표 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기류가 지금 친명계에 있는 건가라는 그 위기감이 느껴지는 최근의 행보입니다.
1: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 미묘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민한 문제를 얘기하신 건데 우리가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0: 그렇죠.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정치에서 보면 누가 계속 압박을 하고 누가 압박을 당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게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 ABC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주 진짜 지극정성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많이 압박받네 하면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뭉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의 저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러니까 아니 일정 부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1: 예. 네.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정청래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지금의 여당 대표로서 맞냐? 지금 이 국면에서 맞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저는 이제 평가를 했는데 1년 차 때 뭐 어떤 개혁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야 되니까 이 집권 여당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지지층들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의 개혁 작업을 완수하는 이런 역할들 그런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지난번 전당대회 때 받았던 것이고 일정 부분 전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봐요.
1: 네.
0: 그럼 이제 2년 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1: 스테이지
0: 그런 네, 네. 그런 이제 당대표의 모습이 여전히 유효한 거냐 그 질문이 이제 놓여 있는 것이고
1: 네.
0: 상당히 많은 당원들은 이제는 국회에서 뭔가 협치도 좀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이걸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월 달에 합당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선거 치르는 내내 분열적 양상을 보였거든요.
1: 네.
0: 그 과정에서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할 것 없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어떤 불안정성을 이번에도 더 과연 이제 원할 거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기준의 문제가 과거랑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1: 네.
0: 누가 핍박 당하냐 안 당하냐 그거는 기준이 아니라 봅니다.
1: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징계 정치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이죠. 6일부터 당 윤리위가 50여 건 거기 뭐 당내에서 이 사람 저기 징계해 주세요. 막 요청서가 들어오나 봐요. 이런 걸 했습니다. 뭐 지난 선거 때 해당 행위 했어요. 뭐 무소속 후보한테 가가지고 뭐 막 같이 닭 먹고 막 그랬어요.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정광인 대변님.
2: 예.
1: 징계까지. 갈 것 같아요.
2: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이 50여 건의 안건 가운데 저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오늘 확인했어요.
1: 아 진짜요?
2: 네. 제가 저 부산에 두 번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1: 예.
2: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강명구 조직부총장이 텔레그램에 찍힌 사람들은 몇 명 이름이 있었는데
1: 예.
2: 거기에 등이라고 표시된.

0: 사람에 아마 제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 약간 통보를 받아서 안 거예요?
0: 그냥 다른 분이 보내줬어요.
1: 아, 그래요?
0: 뭐 국민의힘 전 대변인 뭐 정광재에 대한 징계 심사 요구권 뭐 이런데 국민의힘 강령에 보면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후보 저도 당인으로서 당의 후보를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개인의 양심도 우선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도왔으면 얼마나 도왔겠습니까? 가서 오 박수치고 이런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갖고 징계한다 그러면 과연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징계 대상에 올라간 사람들도 아니 이 정도 갖고 징계할 거냐. 그리고 징계한다면 그게 오히려 당의 분열만 조장할 뿐인데 이게 지금식 국에 맞는 정치적 행위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윤리위원장 마음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그냥 도식적인 공식으로 보면 징계해야 된다는 분들이 어떻게 2번 후보 놔두고 6번 후보를 가가지고 그 옆에서 어쨌든 사실상 지원 했으면 이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게 뭐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깔려있는 전제가 6번 후보 쪽으로 같은 그 전제가 한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무소속이 된 그 사람의 징계가 잘못됐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달려간 거고 두 번째는 보수 진영의 후보가 누군가는 돼야 된다. 그렇다면 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저 너무 정리 잘하죠.
0: 우리 소명서에
1: 그거를 아예 소명서에 쓰래도요. 이게 이제 전제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거꾸로 된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 그래요. 네.
2: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본인이 이제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당대표의 권위가 지금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도 나왔던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일탈 행위를 한 저들을 징계하면 바로 잡혀지는 문제인지 아니면 당대표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1: 그러니까요.
2: 이거는 앞뒤로 지금 너무 꼬리가 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그러니까 내로남불 비슷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뿅망치 들고 사람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면은 그 누가 그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엉덩이도 때려주세요. 어깨도 때려주세요. 손바닥도 때려주세요.
1: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죠?
2: 그렇죠. 지금 완전히 이제 정광재 대변인은요. 조만간에 스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보수 개혁의 어떤 앞장서면서 오히려 또 다른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1: 지금 징계를 되게 저기 인조이하는 그런 표정인데.
0: 아니 저는 뭐 그렇진 않아요.
1: 마지막 한 말씀만. 예.
0: 당원의 한 사람으로 이런 게 되는 것이 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징계거리가 될 것이냐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본인들이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호진이는 척추측만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치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호진이네는 아픈 가족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간 기능 저하로 일을 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유방절제술과 림프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늘 약냄새로 가득한 집안,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고 있는 호진이. 지금 호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척추 보조기와 보행 교정 깔창이지만 제작 비용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성장기인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에 가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저녁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 한때 경북 남부 내륙에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인천과 경기 북부, 충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까지 비가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전남 남부에 최대 80, 경남 서부 남해안에 최대 60, 경북 남부와 충청 남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와 서귀포에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 30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대구 21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 정도 높겠고요. 아침에도 선선함이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31도, 대구 30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밤부터 수도권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마지막 일정인 영남권 발표가 오늘 경남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와 함께 SK와 삼성, 한화, 현대차 등이 우주항공과 피지컬 AI 등 영남권에만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더센 상법에 메가 프로젝트가 발목 잡혔다면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회생 계획을 실행할 최소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어제 공개한 데 대해 미 백악관 당국자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암살당한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미국의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 치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0: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1: 예, 예, 고맙습니다.
0: 네네. 송석준 의원님은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를 둔 삼선 의원입니다. 저 법사위원회 지금 계속 하셨잖아요.
1: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0: 법사위원회에서 예. 여당과 맞서고 계속 이제 그 악유하시는 모습 이제 많이 봤는데, 자 먼저 이런저런 현안 얘기하기 전에 정치 철학이라고 할까요? 송석준 의원님은 정치를 왜 하십니까?
1: 예, 저는 뭐 관료 생활 25년 했지만요. 예, 우리 사회가 아직도 비정상적인 현상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행정부에서는 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입법부에 가서 뭔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또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좀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좀 앞장서고자 이렇게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0: 네.
1: 예, 현재도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0: 어목하죠?
1: 어목하고 또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0: 그래요. 예.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든다. 그리고 행정부에 이제 25년 동안 공직하셨지만 그것을 어떤 정치로 풀어내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다 하고 이제
1: 예.
0: 정치 영역으로 오셨는데 보니까 국회 와보니까 와 이게 여기도 비정상이 많구나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 정상화하는 예. 과정이 쉽진 않지만 계속 예. 의원님이 그거를 추구하시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신다는 건 최근에 서울대에서 강연 안 하셨나요? 그 내용도 예. 비슷한 거였나요?
1: 예,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정치 철학
0: 네.
1: 그래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어떻게 이 비정상을 정상화할 것인가 저의 의정활동 10년을 돌아보는 소중한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0: 그래요. 예. 자 이제 국회 현장으로 가볼게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여당이 다 이제 가져갔습니다. 자 국민의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사임계까지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대화도 중단된 겁니까? 대화 채널은 일단 열려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1: 예. 뭐 사실 지금은 이렇게 좀 외면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전면 이렇게 좀 투쟁 그 정면 대치하는 상황이지만
0: 네.
1: 사실상 뭐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고 봐야죠.
0: 네, 네. 예,
1: 그래서 지금 물밑 접촉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비정상을 좀 최대한 정상화 시키는데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0: 네.
1: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어쨌든 대화 채널까지 닫혀 있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전면 보이콧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뭐 진짜 상임위를 하나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도 예.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강수를 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이.
1: 그럼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힘이 센 여당이라 하더라도 사실 국회의 그 철학, 국회의 근본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예, 견제와 균형,
0: 네.
1: 소위 말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뿐만 아니라 특히 그 입법부 내에서 여와야, 그 세의 숫자를
0: 네.
1: 넘어서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도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 타협하고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붕괴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0: 네.
1: 스스로 포기한다면 우리가 야당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상임위 18개 중에
0: 네.
1: 비록 이제 우리가 일부만 갖고 오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법사위원장은 적어도 우리가 해야 그 야당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다. 그것이 또 2004년 이후로 20여 년 유지되어 온 전통 아닙니까?
0: 네.
1: 예,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는 것을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0: 그래요. 이제 네. 법사위 갖고 오는 게 국회의장, 제1당, 네. 법사위원장, 제2당 이게 이제 오랫동안 왔던 건데 2020년부터 좀 깨지기 시작했는데
1: 네.
0: 자 법사위원장을 이 시점에 더더욱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되는 이유 최근에 네. 법사위의 어떤 현실과도 관계가 있는
1: 그렇죠.
0: 겁니까?
1: 그렇죠. 예, 이번에 뭐 여당 의원에 의해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 아닙니까?
0: 네네.
1: 그게 이제 법사위에 또 5월 초에 회부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질서와 사법정의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0: 네.
1: 적어도 우리가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를 위한 기본 장치 야당으로서 전 전통적으로 좀

0: 갖고 있던 것이 전통이었던 법사의 현장을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갖겠다는데 그거를 못 갖겠다는 것은
1: 네.
0: 무도함을 넘어서 정말 이거는 국민들의 주권을 정면으로 예, 짓밟을 수 있는 독재적 행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죠.
1: 여당은 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야당이 뭐 그동안 오랫동안 뭐 제2당이 법사의 현장 갖고 갔는데 지금의 야당의 어떤 행태로 보면 법사위원장을 딱 맞는 순간에 국정을 완전 마비시킬 거다. 국정 발목잡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0: 사실상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1: 네. 예,
0: 객관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상반기에도 여야가 네. 서로 대치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7개 상임위를 어거지를 원치 않는
1: 네.
0: 또 여당이면서도 운영위를 뺏기고 예, 뭐 법사위를 준 거야 뭐 야당 전통으로 가졌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전체들이 네. 굴욕적인 그 상임위 배분을 받았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법안 처리율을 보면 오히려 우리 그 국민의힘이 야당이 네. 맡은 그 상임위의 법안 처리율이 29% 또 민주당이 맡은 그 11개 상임위의 법안 처리율이 25%로
1: 네.
0: 뭐 오히려 우리 야당 상임위원장 맡은 법안 처리 높은 상임위를 보였단 말이에요.
1: 네네.
0: 예, 이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 그야말로 법사위를 우리 갖고 오면 식물국회가 된다는 것은 아주 그거는 예, 그야말로 근거 없는 예, 언어도단이죠.
1: 그래.
0: 오히려
1: 예.
0: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하나의 선순환의 구조가 오히려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무리하게 본인들이 무리한 법을 처리하는 것이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야당의 몫이고
1: 네.
0: 여당도 잘못된 법안이 어거지로 처리돼서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뭐 7개 상임이 이제 남아 있는데 보통 이게 국회가 서로 이제 이렇게 다투고 있지만 그래도 야당도 아 이게 원구성이 제대로 됐을 때 뭐 어느 상임위는 이번에 삼선 어떤 의원이 이제 위원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짜놓잖아요.
0: 예, 그렇죠.
1: 잠정적으로.
0: 그렇죠.
1: 그 의원님도 이제 삼선이신데
0: 예, 예.
1: 지금 잠정적으로 본래 하려고 했던 거는 있으십니까? 얘기하기 좀 그래요.
0: 예, 뭐 제가 지금은 사실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그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1: 그래요.
0: 뭐 그동안 뭐 저는 또 뭐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고
1: 예, 예.
0: 또 삼선을 하면서 여러 개 상임위를 두루두루 했기 때문에
1: 네.
0: 예, 어떤 상임위든
1: 예.
0: 제가 이제 맡아야 될 상임위라면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예. 이제 소임을 다할 각오가 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1: 예.
0: 우리 원내 지도부가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투쟁할 수 있는데 힘을 실어드리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을 뭐 웬만해서 보니까 여당이 안 내놓을 것 같긴 한데
0: 예.
1: 야당에서 하게 되면 누가 법사위원장을 할까 이런 것도 살짝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예.
1: 그거를 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시겠네요 지금.
0: 아 그렇죠. 뭐 지금 뭐
1: 네.
0: 서로 할 적임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1: 아,
0: 예,
1: 네.
0: 그 법을 우리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법사위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1: 네, 네.
0: 또 이렇게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굉장히 투쟁력이 좋으신 우리 의원님들 계셔서. 뭐 우리 법사위 갖고
1: 있는 하고 있는데
0: 아주 훌륭한 분들끼리 아주 합리적인 경쟁을 거쳐서
1: 네.
0: 좋은 분이 될 그런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출구 전략도 중요할 텐데 지금은 뭐 7개 상임이라도 그래야지 우리가 얻어야지 어쨌든 이게 투쟁의 어떤 한 도구가 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0: 그렇죠.
1: 결과적으로 네. 다 7개까지 다 줘 버리면
0: 예.
1: 나중에 뭐 뭐를 갖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투쟁은 하다가 어느 적절한 시점에 그거는 받아챙기는 게 더 좋다. 이런 현실론도 있어요.
0: 뭐 지난 상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1: 네,
0: 2주 만에 결국 네. 우리가 거부했던 7개 상임위를 가져온 적이 있고 굉장히 굴욕적이었죠. 사실 어쩌면은 여당이면서도 운용위를 야당해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1: 네, 네.
0: 뭐 이번에도 어떤 시기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지만 여당이
1: 네.
0: 좀 합리적으로 예 이런 좀 대화 타협의 정신으로 좀 양보를 해줬으면 기대하고요.
1: 네.
0: 예 뭐 어쨌든 우리는 뭐 끝까지 예 우리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상임위 배분에 우리 목숨을 걸고 지금
1: 네.
0: 싸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네. 정석준 의원님은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시 지역구 등 3선 의원이십니다. 최근에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발표했습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 원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우리 호남 투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 좀 결정의 투명성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의원님은 이 요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구상 청사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 호남 그 반도체 대규모 투자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굳이 뭐 반대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 네네.
0: 예, 우리가 어디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잘 나가는 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네네. 충청이든
1: 네.
0: 뭐 심지어 제주도든 우리가 뭐 도와서 키울 수 있으면 키워야죠.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1: 네.
0: 또 현실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기반 인프라가 중요하고 특히 그 인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예,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종합적인 패키지로 돌아가고 또 굉장히 사이클이 그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의 특성상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생각한다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쩌면은 그동안도 사실 반도체 산업이 많은 2000에서만도 이게 사이클로 적자를 보던 시기 또 이렇게 흑자를 보다가 다시 또 적자로
1: 그래요.
0: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왔단 말이죠. 예, 그런 그 산업을 갖다가 지금의 초호황, 슈퍼호황을 보고 마치 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야말로 특정 지역의 여건도 인프라도 제대로 없는 곳에 무리하게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산업을 정치화하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입지한 반도체 기업들이 현장 지금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도 지금 제대로 좀 발전할 수 있게 52시간 규제를 좀 풀어달라 또 인프라가 제대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네네. 좀 정부 지원해달라 이렇게 목놓아 외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1: 네.
0: 그런 거를 도와주라고 지금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그 시행령을 만들면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넣었어요. 이건 한마디로 기업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1: 네.
0: 정부가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정도를 넘어서 이번에 호남 800조 투자로는
1: 네.
0: 굉장히 모양은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을 봤을 땐 기업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면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 주주들에게 또 굉장히 그 공격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그것이 어쩌면은 경영상 혼란도 올 수 있는
1: 네.
0: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산업을 마음대로 이렇게 갈라놓고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에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거를 토대를 마련하라고 가는 게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너무 예. 정치적으로 크게 발표를 하고 이게 나중에 현실을 담보할 수도 없는 거를 너무 크게 지금 버려놨다 이렇게
0: 예.
1: 현실성이 좀 적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의원님 말씀 중에 기업이 원하지도 않는데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이제 정부나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초인류 기업들이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예. 무슨 팔 비튼다고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또 예. 예. 이진숙 의원 워딩을 보면
0: 예.
1: 최태원 회장 표정을 보라 표정은 거짓말 못한다 이랬거든요.
0: 예.
1: 이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0: 공감이 가죠.
1: 그래요?
0: 저는 또 SK하이닉스가 이천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반도체 기업들 정말 이게 내일 모레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슈퍼왕이
1: 잘 나간다 그래도.
0: 그럼요. 지금 네. 기술 수준의 또 변화가 또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1: 네네.
0: 반도체 산업은 훨씬 더 진폭이 크고 이 사이클 이런 그 호황기와 또 침체기의 그런 그 상황들이 굉장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1: 네.
0: 항상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기업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분들을 존중해야죠. 강제로 그분들 같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다고 800조 400조 선뜻 내놓는 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거지 현실 경영상으로 가능할까요? 예.
1: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예.
0: 사진으로
1: 거고요.
0: 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1: 네.
0: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1: 그래요.
0: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예. 연극도 아니고 예. 현실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예.
1: 그 저번 주 요번 주 초였나 저번 주였나 그 이제 반도체 문제 좀 집중해온

0: 그 경제학 박사인데 교수 서울대 교수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정부 발표 뭐 이렇게 지역 균형 정책이라는 그 취지는 뭐 알겠는데 와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정말 지켜봐야 된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도권에 있는 지금 증설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다음에 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호남에서 끌어오는 것도 변전소 문제를 계속 걸리고
1: 맞습니다.
0: 기존에 이렇게 빌트가 돼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 차질이 생기고 증축 하나 해도 뭐 2035년, 2040년 이후 거의 2050년까지 계속되는 계획인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완전히 새로운 거를 세우고 그럼 거기다가 과연 전력은 어떻게 확보할 거며 예. 여기 수도권도 전력 거기서 끌어와야 되는데 뭐 이런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예, 의원님
1: 뭐
0: 보시기에도.
1: 저는 이제 너무나 예. 잘 알죠. 예.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바로 본사가 있고 R&D 센터가 네. 있고 마더펩이 있는 이천에 사실 네.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렇지만 예. 이제 수도권 규제상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금 옆에 용인의 원삼으로 갔거든요. 성장거리권역으로. 그런데
0: 예, 예.
1: 거기 갔는데도 이제 확보된 물도 끌어오는데 여러 가지 또 지자체의 반발. 예, 그리고 또 전기 이미 있는 영남권의 그 전력을 끌고 오는데도 여러 가지 그 중간 과정에서 송전로 예, 부근의 그 주민들 반발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0: 예.
1: 그래서 무려 7년이나 지연됐단 말이에요. 있는 자원을 끌어오는데도 그렇게 걸리는데 지금 호남에는 지금 오늘도 뭐 언론에 나왔지만 새롭게 댐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 원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런 스케일이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또 정부책 당국도 호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건 좋다 왜 중장기적으로 이 반도체가 앞으로 선순환의 사이클이 간다면 이제 지방의 골고루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죠.
0: 네.
1: 이제 그건 그런 식으로 장기 비전을 제시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로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추진되는 것이 빨리
0: 네.
1: 제때 빨리 클러스터가 확고 빨리 조성이 돼서 지금 세계적인 이 수요에 대응을 하고 더 획기적인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0: 네.
1: HBM 이후에
0: 네.
1: 새로운 반도체 또 차세대 반도체를 또 개발해야 되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업들의 애로가 뭔지를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0: 네.
1: 가장 급한 것이 또 52시간 노동 규제 아닙니까?
0: 그러니까
1: 이런 거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꾸 지금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면 재벌 총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래요.
1: 예.
0: 또 이런 얘기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했는데 그렇게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애지중지했던 노란봉투법하고 더 센
1: 예.
0: 상법이
1: 예.
0: 결국은 이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어떤 임금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경영 결정 이런 데도 노조가 관여하도록
1: 그럼요.
0: 했잖아요. 이거 우리하고 협상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1: 그럼요.
0: 또 하나는 더 센 상법은 주주들한테 투명하게 이 과정을 그
1: 맞습니다.
0: 결정 과정 보여야 되잖아요.
1: 예.
0: 만약에 그러면 주주들이 그 주주나
1: 예.
0: 어떤 그 이사들이
1: 예.
0: 이거를 그냥 넘길까요?
1: 그러니까요. 저는 분명히
0: 깐깐하게 볼 것 같은데요.
1: 말씀드립니다. 지금
0: 예.
1: 바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그동안에 입법 폭주를 하면서 우리 야당에 그렇게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거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지 않습니까?
0: 네.
1: 또 상법 시리즈 강행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업들이 목 놓아 애쳤던 말이에요.
0: 예.
1: 제발
0: 예.
1: 좀 우리 기업 경영 이 불확실성 속에서 제대로 기업가 정신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우리를 노조의 어떤 재물이 되도록 우리를 방치하지 말아달라. 노란봉투법이 결과적으로는 무한쟁의의 기업을 내무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런 상법 시리즈도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결한다고 자본시장을 정상한다고 명분은 좋은데 결국은 해외 투기자분들이 우리 경영에 간섭을 하면서 정상적인 미래 투자조차도 나 당장에 배당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럼 그 주주들의 요구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충돌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상법은 결국은
0: 네.
1: 주주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하는 근거 조항에 의해서
0: 네.
1: 바로 소송을 걸면서 그 바로 경영권에 제약할 수 있단 말이죠.
0: 그렇죠.
1: 예.
0: 자. 그래서 예예 예. 예. 말씀하시죠.
1: 이런 나쁜 법을 만들어내면서 이로 반도체 산업을 또 키우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강제 이식을 하겠다.
0: 네.
1: 예. 황금 사과나무가 아니란 얘기죠. 아무데나 심으면 막 주렁주렁 열린 황금 사과나무가 아닌데
0: 네.
1: 너무 착각하는 거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국민의힘 당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뭐 가장 큰 문제 현안은 뭐 지금은 이제 월요일부터 징계 심사 안 되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장동혁 대표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의원님도 계속 얘기를 하셨고 당내 많은 의원들이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공개 발언하려 그러다가 좀 제지당하신 적이 있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의총에서도 비공개 가기 전에 우리 할 수 이게 언론도 볼 수 있게 국민들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얘기 합시다 뭐 그런 거였나요?
1: 예, 뭐 어차피 그 공개 비공개 발언을 해도 예. 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0: 되기는 하지만 예,
1: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하고 또 바로 지방선거 패배 직후에
0: 네.
1: 이제 또 새 지도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직후에 열린 첫 의총이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6.3 선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0: 예.
1: 저는 그거를 이제 물으려고 한 거죠. 우리 당이 이제는 다음 선거는 이제 28년도에 예, 이제 23대 총선 아닙니까?
0: 네.
1: 총선에 이제 대비 태세로 가야 되는 지금 중요한 골든타임이잖아요.
0: 네.
1: 이 골든타임에 우리 당이 정말 이번에 6.3 선거에 민심, 표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의 지도부의 잘못된 그동안의 스탠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당의 그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0: 네.
1: 또 당의 구조를 일신하자는 차원에서 뭔가 그때 제가 주장을 했던
0: 그러니까요.
1: 건데 그것을 네. 나가서 하느니 차라리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 한번 우리 당이 좀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서 서로 갑론을 박하면서 제대로 제자리로 가는구나. 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 이 토론을 사실 제안했던 거예요. 제가
0: 그래요.
1: 정한되면 저라도 좀 달라. 그동안에 공개 질의 요청해서 거부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0: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네, 저는 뭐 굳이 사퇴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요.
0: 네네.
1: 책임을 지라는 거죠.
0: 네.
1: 네, 우리가 선거를 패배하고 나면 바로 이 당대표라는 자리는 예, 보장형 이런 독립국가 뭐 법률이 정하는 헌법이 정하는 독립기관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정치 결사체의 장이란 말이죠.
0: 정치적 정치라는 책임을 져야 된다.
1: 정치적인 이벤트 특히
0: 네.
1: 선거라는 것을 두고 목숨을 걸고 내가 직을 걸고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래서 지면 깔끔하게 내가 물러날 수 있게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또 왔다는 거죠.
0: 예.
1: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사감에 의해서 또 그분이 어떤 결정적인 실책을 했다고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선거에 졌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 이유를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 잘못된 거를 바로 고치고 또 내가 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리더십을 고치든가 리더십을 내가 이제 내려놓든가 예. 그런 이제 상황을 책임 정치를 보여달라는 제가 아주 간곡하고
0: 네.
1: 예. 그런 어떤 예, 아주 저의 강한 의지를 사실 보여드렸는데 그 좀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0: 자
1: 예.
0: 의원님 근데 예.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긴 졌지만 어떤 주요 그 선거에서
1: 예.
0: 서울이든 뭐 범보수로 치면 부산 북갑도 있고요 평택이든 뭐 몇 군데가 있어요 대구 경북 다 사수하고
1: 예.
0: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면서도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 줄게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그 장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몽리라는 표현도 쓰던데 그러면서 이걸 다 허비하는 게 아니냐
1: 예, 예.
0: 모을 수 있는 에너지를 그런 부분을 되게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은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이번 6.3 선거는 우리가 이미
0: 예.
1: 비상겸 그리고 탄핵 그로 인한 우리가 저 조기 대선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0: 예.
1: 예,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충분히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말 대한 과거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 환골탈태 노력을 거쳐서 이제는 뭔가 제대로 이제 해달라는 이번 6.3 선거에 기대가 있었고
0: 네.
1: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나쁜 경제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노란봉투법 상법 시리즈 거기다가 뭔가 이런 예, 그 각종 악법 법들을 특히 사법학의 3법을 비롯해서 심지어
0: 네.
1: 이제 선거 직전에는 공소시효를 위한 특검법까지 발의할 정도로
0: 네, 네.
1: 정말 이 대한민국을 비정상의 극치를 이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6.3 선거에는 충분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당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되면서 굉장히 이 선거가 아주 엄청나게 이상한 선거가 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금 지게 된 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예. 자 이제 또 하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국면이 이른바 징계 정치가 재개되냐 이런 건데 예.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0: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1: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예. 이건 그야말로 우리 당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아주 정말 정말 하책 중에 하책. 네. 악수 중에 최악의 악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의 이런 혼란이 온 것도 네. 지난 1월 연초에 그 한동훈 그야말로 평당원으로 이렇게 쫓겨나 있는 한동훈 대표를 과거에 좀 명분이 없는 무슨 당원 게시판 사실 본인이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 가짜 한동훈이가 쓴 당원 네. 게시판에 그 악성 글을 갖고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과거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변명해 줬던
0: 네.
1: 그 사안을 갖고서 제명을 시켜서 이 대혼란이 왔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것이 결국 지방선거의 패배로도 이어졌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당에 대한 어떤 건전한 비판 당내에서는 다양한 우리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건전한 네. 비판과 또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고서 마치 당 집권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의논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도 보기 어려운 소위 정말 이건 비민주적 독재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행태가 또 나타난다면 우리 당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함부로 당권의 하나인 징계권을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거 아닙니다.
0: 네.
1: 예.
0: 자, 그 부분 자제돼야 되고
1: 자제해야죠.
0: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1: 예. 잘못하면 자폭이 될 수도 있죠. 예.
0: 네. 자,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법안 얘기해 볼게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1: 예, 뭐 이번에 뭐 박대출 선배도 이제 대표 발의도 했지만 네네. 저도 이제 사전 투표의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특히 관내 사전 선거 이런 경우는 제대로 추적도 안 되고 과연 네. 그 중간에 뭐 많은 또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런 각종 관리도 잘 안 되고 실제 이상한 그런 증거들도 많이 노출이 됐고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부정선거론으로 그 주장하는 분들 광장에서 저렇게 하는 분들을 그냥 무조건 매도만 할 게 아니라
0: 네네.
1: 그분들의 주장 그런 의혹이 좀 사라지게끔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0: 네.
1: 정말 치밀하고 철저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사전선거는 선관위 직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0: 네.
1: 사전 투표는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특히 사전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자기들도 손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에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았고요. 사전 투표제를
0: 네.
1: 오히려 당일 투표를 하루 더 연장해서 한번 뭐 기회를 더 드림으로 해서 투표를 높이는 그런 효과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본투표일을 이틀 하자 이거네요.
1: 그렇죠.
0: 그럼 우리가 본래 본투표일이 6월 3일이었다 그러면 뭐 2일 3일로 하든지 예컨대.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군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불가피하게 사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과거에도 부재자 투표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현대식으로 보완을 해서 신고를 하고 그 공정한 이런 절차 또 투표인 명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부재자 투표제도를 보완해서 좀 도입을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 감시를 위한 대통령과 국회
0: 네.
1: 사전 사후에 보고 를 의무화해서 이렇게 좀 감시 체계를 좀 더 네. 강화하는 그런 안을 좀 넣었고요. 예, 그렇게 한다면은 뭐 굳이 이렇게 네. 뭐 개헌이라든가 이런 저 민주당이 의도하는 그 이상한 방향으로
0: 개헌 없이도
1: 예,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선관위 사태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어이없는 상황들이 나올 때마다 이 투표 연기 부적도 그렇지만 선관위원장 뭐 해외 출장도 그렇고 도저히 뭐 옛날에 그 자녀들 채용도 그렇고 하도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아 이게 도대체 이 선관위를 과연 어떨 거냐 이게 이제 재건축 수준의 해체 뒤 다시 재건축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1: 예.
0: 선관위 개혁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1: 예, 저는 뭐 지금 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0: 네. 네네.
1: 어차피 이번에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0: 네네.
1: 선관위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다양한 선관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문시 됐던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또 제보도 해 주셔서
0: 네. 예, 예.
1: 여야가 이번에 국정 조사를 통해서 선관위 체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발굴을 하고 그리고 좀 차후에 또 특검까지도 하기로 이제 여야가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문제점을 좀 밝혀서 그런 것을 좀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은 그 선관위를 아예 해체하고 이제 그야말로 임시 조직을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을 활용해

0: 모여서 하자라는 그 제안도 있지만 네네. 그것도 안에 대안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예. 지금 있는 그 선관위 체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또 완전 해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네. 기존 선관위 체제를 어떻게 좀 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감시 속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체제를 좀 개편하고 개혁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 반등하면서 8000선 회복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1: 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7400대까지 밀려났었고요.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8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급등장에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 효과가 일시 효력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0: 네.
1: 어제는 하락 흐름이 이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대형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7.89%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반등을 한 겁니다.
0: 네.
1: 개별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제만 해도 각각 9.06%, 14.57%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었는데 오늘은 8.22% 올라섰고 SK하이닉스도 10.88% 급등하면서 지수 반등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달 19일부터 오늘까지 11일 거래일 연속 팔자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은 매수 우위 상황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면서 롤러코스터 증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기업 변동성 이제 큰데 AI 거품론도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1: 네. 최근 국내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증시의 영향이 컸었는데요. 특히 메타가 자사 AI 인프라의 여유분을 외부 고객한테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다 앞다퉈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내부 수요가 거기에 못 미쳐서 그 AI 인프라 여유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진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의 발언도 그 의구심을 키웠는데요. AI 에이전트 개발이 지난 4개월간 예상만큼 가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면 이 AI 개발을 완성시켜서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한 거니까 AI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애플이 비싼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서 미국 정부에 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도 반도체 종목의 우려를 키웠는데요. 그 중국 업체가 공급망에 진입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존 메모리 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0: 네.
1: 여기에 그 영화 빅쇼트의 모델인 마이클 버리가 AI에 대해서 경고한 것도 또 영향을 미쳤는데요. 버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계획을
0: 네.
1: AI 랠리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버리는 AI 관련 자산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공매도를 한다는 건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0: 네. 자,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자, 한강변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 이제 속도가 나는 모양새네요.
1: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압구정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을 조건부로 의결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압구정동 434번지 1원에 있는 압구정 2구역인데요. 한강변 최고 66층으로 2381세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 그 재건축 사업이 2, 3, 4, 5구역이 있는데 이 통합심의 문턱을 넘은 게 이번에 2구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이 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압구정 2구역에는 뭐 한강변 특성 살려서 그 잠원 한강공원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가 설치되는데
0: 네.
1: 이건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0: 네. 다른 대규모 단지들도 이제 재건축 절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인가 받은 게 또 음마아파트 단지도 있죠.
1: 네. 음마아파트가 1979년 준공된 아파트여서 지금 입주가 46년이 지난 이 강남권의 대표 노후 아파트 단지였는데
0: 그렇죠.
1: 서울시가 이번에 이 음마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그동안 뭐 워낙 재건축 신속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받게 되면서 좀 속도가 날 걸로 보이고요.
0: 네.
1: 서울시 설명으로는 통상적인 정비사업 처리 기간보다 한 1년 정도 절차 잘 앞당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사업에서 특히 대단지 사업은 건설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거든요. 이걸 1년 앞당겼다라는 건 그만큼 시가 재건축 사업에 좀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오늘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내렸습니다. 1년 만에 파산 수순 알게 된 거죠?
1: 네, 오늘 서울 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이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됐고 이후에 이 회생 기간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을 했는데 2천억 원 수준의 운영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거를 회사 측이 방안을 뚜렷하게 내놓지 않자 법원이 네. 이번엔 연장을 하지 않고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 부분인 익스프레스를 매각하긴 했는데 네. 남은 걸 뭐 어떻게 인수합병할 건지 이런 계획이 좀 불분명하고 또 지금 계속 영업도 지속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은 감소하는데 뭐 인건비도 나가고 물품 대급과 같은 그런 공익 채권이 급증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는 이번에 법원이 재연장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출한 수정안 보면 점포 수도 줄이고 뭐 인력 구조 조정도 하면서 1조 2천억 원 수준의 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0: 네.
1: 앞으로 새로운 인수자만 찾으면 수백억 원대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회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의지를 다졌는데 법원이 보기에는 이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을 하려면
0: 네.
1: 운영자금으로 최소 2천억 원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서 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을 하고 즉시 항고를 하면 회생 절차는 다시 재개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0: 네. 광주 여고생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었고 아들의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증거를 인멸했는지 이건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1: 네. 그 장윤기 집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이 네. 있었는데 이걸 아버지가 해체해서 폐기를 했고요.
0: 네.
1: 또 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 그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소각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1: 경찰 측에서는 이게 범죄와 뭐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보고 따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후에 장윤기 아버지가 직접 폐기를 했고요.
0: 네.
1: 검찰이 보안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증거물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아버지를 불러서 이제 소환 조사를 했더니 아버지는 아들이 성범죄자로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럼 이제 증거 인멸은 인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건되지 않았어요?
1: 네.
0: 이유가 뭐예요?
1: 이게 친족 특례 조항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0: 네.
1: 형법에서는 당연히 증거 인멸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지만
0: 그렇잖아요.
1: 가족을 네. 위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을 받아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아버지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0: 그런 게 있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주말 날씨 알아봅니다. 장마가 이제 시작되죠?
1: 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부터는 전남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경남, 오후에는 경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요.
0: 네.
1: 밤에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일요일은 5일에는 오후에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장막비는 전국에 6일, 그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7일이나 8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0: 그래요. 드디어 장마가 시작 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김유나 기자 주말 잘 보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박희아 문화평론가와 함께 2026년 상반기 유튜브 트렌드 알아봅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평론가님은 유튜브 얼마나 자주 또 주로 어떤 영상을 보세요?
1: 저는요. 그렇게 막 요새 많이 보는 분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자주 본다고 얘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0: 아, 그래요?
1: 하지만 이제 여가 시간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네. 네, 책도 읽기 싫고 그럴 때 이제 유튜브를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중에서도 좀 이 주제가 손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1: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0: 예능
1: 봅니다.
0: 프로그램.
1: 네, 토크쇼들을 좀 봐요.
0: 아, 그래요? 네. 예능 재밌는 토크쇼.
1: 그렇죠.
0: 아, 시사 토크쇼라기보다.
1: 네.
0: 드라마는?
1: 드라마도 사실 쇼츠로 잘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0: 아, 예.
1: 저는 이제 본편을 아예 풀로 보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0: 그러시군요. 네. 끈기가 좋으시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보는데 시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크리에이터 유튜브 관련 산업도 지금 많이 커졌죠?
1: 네, 너무나 많이 커졌는데요. 네. 사실 청소년 유튜브와 이제 이 릴스를 하루에 3.3시간을 시청한다는 통계가 또 나왔어요.
0: 3.3시간?
1: 네.
0: 그건 정말 긴데.
1: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실. 근데 그 충주맨 김선태 씨.
0: 네네.
1: 아시죠?
0: 네.
1: 네, 채널 광고 단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0: 네.
1: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해서 이제 브랜드 소개하는 콘텐츠와 하이라이트 쇼츠를 함께 이제 하나의 패키지가 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 대단하다.
1: 단독 쇼츠 콘텐츠만 5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지상파 방송 광고 단가랑 비교를 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치잖아요. 네,
0: 네,
1: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생각하면 유튜브 관련 산업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0: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진짜.
1: 네.
0: 자, 그 정도라 이거죠. 시청자로서 뭐 요즘 뭐가 유행이구나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잘 활용하면 이제 마케팅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건데 김선태 씨 얘기도 했지만요.
1: 네.
0: 2026년 상반기 유튜브 트렌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1: 네, 오늘은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쇼폼의 유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0: 쇼폼.
1: 네.
0: 예, 예.
1: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쇼폼과 롱폼이 같이 유행을 한다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0: 네.
1: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0: 그래요.
1: 것 같습니다.
0: 자, 그렇다면 먼저 짧게 넘어간 일명 쇼폼 동영상. 그래도 유행한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1: 네.
0: 자, 요즘 영상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1: 네. 그런데 이 쇼폼이요. 사실 어떤 소재나 뭐 편집 방식에서 독특하게 뭐 특별히 돋보이는 게 있다 이렇다기보다는요.
0: 네.
1: 쇼폼에 대한 이 시청자들의 여가 시간을 의탁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이제 밈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네. 네, 그 밈의 재미를 느끼는 경우에는 이 시청자들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해당 밈과 관련된 쇼츠가 정말 무한대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어떤 트렌드가 그때그때 형성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어떤 좀 인기 있는 밈이 있다 그러면 그거 관련되는 게 엄청나게 생산이
1: 그렇죠.
0: 된다?
1: 그렇죠. 네.
0: 시간 탈취자네.
1: 그렇죠. 사실은.
0: 그죠? 시간 탈취자. 다섯 갈자로.
1: 네.
0: 내가 딱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 탈취자.
1: 네,
0: 이거예요.
1: 정확합니다. 네.
0: AI 기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공지능 목소리로 더빙한 영상. 또는 AI로 생성한 과일 캐릭터. 이런 쇼폼 영상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이런 AI 콘텐츠의 유행은 어떤 의미라고 좀 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 어떤 분들은 뭐 단순히 기술이 너무 특별해져서 발전해가지고 이게 재밌는 현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수 있는데.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손쉽게 만들고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보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구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 AI 콘텐츠를 이제 걸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AI로 인해서 수없이 양산되는 그 많은 쇼츠들을
0: 걸러낸다? 누가 어떤 걸 걸러내는 거예요?
1: 유튜브 측에서.
0: 아, 유튜브
1: 이제,
0: 측에서?
1: 네, AI로 만들어진 영상들의 퀄리티가
0: 에 따라서 좀 너무 이제 뭐
1: 그렇죠.
0: 저질이라든지
1: 너무
0: 좀 이건 아니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걸러버려요?
1: 그렇죠. 오. 그런 이제 정책들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무분별하게 사실 AI 쇼츠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던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경각심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 AI 제작 영상이 한때 네. 그 불쾌한 골짜기라는 말 아시나요?
0: 불쾌한 골짜기.
1: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이라든지

0: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말하는 영상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더빙을 입힌 걸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실제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짜 같지도 않은 그 애매한 선상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네, 그래서 그걸 불쾌한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흉내는 기술이 완벽하면 모르겠는데 완벽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 불쾌함이 있는 거죠.
1: 알겠어요. 네. 네.
0: 근데 ASMR 영상 같은 게 네. 이런 거부감을 오히려 넘어선 케이스로 좀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ASMR은 굉장히 약간 아날로그틱한 면도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좀 그쪽으로 또 회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 들어요.
1: 그래요. 자, 마케팅 관점에서 쇼폼 영상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있죠. 그죠? 이 쇼폼은 굉장히 특이한 게요. 그 채널의 구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볼 수 있도록 무작위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널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네. 어떤 브랜드를 홍보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제 유튜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무조건 하루에 하나 이상은 만들어서 계속 끊임없이 무작위로 이제 구독자들에게 노출되게 예.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노출되게 해라라는 이제 그걸 하나의 전략으로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브랜드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더한 홍보 수단이 없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자, 지금 쇼츠 말씀하셨는데 모두의 말씀하신 대로 긴 것도 이제 함께 유행한다고 합니다. 롱폼, 쇼폼이 아니라 롱폼 동영상도 함께 유행하는데 이게 이건 또 무슨 트렌드입니까?
0: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유튜버 침착맨 같은 경우에는 5시간 넘는 삼국지 설명 콘텐츠 조회수가 2860만 회를 돌파를 했어요.
1: 세상에.
0: 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면 좀 놀랍거든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 콘텐츠가 또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팟캐스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최소 40분에서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까지 간다는 점에서 네. 확실히 사람들이 롱폼 콘텐츠도 소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1: 그래요. 옛날에 유튜브 영상 20분 넘어가면 다 고개 돌린다 했는데 네. 자, 그 공식이 깨지는 겁니까?
0: 그렇죠. 이 밥 친구라고 예. 이제 젊은 층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밥을 먹을 때 친구처럼 틀어놓고 볼 수 있는 영상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고 사실 밥 먹을 때 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틀어놓고 밥을 먹게 되는데 그만큼 그냥 틀어놓을 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팟캐스트형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그 유명해진 또 민음사 같은 예. 이제 그런 북 콘텐츠 같은 예,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자, 잘 되는 롱폼 콘텐츠의 어떤 공통점, 특징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 특징이라 하면요. 그냥 시간을 잘 뺏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1: 시간 탈취 잘해도 다섯 네. 글자로.
0: 그래서
1: 역시.
0: 아까 너무 네.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잘 만드는지.
0: 최고입니다. 그래서 ASMR, 주파수. 네. 콘텐츠 그리고 뭐 독서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팟캐스트 이런 것들은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되는 콘텐츠인 거예요.
1: 네.
0: 네, 사실 아까 그 침착맨의 5시간짜리 삼국지 콘텐츠도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냥 뭐 다 기억할 필요도 없이 들어오는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0: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시간이 네. 가장 중요한 재화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재화를 빼앗기 위해서 이런 식의 콘텐츠들이 양산이 되고 또 그거를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볍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네, 네. 사실 니즈가 좀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요즘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0: 네.
1: 좀 지금 어떤 유튜브 트렌드 콘텐츠의 흐름을 좀 보여준다. 이런 유튜브 콘텐츠 어떤 게 있습니까?
0: 네. 요즘요. 굉장히 유명한 콘텐츠 하나가 있습니다. 네. 리센느라는 K-POP 네. 걸그룹의 콘텐츠인데요.
1: 네.
0: 이 걸그룹 멤버들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요즘 세대에게 아주 꼭 맞는 콘텐츠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1: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걸 만들었는지.
0: 예를 들어서요. 예. 거제 야호라는 밈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좀 예측이 가시나요?
1: 거제도 가가지고 야호
0: 맞습니다.
1: 하고 막 신난다 네. 이러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거제 야호.
0: 네. 그래서 예. 이 거제 출신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하고 일본인 멤버가 이제 같이 거제에 갔을 때
1: 네.
0: 이 일본인 멤버가 했던 말이 이 거제 야호였던 거예요.
1: 거제 정말 좋네. 뭐 이런 거네요.
0: 뭐 그죠? 거제 사람들에게 안녕 뭐 나 너무 지금 행복해 뭐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1: 네.
0: 네 그런 자기의 기분

0: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었던 거죠. 이게 그래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우리 쭉 제가 그 전에도 박희아 평론가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K-POP 트렌드 이렇게 네. 그 면밀히 보시는 편인데 K-POP의 전략과 유튜브의 전략 어떻게 좀 다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까?
0: 네, 너무나 맞닿는 지점이 있고요. 이 네. 챌린지 열풍이라고 해서
1: 챌린지 열풍?
0: 네, 짧게 네. 이제 이 아이돌 그룹이 예를 들어서 네. 2, 3분씩 되는 노래에서 10초, 20초 정도의 분량을 잘라내서요.
1: 네.
0: 거기에 맞는 자신들의 안무를 특별히 선을 보이면서 그런 콘텐츠를 계속 양산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1: 그래요.
0: 이것 때문에 사실 유튜브에 쇼츠 양도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 한번 이제 이 아이돌 그룹이 컴백을 할 때마다
1: 네.
0: 앨범을 낼 때마다 정말 수십 개가 이제 쏟아지게 되거든요.
1: 아.
0: 또 거기서 또 파생되는 콘텐츠가 또 더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는 유튜브 입장에서는 케이팝이
1: 네.
0: 굉장히 화수분 같은 존재인 거죠.
1: 그 케이팝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신규 앨범 낼 때 이런 홍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0: 네.
1: 저 가성비도 좋으면서 파급력도 좋은 홍보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0: 그렇죠.
1: 그래요.
0: 너무나 유튜브는 중요하고 그래서
1: 네.
0: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이제는 이제 BTS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1: 네.
0: 그만큼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서 세계 시장이 잘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1: 그래요. 트렌드부터 지금 어떤 개별 콘텐츠, 구체적인 콘텐츠까지 쭉 얘기해봤는데 이 시대에 뭐 좋은 콘텐츠 뭐 약간 가치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좋은 콘텐츠 어떤
0: 네.
1: 걸까요?
0: 저는요.
1: 네.
0: 이 시청자 입장에서 내 시간을 잘 썼다. 가치 있게 썼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워낙에 이제는 취향이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좋습니다. 이게 가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소용이 없다고 보고요. 오락성이든 ASMR이든 팟캐스트든
1: 네.
0: 자신이 그걸 자신의 시간에 채워놓고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게
1: 그러니까.
0: 정말 좋지 않을까.
1: 만약에 시사 교양이었으면 나한테 남는 메시지가 있고
0: 그쵸.
1: 오락이었으면 정말 후련하고 즐겁고 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는
0: 맞습니다.
1: 거고 자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시간 탈취당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아주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 마지막 질문 짧게 할게요.
0: 네.
1: 뭐 앞으로 요번 하반기라든지 앞으로 뭐 내년이라든지 유튜브 트렌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0: 네, 저는요. 팟캐스트형 콘텐츠가 계속 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0: 네, 이게 이미 미국에서는 팟캐스트형 콘텐츠가 4, 5년 전부터 유행을 크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 네.
0: 한국도 지금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어서요. 아마 짧은 시간에서 좀 긴 시간 안에 이 팟캐스트 콘텐츠가 좀 유행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팟캐스트 콘텐츠가 유행할 거라는 그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희아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캐사디 포프의 썸머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저녁까지 중부내륙과 경북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남부지방은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우선 오늘과 내일은 제주도와 전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에는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면서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도 비구름이 닿으면서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산 지에 최대 150mm 이상, 전남 남부에 최대 80, 경남 서부 남해안에 최대 60, 경북 남부와 충청 남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지와 서귀포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 30mm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 30도로 웃돌아 덥겠는데요.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지만 체감온도는 26도까지 올라서 아침에도 선선함이 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0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경북 남부 내륙에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인천과 경기 북부, 충북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마지막 일정인 영남권 발표가 오늘 경남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2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 계획과 함께 우주항공과 피지컬 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양경찰청 전 간부들도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응원 구호를 외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도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스위스가 알제리를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에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이번 월드컵 성적을 계기로 한국 축구 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합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마지막 일정인 영남권 발표가 오늘 경남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312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 계획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영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 위에 우주항공과 피지컬 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2: 광주와 충남 아산에 이어 경남 진주에서 진행된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정부와 함께 SK와 삼성, 한화, 현대차, 두산, LG 등이 영남권에만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및 소재 부품 장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 위에 대규모 투자가 더해지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인 영남이 초격차 첨단 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성통신망 구축 등 우주항공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남권의 우주항공기업들이 최상위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극 3특 전략과 맞물린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권역이 스스로 산업을 일구는 또 성장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영남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는

0: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차례라며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관리기본법 등 연계법안도 점검하고 예산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 원구성에 항의하며 협조 거부를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을 보이콧하는 철없는 투쟁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메가 프로젝트, 민주당이 주도한 법들에 발목 잡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호남권 대규모 투자에 반발하고 나섰는데 노조가 협의를 요구하는 건 노란봉투법, 주주단체의 설명 요구는 더 센 상법이 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도끼에 재발등 찍히게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법안들 모두 수기와 검증 없이 지지층만 겨냥해 만든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 또한 강성 지지층만 보고 추진하는 거라며 부작용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의장 등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전 간부들도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세 차례의 조사와 구속영장 기각 끝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불법적인 계엄군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참 인력들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계엄상황실 구성을 도운 혐의도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출동한 병력들의 철수를 건의해야 한다는 요청을 듣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2차 계엄과 관련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이 국회 계엄 해제 이후에도 병력 추가 투입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속기소한 겁니다.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기관인 해양경찰청. 특검팀은 해경 전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안전조정관은 계엄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 측은 계엄 당시 상부가 해경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스위스가 알제리를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의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합류했습니다. 김봉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스위스가 88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스위스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알제리를 2-0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번 승리로 스위스는 193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88년 만에 토너먼트전에서 승리를 맛봤습니다. 4회 연속으로 16강에 진출한 스위스는 콜롬비아, 가나의 승자와 8강행을 다투게 됐습니다. 포르투갈도 호날두와 하무스의 연속골을 앞세워 크로아티아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호날두는 6번째 월드컵 출전 만에 처음으로 토너먼트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오스트리아를 3-0으로 잡은 스페인과 8강행을 다투게 됐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6일 첫 걸음을 떼는 혁신위원회는 이영표 KBS 해설위원 등도 참여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혁신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1: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응원 구호를 외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다음 주 상대팀이었던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5.18 민주묘지도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오는 6일 오후 광주제일고를 찾아갑니다. 야구부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

0: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직접 사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고교 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 일부가 스타벅스 가야지 등 조롱성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습니다. 배재고는 지난 1일 광주일고를 방문하려 했지만 광주일고 측이 기말고사 일정 등을 고려해 방문 일정을 미뤄달라며 한 차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학교 선수 등은 6일 오후 광주일고 강당에서 30분가량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할 예정입니다. 야구부원에 대한 교내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응원구호를 가장 먼저 외친 선수와 탱크데이라고 소리친 선수 등 두 명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학교는 뒤따라 구호를 외친 선수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코치진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코치진이 더그아웃에 없었고 광주일고 측이 항의할 때까지 응원구호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와 인권, 차별, 혐오 표현 방지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1: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했습니다. 장맛비는 밤새 더욱 강해져 주말인 내일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반도 남쪽 해상에선 두 개의 태풍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이제 막 시작된 장맛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세흠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2: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체전선이 하루 만에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와 전남에 이어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지역에도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제주 해안과 전남 남부에 30에서 80mm 등입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제주와 전남 지역으론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사이 정체전선은 더욱 북상합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더욱 강해져 수도권과 강원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론 집중호우가 예고됐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든 가운데 태풍이 또다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와 오늘 열대바다에선 태풍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9호 태풍 바비와 10호 태풍 마이삭입니다. 두 태풍은 모두 서쪽을 향할 거로 예상돼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태풍이 지나는 동안 밀려온 열기가 정체전선과 관련된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1: 미국 하원 법사위가 어제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3: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 전날 나온 미 연방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에 대해 백악관 당국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의 주장은 전날 나온 보고서의 쿠팡 관련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 조사 5개월 만에 공개된 35쪽 분량의 하원 보고서는 절반 이상을 쿠팡 옹호에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였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도 이번 보고서에 대해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또 북핵과 중국 문제 등 양국이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상 문제로 긴장이 고조돼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상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 동맹의 기반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과 전직 참모까지 나서 쿠팡 측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쿠팡을 둘러싼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1: 현재까지 집계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2,500명이 넘었습니다. 지진 발생 8일이 넘어가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무너진 건물에 매몰됐던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4: 지금까지 집계된 베네수엘라 강진 공식 사망자는 2,959명입니다. 하루 사이 300명이 늘었습니다. 부상자 역시 전날보다 1,000명이 늘어난 1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를 기반으로 집계한

0: 했습니다. 이제 연쇄 강진으로부터 만 8일이 지난 가운데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라과이라 지역에서 기적 같은 생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진 발생 첫날 무너진 8층 건물 아래에서 쇼핑센터 경비원이었던 40대 남성이 8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일하던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덕에 붕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칠레와 미국, 멕시코 등 다국적 구조대가 이른 시간에 걸쳐 구조작업을 벌인 끝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수색 현장 곳곳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잔해를 파헤칠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그나마 투입된 중장비는 연료가 없어 멈춰선 것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대원과 주민들은 곡괭이와 삽,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면서 더딘 수색과 구조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 규모는 더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임시 영안실로 사용되고 있는 라과이라의 한 항구엔 하루에 약 400구의 시신이 들어오고 있다고도 미국 CNN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회생 계획을 실행할 최소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해 3월 지속된 실적 부진과 자금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1년 4개월 동안 회생의 길을 찾았지만 법원은 더 이상 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오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전국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영업양도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내용의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의 핵심이던 잔존 사업부 매각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회생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 자금인 2천억 원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영업을 이어가는 동안 매출은 줄어든 반면 직원 급여와 납품 대금, 세금 등 공익 채권은 계속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회생 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관계인 집회도 열지 않은 채 회생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3월까지였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 오늘까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했지만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만큼 더 시간을 줘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통해 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과 가압류 등을 막아왔던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폐지된 데 대응해 정부가 중소협력업체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 노동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전담반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를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례보증 3,500억 원 등 모두 4,400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급반등하며 8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0.25포인트, 5.76%포인트 오른 8,088.3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4조 4,450억 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조 2,941억, 2조 1,928억 원 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19일부터 10일 거래일 연속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0.2원 내린 1,525.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조용히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전 감독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LA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감독은 공항 입국장 일반 통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별도의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관련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홍 전 감독의 이번 출국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남 남부와 제주도는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 경남 남해안은 밤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30에서 80mm, 제주 산지 많은 곳엔 최대 1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차차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경남 서부 남해안에 20에서 60mm, 남부지방에 5에서 40mm, 충청권과 경북지방에는 5에서 10mm가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취재 기자의 시선을 살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입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후반기 국회가 파행수술을 맡고 있죠. 국민의힘이 국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여야의 대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여야 내부도 각각 개파 갈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민주당과 징계 정치가 시작된 국민의힘 내부 혼란, 취재 기자들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 줄 네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분도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많이 적용시킬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로 국민의힘 반발이 커지고 있죠.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먼저 가져간 민주당의 반발에서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잖아요. 박순봉 기자님.
3: 네.
0: 어떻습니까?
3: 상임위원회가 총 18개가 있거든요.
0: 네.
3: 이번 주 화요일에 민주당이 의석수 비중으로 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7개는 국민의힘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열어둔 상태인데
0: 네.
3: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했다라고 반발하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0: 네.
3: 어제 결론은 이대로는 못 들어가. 이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0: 그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3: 그렇죠. 이제 전면 예. 보이콧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흐름은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한 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 선출에 안 들어갔는데
0: 네.
3: 상황 변경이 없었잖아요.
0: 그러니까
3: 이제 어떤 명분을 주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흐름이고요. 원내보 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 뭐
0: 예를 들어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3: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0: 네.
3: 들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상임위원장을 좀 변경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0: 결정을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 중에서 국민의힘이 우리는 요거 요거 가져가고 싶어. 요걸 교정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하나 가능할 수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네. 공소취소 안 한다고 선언을 하면 그럼 법사위원장 주겠다.
1: 이게 논의가 될까요? 이게 공소취소 안 한다라는 얘기를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정치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0: 그걸 얘기했던 모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지만 이건 민주당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한동안 좀 버틸 걸로 보여요.
1: 네네.
0: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또 이게 안에도 의견이 좀 다양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7개를 안 가져오고 예전에 18개를 다 줘버렸을 때 그때 일단 뭐 독주 프레임을 좀 씌운 적도 있긴 했었는데
1: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죠.
0: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래도 7개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와야지 몇 개라도 좀 견제를 하고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1: 네.
0: 그때까지는 리더십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운영이 좀 상대적으로 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시기에 공격을 많이 하면은 독주 프레임도 강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한테 힘 실어주세요 이런 메시지도 좀 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흐름 자체는 7개라도 받긴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싸워보자.
1: 네.
0: 뭐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싸우는 그림을 먼저 주다가 뭔가 명분이 생기면 7개를 받자 뭐 이런 결과를 낼 것 같긴 한데 근데 남은 7개라도 받아서 실리 챙기자라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동기 기자님.
2: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 국민의힘 에서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안 줄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이게 연례 2년마다 반복되는 행사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의원직을 뭐 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절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그 독주를 해갖고 11개를 자신들이 선정을 한 다음에 먹어버리고 나머지 7개를 너네 가져라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체면도 있는 거고
1: 명분이 없죠.
2: 그렇죠.
1: 네.
2: 특히나 이제 법사위원장을 고리로 해서 이제 원래 그 전반기 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경제위원회, 그다음에 정무위원회, 그다음에 산자 이런 경제상임위들을 좀 그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 버리니까 방금 박순봉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 그 상임위원회를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니까 이것만 그 정도의 명분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1: 네.
2: 보입니다.
1: 지금 분위기는 기재위랑 정무위까지 민주당에다 가져가고 국토위 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2: 네,
1: 근데
2: 예,
1: 그것조차도
2: 예.
1: 이제 안 받으면은 기재위나 정무위 중에 하나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2: 지금 당장은 뭐 이걸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1: 네.
2: 어쨌든 간에 강하게 그 대여 투쟁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 원내 인사한테 물어봤는데
1: 네네.
0: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기적으로는 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좀 원론적인 얘기고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민주당에서 제시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1: 네.
0: 실제적으로 그럴 만한 건 뭐가 있느냐 법사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안 줄 것 같은데
1: 안 다른
0: 건 뭐가 있느냐
1: 네.
0: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시할 마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진짜 여차하면은 그냥 또 다시 다 가져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거는 맞는데 정협상이 안 되면 또 이제 다 넘겨주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림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삼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굉장히 큰 꿈이기 때문에
1: 그분들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의원
2: 실제로 예. 삼선 의원들이 뭐 어느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이다라는 뭐 지라시까지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몇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봤는데 그분들은 또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나는 이 상임위원장을 할 거야라는 식의 의사를 공공연하게 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양쪽이 그 좀 팽팽하게 맞서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들어간다는데 힘이 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1: 네, 민주당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줄 게 없잖아요. 사실
3: 민주당이
1: 예.
3: 상임위를 조정해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도 현재 기준으로는 과언이 아닌 것 같고.
1: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지금 이제 강경 법사위원장이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 네. 이번에도 역시 전에 했었던 법사위원장이 계속 또 이어가잖아요. 갑자기 조남이 제가 떠오르지 않는데
4: 서영규.
1: 아, 서영규 의원.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또 되면서 법사위가 또 강경으로 네.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상임위원장만 바꿔달라 국민의힘에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3: 요구를 해도 그거를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단언컨대 제로라고.
1: 아, 그것도 안 받아들여주는 네. 겁니까?
3: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방금 아까 김동희 기자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전반기 때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알짜 상임이라고 얘기되는 게 국토위랑 산자위예요.
1: 그렇죠.
3: 그걸 국민의힘에 넘겨줬다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충분히 좋은 상임을 넘겨줬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원래 전반기 때 국민의힘한테 위원장을 줬던 국방위 정무위 재경을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는 되게 전략적인 포석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2년 차에 국방위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할 거고 정무위에서는 요새 코스피가 난리인데 자본시장법, 3법, 금투세 등 내가 논의할 거고 재경위에서는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 논의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정해달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절대 조정해 줄 수 없어요.
1: 알겠습니다. 8585님께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야당에게 나눠줬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나눠줬었던 적이 있긴 있죠. 다수였을 때 국민의힘이.
0: 국민의힘이 그 최근 한 10년 정도는 의석수가 많았던 적이 없어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2: 19대 국회 때 이제 네. 과반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었고 네.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은 이제 그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때는 관례였잖아요. 사실 그 그렇죠. 소수 정당, 그러니까 소수 의원을 보유한 정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2: 그리고 그 이후에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원 구성 협상에서 그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을 당시 새누리당이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김종규 기자님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3: 네.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5월 중순과 6월 중순에 각각 그 국민의힘의 3선의 심성범 의원과 4선의 김태우 의원한테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실장이나 정무라인을 통해 가지고 골프 회동을 제안을 했어요.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이 야당 의원과 골프 회동을 한 적은 없어요.
1: 없죠.
3: 특히 민주화 이후에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 이 그림은 사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했던 그림이잖아요.
3: 네. 네.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과 쓴소리를 듣고 싶었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고 또 재밌는 포인트는 이 제안을 받은 두 의원 모두가 영남 중진이면서 개파색이 강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1: 네.
3: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이제 포인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매일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1: 누굽니까?
3: 장동혁 대표잖아요.
1: 아,
3: 장동혁
1: 그렇죠.
3: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우리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이제 권위적인 표현이라 안 쓰고 이제 고위급 회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계속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 만나주잖아요.
1: 네.
3: 패싱하는데 거꾸로 이제 야당 의원의 중진 개파석이 옅은 의원들하는 만나자라고 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의미심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1: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은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의미로 국민의힘 의원을 포석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아니요. 포석까지는 너무 나간 해석이고요.
1: 너무 나간
3: 강원 전략을 펼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원구성 이야기할 때
1: 네.
3: 여권에서 하나도 양보 안 하잖아요. 여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야당에서 야당으로부터 쓴소리를 듣는 품 넓고 포용력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차원이 아닐까 싶고
1: 네.
3: 또 하나는 이게 여당에서 되게 어떤 의원이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당한테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청와대는 계속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한다.
1: 네.
3: 그 메시지도 담겨 있다.
1: 그런 메시지죠.
3: 예,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지금의 포지션에 변화가 없다.
3: 네,
1: 이대로 그렇죠. 밀고 나가겠다. 그렇게 네. 해석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연락을 받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윤 기자님.
2: 일단 공개적으로 나온 건 신성범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태우 의원 정도인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조금 더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은 저는 못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현 상황 예를 들면 법제사법위원장을 이제 민주당이 독식을 하고 뭐 그 어쨌든 그 공소 취소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굉장히 이제 여야 관계가 험악한 상황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의원 혹시나 만약에 친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밝히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네.
2: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0: 예, 네. 네, 말씀하세요.
2: 말씀하세요.
0: 아, 분위기를 그냥 좀 들어보면은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반발, 그러니까 국민의힘 반응. 두 번째는 내심 부러움. 이 두 가지인데.
1: 나도 좀 불러주지 뭐 이런 거군요.
0: 일단 반발하는 표현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의 그 통합 행보라는 게 골프로 하는.

0: 게 아니고 정책으로 하는 거다. 근데 법사위는 독식을 하고 골프를 치자고 하는 거는 가려지지가 않는다. 행동이 네. 먼저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 진짜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부터 골프를 치자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의원들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직책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의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를 흔들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어떤 의원은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 비판까지는 아니고 별로 많이 얘기는 안 하는데 내심 부러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왜 부러워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랑 골프 치는 건데 지역 현안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싫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있습니다.
1: 그 대통령이 부르면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2: 실제로 예. 예를 들면은
1: 가야죠.
2: 대통령이랑 골프를 쳐가지고 네.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특히나 처음으로 이제 야당원들과 골프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안 듣고 무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2: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심 부러움이 그런 정서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신영수 의장님 어떠세요? 이게 회동이 그러니까 골프 회동이 네. 달성되니까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로는?
3: 뭐 앞에 세 분 다 얘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이 메시지를 냄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측면이 저는 강했던 것 같아요.
1: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포섭한다.
3: 네,
1: 이런
3: 그 이전에도 대통령이 회동 비롯해서 이런 전략을 자주 썼었거든요.
1: 네. 네,
3: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서 비공개로 쳤는데 만약에 사진이 찍힌다
1: 네.
3: 하면 거의 뭐 이적행위 했다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비난을 받을 텐데 그걸 쉽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겠죠. 그럼 만약에 받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이득만 취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애초에 설계를 하고 제안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청와대 입장에서 잃을 게 없다. 네. 일단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림이 좋다.
3: 포용력을 보여줄 수가
1: 포용력을
3: 있는
1: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는.
2: 네. 그런데 꼭 그렇게 완전히 딱 그런 설계를 하고 들어왔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네. 이제 그 신성범 의원 같은 경우 6월 19일에 전화를 왔고 21일에 치자고 하거든요. 이틀 뒤에. 그리고 한 번 더 전화를 왔습니다.
1: 이틀 골프를 이틀 전에 왔다고요? 네, 그럼 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2: 다음 주말에 뭐 하냐라는 네. 식으로 전화가 왔었고 그리고 또 한 차례 다른 인사한테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갖고 다른 인사한테 전화를 받은 다음에 저번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나는 골프를 안 친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은 네. 그 골프를 치자고 전달한 청와대 인사 두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뭐랄까 그 완전히 뭐 이렇게 뭐 그 신용만 하려고 뭐 설계를 하고 작전을 짰다라고 보기엔 조금 엉성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급하게 추진했던 일이었군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따 골프 쳐야 되니까
3: 그런 면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1: 연습으로 네. 이제 국민의 의원들과 네. 이왕이면 국민의 의원 두 분 껴가지고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과 넷이서 이렇게 필드를 돌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3: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자체가 아이디어를 이제 갑자기 내뱉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그거를 참모들이 캐치를 해서 실행에 옮기고 이런 스타일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지지가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 하면 아까 김도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유가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실제로 네. 그 두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도 토요일이나 주말에 뭐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지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셔서 골프 치시죠. 약간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 여기서 오케이를 외쳤던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2: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확인되지 않았군요. 그럼 이미 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모르는 겁니까?
0: 알 수는 없죠.
2: 알 수는 없죠.
0: 뭐 대통령 그 골프 치는 일정이 공개되기가 아마 쉽진 않은 겁니다.
1: 그렇겠죠.
2: 그리고 예. 쳤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만약에 밝히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밝히게 되거나 그럴 텐데 지금 상황에서 밝히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1: 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같이 골프 치자 그것도 여당 대통령인데 야당 의원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좀 새로운 발상이었고 새로운 시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응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결과는 곧 나오겠죠. 쳤는지 안 쳤는지 이제 그거 나오고 누가 갔는지까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원장 둘러싸고 반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선의 이현주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뭐 정치 보복이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기자님, 이현주 의원의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이현주.

0: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나눠먹기에 피해자가 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1: 나를 배제했다 일부러.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워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요즘은 동네 동아리 모임도 합리적 기준 없이 나누면 난리가 난다. 상임위원장 고위공직인데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게 공적 기준으로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썼거든요.
2: 네.
0: 그 이 의원이 내세운 논리는 크게 세 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첫째는 관례입니다.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통상 3선 이상이 한 번씩 하고 전문성을 고려하고 여성 배려가 되고 이런 기준으로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3선인데 위원장을 한 번도 못했으니 원칙상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도 들고 있는데요. 그 투자 전문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산업계 출신이기도 하고
2: 네.
0: 대선 때 경제성장위원장을 맡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산자위랑 과방위를 지원한 건데 산자위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네. 과방위는 송기현 의원이 가져갔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드는 게 절차입니다. 원내 지도부랑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상의도 없었고 본인이 전화를 했을 때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이현주 의원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내부에서 붙어 있는 그 싸움에 피해물이 나다. 그렇죠. 뉴이재명으로 분류된 내가 네. 이런 위원장에 탈락을 한 계기가 아닌
0: 그렇죠.
1: 것이냐.
0: 뉴이재명이자 비주류라고 본인
1: 비주류다.
0: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네. 이제 탈당했다가 들어왔기도 했고.
1: 근데 이게 원내 지도부의 몫이잖아요. 이거 결정하는 거는. 근데 지금 현재 산자위는 국힘에 넘겼는데 국힘 안 들어오면은 그럼 이현주 의원이 산자위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그러긴 좀 어려울 거예요.
1: 그러긴 어렵잖아요.
3: 이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11개를 고른 거는 지선 결과를 많이 반영한 거라고 뭐 원내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네.
3: 그러니까 너무 충분히 만약에 많이 이겼다라고 하면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여론이 썩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큰 그림을 먼저 짠 거기 때문에 이 숫자를 네. 조정할 가능성은 없고요. 제가 이현주 의원 측에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글 올린 뒤에 네네. 연락이 좀 됐냐 물어봤더니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원내대표한테까지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이렇게 되면은 개파 갈등 좀 부추길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3: 근데 이게 그림이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네, 네. 정치 보복이라고 보려면은 뭐 친명 대 비명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주체는 한병도 원내대표예요.
1: 그렇죠.
3: 한병도 원내대표는
1: 친명이죠.
3: 친명이죠.
1: 친명이 분류가 되죠. 네.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원내가 움직이는 거는 청와대랑 그래도 코드가 많이 맞거든요.
1: 네.
3: 그런 불만들도 없고요. 그러면 친명이라고 분류를 한다면 그러면 그 이현주 의원은 뉴 이재명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표방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1: 네네.
3: 그럼 같은 계열인데 왜 정치 보복을 하느냐?
1: 어렵네요. 친명 안에서도 또 뉴 이재명 또 관련된 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3: 그래서 이제 그냥 민주당 뭐 인사한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일단은 그래도 이제 비교적 비주류라는 게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 네.
3: 뭐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당연히 내가 마땅한 적임자고 당연히 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1: 네.
3: 뭐 인사는 꼭 맡겨놓은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삼선 의원들이 더 많다. 근데 이게 결국 누군가는 못 받는 구조인데 거기서 좀 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4: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삼선에 26명이고요. 11개씩 두 번 가져가게 되면 22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재선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봐야 될 것 같고
1: 그러네요.
4: 단순히 뭐 정치 보복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3: 서영교 의원도 4선이에요.
1: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위원장을 처음 한 거잖아요.
3: 그러니까 이게 그 충분치는 않은 거예요. 다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안 준 거면은 보복이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린 정도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너무 개파 갈등으로 몰고 가면 싸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좀 진화를 해야 되는 민주당의
3: 근데 개파
1: 부분.
3: 갈등으로 볼 부분이 별로 없어요. 구조적으로.
1: 근데 이현주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3: 그렇죠.
5: 본인은 속상하시니까.
1: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3: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네. 근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오늘 입원하셨다고 그러네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 얼굴이 합성된 모욕적 음란물이 유포돼서 충격을 받고 입원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 못했다라는 속보까지 좀 전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측은 호남과 서울과 수도권을 먼저 이렇게 전당대회 진행하자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들이 김 전 총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먼저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보자라고 해서 호남과 수도권을 먼저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일단 시작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호남과 수도권을 먼저 진행하자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시작을 충청에서 해가지고 끝이 대전에서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 충남 금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충남 지사는 그 정청래 대표의 수석 대변인을 했던 박수현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충남 지사를 하게 됐잖아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충남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으로 약간 유리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나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 순회 경선을 해가지고 지역별 득표율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충남에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1위를 한다거나 뭐 좋은 성적을 거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바람을 만들어 가면은 이제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 그런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호남이라든가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가 서울시장을 뺏겼잖아요.
1: 네.
4: 뺏겼다고 하긴 그렇고 패배를 했잖아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책임론이 하나가 있고 특히 호남 같으면 지금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되게 뭐 불신 여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 전북 같은 곳에서는 이제 김관영 전 지사로 인한 이제 각종 분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할 경우에 정청래 대표가 낮은 성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좀 어렵게 선거를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요 순서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김종인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네, 저도 지금 김동연 기자의 분석에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1: 네.
2: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의 약점이 나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층은 호남과 수도권을 먼저 진행해야 이 수도권과 호남을 먼저 진행하면 방금 김동연 기자 얘기처럼 호남에서는 전북지사 공천 잡음이 있었고 서울은 서울시장 패배가 있었으니까 정청래 전 대표한테 불리하잖아요. 크게 자신한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게 한 자리에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한 자리에 앉아 있었네요. 신용철 기자님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좀 팽팽한 네, 기싸움이 네. 좀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죠. 네. 지금 아직 캠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진 않은 상태지만 지역 돌아다니는 위치만 가지고도 굉장히 뉴스가 나올 정도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1: 그렇죠.
0: 이 세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부터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엄청난 큰 뉴스죠.
0: 네,
1: 예, 세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4: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밝게 웃고 계신데 아마 서로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1: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세 분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나중에 취재가 되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3: 그게 묘사를 하는 입장 따라 다를 텐데 친명계 쪽 사람하고 잠깐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1: 네네.
3: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뭐라 그래요?
3: 좀 그쪽 입장입니다.
1: 네네.
3: 친명계 쪽 입장.
1: 일단 친명계 입장 한번 들어보죠. 예예. 네. 예.
3: 라이언 킹의 귀환인데 외로운 늑대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3: 그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둘러싸여 가지고 사진 공세를 받았다. 이런 모습이 이제 뭐 왕의 귀환 같이 보여졌다. 반면에 정청래 전 대표는 극소수 친청계 의원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소수파의 모습이었다. 지난 1년 당대표 하면서 확장성을 못 보여주는 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뭐 이렇게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1: 친청 좀 뭐 어떻게 좀 취지 안 됐나요?
3: 친청계는 요 딱 상황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1: 네.
3: 지난번보다 훨씬 좋다 그래요. 지난번
1: 분위기가.
3: 전당대회 때는
1: 네.
3: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었고 지지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어서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뭐 캠프 돕던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뭐 선배, 뭐 동료, 후배 의원들이 거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일로 와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압박을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숫자도 좀 더 늘어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압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의원들이 잘 나서질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좀 상황이 그러니까 한번 그 이긴다라고 생각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지는 그런 그림이 있었으니까 잘 안 나서는 것 같다. 상황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김석 전 총리 당대표 캠프가 최근 꾸려졌잖아요. 근데 다들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조심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3: 네. 이게 좀 컨셉이 명확한데 오늘 물어보니까 박찬대 캠프 때 아픔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전반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요.
1: 그렇군요.
3: 일단 첫 번째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박찬대 그 시장을 지원했었잖아요. 당시에 전당대회 후보일 때.
1: 그렇죠.
3: 근데 그런 모습들이 썩 그 유효하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당에 그제 뭐 돌아오고 이럴 때도 너무 많은 의원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김태선, 이용우 의원, 뭐 윤종근 의원 이런 인물도 한 3명 정도만 그 이렇게 같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새를 보여주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로 있고, 그다음에 캠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누구 상황실장은 지금 염태영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놓고 쭉 착착착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각자 협의해가지고 조직을 운영해서 하는 그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고
1: 네.
3: 그다음에 아침에 김민석 전 총리가 CBS에서 인터뷰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아침에 가 있었어가지고 보니까 그 이용우 의원이 같이 왔더라고요.
1: 오,
3: 그 이용우 의원이 그 소통 역할을 하는 건 좀 명확합니다. 현재로서는.
1: 정 총리 후보 캠프는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3: 딱 또렷하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게 공개된 건 없는데 그럼 아주 뭐 사무실도 구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네. 다 짜진 않았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더 확대됐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청계 의원이. 그 작년에는 친청계라는 것 자체가 좀 없었잖아.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그때 조직력이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더 탄탄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직 뭐 체계적으로 짠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양쪽 다 굉장히 좀 조용하게, 굉장히 좀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도 있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약간 워워워 하는 느낌이 좀 든다? 그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4: 실제로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게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김민석 전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이거는 한 달 반 정도는 원래 안 꾸려져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4: 뭐 물밑에서는 다 꾸리는데 아마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언젠가 발표를 할 최적의 타이밍이 언젠가 이런 것들 다 재고 있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3: 김민석 전 총리 캠프는 좀 구성은 살짝 돼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3: 오늘 네. 보니까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구성은 돼 있는데 전에보다 막 그렇게 대대적으로 안 하니까 확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송영길 의원 쪽도 말씀을 한 분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송영길 의원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사무실도 구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3: 질문지에 없었던 거지 일부러 뺐던 거.
1: 네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정청래 전 당대표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김종인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2: 제가 오늘 계속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네요.
1: 계속
2: 그 가능성도 제로에 수렴합니다.
1: 아.
2: 정청래 전 대표가 이번 8.17 전당대회에 불출마할 가능성은 제가 단언컨대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제로입니까?
2: 네.
1: 어.
2: 정청래 전 대표가 무조건 출마하고요.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다라고 알고 있고 친청계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정청래 전 대표 그 출마하기 전에 그 호남 수도권에 그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1: 네.
2: 그쪽을 중심으로 정말 조직을 불이 나도록 뛰었고 그다음에 여론의 그 추이를 엄청나게 예민하게 감지했다라고 해요. 팩트체크를 할 수 없을 만큼 취재 잘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되게 큰 샘플의 여론조사를 돌려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갖고 최종 결심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북으로 바로 갔겠죠.
2: 네.
1: 그런 행보들도 다 계획적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전당대회 전략이 좀 두 분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김민석 전 총리는 어제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찾았잖아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겨냥한 행보로 보이는데 이거 전략은 어떤 전략으로 신영철 기자님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와 나는 이제 다른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모습을 갖고 있는 대표다 이런 후보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반도체나 AI나 미래산업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이 유능한 여당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1: 네.
0: 아무래도 정부가 했던 것들을 뭐 당이 보조를 했지만 그걸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치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가 하는 일들이 좀 되게 웅장해 보이고 스케일 커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당에 걸맞는 대표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전주로 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타격을 입었던 데 중에 하나가 전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심을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명의 전략이 각각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치적을 자기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거기서 생긴 문제점에 대한 질문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네. 대표적이면 부동산 문제가 있겠죠. 지금 전월세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해법을 내지 못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4: 실제로 이게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거는 이 메가 프로젝트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1: 네.
4: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집권당이 민주당의 최대 과제고 퇴임 후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잡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주도 갔지만 이제 5.18 이제 5월 어머니 집을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그 수건 사업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던가 아니면 뭐 검찰 개혁이라던가 뭐 보안수사권 폐지, 1인 1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집권 세력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1: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비빔밥 먹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이원태 전북지사 취임식에 바로 참석하면서 약간 좀 전북 도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겠다, 전남만큼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박순문 기자님, 이거는 그 갈라치기 정치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3: 그래서 이제 그 워딩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1: 네.
3: 저도 이게 직접 가서 들은 게 아니라서 실제 발언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정청래 전 대표 쪽 그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발언은 이게 소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초기에 보도 나온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북 주민들이 상실감과 소외감을 토로하시던데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3: 그 이후의 보도들을 보면은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이렇게 좀 다른 워딩이 좀 있거든요. 살짝
1: 네.
3: 뉘앙스가 다른데
1: 네네.
3: 물어보니까 원래 취지 자체가 느낀다라는 게 아니고 전북도 좋은 소식이 앞으로 들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초기 보도가 좀 그렇게 나가가지고 정정 보도로 좀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수정된 게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제가 확인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워딩은 좀 정확히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조금 부각시킨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 워딩이 있으니까 저쪽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었다라고는 해요.
3: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 때문에 공격을 받는데 일단 뭐 친청계 쪽에서는 이게 취지가 전북에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발언이었다라는 거고 그 오히려 좀 강조하고 있는 거는 통합 메시지 많이 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1: 네네.
3: 그 원래 그날 가서도 그제 가서도 통합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 혁신을 많이 얘기한다라고 보더라고요. 그게 자신들이 원래는 개혁당 대표라서 개혁당 대표를 계속 그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쭉 얘기를 해왔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통합을 얘기한다. 이게 어떤 의미 같으냐 저한테 반문을 하길래
1: 네.
3: 어떤 의미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가 없다라는 거를 좀 방증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밀리는 쪽에서 원래 혁신 얘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4: 약간 노렸다고 보기가 조금은 갈라치기를 의도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광주 전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전북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이걸 본인의 어떤 득표로 가져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1: 근데 이번에 사실 그 전북 도지사가 굉장히 좀 팽팽하게 진행이 됐었고 자칫 잘못하면은 민주당에서 전북 도지사를 못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을까? 전북 도민 달래기 그런 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4: 맞습니다.
1: 예예. 예. 근데 그 비교 대상이 전남이니까 이게 어디에 우위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행동을 하신 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일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당권 후보 송영길 의원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고 않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송영길 의원의 전략은 뭡니까? 정청래 전 대표 때리기로 북한이 되는 건가요? 일단 내가 막겠다. 내선에서 커트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신영철 기자님?
0: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전략은 그냥 저격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당대 지금 전략만 놓고 봐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겠다기보다는 정청래 당선을 막는 데 1차 목적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먼저 지금 이제 송 전 대표 같은 경우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전 대표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만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 이거를 좀 내심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제대로
1: 아니, 손에 물 안 묻히고 그냥
0: 네, 그렇죠.
1: 예, 흙 안 묻히고
0: 약간 점잖은 이미지를 유지를
1: 네.
0: 하면서
1: 네.
0: 송 정청래 때리기는 송영길 대표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랑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다만 우리가 팀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점에 드랍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누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다른 이제 원내 관계자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항상 송영길 대표의 꿈은 외교부 장관이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메시지들 중에서도
1: 네.
0: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뛸 가능성은 있겠지만
1: 네.
0: 언젠가 나는 외교부 장관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더 깊은 곳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당시의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해요.
1: 네.
2: 송영길 의원 본인이. 그래서 지금의 계속 정청래 전 대표를 때리는 선명성을 그렇게 메시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김민석 송영길이 지금 국가 배드컵 전략을 펼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기도 해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흥미로운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송영길 의원이 중간에 결선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드랍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완주의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네, 끝까지 간다.
1: 네, 그렇게 러닝메이트로서 끝내지는 끝낼 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4: 왜냐하면 예. 그 송영길 의원이 이제 외교부 장관이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계신 분이고 대통령 꿈을 갖고
1: 대통령
4: 계신
1: 꿈.
4: 분이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 장관도 대통령에 가는 뭐 그런 스텝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본인은, 본인은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1: 네네네.
4: 다만 이제 송영길 의원이 유일한 호남 출신입니다. 전남 고흥 출신이고 그 세 분 중에서는 그리고 호남에서의 본인의 지지가 상당할 거라고 본인도 이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뭐랄까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만 하려고 하진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왜 이런 포지션을 자처했나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와의 전 대표와의 악연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뭐 그 정청래 전 대표가 불교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송영길 대표가 당시 당대표여가지고 이제 사과를 요청했는데 뭐 막 그런 종류의 그 잡음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 송영길 전 대표가 김민석 전 총리와 그리고 그 정청래 전 대표 간에 일단 그 갈등 전선이 분명히 그 경쟁 전선이 분명히 선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이 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1: 네.
4: 정청래 전 대표를 때리는 역할을 자임을 하면서 지금 전당대회 구도에 끼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그냥 끼어들고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많이 아프게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적통 논란에 대한 거는 이제 대통령 전 대통령과 만나면서 지금 약간 잦아들긴 한 건데 메시지가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 적통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FTA 반대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신은 친노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도 그 전북 소외론에 관련해서도 송 의원이 그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정청래 대표께서도 거기에 약간 동조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권 여당 자세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면 이건 그냥 아직도 그 싸움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네. 그냥 뭐 싸움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1: 네.
3: 뭐 공격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좀 크게 그림을 봤을 때 3명의 후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재명 대통령의 뭐 국정을 뒷받침할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속내로는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네.
3: 정말 찐명 의원 그러니까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딱 찐명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당대표는 그 쭉 그간의 과정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당내 문제라든가 혹은 뭐 공소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다른 것들을 언급할 땐 지지율이 떨어졌고
1: 네.
3: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땐 올랐는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지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수 역할을 하는 송영길 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전 대표도 아니고 김민석 전 총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움직임 자체를 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사실 그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사실 친노와의

0: 필요하다라고 밝힌 마당에 없어진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이제 유일한 약점이라고, 아, 유일하진 않지만 뭐 어떤 약점이라고 거론되는 네.
1: 약점이 유일했으면 좋겠네요.
0: 그 후단협 네. 관련된 이런 그런 공격을 하면은 네. 그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 혼자 나왔을 때는 그걸 방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송영길 의원이 오히려 나서고 해주니까 정청래 전 대표의 전략 자체가 하나하나 지금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2: 균형을 위해 친청계 쪽 얘기 하나만 딱 해드리면
1: 해주십시오.
2: 이 문제를 딱 얘기했더니 공격받는 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 좋냐?
1: 좋다고요? 왜요?
2: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2대1 구도가 되잖아요.
1: 약자의 구도인가요?
2: 그래서 이제 언더독이 되고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약간 목소리를 지금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모습.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김민석 전 총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심적인 경쟁자는 김민석 전 총리라고 보는데 송영길 의원이 자기들을 때려주니까 두 사람이 부각이 되고 김민석 전 총리는 사라지니까 오히려 나쁘지가 않다. 때려주는 거 좋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송영길 의원 파묘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에 대한 뭐 어떤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2: 뭐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선 토론에 나왔을 때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였을 때 이정희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근혜 손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좀 안 보였던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둘이 워낙 치열하게 공방을 오가니까. 근데 그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군요.
2: 뭐 노린다기보단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0: 그게 그런데 이제 이른바 그게 뭐 제 등수를 아는 건 아니지만 이른바 그 정청래 전 대표가요. 1등일 때는 유효한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1등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이 붙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2등 후보가 구사할 전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2등 후보의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전당대회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로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정과 안팎의 이슈를 네 분의 취재 기자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 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문자 원고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킹찬님께서 역시 기자들 얘기가 재밌어요. 네.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골프회동 관련된 문자가 꽤 많이 온다고 해요. 진희 사모님께서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하기 위해 나름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순수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한 번도 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협치에 대한 정치는 같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제 손을 내민 건데 왜 그 손을 안 잡아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많은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빠삐용님께서 국힘의원들 골프 치러 가면 바로 장동혁 대표가 경고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이지 않을까요? 이 말이? 그렇죠? 경고하겠죠. 그 왜 갔어요? 그 왜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0: 이재명 대통령 만난 것보다는
1: 징계 안 돼 징계
0: 한동훈 뭐 전 대표 만난 게 더 긁히는 지점이라서
1: 예 오히려 그때 한동훈
0: 전 대표만 뭐 골프를 친다면 징계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만난다고 징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 사실 그 다음 문자가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제가 좀 이게 합리적이고 실용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대차님께서 몰래 가면 되죠. 이렇게 문자가 보내줬습니다. 아니 근데 몰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가가지고 골프 치고 이러면 이 기자한테 사진 찍힐 거예요. 기자분들한테
0: 이 문제를
1: 기자분들 입장에서
0: 못 찍습니다.
2: 근데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네. 이제 몰래 갔다 오면은 사실 대통령을 만나고 와가지고 지역에 이런 걸 가져왔다 뭐 이런 걸 홍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드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과가 실제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지역이 1순위거든요. 아마 네네. 진영보다도 더 의원들한테는 중요하니까 네. 내가 이 지역에 이거를 대통령 만나가지고 골프 쳐서 딱 가져왔어. 이 얘기는 네.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진작에 받아들이는 상황이 재밌네요.
2: 네, 매번.

0: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틀 전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소식 요거 좀 잠깐 짚어보죠.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게 회동 내내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뭐 뒷이야기 나오는 거 혹시 기자분들 들으시는 내용들 없습니까?
1: 그 친문의 복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분이 윤건영 의원이잖아요. 네네. 윤건영 의원님이 사실 이미 밝히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상석을 양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언 순서도 원래는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 우선이잖아요.
0: 상석이 어디예요?
1: 상석이 어딜 것 같으세요?
0: 오른쪽.
1: 오른쪽이 상석.
0: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1: 네, 아.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0: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거 좀 했잖아요, 두 분이.
1: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앉으세요가 다 오른쪽이었어요.
2: 네, 아. 저희가 바라보는 쪽에서는 네. 왼쪽인데,
1: 그렇죠.
2: 본인 입장에서 오른쪽입니다. 네.
0: 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오른쪽에 앉히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보했군요. 아, 그런 거였군요.
1: 그리고 이제 발언 순서도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이제 양보했다라고 하고
0: 네.
1: 그 두 분 다 그 넥타이를 안 했었잖아요.
0: 네.
1: 넥타이 형식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동의하면서 청와대에서 참 의전이나 배려를 많이 신경 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0: 네네. 이번 회동에서 나온 메시지에 대해서 계파별로 강조하는 부분이 미묘하게 좀 달랐잖아요. 박승문 기자님.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또 한쪽은 외연 확장 뭐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다른 메시지다. 저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꽤 이렇게 많이 계시던데요.
3: 네. 사실 청와대 설명이 그 단합도 외연 확장도 다 중요하다 이 얘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3: 친명계 쪽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비슷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이거 원론적인 얘기고 민주당 내에서 통합 그리고 민주진영의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0: 네.
3: 그 비명계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현은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게 전술적으로 보자면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자고 주장을 했던 정청래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걸로 나는 보인다.
0: 네.
3: 이렇게 해서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0: 그런 해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검찰개혁이나 이런 쪽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3: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 게
0: 네.
3: 그러니까 친문계를 대표하는 게 정청래 전 대표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친문계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 동의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뭐 화를 냈다. 나를 왜 거기에 자꾸 끌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4: 그래서 그 다섯 글자에서 문조 그
0: 예.
4: 어래 유 다섯 글자에서
0: 네네.
4: 문조 어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0: 네, 멸칭이죠.
4: 네네.
0: 예, 멸칭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앞에 거를 빼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고민정 의원이 또 출마를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적통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4: 근데 그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를 생각을 하고 최고위원이라고
0: 최고위원이죠. 예, 예.
4: 아, 예. 근데 이제 그 고민정 의원이 이제 정청래 대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각을 세우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친청대 친명 프레임은 굉장히 어렵지만 친문대 친명 프레임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되게 많이 그 형해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0: 네네네.
3: 그러니까 이게 뭐 친명계 인사의 그냥 해석인데요. 이렇게 나선 그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선 그림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나선 그림 이 그림이 예전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문계가 일정 부분 지분이 필요할 때
0: 네.
3: 이 고민정 의원이 예전에도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목소리도 조금 내고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선 거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 전당대회 갈등 상황에서 이건 친명계 해석입니다. 그 친문계 일부는 좀 이 인정을 좀 해줘. 이런 목소리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봤을 땐 정청래 전 대표는 거기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건 거죠.
0: 그렇죠.
3: 그러니까 이 정청래 전 대표가 우리 대표 선수도 아니고 너희랑 우리 싸우려는 게 아니고 그냥 잘 지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 인정은 해줘. 이런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친명계 쪽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만난 이후로 어떻게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까? 지지층의 달래기가 좀 이루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신영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시영철 기자가 아니라 김종인 기자지만
0: 어 죄송합니다.
1: 아, 예. 아니에요. 농담이었고
0: 기자님, 네.
1: 이게 멸칭대 멸칭.
0: 아, 김종인 기자님이 죄송합니다. 예.
1: 민주당이 네. 당과 지지층 스피커가 4분 5열로 나눠져서 정치적 내전 상태였거든요. 같은 당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멸칭으로 부르면서 손가락질하고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면서 무너뜨려야 될 대상, 없어져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아주 문제의식이 컸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이러다가 선거연합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국정동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국민 3과 괴리된 상태로 권력 다툼을 하니까 데드크로스라는 지지율. 긍정평가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잖아요.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진단을 내렸듯이 국민 상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권력 다툼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자제를 촉구했던 거고 여권의 두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그거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나서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멸칭으로 부르는 예전에는 이걸 그대로 부르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멸칭이라고 부르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0: 네.
1: 그 부분 자체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수면 아래로 잠복한 거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0: 잠복기군요.
1: 네.
0: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누군가 불을 붙이면 활활 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1: 그렇죠. 8.17 네. 전당대회 이후의 후유증에 대해서 두 여권의 구심점이 걱정했던 건데 사실 다음 당대표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생결단이고 물러서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신영철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잠깐 네, 잠잠해진 거죠?
5: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통화를 해보면 휴전이라고 표현을
0: 휴전이다.
5: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0: 네네.
5: 보통 이 싸움이 여의도가 아니라 뉴미디어에서 보통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뉴미디어에서는 아직도 그런 멸칭 같은 경우는 좀 수그러들었지만 이런 갈등이 여전하다. 뉴미디어를 더 먼저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그 민주당 관계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좀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봐야 될 텐데 장동영 대표의 징계 정치가 당내에서 부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즘 뭐 징계 대상자 명단까지 돌고 있다면서요?
4: 실제로 근데 이 징계 대상자 명단에 과연 그 어느 정도 이게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게 왜냐면은 네. 그냥 당원들이 모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냥 제소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30명이 제소됐다, 40명이 제소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면 그 관는 그럼 이제 7월 6일에 실제로 윤리위가 열었을 때 어느 의원들에게 어떤 이유로 징계를 할 것이냐. 과연 그러면은 원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의원들에게 징계를 할 것이냐라고 그걸 본다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권파 내부에서도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의중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카메라에 당직자와의 문자가 포착됐던 강명구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에게 징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4: 다만 장동혁 대표가 그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기강 같은 걸 언급했을 때는 단순히 원외 인사들 몇 명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있고 특히 장동혁 대표의 사퇴론을 언급을 했던 의원들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그 강한 발언들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0: 네.
4: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의지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의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0: 근데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약간 좀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당 기강 확립은 징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원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의중이 뭘까요? 그럼 약간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4: 그렇죠. 이거는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정점식 원내대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근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건 그거는 이제 보통의 상황이었으면 윤리위 절차를 지켜보자. 뭐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데 오히려 당 기강 확립은 징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0: 이거 완전 반대한 거잖아요.
4: 이제 기류를 파악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징계할 의사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진짜로 징계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4: 이런 종류의 강한 메시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3: 제가 취재하기로는 징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0: 네. 아 징계 가능성이 높습니까?
3: 예, 왜냐하면은 당권파 쪽에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명단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엇갈려요.
0: 네. 그러니까
3: 예를 들자면은 김재섭 의원도 예전에 장동혁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권파 인사들 중에서도 김재섭 의원은 좀 애매하다. 근데 진종호 배현진 의원은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금 징계가 갈래가 두 가지인데 당대표 사퇴를 촉구한 쪽이

0: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당시 후보를 도운 의원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소속 후보 도운 거는 이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꽤 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그림 전체 그림이 저는 이제 당권파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권파 쪽에서 그러면 예전에 배현진 의원 징계하다가 가처분 인용돼 가지고 역풍 한번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대표 입지 자체도 위험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은 이런 표현들 써요. 당권파는 당원 중심주의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당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이후에는 뭐 연임에 도전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당대표의 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뭐 당권파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 봐라. 거기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 훨씬 시끄러운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마디라도 하는 거 봤느냐. 이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원들과 당원들의 싸움으로 이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징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발 수위를 고려하고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되는 건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 그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다 인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한다는 건 증거가 뭔가 확실하게 잡았다라는 겁니까? 법원에서도 인정할 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니까
0: 사실은 가처분이 인용됐던 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네. 당권파 쪽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 무소속 후보를 도운 거는 그 해당 행위라고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네. 이제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친한계 쪽에서는 애초에 한동훈 의원을 제명한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뭐 해당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다퉈볼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2: 네. 근데 이제 징계 논리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도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그 유세차에 올라가서 지지 연설을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1: 그거는 좀 명백한 거 아니에요?
2: 명백한데 네. 사실 그런 종류의 굉장히 명백하다고 볼 정도의 선거 운동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3: 치킨 그걸. 먹은 거잖아요.
1: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다 같이 웃으면서 치킨 먹었잖아요. 네.
2: 그러면은 네. 법원이 그런 정도의 행동까지
1: 그러니까요.
2: 정당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냐 안 볼 네.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불어 나올 것 같은데
1: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개그 콘서트 개그맨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우차사 개그맨이랑 네. 치킨을 먹어요. 네. 그럼 개그 콘서트에 대한 뭐 그거 해당 행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같이 치킨을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둔다는 얘기예요? 저는 잘 몰랐어가지고
3: 저도 두 기자님이랑 이제 취지가 똑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는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징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감론을 박이 있잖아요.
1: 네.
3: 근데 아까 박순봉 기자가 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지지를 떠받치고 있는 그 당원들의 세계관 유니버스에서는
1: 네.
3: 너무나 당연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기강이 너무 서지 않고 령이 서지 않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게 너무 강하고 또 거꾸로 근데 취재를 해서 친한계나 비당권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면 단풍 비대위가 곧 올 것이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붕괴해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단축되는 그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래서 가을에 단풍 비대위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2: 실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할 테면 해라.
1: 오히려 김재석 같은 분은 그냥 나는 왜 탈락이 됐지? 나도 그냥 해주지? 약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3: 저희가 이번 주에 진종호, 김재석, 김용태 다 통화했는데
1: 네.
3: 빨리 해달라 징계를 할 테면 해라.
1: 네.
3: 이런 분위기예요.
2: 다만 이제 그 박순봉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 당원 중심주의 실제로 그 친한계 의원을 그 징계를 했을 때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로 굉장히 빠르게 결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1: 네.
2: 또 그 반대급부로서 그 당원들의 지지가 모이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연임 또는 이제 총선 공천권을 뭐 걸린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네.
2: 그런 식으로 전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감정이 정말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얼마 전에 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국외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한동훈 의원이 초대되자 장동욱 대표가 곧바로 나갔다면서요.
3: 네. 한동훈 예. 의원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 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아무 말 없이 단체방을 퇴장했습니다.
1: 아니 좀 이따 나가시지 왜 이렇게 바로 나가셔가지고 논란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밖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재밌네요. 예.
2: 이런 종류의 그 해프닝들은 네. 안 나가기가 조금 힘든 종류의 이야기들이라 가지고요. 기사화가 당연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이거 기사화 될 거라는 거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0: 아니 그게 나쁘지 않은 거죠.
1: 당원들이 기사에 나와도 나쁘지 않다.
0: 예, 당원들이 이걸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그냥 어제 뭐 인사가 국민의힘 인사가 얘기해 준 게 좀 인상적이어서 말씀드리면 당내 관계는 보통 다 아무리 싸우고 그래도 왼수인데 한동훈 의원하고 장동혁 대표는 원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원수가 맞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로? 네,
0: 그러니까 왼수는 아니고 원수다.
1: 원수다. 알겠습니다.
2: 지금 분위기 아니라 앞으로 분위기도 왼수가 될 일이 없을 것 같고 원수로 갈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좀 뺏긴 것 같은 국민의힘인데 대여투쟁 동력 마련이 좀 절실한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좀 더 힘을 실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많이 그 당대표에 대한 뭐랄까 우려 있는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기 당내 구심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원내대표를 위주로 한 의원들의 좀 여론이 좀 세질까요? 아니면 당대표가 이렇게 좀 세게 가지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게 예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좀 예측이 잘 안 됐던 면이 있었잖아요. 네. 의원들은 다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고 지금도 보면은 장도영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권파 쪽에 물어보면 당원 지지가 최소 60%, 그러니까 이 장도영 대표가 지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60, 70%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방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그림은 장동혁 대표도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을 축으로 한 어떤 의원들의 모임 뭐 이런 정도가 좀 주축이 되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한재호 의원이 정 원내대표가 거의 원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서 또 분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 장동혁 대표 한동훈 의원의 싸움.
2: 아직 계속 이렇게 가다가.
1: 계속 갑니까 네, 이렇게?
2: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사퇴 안 하고 지다가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시점에 사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어쨌든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복당 여부부터 일단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복당 여부는 그럼 뒤로 좀 미뤄진 거군요.
2: 전당대회 이후가 될 걸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죠.
1: 전당대회는 내년 2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 모르겠습니다. 내년 8월 임기가 8월까지이기 때문에
1: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2: 그
1: 된다.
2: 그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그 전에 네. 과연 복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1: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신 네 분의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원구성 멈춰 있죠. 당권 경쟁은 또 뜨거워지고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또 들고 있고요. 정치가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이게 서로를 정리하는데 더 많은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문제를 풀라고 맡겨진 공간이잖아요. 논쟁은 하되 다만 그 뒤에 무엇을 바꿀 것인지 이제는 그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휴가 중인 한상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제가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주말 3연전을 시작한 프로야구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주중 3연전을 수입한 기아, 이 기세를 NC전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구창모와 황동하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이 경기는 NC가 4대3으로 기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6연패에 빠지면서 9위로 떨어진 SSG는 또 어려운 상대 2위 삼성을 만났습니다. 현재 경기는 삼성이 5대1로 앞서가고 있네요. 삼성의 두 경기 반차로 앞서 있는 선두 LG는 한화와의 홈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는 한화가 1대0으로 LG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3위 KT의 경기도 볼까요? 김진욱 선발의 롯데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롯데가 2대0입니다. 앞서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산 대 키움의 경기도 보죠. 두산 키움 현재 스코어는 키움이 4대3으로 두산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 출전할 8명의 선수가 확정됐습니다. 기아 김도영이 26,731표로 가장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홈런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 오스틴, 두산의 양의지와 박준순, 한화의 강백호, 문현빈, 허인서 등도 선발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희영 장관과 박지성 피파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혁신위에는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귀국 이틀 만에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롯데 오픈에 나선 김효주가 2라운드 중간 합계 9언더파를 기록해 선두 문정민과 한타차 공동 2위로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디펜딩 챔피언 이가 시비용테크가 여자 단식 3회전에 안착했습니다. 2022년 대회 챔피언 엘레나 리바키나도 3회전에 올랐고, 남자 단식에서는 프랑스 오픈 챔피언 알렉산더 츠베레프가 3회전에 진출하는 등 우승 후보들이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0: Spot, spot.
1: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정다워 기자는 월드컵 출장을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떠셨나요?
2: 네, 힘든

0: 직장이었습니다. 뭐 일정도 저는 이제 저희 본진에 저희 기자 한 명이 가 있고 저는 네. 외박조 개념으로 해서 체코, 멕시코를 좀 취재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동거리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3차전부터는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네. 성과가 좋지 않았어서 저도 조금 많이 아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1: 아, 이 32강에 진출한 대표팀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궁금증 오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귀국 현장에서 묵묵부답이었던 홍명보 감독이 최근에 한 방송 매체와 짧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2: 네, 홍명보 감독이 이제 입국하고 나서 이틀간 국내에 머물고 어제 저녁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두 개 방송사에서 홍명보 감독과 인터뷰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홍명보 감독의 자택 앞에서 좀 접촉을 시도했고 하나는 네. 이제 출국을 하는 공항에서 했던 인터뷰고 정식적인 인터뷰가 아니라서 질문은 한 두세 가지 정도에서 끝이 났는데 홍명보 감독이 뭐 완전히 그게 돼서 인터뷰를 거부를 하지 않고 일부 답을 했어요.
1: 네.
2: 일단 하나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왜 남아공전에 교체 투입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체코전에서 오영규 선수가 그렇게 들어가서 골을 넣을 줄 다들 모르지 않았느냐. 그런 뭐 감독의 선택이라는 건 그런 거다. 아쉽게 손흥민 선수가 뭐 남아공전에 그렇게 들어가서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감독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다라면서 얘기를 했고 이게 결과론일 뿐이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항변을 했고요. 일단 홍명보 감독이 공항에서의 인터뷰도 뭐 할 얘기는 있지만 언젠가는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뭐 대표팀 내에 네 분이 있었다라는 일부의 루머에 대해서는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 네. 네 분 이야기도 네 분이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의혹의 시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0: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어를 쓰는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갈등, 뭐 네 분, 조금 톤다운을 하면 뭐 온도차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멕시코전 이후로 제가 이제 현지에 합류를 했을 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 선수 일단 인터뷰 보이콧을 이제 그만하자 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일부 선수 간에 아무래도 이제 그 감정적인 차이 혹은 뭐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홍명보 감독이 그 사건 때문에 손흥민 이재성 선수를 쓰지 않았다. 요거는 조금 너무 나간 얘기 같고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는 정말로 후반에 좀 상대가 힘이 빠진 상황에서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성 선수를 뺐는데 이재성 선수 당연히 중간에 넣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전반전 끝나고 3명의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 역시 뭐 그런 보이콧 사건 때문에 뺐다는 건 조금 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긴 합니다.
1: 정다호 기자가 월드컵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 현재 분위기는 어땠고 뭐 비하인드라던가 이런 부분 설명해 주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수들이 이 일을 놓고 시각이 달라서 약간의 네.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 남아공전 한 경기를 그렇게 망쳐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도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홍명보 감독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재 있던 취재진도 그렇고 조금 너무 단순하게 혹은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 사건이 생각보다 선수들에게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2: 그러니까 이 어떤 미디어 보이콧에 미디어에 대한 보이콧 입장이 선수들이 첫 문제가 생기고 나서 열흘이 넘게 이어졌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조속하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갔었어야 됐는데 정다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작은 여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가버린 게 좀 결정적인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
1: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소문과 억측들이 또 난무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정다호 기자는 우리나라 경기를 현장에서 다 보셨을 거잖아요. 32강 실패 원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정말 나쁜 성적을 받아버리면서 1, 2차전에서 한 것까지 부정당한다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체코가 사실 굉장히 강한 팀이고 우리보다 네. 뭐 일종의 시장 가치라든지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훨씬 많은 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체코를 이겼고 또 멕시코

0: 를 상대로도 굉장히 선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의 사고에 가까운 골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비겼을 수도 있는
1: 맞아요.
0: 그런 경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차전은 이렇게 망가지면서 그 두 경기까지 너무 잘 못한 것처럼 포장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저는 가장 안타깝기는 하고요. 뭐 결국에는 이번 대회 실패의 원인으로는 이제 매니지먼트의 실패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선수들 사이에 발생한 그 갈등을 서우정 기자가 말한 대로 조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 월드컵 전체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아쉽고 참 이제는 큰 대격변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그래도 성공을 했다면 좀 부분적으로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뭐 근본부터 찾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1: 네.
0: 저도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1: 네, 많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 이 시스템과 소통의 부재가 불렀던 그런 아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은 국회 청문회에 나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요?
2: 네, 국회 문체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서 특히 거기에 관련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출석 여부를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홍명보 감독이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1: 네.
2: 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출석도 자연스럽게 불투명해지고 있고요. 지금 시민단체들도 뭐 홍명보 감독을 고발하면서 경찰을 중심으로 한 또 축구협회 수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특정감사가 가장 뭐 정확한 루트가 아닌가 싶어요. 아, 물론 이제 청문회를 열 경우에는 어떤 지금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좀 속시원한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만 과거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관련해 다뤘던 청문회들을 볼 때 사실 좀 핵심을 지적하는 문제 해결보다는 좀 변죽을 때리는 경우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좀 모멸감을 주는 일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한 감사 진행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축구협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0: 아,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초상집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거의 모든 기능이 이제 마비 상태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오늘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이 됐는데요.
1: 네.
0: 이 관련해서 이제 오늘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있기는 했는데 이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를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이 혁신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고 우리도 스탠스를 정하자. 이렇게 기조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9월에도 A매치가 있고 또 이제 내년 1월이면 또 중요한 아시안컵이 있는데 일단은 속도감 있게 감독을 선임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또 전력강화위원회가 또 앞으로 이 K축구혁신위원회의 이 기능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에 뭐 아까 저도 언급했지만 이영표 또 박주호 해설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등 또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니까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월드컵 후폭풍이 이렇게 거센 상황인데 좀 분위기를 바꿔서 지금 현재 월드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토너먼트 일정에 돌입 하면서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있었던 경기들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지금 48개국 체제다 보니까 토너먼트가 과거 16강이 아닌 32강 체제로 치러지고 있고요. 이미 놀라운 이변들이 발생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32강에서 탈락했고요. 잉글랜드는 이제 고전 끝에 16강에 올랐는데
1: 네.
2: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는 스페인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3대 0 완승을 거두면서 그래도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는 연장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하무스의 골로 포르투갈이 2-1로 승리를 했어요. 크로아티아는 막바지에 동쪽골 넣었지만 이게 VAR 확인 결과 오프사이드로 판독이 나서 패하게 됐고요. 스위스가 알제리를 상대로 또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이제 32강 진출 여부를 놓고 많은 팀들의 경기 결과를 기다렸는데 우리가 뭐 빙고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상당히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국을 돕지 못했던 팀들이 지금 모두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네. 자, 오늘 있었던 이 세 경기 중에서는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조금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세 개 맞대결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0: 참 두 팀 다 32강에서 떨어지기는 참 아쉽긴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1985년생이죠. 그러니까 41살의 호날두 그리고 동갑내기 이제 미드필더인 모드리치 선수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1: 네.
0: 아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선제골을 넣었고 이제 포르투갈이 역전을 했는데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골을 두 번을 넣었는데 두 번 다 모두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어요. 확실히 이 비디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였던 것 같고
1: 네.
0: 결국에는 이제 모드리치 선수는 사실상 이제 월드컵 이번 마지막. 월드컵 이후로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참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1: 자 명승부 끝에 스페인의 16강 상대로 포르투갈 근데 아 포르투갈이 매칭이 됐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또 하나의 16강전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2: 네 이베리아 반도 더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6강에서 맞붙게 되고 7월 7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격돌을 하게 됩니다. 뭐 두 팀은 사실 스페인은 세계 최강의 어떤 영역으로 머문 지가 오래됐고요. 포르투갈이 이제 유로 2000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치까지 쫓아오면서 서로 좀 라이벌 매치로서의 그 상황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포르투갈은 뭐 불세출의 스타인 호날두가 등장하면서 입지가 상당히 올라갔죠. 최근에 이제 유러피언 챔피언십에서 포르투갈이 스페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전력을 봤을 때 스페인이 조금 앞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과연 포르투갈이 스페인을 상대로 8강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스페인이 32강전 완승의 기운을 안고 또 포르투갈을 누르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자, 내일도 빅매치가 이어집니다. 어떤 경기들이 있나요?
0: 개인적으로 내일 경기들이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도 기대됩니다.
0: 네, 마지막 아시아 팀입니다. 호주가 이집트를 상대하고요. 또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이 52만 섬나라 카보베르데와 만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와 가나가 맞대결을 벌이는데요. 메시 선수가 다시 한번 또 골을 넣어서 은바페 선수를 앞서갈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두 선수 현재 6골로 나란히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 볼 것은 이제 아프리카 팀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모로코 한 팀 빼고 다 탈락했거든요.
1: 네.
0: 아프리카 팀들이 9팀이나 32강에 올라왔는데 딱 한 팀 남아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이제 세 경기에서 몇 팀이나 생존할지 좀 지켜보는 것도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1: 네. 월드컵 열기는 한창이지만 K리그는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됩니다. K리그 이야기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나누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가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이번 주말에 재개됩니다. 월드컵의 아쉬움을 K리그로 달래려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1: 네, 사실은 뭐 세계 축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가적인 대항전에서 전 국민이 응원도 하지만은 각자 응원하는 팀들이 일반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 팀들에 대한 관심, 열기 이런 것들이 월드컵 때문에 잠시 멈춰 있었는데 이제 K리그가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됨에 따라서 또 많은 축구 팬들은 K리그 경기장으로 향해서 월드컵의 아쉬움을 달랠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우리 팀이 몇 위였더라 이렇게 가물가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순위표를 짚으면서 주말 경기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K리그 1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저도 좀 가물가물해서 다시 봤습니다. FC 서울이 현재 승점 32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네. 뒤로 울산 HD와 전북 현대가 26점 각각 2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전반기 돌풍의 팀 강원은 24점으로 4위에 올라 있고요. 그 뒤로 포항 그리고 인천이 파이널 A 순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B부터인데요. FC 안양이 20점으로 7위에 올라 있고요. 네. 그 뒤로 제주, 부천, 대전이 붙어 있습니다. 김천이 11위고요. 최하위 광주는 승점 7점으로 조금 많이 처져 있습니다.
0: 네, 순위표를 보면 선두 FC 서울이 승점 32점으로 독주 체제인데 이게 계속될까요?
1: 사실은 한때는 10점까지도 벌어졌었는데 네. 이제 울산, 전북, 강원이 이제 많이 좀 추격을 해온 상황이죠. 서울이 이제 그 전반기 막바지에 바베츠 또 손정범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력에 약간 영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휴식기 이후에 서울이 재정비를 하고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수비의 핵심인 야잔 선수가 요르단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참가했다가 아직 휴가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야잔이 없는 상황에서 좀 전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울산과 전북은 이제 월드컵에 차출됐던 핵심 선수들의 공백이 조금 우려스럽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2강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 선수들 없이 리그를 재개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뭐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울산은 조현우, 이동경, 전북은 뭐 김진규, 성범근, 조희재, 강상윤 이런 선수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주말 경기를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보면 K리그 1 팀들은 K리그 2 팀들보다 휴식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재정비의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 시즌 중에 이렇게 오래 쉬는 경우는 드물기 없었어요. 때문에 팀들도 이제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낼지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보강을 좀 한 팀들이 있는데요. 전북이 이제 리투아니아 국가대표 기티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뭐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티아고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좀 뛸 수 없는 상황이고 스트라이커 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티스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할지 좀 관심이 갈 것 같고요. 이 징계로 인해 전반기 영입이 불가능했던 광주 FC도 뭐 굉장히 폭넓게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뭐 주앙 페드로, 뭐 아이데일 이런 선수를 데려왔고요. 강원도 이제 젤시, 카림 이런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보강을 했습니다. 강원은 또 이기혁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선수단 면면이 새로워진 만큼 후반기 판도 기대가 되는데 당장 내일 펼쳐질 16라운드 대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오후 7시 30분에 전주, 대전, 안양 세 곳에서 경기가 열리는데요. 우선 전북과 강원이 격돌을 합니다. 두 팀은 지금 순위가 3위, 4위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승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기 상당히 부진했던 대전이 부천을 상대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대전이 또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에서는 안양 FC 안양과 포항 스틸러스가 격돌하게 됩니다.
0: 일단 먼저 전북과 강원의 대결이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2: 전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범근, 조희재 그리고 훈련 파트너 강상윤 그리고 김진규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네 선수가 팀 훈련을 소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이기혁 선수가 이제 팀에 동행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워낙 조별리그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강원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경기를 한 팀이라 그 기세가 좀 끊긴 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 첫 경기를 또 어떻게 보내는지도 관심이 갑니다.
0: 네. 특히 대전과 부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전과 부천이 반전을 꿈꾸면서 리그 재개를 기다렸을 것 같거든요.
1: 네. 순위를 얘기 드리면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 부천이 9위고 대전이 10위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우승 후보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았는데 네. 사실 지금 좀 믿기지 않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황선홍 감독과 선수들이 이제 경남 남해로 가서 2주간 좀 치열한 전지훈련을 진행하면서 담금질을 했고 좀 조직적인 부분 다시 가다듬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상대인 부천이 정말 탄탄한 수비 그리고 빠른 역습을 통해서 강팀들을 괴롭힌 모습을 전반기에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대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내일 대전이 잘해야 되겠네요.
1: 아, 대전 입장에서는 좀 더 이 결과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순위도 그렇고 이 팀을 최소한 한 4위 이상 아시아 무대로 갈 수 있는 순위를 쌓아야 되는 그런 팀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안양대 포항의 경기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2: 안양은 이제 토마스 선수를 울산으로 보내면서 이 후방 쪽에 엄청난 전력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심이 가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항이 가장 주목이 됩니다.
0: 오.
2: 포항이 5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마친 것 같지만 네. 내용이 좀 많이 부실했어요. 15경기에서 단 12득점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공격이 부실했는데 물론 12실점의 수비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포항은 공격을 잘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박태하 감독이 이 휴식기 동안 공격의 완성도를 얼마나 높였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일요일 대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진 어떤가요? 서우정 기자.
1: 네, 일요일에도 오후 7시 30분에 세 경기가 열립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선두 서울이 또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이고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광주 FC가 울산 HD와 격돌을 합니다. 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김천과 제주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0: 네, 5일 경기는 아무래도 선두 서울의 경기를 주목하겠죠. 서울이 휴식기를 마치고도 기세를 이어갈지에 대한 관심이 클 텐데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인천을 만나네요.
2: 서울이야말로 사실 이 휴식기가 너무 길었던 게 아쉬운 팀일 것 같습니다. 전반기 경기력이라든지 또 결과를 내는 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긴 휴식기가 어떻게 서울에게 작용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흐름이 끊겼을지. 네.
2: 그래도 이게 흐름이 끊겼을지 아니면 오히려 경기를 더 잘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을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인천도 뭐 전반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고사 선수가 득점 1위를 달리면서 벌써 7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역할을 해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은 이 공격의 완성도는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야잔이 빠진 FC 서울을 상대로 이 무고사 선수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의 공격진이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지 좀 관심이 갑니다.
0: 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요일에 후반기 반전을 노리는 광주가 하필 2위 울산을 홈으로 불러들이네요.
1: 뭐 대반기의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가 폭풍 영입한 새로운 선수들이 이 경기까지는 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등록해서 뛸 수 있는 게 7월 8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는 기존 선수들로만 치러야 되는데 지금 뭐 광주가 부상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용 인원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반면에 울산은 뭐 토마스 선수를 이 경기에는 아직 출전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조현우 선수가 오늘부터 팀 훈련에 들어왔고
0: 네.
1: 아마 광주 원정에 동행을 할 것 같고 또 이동경 선수도 어느 정도는 경기를 뛰지 않을까 싶어서 울산 입장에서는 뭐 광주를 상대로 또 승점 3점 도전 노려볼 만합니다.
0: 네. 그리고 마지막 김천 대 제주. 뭔가 치열한 한판이 예상되는데 어떤가요?
2: 김천은 순위에 비해서는 경기력은 괜찮았던 팀입니다. 뭐 지난해도 그렇고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강등이 되기 때문에
0: 네.
2: 부담이 적어서 그런지 선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쟁력이 분명 있는 팀이고 제주 역시나 전반기에 이제 우리가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완성도는 좀 떨어졌고 결과를 내는 힘도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회자가 많이 되는 이름이죠. 이제 파울루 벤투 감독의
0: 네.
2: 사단이었던 우리 세울즈 코스타 감독 체제에서 팀이 그래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점은 전반기에 긍정적인 신호였는데 이 50일의 휴식기가 이 제주에게는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첫 경기를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K리그 2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팀이 17개나 되니까 순위는 승격 경쟁을 중심으로 짚어보고 갈까요?
1: 네. 선두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승점 32점이고요. 그 뒤를 승점 3점 차로 수원 삼성이 쫓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또 2위 수원과 승점 3점 차고요. 그 아래에 있는 팀들은 3위 싸움을 위해서 서울 이랜드를 추격하고 있는데 25점의 대구와 화성FC 그리고 24점의 김포, 23점의 수원FC까지가 이제 3위 로서 또 승격을 노리는 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시즌 전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전반기는 부산이 선두를 질주했죠.
2: 굉장히 뜻밖의 이 결과로 가고 있는데요. 아, 부산 앞에 아이파크가 외국인 선수들을 굉장히 앞세워서 잘 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수원 삼성이 사실은 1위를 하면서 달려갈 줄 알았는데 2위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이 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올 시즌 K리그2 역시 예상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금요일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7315님이 오늘 이윤정 아나운서님 마지막 진행이라니 아쉽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에 스포츠 소식 다뤄줘서 종종 듣는데 반가운 분이 오랜만에 라디오 나와서 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우정 기자 그리고 정다호 기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2주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주말 스포츠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고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한상원
3: KBS 58분 날씨.
4: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약하지만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겠는데요. 제주산지와 서귀포시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 30mm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경남, 밤부터는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비의 양 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전남 남부에 최대 80, 경남 서부 남해안에 최대 60, 그 밖에 남부에도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충청 남부에는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기 북부와 인천, 경북 남부 내륙, 충북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에는 내륙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31도, 대구 30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면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5: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백악관은 특히 쿠팡이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그동안 쿠팡 사태에 대해 비공개로만 문제를 제기해온 백악관. 이번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KBS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입장을 그대로 담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공감을 표하면서 행정부 차원에서도 쿠팡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쿠팡의 전방위 로비가 백악관에까지 영향을 줬을 거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백악관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이를 근거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3: We are not happy with the treatment that Coupang is
4: getting. 우리는 쿠팡이 받아온 대우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국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쿠팡을 대우해 줄 걸 기대합니다.
2: 트럼프 일기 백악관 출신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보 사안에 적용한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상 문제로도 확대하라며 쿠팡에 대한 선처를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결국 오늘은 청와대가 나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도 표적 조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쿠팡 사태처럼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차별한다는 미 의회와 백악관 주장에 청와대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 주장만 담겼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조사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란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6: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대변입니다.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5: 쿠팡 정보 유출 피의자의 장비 회수 역시 사전에 알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쿠팡에 대한 미 의회와 정부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된 건 쿠팡도 시인했고 이 중엔 한국에 사는 미국인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미국 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청와대는 미 의회와 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간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메가 프로젝트 마지막 지역으로 영남권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300조 원 넘게 투자해 영남의 강점인 제조업을 인공지능 산업으로 진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7: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영남권 투자 계획이 공개되며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312조 원. 아시아 최대 AI 허브가 될 데이터 센터 구축, 제조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8: 영남의 제조 산업 역량이 AI와 결합하면 SK텔레콤 사장입니다. 영남은 생산성 혁신뿐만 아니라 제조 AI를 실증하고 확산하는 허브로
7: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도 영남권에 조성합니다.
9: 대한민국의 우주 주권을 확보

0: 방법을 확실하게 키워내겠습니다.
1: 정부는 5극 3특 성장 엔진 전략과 메가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이 메가 프로젝트에 발맞춰 청와대와 정부가 기존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전기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전을 더 만들고 댐도 높이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박찬 기자입니다.
3: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에 전력, 용수 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력과 용수를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연결, 용수 확보 등은 결국 합의의 문제라며 지금 그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배경으론 이른바 스케일 규모론을 꺼냈는데 우리 경제 생산 규모가 커진 만큼 국가가 준비하는 스케일도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전력 용수 부족이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댐 건설과 원전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정책의 기조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추가 원전 건설과 댐 증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과 울주에 두 기씩을 지을 땅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원전 추가 계획이 담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4: 석탄을 줄이면서 재생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 기저전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비중을 얼마나 하는 게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들어봐야 됩니다.
3: 댐 증축을 두고는 화순군에 있는 동복댐을 높이면 하루 30만 톤 추가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2: 호날두와 모드리치 두 전설이 각자 국가를 대표해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쳤습니다. 월드컵에 6번 출전한 끝에 특별한 골을 넣은 호날두가 팀을 16강으로 이끌었고 두 전설은 뜨거운 포옹으로 명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5: 41살 호날두와 40살 모드리치. 라스트 댄스를 선언한 두 노장의 맞대결에서 먼저 미소 지은 건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였습니다. 후반 8분 이반 페리시치가 장기인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포르투갈의 반격을 이끈 호날두는 후반 16분 절묘한 로빙 슛을 뽐냈지만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쓴웃음을 삼킨 호날두는 잠시 뒤 제대로 포효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베이가가 밀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었고 키커로 나선 호날두가 과감하게 골대 가운데를 공략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에 6번 나서는 동안 조별리그에서만 10골을 넣은 호날두가 마침내 토너먼트에서 첫 골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두 팀의 축구 드라마는 후반 추가 시간에 완성됐습니다. 후반 49분 포르투갈의 곤살루 하무스가 레앙의 크로스를 환상적인 헤더로 돌려놓으며 팀의 리드를 선물했습니다. 막판 파상 공세를 이어가던 크로아티아는 추가 시간 13분 그바르디올이 극적인 골을 꽂아넣었지만 공 속의 진동 센서로 오프사이드가 확인되면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승자가 된 호날두는 모드리치와 아름다운 포옹을 나누며 명승부에 짙은 여운을 더했습니다.
6: 모드리치는 축구 역사에 남을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랜 시간 함께 뛰었던 동료이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호날두입니다.
5: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타를 추모하는 21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돌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페인은 골잡이 오야르사발의 멀티골 활약을 앞서 오스트리아를 3대0으로 완파하고 16강에서 포르투갈과 맞붙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무영입니다.
2: 월드컵 32강전이 진행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홍명보호의 저주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2강에 진출할 경우의 수를 막은 팀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나라는 조별리그를 마친 뒤 각조 3위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와일드카드를 노렸습니다. 9가지 시나리오 중 최소 3개가 맞아야 했는데 축구팬들은 시간이 갈수록 X표가 늘어나긴 했지만 빙고판을 보며 설렘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맞은 건 스페인의 우루과이전 승리뿐이었고 결국 한국은 조 3위 경쟁에서 밀려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토너먼트에서 묘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불리한 결과를 만들었던 팀들이 하나둘 32강에서 짐을 싼 겁니다.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긴 남아프리카

0: 공화국은 캐나다의 0-1로 져 탈락했습니다.
1: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16강으로 올라갑니다.
0: 에콰도르에 패하며 한국의 유력한 경우의 수를 무산시킨 독일도 파라과이와 승부차기 끝에 졌습니다. 세네갈은 벨기에에, 콩고민주공화국은 잉글랜드에 각각 역전패했습니다. 에콰도르,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역시 토너먼트에서 나란히 고배를 마셨습니다. 알제리까지 스위스에 0-2로 패하면서 한국의 경우의 수를 막았던 팀들은 모두 32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한국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던 스페인은 오스트리아를 완파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2: 스페인이 16년 만에 토너먼트에서 맛보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0: 조별리그 탈락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만큼 이른바 홍명보호의 저주는 축구팬들 사이에서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3: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영표와 박지성이 나섭니다. 박지성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두 레전드가 참여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곧 출범합니다. 고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2002년 월드컵에서 이영표가 자로잰 듯 올린 공을 박지성이 환상적인 트래핑을 한 뒤 골문을 열었던 순간. 대한민국 축구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을 만들었던 이영표와 박지성이 K축구 혁신이 그 중심에 나섭니다.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축구계 전설들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이미 이영표 위원은 남아공전이 끝난 뒤 몸소 실천하는 해설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5: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4: K축구혁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 개편을 담당할 임시기구로 출발합니다. 공동위원장은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위원이 맡습니다. 이번 월드컵 해설위원이었던 이영표와 박지성, 여기에 쓴소리를 해왔던 박주호가 뭉친 점이 눈에 띕니다. 최휘영 장관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제도 많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회원국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정치적 간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등 외부기관이 협회의 집행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국제대회 출전 금지 등 FIFA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3: 졌지만 잘 싸운 일본 대표팀이 크게 환영받으며 귀국했습니다. 무리아스 감독은 일본 축구가 세계 정상에 오를 날이 올 거라고 했고 한국 팀도 찬사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6: 일본 대표팀의 귀국길에는 환호가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 선수들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7: 대표팀의 팀워크가 정말 훌륭해서 용기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월드컵 수고하셨습니다.
6: 네덜란드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2-2로 비긴 데 이어 튀니지와의 2차전에선 아시아팀 최초로 월드컵 본선 한 경기 4득점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승 2무 조 2위로 오른 32강에서 브라질에 석패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목표보다 일찍 짐을 쌌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7: 이 성적을 제대로 이어간다면 미래엔 반드시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6: 무리아스 일본 감독은 한국 축구에 조언을 할 게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7: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와 선수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찬사를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모리아스 감독의 임기는 이번 월드컵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협회는 내년 초 열리는 아시안컵 대회도 모리아스 감독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8: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구 야구부 선수 2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6일에는 야구부 전원이 상대팀이었던 광주제일구를 찾아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9: 야구부 선수들이 5.18

0: 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응원 구호를 외쳐 물의를 일으킨 배재고. 어제까지 학교 앞에 즐비했던 근조화안과 응원화안은 지자체가 모두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학생들은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1: 그 야구부가 정말 변명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우학교라고 몰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게.
0: 배재고는 논란이 된 응원구호를 선창했던 야구부원 두 명을 교내 생활교육위에 해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선 당시 더그아웃에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은 다음 주 월요일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두 학교 야구부 선수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도 함께 참배할 계획입니다. 배재고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진심으로 이걸 반성하고 내가 다시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걸 나중에 또 해나가야지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0: 배재고 총동창회는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원서를 내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3: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특별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2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보담 기자입니다.
4: 늦은 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 앞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차례로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잠시 뒤 운전자 한 명이 적발돼 차 밖으로 불려나옵니다.
5: 맥주 두 캔?
4: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했지만
6: 보세요. 더. 0.050. 면허 100일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4: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맥주 한 병을 마셨다던 또 다른 남성.
7: 보세요. 더.
6: 0.047 나왔어요. 면허 100일 정지 수치입니다.
4: 역시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6: 운전하신 거리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
4: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어젯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이 진행됐는데 통상 만취 상태라 불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취소가 10건, 그보다 낮은 면허 정지 11건 등 모두 21건이 적발됐습니다.
8: 가족들과의 행복한 휴가가 한순간에 비극이 되지 않도록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 경찰은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3: 오늘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건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리주차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후진하며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좁은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도로 옆 건물에서 차 한 대가 나오더니 그대로 건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논현역 인근에서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10: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이곳에서 대리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는 과정에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1: 갑자기 우당탕탕하고 큰 소리가 나길래 저는 여기 건물이 좀 무너지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여기 그 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혹시라도 차가 또 추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0: 한 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손님 4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70대 관리인은 건물 방문객이 주차해둔 차를 다른 곳에 다시 주차하려다 실수로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인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 운전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음식점은 영업을 중지하고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운전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추대훈입니다.
1: 장윤기의 차량에서 나온 혈은 그 주인은 숨진 이채원 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바로 살인사건의 단서가 될 혈흔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흔이 피해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고도 바로 검찰에 보내지 못한 겁니다. 김정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뒤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해 증거를 인멸한 장윤기.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과 장윤기의 자백,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의 차에 묻어있던 혈흔의 주인이 숨진 이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집에서 발견된 사람 모양 인형 등의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감식 결과를 받고도 검찰에는 보고서를 넘기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최근에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일 감식 결과를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장윤기가 재판에 넘겨진 지 한 달이 지났고 심지어 첫 공판이 진행된 후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자의 실수로 유전자 감정 보고서가 전산상에 누락됐다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상황. 담당 수사부서가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3: 예비군 훈련을 피하기 위한 허위 진단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급해준 한의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허위 진단서만 1,400장 넘게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진단서로 훈련을 미룬 예비군 대원 300명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배지연 기자입니다.
4: 척추교정, 다이어트 전문이라고 홍보하는 이 한의원. 진료실로 들어서니 예비군 연기를 위한 진단서가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5: 이게 우리가 진단 기간이 3주 정도 나가요.
4: 어디가 아픈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분 만에 예비군 제출용 진단서가 나옵니다. 검찰 수사 결과 40대 한의사 A씨는 이런 허위 진단서 1,400여 장을 판매했습니다. 장당 3만 원. 대면 진료조차 없이 전화나 문자로 요청만 해도 3주짜리 진단서를 내줬습니다. 내년 훈련 때는 무료로 해주겠다. 이번에는 무릎이 아픈 걸로 하자며 고객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한의사가 허위 진단서 발급뿐 아니라 이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가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5: 예비군 애들 깔아서 사진 찍어가지고 연기 신청하면 연기하니까 그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4: A씨가 내준 진단서로 훈련을 피한 예비군 대원은 300명에 달합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20번까지 허위 진단서를 받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군 8년차까지 훈련을 미루면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악용해 95명은 그대로 복무 기간을 끝냈습니다. 검찰은 한의사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예비군 대원 30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3: SK텔레콤과 쿠팡, KT의 티빙까지 대형 정부 유출 사건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누적 피해자가 8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새어나간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는 걸로 추정되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올해만 벌써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김종환 씨. 유출 사고 보이스 피싱 전화와 스팸 메일이 크게 늘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
7: 사기성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업무 할 때 이제 메일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되니까 그 피로도 증가하고.
4: 김 씨는 사업적

0: 손실을 봤다며 유출한 회사를 상대로 1,000만 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새벽 시간 카드 정보가 유출돼 해외에서 무단 결제되는 사례도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황당했죠. 새벽 3시에 거의 75만 원 가까이 누군가 미국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다고 뜬 걸 봤으니 제 메인 카드는 일시정지 당했으니까 재발급 처리하고.
0: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누적 건수가 8천만 명에 달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티빙 사태에선 디지털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CI값이 대규모로 유출됐습니다. CI값을 알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여러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하나로 모아 세밀한 개인정보로 재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2: 유출되면 CI는 이제 그 우리 주민번호처럼 바꿀 수는 없어요. 각 회사별로 모든 동일한 CI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해지는 거죠. 해킹됐을 때.
0: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는 2차 피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관련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수연입니다.
3: 장맛비가 내일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로 발생한 태풍 두 개가 장맛비에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4: 제주도부터 다시 시작된 장맛비. 재난 CCTV에 물방울이 맺힐 만큼 강하게 쏟아집니다. 정체전선이 하루 만에 다시 북상했습니다. 제주와 전남에 이어 내일은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제주 해안과 전남 남부 30에서 80mm 등입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제주와 전남 지역으론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토요일에는 제주도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정체전선이 차차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4: 일요일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더욱 강해져 수도권과 강원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론 집중호우도 예고됐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든 가운데 태풍이 또다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와 오늘 열대바다에선 태풍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9호 태풍 바비와 10호 태풍 마이삭입니다. 두 태풍은 모두 서쪽을 향할 걸로 예상돼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태풍이 지나는 동안 밀려온 열기가 정체전선과 관련된 북태평양 고기압 움직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정은의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회생 계획을 실행할 최소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엔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경북 예천군의 돼지농장 한 곳과 반경 500m 안에 있는 소농장 다섯 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5년 이후 11년 만으로 올해 들어 인천 강화와 경기 고양에 이어 세 번째 발병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부상자는 1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암살당한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미국의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조문객이 테헤란에서만 2천만 명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10월 말부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 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14조 9천억 원의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의 이름이 서희함으로 정해졌습니다. 서희함은 길이 89m, 3,600톤급으로 도산 안창호급보다 외형이 커졌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 발사관 숫자가 6개에서 10개로 늘어나는 등 성능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프리카 전문 사진작가 신미식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밥 나무. 신미식 작가의 사진 속 바오밥은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 같은데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면서 가뭄 속에서는 생명을 품어주는 나무죠. 신미식 작가는 이 바오밥 나무를 만나기 위해서 수십 차례 아프리카를 찾았고 그곳에서 받은 사랑과 깨달음을 도서관 건립과 나눔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신미식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아프리카 전문 여행 사진 작가 신미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변함없이 저 멋진 레게 머리. 뭐 어딜 가나 눈에 띄시겠어요. 예.
1: 아유, 이 머리 한 이후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예. 질문을 받고요.
0: 네.
1: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우리가 모두가 아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예. 그 전 그 부부가 오셔갖고 강의를 들었어요.
0: 네.
1: 나올 때 그 사모님은 저한테 오, 작가님 너무 강의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글썽이면서 네. 너무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그 의장님께서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한마디 질문을 던졌어요.
0: 예.
1: 혹시 가렵지 않나요?
0: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1: 그래서
0: 사실.
1: 제가 대답을 했죠.
0: 예.
1: 많이 가렵습니다.
0: 네.
1: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극습니다.
0: 예.
1: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약간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0: 예.
1: 가려움 긁으면 됩니다.
0: 근데 아프리카 네. 분들이 일단 아프리카 자주 가시니까 저 헤어스타일 하면 되게 친근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긴 해요.
1: 아, 맞아요.
0: 예.
1: 그게 되게 좋았어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이 머리를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이 머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0: 예.
1: 드물어요.
0: 아.
1: 드문데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0: 비싸죠.
1: 이 사람들이
0: 이거.
1: 하기가 좀 어려워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예.
1: 남자들은 거의 다 밀어요. 머리를. 머리 많이 미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 한 사람을 만나면 지나갈 때 엄지를 탁 세우고 가요.
0: 최고다.
1: 약간 느낌이 뭐냐면 야, 너 미용실 어디냐 이런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냥 뭔가 좀 같은 스피릿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
0: 예.
1: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돌아와서 묻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합정동에 홍대 쪽에 갔는데 세 명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0: 네.
1: 길에서.
0: 예.
1: 갑자기 가더니 돌아온 거예요.
0: 네.
1: 근데 세 명이 다 외국인이었어요.
0: 예.
1: 그래서 와, 너 머리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머리 했어? 뭐 이런
0: 예.
1: 질문을 저한테 할 정도로.
0: 네.
1: 야, 그래. 내가 얼굴은 벌벌이 없는데 이 머리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니 이 머리를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0: 예. 아, 우리 신미식 작가님이 이제 사진 작가로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 아, 이제 서른 살에 이제 처음 카메라를
0: 네.
1: 샀으니까요. 그때는 뭐 사진작가라고 하기보다는 사진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고요. 처음 데뷔한 거. 그러니까 책을 처음 낸 게 2002년도.
0: 2002년.
1: 예. 그때
0: 예.
1: 40대 냈죠.
0: 아, 늦게 시작을 하셨군요.
1: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늦게 예.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한 데뷔하게 된 거나 25년도 된 것 같습니다.
0: 근데 13남매시라고 형제가?
1: 네네.
0: 와. 엄청난 대가족이네요.
1: 그러니까요.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해요. 엄마가 한 명이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분이 다 낫냐. 그래서 어, 맞다.
0: 어, 그것도 너무 놀라운데 요즘 같으면 뭐 인간극장 이런 데 나올 일인데요.
1: 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우리는 그 충성을 했다고 봐요. 8명의 군대를 갔으니까
0: 예.
1: 아들이 어, 이것만으로도 저는 엄청 애국한 게 아닌가.
0: 몇째이셨어요?
1: 저는 막내입니다.
0: 막내. 제가 그랬거든요. 남자 이름에 미자 아름다울 미자를 쓰신다는데 아름다울 미자 쓰는 남자를 제가 처음 봤다. 그게 사연이 있나요?
1: 저도 뭐 미자를 본 적이 없어요.
0: 예.
1: 민식이 이런 예. 경우는 꽤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팔형제잖아요.
0: 네.
1: 식자 돌림이에요.
0: 아.
1: 근데 가뜩이나 팔형제도 많은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는 집성촌이에요. 신씨들만 살고 있는
0: 네.
1: 집성촌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다 보니까 옆집이 다 친척이고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식자 돌림이 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걸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식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0: 다 뭐. 글자를 다 써갖고 쓸 게
1: 그렇죠.
0: 없는 거군요.
1: 민식이, 봉식이, 춘식이 다 있으니까 그냥 고민하다가 야, 그냥 미식으로 해. 그렇게 해갖고 미식이 된 거예요.
0: 아름다울 미의 심을식.
1: 네.
0: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게 바오밥 나무를 우리나라에 처음 알리셨죠.
1: 네네.
0: 우리나라에 거의 심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1: 네네.
0: 심을 식자, 아름다움을 심는 사람.
1: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 이름이 너무 아주 좋은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연예인이나 저 같은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일인이 없는 게 좋거든요.
0: 네.
1: 동일인이 되려면 겁나게 유명하든지.
0: 그렇죠.
1: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데 프로필도.
0: 안 그럼 이름 바꿔야죠. 네.
1: 저는 신미식이 저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저는 뭐 너무 좋죠.
0: 네. 그러면은 사진 전공도 안 하셨다고 하던데요.
1: 예. 네. 저는 뭐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0: 그럼 언제부터 좀 사진에 관심이 생기셨어요?
1: 잡지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뭐냐면 뻔히 아시잖아요. 잡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만들고 있던 잡지에는 앞에 이제는 화보로다가 시리즈로 들어가거든요. 뭐 하늘, 바다, 골목 이런 식의 한 12페이지가 들어가는 화보가 있었는데 그 사진을 저한테 주셨던 그 사진 부장님의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걸 한 8년 가까이를 만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사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고 아 마치 이런 것도 이렇게 찍으니까 작품이 되는구나. 내가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많은 것들이 우리 부장님은 그걸 다 사진으로 담아왔던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작품이 되고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공감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갖고 있는 매력을 꽤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부장님이 사진 스승님이 되신 거네요.
1: 그렇죠.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그분이 스승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피카소가 우리에게 한 번도 안 가르쳐줬지만 영향을 받잖아요.
0: 네네.
1: 베토벤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베토벤의 음악을 하는 것처럼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봐라. 보는 게 최고예요. 보지 않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는 없다고 저는
0: 네,
1: 믿어요.
0: 네. 그 부장님 작품 스타일이 어떤?
1: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라고 있었어요.
0: 네,
1: 잡지.
0: 네.
1: 거기 출신이고 세미 깊은 물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박하고 되게 정이 많은 작품들이었어요. 뭐 대단한 걸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밭에서 일하는 모습 아니면 아버지 걸어가는 뒷모습 아니면 버려진 연탄재 아니면 홀로 핀 저 야생화 하나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한 것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넘사벽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사진은 이런 거구나. 그런 것 들이 오히려 되게 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시장에서 물건 파는 아주머니의 모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럼 언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야겠다라고 나서게 되셨죠?
1: 그게 한 4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진도 찍고 시간 날 때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녔지만 아 처음 책을 내고 나서. 42살인가 낸 것 같은데 처음 책을 내고 나서 아 이제는 나는 그 책이 운이 좋게 약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포토 에세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만든 장본이기도 하죠.
0: 네네.
1: 포토 에세이라는 장르를 한국에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그 책이 잘 안 팔렸다면 저는 롤모델이 없었잖아요.
0: 네.
1: 그런 사진이 다큐멘터리나 여행사진에 대한 롤모델이 없었으니까 야 이게 만약에 안 팔렸다면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운이 좋게 그게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을 냈는데 두 번째 책도 너무 잘 됐어요.
0: 네.
1: 그 세 번째 책을 내면서 저의 꿈이었던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를 하게 됐어요.
0: 야, 그러면 진짜 출발부터
1: 네.
0: 대단히 순조롭게 잘 나가고 스타 작가가 되셨네요.
1: 근데 그때 좀 교만했어요.
0: 예.
1: 아, 이건 별거 아니네.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뭔가 잘못돼서 망가지고 오랜 동안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다가 책을 13권 썼을 때 다시 조금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됐어요. 지금까지 한 40권을 냈으니까 그냥 예.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저는요.
0: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으시고 책을 내셨는데 그렇게 출발은 뭐 스타 작가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예.
1: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든지 내면은 잘 될 거라는 생각.
0: 예.
1: 그때만 해도 뭐 블로그나 이런 거 SNS 할 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0: 예.
1: 인기가 많아서 이건 그냥 내가 아무 다 되는구나. 그리고 막 불러주는 데도 많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친구한테 보증 비슷한 걸 좀 잘못 쓰는 바람에 예. 신용불량자가 됐죠. 그게 그냥 14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빚을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막 억눌려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냥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약간 늪으로 들어간 느낌?
0: 네.
1: 근데 그때도 하나 좋았던 거는 내가 그래도 사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그때도 많이 있었고 그냥 그냥 내가 힘든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냥 사진가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네.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F1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던데 그게 우연이었나요?
1: 그게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그 여행을 가갖고 우연히 모나코를 갔는데
0: 네.
1: 거기에 포스터가 있었어요. 아, 니스 해변을 갔는데 바로 옆에가 모나코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F1 경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F1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0: 네.
1: 자동차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갖고 근데 바로 보니까는 옆 나라예요. 오, 그래서 꽤 유명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저는 기자가 아니었으니까 출입이 안 됐죠. 당연히 네. 그 F1 경기는 되게 국제 경기라 미리 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 돼갖고 거기서 한 1시간 기다렸다가 2시간 기다렸다가 일본 기자들 들어갈 때 몰래 껴들어갔어요.
0: 아 몰래.
1: 얼굴이 비슷하니까 몰래 껴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프레스카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0: 네.
1: 거기까지 갔는데 프레스카드가 당연히 안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사정을 했어요. 내 한국에서 왔는데 안 되는 영어로 진짜 사정을 했어요. 근데 한국 기자 하나도 없지 않냐.
0: 네.
1: 나라도 찍게 해줘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근데 그거를 한 15번 이상을 그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0: 네.
1: 또 가고 안 되면 또 가고 또 가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제 뒤에 있는 약간 높은 사람 같아요. 쟤는 뭔데 이렇게 자꾸 와갖고 저렇게 하냐 했더니 설명했겠지. 한국에서 왔다는데 뭐 아무것도 미리 예약도 안 됐고 기자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기자증이 있다. 근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한글인데 뭐 알아보겠어요?
0: 그 사람들은
1: 이 한국 기자증이다.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웃해요. 이게 한국에서 이게 기자증이다. 한글말로 돼 있다.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네끼리 막 속다속다 의논하더니 기사증을 발급해 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예약을 안 하면 안 된다.
0: 네.
1: 그게 그걸 찍은 거예요.
0: 제가 볼 땐 반신반의 하면서
1: 그렇죠.
0: 그냥 귀찮으니까.
1: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찍어갖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야, 이거는 한국에서 아무도 찍지 않았는데 야, 이 사진을 갖고 내가 잡지에다 보내면은 제가 잡지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0: 네.
1: 약 시스템을 좀 아는 거예요.
0: 예.
1: 외부 원고들이 들어온다는 거를. 그래서 자동차 잡지에다가 보냈어요.
0: 네.
1: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야 내가 F1을 찍었어. 근데 너네 이거 취재 안 왔잖아. 했더니 그때가 약간 마감때여갖고 두 군데에서는 야 우리가 마감 끝나서 안 돼. 근데 한 군데에서는 일단 와봐.
0: 예.
1: 했더니 슬라이드를 필름을 갖고 가서 다 보여줬더니 기존에 편집했던 걸 빼버리고 이걸 급하게 해갖고 나간 거예요.
0: 어휴, 특정이죠.
1: 예. 네. 그래서 거기서는
0: 네.
1: 뭐 돈도 많이 안 주고 딱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죠. 그때 제가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어? 야 사진을 찍으면 잡지사에 팔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 F1 경기 그게
0: 예.
1: 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0: 아,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네요. 그러니까 성공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그 신용불량자 되셨다고 하는데 주민등록 말소까지 됐다고 들은 그 정도면은 진짜 뭐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1: 쫄딱 망했죠. 카메라도 뭐 다 팔아가고 카메라도 없이 살았는데. 근데 이게 법원에서 매가 맨날 뭐가 날라오니까
0: 예.
1: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보는 게 뭐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양평으로다가 그냥 도망가듯이 신민록 이전 안 하고 말소가 됐죠. 그래서
0: 아.
1: 거기서 4년을 살았어요. 4년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전시한다고 카메라를 다 팔아가고 카메라는 없을 때인데 그냥 어떤 기자가 또 인터뷰가 왔어요. 아. 카메라가 없이 가슴으로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웃기고 있네.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뭐. 그게 또
0: 아.
1: 제목으로 다 그걸 또 내보냈어요.
0: 네.
1: 가슴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신문에다가 그게 나와갖고 또 되게 또
0: 아.
1: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갖고 카메라를 사준 분이 또 있어요.
0: 네.
1: 그것 때문에.
0: 그렇군요. 근데 그럼 그런 어려운 시기에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1: 그렇죠.
0: 되신 건가요?
1: 신용불량자일 때 마다가스카르를 한 거예요.
0: 이야. 진짜 기사회생의 어떤 계기가 된 셈이네요, 말하자면.
1: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만약 부유한 상태로다가 아프리카를 갔다면, 저 아이들을 저렇게 안고, 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막 껴안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내 처지가 더 안 좋으니까 저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았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되게 중요한 삶의 훈련이었었구나.
0: 네.
1: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말 혼자 고백을 했어요. 야, 너 뭐 집에 엄마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는 카드빚도 없는 것도 아니고 신용불량자도 아니잖아. 난 돌아가기 싫어. 막 진짜 오기가 싫었어요. 가야 뭐 뻔한 일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막 남대문 새벽시장에서 그 일자리 얻으러 다니고 인력시장에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막 보름 동안 일하면은 그냥 비행기 티켓 하나 동남아 갈 수 있으면 그 촬영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치열하게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갔는데 내가 대충 놀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되게 열심히 찍게 된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로 마다가스카르 가가지고 진짜 수중에 몇 푼 없었을 텐데 있는 돈도 털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오셨다 그러던데요.
1: 그게 제가 한 50불을 가져갔어요. 돈이 없어서.
0: 50달러?
1: 50달러를 가져갔는데 예. 거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님, 여기 사람들에게 25달러 정도면은 한 달 생활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두 집을 나눠줬어요.
0: 아.
1: 나는 이 50달러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0: 네.
1: 야, 여기서는 이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야? 그게 너무 마음속에 큰 충격이었고, 그 돌아와서, 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0: 참 작가님이 정도 많네요, 보니까.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근데 그러면서 그 주민들도 찍으시고, 바오밤 나무도 찍고, 그런데 이 저는 뭐 작가들은 탁 카메라만 갖다 대면 사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1: 네. 카메라는 피사체를 담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 피사체와 나와 교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진은 찍히는 사람이 찍는 사람에 대한 신뢰.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좋은 사진 안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의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사람은 엄마예요.
0: 아.
1: 사진 작가가 가서 아이의 사진을 잘 찍을까요?
0: 아.
1: 스튜디오에 가죠?
0: 예, 예.
1: 그러면 사진 찍는 그분이 사진을 잘 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뒤에 엄마가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뒤에서 있으니까 이 아이가 안심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사진사 앞에 이 아이를 뒀다. 울겠죠.
0: 네, 네.
1: 그거는 뭐냐면 아프리카를 만났을 때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0: 네.
1: 무작정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아이와 나의 충분한 교감이 완성됐을 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저는 풍선 아트를 배웠어요.
0: 아.
1: 그 풍선 막 푸들 만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처음 아프리카 도착하면 마을에 도착하면은 일단 배낭을 내려놔요. 숙소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아기를 업은 엄마를 먼저 다 찾아요. 그래서 풍선 바람 퍽퍽 불잖아요.
0: 네.
1: 그러다 풍선 불면 사람들이 또 거기 풍선도 되게 귀하니까 신기하게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학원을 다녔어요. 풍선을 만들기 위해서.
0: 세상에.
1: 하도 많이 해갖고 한 몇 초 안 걸려요. 만드는 게. 그리고 푸드를 딱 만들어 딱 주면은 옆에 있는 아줌마가 왜 우리 애는 안 주네요. 그래도 보통 막 만들어줘요.
0: 예, 예.
1: 그럼 애들 꼬마들이 팍 몰려요. 그러면 거기 옆에 있는 아저씨가 휘철을 들고 와서 애들 줄을 세워요. 내가 안 해도. 줄을 다 세워. 그러면 막 만들어주면 100명이 넘게 순식간에 아이들이 몰려오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은 내가 자기들이 봐도 야, 얘가 좀 벅찬데? 이런 느낌 드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바람 부는 걸 뺏어가고 본인이 막 넣어줘요. 그러면 나는 막 만들어줘. 그러다도 그렇게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옆에서 조금 봤잖아요.
0: 예.
1: 그럼 자기들이 또 만들어. 근데 어떻게 보면 푸드를 만들었는데 다리가 없거나 머리가 없거나. 그래도 애들은 좋아해요.
0: 예.
1: 풍선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되게 신기하니까는. 그리고 나서 그날은 이제는 한 다 끝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자리를 가면 아이들이 내 바지를 잡아요. 선물 준 착한 아저씨니까.
0: 예.
1: 그러면 그 중에 한 놈이 약간 개구진 놈을 잽싸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사진을 딱 줘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울어. 오, 나는 왜 사진 안 줘? 이거예요. 그러면 또 동네 아저씨가 딱 의자까지 갖다 줘요.
0: 네네.
1: 그러면 그때 이제는 사진을 아이들 찍어주는데 줄을 세워요.
0: 예.
1: 그러면 어떤 애들은 갑자기 막 집에 뛰어가요. 세수하고 오는 거야.
0: 네.
1: 그럼 옷을 갈아입고 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사진관 갈 때 어떻게 가요?
0: 아, 그럼요.
1: 최선을 다하잖아요.
0: 제일 이쁜 옷 입고 가죠.
1: 근데 뭐냐면 좋은 사진은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찍히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저 사진사 아저씨가 사진을 찍어서 나를 주는 거야. 이걸 알아요.
0: 네.
1: 내가 받는 사진인데 대충 표정을 짓겠어요? 온갖 포즈를 다 취해요. 눈에 온갖 힘을 다 줘요. 우리 연예인들 이런 사진들이 잘 나오는 건 하나예요. 내가 잘 나와야 되거든. 그런 거거든요.
0: 저는 자연스럽게 찍혀야 잘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 자연스러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직업이니까.
0: 예.
1: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야 웃어 그러면 이게 가장 무리한 요구예요.
0: 전 너무 어려워요, 사실.
1: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순간, 근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애들이 맑아갖고 예. 좀 때가 덜 탔어, 어른들보다. 잘 웃어요. 예. 그리고 처음엔 긴장하고, 그리고 찍는 모습을 뒤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막 놀려요.
0: 네.
1: 그게 하나의 축제이고 놀이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즐거우니까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0: 아, 저는 오늘 저를 돌아보면서 아, 사진을 잘 찍는 게 좀 테크닉 같은 게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 전에 이게 마음이구나.
1: 그럼요.
0: 예, 그 마음을 잡지 않으면 그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구나. 예.
1: 하다못해 나무를 찍어도 바바밤 나무를 찍어도요. 도착하면서 카메라를 드는 게 아니라 나무 안 도망가거든요.
0: 네.
1: 근데 사람들은 도착하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그냥 다다다다다 미싱질하듯이 우리 미싱질이라고 그래. 그냥 그냥 연사로다가 막 찍는데 나무 안 움직여요.
0: 어머, 내 눈에 담기도 전에 그냥 네. 찍죠.
1: 그냥 그래서 제가 갈 때 항상 사람들한테 이야기 부탁을 해요. 카메라는 차에다 두고 내리세요. 30분 정도를 거기를 걸어보고 멀리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만져도 보고 껴안아 보기도 하고 느끼세요. 그러면 잘 보일 겁니다.
0: 네.
1: 그 부탁을 해요, 내가. 예. 제발 그랬으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조금은.
0: 아, 오늘 정말 큰 거 배웠습니다. 저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냥 누르기 바빴는데 아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프리카의 그 참전 용사들을 사진을 좀 찍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1: 네.
0: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저도 이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2008년도에 처음 에티오피아를 가게 됐고요. 어느 카페에 앉아있는데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있는데 현지인이 저한테 오더니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맞다고 하니까 와 우리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어요. 우리 어떤 분이 오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참전용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갖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기억해줘야 되는 그런 역사를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으로 언젠가는 참전용사에 대한 작업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루트를 잘 모르고
0: 네네.
1: 그렇게 십몇 년이 흐른 다음에 14년 만에 그분들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연세가 이제는 거의 어리신 분이 90살이거든요. 돌아가시잖아요. 자꾸만.
0: 네.
1: 그래서 60분 정도 남았을 때 그 참전용사 사업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탁을 해서 그분들을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려서 그 작업을 2년 전에 다 찍었죠.
0: 네.
1: 그래서 제안서를 몇 군데 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 뭐 오케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뭐 찍어 놨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일반 사진 전시가 아니라 제목도 공경지심이에요. 그래서 헌정 사진전.
0: 네, 네.
1: 우리는 영원히 이분들을 기억하자, 존중하자, 공경하자. 마음으로 그냥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준비하고 싶고요.
0: 네.
1: 그냥 조금 부족한 전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전시, 좋은 공간에서 최고의 전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0: 아.
1: 그래서 사진집도 정말 멋있게 만들어갖고 다 이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0: 아직 전시회를 열지 않았군요.
1: 아직 못했죠.
0: 네.
1: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네. 뭐 기업이나 뭐 어디에서 좀 후원해야 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0: 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요. 예, 아프리카 저도 사실은 제 인생 버킷리스트에 아프리카가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여행 가면 어디를 좀 가면 좋은지. 꿀팁, 마다가스카르 여행 꿀팁, 이거 꼭 보고 오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1: 예,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0: 예.
1: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도시가 상당히 아름다워요. 언뜻 보면은 그냥 체코나 뭐 이런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 들 정도로 엄청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0: 예.
1: 제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여기가 아프리카야? 이렇게 질문이 많을 정도로 되게 도시도 되게 볼만하고요.
0: 네.
1: 골목들이 약간 언덕 올라가는 골목이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0: 아.
1: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0: 네네.
1: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거기죠. 바오밤 나무가 있는 모른다바.
0: 모른다바.
1: 예, 모른다바는 바오밤 나무도 있지만 모른다바 해변이 너무 아름답고요.
0: 아.
1: 거기가 이게 바닷가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한국에서는 먹기 힘든 랍스타가 많이 나옵니다.
0: 아.
1: 그래서 우리 연예인 중에 한 명 갔다 온 그 친구도 거기서 랍스타를 먹는 게 나오고
0: 네.
1: 해물 요리가 맛있어서 거기는 꼭 가봐야 됩니다.
0: 물가는 좀 착해요?
1: 엄청 싸죠. 랍스타 다 거기는 뭐 냉동 이런 게 없으니까
0: 예.
1: 너무 싸고요.
0: 네.
1: 정말 삼겹살 먹을 정도의 돈이면 랍스타 많이 먹습니다.
0: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많은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네. 있는데 그게 좀 깨지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세대 여행 사진 작가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바오밤 나무를 국내 최초로 알린 아프리카 전문 신미식 사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경북권 남부 내륙, 아침부터 오후 사이 인천 경기 북부와 충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9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5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1도, 습도는 73%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하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2035년까지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오늘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육성 전략에 따라 2035년까지 최소 128기에서 최대 512기의 위성을 쏘아올려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쿠팡 관련 미 의회 보고서에는 한국의 입장은 반영돼 있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방청 신청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청을 원하면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방청 신청서를 대법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지진 사망자가 2,59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는 12,000여 명을 넘고 건물 189채가 완전히 붕괴됐으며 6,462명이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이른바 오메가 열돔이 덮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만 폭염과 관련한 사망자가 지난달 3,000명 넘게 나온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프랑스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당국도 지난달 폭염에 따른 사망자가 1,029명에 이른다고 집계했습니다. 열돔이 오메가 모양으로 유럽을 에워싼 이번 폭염은 7월까지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당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 지역 비하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브리핑을 열어 배재고 야구부 전원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광주 1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재고 관계자들은 이어 광주 1고 측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기업회생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됐지만 핵심이던 잔존 사업부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직원 급여와 납품 대금, 세금 등 공익 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막아왔던 포괄적 금지 명령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가수 유

0: 이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 8-2부는 오늘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에 판결을 선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전남 남부와 제주도는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 경남 남해안은 밤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30에서 8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 밤부터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폭우에 각별히 대비하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 소식 이 작가의 뉴스 한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죠.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은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을 만나봅니다. 음악과 정보가 있는 오늘 밤 일라디오 7월 첫 번째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베를린의 노래 Take My Breath Away.

0: 네,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옥 작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광주 제일고를 직접 찾아서 사과하기로 했다고요?
1: 네. 그 야구부 선수.

0: 교수와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6일 오후에 광주제일고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재고 측에서는 광주제일고 학생, 선수와 지도자들을 만나서 직접 사과를 하고요. 이후에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학교 앞에 그 근조환이 즐비했었습니다. 근데 또 응원환도 놓여 있었고요. 근데 이건 네. 지자체가 모두 철거를 한 상태고요.
1: 네.
0: 하지만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 학생들은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재고는 논란이 된 응원 구호를 선창했던 야구부원 두 명을 교내 생활교육위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 예. 근데 이 사과 방문 자체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를 받은 학생들의 상황을 좀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0: 네. 그 배재고 교장이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광주제일고 방문 의사를 전달한 건데요. 광주제일고 측에서는 현재 시험 기간이라고 해요.
1: 네.
0: 그리고 학생 선수들이 이번 일로 받은 충격과 심리적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당일 방문은 좀 재고해달라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배재고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배재고 총동창회는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원서를 내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우리는 뭐 이미 탈락을 했습니다만
0: 네.
1: 계속해서 이제 홍명보호의 저주다.
0: 네.
1: 이제 우리는 안 하는데 대체 네. 이게 무슨 저주냐 궁금하네요.
0: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서 꼭 한번 기회가 더 오기를 바란다.
1: 간절히 바랬건만.
0: 네. 네. 근데 결국 조별리그에서 1승 2패 A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때 경우의 수를 따졌던 게 9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단 하나만 맞춰서 탈락한 거잖아요.
1: 참 불운했어요.
0: 네. 불운했습니다. 네. 거의 이긴다고 확신했던 팀이 지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1: 독일이 막 지고 그랬잖아요.
0: 네. 그런데 이 홍명보호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 한국의 진출 가능성을 꺾었던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32강에 올라가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을 안 줬던 팀들이
0: 네.
1: 떨어지고 있다.
0: 그렇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일단 한국을 직접 밀어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캐나다한테 졌고요. 또 한국의 와일드카드 경쟁 판도를 흔든 에콰도르와 스웨덴도 멕시코와 프랑스에게 패했습니다.
1: 오, 그러네요, 진짜.
0: 네. 또 일본, 세네갈, 콩고 민주공화국, 오스트리아, 알제리, 크로아티아까지 한국의 경우의 수와 얽혔던 팀들이 연이어 16강 문턱에서 짐을 싼 겁니다.
1: 와.
0: 이거를
1: 아니 처음에 듣고는 이렇게까지 갖다 붙여야 되나 싶었는데
0: 네.
1: 또 듣다 보니까 그래도 우연치고는 참 잘 맞아 떨어진다 싶은데 반대의
0: 그렇습니다.
1: 경우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줬던 팀
0: 네.
1: 살아남았잖아요. 스페인인가요?
0: 네. 네 맞습니다. 그 유일하게 맞아 떨어졌던 네. 그 결과를 냈던 스페인의 우루과이전 승리였는데요. 그 스페인은 32강에서도 오스트리아를 3-0으로 꺾고 여유 있게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한국을 떨어뜨린 팀들이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 홍명보호의 저주 아니냐 이런 반응이
1: 네,
0: 나오고 있는
1: 네.
0: 건데 물론 뭐 실제로는 각 팀의 전력이나 뭐 대진, 뭐 경기 흐름이 만든 결과이지 이걸 뭐 저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 네.
0: 한국이 아깝게 탈락한 뒤라 팬들 입장에서는 묘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직 호주, 뭐 이집트,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 콜롬비아와 가나의 그 32강전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호주와 이집트, 가나도 한국의 경우의 수와 얽혔던 팀들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른바 홍명보호의 저주라는 온라인 반응은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1: 이게 뭐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0: 네.
1: 그러기에는 지금 한국 축구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한국 축구가 쇄신해서
0: 네.
1: 다시 좀 뻗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0: 네.
1: 아, 직거래를 가장한 신종 중고거래 사기 수법이 알려졌어요. 이게 집주소의 일부를 알려주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네요.
0: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0: 한 구매자가 한 40만 원 상당의 중고 물품을 직거래하기로 하고 이 판매자와 통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운전해서 그 약속한 아파트까지 갔는데요. 이 처음에는 판매자가 아파트 이름만 알려준 뒤에 구매자가 도착하자 아이가 자고 있어서 문고리에 그 물품을 걸어두겠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1: 네네.
0: 근데 일반적으로 문고리 거래는 중고거래에서 쓰이기는 하는 방법인데,
1: 네.
0: 근데 애초에 그 약속이 아니었다가 바꾼 거죠. 그래서 구매자가 그럼 몇 층인지 묻자 판매자가 입금해주면 돈과 호수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직거래로 약속해놓고 현장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문고리 거래와 선입금을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구매자가 아, 좀 수상하다. 그래서 입금을 거부했고 거래는 마침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자는 직거래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 앞까지 오게 만든 뒤 갑자기 이렇게 선입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좀 의심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관례상 문고리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거래 직전에
0: 그렇죠.
1: 뭔가 추가하거나 약속을 바꾸거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거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문고리 거래로 처음부터 합의를 했다면 선입금이 뭐 이상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네. 이번처럼 직거래를 약속했는데 구매자를 실제 장소까지 오게 만든 뒤에 입금하면 나머지 주소 알려주겠다. 이거는 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1: 네.
0: 왜냐하면 구매자가 1시간을 걸려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과 뭐 이동 비용을 들여서 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이거 입금할까?
1: 아, 그렇죠.
0: 이런 심리가 들기 마련입니다.
1: 헛걸음하기 싫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갖고 싶은 물건을 꼭 갖고 싶은 마음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판매자가 아파트 이름만 먼저 알려주면 실제 거주자인 것처럼 보여서 구매자가 안심할 수도 있다는 점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에서는 이 직거래라도 물건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자가 전화를 피한다거나 아니면 동호수를 숨긴다거나 현장에서 갑자기 거래 방식을 바꾸면 거래를 일단 중단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8분 지나고 있고 이 작가의 뉴스 한 입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자담배 자동 판매기가 굉장히 허술하네요.
0: 네.
1: 이게 일부는 가짜 신분증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0: 네, 서울시에서 이 전자담배 자동 판매기의 성인 인증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짜 신분증 5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만화 캐릭터 아기 공룡 둘리 사진을 붙이고 이름도 둘리 주소도 둘리의 거리 이렇게 적어놔서 이건 누가 봐도 가짜인 신분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 예.
0: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서울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약 40%가 이런 가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1: 야.
0: 예, 심지어 이 중에 한 122대는 서울시가 만든 가짜 신분증 5종 모두를 진짜로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1: 둘리 사진은 피부가 초록색인데
0: 네, 그렇습니다.
1: 그거를 못 걸러내지.
0: 예.
1: 놀라운데요.
0: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가짜 신분증을 넣고 성인 인증 버튼을 누르니까 이 성인 예. 인증이 완료됐다 이런 안내가 나오고
1: 그래요.
0: 결제 후에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가 나오는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런 규정은 있지만 어느 수준으로 신분증의 이 진짜 가짜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점이 생긴 겁니다.
1: 그러니까 대충 그냥 그 구색만 맞추는
0: 그렇습니다.
1: 경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0: 예,
1: 예. 이런 허술한 인증 시스템이 전자담배뿐만이 아니라 무인 모텔
0: 네.
1: 이런 데서도 쓰인다고요.
0: 그래서 가짜 신분증으로 무인 모텔 키오스크도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성인 인증을 통과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에서도 이 가짜 신분증만으로 인증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역시 일부 업체가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수준이 낮은 인증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단순히 생년월일 숫자만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분증 크기와 글자 배치만 보는 수준이라면 아주 조잡한 가짜 신분증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런 허점을 알고 있다는 건데요. SNS에서는 실물 가짜 신분증 제작 광고가 쉽게 보이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가짜 신분증이 통하는 자동 판매기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청소년 그 지난해 청소년 네. 전자담배 사용률이 2.4%인데 이게 담배 흡연율을 처음으로 앞지른 수치라고 하는데 결국 자동 판매기와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는 만큼 성인 인증도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걸러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인증 시스템을 갖췄냐 안 갖췄냐의 문제를 넘어서 그렇죠.
0: 그렇죠.
1: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이상의 인증 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변화를 해야겠네요. 아, 장마 이제 제주부터 비가 시작이 됐고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강한 비를 좀 대비해야겠습니다.
0: 네. 정체 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제주도에 비가 시작이 됐고요. 오후 늦게부터는 전라남도에도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제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가 있고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제주와 전남이 30에서 80, 제주 산지는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천변이나 저지대, 산간 지역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주말에는 좀 어떨까요? 비가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가 좀 될까요?
0: 네, 토요일인 내일은 비구름이 점차 북상을 하면서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 전북과 경남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 네.
0: 충청 지역도 내일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0도, 대전 31도 등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일요일에는 주로 네.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병욱 작가님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노래 보내드릴게요. 샤데이 스무드 오퍼레이터.

0: 음악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우리 이대화 음악 평론가께서 심혈을 기울여 꼽아오신 오늘의 명반과 또 가수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1: 네, 오늘은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 네,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뭐 휘트니 휴스턴 많이들 좋아하시죠.
0: 그럼요. 네,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1: 네. 그러니까요. 뭐 I Will Always Love You 아마 네, 많이들 네. 좋아하실 거고요. 뭐 그 밖에도 많은 명곡들이 한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왜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을 가져왔냐면 하나의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휘트니 휴스턴 관련된 이슈는 아니지만 그 요즘 팝 음악계 뭐 매거진이나 뭐 뉴스 같은 것들 해외 외신들을 잘 살펴보면 네.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클라이브 데이비스라는 인물입니다.
0: 네.
1: 이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누구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이수만 씨나 양현석 씨,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 제작자들이죠.
0: 네, 네.
1: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명성을 가진 미국의 전설적인 음악 제작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엄청난 분이시군요.
1: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지난 22일에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워낙에 거장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아티스트들이 추모의 글을 올리고 있고
0: 네.
1: 장례식에서 노래도 부르고 있고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죽음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많은 네,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생전에 제작했던 최고의 명반 중에 하나가 휘트니 휴스턴의 보디가드라는 앨범이고요.
0: 네.
1: 네, 영화 보디가드의 OST죠.
0: 그 케빈 코스트너 같이 나왔던 영화.
1: 맞아요. 네. 케빈 코스트너 지금은 이제 약간 추억의 이름이 됐습니다만 네. 잘 생각해보시면 뭐 늑대와 춤을도 있고.
0: 정말 뭐 대단했잖아요.
1: 네. 네. 정말 엄청난 배우였는데 그 당시에 케빈 코스트너가 제작까지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휘트니 휴스턴을 직접 섭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설득하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이 보디가드의 OST가 얼마 전에 별세한 이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대표적인 제작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그러면 보디가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이게 어떤 이제 곡들이 실려 있고
1: 네.
0: 얼마나 대단한 음반인지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일단 정말 세계의 명곡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I Will Always Love You가 이 앨범을 통해서 배출이 됐습니다.
0: 네,
1: 네 이것만 해도 뭐
0: 그 당시에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왜 코미디 프로에서도
1: 네.
0: When Die야
1: 맞아요.
0: 이런 게 있어서 네. 그 정도로 유명한 노래였잖아요. 네.
1: 패러디가 네. 될 정도면 뭐 전 국민이 다 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 노래가 배출됐을 뿐더러 휘트니 휴스턴의 대표적인 곡들 예를 들어 I Have Nothing, The Run To You 아마 팬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명곡들
0: 그럼요.
1: 겁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이 전부 배출이 됐고 또 사운드 트랙의 인기뿐만 아니라 영화의 인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사운드 트랙 앨범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 음악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발매가 됐지만
0: 네.
1: 그 단일 앨범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이것이라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약 4,500만 장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다 한 장씩 다 산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따지자 보자면 그렇게
1: 네.
0: 되는 거죠. 그만큼 대단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앨범. 아, 이 앨범에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어떤
1: 네.
0: 곡을 좀 처음 추천해 주실까 좀 궁금한데 그래도 이거부터 들어야겠죠.
1: 그렇죠. I Will Always Love You 네. 준비를 했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이게 사실 휘트니 휴스턴의 원곡이 아닙니다.
0: 네네.
1: 네, 원래는 돌리 파튼이라는 이제 컨트리의 데모죠. 그분이 불렀던 곡인데 발매가 원곡이 나왔을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아주 소폭의 반응만 있었는데 휘트니 휴스턴이 부르고 데이비 포스터라는 아주 걸출한 프로듀서가 편곡을 한 이 영화 속 버전이 엄청나게 히트를 했고요. 뭐 세계적인 공존 히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0: 그렇죠. 뮤직비디오 같이 보면 더 막
1: 예, 맞아요. 서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원곡을 들어보면 그냥 약간은 평이해 보이는 그냥 편안한 컨트리 팝이에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도입부는 아카펠라 그러니까 무반주로 부릅니다.
0: 예.
1: 근데 그 이유가 케빈 코스트너 그러니까 상대 주연이 우리 조금 더 이 극에 어울리게 조금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대사 위주의 그 구간을 음악 속에 삽입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0: 아, 초반부에.
1: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다가 이게 대사인지 노래인지 조금씩 뭔가 헷갈려가다가 점점 음악에 몰입해가는 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0: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뒤에 휘트니 휴스턴의 폭발적인 고음이 맞아요. 더 극적으로 들리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프로듀서인 데비 포스터는 그거 안 된다. 무슨 소리냐.
0: 안 된다고.
1: 그러니까 음악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네, 네.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좀 계속 해보자. 설득 끝에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0: 네.
1: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드라마틱한 서사를 완성하는 데에는 그게 훨씬 더 주의했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이 음악을 준비를 했고 제가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이제 이 보디가드 앨범의 제작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장례식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을 통틀어서도 가장 역작이라고 할 만한
1: 그렇죠.
0: 그런 앨범이 되겠네요.
1: 네. 네.
0: 의미 있는 노래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함께 듣겠습니다.

0: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정말 언제 들어도 이런 호소력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을까?
1: 네. 네.
0: 누가 이런 호소력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노래인데, 휘트니 휴스턴이 처음에 이 영화 섭외를 거절했다고요?
1: 네. 그 휘트니 휴스턴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성공한 가수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첫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보가 조금씩 예, 걱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이거
0: 그렇죠.
1: 뭐 반복하면 사람들이 좀 질렸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 즈음에 이제 영화 섭외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본인은 전문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최고의 연기 그 가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끌리긴 하는데 괜히 했다가.
0: 아, 나쁜 말로 이제 본전도 못 찾을까.
1: 그렇죠.
0: 어.
1: 괜히 비판받고 자기의 역량이 다 드러나버리면 연기적으로.
0: 네네.
1: 그럼 좀 창피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결정적인 긍정하게 됐던 계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연이자 또 제작자이기도 했던 이 케빈 코스트너가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0: 오.
1: 정말 약속과 약속을 계속 다짐했다고 합니다.
0: 그야말로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
1: 그렇죠.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는 계속해서 네. 제작자이기도 했으니까 가수가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0: 그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그 영화 자체가.
1: 왜냐하면 보디가드는 원래 시나리오가 먼저 쓰여 있었고, 그걸 네. 이제 영화화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초반에는 휘트니 휴스턴 이전 세대의 디바였던 다이애나 로스가 섭외가 됐을 정도였어요.
0: 네, 네.
1: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그러진 것인데, 케빈 코스트너 입장에선 저 사람이 경호를 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가수여야만 하는데, 그게 화면에서 증명이 되려면 네. 노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0: 아, 당연히 그렇죠.
1: 그렇죠.
0: 아, 이 사람이 진짜 세계적인 명가수라는
1: 네.
0: 게 우리가 좀 몰입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반드시 가수가 연기를 연습해서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좀 고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휘트니 휴스턴을 아마 밀지 않았을까 싶고요.
0: 네.
1: 휘트니 휴스턴 입장에서 또 하나 결정적으로 긍정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흑인 여성이 이런 대자본 상업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경우가 많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만 생각해 보면 흑인 여주인공과 백인 남성의 로맨스인데, 그때는 그게 좀 파격적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그렇기 때문에 해도.
1: 네, 헐리우드의 인종벽을 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이 영화에 출연하면 사람들이 받게 될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0: 아.
1: 네, 사람들이 많은 편견을 깰 것이다. 거기에 또 많은 감화를 받아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 영화인데도
1: 네.
0: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1: 그렇죠. 많이
0: 시대
1: 달랐죠.
0: 분위기를 또 담고 있네요.
1: 네.
0: 제작자의 입장은 어땠을까? 클라이브 데이비스는 어땠어요? 영화 출연에 뭐 찬성인가요? 반대였나요?
1: 재밌는 기록들이 전해지는데
0: 네.
1: 휘트니 휴스턴이 이제 결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이제 주니까 클라이브 데이비스 입장에선 불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안 했으면 좋겠다.
1: 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최고의 가수인 건 맞고, 자기가
0: 네,
1: 심지어
0: 네.
1: 발굴했습니다. 넌 정말 세계 가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천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연기자로서 심지어 주연 심지어 대자본 상업영화 엄청나게 크게 홍보될 텐데 약간 불안했던 거죠.
0: 그러니까요. 노래는 잘하는데 괜히 해서 발연기 뭐 이렇게.
1: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약간 이 시나리오가 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시나리오가.
1: 네. 그러니까 그 왜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는지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0: 네.
1: 그냥 제 생각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휘트니 휴스턴은 세계 가수가 될 사람인데 약간 완성도가 부족해 보이는, 적어도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느꼈을 때에는 거기에 영화에 출연하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명곡들이

0: 많이 들어가고 음악 장면들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처음에는 음악 영화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음악 비중은 상당히 낮았다 그래요.
1: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이 삽입이 안 되어 있고.
0: 그러니까 휘트니 휴스턴이 극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생각보다 몇 개 없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역시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워낙에 거물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빅 딜을 합니다. 영화를 완전 뒤흔드는 딜인데요. 노래를 대폭 비중을 늘리자는 겁니다.
1: 그러니까 휘트니 휴스턴을 출연시켜줄 테니 네. 대신 노래를 많이 부르게 해라.
0: 그렇죠.
1: 이것도 통하는구나.
0: 네, 음악 장면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심지어 그 음악들을 모아서 앨범을 발매해가지고 그 수익도 자기가 이만큼이나 가져가겠다라는 빅딜을 하는 겁니다.
1: 역시 거물은 다르네요.
0: 그렇죠. 네. 네, 그걸 통해서 이 앨범이 이제 명반이 됐다. 그리고 약간 음악 영화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그렇게 이제 공을 들인 음반이라서 그런지 네. 트랙 하나하나가 다 명곡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정말 좋은 곡들 많습니다.
1: 두 번째로는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0: 네, 같은 앨범에 수록된 이제 또 하나의 명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I Have Nothing이라는 곡인데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권에서 마치 한국에서 뭐 슈퍼스타 K라던가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네네. 주로 가창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멋진 발라드 곡을 선곡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고음 있는 거.
0: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미국과 영국 같은 그런 대중음악 강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마찬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많이 선곡하는 노래가 또 I Have Nothing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 근데 이거 불러가지고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워낙 원곡자가 너무 네. 대단하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전을 고르는 것도 약간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워낙에 사람들이 그 고전의 풍미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잖아요.
1: 누가 불러도 별로 못하네. 약간 이렇게 돼서.
0: 그렇죠. 잘하면 정말 엄청난 점수를 네, 받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발라드의 고전으로 통하는 곡이고요. 특히 이제 시원하게 뻗는 그런 후렴구의 고음이 아주 매력적인데.
1: 그렇죠.
0: 근데 이 음악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그러니까 클라이브 데이비스는 제작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네. 조언을 하거나 뭐 비즈니스적인 뭔가를 했다면 네. 실제로 작곡하고 사운드를 만지고 이런 거는 이제 데이비 포스터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데이비 포스터는 약간 시원하게 뻗는 고음과 그리고 웅장한 거, 약간 락킹하게 에너지 있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 힘 있게.
0: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와 힘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높게 부르라고 좀 그런 식으로 편곡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근데 휘트니 휴스턴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1: 휘트니 휴스턴이 힘들 정도면.
0: 네, 이 노래 부르기 좀 힘들다. 네. 좀 낮춰달라. 음정을 좀 낮춰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거절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차를 한잔 마셨다는
1: 차를?
0: 소문이 전해집니다.
1: 깜짝이야.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술을 한잔 마셨다고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차를 한잔 마시고
0: 네, 목을 좀 풀어야 됐던 것 같아요.
1: 마음을 가다듬고 목을 풀고 불렀다.
0: 네.
1: 그 곡 들어보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I Have Nothing.

0: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가 엘비스 프레슬리와 관련이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1: 네,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린다 톰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보디가드 그 OST에 참여한 여러 네. 프로듀서 중에 하나인 그 데이비 포스터의 아내였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그 고음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1: 네, 그 프로듀서의 아내분이었어요. 네. 음악을 하니까 작사로 이 노래에 참여를 했는데
0: 네.
1: 근데 그 린다 톰슨이라는 분이 한때 엘비스 프레슬리의 연인이었습니다.
0: 오.
1: 네. 슈퍼스타들은 그들끼리 만나라 봅니다.
0: 뮤즈시네, 뮤즈.
1: 그렇죠. 그런데 이 노래를 작사할 때 엘비스 프레슬리와의 연애 시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요.
0: 네. 남편이랑 협업을 하는데 전 남자랑 연애했던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가사를 썼다고요?
1: 네. 아, 역시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0: 저는 속이 좁아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1: 심지어 그걸 숨기지도 않고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건 그걸 밝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공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네, 이런 거. 헐리우드다. 네,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는데.
0: 가사도 좀 절절하던데 당신 그쵸.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1: 근데 아마도 이런 데 영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세계적인 슈퍼스타고
0: 그렇죠.
1: 정말 글로벌 단위로 사람들이 선망하고 존경하던 스타잖아요. 이제 그런 스타의 삶을 한번 봤기 때문에
0: 아.
1: 극중에 그
0: 디바의 삶을,
1: 네, 그 디바의 삶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좀 영감을 받았던 게 아닌가.
0: 가장 지근해서 슈퍼스타를 경험해봤으니까
1: 그렇죠.
0: 디바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다.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좋게 갖다 붙이신 것 같아요.

0: 아무튼 예, 그런 비하인드가 또 있었네요.
1: 네.
0: 예. 이 영화 보디가드가 그 이후에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죠?
1: 네. 하나의 어떤 고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파생적인 또 작품들이 네. 나오기 마련인데 뭐 예전에는 뭐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부르기도 했고 요즘은 뭐 IP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보디가드가 이제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에 초연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널리 사랑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연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0: 아,
1: 네, 그때 저는 정선아 배우가 연기했던 네, 그거를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
0: 아, 직접 보셨어요?
1: 네, 네. 이 영화 보디가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보디가드에 수록된 OST들 뿐만 아니라 휘트니 휴스턴의 생전 명곡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0: 오.
1: 네, 뭐 Greatest Love of All, 뭐 Saving 예, All My Love 예. to You, 뭐 그런 여러 가지 곡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휘트니 휴스턴을 좋아하셨던 분들, 영화 보디가드를 좋아하셨던 분들, 또 팝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서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고전이면 그리고 얼마나 명곡들이 많이 나왔으면 또 이렇게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명반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0: 네,
1: 이 얘기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0: 정선아 배우님이 굉장히 고생하셨겠어요. 이걸
1: 네.
0: 다 라이브로 뮤지컬에서 소화를 그쵸. 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네.
1: 그 I Will Always Love You를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마지막 즈음에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 거의 그 노래를 들으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0: 근데 앞에 다 하고 힘을 다 뺀 상태에서
1: 심지어 네. 그 상태에서 이 엄청난 고음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되는데 네.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0: 야,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1: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아무튼 대단한 배우들입니다.
1: 네. 네.
0: 자, 오늘 휘트니 휴스턴에 대한 이야기 또 보디가드 사운드트랙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곡 이제 추천해 주셔야 돼요.
1: 네, 역시 보디가드 OST에 수록된 곡입니다. Run to You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앞서 들은 두 곡과 함께 휘트니 휴스턴의 대표곡이자 또 영화에서 가장 사랑받은 음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Run to You를 녹음할 때 휘트니 휴스턴의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일상 대화를 할 때도 목을 좀 아껴야 될 정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그런데 역시 프로듀서는 좀 잔혹합니다. 예, 네, 그냥 강행을 했는데
0: 아까 그분이죠. 그
1: 네, 그분입니다. 데이비 포스터
0: 하셨던
1: 네. 네. 그분인데 막상 녹음실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버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0: 와, 전혀 그 음반상으로는 저희는 눈치챌
1: 네.
0: 수 없잖아요.
1: 네. 그만큼 참 대단한 가수다.
0: 네.
1: 그 스튜디오 안에서 다들 감탄했다고 합니다.
0: 네, 아 정말 역시 명불허전 휘트니 휴스턴.
1: 네, 맞습니다.
0: 일화도 저희를 감동시키기에 노래만큼이나 충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나눴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 휘트니 휴스턴 이야기 나눴고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도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은 방금 소개해드린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김승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경북권 남부 내륙, 아침부터 오후 사이엔 인천 경기 북부와 충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9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5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 습도는 75%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여름을 맞아 장강명의 인생책,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은 지난 에피소드를 다시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시 듣는 인생책, 오늘은 어제에 이어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편 2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인데요.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최첨단 과학자의 인생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설화라는 점이 새삼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수님 이야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1부에서 네. 책 두 권 얘기밖에 못했습니다. 세스노토봄의 계속되는 이야기, 그리고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세 번째 책,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입니다. 네. 장미의 이름, 이거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책이고.
2: 그쵸.
1: 그래서 교수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떤 책이죠?
2: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장미의 이름은 사실 살인사건 이야기죠.
1: 살인사건. 추리소설로도 추리소설. 아주 훌륭하죠.
2: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윌리엄 오브 바스키빌.
1: 네.
2: 또 이 단어 갖고 논 거죠.
1: 네.
2: 그렇죠. 바스키빌의 하운드 바스키빌. 그
1: 셜록 홈즈 시리즈가 장편 있죠. 소설인 장편 바스커빌의 개.
2: 바스커빌의 개가 가져왔고. 있고 윌리엄은 사실은 그 영국 철학자예요. 윌리엄 오브 오캠이라고 오캠의 그 면도칼이라는 네. 그게 있어요. 이분이 약간 중세시대 철학자 중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인 그 생각을 시도해 봤었던 분이에요.
1: 네.
2: 문제가 복잡하면 면도칼같이 계속 자르자는 거예요. 문제를 자르고 자르고 하면 그 정확한 걸 본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움베르토 에코는 소설작가가 아니잖아요. 이분 기호학자예요.
1: 네.
2: 기호학자이기 때문에 장미의 이름은 사실 소설책이 아니고 기호학을 재밌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제목 자체가 장미의 이름이잖아요.
1: 제가 그거를 교수님 책을 읽다 알게 네. 됐습니다. 김대식의 빅퀘스천을 네. 읽다가 네. 아 장미의 이름 마지막 문장이 지난날의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2: 그렇죠.
1: 이게 원래 있던 말을 표현을 조금 에코가 바꾼 그렇죠. 건데 왜 이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며 장미의 이름 소설은 사실 책 내용에 장미가 나오는 건 아닌데
2: 장미가 누군가 하고 막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책 나오고 네. 나서 그랬지. 대부분이 여자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1: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네, 사라지는 뭐 그 네. 여성 캐릭터가 장미인가 네. 했는데 아니고 이름이 뭐 왜 제목이 장미의 이름인가요?
2: 장미의 이름은 중세 철학에는 이제 스콜라스틱 철학이라 그러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두 가지가 있었어요.
1: 네.
2: 하나는 제가 지금 갑자기 그 한국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마 번역을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리얼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1: 네.
2: 이게 뭐냐면 이거는 플라톤이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1: 이거는 그 실체가 있다.
2: 실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선 그 철학도 그렇지만 나중에 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보편성을 이해하는가.
1: 네.
2: 자, 봅시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1: 네.
2: 자, 고양이를 보면 알아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1: 네.
2: 근데 고양이들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1: 그렇죠.
2: 이렇게 다른 것들을 우리는 고양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까? 이것을 이제 보편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1: 네.
2: 유니버설 문제라고 부르는데 플라톤이 제시한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고양이는 진짜 고양이가 아니고 이데아 세상에는
1: 네.
2: 완벽한 고양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리고 세상의 고양이들은 그 이데아의 네.
2: 그림자들이다.
1: 네. 불확실한 반영들.
2: 그렇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것은 빛을 어떻게 쏘는지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림자가.
1: 네.
2: 그러니까 결국은 완벽한 그 고양이에 투사되는 역사적인 시간적인 그 이 조건에 따라서 다른 고양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의 기원을
1: 네.
2: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능력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1: 네.
2: 트랜센덴트 한다고 그러죠. 뛰어넘어서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고 그래서 철학이 위대하다고 플라톤은 얘기했고 반대로 예술은 꽝이라고 플라톤은 맨날 얘기한 네. 게 예술가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를 모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눈앞에 있는 고양이도 가짜인데 이걸 네. 미메시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1: 네.
2: 그 고양이를 또 그리면 가짜에 가짜를 그리는 거니까 야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네. 플라톤이에요.
3: 네.
2: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잖아.
3: 네.
2: 아리스토텔레스는 야 그거다 다 지금 꽝이다. 이데아 세상이 도대체 어딨냐? 없다라고 네. 주장하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세상의 보편성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이름을 쓰기 때문이다. 실명론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고양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고양이를 봤어요. 인생에서.
3: 네.
2: 그러면 걔네들의 생김새들을 기반으로 뭔가 교집합 같은 게 만들어지고
3: 네.
2: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거의 오버랩이 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가 옛날에 봤었던 것과 비슷한 녀석이 오면 언젠가 사회에서 여기다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네. 말해서

0: 네. 학교에서 고양이가 뭔지 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건 이거는 정의를 내리는 거지 초등학생도 이미 고양이 알아봐요.
1: 네.
0: 그럼 그걸 어떻게 했지 보면 부모님들이 설명해서가 아니고 많은 고양이를 보면서 교집합이 생겼던 거고 학교에 가서 그건 고양이야 라고 이름이 배정된 거죠. 그래서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은 이름을 주기 시작하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1: 장미의 이름 소설은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말고요. 이런 어떤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소설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 보시나요?
0: 그 장미의 그 이름은 레이어가 한 세네 개 정도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추리 소설이죠.
1: 추리 소설 레이어죠. 누가 이 네.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을
0: 들어왔는데
1: 저지르고
0: 있느냐.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다들 보면 뭔가 혓바닥이 시커먼 상태로다 죽습니다.
1: 그 이제 그 진상은 나중에
0: 네, 밝혀지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찾아요. 근데 그 추리하는 과정이 그 움베르토 에코가 이게 기발한 게 서양 철학 역사를 그 추리 과정에다 그걸 번역을 해놨어요.
1: 아.
0: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살인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그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1: 네.
0: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챕터가 장이 몇 시, 1, 2, 3 시작하는데 이게 철학 역사를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네.
0: 처음에는 이건 이럴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이오니아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세상의 기원은 불과 물과 어쩌고저쩌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에 또 한번 쪼개보자. 그래서 계속 그 서양 철학사를 이 책이 그 추적을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또 스포일러 위험이 있지만 찾아요. 그런데
1: 네.
0: 여기서부터 갑자기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1: 네.
0: 달라지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책이 보니까 진실을 찾는 것보다 그 진실이 인간에게 얼마만큼 행복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1: 그렇네요.
0: 왜냐하면
1: 이 범인이
0: 네.
1: 범인이 그 범죄를 일으킨 이유가 네. 이 지식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0: 맞아요.
1: 해서 그런 범죄.
0: 결국 여기서 이 도서관에는 우리 스포일러 좀 해도 될 것 같아. 읽으시면
1: 네.
0: 되니까. 그럼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1: 저희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는 소설도 그냥 결말 뭐 진상 다 이야기합니다.
0: 네. 네.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끄면 됩니다. 사실은. 네.
1: 한 10분 있다 돌아오시면 길가메시에서 네. 사실 이야기할게요.
0: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오는 게 그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는 이름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많은 책을 썼지만 예술에서 아마 중요한 책은 시학이겠죠.
1: 네.
0: 포에틱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양의 스토리텔링은 다 그 시학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1: 근데
0: 시작이 있어야 되고 중간이
1: 네.
0: 있어야 되고 끝이 있어. 근데 재밌는 건 그 시약이 맨 끝에서 근데 그 시약 예제가 다 비극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1: 지금 비극편만 남아있고 희극편이
0: 그렇죠.
1: 없기 때문이죠.
0: 그럼 맨 마지막에 정말 이게 아쉬운 게 자 지금까지 비극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코미디 얘기할 거다.
1: 네.
0: 그리고 거기서 문서가 끝나고
1: 네.
0: 이 편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는 아는데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 때 카탈로그에 보면 이 편이 있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이 편이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1: 지금 어디 뭐 바닷속에서 발견될진 모르겠지만
0: 아무도 모르죠.
1: 내용을
0: 그땐 책이라는
1: 모르는
0: 게 이거 누가 베껴 써야지 살아남는 건데 그 전통이 끊기다 보니까 아마도 근데 비극은 살아남은 거로 봐서 중세 시대에는 희극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 장미의 이름에서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수도원 안에
1: 네.
0: 전 세계 딱 하나 남은 희극,
1: 네.
0: 시학 2편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1: 그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0: 몰라.
1: 수도원에 있는 몇몇 수도사들만
0: 그렇죠.
1: 그걸
0: 그러니까
1: 알고
0: 그러니까 그분들이
1: 있습니다.
0: 계속 그걸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1: 네.
0: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에 대해서 뭐라고 썼나.
1: 네.
0: 그런데 그 도서관장이
1: 네.
0: 그 책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이제 중세 철학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희극이라는 개념이 중세시대가 가서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모든 게 종교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때는 코미디 희극 얼마나 많았는데요.
1: 네.
0: 메난더 같은 분들 지금 희극 보면 지금 뭐 우리가 만든 코미디보다 더 재밌어요. 정말 기회가 꼭 되시면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 로마 시대 메난더 같은 분의 희극은 정말 웃겨 그냥
1: 네.
0: 지금 보더라도. 그냥
1: 네.
0: 말 그러니까 뭐 지옥에 가서 선배 작가들을 만났는데 선배 작가들이 지옥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희극으로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중세기 가면서 이게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결국 도서관장에게 웃는다라는 것은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게 비웃는다라는 개념뿐이 안 남은 거예요.
1: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웃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아마 희극편에서 썼겠고 장미의 이름에서는
0: 그렇죠.
1: 나오죠.
0: 그런데
1: 네.
0: 이 도서관장이 봤을 때는 웃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비웃는다라는 건데 세상

0: 은 신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비웃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지식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비웃는 그런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워낙 유명한 소설가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비웃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을 다 죽이죠.
1: 아, 이 장미의 이름을 지금 이제 교수님과 함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이제 그 윌리엄 오캄, 이제 장미의 이름에서는 윌리엄 수사, 그렇죠. 바스커빌의 윌리엄 수사. 윌리엄 오캄은 원래 이제 생각하는 법에 그렇죠. 대한 어떤 그래요. 말하자면 메타규칙을 제시한 그렇죠.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 윌리엄 수사가 사건의 어떤 현상의 그렇죠. 실체를 찾기 위해서 밤에 돌아다니는 그렇죠. 곳이 도서관이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그걸 숨긴 수도 관장의 이름은 누가 봐도 뻔하게 이 보르헤스를 가리키는 거고.
0: 아르헨티나 작가 네. 보르헤스. 자, 보르헤스도 네. 도서관장이었잖아요.
1: 보르헤스의 아마 미들네임이 호르헤일 건데.
0: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바벨의 책이 도서관이라는 있잖아요. 보르헤스의
1: 네. 작품도 썼고.
0: 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는 진실을 찾으러 가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진실보다 인간이 웃고 행복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1: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이름뿐인 건가?
0: 그게 장미의 이름. 그러니 장미는 중세 시대에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걸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고딕 시대 성당에도 보면 로제타라고 창문이 있잖아요. 그게 장미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중세 시대는 성당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다시 어머니한테 돌아간다라는 그 행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 교회를 그 마더 처치라고 보통 우리에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혹시 그 로마의 상 베드로 성당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 갔습니다. 가봤습니다.
0: 기둥으로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엄마의 팔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1: 아~
0: 사람들을 감싸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엄마한테 돌아간다라는 그 개념이 항상 있는데 장미가 사실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다시 그 본 원래 행복했었던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는 행복함. 근데 그것도 남는 건 이름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1: 저희가 아까도 이제 그 기호 기반 인공지능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가 이제 그 기계 학습 방식으로 그렇죠. 예.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르쳐 주면은 양이 많아지면은 얘가 질적 전환을 일으킨다 그렇죠. 얘기를 할 때도 아, 이
0: 그래서
1: 정말
0: 저는
1: 신기합니다.
0: 네, 나는 예. 사실 장미의 이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양 철학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고
1: 네.
0: 그런데 두 번째는 겸손해지는 게 뭐냐면 아무리 참을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보다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냥 친구끼리 앉아서 웃는 게 결국은 더 중요하다.
1: 이 제가 좀 뭐 무리하게 해석하는 네.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윌리엄 수사가 해피엔딩을 맞는 건 아니잖아요.
0: 해피엔딩 아니에요. 네. 네.
1: 수도권은 불타고 그렇죠. 윌리엄 수상은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원하던 거를 가장 간절히 읽고 싶었던 걸 못 읽게 되고
0: 결국 근데 못 읽죠 그 책을
1: 네. 이 화자인 아드소 수사는 이걸 뒤에 회고록식으로 쓰는데 이 사람은 또 나름 충만한 인생을 산 것 같은
0: 그렇죠?
1: 그런 느낌입니다.
0: 그러니까 결국은
1: 그 책이 없어도 충만한 그렇죠? 삶을 살았고
0: 그게 저는 장미의 이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인생의 세 단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미치도록 달려가는 그 과정
1: 네
0: 성공하고 싶고 돈을 찾고 뭐 과학자는 진실을 찾고 그러다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건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웃고 재미있게 지내는 거다. 근데 맨 마지막은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남는 건 이름뿐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올려놨다 내려놨다 다시 던지는 약간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1: 저희가 AI 시대에 고양이 같은 거는 사실 뭐 고양이는 이름뿐인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아니 고양이다 어제도 봤는데 그제도 봤는데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삶의 의미라는 거는 그냥 개념뿐인 거고 그런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하거나
0: 그렇죠.
1: AI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네. 하면은 참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길가메시 서사시로 가는 거잖아요.
1: 길가메시 서사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네. 되네요. 삶의 의미를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네. 고민을 했고 나름의 답을 제시하는 네. 책. 네, 지금 김대식 교수님의 세 번째 인생책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생책이자 메인 디시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0: 네, 좋습니다.
1: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프랑스 여성 그 가수고요.
1: 프랑스 뮤지션의 이름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0: 자즈.
1: 자즈의
0: Je veux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I want, 나는 원한다.

0: 이분이 노래하는 게 그냥 나는 인생에서 다 원해. 행복하게 살고 싶고 뛰어다니고 파리에서 건너다니고 그냥 그거를 그냥 너무나 그냥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흥이 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저희가 인신론에 얼매일 게 아니라 흥을 내면서 욕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네.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드디어 길가메시 소사시를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네, 길가메시 소사시 어떤 책입니까?
1: 네, 뭐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들 중에서는 인류가 쓴 가장 오래된 소설책입니다.
0: 네.
1: 서사가 있는 책.
0: 네.
1: 물론 그전에도 뭐 글로 남겨놓은 쐐기 문자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별거 없어요. 대부분 뭐 어디 가서 뭐 양 두 마리 사오고 뭐 술 뭐 몇 개 사라 그 정도의 이제 리스트지 서사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처음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라는 수메르 도시 왕이에요.
0: 저희가 어제 1부에서도 이야기했던 바로 네. 그 우르크
1: 그렇죠.
0: 쐐기 문자를
1: 글이 만들어진 우르크. 곳에서
0: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은 글이 만들어진 도시에서 쓰여진 첫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서사책. 길가메시는 뭐 키도 크고 뭐 미남이고 힘도 세고 난리예요.
0: 네.
1: 근데 성격이 별로 안 좋아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왜 안 좋은 사람인지는.
0: 아니 이게 수천 년 전 책인데도요. 캐릭터가 참 현대적이더라고요.
1: 아주 현대적인 네. 거야.
0: 뭐
1: 그냥 길가메시는 네.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거의 뭐 초인이죠.
1: 초인이에요.
0: 실제로도 신이 뭐 3분의
1: 그렇죠.
0: 2 정도 섞인.
1: 그렇죠.
0: 네.
1: 자,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얘를 좀 길들이려고 이상한 그 생명체를 하나 보냅니다. 인간은
0: 네.
1: 아니에요. 자연의 생명체예요. 엔키도라는.
0: 네. 네.
1: 말도 못해요. 사실은.
0: 네.
1: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길가메시라고 싸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싸우다가 브로맨스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둘이서.
0: 네.
1: 그리고 더구나 길가메시가 야, 너 술이라는 거 알아? 모르죠. 마셔보고 막 인간이 되는 거야 거기서 갑자기.
0: 원래 야수 인간이었는데.
1: 야수 인간인데 술과 여자를 배우고 나서 인간이 되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0: 그러더니 길가메시와 브로맨스도 찍고.
1: 브로맨스가 완전히
0: 절친이
1: 돼버립니다. 절친이 돼서 와 그다음부터는 액션이에요.
0: 네.
1: 별하별 데 다니면서 모험을 해요. 그러다가 야 우리 저 레바논에 가면은 큰 숲이 있는데 그 나무가 좋대.
0: 네.
1: 우리 그 나무 베가지고 뭐 성을 짓자. 가. 그 숲을 지키는 괴물 있죠. 훈바바라는.
0: 네. 훈바바. 네.
1: 훈바바는 징그러워요.
0: 네.
1: 훈바바 얼굴은 내장으로 이렇게 만든 얼굴 정말 징그럽게 생겼어요. 걔는.
0: 네.
1: 그럼 걔는 그러는 거야. 나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고 신들이 지키라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니네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싸우다가 훈바바를 죽입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0: 네.
1: 그러니까 신들이 화날 거 아니에요.
0: 얘네들은 이제 그 정말 현대적인 캐릭터들인 게
1: 네.
0: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신하고 적대를 하고
1: 그렇죠.
0: 예, 신이 지키는 영역에 들어가는 걸 겁내지
1: 그렇죠.
0: 않고 가서 신수라고 해야
1: 그렇죠.
0: 돼 예, 그런 존재를 죽이고
1: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0: 네.
1: 가지로 나눠집니다.
0: 네.
1: 우르크 수메리어 버전이 있고 그거를 또 나중에 가져간 바빌로니아 버전이 있고
0: 네.
1: 그걸 또 가져간 히티드 버전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0: 네.
1: 제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모든 걸 합쳐보면 이렇게 신들하고 대결하다가 엔키두가 죽어요.
0: 네.
1: 근데 길가메시한테는 큰 변화가 와요. 그전까지 길가메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기 좀 잘생기고 힘세고 돈 많고 난리가 아닌데.
0: 네.
1: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죽고 나서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한 친구가 죽었다. 근데 보니까 부모님들도 죽었잖아.
0: 네.
1: 어? 삼촌도 죽었네? 누구도 죽었네? 누구도 죽었네? 한 바퀴 돌고 나더니 그럼 나도 죽네?
0: 아무리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1: 네.
0: 수천 년
1: 네.
0: 전부터 그 고민을 네. 하게 되는군요.
1: 그걸 갑자기 인식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본인의 죽음을 느끼는 과정을 표현해 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길가메시가. 근데 죽기 싫잖아요.
0: 네.
1: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난 안 죽을래.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뭐 왕이니까 뭐 인터넷 서치 좀 하고 했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0: 신전에 찾아가가지고
1: 그렇죠.
0: 네,
1: 뭐
0: 물어보고.
1: 컨설팅 회사도 좀 뭐
0: 네.
1: 그 채용하고 했더니
0: 네.
1: 결론은 뭐냐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0: 네.
1: 우트나 피시툼 이분도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0: 네.
1: 우트나 피시툼이라고 참 멀리 동쪽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안 죽는데 그래 오케이. 한 사람이 안 죽는다라는 건 본인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그다음에 또 모험을 해서 동쪽으로 가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을 넘어서 더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0: 네.
1: 별하별 신기한 경험을 하고 드디어 그 할아버지를 만나.
0: 네.
1: 물어보잖아요. 왜 당신 안 죽냐 했더니 아 내가 옛날에 신들한테 좀 귀염을 받았어라고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서브 플로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여기서 네. 해줍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수메르 이야기잖아요.
0: 큰 홍수가 나서 인류가 절멸을 했지만 그렇죠. 방주에 태워서 동물들과 그렇죠. 함께 살아남은 사람의
1: 그러니까 이게
0: 이야기.
1: 참 이 신들이 짓궂은 게 그 이 수메르 신들이 찰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0: 네.
1: 근데 큰 실수를 했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렸어.
0: 네.
1: 그랬더니 쉬지 않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진짜로. 작가님하고 저도 말을 많이 하지만 수메르 시대 때 인간들도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신들이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계속 말을 하니까 해서 나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신들이 해서 야 안 되겠다. 찰흙이니까 홍수 다시 그냥 물로다 해서 다시 흙으로 다 만들어버리자.
0: 네.
1: 그래서 대홍수를 만드는데 그중에 신 중에 한 명이 뭐 또 인간들 귀엽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츠나 피스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고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고 근데 신들이 재밌는 게 그 대홍수를 만든 신이 나중에 후회를 해요. 걔네들 재밌었는데 뭐 네. 그런 거죠. 장난감 갖고 놀다가 버렸는데 후회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다른 신이 와서 근데 한 명 살아남았다. 그랬더니 이제 보상으로 영원한 영생을 준 거예요 신들이.
0: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설화도 네. 사실은 뭐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고대 그렇죠. 설화를 네. 이제 유대인들이 네네. 자기들 네. 이제
1: 바빌로니에 종교에 잡혀 있을 때 그 네. 이야기를 도서관에서 봤겠죠. 그분들도
0: 그러면서 아마 자기들 경전에 포함을 시켰을 텐데.
1: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인종차별 당하고 돌 맞고 막 도망다니다가 도서관에 가서 그 이야기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
0: 도서관은 정말 이렇게 약자들의 도피처이자
1: 그럼요. 네. 너무 좋아요.
0: 상상력의 보고이자.
1: 나쁜 애들은 안 들어오거든 도서관엔 절대로.
0: 도서관.
1: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드라큘라가 오면 이 마늘을 던지잖아요.
0: 네.
1: 이 힘세고 분리들이 오면 도서관으로 가면 돼요 사실.
0: 그래서 꼭 나쁜 애들이 세상 정복하려고 하면은 책을 불태우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1: 제일 먼저. 그럼요. 네. 자 이래서 우츠나 피스팀은 그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그럼 길가메시가 그러면 나도 영원히 살고 싶다. 했더니 뭐 처음엔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좀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결론은 뭔가 약을 줍니다. 이것도 여러 버전이 사실 있지만 그냥 메인스트림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 약을 먹으면 너도 불사신이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대요.
0: 지금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사실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되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게 점토판에 있다 보니까.
1: 사실 한 5년 전에도 또 트리키에서 네. 새로운 버전이 발견돼서 이거 지금 다 새로 써야 돼요. 네. 지금 사실은.
0: 이제 점토판에 여러 곳에 네.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메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에도 그렇죠. 있고 히타이트에도 있고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뭐 그 점토판 중에 글로 해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유실된
1: 그럼요.
0: 부분도 있는데 이게 쭉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편역을 그렇죠. 해서 대중적인 네. 버전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고
1: 그래서
0: 있습니다.
1: 그래서 그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버전마다 내용이 좀 틀릴 수 있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진짜 모릅니다.
0: 네.
1: 그 오리지널이 뭔지 우리는 모르고 다양한 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줘요. 그걸 먹으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대.
0: 네.
1: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작가님이나 저 같으면 바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0: 그게 꼭 이렇게 그런 불로초 뭐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은 꼭 이렇게 먹기 전에 뭔가 그 좀 부조리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1: 그냥 자꾸 미적대고 호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뭐 괜히 뭘 해.
0: 목욕제기하고 먹어야 약효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1: 근데 이분이 목욕할 때 뱀이 와서 그 약을 훔쳐가잖아요.
0: 네.
1: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은 그 뱀의 역할이 이제 성경책에 등장하는 그 역할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0: 아.
1: 인간을 잘못된 길로 어쨌든 만든.
0: 좀 몇 가지 모티브는 성경이랑
1: 다 그림과 이런 게 모티브는 네. 있습니다. 근데

0: 그거는 대부분 그래요. 비슷한 걸 다 읽고 경험하기 때문에 다들.
1: 아까 이제 홍수설화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속 서브플롯 홍수설화의 시초도 약간 바벨탑 이야기랑 그렇죠? 겹치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0: 자, 그래서 이제는 길가메시가 목욕하고 왔더니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1: 뱀이 먹어버렸어요.
0: 엉엉 울고.
1: 뱀은 덕분에 허물 벗으면서 잘 그렇죠. 살게 되고.
0: 뱀은 덕분에 바로 그거예요.
1: 네.
0: 허물을 벗으면서 영원히 산다라고 그분들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새로 다시 어려지니까 그다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가 우트나피스템 할아버지한테 다시 가요. 네. 엉엉 울면서 할아버지 나가 약이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사탕도 아니고.
1: 네. 하나만 더 주세요.
0: 인류에 단 한 번 있는 약인데 그걸 네. 가다가 잊어버렸다라는 게 했더니 우트나피스템이 아니 그건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고 안 된다 했더니 길가메시가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게 그 유명한 길가메시의 질문이에요.
1: 네.
0: 그 문학사에서 보면 모모의 질문이라는 게 좀 종종 있잖아요.
1: 네.
0: 그중에 하나는 그 교회태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그레첸의 질문이죠.
1: 네.
0: 신은 존재하는가?
1: 네.
0: 그 질문. 참고로 그레첸의 그 이름이 마가렛이에요. 그래서 거장과 마가렛의 그 마가렛은 그레첸 마가렛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신에 대한 질문을 던진 그 네. 마가렛이 거장과 마가렛타에는 마가렛타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1: 파우스트가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구출하려고 그렇죠. 했던 그 네. 여인이 마가렛타.
0: 그렇게 사랑했으면 저 영혼을 팔면 안 되지. 악마한테. 네. 자, 그래서 길가메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1: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0: 그 질문이에요. 네. 그 질문을 5천년 전에 던졌다라는 게 우선 대단한데 또 하나는 아,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구나.
1: 이게 아마 인간이 인간인 이상 품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0: 똑같은 질문을
1: 봅니다.
0: 했고 똑같은 답을 얻었구나. 왜냐? 네. 오트나피스팀이 답을 주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 네.
0: 우선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운다고 안 죽는 거 아니다. 또 그만 울고
1: 뭐 힐링하는 그런 얘기 안 해주시네요.
0: 이분은
1: 네.
0: 자기 개발 그런 분 아니에요. 막 힐링하고 네.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1: 바라고 바라면 영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네. 얘기 아니, 안 하시고
0: 그냥 저 아주
1: 넌
0: 독설.
1: 죽어.
0: 네. 넌 죽어. 너 울어? 그래도 죽어. 집에 가.
1: 네.
0: 고향에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많이 웃어.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 사랑하고 가족을 만들어. 끝.
1: 저희가 5천년 전에
0: 네.
1: 5천년 전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야기라는 거를 글자로 써보자라고 했을 때 쓴 이야기가 5천년의 지혜군요.
0: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1: 대단합니다. 진짜.
0: 글이라는 것을
1: 네.
0: 찰흙에 담아 구멍을 뚫고 모양을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여기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거를 배우고 불과 모르죠.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스토리를 남겼는데 그 이야기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질문뿐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답을 그때 벌써 제시를 한 거잖아요. 재밌게 살아. 근데 그 재미의 요소가 친구,
1: 네.
0: 술, 사랑, 많이 웃어. 그러니까 이 웃는다라는 것이 길가메시 때 벌써 나왔던 답인데 장미의 이름에서 웃지를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1: 아, 장미의 이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0: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작가님에게 지금 큰 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금.
1: 뭔가 이게 뭐 속은 것 같은, 약간 네. 홀린 것 같은.
0: 원래부터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1: 웃지만 홀린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0: 웃음이 인간이 비웃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경험하고 그 웃는 것이 특히 친구들하고 웃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데 중세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서는 진실이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찾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웃지 못하게. 그러려고 사람을 죽이고 이 책에서.
1: 교수님이 이제 재작년에
0: 네.
1: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라는 네네. 책을 네네. 쓰셨잖아요. 네네. 이제 챗GPT와한테 그 대화를 하면서 그 기록을 남긴 건데 거기에는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나오고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교훈을 두고 네. 꽤나 우울한 교훈일 수도 있지만 희망과 수용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0: 네. 사실 우울하죠.
1: 우울합니다.
0: 네.
1: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네. 죽는다.
0: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이 네. 아마 진화적으로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헬루시네이션이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좀 과도한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네. 이렇게까지 업적을 못 이뤘을
0: 당연하죠.
1: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뭐 움직이고 생각하시는 존재들 중에서 우선 첫 번째.

0: 는 동물이 있겠죠.
1: 네.
0: 동물은 죽어요. 근데 본인이 죽는다는 거 몰라요.
1: 몰라요. 네.
0: 그다음에 신이 있어요. 진짜 있든 없든 어쨌든 뭐 우리가 상상하니까 신은 죽음이 뭔지 알아요.
1: 네.
0: 그런데 안 죽어요.
1: 안 죽습니다.
0: 유일하게 인간만 죽어. 근데 그걸 본인이 알아.
1: 그래서 사는 게 무섭고.
0: 네.
1: 네.
0: 인간이 지구에 있는 세 존재 중에 가장 포지션이 안 좋아요, 지금.
1: 그렇네요.
0: 아니 죽을 거면 모르던가. 아니면 알면 안 죽던가.
1: 네.
0: 근데 우리는 죽어. 근데 알아 그걸 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화적으로 어쨌든 뇌는 진실을 찾아내라고 만든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 오늘 살아나면 생존하면 good enough 그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계인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마 뭐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뭐 네안달타인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라는 뭐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동물들은 쭉 다니다가 코끼리 빼고 당연히 코끼리는 네. 똑똑하니까 그 죽음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1: 네.
0: 얼룩말들 다니다가 사자가 잡아먹고 나머지 애들은 옆에서 밥 먹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인간은 아니잖아요. 어느 한 순간부터 갑자기
1: 그쵸.
0: 무덤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고.
1: 네.
0: 분명히 그거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길가메시의 질문이 생겼겠죠.
1: 네.
0: 그 고대 인류에게도. 그게 호모 에렉투스일 수도 있고 네안달타인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언젠가는 갑자기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그러는 순간 모든 게 무의미해지잖아요.
1: 네.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해?
0: 그럼 내가 왜 이 정말 신석기 시대에 에? 스카이를 내가 들어가야 돼? 뭐 그런 질문에 내가 왜 이 신석기 수능 시험을 봐야 돼? 도끼 누가 더 멀리 던지는지 그런 시험 받겠죠, 걔네들도.
1: 저 들소를 뭐 굳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그러니까,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0: 잡아. 네. 어차피 죽는데?
1: 네.
0: 그러면 큰일 나죠. 진화 과정에서 보면 그러면 아무도 아무것을 안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아마도 새로운 헬루시네이션 또는 아니죠. 새로운 헬루시네이션이 생긴 사람들이 더 생존하고 사냥을 더 많이 나가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 유전자가 더 많이 퍼졌을 텐데 그 새로운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아닐 것 같다.
1: 나는 아닐 것 같다.
0: 나만은 아니다.
1: 혹은 내가 들소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고기를 많이 부족한테 공급하면
0: 그렇죠.
1: 나는 혹시 죽어서도 또 영생의 존재가 된다.
0: 뭔가 루플이 있을 거라는
1: 나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0: 그렇죠. 네, 피해갈 수
1: 있을
0: 있는
1: 거라는
0: 하나는 뭔가 누구한테 막 그 바치고
1: 네.
0: 많이 그냥 주면
1: 산재물 바치고 그게 번제 이제 제사를 올리고
0: 오트나 피스템 이야기잖아요. 뭔가 네. 큰 공헌을 하면 그 수억 명 중에 한 명. 근데 그게 나일 수 있다라는 희망.
1: 네.
0: 첫 번째는 그거였을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추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종교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냐면 사실 이거는 상당히 훌륭한 이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사실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나중에.
1: 네.
0: 지금 세상은 가짜다. 이거는 영화의 티저다.
1: 우리가 진정한 영혼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실체는 진정한 영혼인데 이 영혼들이 머무르는 진정한 세계가
0: 그렇죠.
1: 있어서
0: 특히
1: 그곳으로 돌아간다.
0: 죽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간다.
1: 아.
0: 그게 진짜 본 게임이다.
1: 네.
0: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뭐 헐리우드 영화도 나오면 티저들 보여줘 1분짜리.
1: 네.
0: 그걸 보고 있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다. 티저기 때문에.
1: 뭐 막상 그런 주장을 진지하게 펼치시는 분들한테도 그럼 빨리 그 세상 가세요. 이런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0: 그럼요. 네. 그럼 싫어하시죠.
1: 네. 아니 티저도 재밌으니까.
0: 잠깐만 하고서는. 근데 이게 되게 위안이 되는 아이디어예요.
1: 그렇죠. 네.
0: 자,
1: 우리가 그런데 언젠가 다시 거기서
0: 그렇지.
1: 만날 것이고.
0: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류 문명 중에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분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1: 네.
0: 미라 만들고 피라미드 쌓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살아남으려고.
1: 왕에 오르는 순간 자기 묘지를 그러니까. 무덤을 만드는 데 수십 년 동안 만들고.
0: 그 많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그 죽음의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죽고 난
1: 있어.
0: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고 왼쪽으로 돌고 이게 다 알고리즘이 써 있어요 거기에.
1: 네, 네.
0: 자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 남은 그 파피루스라는 그 문서가 하나 있는데 되게 시니컬해요. 아무도 안 돌아왔다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지네들 자기네들도 안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의미가 없다라는 그 다음부터 어느 한 순간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제 그냥 인정한 것 같아 그냥 죽는구나
1: 네.
0: 그래서 어느 한 순간부터 Carpe Diem 이게 바로 우트나 피스툼의 대답이죠 재밌게 살자 살아 있을 때
1: 이 순간을
0: 즐기자 그리고 우리는 현대 사회에 와서는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잖아.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자. 뭐 순간이 중요하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이제 과학적으로.
1: 이제 진짜 그 바빌로니아에서 네. 아니 수메르에서 싹 쳤던 네. 인류 문명이 네. 1기가 끝나고 2기가 들어가든지 맞아요. 아니면 인류 문명이 끝나고 네. 뭐 다른 뭐 기계 문명이 들어오는 건지.
0: 딥마인드 회사죠. 네. 알파고를 만든 회사잖아요.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분이 이분은 AGI를 연구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뿐이 없어요. 첫 번째는 AGI가 등장하면 인간이 멍청해서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다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1: 네.
0: 첫 번째 문제는 에너지 문제를 풀어준다.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할 때 그 플라스마를 제어하는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지금 핵융합을 못하는 거잖아요.
1: 우리가 그 상온 핵융합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 네. 난제를. 네.
0: 그 네. 문제만 AI가 풀어주면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멍청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의 에너지가 생겨요.
1: 네.
0: 그럼 데미스 하사비스가 주장하는 게 전 세계 사회, 경제, 정치적인 문제의 모든 공통점은 에너지 부족이다.
1: 지금 이제 수소를 가지고 상온 핵융합을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뭐 그렇죠. 석유 가지고 싸울 그러니까요. 일이 없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무한 에너지가 제공되면 그냥 세상의 문제들은 거의 자동으로 사라지니까 우리 이 작은 문제들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위에는 큰 문제를 풀고 스스로 해결이 되게 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GI가 만들어지면 인류의 모든 질병을 그 해결해 줄 거고 특히 죽음이라는 질병을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분들은 지금 죽음을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운명이 아니고 해결이 가능한.
1: 이거는 이제 우트나피시 팀이 들으면 굉장히 격노할.
0: 어휴 네. 할아버지가 막 뭐 지팡이 던지고 막 네. 화내겠죠.
1: 이 저희가 이 인류 문명 1기까지는 네. 죽음이라는 건 질병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0: 맞아요.
1: 예, 그리고 네. 인간의 삶이 사실은 이 죽음을 통해서 규정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네. 죽음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고민을
0: 당연하죠.
1: 해서 길가메시의 네. 대답도
0: 그게 교훈인 나오고. 거잖아요. 길가메시가 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갔다가 그렇죠. 망나니로 갔다가 제대로 된 어른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1: 저희가 뭐 실존주의 철학이건 그렇죠. 뭐 종교의 가르침이건 모든 게 그렇죠. 밑바닥에는 우린 다 필멸의 존재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네. 있는데 또 정말로 그리고 이게 약간 망상 같아 보이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영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0: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또 이제 이러면 금방 또 댓글에 나올 거예요. 가르쳐주세요. 교수님하고 저도 몰라요. 당연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직은 오래 걸릴 겁니다.
1: 네.
0: 50년에서 10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흥미로워지는 게 흥미로워지는
1: 앞으로 게 앞으로 50년을 사느냐가 좀
0: 그렇죠.
1: 관건이군요.
0: 그래서 레이 커츠바일이
1: 네.
0: 그분은 30년이라고 얘기하는 30년만 살아남으면 영생이다.
1: 그분 그래가지고 약을 하루에 뭐 수백 개를 드신다면서요?
0: 무슨 비타민 같은 거를 하루에 몇백 개씩. 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아 지금 이분. 어? 아니 예전에 진시황제도 오래 네. 살겠다고 뭐 납 같은 거 먹다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1: 수은 많이 먹어서.
0: 수은 많이 먹어가지고.
1: 네, 죽었다고.
0: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 과학기술, 의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그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 같은 분도 그 뉴럴 링크를 통해서 뇌 안에 있는 정보를 읽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그 샘 얼트만도 또 새로운 회사를 하나 그 투자를 했어요. 머지라는 똑같은 거예요.
1: 네.
0: 뇌 정보를 읽겠다. 그거 왜 하려고 하면 뭐 질병 고치겠다라는데 아니에요. 뇌에 있는 정보를 다 읽으면 지금 현재 과학적인 개념에서는 신경세포들 안에 있는 가중치값
1: 네.
0: 이게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만든 거대 언어 모델이 있어요. LLM.
1: 네.
0: 오픈 AI가 만든 거대 언어 모델이 있어요. 구글의 언어 모델의 가중치 값을 카피해서 얘한테 주면 얘가 알던 거 얘도 다 알아요.
1: 그러면 사람의 신경회로의 가중치 값을 카피를 해서 그렇죠. 어디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겠군요.
0: 그렇죠. 그 업로드 대상은 세 가지 옵션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얼마 전인가 뭐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어디 길거리 가다 얘기한 게 그런 네. 얘기 아니었었어요.
1: 뭐 입모양을 가지고 출연한 네. 이야기가 뭐 영생에 있고. 대한 이야기였다는 네,
0: 얘기겠죠. 그건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두 번째는 이것을 로봇에 심어주자.
1: 네.
0: 세 번째는 클라우드에 올려놓자.
1: 네.
0: 자, 그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백업을 하는 순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이거는 설령 저희가 뭐 육체적인 질병을 극복하는 네. 방법을 개발하지 네.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의료기술이 거기까지 나오지 못한다 네. 하더라도 뇌기술 뇌에 있는 네. 저의 모든 정보를 어디 저기 뭐 클라우드에 올리면 그렇죠. 거기 장강명이라는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장강명은 영생하는 거 아니냐.
0: 구독료를 계속 내셔야 돼요.
1: 구독료를 대신에. 내겠군요. 네. 아.
0: 구독료 안 내는 순간 딱 삭제될 거예요.
1: 그 구독료 자. 내기 위해서 열심히.
0: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자.
1: 그렇군요.
0: 근데 이게 다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과학계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본질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1: 네.
0: 타임머신은 불가능해요.
1: 네.
0: 그런데 다른 거는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지가 100년 후, 1000년 후면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휴대폰을 들고 고대 그리스로 갔다고 칩시다. 기원전 네. 6세기. 아낙시만드로스 똑똑하셨던 분이잖아요.
1: 네.
0: 그거 보여줘요. 자, 그 사람이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1: 없죠.
0: 그런데 휴대폰은 자연의 법칙 어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1: 그렇죠.
0: 네, 가능해요.
1: 네.
0: 단 고대 그리스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왜냐? 2000년의 과학기술 발전이 있어야지 그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 중간에 그냥 그 기술만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전자기학 뭐 이런 학문이.
0: 문명이 다 2000년 네.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1: 네.
0: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부터 죽음을 극복하고 뭐 신경세포를 업로드하는 건 과학의 그 자연의 법칙 어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단 1000년, 2000년 후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했는데
1: 네.
0: 가장 최근에 특히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이런 정보를 다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어? 1000년, 2000년이 아니고 50년, 100년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지금 제안이 됐고 이것 때문에 실리콘밸리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AGI를 만들겠다라는 이 사람들 영생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1: 이 뭐 그 그룹들 이름도 있더라고요. 뭐
0: 트랜스휴머니스트도 있고
1: 네. 네, 뭐 정말 진지하게 네. 영생 연구하시는 네. 분들 뭐 자기 몸 상대로 실험하시는 분들
0: 저는 여기서 또 장미의 이름
1: 네.
0: 마지막 코멘트로 얘기하자면 매우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는 영생이 이론적으로는 항상 가능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단, 그게 가능해지는 시점이 그 시점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아요.
1: 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50년, 100년 후기 때문에 아마 100년 정도이기 때문에
1: 저희 좀 열심히 노력하면 50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0: 벽돌 들었다 놨다 하고 네, 막 그냥 네. 어?
1: 약 많이 먹고
0: 탄수화물도 네. 안 먹고
1: 뭐 지금도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0: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는 혜택 못 받을 것 같아요. 또는 초기에는 정말 최고의 억만장자들만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 절차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1: 영노화 기술 뭐 이런 거 나오면
0: 그렇죠.
1: 그러면은 이제 영생 기술 전에 영노화 네. 기술이 나오면 영노화 기술을 계속 네. 복용하는 방식으로 좀 영생을
0: 그래서 하면. 너무 흥미로운 게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 지금부터 200년 살 수 있어. 그럼 100% 혜택을 받을 거예요. 100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50년 그럼 이제 이게 물음표들이 많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1: 제가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좀 안도가 되는데
0: 네.
1: 오히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질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인간성, 휴머니티라고
0: 네.
1: 하는 것들이 그 어떤 저의 본질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필멸의 존재라는 데에서 나오는 거고 저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제약을 하지만 저는 그걸 어느 순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의 저인 건데
0: 네.
1: 이거를 선택할 자유를 제가 얻는 게 아, 좋은 일일까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0: 네.
1: 만약에 생각보다 일찍 영생 기술이 가능해지고 그게 이제 보급이 되고 선택의 영역으로 왔을 때 구독료 뭐 한 8만 원쯤 내면은 계속 복용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하면은 하실 건가요?
0: 당연하죠. 옆에 사람 다 밀어치고 제가 제일 먼저 구독하겠죠. 당연히.
1: 이유는 좀 여쭤봐도 됩니까?
0: 이유는?
1: 어쨌든 살아있는 게 좋은 거다.
0: 살지 죽을지에 대한 선택 여지 를 내가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죽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중에 죽으면 돼요.
1: 그렇네요.
0: 언제든지. 네. 근데 지금은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내가 100년, 500년, 1000년을 산다.
1: 특히 이제 그 길가메시처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계속 100년, 500년, 1000년 같이 살고
0: 그럼요.
1: 같이 웃을 수 있고 1000년 동안
0: 웃을 수 있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막 철학자들도 아니 인간은 영원히 살면은 이거 뭐 너무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뭐 공허감에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지 삶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선 인터넷하고 OTT가 없었을 때 얘기고 넷플릭스 안에 있는 영상만 보는데도 200년 걸려요. 지금 그거 다 보려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1: 저희가 죽음이 없어져도 본질적으로 어떤 삶의 의미라든가 삶의 즐거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걸까요?
0: 제 생각에는 미래 인류는 특히 인공지능하고 같이 자라기 시작하고 인간이라는 정의 자체가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공지능하고 참고로 뭐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 그 청취자들 한 20년 후쯤에는 우리가 지금 어린 친구들 지금 10살 미만이라고 칩시다. 그 친구들이 20년 후에는 사회 주류가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구박을 받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있기 전에 어른이 돼서 세계관이 생긴 당신들이 세상에 대해서 뭘 아냐.
1: 저희는 그 다음 문명의 어떤 기본 상식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
0: 기본이 안 잡힌 사람들이다. 뭘 아냐 당신들이. 당신들이 무슨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엄청나게 구박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챗GPT가 등장하기 전에 어른이 됐었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되게 잘해줘야 됩니다. 어깨도 좀 두들겨주고. 왜냐? 우리를 구박할 사람들은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구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 구박을 받아도 1000살까지 살 수 있으면 저는 그거 괜찮은 옵션인 것 같은데.
0: 100이면 100 다 할 겁니다.
1: 그렇네요. 그 뭐 영생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한 만살 사는 거다 이러면 아무도 반대 안 하겠죠.
0: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AGI가 등장한다면 사실 AGI는 영생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살잖아요.
1: 그렇죠.
0: 뭐 기계가 망가지면 백업했다 다시 새 기계 올려놓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AGI가 등장하고 이건 뭐 진짜 사이언스픽션인데 1000년, 2000년, 3000년 후에는 AGI들끼리 인공지능들끼리 모여서 또 무슨 협회를 만들겠죠. 해가지고 인간 역사 뭐 연구 협회 같은 거 해가지고
1: 인간 보존 협회
0: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막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거예요. 뭐 전설에 따르면 무슨 서사시에 따르면 예전에 인간이라는 게 있었고 그 인간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라는 이론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 우리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데 덜 훌륭한 존재가 어떻게 더 훌륭한 존재?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또 하나,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았더라도 역사 기록을 보면 100년도 못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만 년, 10만 년을 사는데 정의를 내릴 것 같아요. 적어도 만 년 살아야지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서 100년 이하로 산 거는 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보세요. 하루 살잖아. 산 것 같지 않잖아요.
1: 뭔가 그 AGI들의 어떤 고대 그리스 철학 같은 그런 AGI들의 철학이 싹 트겠군요.
0: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다음 100년 사니까 하루 사는 하루 살이는 그 하루 그건 산 게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싶잖아요.
1: 그들은 그들대로 세상의 기원과 자신들은 어디서
0: 오는가. 하루 종일 열심히 살 거예요. 막 걔네들도.
1: 와 저희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가지고 AI 이야기까지 한 3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마무리하기 전에요. 교수님 앞으로 계획도 좀 여쭙고 싶고 저희가 모든 게스트한테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하루 일과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0: 저는 하루 일과가 대부분 그냥 정보하고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든 뭐 인터넷을 보든 계속 그 새로운 정보를 제가 뭘 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상한 잡식이 좀 많아요. 정말 쓸모없는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그런 지식들. 그리고 제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뭐 저는 아무래도 그 영생의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지금 제 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우고 이해한 다음에 편지를 남길 것 같아요. 나는 삶과 우주의 비밀을 이해했다. 그런데 너네들한테 안 가르쳐줘 하고 그냥 편지 남기고 갈 것 같아요.
1: 그 수학자 누구죠? 그
0: 페마.
1: 진명, 페르마.
0: 거기서 모방한 거예요.
1: 정리처럼.
0: 그 사람 못 풀었을 거야. 근데 나는 풀었는데 지금 이 책에 빈 공간이 야 정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 빈 공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함 하고서는. 저는 그렇게 예. 하려고요.
1: 그 수백 년의 낚시가 성공했고 재밌었으니까.
0: 낚시. 저도 그 낚시 하나 남겨놓으려고 네. 지금 이 빈 공간이 부족해서 쓰지 못함. 그래서는.
1: 아 정말 짓궂으십니다. 네. 나름 또 재미있네요. 네. 약간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그렇죠. 가이드 그런 네. 느낌도 들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뇌과학자이자 인공지능 연구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다시 듣는 인생책 김대식 교수님 편 2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규동 감독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Yun-sun의 영화관.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과학 이야기라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복잡한 과학 지식의 나열을 피할 수 없는 전제 안에서 이를 납작하게 단순화하기보다 잘 풀어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죠.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의 흐름에 그치지만 영화에서는 모두 눈에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수식을 계산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레이스. 헬 메리오의 지구인이라고는 그 하나뿐이기에 극장 안에 모여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은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의 동료로서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때 그레이스가 우주로 오기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설정은 적절한 배경입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엔딩에서 그레이스와 로키는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곳은 지구가 아니라 로키의 행성인 에리드입니다. 로키를 비롯한 에리드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지구의 풍경을 재현해 거대 인공 돔을 만들었습니다. 파도, 그레이스가 숨 쉴 수 있는 산소, 안개마저 있죠. 그레이스는 어쩌다 로키 행성으로 오게 됐을까요? 그는 지구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사이에 이 둘은 우주를 어떻게 구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게 될 여러분을 위해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이전만은 확실합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긴 역사를 만들어온 할리우드 우주 블록버스터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그건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실패를 감내하면서도 기꺼운 도전으로 향하는 이 영화의 핵심적 가치와 공명합니다. 결국 이전 영화들의 성취에서 가장 좋은 면들만을 흡수한 가장 최선의 우주가 우리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건 다정함의 힘을 믿고 싶어지는 아주 친밀한 우주의 풍경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3: KBS 기상통보.
4: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경북권 남부 내륙, 아침부터 오후 사이엔 인천 경기 북부와 충북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새벽부터 그 밖에 전남권과 경남권 남해안에 오전부터는 그 밖에 경남권에 밤부터는 충청권 남부와 전북, 경북권 남부에 비가 차차 확대되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 외출 시에 우산 꼭 챙겨주시고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토사 유출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최고 체감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는데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여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시고 건강 관리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9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5도에서 32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0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5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23도, 수원과 파주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21도, 대관령 16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30도, 춘천과 원주 31도, 대관령 27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동해 21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9도, 강릉 31도, 동해 29도입니다. 충청 남북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2도, 충주 20도, 대전 21도, 세종과 천안 21도, 보령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와 대전, 세종, 천안 31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2도, 군산과 광주 22도, 목포와 여수, 순천 21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30도, 광주 28도, 목포 27도, 여수 25도, 순천 27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와 포항 안동 21도, 부산 21도, 울산 20도, 진주 21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 30도, 안동 31도, 부산 26도, 울산과 진주 27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2도, 습도는 77%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지진 사망자가 2,59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는 12,000여 명을 넘고 건물 189채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6,462명이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베네수엘라 지진 복구 작업을 위해 지원과 차관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프랑스가 이번엔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3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은 이번 산불로 프랑스 남부 오드와 그 주변 지역에서만 축구장 1,3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약 95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유가 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1,8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99.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과 비교해 10.5원이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11.7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2035년까지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어제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비전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육성 전략에 따라 2035년까지 최소 128기에서 최대 512기의 위성을 쏘아올려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방청 신청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청을 원하면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방청 신청서를 대법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로봇 대회인 로보컵 2026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인천시와 세계 로보컷 연맹, 한국 AI 로봇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로봇축구, 가정서비스, 산업자동화, 재난구조, 청소년 등 5개 분야에서 10개 리그 경기들이 오는 6일까지 펼쳐집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올해 대회에는 45개국, 364개 팀, 2,87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현직 경찰관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달 28일 저녁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제주공항에 갔다가 출발장 보안 검색대에서 가방에 넣어둔 실탄 두 발이 적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해당 실탄은 389경 권총 실탄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A 순경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정체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새벽부터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다가 착차 충청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잘 쓰여진 원작 한 편은 영화 뮤지컬로 재해석되어 콘텐츠가 지닌 힘을 이어가지요. 죽음과 삶 속의 윤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 사후 세계를 재판이라는 이런 구조로 풀어내는 창작 가무극 신과 함께 저승편을 오늘 뮤지컬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정원 교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클라쉬의 Beautiful.

0: 네, 오늘 만나볼 작품 사후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판타지 신과 함께 저승편입니다. 뮤지컬 평론가이신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때도 뮤지컬 코너가 있었고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1: 오늘 준비한 작품이 신과 함께라는 작품인데 네. 아마 영화 보신 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2편 중에 인과연이라고.
0: 인과연. 네.
1: 예, 거기 보면 성주신 얘기 나오거든요. 지방령처럼 떠나지 않고 있는 제가 이 문화공감의 지방령을 한 22년째 지금.
0: 다시 돌아온 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러면? 네,
1: 그렇죠.
0: 2년인가요?
1: 예, 역시 문화공감은 한번 2년을 맺으면 떠날 네. 수 없는 곳이 아닌가.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맞아. 안 떠나고 계신 분들도 왠지 계실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올해로 벌써 5번째 시즌이라고 이렇게 1위더라고요.
1: 네. 뮤지컬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관행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첫 해에는 돈 못 번다. 돈 버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해부터. 왜냐하면 처음엔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0: 맞아요.
1: 근데 롱런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지타산이 반복되면서 네. 조건이 좋아지기도 하고 명작이기 때문에 오래 공연된다는 의미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예. 오늘 소개할 작품이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롱런 작품이다.
0: 그러네요.
1: 서울예술단에서 만들었는데 대표 레퍼토리를 손꼽히고 있고요. 공연 막을 올리면 평균 90% 이상 객석 점유율을 자랑하는 그런 히트 작품입니다.
0: 네. 웹툰이 먼저 원작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창작 뮤지컬이잖아요.
1: 맞습니다. 원작이 따로 있는 걸 가져다가 만드는 뮤지컬들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0: 그렇죠.
1: 제일 잘하는 게 디즈니가 정말
0: 그렇죠.
1: 예, 대표적인 경우인데 우리나라도 이 주호민의 웹툰을 가져다 만든 신과 함께 저승편이 대표적인 그 OSM이요. 원소스 멀티유즈의 사례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재판이라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그 구조를 가져 다가 사후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작품이어서 이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0: 예.
1: 영화도 거의 뭐 1,400만 관객
0: 흥행했었죠 그때도
1: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예. 큰 넓은 사랑을 받던 작품이기도 했었습니다.
0: 네, 자 그 동안에 이 창작 뮤지컬에서 활약을 해온 베테랑 창작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더욱 기대를 모았다고요.
1: 제가 일전에 한번 브로드웨이에서 설문조사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작품을 선택해서 보러 갈 때 뭘 중심으로 해서 가냐고 물어봤더니 브로드웨이 관객들은 누가 만들었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누가 나오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누가 만드느냐.
1: 예, 아마 그 아이디어 참신한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을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신과 함께는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믿을 만한 창작진이 참여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출가 김동연은 데스노트나 어쩌면 해피엔딩 톤이상 6개 받았던
1: 그렇죠.
0: 그 작품 만든 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가로는 용의자 X형신이나 그림자를 판 사나의 정영 작가 또 음악감독은 팬레터나 랭보를 만들던 신은경 감독
1: 네.
0: 또 작곡가는 박성현 작곡가 뭐 이건

0: 네. 근데 이게 사실 저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승과 저승 이게 한 무대에서 연출하기는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을까?
1: 그래서 이 작품이 예. 또 굉장히 손꼽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무대 디자인이 굉장히 신선해요.
0: 네.
1: 원형의 둥근 바퀴 모양의 굴레가 있는데요. 이게 뭐랄까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승과 저승이 연결돼 있는.
0: 아, 그 연결된 느낌도 살리면서.
1: 네. 그래서 네. 그 이야기가 그 띠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이 됐다가 저승이 됐다. 그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모습 같은 것들이 아주 잘 표현됩니다. 네. 지름이 거의 17m 정도 될 정도로 거대한
0: 크네요.
1: 원형. 예,
0: 네.
1: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게다가 무대 바닥에 LED 스크린을 깔아서
0: 아.
1: 요즘 우리 KBS 프로그램도
0: 또
1: 보시면
0: LED를 정말 많이 활용하고
1: 예,
0: 있죠. 요즘에.
1: 멋있잖아요.
0: 네. 그 실제 같은 느낌이 강하죠.
1: 불후의 명곡 같은 거 보면 네. 특히 그런 느낌 많이 드는데 이 작품 보시면 그래서 뭐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진다든지 얼음에 이럴 때 그 바닥에 있는 LED 스크린에서
0: 와.
1: 비주얼이 아주 뛰어난 시각 효과가 등장을 합니다.
0: 네.
1: 현장감 대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음악을 좀 듣고 와서 이야기 좀 계속 나눠볼까요?
1: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그래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영화 음악으로 첫 곡을 들려드리면 좋겠다. 한번 상상해봐. 이게 어떻게 영화와 달리 무대가 표현될까 상상하시면 들어보시라고 영화 음악 연주곡을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연주곡 제목은 꿈입니다.

0: 네,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 OST 중에서 꿈 들어봤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줄거리부터 좀 짚고 가죠.
1: 아마 웹툰을 보신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간략하게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억울한 일이 많은 이승과 그렇게 저승에서 정의를 외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장보살과 염라대왕이 나와요.
0: 네.
1: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 비는 날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
0: 그렇죠.
1: 예, 염라대왕은 이승에서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두 사람의
0: 지옥으로
1: 원칙.
0: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과 구하려는 사람이군요.
1: 맞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대립을 하는 가운데 염라국의 국선 변호사인 진기한 그 저승 최고의 무사인 강림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두 축을 마련하게 됩니다.
0: 네.
1: 진기한은 변호를 통해서 우리 49제라고 얘기하잖아요.
0: 예.
1: 49일 동안 재판받는 7개 지옥 관문에 대한 여정을 함께하면서 변론을 해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39 나이에 죽은 김자홍에 대한 이야기가 그와 함께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린 원귀를 뒤쫓는 저승 3차사가 등장을 합니다.
0: 네.
1: 그중에 대표가 강림이죠. 그래서 이 강림과 진기한의 대립 이야기가 무대에서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0: 야. 어쨌든 스타 캐스팅보다는 이번에 캐릭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또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1: 이 작품에 저는 굳이 뭐 최고의 것 하나 물론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만 꼽으라고 얘기하면 저는 의상 무대 디자인.
0: 아, 의상 무대 디자인.
1: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캐릭터들에 알맞게 의상을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영화와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낸다는
0: 그렇겠네요.
1: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서울예술단의 작품을 보통 가무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들을 잘 살려서 사실 가무악이 노래, 춤, 연기이기
0: 무용?
1: 때문에 무용이기 때문에
0: 예.
1: 이게 결국 뮤지컬이라는 뜻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우리의 전통적인 부분들을 잘 살려내는 작품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무악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거든요. 이 캐릭터에 대한 묘사 같은 것들이 가무악에 맞게 너무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 단원들 중에 뭐 권성찬 배우라든지
0: 예.
1: 뭐 윤태호, 금승훈 같은 배우들이 워낙 그런 가무악에 능숙한 재능들을 갖고 있는 배우다 보니까 무대에서 완성도 있게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서울예술단 배우들이 또 참여를 했고 이번 시즌의 특징이 또 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외부에서요. 객원 배우들을 대거 참여를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뮤지컬 하면은 좀 잘 알려진 엔터테이너들, 셀러브리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진기한 역으로는 서울예술단의 이기환 배우와 함께 하이라이트 멤버였던 손동훈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손동훈 워낙 요즘 뭐 뮤지컬에서도 왕성한 활동 보이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아주 다채로운 매력 보여주고 있고요. 김자홍 역으로 나오는 정원영이라든지
0: 네.
1: 강림 역으로 나오는 백형훈 같은 배우들이 각각 보면 요즘 아주 인기 있었던 뭐 알라딘이나 비틀주스, 킹키부츠 같은 곳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어서
0: 노래 잘 부르는 가수.
1: 네.
0: 네 배우들.
1: 이 무대에서의 완성도를 아주 잘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서울예술단 배우들과 1인 2역 한 가지 배역을 두 명의 배우가 표현을 하고 있어서
0: 네.
1: 각각이 갖고 있는 매력들을 잘 표현해내는 게 매력이라고 재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아직 음원이 따로 발매가 안 돼서 제가

0: 2021년에 만들어진 하이라이트 음원을 편집을 해서 좀 제작사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요.
1: 예. 그래서
0: 이 편집 음원을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아마 무대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자, 오늘은 사후 세계의 저승을 무대로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재판과 구원의 과정을 그린 창작 감호국 신과 함께 저승편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뮤지컬 평론가이신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017년 뉴버전 캐스트 실황 음원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시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죠. 시 이야기, 오늘은 유병록 시인의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차려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시인들이 시집을 내고 나서 아 이건 잘 됐다. 언제 그런 느낌 받으세요?
2: 대체로는 본인들은 아마 시인들은 시집을 내고 나면 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더 잘하고 싶어서.
1: 모든 작가들이 사실 살짝 그런
2: 네, 좀 아쉬운 게 좀 있고. 예. 그렇지만 독자들한테 사랑을 생각보다 많이 받을 때.
1: 아, 그럴 때, 내 기대보다.
2: 네. 그럴 때 아, 이번 시집은 좀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1: 맞아요.
2: 그래도 저희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5명까지는 너무 좋지만 6명이 되는 순간 조금 달라진다.
1: 무슨 의미죠?
2: 그러니까 너무 네.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아. 오는 어떤 간극을 이야기할 텐데 이게 이제 일종의 자기 문학을 추진해 나갈 때 독자도 너무 많아도
1: 끌려갈 수
2: 네,
1: 있죠.
2: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비유로서 얘기하는 거죠. 5명까지 괜찮고 6명이 되면 고민이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1: 그렇군요. 자기 세계만 그렇다고 편하게 5명하고 가야 될 것인가.
2: 그 6명이 네. 600명이 네. 될 것인가.
1: 그러니까요. 네. 아.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집을 내고 나서 시인들이 느끼는 것은 성공 실패 느낌보다는 아, 이번 시집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더 컸을 것 같고
1: 그렇겠네요.
2: 다음 시집을 낼 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1: 오늘은 유병록 시인의 이제 시집을 저희가 같이 볼까 하는데
2: 네. 유병록 시인의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라는 시집 중에서 시가 좀 짧

0: 짧아서 네. 다섯 편 정도 준비했습니다.
1: 네네. 유병록 시인도 좀 소개를 같이 해 주시죠.
0: 네. 유병록 시인이 이제 2010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시집으로는 목숨이 두근거릴 때마다 아무 다짐도 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이번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있고요. 산문집으로는 안간힘, 그립소 등이 있습니다. 아. 김준성 문학상, 내일의 한국 작가상, 천상병 시 문학상, 노장 문학상 등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유병록 시인의 시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0: 네. 유병록 시인은 이제 젊은 시인들 중에서도 언어를 이제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시적 감각을 최대치로 일깨우는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 안에 담겨있는 게 상실의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여린 존재들의 모습을 좀 환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깊이를 좀 탐색해온 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독한 슬픔이나 고통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견뎌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산문집에서도 안간힘 이렇게 표현이 되긴 했는데
1: 그러네요. 제목이. 네. 맞아요.
0: 그래서 자기 존재를 견디게 하는 본질은 뭘까? 이런 것들을 소소한 대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시인 것 같아요.
1: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시부터 볼까요?
0: 네, 돌봄이라는 돌봄. 시입니다.
1: 네.
0: 돌봄. 유병록. 도무지 힘이 나지 않거든. 무엇이라도 돌보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듣고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돌, 봄. 그래, 돌이 좋겠다. 조망만한 돌을 주워다가 잘 씻어서 햇볕 드는 곳에 두고 자주 쓰다듬었다. 바라는 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틈날 때마다 말해주었다. 새가 되어 날아올 거나 고맙다 인사하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봄이 오도록 눈 감고 돌을 쓰다듬으며 그 심정을 짐작할 때 내가 돌이었던 때가 떠올랐지. 몸을 스쳐간 손길들이 되살아났지. 비로소 사랑에 대하여 조망만큼 알게 되었지.
1: 네. 유병록 시인 시를 읽는데 제가 왜 옆에서 웃음이 날려? 아니, 아까 돌봄.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 돌봄? 그래, 돌이 좋겠다. 여기서 제가 웃겨갖고 참느라고 혼났어요. 아니, 위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0: 네, 아니, 너무 귀여운.
1: 돌봄의 한 글자인 돌을 선택하신 거군요.
0: 네, 그리고
1: 상상 초월이
0: 보는 거죠.
1: 네, 그리고 걔를 잘 씻어가지고 네, 네, 저 돌보고 있는데 뭔가를 또 기대하는 마음도 돌한테 뭐가 될 것도 아닌데
0: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1: 아, 네. 우리가 돌봄을 할 때 그런 느낌이 있죠. 잘 네. 됐으면 하는 네. 기대.
0: 맞아요. 네. 돌봄 자체가 무언가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더 넓히고 이제 이런 과정이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실제로 이게 애완돌이라고 하세요? 반려돌.
1: 있어요, 그런
0: 네,
1: 게?
0: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 모으는 이런 게 아니고.
1: 이제 애완돌?
0: 네, 네. 뭐 이렇게 뭐 해변가 가서 돌을 주워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산에 가서 돌을 주워와서 반려돌로 키우는. 돌이 잘하진 않지만. 네,
1: 그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0: 요즘 뭔가 네. 유행하는 방식의 힐링인데.
1: 가장 편하게 돌볼 네. 수 있는.
0: 맞아요.
1: 네, 물도 안 줘도 되고.
0: 네,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도 이제 돌이 또 사람들이 많이 쓰다듬으면 맨들맨들해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이런 게 MZ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시인들이 보면 언어가 좀 장난을 많이 그러네요. 치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1: 귀엽게
0: 네, 시에서 표현하게 돼서 유병록 시인의 이런 좀 귀여운 위트가 돋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1: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돌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0: 돌이었던 때가 그 심정을 짐작할 때 내가 돌이었던 때가 떠올랐지.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돌이었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1: 네. 이게 돌이라고 하는 것의 물성을 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시인들이. 그 왜 많이 쓸까 생각을 해보면 무생물의 상태라고 하는 것, 자연물 그 자체였을 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닫혀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단단해져 있을 때 돌과 같은 상황.
0: 아, 그렇게 표현 많이 하네요.
1: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 돌과 같다라는 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방어기제였을 것 같아요.
0: 네. 문을 닫은 거군요.
1: 네. 약간 그랬을 것 같고 혹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아무것도 이제 뭔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석공들이 조각을 하듯이 살아가면서 뭔가 돌이 다른 모양으로 변화해가는 이런 게 삶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돌이었을 때 아마 상처받았던 시기에 마음을 닫았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가 가공되기 이전의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러면 처음에 도무지 힘이 나지 않거든 무엇이라도 돌봄은 어떻겠느냐 하는 조언을 듣고 이제 돌봄을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랑에 대해서 조망만큼 알게 됐다.
1: 네.
0: 이게 결국 돌이 사람인가? 돌 같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1: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인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큰 상실을 겪은 일이 있고 그것을 산문집에서도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상실, 가족이 이제 그 뭐 이제 저 세상으로 가면서 찾아온 상실인데 그것들이 힘들어서 힘이 안 났던 시기. 예. 그래서 겨우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었던 시기.
0: 그게 이런, 산문집.
1: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시를 표현할 때 기본 정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0: 그러네요.
1: 하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랑이 뭘까를 좀 깨닫게 되는 과정을 시가 길지도 않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고
0: 그러네요. 네. 또 다음 시는 어떤 시일지 또 기대되네요.
1: 제가 여름이라서 또 여름 시를 준비했는데 네. 네, 여름 편지라는 시입니다.

0: 편지 유병록.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거래. 덥지 않을 거래. 가자, 봄을 걸어서 여름으로. 여름에 닿으면 저녁에 숲으로 산책을 가자. 여름의 주인처럼, 마치 여름을 건설한 왕처럼. 8월의 숲을 활보하자. 봄은 짧고 우리의 걸음이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여름이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는 거야.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여름이 많으니까 여름으로 걷자. 우리 여름까지는 사라지지 않기로 하자.
1: 여름 편지라는 게 뭘까 했는데 우리가 봄이 하도 짧다 보니까 여름은 길고 봄은 짧고 여름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거야. 네. 예, 봄은 짧고 이 표현들이 너무 와닿네요. 어떤 계절적인 느낌과 더불어서.
0: 네. 점점 네. 여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네, 이렇게까지 더울 일은 아닌데.
1: 아니, 지금 거의 한여름 날씨입니다.
0: 네. 그래서 보면 여름이 계속 길어질 것이고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일 것 같고 그러면 아예 우리가 여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1: 그러니까요.
0: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네. 전환이 돼서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이 길어지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1: 그렇죠.
0: 이렇게 가는데
1: 피하고 싶어지고
0: 네, 예. 뭔가 고통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병록 시인은 결국 여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이 여름의 편지를 연결시켜서 그 속성을 여름 편지라고 예쁘게 묶어주는 것이 또 이 시인의 너무나 아름다운 감수성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이 시를 읽으면 여름이 힘들지 않고 굉장히 빛나는 어떤
1: 맞아요.
0: 생생한 에너지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서 여름에 이런 시 한 편 벽에 붙여두고 힘들 때마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 올여름이 이제 길 텐데 이제 시작이 불과한데
0: 네.
1: 좀 여름 편지를 하나 적어놓고서는 올여름을
0: 네.
1: 당당히 걸어 들어가요.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0: 저는 쉽지 않을 네. 것 같긴 합니다.
1: 저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0: 네. 낮잠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잠. 유병록. 대낮에 햇살 비껴드는 창가에 누우면 아무리 큰일이라도 힘을 쓰지 못하는 법이어서 며칠 무거웠던 마음 차츰 대수롭지 않아지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기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낮잠은 나를 데리고 다른 세계로 가지. 저 멀리까지 갔다가 오듯 한숨 자고 일어나면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그저 오후의 한때가 지나갔을 뿐인데 낯선 세계에 도착한 것처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져서 며칠 만에 너에게 전화를 걸었지. 놀란 마음을 감추는 목소리로 너도 낮잠을 자고 일어난 참이라 하였지. 우연한 낮잠의 인연이라며 그저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지. 서로 한풀 꺾인 목소리로 인사하며 오늘 무엇보다 잘한 건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그대로 둔 일이지.
1: 네. 같은 낮잠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낮잠은 나를 데리고 다른 세계로 가지. 이거는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자다 깨면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 어딘가.
0: 화들짝?
1: 화들짝. 놀랬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0: 네.
1: 근데 이렇게 미화할 수 있나? 네. 이것도 시인의 능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이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아무리 큰일이라도 힘을 쓰지는 못하는 법이다. 대낮에 햇살이 비껴든 창가에 누우면 나른해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며칠 무거웠던 마음 대수롭지 않아진다.
1: 맞아요.
0: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며칠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시를 읽고 무릎을 딱 치면서 뭔가 이게 사실 사람들이 힘들 때 자는 사람 있지 않나요?
1: 있죠. 고통. 다 잊고 자고 싶죠.
0: 네. 예. 그럴 때 이제 밤에는 또 불면에 시달리다가
1: 낮에 주로 졸리죠.
0: 네. 낮에 자고 나면 좀 뭔가 괜찮은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너무 잘 포착을 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잤어요. 저도.
1: 저도 자야 되겠네.
0: 네. 그래서 이런 공감을 좀 선사하는 좀 좋은 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뭔가 되게 마치 낮잠 자고 나면 모든 일을 해결될 것처럼 미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 낮잠이 주는 그 고통을 한꺼풀 벗겨내는 그 순간에 대한 포착이 너무 좋아서 이제 기분이 괜찮아지고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1: 난 거죠.
0: 네, 이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도 낮잠을 잔 상황이다.
1: 둘이 대화가 되네요.
0: 네, 이게 또 실제로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1: 꿈속인가요?
0: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낮잠 인연. 네, 이것도 흔치 않은 건데 재밌네요. 그래서 제일 잘한 일이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그대로 둔 일이지.
0: 네. 예. 주말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1: 맞아요.
0: 주말에 졸릴 땐 그냥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괜히 깨려고, 괜히 뭔가를
0: 커피
1: 하려고.
0: 커피 마시고 막.
1: 네. 그럴 필요가 없네요. 네. 네. 자, 다음 또 시도 좀 읽어보죠. 아주 재밌네요. 유머가 있네요.
0: 네,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라는 시 준비했습니다.

0: 어떤 사랑. 유병록. 그래요, 한때는 삶을 함부로 낭비하기도 했죠. 보잘것없다 여기며 바닥나길 기다린 적도 있죠. 후회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탕진의 시절은 지나갔어요. 나는 삶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1: 네, 제목이 어떤 사랑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랬는데 자기 삶을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네, 그런 시구나.
0: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랑이라는 제목 속에 삶을 사랑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봐라 이런 제안인 것 같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을 낭비를 하고
1: 많이
0: 있다.
1: 하죠.
0: 아나운서님.
1: 네, 많이 했죠. 지금 많이 지나왔습니다.
0: 네. 젊었을 때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그런 같기도 것 같아요. 하고 네. 보잘것 없는 거야 삶은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약간 방기? 자신을 방기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순간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나서 결국은 삶을 사랑하면 좋겠다. 왜냐? 이 삶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삶이니까.
1: 네.
0: 내 사랑을 못 받으면 정말 보잘것 없는 게 된다. 네. 이런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진짜 놀라운 시적 통찰인 것 같아요.
1: 삶이 사실은 그 뭐 대단한 거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만 너무 보잘것없기 네. 때문에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0: 맞아요.
1: 이 생각은 굉장히 반전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예. 자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자기만이 아는 것이고
1: 그렇죠.
0: 또 내가 내 삶을 소중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아 젊은 시절에 방기했던 나의 삶을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라도
1: 네, 돌이키기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0: 네. 예.
1: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편 더 만나보죠.
0: 네, 파주라는 시입니다. 파주 유병록. 파주의 자랑은 무엇보다 하늘이어서 다들 곱게 나는구나. 구름과 철새와 헬리콥터까지 살피고 파주의 자랑은 무엇보다 밤하늘이어서 다들 잘 자는구나. 사람이며 짐승이며 풀과 나뭇가지 잠들면 비로소 밤하늘도 마음 놓고 고요해진다.
1: 네, 파주라는 게 뭘까 했는데 그 지역 파주.
0: 네.
1: 파주에 사시는 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0: 그 파주에 출판단지가 있으니까
1: 예.
0: 그 근처에 많이 살기도 하고 또 유병록 시인이 그 출판사 직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1: 지금 원래 시인분들이 편집자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0: 네.
1: 계시죠. 예, 아, 그렇군요. 파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다.
0: 네, 파주로 이제 거의 되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파주에 살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파주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예. 또 파주 특유의 루틴 같은 게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뭐 특히 출판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파주 생활의 루틴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과 도시가 묘하게 섞여 있는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예. 가보셨죠?
1: 그럼요. 여러 번 네. 가봤죠.
0: 그래서 예. 정말 이 시를 읽고 이 파주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1: 네. 뭐 억새라 그래야 되나?
0: 네,
1: 그
0: 억새풀도
1: 엄청 많잖아요. 네, 파주 약간 습지가
0: 맞아요.
1: 많아서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들 여기 지금 철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네. 새들도 꽤 많지 않나요?
0: 엄청 많죠. 네. 엄청 많고 진짜 어떤 지역은 거의 보존을 일부러 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말씀하신 거 억새풀과 새들의 네. 보고
1: 어우러짐 네. 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0: 그 안에 멋있는 출판사 건물들이 또 있는 것도 놀랐고 그래서 파주를 이제 가보신 분들은 이 시가 너무나 공감이 그렇죠. 잘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시 이야기는 유병록 시인의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섯 편의 시 흥미로웠네요. 이영주 시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악뮤의 노래 끝으로 들어보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별 김시천. 별은 별이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득히 멀리에서 빛나기 때문이다. 그리움만이 이룰 수 있는 그 거리 때문에 멀리서 더욱 간절하게 빛나기 때문이다. 추억 또한 그런 것이다. 조금씩 멀어지면서 유년의 골목길 같은 어렴풋한 그리움이다가 서로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어느 순간에 별이 되어 반짝이는 것이다. 누군가 그리울 때마다 추억은 별이 되고 그리운 가슴은 까만 밤이 되어 별을 품으리라. 그 어딘가에 가끔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별똥별 되어 지기도 하리라. 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아름답게 간절하게 느껴지고 기억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김시천 시인의 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취재 기자의 시선을 살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입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후반기 국회가 파행수술을 맡고 있죠. 국민의힘이 국회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여야의 대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여야 내부도 각각 개파 갈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민주당과 징계 정치가 시작된 국민의힘 내부 혼란, 취재 기자들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 줄 네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분도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많이 적용시킬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로 국민의힘 반발이 커지고 있죠.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먼저 가져간 민주당의 반발에서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잖아요. 박순봉 기자님.
3: 네.
0: 어떻습니까?
3: 상임위원회가 총 18개가 있거든요.
0: 네.
3: 이번 주 화요일에 민주당이 의석수 비중으로 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7개는 국민의힘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열어둔 상태인데
0: 네.
3: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했다라고 반발하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0: 네.
3: 어제 결론은 이대로는 못 들어가. 이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0: 그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3: 그렇죠. 이제 전면 예. 보이콧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흐름은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한 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 선출에 안 들어갔는데
0: 네.
3: 상황 변경이 없었잖아요.
0: 그러니까
3: 이제 어떤 명분을 주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흐름이고요. 원내보 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민주당이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 뭐 입장에서도.
0: 예를 들어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3: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0: 네.
3: 들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상임위원장을 좀 변경해 줄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3: 이미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결정을 했잖아요.
0: 네네.
3: 근데 이 중에서 국민의힘이 우리는 요거 요거 가져가고 싶어. 요걸 교정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하나 가능할 수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0: 네.
3: 공소취소 안 한다고 선언을 하면 그럼 법사위원장 주겠다.
0: 이게 논의가 될까요? 이게 공소취소 안 한다라는 얘기를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정치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 그걸 얘기했던 모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근데 네.
3: 그렇지만 이건 민주당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한동안 좀 버틸 걸로 보여요.
0: 네네.
3: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또 이게 안 해도 의견이 좀 다양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7개를 안 가져오고 예전에 18개를 다 줘버렸을 때 그때 일단 뭐 독주 프레임을 좀 씌운 적도 있긴 했었는데
0: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죠.
3: 맞습니다.
0: 네.
3: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래도 7개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와야지 몇 개라도 좀 견제를 하고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0: 네.
3: 그때까지는 리더십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운영이 좀 상대적으로 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시기에 공격을 많이 하면은 독주 프레임도 강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한테 힘 실어주세요 이런 메시지도 좀 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네네.
3: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흐름 자체는 7개라도 받긴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싸워보자.
0: 네.
3: 뭐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싸우는 그림을 먼저 주다가 뭔가 명분이 생기면 7개를 받자 뭐 이런 결과를 낼 것 같긴 한데 근데 남은 7개라도 받아서 실리 챙기자라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동기 기자님.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안 줄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이게 연례 2년마다 반복되는 행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의원직을 뭐 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럴
0: 그렇다면서.
1: 거 절대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그 독주를 해갖고 11개를 자신들이 선정을 한 다음에 먹어버리고 나머지 7개를 너네 가져라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체면도 있는 거고
0: 명분이 없죠.
1: 그렇죠.
0: 네.
1: 특히나 이제 법사위원장을 고리로 해서 이제 원래 그 전반기 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경제위원회, 그다음에 정무위원회, 그다음에 산자 이런 경제상임위들을 좀 그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 버리니까 방금 박순봉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 그 상임위원회를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니까 이것만 그 정도의 명분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0: 지금 분위기는 기재위랑 정무위까지 민주당에다 가져가고 국토위 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예, 그것조차도 이제 안 받으면은 기재위나 정무위 중에 하나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1: 지금 당장은 뭐 이걸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어쨌든 간에 강하게 그 대여 투쟁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그 원내 인사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기적으로는 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좀 원론적인 얘기고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민주당에서 제시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그럴 만한 건 뭐가 있느냐. 법사위 현장은 현실적으로 안 줄 것 같은데
0: 안 다른 건
3: 뭐가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시할 마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진짜 여차하면은 그냥 또 다시 다 가져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거는

0: 라는 식의 의사를 공공연하게 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양쪽이 그 좀 팽팽하게 맞서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들어간다는 데 힘이 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1: 네, 민주당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줄 게 없잖아요. 사실
2: 민주당이 예. 상임위를 조정해 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도 현재 기준으로는 과언이 아닌 것 같고.
1: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지금 이제 강경 법사위원장이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 네. 이번에도 역시 전에 했었던 법사위원장이 계속 또 이어가잖아요. 갑자기 조남이 제가 떠오르지 않는데.
2: 서영규.
1: 아, 서영규. 네.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또 되면서 법사위가 또 강경으로 네.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상임위원장만 바꿔달라 국민의힘에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2: 요구를 해도 그거를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단언컨대 제로라고.
1: 아, 그것도 안 받아들여주는 네. 겁니까?
2: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방금 아까 김동희 기자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전반기 때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알짜 상임이라고 얘기되는 게 국토위랑 산자위예요.
1: 그렇죠.
2: 그걸 국민의힘에 넘겨줬다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충분히 좋은 상임위를 넘겨줬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원래 전반기 때 국민의힘한테 위원장을 줬던 국방위 정무위 재경을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는 되게 전략적인 포석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2년 차에 국방위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할 거고, 정무위에서는 요새 코스피가 난리인데 자본시장법, 3법, 금투세 등 내가 논의할 거고, 재경위에서는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 논의해야 되는데 이걸 조정해달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절대 조정해 줄 수 없어요.
1: 알겠습니다. 8585님께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야당에게 나눠줬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나눠줬었던 적이 있긴 있죠. 다수였을 때 국민의힘.
3: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최근 한 10년 정도는 의석수가 많았던 적이 없어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0: 19대 국회 때 이제 네. 과반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었고 네.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은 이제 그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때는 관례였잖아요. 사실 그 그렇죠. 소수 정당, 그러니까 소수 의원을 보유한 정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0: 그리고 그 이후에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원 구성 협상에서 그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을 당시 새누리당이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김종인 기자님,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5월 중순과 6월 중순에 각각 그 국민의힘의 3선의 심성범 의원과 4선의 김태우 의원한테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실장이나 정무라인을 통해 가지고 골프 회동을 제안을 했어요.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이 야당 의원과 골프 회동을 한 적은 없어요.
1: 없죠.
2: 특히 민주화 이후에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 이 그림은 사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했던 그림이잖아요.
2: 네. 네.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과 쓴소리를 듣고 싶었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 또 재밌는 포인트는 이 제안을 받은 두 의원 모두가 영남 중진이면서 개파색이 강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1: 네.
2: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이제 포인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매일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1: 누굽니까?
2: 장동혁 대표잖아요.
1: 아,
2: 장동혁
1: 그렇죠.
2: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우리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이제 권위적인 표현이라 안 쓰고 이제 고위급 회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계속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 만나주잖아요.
1: 네.
2: 패싱하는데 거꾸로 이제 야당 의원의 중진 개파석이 옅은 의원들하는 만나자라고 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의미심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1: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은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의미로 국민의힘 의원을 포석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아니요. 포석까지는 너무 나간 해석이고요.
1: 너무 나간
2: 강원 전략을 펼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원구성 이야기할 때
1: 네.
2: 여권에서 하나도 양보 안 하잖아요. 여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야당으로부터 쓴소리를 듣는 품 넓고 포용력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차원이 아닐까 싶고
1: 네.
2: 또 하나는 이게 여당에서 되게 어떤 의원이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당한테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청와대는 계속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한다.
1: 네.
2: 그 메시지도 담겨 있다.
1: 그런 메시지죠.
2: 예,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지금의 포지션에 변화가 없다.
2: 네,
1: 이대로 그렇죠. 밀고 나가겠다. 그렇게
2: 네.
1: 해석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연락을 받은 국회의원들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도윤 기자님.
0: 일단 공개적으로 나온 건 신상범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태우 의원 정도인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조금 더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은 저는 못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현 상황, 예를 들면 법제사법위원장을 이제 민주당이 독식을 하고 뭐

0: 그 어쨌든 그 공소 취소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굉장히 이제 여야 관계가 험악한 상황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의원, 혹시나 만약에 친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밝히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 말씀하세요. 아, 분위기를 그냥 좀 들어보면은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반발, 그러니까 국민의힘 반응. 두 번째는 내심 부러움. 요 두 가지인데.
2: 나도 좀 불러주지. 뭐 이런 거군요.
1: 일단 반발하는 표현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의 그 통합행보라는 게 골프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으로 하는 거다. 근데 법사위는 독식을 하고 골프를 치자고 하는 거는 가려지지가 않는다. 행동이 네. 먼저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 진짜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부터 골프를 치자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의원들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직책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의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를 흔들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1: 근데 이제 어떤 의원은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 비판까지는 아니고 별로 많이 얘기는 안 하는데 내심 부러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왜 부러워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랑 골프 치는 건데 지역 현안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싫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있습니다.
2: 그 대통령이 부르면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0: 실제로 예. 예를 들면은
2: 가야죠.
0: 대통령이랑 골프를 쳐가지고 네.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특히나 처음으로 이제 야당원들과 골프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안 듣고 무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2: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0: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심 부러움이 그런 정서라고 봐야 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신영수 의원님 어떠세요? 이게 회동이 그러니까 골프 회동이 네. 달성되니까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로는?
3: 뭐 앞에 세 분 다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이 메시지를 냄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측면이 저는 강했던 것 같아요.
2: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포섭한다.
3: 네,
2: 이런
3: 그 이전에도 대통령이 회동 비롯해서 이런 전략을 자주 썼었거든요.
2: 네. 네.
3: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서 비공개로 쳤는데 만약에 사진이 찍힌다
2: 네.
3: 하면 거의 뭐 이적행위 했다고 이야기를 들 정도로 비난을 받을 텐데 그걸 쉽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겠죠. 그럼 만약에 받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이득만 취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애초에 설계를 하고 제안을 하지 않았나.
2: 청와대 입장에서 잃을 게 없다. 네. 일단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림이 좋다.
3: 포용력을 보여줄 수가
2: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는.
0: 네. 네. 그런데 꼭 그렇게 완전히 딱 그런 설계를 하고 들어왔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네. 이제 그 신성범 의원 같은 경우 6월 19일에 전화를 왔고 21일에 치자고 하거든요. 이틀 뒤에. 그리고 한 번 더 전화를 왔습니다.
2: 골프를 이틀 전에 연락이 왔다고요? 그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0: 다음 주말에 뭐 하냐라는 네. 식으로 전화가 왔었고 그리고 또 한 차례 다른 인사한테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갖고 다른 인사한테 전화를 받은 다음에 저번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나는 골프를 안 친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은 네. 그 골프를 치자고 전달한 청와대 인사 두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뭐랄까 그 완전히 뭐 이렇게 뭐 그 신용만 하려고 뭐 설계를 하고 작전을 짰다라고 보기엔 조금 엉성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급하게 추진했던 일이었군요. 네.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이따 골프 쳐야 되니까
3: 그런 면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2: 연습으로 네. 이제 국민의 의원들과 네. 이왕이면 국민의 의원 두 분 껴가지고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과 넷이서 이렇게 필드를 돌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3: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자체가 아이디어를 이제 갑자기 내뱉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그거를 참모들이 캐치를 해서 실행에 옮기고 이런 스타일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지지가 진행됐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 하면 아까 김도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유가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0: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실제로 네. 그 두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도 토요일이나 주말에 뭐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지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셔서 골프 치시죠. 약간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2: 그럼 여기서 오케이를 외쳤던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0: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확인되지 않았군요. 네. 그럼 이미 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모르는 겁니까?
1: 알 수는 없죠.
0: 알 수는 없죠.
1: 대통령 그 골프 치는 일정이 공개되기가 아마 쉽진 않은 겁니다.
2: 그렇겠죠.
0: 그리고 네. 쳤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만약에 밝히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밝히게 되거나 그럴 텐데

0: 현상에서 밝히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1: 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같이 골프 치자. 그것도 여당 대통령인데 야당 의원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좀 새로운 발상이었고 새로운 시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응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결과는 곧 나오겠죠. 쳤는지 안 쳤는지 이제 그거 나오고 누가 갔는지까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원장 둘러싸고 반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선의 이현주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뭐 정치 보복이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기자님, 이현주 의원의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이현주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나눠먹기의 피해자가 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1: 나를 배제했다 일부러.
2: 맞습니다.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워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요즘은 동네 동아리 모임도 합리적 기준 없이 나누면 난리가 난다. 상임위원장은 고위공직인데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게 공적 기준으로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썼거든요.
1: 네.
2: 그 이 의원이 내세운 논리는 크게 세 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첫째는 관례입니다.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통상 3선 이상이 한 번씩 하고 전문성을 고려하고 여성 배려가 되고 이런 기준으로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3선인데 위원장을 한 번도 못했으니 원칙상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도 들고 있는데요. 그 투자 전문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산업계 출신이기도 하고
1: 네.
2: 대선 때 경제성장위원장을 맡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산자위랑 과방위를 지원한 건데 산자위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네. 과방위는 송기현 의원이 가져갔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드는 게 절차입니다. 원내 지도부랑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상의도 없었고 본인이 전화를 했을 때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이현주 의원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내부에서 붙어 있는 그 싸움에 피해물이 나다. 뉴이재명으로 분류된 내가 네. 이런 위원장에 탈락을 한 계기가 아닌
2: 그렇죠.
1: 것이냐.
2: 뉴이재명이자 비주류라고 본인
1: 비주류다.
2: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네. 이제 탈당했다가 들어왔기도 했고.
1: 근데 이게 원내 지도부의 몫이잖아요. 이거 결정하는 거는. 근데 지금 현재 산자위는 국힘에 넘겼는데 국힘 안 들어오면은 그럼 이현주 의원이 산자위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그러긴 좀 어려울 거예요.
1: 그러긴 어렵네요.
3: 이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11개를 고른 거는 지선 결과를 많이 반영한 거라고 뭐 원내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네.
3: 그러니까 너무 충분히 만약에 많이 이겼다라고 하면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여론이 썩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큰 그림을 먼저 짠 거기 때문에 이 숫자를 네. 조정할 가능성은 없고요. 제가 이현주 의원 측에 물어봤어요. 이게 좀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글 올린 뒤에 네네. 연락이 좀 됐냐 물어봤더니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원내대표한테까지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이렇게 되면 개파 갈등 좀 부추길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3: 근데 이게 그림이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네. 네. 그 정치 보복이라고 보려면은 뭐 친명 대 비명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주체는 한병도 원내대표예요.
1: 그렇죠.
3: 한병도 원내대표는
1: 친명이죠.
3: 친명이죠.
1: 친명이 분류가 되죠.
3: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원내가 움직이는 거는 청와대랑 그래도 코드가 많이 맞거든요.
1: 네.
3: 그런 불만들도 없고요. 그러면 친명이라고 분류를 한다면 그러면 그 이현주 의원은 뉴 이재명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표방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1: 네네.
3: 그럼 같은 계열인데 왜 정치 보복을 하느냐?
1: 어렵네요. 친명 안에서도 또 뉴 이재명 또 갈리는 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3: 그래서 이제 그냥 민주당 뭐 인사한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일단은 그래도 이제 비교적 비주류라는 게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 네.
3: 뭐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당연히 내가 마땅한 적임자고 당연히 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1: 네.
3: 뭐 인사는 꼭 맡겨놓은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삼선 의원들이 더 많다. 근데 이게 결국 누군가는 못 받는 구조인데 거기서 좀 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4: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삼선의 26명이고요. 11개씩 두 번 가져가게 되면 22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재선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봐야 될 것 같고.
1: 그러네요.
4: 단순히 뭐 정치 보복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3: 서영교 의원도 4선이에요.
1: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위원장을 처음 한 거잖아요.
3: 그러니까 이게 그 충분치는 않은 거예요. 다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안 준 거면은 보복이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린 정도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너무 개파 갈등으로 몰고 가면 싸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좀 진화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0: 민주당의 개파 갈등으로 볼 부분이 별로 없어요. 구조적으로.
1: 근데 이현주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2: 그렇죠.
3: 본인은 속상하시니까.
1: 아,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쪽으로 마무리가 아니, 되는 건가요?
0: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1: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오늘 입원하셨다고 그러네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 얼굴이 합성된 모욕적 음란물이 유포돼서 충격을 받고 입원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 못했다라는 속보까지 좀 전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측은 호남 과 수도권을 먼저 이렇게 전당대회 진행하자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들이 김 전 총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먼저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 보자라고 해서 호남과 수도권을 먼저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일단 시작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호남과 수도권을 먼저 진행하자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시작을 충청에서 해가지고 끝이 대전에서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 충남 금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충남 지사는 그 정청래 대표의 수석 대변인을 했던 박수현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충남 지사를 하게 됐잖아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충남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으로 약간 유리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나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 순회 경선을 해가지고 지역별 득표율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충남에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1위를 한다거나 뭐 좋은 성적을 거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바람을 만들어 가면은 이제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 그런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호남이라든가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가 서울시장을 뺏겼잖아요.
1: 네.
4: 뺏겼다고 하긴 그렇고 패배를 했잖아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책임론이 하나가 있고 특히 호남 같으면 지금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되게 뭐 불신 여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 전북 같은 곳에서는 이제 김관영 전 지사로 인한 이제 각종 분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할 경우에 정청래 대표가 낮은 성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좀 어렵게 선거를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요 순서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김종인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김동연 기자의 분석에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1: 네.
3: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의 약점이 나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층은 호남과 수도권을 먼저 진행해야 이 수도권과 호남을 먼저 진행하면 방금 김동연 기자 얘기처럼 호남에서는 전북지사 공천 잡음이 있었고 서울은 서울시장 패배가 있었으니까 정청래 전 대표한테 불리하잖아요. 그게 자신한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게 한 자리에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한 자리에 앉아 있었네요. 신용철 기자님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좀 팽팽한 기싸움이 좀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5: 네, 그렇죠. 네. 지금 아직 캠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진 않은 상태지만 지역 돌아다니는 위치만 가지고도 굉장히 뉴스가 나올 정도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1: 그렇죠.
5: 이 세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부터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엄청난 큰 뉴스죠.
5: 네.
1: 예, 세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4: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밝게 웃고 계신데 아마 서로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1: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세 분.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나중에 취재가 되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0: 그게 묘사를 하는 입장 따라 다를 텐데 친명계 쪽 사람하고 잠깐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1: 네네.
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뭐라 그래요?
0: 좀 그쪽 입장입니다.
1: 그러니까
0: 친명계 쪽 입장.
1: 일단 친명계 입장 한번 들어보죠. 예예. 예.
0: 라이언 킹의 귀환인데 외로운 늑대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0: 그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둘러싸여 가지고 사진 공세를 받았다. 이런 모습이 이제 뭐 왕의 기한같이 보여졌다. 반면에 정청래 전 대표는 극소수 친청계 의원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소수파의 모습이었다. 지난 1년 당대표 하면서 확장성을 못 보여주는 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뭐 이렇게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1: 친청 쪽은 뭐 어떻게 좀 취지 안 됐나요?
0: 친청계는 요 딱 상황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1: 네.
0: 지난번보다 훨씬 좋다 그래요.
1: 그러니까
0: 지난번
1: 분위기가.
0: 전당대회 때는
1: 네.
0: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었고 지지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어서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뭐 캠프 돕던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뭐 선배 뭐 동료 후배 의원들이 거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일로 와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압박을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숫자도 좀 더 늘어났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압박이 없다.

0: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의원들이 잘 나서질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좀 상황이 그러니까 한번 그 이긴다라고 생각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지는 그런 그림이 있었으니까 잘 안 나서는 것 같다. 상황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김희석 전 총리 당대표 캠프가 최근 꾸려졌잖아요. 근데 다들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조심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0: 네. 이게 좀 컨셉이 명확한데 그 오늘 물어보니까 박찬대 캠프 때 아픔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전반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요.
1: 그렇군요.
0: 일단 첫 번째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박찬대 그 시장을 지원했었잖아요. 당시에 전당대회 후보일 때.
1: 그렇죠.
0: 근데 그런 모습들이 썩 그 유효하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당에 그제 뭐 돌아오고 이럴 때도 너무 많은 의원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김태선, 이용우 의원, 뭐 윤종근 의원 이런 인물 한 3명 정도만 그 이렇게 같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새를 보여주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로 있고 그다음에 캠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누구 상황실장은 지금 염태영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놓고 쭉 착착착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각자 협의해가지고 조직을 운영해서 하는 그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아침에 김민석 전 총리가 CBS에서 인터뷰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아침에 가 있었어가지고 보니까 그 이용우 의원이 같이 왔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이용우 의원이 그 소통 역할을 하는 건 좀 명확합니다. 현재로서는.
1: 정 총리 후보 캠프는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0: 딱 또렷하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게 공개된 건 없는데 그럼 아주 뭐 사무실도 구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네. 다 짜진 않았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더 확대됐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청계 의원이. 그 작년에는 친청계라는 것 자체가 좀 없었잖아.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그때 조직력이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더 탄탄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직 뭐 체계적으로 짠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양쪽 다 굉장히 좀 조용하게 굉장히 좀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도 있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약간 워워워 하는 느낌이 좀 든다. 그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2: 실제로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게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김민석 전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이거는 한 달 반 정도는 원래 안 꾸려져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2: 뭐 물밑에선 다 꾸리는데 아마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언젠가 발표할 최적의 타이밍이 언젠가 이런 것들 다 재고 있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김민석 전 총리 캠프는 좀 구성은 살짝 돼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오늘 네. 보니까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구성은 돼 있는데 전에보다 막 그렇게 대대적으로 안 하니까 확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2: 송영길 의원 쪽도 말씀을 한 분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송영길 의원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사무실도 구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0: 질문지에 없었던 거지 일부러 뺐던 거.
1: 네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정청래 전 당대표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김종인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3: 제가 오늘 계속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네요.
1: 그
3: 가능성도 제로에 수렴합니다.
1: 아.
3: 정청래 전 대표가 이번 8.17 전당대회에 불출마할 가능성은 제가 단언컨대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제로입니까?
3: 네. 정청래 전 대표는 무조건 출마하고요.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다라고 알고 있고 친청계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정청래 전 대표 그 출마하기 전에 그 호남 수도권에 그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1: 네.
3: 그쪽을 중심으로 정말 조직을 불이 나도록 뛰었고 그다음에 여론의 그 추이를 엄청나게 예민하게 감지했다라고 해요. 팩트체크를 할 수 없을 만큼 취재 잘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되게 큰 샘플의 여론조사를 돌려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갖고 최종 결심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북으로 바로 갔겠죠.
3: 네.
1: 그런 행보들도 다 계획적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전당대회 전략이 좀 두 분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김민석 전 총리는 어제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찾았잖아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겨냥한 행보로 보이는데 이거 전략은 어떤 전략으로 신영철 기자님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4: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와 나는 이제 다른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모습을 갖고 있는 대표다, 후보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반도체나 AI나 미래산업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이 유능한 여당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1: 네.
4: 아무래도 정부가 했던 것들을 뭐 당이 보조를 했지만 그걸

0: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치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가 하는 일들이 좀 되게 웅장해 보이고 스케일 커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에 걸맞는 대표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전주로 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타격을 입었던 데 중에 하나가 전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심을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명의 전략이 각각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치적을 자기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거기서 생긴 문제점에 대한 질문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네. 대표적이면 부동산 문제가 있겠죠. 지금 전월세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해법을 내지 못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실제로 이게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거는 이 메가 프로젝트라는
1: 그렇죠.
2: 거잖아요.
1: 네.
2: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집권당이 민주당의 최대 과제고 퇴임 후 그거를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잡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주도 갔지만 이제 5.18 이제 5월 어머니 집을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그 숙원 사업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던가 아니면 뭐 검찰 개혁이라던가 뭐 보안수사권 폐지 1인 1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에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집권 세력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1: 아니 근데 이게 좀 제가 지금 이게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비빔밥 먹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이원태 전북지사 취임식에 바로 참석하면서 약간 좀, 전북 도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겠다. 전남만큼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박순문 기자님. 이거는, 그 갈라치기 정치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3: 그래서 이제 그 워딩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1: 네.
3: 저도 이게 직접 가서 들은 게 아니라서 실제 발언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정청래 전 대표 쪽 그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발언은 이게 소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초기에 보도 나온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북 주민들이 상실감과 소외감을 토로하시던데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3: 그 이후의 보도들을 보면은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이렇게 좀 다른 워딩이 좀 있거든요. 살짝
1: 네.
3: 뉘앙스가 다른데
1: 네네.
3: 물어보니까 원래 취지 자체가 느낀다라는 게 아니고 전북도 좋은 소식이 앞으로 들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초기 보도가 좀 그렇게 나가가지고 정정 보도를 좀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수정된 게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제가 확인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워딩은 좀 정확히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조금 부각시킨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 워딩이 있으니까 저쪽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었다라고는 해요.
3: 맞습니다.
1: 네네.
3: 그래서 이제 그런 면 때문에 공격을 받는데 일단 뭐 친청계 쪽에서는 이게 취지가 전북에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발언이었다라는 거고 그 오히려 좀 강조하고 있는 거는 통합 메시지 많이 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1: 네네.
3: 그 원래 그날 가서도 그제 가서도 통합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 혁신을 많이 얘기한다라고 보더라고요. 그게 자신들이 원래는 개혁당 대표라서 개혁당 대표를 계속 그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쭉 얘기를 해왔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통합을 얘기한다. 이게 어떤 의미 같으냐 저한테 반문을 하길래
1: 네.
3: 그 어떤 의미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가 없다라는 거를 좀 방증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밀리는 쪽에서 원래 혁신 얘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약간 노렸다고 보기가 조금은 갈라치기를 의도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광주 전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전북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이걸 본인의 어떤 득표로 가져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런데 이번에 사실 그 전북 도지사가 굉장히 좀 팽팽하게 진행이 됐었고 자칫 잘못하면은 민주당에서 전북 도지사를 못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을까? 전북 도민 달래기 그런 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2: 맞습니다.
1: 예예. 근데 그 비교 대상이 전남이니까 이게 어디에 우위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행동을 하신 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일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당권 후보 송영길 의원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송영길 의원의 전략은 뭡니까? 정청래 전 대표 때리기로 국한이 되는 건가요? 일단 내가 막겠다. 내 선에서 커트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신영철 기자님?
0: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전략은 그냥 저격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전략만 놓고 봐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겠다기보다는 정청래 당선을 막는 데 1차 목적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먼저 지금 이제 송 전 대표 같은 경우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전 대표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만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 이거를 좀 내심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제대로
1: 아니, 손에 물 안 묻히고
0: 네,
1: 그냥
0: 그렇죠.
1: 예, 흙 안 묻히고
0: 약간 점잖은 이미지를 유지를
1: 네.
0: 하면서
1: 네.
0: 정청래 때리기는 송영길 대표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랑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다만 우리가 팀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점에 드랍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누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다른 이제 원내 관계자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항상 송영길 대표의 꿈은 외교부 장관이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메시지들 중에서도
1: 네.
0: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뛸 가능성은 있겠지만
1: 네.
0: 언젠가 나는 외교부 장관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더 깊은 곳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당시에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해요.
1: 네.
4: 송영길 의원 본인이. 그래서 지금의 정청래 전 대표를 때리는 선명성을 그렇게 메시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김민석 송영길이 지금 국가 배드값 전략을 펼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기도 해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흥미로운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송영길 의원이 중간에 결선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드랍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완주의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4: 네, 끝까지 간다.
1: 네, 그렇게 러닝메이트로서 끝낼 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2: 왜냐하면 예. 그 송영길 의원이 이제 외교부 장관이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계신 분이고 대통령 꿈을 갖고
1: 대통령
2: 계신
1: 꿈.
2: 분이기 때문에
1: 네,
2: 이제 외교부 장관도 대통령에 가는 뭐 그런 스텝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본인은 본인은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1: 네네네.
2: 다만 이제 송영길 의원이 유일한 호남 출신입니다. 전남 고흥 출신이고 그 세 분 중에서는 그리고 호남에서의 본인의 지지가 상당할 거라고 본인도 이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만 하려고 하진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왜 이런 포지션을 자처했나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와의 전 대표와의 악연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뭐 그 정청래 전 대표가 불교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송영길 대표가 당시 당대표여가지고 이제 사과를 요청했는데 뭐 막 그런 종류의 그 잡음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 송영길 전 대표가 김민석 전 총리와 그리고 그 정청래 전 대표 간에 일단 그 갈등 전선이 분명히 그 경쟁 전선이 분명히 선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이 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1: 네.
2: 정청래 전 대표를 때리는 역할을 자임을 하면서 지금 전당대회 구도에 끼어들었다라고 판단할
1: 아니,
2: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그냥 끼어들고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많이 아프게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적통 논란에 대한 거는 이제 대통령 전 대통령과 만나면서 지금 약간 잦아들긴 한 건데 메시지가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 적통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FTA 반대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신은 친노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도 그 전북 소외론에 관련해서도 송 의원이 그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정청래 대표께서도 거기에 약간 동조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권 여당 자세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면 이건 그냥 아직도 그 싸움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네. 그냥 뭐 싸움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네. 뭐 공격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좀 크게 그림을 봤을 때 세 명의 후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속내로는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네.
3: 정말 찐명 의원, 그러니까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딱 찐명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당대표는 그 쭉 그간의 과정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당내 문제라든가 혹은 뭐 공소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다른 것들을 언급할 땐 지지율이 떨어졌고
1: 네.
3: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땐 올랐는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지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수 역할을 하는 송영길 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전 대표도 아니고 김민석 전 총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움직임 자체를 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사실 그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사실 친노와의 관계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에게 뭔가 좀 들이댈 뾰족한 칼날이 있었는데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그 중간에서 그 맥을 끊으면서 이 적통 논쟁은 아예 하지 않는 걸로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해요. 이런 지점이 있어서 꽤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뼈 아플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전선들이 대단히 지금 많이 무력화되고 있거든요.
1: 뭐
2: 그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정부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논쟁점이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세심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밝힌 마당에 없어진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이제 유일한 약점이라고 유일하진 않지만 뭐 어떤 약점이라고 거론되는
1: 네. 약점이 유일했으면 좋겠네요.
2: 그 후단협 네. 관련된 이런 그런 공격을 하면은.
1: 네.
2: 그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 혼자 나왔을 때는 그걸 방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송영길 의원이 오히려 나서고 해주니까 정청래 전 대표의 전략 자체가 하나하나 지금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3: 그 균형을 위해 친청계 쪽 얘기 하나만 딱 해드리면 이 문제를 딱 얘기했더니 공격받는 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 좋냐.
1: 왜요?
3: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2대1 구도가 되잖아요.
1: 약자의 구도인가요?
3: 그래서 이제 언더독이 되고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약간 목소리를 지금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모습.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김민석 전 총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심적인 경쟁자는 김민석 전 총리라고 보는데 송영길 의원이 자기들을 때려주니까 두 사람이 부각이 되고 김민석 전 총리는 사라지니까 오히려 나쁘지가 않다. 때려주는 거 좋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송영길 의원 파묘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에 대한 뭐 어떤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3: 뭐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선 토론에 나왔을 때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였을 때 이정희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근혜 총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좀 안 보였던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둘이 워낙 치열하게 공방을 오가니까. 근데 그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군요.
3: 뭐 노린다기보단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펼쳐진 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2: 그게 그런데 이제 이른바 그게 뭐 제 등수를 아는 건 아니지만 이른바 그 정청래 전 대표가요. 1등일 때는 유효한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1등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이 붙는 상황이거든요.
1: 네.
2: 2등 후보가 구사할 전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2등 후보의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전당대회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로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정과 안팎의 이슈를 네 분의 취재 기자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 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문자 원고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킹찬님께서 역시 기자들 얘기가 재밌어요. 네.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골프에 돈 관련된 문자가 꽤 많이 온다고 해요. 진희 사모님께서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하기 위해 나름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순수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한 번도 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협치에 대한 정치는 같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제 손을 내민 건데 왜 그 손을 안 잡아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많은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0: 하셨습니다. 빠삐용님께서 국힘위원들 골프 치러 가면 바로 장동혁 대표가 경고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이지 않을까요? 이 말이? 그렇죠? 경고하겠죠. 그 왜 갔어요? 그 뭐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1: 이재명 대통령 만난 것보다는
0: 징계 안 돼. 징계.
1: 한동훈 뭐 전 대표 만난 게 더 긁히는 지점이라서.
0: 예. 오히려 그때 한동훈 전 대표
1: 뭐 골프를 친다면 징계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만난다고 징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사실 그 다음 문자가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제가 좀 이게 합리적이고 실용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대차님께서 몰래 가면 되죠. 이렇게 문자가 보내줬습니다. 아니 근데 몰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가가지고 골프 치고 이러면 이 기자한테 사진 찍힐 거예요. 기자분들한테
1: 이 문제를
0: 기자분들 입장에서
1: 못 찍습니다.
2: 근데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네. 이제 몰래 갔다 오면은. 사실 대통령을 만나고 와가지고 지역에 이런 걸 가져왔다 뭐 이런 걸 홍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드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과가 실제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지역이 1순위거든요. 아마 네네네. 진영보다도 더 의원들한테는 중요하니까 네. 내가 이 지역에 이거를 대통령 만나가지고 골프 쳐서 딱 가져왔어 이 얘기는 네.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진작에 받아들이는 상황이 재밌네요.
1: 네, 매번.
0: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틀 전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소식 요거 좀 잠깐 짚어보죠.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게 회동 내내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뭐 뒷이야기 나오는 거 혹시 기자분들 들으시는 내용들 없습니까?
3: 그 친문의 복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 윤건영 의원이잖아요. 네네. 윤건영 의원님이 사실 이미 밝히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상석을 양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언 순서도 원래는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 우선이잖아요.
0: 상석이 어디예요?
3: 상석이 어딜 것 같으세요?
0: 오른쪽.
3: 오른쪽이 상석.
0: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3: 네,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0: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거 좀 했잖아요, 두 분이.
3: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앉으세요가 다 오른쪽이었어요.
1: 네, 저희가 바라보는 쪽에서는 네. 왼쪽인데,
3: 그렇죠.
1: 본인 입장에서 오른쪽입니다. 네.
0: 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오른쪽에 앉히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보했군요. 아, 그런 거였군요.
3: 그리고 이제 발언 순서도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이제 양보했다라고 하고, 네. 그 두 분 다 그 넥타이를 안 했었잖아요. 네. 노타이 형식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동의하면서 청와대에서 참 의전이나 배려를 많이 신경 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0: 네네. 이번 회동에서 나온 메시지에 대해서 계파별로 강조하는 부분이 미묘하게 좀 달랐잖아요. 박승문 기자님.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또 한쪽은 외연 확장 뭐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다른 메시지다. 저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꽤 이렇게 많이 계시던데요.
2: 네. 사실 청와대의 설명이 그 단합도 외연 확장도 다 중요하다 이 얘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2: 친명계 쪽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비슷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이거 원론적인 얘기고 민주당 내에서 통합 그리고 민주진영의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0: 네.
2: 그 비명계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현은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게 전술적으로 보자면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자고 주장을 했던 정청래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걸로 나는 보인다.
0: 네.
2: 이렇게 해서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0: 그런 해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검찰개혁이나 이런 쪽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2: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 게 네. 그러니까 친문계를 대표하는 게 정청래 전 대표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친문계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 동의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뭐 화를 냈다. 나를 왜 거기에 자꾸 끌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1: 그래서 그 다섯 글자에서 문조 그 어래 유 다섯 글자에서
0: 네네.
1: 문조 어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0: 네, 멸칭이죠.
1: 네네.
0: 예, 멸칭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앞에 거를 빼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고민정 의원이 또 출마를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적통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1: 근데 그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를 생각을 하고 최고위원이죠.
0: 예, 예.
1: 아, 예. 근데 이제 그 고민정 의원이 이제 정청래 대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각을 세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친청대 친명 프레임은 굉장히 어렵지만 친문대 친명 프레임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되게 많이 그 형해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0: 네네네.
2: 그러니까 이게

0: 뭐 친명계 인사의 그냥 해석인데요. 이렇게 나선 그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선 그림,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나선 그림, 이 그림이 예전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문계가 일정 부분 지분이 필요할 때 네. 이 고민정 의원이 예전에도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목소리도 조금 내고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선 거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 전당대회 갈등 상황에서 이건 친명계 해석입니다. 그 친문계 일부는 좀 이 인정을 좀 해줘. 이런 목소리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봤을 땐 정청래 전 대표는 거기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건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정청래 전 대표 우리 대표 선수도 아니고 너희랑 우리 싸우려는 게 아니고 그냥 잘 지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 인정은 해줘. 이런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친명계 쪽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만난 이후로 어떻게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까? 지지층의 달래기가 좀 이루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신영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신영철 기자가 아니라 김종인 기자지만
1: 죄송합니다.
2: 아니, 예. 아니에요. 농담이었고.
1: 김종인 기자님. 네.
2: 이게 멸칭 대 멸칭.
1: 아, 김종인 기자님이 죄송합니다. 예.
2: 민주당이 네. 당과 지지층 스피커가 4분 5열로 나눠져서 정치적 내전 상태였거든요. 같은 당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멸칭으로 부르면서 손가락질하고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면서 무너뜨려야 될 대상. 없어져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1: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아주 문제의식이 컸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이러다가 선거연합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국정동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국민 3과 괴리된 상태로 권력 다툼을 하니까 데드크로스라는 지지율. 긍정평가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잖아요.
1: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진단을 내렸듯이 국민 상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권력 다툼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자제를 촉구했던 거고 여권의 두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그거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나서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멸칭으로 부르는 예전에는 이걸 그대로 부르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멸칭이라고 부르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잖아요.
1: 네.
2: 그 부분 자체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수면 아래로 잠복한 거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1: 잠복기군요.
2: 네.
1: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누군가 불을 붙이면 활활 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2: 그렇죠. 8.17 네. 전당대회 이후의 후유증에 대해서 두 여권의 구심점이 걱정했던 건데 사실 다음 당대표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생결단이고 물러서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신용철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잠깐 네, 잠잠해진 거죠?
3: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통화를 해보면 휴전이라고 표현을
1: 휴전이다.
3: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1: 네네.
3: 보통 이 싸움이 여의도가 아니라 뉴미디어에서 보통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뉴미디어에서는 아직도 그런 멸칭 같은 경우는 좀 수그러들었지만 이런 갈등이 여전하다. 뉴미디어를 더 먼저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그 민주당 관계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좀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봐야 될 텐데 장동욱 대표의 징계 정치가 당내에서 부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즘 뭐 징계 대상자 명단까지 돌고 있다면서요?
4: 실제로 근데 이 징계 대상자 명단에 과연 그 어느 정도 이게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게 왜냐면은 네. 그냥 당원들이 모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냥 제소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30명이 제소됐다, 40명이 제소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면 그럼 이제 7월 6일에 실제로 윤리위가 열었을 때 어느 의원들에게 어떤 이유로 징계를 할 것이냐. 과연 그러면은 원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의원들에게 징계를 할 것이냐라고 그걸 본다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권파 내부에서도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의중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카메라에 당직자와의 문자가 포착됐던 강명구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에게 징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4: 다만 장동혁 대표가 그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기강 같은 걸 언급했을 때는 단순히 원외 인사들 몇 명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있고 특히 장동혁 대표의 사퇴론을 언급을 했던 의원들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그 강한 발언들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1: 네.
4: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뭐랄까 징계 의지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의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약간 좀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당 기관 확립은 징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원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의중이 뭘까요? 그럼 약간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4: 그렇죠. 이거는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정점식 원내대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근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건 그건 이제 보통의 상황이었으면 윤리위 절차를 지켜보자. 뭐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데 오히려 당 기강 확립은 징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1: 이거 완전 반대한 거잖아요.
4: 이제 기류를 파악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덕 대표가 실제로 징계할 의사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진짜로 징계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류의 강한 메시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0: 제가 취재하기로는 징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1: 네. 아 징계 가능성이 높습니까?
0: 예, 왜냐하면은 당권파 쪽에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명단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엇갈려요. 네. 예를 들자면은 김재섭 의원도 예전에 장동혁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권파 인사들 중에서도 김재섭 의원은 좀 애매하다. 근데 진종호 배현진 의원은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금 징계가 갈래가 두 가지인데 당대표 사퇴를 촉구한 쪽이 한 가지가 있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당시 후보를 도운 의원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소속 후보 도운 거는 이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꽤 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그림 전체 그림이 저는 이제 당권파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권파 쪽에서 그러면 예전에 배현진 의원 징계하다가 가처분 인용돼가지고 역풍 한번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 네.
0: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대표 입지 자체도 위험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은 이런 표현들 써요. 당권파는 당원 중심주의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당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이후에는 뭐 연임에 도전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당대표의 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뭐 당권파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 봐라. 거기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 훨씬 시끄러운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마디라도 하는 거 봤느냐. 이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원들과 당원들의 싸움으로 이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징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반발 수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되는 건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 그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다 인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또 한다라는 건 증거가 뭔가 확실하게 잡았다라는 겁니까? 근데 법원에서도 인정할 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니까
0: 사실은 가처분이 인용됐던 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네. 당권파 쪽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 무소속 후보를 도운 거는 그 해당 행위라고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네. 이제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친한계 쪽에서는 애초에 한동훈 의원을 제명한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뭐 해당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다퉈볼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4: 근데 네. 이제 징계 논리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도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그 유세차에 올라가서 지지 연설을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1: 그거는 좀 명백한 거 아니에요?
4: 명백한데 네. 사실 그런 종류의 굉장히 명백하다고 볼 정도의 선거 운동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2: 치킨 먹은 거잖아요.
1: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다 같이 웃으면서 치킨 먹었잖아요. 네.
4: 그러면은 네. 법원이 그런 정도의 행동까지
1: 그러니까요.
4: 정당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냐 안 볼 네.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물론 나올 것 같은데
1: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개그 콘서트 개그맨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우차사 개그맨이랑 네. 치킨을 먹어요. 네. 그럼 개그 콘서트에 대한 뭐 그거 해당 행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같이 치킨을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둔다는 얘기예요? 저는 잘 몰랐어가지고
2: 저도 두 기자님이랑 이제 취지가 똑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는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징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갑론을 박이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아까 박순봉 기자가 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지지를 떠받치고 있는 그 당원들의 세계관 유니버스에서는
1: 네.
2: 너무나 당연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기강이 너무 서지 않고 령이 서지 않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게 너무 강하고 또 거꾸로 근데 취재를 해서 친한계나 비당권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면 단풍 비대위가 곧 올 것이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붕괴해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단축되는 그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래서 가을 단풍 비대위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0: 하더라고요.
1: 실제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할 테면 해라.
2: 오히려 김재섭 같은 의원, 김재섭 의원 같은 분은 그냥 나는 왜 탈락이 됐지? 나도 그냥 해주지. 약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3: 저희가 이번 주에 진종호, 김재섭, 김용태 의원 다 통화했는데 네. 빨리 해달라 징계를 할 테면 해라. 네. 이런 분위기예요.
1: 다만 이제 그 박순봉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 당원 중심주의 실제로 장동 그 친한계 의원을 그 징계를 했을 때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로 굉장히 빠르게 결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네. 또 그 반대급부로서 그 당원들의 지지가 모이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연임까지 연임 또는 이제 총선 공천권을 뭐 걸린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전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감정이 정말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얼마 전에 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국외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한동훈 의원이 초대되자 장동욱 대표가 곧바로 나갔다면서요.
3: 네. 한동훈 예. 의원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 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아무 말 없이 단체방을 퇴장했습니다.
0: 아니 좀 이따 나가시지 왜 이렇게 바로 나가셔가지고 논란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밖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재밌네요. 예.
1: 이런 종류의 그 해프닝들은 네. 안 나가기가 조금 힘든 종류의 이야기들이라 가지고요. 기사화가 당연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 그러니까 이거 기사화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4: 아니 그게 나쁘지 않은 거죠.
0: 당원들이 기사 나와도 나쁘지 않다. 예,
4: 당원들이 이걸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그냥 어제 뭐 인사가 국민의힘 인사가 얘기해 준 게 좀 인상적이어서 말씀드리면 당내 관계는 보통 다 아무리 싸우고 그래도 왼수인데 한동훈 의원하고 장동혁 대표는 원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원수가 맞는 겁니까 지금 네, 분위기로?
4: 그러니까 왼수 왼수는 아니고 원수다.
0: 원수다. 알겠습니다.
1: 지금 분위기 아니라 앞으로 분위기도 왼수가 될 일이 없었을 것 같고 원수로 갈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좀 뺏긴 것 같은 국민의 힘인데 대여 투쟁 동력 마련이 좀 절실한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많이 그 당대표에 대한 뭐랄까 우려 있는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기 당내 구심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원내대표를 위주로 한 의원들의 좀 여론이 좀 세질까요? 아니면 당대표가 이렇게 좀 세게 가지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4: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게 예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좀 예측이 잘 안 됐던 면이 있었잖아요. 네. 의원들은 다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고 지금도 보면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당권파 쪽에 물어보면 당원 지지가 최소 60%,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지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60, 70%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방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그림은 장동혁 대표도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을 축으로 한 어떤 의원들의 모임, 뭐 이런 정도가 좀 주축이 되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한재 의원이 정 원내대표가 거의 원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서 또 분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 장동혁 대표 한동훈 의원의 싸움.
1: 아직 계속 이렇게 가다가.
0: 계속 가겁니까 이렇게?
1: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사퇴 안 하고 지다가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시점에 사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열리면은 어쨌든 그 한동훈 또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복당 여부부터 일단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0: 복당 여부는 그럼 뒤로 좀 미뤄진 거군요.
1: 전당대회 이후가 될 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죠.
0: 전당대회는 내년 2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 모르겠습니다. 내년 8월 임기가 8월까지이기 때문에
0: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1: 그
0: 된다.
1: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그 전에 네. 과연 복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0: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신 네 분의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원구성 멈춰 있죠. 당권 경쟁은 또 뜨거워지고요. 정계 뭐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또 들고 있고요. 정치가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이게 서로를 정리하는데 더 많은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문제를 풀라고 맡겨진 공간이잖아요. 논쟁은 하되 다만 그 뒤에 무엇을 바꿀 것인지 이제는 그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일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바야흐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죠. 외국인 관광객이 어디에서 뭘 먹고 즐기느냐가 국내 유통과 호텔 산업의 실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중 우리나라의 바가지 요금을 지적한 사례가 적지 않죠. 지난달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 요금이 평소보다 10배 넘게 치솟았던 부산 사례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호텔 등급 평가 기준을 손질했습니다. 투숙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은 호텔은 평가 점수를 크게 감점하고 등급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부당 요금 징수가 적발되면 30점을 감점하는데 불법 행위 발생, 위생 소방 점검에 따른 행정 조치 등의 감점 항목 대비 3배나 높습니다. 관광 산업의 경쟁력은 맛있고 즐겁고 편안했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 관광 대한민국의 보다 성숙한 품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박주현의 아직도 너는 망설이고 있니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연구소의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2: 네. 이제는 그래도 빵 좋아하시죠?
1: 엄청 좋아하죠.
2: 네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저한테 왜 좋아하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제가 방송을 많이 하는데 네. 빵빵 터져야 될 것 같아서 빵 많이 먹습니다. 네, 좀 신기고요. 사실은 배고파서 많이 먹습니다.
1: 맛있죠?
2: 네, 오늘은 이 빵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빵지순례가 만든 새로운 여행법. 참 정말 빵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 지방 가릴 것 없이 난 빵집만 다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새로운 어떤 여행 지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00명을 웹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입니다.
1: 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빵에 네.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심지어 이 빵을 먹는 게 일종의 취미로 인식이 될 정도라면서요.
2: 그러니까요. 이제 취미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빵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빵으로 맞지는 않겠죠. 네. 빵에 대한 관심도가 무려 78.4%. 그러니까 물론 78.4%지만 더 높을 거예요. 10명 중 8명은 빵에 관심이 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에이 어떻게 빵을 먹어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합니다만 빵을 좋아하는 편인데 빵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습니다. 무려 92.7%나 됩니다.
1: 와.
2: 이게 왜 그러냐면 밥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요즘에는 쌀 가루로도 빵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쌀 가루로도 빵을 만들기 때문에 밀가루뿐만 아니라 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기 때문에 밥이라는 것 이야기도 이제 더 통용이 안 됩니다.
1: 네.
2: 그만큼 특히 여성 및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빵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 그만큼 맛있는 빵을 찾아 먹는 것도 뭐다? 방금 전에 이재랭크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취미 생활이라는 응답이 무려 71.6%입니다.
1: 재밌네요.
2: 예예. 빵을 맛있는 빵을 찾아서 먹는 것도 취미생활입니다. 설기로운 취미생활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빵에 대한 관심 너무 높아서 이제는 이른바 빵 가격이 올라가면 상당히 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빵플레이션. 빵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빵에 대한 관심 또 빵에 대해서 설기로운 취미생활, 설치생이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이 관심도는 지대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러면 이 빵을 구매할 때 어떤 빵을 사야 할

0: 될지 각자 나름의 기준이 있던가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뭐 빵을 사는 데 있어서는 뭐 모양이 예쁘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빵이 가장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더라도 물론 그 예쁜 디자인 때문에 사진을 다 앞다투어서 찍게 되기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역시 빵의 진수는 맛입니다. 맛과 품질이 중요하다. 이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무려 62.9%에 달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가격 비교나 또 취향, 만족감도 뭐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역시 이 빵, 정말 빵이 빵하고 그 흥행이 터지기 위해서는 역시 맛입니다. 품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0: 빵지 순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에 빵 맛집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지역 빵집을 가본 경험은 얼마나 되던가요?
1: 이게 중요한 게 서울에만 한때 뭐 빵집 하면은 뭐 서울 아니냐 무슨 뭐 서울에 있는 미국이라든지 프랑스의 이 도시 이름을 딴 그런 제과점을 선호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서울입니다. 서울의 뭐 신촌거리, 홍대거리 이제는 아닙니다. 뭐 대전 이야기. 대전 그러면 어떤 빵집인지 다 아실 것 같고요. 또 군산, 또 서울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강남이나 신촌 홍대가 아니라 또 성수가 아니라 망원동, 또 연남동. 그 집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고. 경기도도 있습니다. 수원에 또 어떤 빵집이 유명하다고 그러고요. 또 부산도 있고요. 부산은 뭐 피자도 유명한 집이 있는데 전북도 있고 아마 군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인기 많은 지방의 또 빵집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가 2030 중에서 빵집으로 대전 방문 비율이 20대의 경우에는 무려 58.2%입니다. 어느 빵집인지 알겠죠?
0: 네.
1: 텅땡땡입니다. 30대도 무려 60.1%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이 빵집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른바 이제는 로컬 베이커리. 지방의 빵집이 이렇게 이름이 나고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왜 방문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맛입니다. 가성비죠. 그러니까 가격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맛있다고 이게 사실이야? 실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빵집, 대전에 있는 이 빵집이 정말 전국적인 인지도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맛있다고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라는 이야기가 가장 이유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0: 네.
1: 여행 중에 방문해 싶어서 이제는 여행할 때 어떤 빵집을 가볼까까지.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 정말 이름난 피자집이 있거든요.
0: 저도 들어봤어요.
1: 네, 많이 알려진. 아직 가보진 못하셨군요.
0: 네.
1: 맛있습니다. 제가 배탈날 뻔했는데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또 경악을 금치 못하시 제가 한 판을 다 먹었거든요.
0: 어휴.
1: 그래서 배탈까지 났는데 그렇게 돼요. 너무 맛있고 왜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언제 오랴.
0: 그런 심리.
1: 아시겠습니다만 빵은 그 자리에서 먹어야 제일 맛있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지역 특색이 있는 빵이 또 있어서 그 지역의 재료를 가지고서 또 만든 빵이 또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로컬 빵집이 크게 인기를 얻는 큰 이유. 또 여기 이제 SNS를 통해서 소개가 되죠.
0: 네.
1: 그것이 아마도 이 빵집, 빵지순례가 하나의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야, 오늘 그 어느 주제를 다룰 때보다도 이 소장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이 지역이나 로컬 빵집을 찾았을 때 만족도는 얼마나 된다고 말하던가요?
1: 이게 높아요. 만족도가 무려 81.8%거든요. 이 정도 점수로 이게 적어도 학점으로 치면 B+ 이상일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대단히 만족스러운 거죠. 제 방문 의향은 거의 뭐 A 정도 확정됩니다. 88.3%. 88.3%니까 우리 이행크께서는 다 90점 이상만 받으셨나 봐요.
0: 아닙니다.
1: 88.3%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 방문 의향이 무려 88.3%니까 이 빵이 그 지역을 기억하게 만드는

0: 콘텐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는 고구마가 재료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0: 또 이제 뭐 밤, 밤하면 우리 유명한 게 공주잖아요.
1: 그렇죠.
0: 충청남도 공주인데 그 근처에 또 이 밤빵이 유명합니다. 밤빵이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지역의 이른바 뭐 사과 있으면은 사과빵도 되는 거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신선한 재료를 통해서 또 값싼 가격으로 그 지역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베이커리 바로 이 빵집이기 때문에 빵이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도 높고 그 지역을 기억하게 되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제과점이 아니라 부산을 가보면 어느 집, 대구를 가면 어떤 집, 그리고 전주를 가면 어떤 집, 전주에 또 유명한 빵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빵지순례, 그 지역의 문화자산까지도 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이 빵지순례에 대한 관심도는 네. 얼마나 되는 걸로 나타났나요?
0: 엄청납니다. 이제는 빵집, 맛집 등을 다 표시되어 있는 그런 지역지도 물론 서울에도 여러 곳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도 있고 뭐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강원도도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지순례에 대한 관심도가 무려 55.3%.
1: 네.
0: 일단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여행 경험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저도 이게 빵을 좋아하긴 하네요. 이렇게 제가 아는 걸 보면 또 속초에 가면은 술빵이 유명합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 중심으로는 오늘 속초 가서 먹어야 되겠다. 또 충북에 어디 가서 먹어야 되겠다. 청주에 가면 또 맛있는 빵집이 있거든요. 이게 젊은 세대 중심, 안동에 가도 맛있어요. 네. 이런 여행 경험을 다 이제 이 녹여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빵지도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느 빵집이라고 알면서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1: 따로 알려주시죠.
0: 네네. 검색해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1: 그래서
0: 정말 그 지도대로만 따라가도 제주도도 있고, 이게, 정말 내가 맛있는 빵, 정말, 빵순이 또 빵돌이 이렇게 빵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제가 만족스러운 여행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빵지 순례가 실제 이제 여행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2박 3일, 아주 길게는 뭐 3박 4일까지도 국내 여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해외여행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도 빵지도 있고, 또 이태리, 프랑스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져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맛있는 빵집들이 또 따로 있어요. 미국도 햄버거 순례를 해봐도 상당히 재미있는 여행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국내외 여행까지 생각하면 말 그대로 빵지 순례가 성지 순례 이상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지역 빵집이 그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까지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의 인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핵심은 뭘까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불리한 점, 약점도 지니고 있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아주 전국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파리 땡땡하는 빵집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때는 우리 K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지역 빵집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동네 빵집 사라지고 있다.
1: 많이 봤어요.
0: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 이런 로컬 빵집들이 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빵, 또 가성비, 그리고 맛, 신선함, 재료 이거잖아요. 뭐죠? 그 지역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게 그게 이제 일종의 경제적 이유와 산업적 이유도 될 수 있을 텐데 지역 관광 자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겁니다. 유명한 지역 빵집은 지역의 관광 자원이 된다. 이식도가 87.1%가 되는데 중요한 건요. 뭐 오픈런을 하거나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인기 영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있어요. 또 자칫 가격이 높아지고 나면 이 빵집을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빵지순례 일종의 성장하는 동시에 이

0: 로컬다운, 그 지역다운, 아. 울산빵집, 대전빵집, 그 로컬다움을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무려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
1: 네.
0: 이걸 놓치게 되는 순간, 아, 아니 서울이랑 뭐가 달라? 망원도 빵집이랑 강남 빵집이 뭐가 달라? 이렇게 되면은 이건 그 이 지역 빵집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컬다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제 지금까지 인사이트 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IT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 시간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습니다. 이거 좀 주요 내용부터 짚어봐 주시죠.
3: 예, 3대 메가 프로젝트라 함은 일단 제일 큰 게 반도체고
1: 반도체?
3: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세 번째가 피지컬 AI 로봇 이렇게.
1: 네.
3: 피지컬 AI 로봇도 사실은 분리가 될 만큼 큰 덩어리들인데 이거를 아마 붙인 거는 3대라는 말을 붙이려고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피지컬 AI하고 로봇하고 결국은 거의 같이 맞물려 돌아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1: 예.
3: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가 3대 메가 프로젝트고 그러면 저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 제목을 단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권에 이제 처음으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는 건데
1: 네.
3: 예전에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은 후공정의 패키지 공장, 패키징하는 공장을 뭐 넣을 거다 정도 이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사실 그거는 그냥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의 한 부분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1: 네.
3: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남권, 그러니까 즉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겠다라는 거는 이제 토털로 이제 종합 반도체 공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겠고 이게 이제 네 개를 공장을 짓겠다는 거고요. 공장 하나당 보통 뭐 4, 50조 얘기를 하는데 네 개에 총 800조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공장 네 개를 기점으로 해서 다량하게 붙는 것들이 있겠죠. 부대 시설 등등등. 그다음에 뭐 전력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합쳐서 아마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충청권에는 81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패키징 공장 아까 말씀했던 그거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충청남도 그 탕정이라는데 HBM을 제조하는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HBM이 지금 반도체에서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투자를 더 대폭해서 그쪽을 아예 이제 HBM을 중심으로 한 이 후공정 쪽. 왜냐하면 이 HBM이 중요한 게 굉장히 아주 첨단 공정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가서 후공정이라고 하면 대충 뭐 검사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탑재하기 전에 검사하는데
1: 네.
3: 그쪽 공정을 아예 이 충남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1: 아.
3: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였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는 주로 SK그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국의 주요 거점에 AI 데이터 센터가 구체적으로 뭐 이를테면 뭐 서울 뭐 어디 수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전국의 주요 거점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SK가 또 반도체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호남권에 400조를 투자해서 하겠다. 나머지 400조는 삼성이 되겠고
1: 네.
3: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로봇은 잠시 후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호남권의 반도체 공장이 새로 들어서 등등등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메가 프로젝트 또 대한민국 대도약 이렇게 되게 거창한 제목을 달면서 이런 거를 대통령이 삼성전자 SK 회장을 부르고 뭐 아 이렇게 거창하게 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뭘 정부는 담고 싶어 했을 거냐라는
1: 네.
3: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그 투자 금액이 삼성전자가 2,755조고요. 2,655조고요. SK 그룹이 2,100조고요.

0: 정부가 1,300조 정도 투자를 합니다. 합하면 6,000조가 조금 넘습니다. 6,000조 정도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누가 표현도 그렇게 했던데 단군일의 최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도체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메모리 칩이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메모리 칩을 제대로 잘 만드는 회사는 크게 보면 세 회사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국 회사들은 아직은 한 4, 5년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회사들을 거기다 넣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 세 개 회사가 향후에도 메모리 엄청나게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메모리 시장을 이제 계속 경쟁을 할 텐데 중국도 물론 따라오긴 하겠습니다만 범용 쪽으로는
1: 네.
0: 누가 이제 주도권을 쥐느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약간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선수를 쳤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 계획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미국을 상당히 의식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인텔을 막 그 망해가던 인텔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미국 정부가 아예 주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인텔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을 위시를 해서 미국의 반도체 이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이 제일 많은 반도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반도체 수요가 많은 나라가 맘먹고 반도체를 키운다 그러면 우리처럼 우리보다는 미국에 수출하는 수요가 많은 나라 입장에서 했을 때는 좀 휘달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시장을 미국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메모리는 비단 미국만 아니라 뭐 아시아 특히 유럽 이런 데서 다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예 시장의 커버리지를 미국으로만 이렇게 딱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대상으로 하고 심지어 중국까지 다
1: 더
0: 포함해서요.
1: 넓게.
0: 그 반도체 시장의 3분의 2를 우리가 장악하자. 그러려면은 지금이 가격이 너무 반도체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너무 뭐 여기에 이제 뭐 희희낙낙 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물량을 잡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물량을 잡아서 과거에 반도체 업계에서 치킨 게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 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를 장악을 해서 뭐 치킨 게임 뭐 이런 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서 우리 반도체 두 기업들 외에 반도체 소부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매년 꾸준한 수익을 내서 주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를 짜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가의 부가 매년 안정적으로 지금도 올해만 해도 세수가 좀 100조 이상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게 사실 반도체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결국 국가는 그 돈을 가지고 분명히 부족한 데 많이 채워줄 겁니다. 어려운 분들 더 도와주고 어려운 기업들 더 지원해주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의 부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에 얘기를 했던 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1%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조회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 메가 프로젝트를 좀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지금 이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쪽 좀 주요 내용 알려주셨는데 이제 피지컬 AI랑 로봇 쪽 볼까요?
0: 예, 피지컬 AI 로봇은요. 일단은 그 대구 경남 그 대경권이라고 그러는데 대구 그 경상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이미 어느 정도 생태계가 좀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 경남권을 중심으로 이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을 키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북에 이번에 전북이 좀 빠져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1: 네.
0: 전북의 새만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한데 거기에 현대차가 이미 이제 로봇 공장을 좀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현대차의 이 미국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휴머니드 로봇을 미국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만들 것이냐 이거는 아직 사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 네.
0: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새만금이 가장 유력한 데가 될 테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전북과 그 경상도 이렇게 약간 중부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하고 수도권 사이 이쪽이 이제 이를테면 피지컬 AI와 로봇의 중요한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AI, 이 피지컬 AI와 로봇은 이렇게 맞물려서 위치는 그렇고 또 삼성전자가 구미에다가 로봇 관련돼서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뛰어들게 되면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제 수도권과 뭐 중부권 그다음에 이 남쪽까지 싹 다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그 첨단 분야의 어떤 제조 기지 역할을 글로벌하게 어떤 그런 기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출사표를 이번에 던졌다는 부분 될 것 같습니다.
1: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단군일의 최대 규모의
0: 네.
1: 프로젝트란 말이 나올 정도로 크잖아요.
0: 네.
1: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는 게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이 제대로 잘 실행이 되겠냐는 점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크게 세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그렇긴 한데 일단 그 세 가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용수 문제, 그다음에 전력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를 호남권에다 그렇게 대규모로 지으면은 지금 용인은 아직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이슈였는데 용수는 수자원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주재한 그 자리에서 회의 그 국민 보고회에서 그 자리에서 아예 뭐 거의 너무나도 자신 있게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용수 문제는 제가 뭐 특별히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전력 공급 문제. 이거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이 전력 공급이 잘 안 돼서 AI 데이터센터가 지금 짓다가 마는 데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문제 없이 가능하겠냐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전력 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뭐 변압기라든가 뭐 배전판이라든가 등등 이런 제조 관련된 인프라는 우리는 이미 회사들이 다 있고요. 두 번째가 호남 같은 경우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는 국내 본거지입니다. 거기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이나 풍력으로 그 전기를 생산했는데 그거를 그쪽에서 쓸 게 별로 없으니까 공장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수도권으로 보내려니 이 송전선이 없는 거죠. 그 뭐 일단 바다로 보내려니 또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등 네. 전력이 남아돌아서 거의 이제 뭐냐면 버리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대규모 전력 시설이 전력을 쓰는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아주 딱 맞춤이 될 거라고 좀 보는 거고요. 다만 이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항상 해가 떠 있고 항상 바람이 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스 발전소를 별도로 세워서 또 혹시 모를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는 0.1초도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SMR이 지금은 그냥 상상 속의 어떤 그런 뭐 그 소형 모듈 원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만들어진 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203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호남 이 반도체 공장들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 SMR까지 한다고 하면 또 지금 신규 원전도 짓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랬나 그러면 이쪽에 전력 문제는 걱정을 좀 없애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용인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한 게 두 회장한테 확답을 받았다. 두 군데 즉 용인과 호남권을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았다 얘기를 해서 이 문제도 여기에서 뭐 더 뭐 뭐를 두 회장이 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가 좀 돼서 이 문제도 이제 더 이상은 그 이제 논란에서는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살펴봤고요. 잠깐 반도체 가격 이야기 좀 해볼게요.
0: 네.
1: 가격 인상 오른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역시 애플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네요.
0: 예, 애플이 이번에 20% 가격 올리기로 했고 뭐 벌써 다 오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휴대폰만 안 올랐지 뭐 맥 프로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좀 오른 그런 상황이고
1: 네.
0: 가격이 20%라고 하는데 원래 제품 가격들이 비쌌기 때문에
1: 맞아요.
0: 20%라고 그러면은 뭐 거의 뭐 4, 50만 원에서 돈 100만 원까지 오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휴대폰인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18 시리즈부터는 이제 가격이 적어도 뭐 한 50만 원 이상 더 오를 것이다. 이게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도 그 학생들용 그 맥북인 맥북 네오라는 게 이미 20만 원 올라서 120만 원대까지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린다 그러면 애플만 인상하지는 않을 거고요.
1: 아니겠죠.
0: 삼성전자도 이미 사실은 휴대폰 가격 올린 상황이고 노트북, 태블릿 PC 뭐 등등등 다 오를 거고 LG, 뭐 HP, 델, 레노바 등등등 다른 PC 회사들 그다음에 저 그 노트북 만드는 회사들 다 가격을 올리는 게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른바 이제 칩플레이션 반도체발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 임종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먼저 살펴보죠.
3: 네. 6월 4주차 한국 부동산은 중간 동향인데요. 서울은 또 올랐습니다. 지난주가 0.27% 상승이었는데
1: 네.
3: 이번 주는 0.3% 상승, 0.03%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죠. 0.31%에서 0.25 두 번, 0.27 두 번이었는데 다시 또 0.3%니까
1: 돌아왔네요.
3: 이 정도 수준에서 힘겨루기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3: 폭등 특정은 아닙니다. 뭐 특정 지역이 뭐 0.6%, 0.

0: 0.7% 이렇게 막 포모 영끌처럼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1: 네.
0: 서초구는 0.2%, 강남은 0.35%, 송파구는 0.29%. 강남 3구도 이 정도 수준, 서울 평균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마포는 0.22, 성동구는 0.31, 뭐 용산은 0.19니까 한강벨트 지역들도 평균과 큰 차이가 없고요. 외곽 지역들 노원구가 0.33, 도봉구가 0.46, 도봉구가 살짝 높습니다.
1: 그런데요?
0: 강북구는 0.28이니까 외곽 지역들도 평균하고 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서울은 골고루 평균이 평균에 맞춰서 골고루 공부를 좀 잘하는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승이거든요.
1: 네.
0: 전주 대비 상승이기 때문에 지난주도 서울은 0.27% 상승을 했고요. 6월 4주차도 0.3%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인천은 0.04% 상승, 약한 상승이긴 한데 지역별로도 큰 차이는 없는데 미추홀구가 0.09%, 가장 많이 오르는 연수구가 0.1%고요. 많이 떨어진 서구가 마이너스 0.02%니까 인천은 또 0.04% 통계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경기도는 0.19%거든요. 지난주 6월 3주차가 0.21%니까 0.02%포인트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축소의 주인공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화성시 동탄구입니다. 동탄구가 주간 상승률이 1.65%, 상당한 상승인데 지난주가 2.2%다 보니까
1: 워낙 강했죠.
0: 야, 1.65도 어마어마한 상승인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2.2에서 1.65로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평균을 좀 내린 효과는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신도시 집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한다면 상승폭이 확대가 되지 않고 축소가 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를 체크하니까
1: 네.
0: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역세권 주변은 아우 너무 올랐어라는 분위기가 돼서 이제 거래가 좀 뜸하고 매수 문의도 좀 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승률이 1.6에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려와서 제가 볼 때는 한 0.4, 0.5%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1: 오.
0: 외곽 지역들은 뭐 키 맞추기식 상승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성남 수정구는 0.47%, 안양 동안구 0.49, 경기도에서도 우리 경부벨트라고 하죠. 경부고속도로 주변을 해서 그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0.4%대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여전히 뭐 낮은 수준도 보여주고 있어서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방은 0%, 어떻게 딱 잘라서 0% 보합 딱 유지하고 있고요. 5대 광역시 0.01% 하락이고요. 세종시도 0.02% 하락입니다.
1: 그렇군요. 그 KB부동산의 발표에 따르면 뭐 집값도 참 많이 올랐지만 전셋값 상승이 또 올해 최고라고 하던데 양쪽 다 오르다 보니까 집값 더 오르겠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겠네요.
0: 아무래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좀 살펴봤다면 통계의 부동산 통계의 양대 축이죠.
1: 네.
0: 이제 KB부동산도 좀 살펴볼 텐데요. 6월 주택가격 동향, 월간 동향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의 매매가격, 집값은 전월 대비 0.83% 상승해서 1.07% 상승으로 5월 대비 6월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동대문구가 2.16% 월간 상승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부동산원 통계는 주간 상승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 그랬죠.
0: 지금은 이제 월간 상승률입니다. 성북구가 1.99%, 한강벨트가 아닌 지역들이 상승폭을 확대를 했고요. 좀 전에 부동산원 통계로 우리가 알려드렸던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동탄구는 KB 월간 상승폭은 4.16%. 역시 높습니다. KB 통계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역시 높았고요. 구리, 광명, 용인수지, 성남수지 같은 동남쪽, 수도권 동남쪽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전세인데 전세도
1: 맞아요.
0: 올라갑니다. 전국 전세 상승률은 0.58%,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서울은 1.43%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매매 가격이 1.07이었잖아요.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모두 다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전망지수가 전국은 108입니다. 전월 대비 2.5% 상승을 했는데요. 서울은 125.3. 이게 100이 넘어갈수록 올라갈 것 같은데 1년 후에 집값 많이 올라갈 것 같아라는 전망지수인데요. 서울은 3개월 연속 상승이고요. 경기도는 116.5, 인천은 103.7. 전국 수도권 모두 다 100을 넘는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1: 다들 참 상승 쪽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군요.
0: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1: 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택 닥치고 지어야라는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뭐 공급은 늘려야 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바인데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0: 그러니까요. 이게 관훈 토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네.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니까 이 말이 좀 화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모든 정책을 주관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통해서 도대체 부동산 시장을 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유추를 할 수는 있는데 현안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예. 최근에 이제 트리플 강세잖아요.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강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적된 착공 물량 때문이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과거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최악의 입주 물량 부족은 시간이 좀 걸린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과거 정부 그러니까 왜 진보 정부만 들었으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 게으른 관찰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왜 제대로 좀 조사를 안 하고 쉽게 얘기를 하냐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노무현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죠. 모든 규제를 다 풀고 왜? 나라 망한다고 했으니까 규제를 다 풀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이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서 그 바통을 노무현 정부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에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유동성 영향도 있습니다. 저금리의 유동성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정부 정책도 너무 수요 억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올리는 그런 정책의 부작용도 부인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닥치고 공급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는 궁금한데
1: 그쵸?
0: 방법론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닥치고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정부는 공공 주도로 신도시나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있는데 긍정의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서울시가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이주비 대출 좀 완화 좀 시켜주라. 그리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때문에 조합원들이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위양도 금지도 좀 허용을 해줘서 현금 청산 될 수 있는 분들을 팔 수 있게 좀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 알아서 해줄게. 우리 같이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휴부지 발굴을 함에 있어서 용산. 정비창 부지가 서울시하고 마찰이 있잖아요. 정부는 만 세대 정도를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8천만 해라. 그리고 너무 임대만 많이 지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과천 경마장 부지도 지자체하고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둘러 비판한 것이 아닌가. 닥치고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가 왜 협조를 안 해주냐라는 메시지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일지 같이 잘해보자의 의미일지 아니면 애둘러 비판을 한 건지는 앞으로 이제 정책의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아마 세제 개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공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강남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2만 호는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가 커요?
0: 네. 서리풀 지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리풀 1지구가 있고요. 2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이제 내곡동. 그 양재 시민의 숲 남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지구는 이제 우면동입니다. 그래서 과천하고 맞붙어 있는 그쪽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살던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보상비의 돈 문제인데 이게 왜 갈등이 생기냐면 30년 넘게 한 40년 됐나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 모든 개발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 40년 전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 않았다면 여기가 거의 강남 못지않게 개발이 됐을 텐데 그러면 땅값이 얼마가 될까요? 3.3제곱미터당 평당 5천만 원. 1억도 갈 수 있는 땅인데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또 3.3제곱미터당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천만 원도 안 하거든요. 네.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보상을 수용 가격을 얼마로 쳐주느냐. 공시가격에서 주든지 아니면 살짝 더 주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해서 우리가 40년 동안 현실화가 되지 않은 땅값을 그러면 지금 주변의 다른 시세만큼은 줘야지라는 마음이 저는 숨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역설적으로 지금 정부가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네. 닥치고 공급을 하려면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니고 우리가 또 반도체에 초과 세수도 있기 때문에 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 정도는 저는 빨리 주고 사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주민들과 줄다리기 하게 되면 주민들은 결국엔 또 법적 소송 벌릴 거거든요. 그럼 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몇 년 시간 지나버리니까 서리풀 지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MB정부 때 집값을 안정시켰던 게 그 세곡 내곡동에 그린벨트 풀고 빨리 보상을 해주고 네.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로 반값 아파트 하면서 심리적으로 야 반값이 나온다네 강남에 우리 기다려볼까? 아.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MB정부 때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서리풀 지구도 과거 정부에서 잘한 거는 좀 벤치마킹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반값으로 토지 임대부도 좋고요.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강남에 2만 세대 반값에 공급이 된대 라고 하면
1: 솔깃하죠.
0: 솔깃하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좀 안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 전략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세제 개편 이제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올라갈까요?
0: 종합부동산세에 얼마나 올라갈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네. 결국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올라가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올라갑니다. 왜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공시가격도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큼만 올라가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은 이제 7월에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공시가격을 올리는 건 너무 많은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다주택자들은 9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12억이 아니라 9억으로 줄이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제 금액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현행 60%인데 이게 할인율이거든요.
1: 네.
0: 시행령에 따라서 60에서 100%까지 조정이 되는데 지금은 60%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80%로 올릴지 문재인 정부의 95%로 올릴지가 이제 마지막 고민거리인데 지금까지는 80%가 유력하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에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주택까지는 이제 중과세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주와 비거주냐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비거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적용되는 방안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어떤 개편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 브리핑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이바디가 부르는 오후가 흐르는 숲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ne time in my life. In one afternoon.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젊은 선비들이 실력을 키우던 곳이지만 자연 풍광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지요. 그 중에 백미는 바로 만대루라는 누각입니다. 사방이 탁 트인 만대루에 오르면 주변의 산과 강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 서원에 이런 누각을 지은 것은 방에 앉아 책을 읽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며 그 감상을 동료들과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한 수양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자, 7월의 첫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학업이나 업무에 충실하셨다면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려 마음 수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준의 노래입니다. 옛 이야기.

네, 올해 초 화제를 모았던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의 우승자 최강록 셰프의 에세이 요리를 한다는 것 중에서 한 부분 골라봤습니다. 우연히 황교익 칼럼니스트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이 느껴질 때라고 한다. 나는 무척 공감을 했다. 내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맛이라는 것도 머릿속 기억 저장소에서 내보내는 반응이 아닐까 싶다.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기억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맛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억은 업데이트된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새롭게 맛있는 맛 하나가 추가되면서 머릿속 맛의 레퍼토리가 마치 12색 색연필이 48색, 72색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풍부해지고 섬세해진다. 맛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아지도록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맛에 대한 기억은 묘사하기도 어려워서 결국엔 자기가 직접 먹어봐야 맛의 실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음식을 먹을 때 좋았던 기억을 잘 끄집어내는 것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비슷하게 좋았던 기억을 재빨리 꺼내보고 맞춰보며 견디는 것. 나는 맛의 모험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맛의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맛있는 기억을 늘려갔지만 삶에서는 잘 하지 못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 아직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최상의 맛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 입안에서든 내 삶에서든 말이다. 성류의 계절, 정은숙의 노래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데요.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아는 사람만 탈 수 있다는 비밀 열차와 그 열차로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비밀 열차는 바로 정선 아리랑 열차입니다. 2024년 봄이었지요. 갑작스러운 낙석사고 때문에 한동안 운행을 멈췄던 정선 아리랑 열차가 안전정비를 거쳐 무려 2년 3개월 만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온 열차는 출발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충북 제천역에서 출발해 종착지인 정선 아우라지역까지 하루 딱 한 번 왕복 운행을 합니다.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정선 5일장이 서는 날, 그러니까 매월 끝자리가 2일과 7일로 끝나는 날에만 탈 수 있지요. 조금 번거로워지긴 했지만 오히려 그만큼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된 셈인데요. 자, 그럼 제천역에서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고 출발해 보시죠. 이 열차가 특히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열차 자체가 훌륭한 전망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면 일반 기차와는 창문 크기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바닥부터 천장 가까이까지 벽면 전체가 널찍한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굳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지 않아도 강원도의 거대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객실 안에서 풍경화처럼 펼쳐지는 자연을 감상하는 기분, 꽤 특별하겠지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정선 아리랑 열차를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희의 노래 관광열차, 송대관의 차표 한 장, 그리고 방시리의 첫차 세 곡입니다.

네, 방시리의 차차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김상희의 관광열차 그리고 송대관의 차표 한 장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얼마 전부터 다시 운행하기 시작한 정선 아리랑 열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칸칸마다 붙여진 이름도 정겹습니다. 하늘실, 땅울림실, 사랑인실 다 우리말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1호차인 하늘실과 4호차 사랑인실은 탁 트인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칸이 있어서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3호차 땅울림실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휠체어석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지요. 열차를 타고 가시다가 2호차 카페칸 창가 쪽 자리를 잡고 차 한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창밖으로 느리게 흘러가는 강원도 산천에 흠뻑 빠져들 때쯤 열차는 정선역에 도착합니다. 보통 여기서 여행객들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이 기차가 오전 11시쯤 정선역에 잠시 들렀다가 곧바로 종착역인 아우라지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기차를 타고 아우라지까지 가자니 정선 5일장 구경을 놓칠 것 같고 장을 보러 정선역에 내리자니 종착역인 아우라지의 풍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선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 정선역에서 출발하는 이 버스를 타면 반나절 동안 오일장 맛집 투어부터 가리왕산 케이블카 그리고 아우라지까지 정선의 명소들을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종점인 아우라지는 평창에서 흘러오는 맑은 구절리와 삼척에서 흘러오는 송천, 두 갈래 물줄기가 어우러진다 해서 생긴 이름이지요. 물가를 따라 있는 둘레길을 천천히 걷다가 초승달 모양의 징검다리를 건너보는 것도 재미있겠고 조금 더 활동적인 걸 원하신다면 폐의 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를 타보셔도 좋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얼마 전에 다시 운행을 재개한 정선 아리랑 열차를 이용한 여행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 남희의 아우라지, 그리고 한동엽의 검정 고무신.

0: 네, 얼굴이 신분증이 되고 이름 석자가 곧 보증수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이름만 들어도 아, 그분 하고 모든 게 통하는 분들이지요. 아마 이분도 그런 분일 겁니다. 가요계의 보증수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첩 신재동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과찬이십니다.
0: 보증수표를 넘어 백지수표. 가요계의 백지수표.
1: 백지수표는 조금
0: 위험한가요?
1: 네, 좀 그렇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보증수표로. 예. 아무래도 단장님은 평소에 뭐 얼굴

0: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행동 거지가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가서 먹다가 네. 뭐가 나왔다.
0: 아, 네. 불만 제기, 이의 제기할 때
1: 짜증을
0: 조심스럽죠.
1: 내죠.
0: 그렇죠. 네. 머리카락 나와도.
1: 아, 사장님 이러면서 이거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0: 보통은 그러는데.
1: 그냥 조용히 건져내고 예. 먹든가. 근데 뭐 아. 이제 접촉사고.
0: 아, 차 사고 났어요.
1: 나갔는데 가니까 뭐 그냥 큰 건 아니니까 이럴 네. 때 또 그럴 수는 없어요.
0: 아, 뭐 보험부 처리하자 하지 에이. 못하고 그냥 아, 그냥 가세요. 아유, 이런 괜찮습니다. 경우가 많았군요.
1: 예, 꽤
0: 손해잖아요.
1: 근데 뭐 손해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네. 제가 오히려 약간 더 조금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면도 있더라고요.
0: 혹시 접촉 사고가 난 상대편에서 단장님은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못 알아보는 경우도 그쵸, 있잖아요. 그런데 네. 모든 경우 다 그렇게 너그럽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못 알아보면 뭐
1: 물론 그런데 알아보더라고요.
0: 아, 거의 다.
1: 네, 일단 이름이 뭐 나오고 뭐 네. 이렇게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면
0: 오, 네. 역시
1: 저는 됐습니다 해도 아닙니다 이거 저 혹시 하니까 아, 예. 명함을 주세요 뭐 이러다 보니까 아, 뭐 또 그렇게 되는데
0: 역시 사회적인 명사는 다르시군요.
1: 저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안 그렇고
0: 아, 저는 뭐 그런 일 없습니다.
1: 아, 지난번에 뭐 어디 그건... 식당 갔더니 아주 사장님이 거의 막 아주 죽던데
0: 어느 식당 말씀하시는 그... 아, 영등포에
1: 아,
0: 있는
1: 뭐 식당 갔더니 뭐.
0: 아, 그 사장님은 손님이면 다 좋아하세요.
1: 아니에요. 알아보시던데 목소리가 너무 멋있다는 뭐 그러시더라고.
0: 워낙에 제가 얼굴 없는 아나운서라 사장님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개시판으로 김경식 님이 하긴 며칠 전에 주신 건데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예명을 쓰는 가수들 재밌네요. 노래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이 많은데 그 노래들도 한번 들어보죠. 아.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1: 네, 네, 네.
0: 6월 5일과 12일 방송에서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재밌는 예명을 쓰는 가수와 그 노래들
1: 네.
0: 들어봤잖아요.
1: 네, 네,
0: 그걸
1: 네.
0: 재미있게 들으신 모양입니다.
1: 아, 노래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예. 진짜 뭐 정말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 다 동원해서 만드니까.
0: 예, 예.
1: 사실 우리나라 가수가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은 네. 거의 예명을 쓰지 않나.
0: 그렇죠. 많이 쓰시죠.
1: 예.
0: 그리고 오늘 김경식 님이 제안하신 대로 노래 제목에 혹은 뭐 가사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특히 네. 제목에 들어간 노래도 참 많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오신 거죠.
1: 네. 오늘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첫 곡부터 그 우리 태진아 씨의 옥경이
0: 빼놓을 수 없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89년도에 발표를 했던 노래인데 우리 조은파 작사 임종수 선생님이 작곡을 했어요.
0: 네.
1: 뭐 사실 뭐 옥경이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 태진아
0: 사모님의
1: 사모님이잖아요.
0: 근데 옥경은 아니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옥형.
0: 옥형이죠.
1: 옥형인데 옥형 이러니까 뭐 경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가 난 노래죠.
0: 네. 이름을 쓴 노래 중에 가장 히트한 곡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1: 아, 진짜 이
0: 갑순이와 갑돌이 이후로
1: 태진아 씨는 이 노래 하나로 네. 거의 팔자를 고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76년도 그 존파 선생이
0: 아, 그 전에
1: 그냥 써버렸던 곡이래요.
0: 아주 오래전에 나왔네요.
1: 네네. 근데 사실 그때는 그 존파 씨의 친구가
0: 네네네.
1: 어디 서울 어디 뭐 근처에서 이제 술집에서 술을 한잔 먹다가
0: 네.
1: 종업원에게 말을 걸었겠죠. 그런데
0: 네.
1: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도 안 들고
0: 종업원이
1: 그리고 이렇게 약간 흐느끼는 듯한 어깨가 들썩들썩
0: 여성 종업원이요.
1: 여성 종업원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0: 네.
1: 어린 시절 둘이
0: 알던 사이였어요.
1: 속장난하고 아~ 놀던
0: 손님과 종업원으로 그렇죠. 만난 거네요.
1: 그걸 만났고 얼마나 슬픕니까.
0: 아~
1: 그래서 뻥뻥 울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0: 예,
1: 존파 씨의
0: 예.
1: 친구 얘기죠.
0: 네.
1: 그날 밤 들어가서 그냥 몇 분 만에
0: 그때는 뭐 제목이 옥경이는 아니었겠네요.
1: 그때는 원곡이 네. 고향여자라는 노래였답니다.
0: 아, 고향여자.
1: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여자가 사실은 우리 연애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그런 감정이 싹 트는
0: 요즘 말로 하면 그 뭐 신조어로 썸 같은 거죠.
1: 그렇죠. 썸. 예.
0: 썸
1: 탄다. 거기까지 갔던 친구인데
0: 네.
1: 어느 날 거기서 봤으니 그 얼마나 가슴 찡했겠습니까.
0: 아.
1: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0: 네.
1: 곡 만드는 데는 정말 좋은 소재예요.
0: 아, 그렇죠.
1: 가슴이 울렁울렁 벌렁벌렁하죠. 그런 소재만 있으면.
0: 그럼요.
1: 네. 네. 네.
0: 자,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1: 원래 이게 81년도에
0: 네.
1: 나훈아 씨한테 먼저 갔대요.
0: 어떤 분이요?
1: 나훈아.
0: 아, 나훈아 씨한테.
1: 네네네.
0: 아, 근데 그랬어요.
1: 딱 들어보고
0: 네.
1: 됐다고 막 뭐 이래가지고 안 했나 봐요. 그래서 한 8, 9년 묻혀 있다가
0: 네.
1: 이제 8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 태진아 씨가 귀국을 해서
0: 아.
1: 이제 임종수 씨한테 나 이거 할게. 해가지고 한 게 그때 당시 150만 장이면 이야, 뭐
0: 어마어마한
1: 거잖아요.
0: 가수뿐만 아니라 지금 작사 작곡가의 뭐 인생 팔자도 많이 바뀌셨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근데 그때가 저작권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때예요.
0: 81년도니까
1: 88년부터 저작권이 아마
0: 그렇죠. 예. 아.
1: 그래서 이분들이 큰 재미는 못 봤을 거예요.
0: 아 근데 이게 89년도에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1: 아 8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 그때부터는 재미를
0: 정리가
1: 봤네.
0: 됐겠네요.
1: 그러네요.
0: 예.
1: 아 그렇구나.
0: 첫 번째 수혜자 뭐 이런.
1: 그러네요. 태진아 씨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0: 예, 옥경이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하나 더 준비하셨죠.
1: 네, 이 곡도 역시 현숙 씨의 사랑하는 영자 씨. 이게 95년도에 발표했던 노래인데 네. 근데 뭐 이게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그 7, 80년도에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뭐 영자 뭐
0: 아주
1: 뭐
0: 흔한 이름이었죠.
1: 많았잖아요. 그런
0: 네,
1: 이름.
0: 순자.
1: 네, 순자 네. 뭐 옥자. 네. 근데 뭐, 네. 그런 이제 이름이 하나였었는데 그 당시 영화 영자의 전설 시대라는 영화에서 그 영자라는 네. 이름이 이제 나온 거죠.
0: 상징적인 이름이 된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이게 더 뜬 거는 사실 그 현숙 씨가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그 휴먼 다큐.
0: 아, 예, 예.
1: 거기서 이제 친애 어머니.
0: 그 다큐가 참 유명했죠.
1: 그래요. 거기서 예. 아마 효녀 가수라는 타이틀이.
0: 아, 맞아요.
1: 그냥 탁 붙었어요. 네. 이게 가수의 현숙 씨의 어떤 그 운명이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 다큐 장면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1: 그렇죠.
0: 노래도 또 많이 사랑받고. 네. 네 그랬습니다.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태진아의 옥경이, 현숙의 사랑하는 영자 씨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태진아의 옥경이, 그리고 현숙의 사랑하는 영자씨 듣고 왔습니다. 제목에 이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인물을 상상하며 노래를 감상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단장님 만든 노래 중에 그런 제목도 있습니까?
1: 근데 저는
0: 이름이
1: 그
0: 들어간 거.
1: 어머니와의 한참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추억이 너무 많아서
0: 네.
1: 제 노래 보면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참 많아요.
0: 어머니의 존함이 들어가진 않지만
1: 이름은 들어가진 않지만
0: 어머니의 존재는
1: 어머니의
0: 노래에 네. 많이 이제 반영돼 있군요.
1: 예. 네. 자꾸 또 그런 감정이 또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0: 예.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네, 우리 저 고 최현 씨의 순아.
0: 아, 순아
1: 노래입니다. 아시죠?
0: 알죠.
1: 그렇죠. 이게 이제 4집 그 가을비 우산 속에 같이 수록이 됐던 노래인데
0: 네.
1: 78년도 12월에 발표를 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정만영이라는 시인하고 작사를 하시고 우리 최주호 선생님이 또 작곡을 했었던 노래인데
0: 네.
1: 그 순아 그 시에서 따온 이름이 시 사랑 제목이 사랑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따온 이름이 순아라는 그 특정 인물이
0: 네.
1: 아닌. 예. 그 이름은 이제 딴 거죠.
0: 아, 네. 이게 70년대 후반 도시화가 이제 급격히 진행되면서 시골에 많은 처자들이
1: 그렇죠, 그렇죠.
0: 처자 총각들이 올라와서
1: 그렇습니다.
0: 취업을 공장에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네. 그때 그 시절의 어떤 대표적인 여인 인물이죠. 순아라는 이름이 네, 그 시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최현 씨의 순아 함께 들어보실까요?

0: 네, 최원 씨의 노래 순아 들어봤습니다. 오늘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순아라는 노래의 가사가 장만영 시인의 시에서 발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시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네네. 이렇게 시작되네요. 서울 어느 뒷골목 번지 없는 주소엔들 어떠랴. 조그만 방이나 하나 없고 순아 우리 단둘이 살자. 정말 다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단칸방.
1: 이게 참 이게 아 이게 또 제가 읽는 거랑 다르네. 이게 완전히 다르네. 저도 한번 서울 어느 뒷골목 번지 없는 주소엔들 어떠랴. 이게 벌써 이 어감이
0: 멋있는데요.
1: 아, 그러세요. 멋있어. 네. 야 이게 아나운서는 괜히 되는 게 아니구나.
0: 저 그냥 읽었는데요.
1: 그냥 읽었는데 그러네. 아, 근데 내용이 참 그래요, 그죠?
0: 예.
1: 이때 당시 우리 누나들. 일컬어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 공장 다니는 그런 누나들인데 아 그분들이 진짜 사실은 우리나라에 진짜 큰 역군들이었어요. 아,
0: 그럼요. 네.
1: 살렸어요 우리나라들.
0: 그분들이 경제도 일으켰지만 네. 그분들이 번 돈으로 또 시골에 있는 고향 집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송금하면은 그 돈이 가정을 유지하는 그 지역을 유지하는 그런 힘이 된 거죠. 그렇죠. 원천이 된 거죠.
1: 그러면 이제 지역도 살고.
0: 그렇죠. 또 동생들도 공부하고 맞아요. 이제 어떤 똑똑한 인재가 되고.
1: 본인은 못 가면서.
0: 그렇죠. 본인은 못 배워도 남동생은 대학 보내고.
1: 그 많아요. 뭐 우리 간호원들 광부들 보면. 아,
0: 그럼요.
1: 그런 예. 78년 80년대가 참 그런 게.
0: 그분들의 참 노고와 희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네.
0: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하나 남았는데요.
1: 네네 이번 곡은 네. 우리 김세레나 씨의 갑돌이와 갑순이.
0: 갑돌이와 갑순이.
1: 네네.
0: 아까 제가 그 태진아의 옥경이 얘기하면서 갑돌이와 갑순이 이후
1: 쌍벽을 이루죠.
0: 최고의 네. 이름이 들어간 노래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1939년도 멤버 뭐, 엄청나게 오래된 노래잖아요.
0: 일제 강점기 시절. 네.
1: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곡이 네. 그때 당시 함석초 네. 그리고 이병한이라는 분의 듀엣곡으로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0: 예, 제목이 온돌야화였어요.
1: 온돌야화.
0: 온돌야화 무슨 의미일까요?
1: 이게 잘 모르겠어요.
0: 온돌방에서 어떤 밤에 피어나는 이야기일까요?
1: 그런가요? 아마 짐작컨대 그거 아닌가. 뭐 따뜻한 방에서.
0: 그렇죠? 그러니까요.
1: 그때 당시의 예. 표현으로는 이 정도가 네.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0: 예.
1: 근데 원곡 그 작사를 또 사실 나중에 이제 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암 선생이 작사를 다시 하고 이제 전기현 씨가 또 작곡을 다시 해서
0: 원래는 이제 조명암 전기현이 원곡 작사 작곡이고 개사를 김부에서
1: 그러네요,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65년도에 이제 김세레나 버전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0: 예. 네.
1: 1870년대에 보면 사실은 자유스럽게 막 연애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허용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
0: 그럼요. 네. 예.
1: 그때 당시에 그 조선 사회
0: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는데
1: 서로 알면서도 좋아하면서도 티도 못 내고
0: 그렇죠.
1: 뭐 그런 시대 때의 배경을 네. 잘 얘기한 것 같아요.
0: 예. 자, 김세레나의 노래 갑돌이와 갑순이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신재동 단장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쉬지 않는 뇌. 그런데 휴식 중에 위와 같은 생각을 자주 하면 정말 쉬는 게 아니다. 휴식한다고 말하지만 뇌는 쉬지 않고 있다. 단지 외부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뿐 내면의 다른 과제에 푹 빠져있는 셈이다. 그러니 실은 휴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을 먹고서 어떤 목표지향적 과제를 수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배회하는 마음에 맡긴 채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 흘러가는 대로 둔다니 마치 편히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외부에 집중할 일이 없을 때 우리 뇌는 자신을 돌아보거나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일로 생각보다 더 바빠서 지치고 있을지 모른다. 타인의 마음을 추론한다? 이는 마음이론이 하는 일 아닌가? 실제로 뇌의 마음이론 회로와 기본 설정 네트워크는 영역이 겹친다. 대표적으로 전두엽의 안쪽 영역이 중복되는데 1장에서 설명했듯 이 영역의 역할 중 하나는 현실과 표상을 분리하는 일이다.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그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추상적인 뭔가를 더 떠올리는 역할이다. 이 영역이 마음이론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도 포함되어 있다니 그만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일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이처럼 현실과 분리된 표상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시기를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대상 영속성, 즉 눈앞에 물건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만 2세 무렵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는 어떤 상태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후 2주, 1살, 2살이 된 아기들의 뇌를 촬영해 어른의 뇌와 비교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도 생후 2년이 되어야 어른과 비슷해졌다. 피아제 이론과 뇌 연구 결과가 대략 비슷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정리하면 생후 초기 2년 내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표상 세계가 터를 잡는다. 이렇게 보니 우리는 아기 때부터 일종의 투잡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인생의 절반은 바깥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지만 나머지 절반은 퇴근에 다른 일을 했던 셈이다. 외부 현실 세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을 때면 수시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타고 내면의 공터로 돌아가 거기에 표상의 건물을 지으며 살아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머릿속은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로 넘쳐난다. 그 하나하나가 크고 작은 표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건물이 촘촘히 들어선 장소가 마음이라는 세계다. 그렇다면 그 세계 안을 거닐 때 우리는 흡사 조물주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짧게 설명했지만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뇌는 다른 흥미로운 현상도 보인다. 뇌의 네트워크 연결에 변화가 생겨

0: 이는데 바로 짧은 연결은 약해지고 긴 연결은 강해지는 것이다. 마치 시골 마을에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선 다음에는 도로망을 정비하여 큰 도시로 확장 건설하는 일과 비슷하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어중간한 골목길은 줄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시원하게 뚫어 장거리 도로를 확충하듯이 말이다. 이처럼 내면 세상의 정신적 제국을 건설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된다. 이 과정을 청소년기라고 한다. 마음을 다루는 뇌과학의 기술 1. 몽상과 명상. 생각 멈추기. 몽상을 줄이고 뇌에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잠잠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평온을 이루고자 하는 활동이 있다. 바로 명상이다. 명상도 방법이 다양하다. 명상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활동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딴 생각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어딘가에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집중 또는 관찰 대상은 자신의 호흡을 비롯한 신체 감각일 수도 있고 외부의 어떤 점이나 문양일 수도 있다. 호흡이나 신체 감각도 기본 설정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외부 자극에 해당한다.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활동하는 내면이란 표상세계, 즉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바깥 현실 세계와 별도로 구축한 세계를 가리킨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내 몸도 외부 세계다. 따라서 내 몸의 호흡이나 신체 감각 혹은 내 몸 밖의 어떤 점이나 문양 등은 모두 외부 자극이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은 감소한다. 실제로 진행한 연구에서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명상이란 우리의 정신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 무대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셈이다. 표상세계 밖에 있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관찰함으로써 딴 생각의 흐름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연습이다. 그래서 명상하는 동안에는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기대하려 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명상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지침이다. 즉, 무비판적으로 관찰하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괴로운 몽상 대신 명상을 생활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거의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필요한 자극이 적은 환경이 좋다. 그렇다고 다른 자극들을 완벽하게 차단해야만 명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딴 생각의 흐름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어딘가에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함으로써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을 전환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적어도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단순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 설령 주변에 다른 자극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자극을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그들이 내는 온갖 소리를 무비판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자리 잡고 하는 명상보다는 딴 생각이 더 들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다스리는 연습이 된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이처럼 최소한의 자원을 통해 의도적으로 몽상을 멈추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명상의 장점이다. 외부 환경에 어떤 번거로운 준비를 하지 않고도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다.

결정 네트워크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에 집중이다. 이를 운동과 비교해보자. 가벼운 달리기를 하면서 발목의 움직임이나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방식에 집중하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의 원리와 유사해진다. 따라서 이런 순간들을 일종의 생활 명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활동들은 반드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쉬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몽상 속을 배회할 수 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다고 운동을 안 한 것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상은 딴 생각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활동이다. 딴 생각을 하면서 명상을 했으면 그것은 딴 생각을 한 것이지 명상을 한 것은 아니다. 물론 명상을 하면서도 딴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라고 부르지 않는가. 즉, 딴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만큼 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토록 다스리기 힘든 딴 생각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셈이다. 다만 명상도 명상 나름이다. 통용되는 명상 방법이 다양하니 그리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어딘가에 집중해서 몽상을 덜 떠올리도록 하는 명상도 있지만 떠오르는 몽상을 가만히 관찰하라고 하는 명상도 있다. 한 곳에 집중하는 명상에 비해 떠오르는 대로 관찰하는 명상의 경우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더 활동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뇌과학자의 명상법.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를 소개해보겠다. 아무래도 나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며 사는 사람인 것 같다.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도 그렇고, 글을 쓰는 작업도 그렇고,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 상담이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떠올리길 권장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상담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리는 행위가 도움이 된다. 이해하려는 대상이 자신의 마음이든 타인의 마음이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떠올릴 줄 알아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록 상담할 때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려서 하더라도 그 이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연상이 필요하다. 글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다. 일단 자유롭게 떠올리면서 다양한 내용을 펼쳐놓은 다음 그 중에서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선택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하는 두 작업이 모두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유롭게 무언가를 떠올리는 성향은 어릴 적부터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되거나 출판을 염두에 둔 글쓰기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다. 어쩌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활발한 아이였는지 모른다. 그런데 앞에서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활발하면 우울해지기가 쉽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었다. 그 시절 기억 중 명상과 관련된 재미있는 경험이 있다. 죽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음을 잘 관찰해보자.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였던 것 같다. 평소에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살아서 뭐하나 같은 생각들이 자주 떠올랐는데 이 생각들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궁금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포착해보기로 했다. 바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다. 설령 자신의 마음이라 해도 그렇다.
생각이

나 감정은 조금만 지나도 희미해져 버린다. 제대로 포착하려면 떠오르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로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하루는 포착에 성공한 듯 했다. 그 순간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 일종의 신체 감각처럼 느껴졌다. 마음이라기보다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같았다. 하지만 평소에 자주 느끼는 여느 신체 감각과는 다른 생소한 느낌이었다. 뭔가 피부에 닿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멀미가 나거나 졸린 느낌 등은 익숙한 신체 감각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신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 피부에 모기가 앉았나 보구나 혹은 속에서 배탈이 났나 보구나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느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몰랐다. 굳이 그것과 가까운 경험을 고르자면 일종의 수치심 같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는 신체 반응이 아니라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느낌은 신체 감각 같은데 그것을 일종의 감정처럼 심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할까? 이토록 애매하면 사람이 헷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무튼 이 느낌이 들고 나면 이것이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듯 했다. 피부에 뭐가 닿는 느낌이 들면 모기가 앉았나 보구나 생각하고 속이 불편하면 배탈이 났나 보구나 하고 떠올리듯이 이 생소하고 모호한 느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면 죽는 게 낫겠구나 하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것을 포착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작 이런 감각 때문에 그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가?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감각이기 때문이었다. 죽어야 할 그럴싸한 이유가 아니고 말이다. 죽고 싶다는 마음의 출발점을 마침내 발견했는데 그저 애매모호한 신체 감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실은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있다. 총 3번의 비슷한 실험으로 이루어진 연구라서 단계적으로 소개해보겠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의 책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저자는 마음 이론이 사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위에서 각자 자기만의 설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하는데요. 마음 이론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원인을 꼽자면 개인차, 상황의 복잡성,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이 세 축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남 탓으로 고통을 돌리는 심리, 즉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보지 않으려는 심리적 가림막이 어떻게 원망과 혐오를 강화하는지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 이해의 방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책,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개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두 번째

0: 봄의 햇빛은 따가웠고 막 잎이 돋기 시작한 초목의 풍경은 아직 황량하기만 했다. 짐을 한가득 실은 트럭 뒤를 따라 벤츠가 길을 달렸다. 8차선에서 4차선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길은 점점 좁아졌다. 낡은 트럭의 뒷공무니만 보던 승범은 바짝 조인 넥타이를 풀었다. 익숙했던 도시의 고층 빌딩과 도로의 비좁게 선 차들의 풍경이 사라지면서부터 속이 답답해졌다. 여기를 보면 산, 저기를 보면 논과 밭. 어쩌다 나타나는 농가를 보고 그만 아찔해져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차 내의 탁한 공기를 휩쓸었다.
1: 산세 좋고 물 맑은 살기 좋은 도시 우화!
0: 바람에 실려 웃음 섞인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잠시 알았던 그 사람을 떠올리자 현기증이 일었다. 승범은 다시 창문을 닫았다. 조수석에 앉아서 힐끗 글을 보던 태경이 에어컨을 틀었다.
2: 아유, 봄인데 벌써 덥네요. 안 그렇습니까, 정민씨?
0: 그는 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한테 일부러 말을 걸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경이 돌아보니 정민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부터 놀러가는 것 같다며 조잘대거나 어디 휴게소에 어떤 음식이 맛있으니 꼭 가자고 다짐하더니만 다시 정막 속에서 한숨만 쉬어대는 승범이 어색해 태경은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그만둔 제1한방병원의 직원 단톡방. 빨갛게 쌓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 단톡방에 뜬 기사 하나 때문에 모두 호들갑이었다. 궁금한 마음에 태경은 그 링크를 클릭했다. 그걸 본 태경이 짧은 숨을 들이켰고 운전하던 승범의 시선이 그가 든 핸드폰으로 향했다.
3: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 한의사 뇌물로 부원장 자리 따내기?
0: 고딕체로 부각된 제목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앞에 떠올라 휘휘 돌았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경적을 길게 울렸다. 태경이 소리를 내지르며 안전벨트를 꼭 쥐었다. 깜짝 놀란 승범이 핸들을 돌려 중앙선을 넘은 차를 바로잡았다. 차가 휘청거리며 간신히 제 궤도로 들어섰다 싶을 때 승범은 그대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태경은 연이은 거친 운전에 눈을 질끈 감고 주기도문을 외웠다. 중간중간 욕과 후회의 한탄이 흘러나왔다.
4: 뭐예요?
0: 잠에서 깬 정미가 시끄럽다고 태경의 어깨를 때리며 승범에게 물었다. 대답 대신 승범은 태경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3: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 한의사 뇌물로 부원장 자리 따내기?
0: 화면을 내리면서 기사 전문을 읽던 승범은 모자이크 된 사진을 보고 입을 악 다물었다. 누가 봐도 승범이었다. 뒤에서 고개를 빼 기사를 함께 읽던 정미가 한숨을 내쉬었다.
4: 뇌물 준 사람을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작정했네. 아니, 준 사람만 나쁜가? 받고 배째라는 병원장이 더 나쁘지. 세상사 기분이 기브앤테이크인데 서러워서 어디 살겠냐고. 사진이라도 좀 예쁜 걸로 하든가. 초촌스럽게 증명사진이 이게 뭐야.
0: 정미의 목소리가 승범의 먹먹한 귓속을 유영했다.
4: 독한 저 인간이 어떻게 들어간 병원인데.
0: 정미가 중얼거리자 이번엔 태경이 그만하라며 그녀의 어깨를 쳤다. 정미는 제자리로 돌아가 몸을 기댔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바람이 휘휘 불어 승범은 에어컨을 껐다. 그는 백미러로 정미를 음울하게 쳐다보고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정미화는 제1한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 5년을 함께 일한 동료 사이였다. 이렇듯 승범에게 독하다고 말하지만 그녀 또한 만만치 않게 직설적이고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남다른 정의감이 있어 병원장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의료인은 전문직이지 서비스직이 아니라며 오히려 승범보다 화를 많이 냈다. 물론 그 말에 앞서 싸가지는 없으나 저밖에만 모르나 무료계의 눈이 멀었으나 등등 승범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긴 했으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님을 승범은 잘 알았다. 그녀가 선뜻 승범의 지방행에 따라 나서준다고 했을 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었다. 물론 그만큼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전제 하에 일은 진행됐지만 일당 백인 그녀가 옆에 있어준다면 돈 버는 일은 수월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그런 그녀가 한방병원에서 유능한 남자 간호조무사 윤태경을 월급 인상, 숙식 제공으로 꿰어 데리고 왔을 땐 승범은 그 어떤 말이든 다 들어주리라고 다짐했었다. 지금이 그때였다. 다시 차내는 조용해졌다. 태경은 기진맥진했는지 눈을 감았다. 앞만 보던 승범은 문득 송기훈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게 다 그놈 때문이었다.
5: 거기서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0: 자신의 성격이 이렇게 꼬인 건 이혼한 부모님 때문이 맞긴 하지만 그 마마보이 놈한테 들으니 속이 뒤틀렸다. 부모 잘 만난 놈의 인생은 직진만 펼쳐지는 순탄대로겠지만 승범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승범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때의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 가족보단 그냥 동거인 느낌이었고 엄마는 돈 때문에 늘 아버지랑 싸우고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이혼한 엄마는 결국 돈 많은 미국 아저씨를 만나 이민 갔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새끼라며 자신을 끌어안던 엄마 품이 떠올랐지만 너무 어릴 때라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일이다. 어린 시절 승범은 할머니를 따라 한의원에 자주 갔었는데 넓은 마당에 번듯한 한옥이 참으로 멋진 곳이었다. 너무나 으리으리해서 이런 곳에서 산다면 엄마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반짝반짝 빛이 나던 장소. 아무튼 그 기억이 이어져 한의대를 지망했고 합격까지 했다. 한의사도 의사이니 돈을 잘 벌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다. 처음 입학할 때만 빼고 수석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졸업하니 모든 건 돈과 빽이었다. 그동안 공부해서 한의사 면허증만 따면 돈을 벌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었는데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을 몰랐던 것이었다. 부모의 한의원을 물려받거나 지인의 뒷배로 한방병원에 들어가는 친구들. 자신은 고작 수도권 외곽에 한방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수석을 놓치지 않았건만 개원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 한방병원에 들어가게 도와줄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더 높은 곳, 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 정미의 말처럼 승범은 제일 한방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경력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병에도 독한 약재를 과하게 넣은 한약을 처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제일 한방병원에 다니는 한의사들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비싼 선물과 비싼 술값으로 친분이란 이름에 접대를 했다. 백과 돈이 없으면 만들어가면 되었으니까. 그렇게 목표하던 제일 한방병원에 들어가 몇 년을 그곳에서 한의사로 지냈으니 승진으로 권위도 얻고 돈 좀 더 벌겠다고 되는 대로 긁어모아 뇌물을 원장한테 줬건만.
5: 돈만 받아먹고 다른 인간을 앉혀? 날 잘라?
0: 승범이 핸들을 틀어진 손에서 뿌두둑 소리가 났다.
5: 내가 꼭 명의로 떠서 다시 인서울 한다.

0: 새벽같이 출발해서 전라남도 우화시에 도착하니 시각은 정오였다. 시내라고 해도 3층 건물이 제일 높고 그래서인지 푸르죽죽한 하늘이 드높게 보였다. 1차선 도로와 거리는 한산했다. 승범은 멈춰있는 트럭 뒤에 차를 댔다. 1층이 철물점인 건물이 이곳에서 그나마 새 건물이었다. 차에서 내린 정민은 몸이 뻣뻣하다며 기지개를 켰다. 태경은 종종거리며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사람들을 도우러 갔다. 승범은 몸을 숙여 2층에 새로 매달린 간판을 봤다. 새하얀 판에 진지한 궁서체로 써진 승범 한의원이 정오의 햇살에 빛이 났다. 승범은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이 건물 2층에 번듯하게 한의원을 차렸다. 도시에 흔하던 한의원이 이곳 우화엔 없었다. 독점 한의원으로 우화 노인네들의 돈을 착실하게 뜯어내고 명의로 거듭나 제일 한방병원 옆에 그보다 큰 한방병원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곳에 환자를 빼앗아 세계 제1의 한방병원으로 떠오를 테다. 승범은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단정히 하고는 심호흡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풀어헤쳤던 넥타이를 꽉 쥐며 흐트러진 명품 정장을 매만졌다.
1: 그래, 할 수 있어. 그깟 빈말로 환자들 공감해주는 거?
0: 송기윤이 할 수 있으면 자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훌륭한 의술과 합쳐진다면 성공은 금방이다. 그렇게 승범은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지며 차에서 내렸다. 차문을 닫고 구겨진 옷을 탁탁 터는데 벼랑간에 물벼락이 쏟아졌다.

0: 오늘은 유별났다. 수정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약방 불을 켰다. 잿빛 머리를 하나로 묶고 개량 한복을 입었다. 그 위에 외투를 걸치며 나무 미다지에 잠금쇠를 풀고 거리로 나갔다. 새벽부터 안개가 잔뜩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축축한 흙냄새가 나는 안개 속에서 뿌연 빛을 내는 가로등을 기웃거렸다. 후! 답답함에 숨을 몰아쉬자 하얀 입김이 안개에 스며들었다. 반대편 가로등 불빛을 향해 다시 걸었다. 혹시나 해서 조금 더 멀리 가본다는 게 시내 끝 냇가까지 갔다. 안개 때문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가 제법 컸다. 여전히 속이 답답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수정은 아무 말 없이 온 길을 되돌아갔다. 한약방에 온 수정은 외투를 벗어 주황색 소파에 던져놓고는 문이란 문을 다 열어젖혔다. 내부에 고인 한약 냄새가 묵직한 바람에 휩쓸렸다. 약방 곳곳을 쓸고 닦아냈다. 마른 걸레로 한약업사 자격증이 들어있는 액자를 닦아내다가 문득 짜증이 치밀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걸레를 바닥에 던지고는 밥이나 먹자며 부엌으로 향했다. 모내기 철이라 손님 수가 줄었다. 꽤 한가하다 싶을 때 친구 공실이 틀어놓은 TV를 보며 박장대소를 했다. 그 웃음이 어찌나 경박한지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공실의 발밑이 뻥튀기로 너저분했다.
1: 아이 좀 깨끗이 먹을 수 없어?
0: 한 소리에도 공실은 TV에 시선을 두며 반으로 자른 뻥튀기를 입안에 밀어넣었다. TV에서 한 남자가 말을 하자
1: 아주 TV에 들어가라 들어가.
0: 수정은 혀를 차며 구석에 세워둔 빗자루를 찾아들었다. 소파 사이를 지나 창문을 열자 밖이 평소보다 소란스럽다. 한약방 맞은편 트럭에서 사내들이 꽤 무거워 보이는 기계들을 내렸다. 수정은 고개를 빼 맞은편에 새로 생긴 2층 한의원을 올려다봤다. 승범 한의원. 글자를 보니 속이 더부룩해졌다. 공실이 슬리퍼를 끌고 수정의 옆으로 왔다. 뽀글뽀글한 머리를 들이밀며 수정의 시선을 쫓았다. 사내들이 기계 하나를 마주들고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2: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이 유난 떨기는.
0: 공실이 콧방귀를 끼며 투덜거렸다. 공실은 수정이 못마땅했다.
2: 아유, 미련 팔푼이.
0: 수정은 자주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참다 참다 어쩌다 한번 소화제를 먹었다. 그러다 복통이 심해져 시내 병원을 그리고 서울의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여러 검사를 받고는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 항암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수정은 그걸 거절했다. 수정이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공실에게 했을 때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수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약업사다. 아파서 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남들한테 건강해야 한다며 꼬박꼬박 약 챙기라고 하던 그런 사람이 제 건강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 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사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4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서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서풍, 풍속 초속 2m, 기압 1500헥토파스칼, 기온 22.1도. 평양, 남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3도. 백령도, 남서풍 5m, 1500헥토파스칼, 23도. 해주, 남서풍 3m, 1800헥토파스칼, 23도. 서울, 남서풍 2m, 1900헥토파스칼, 23도. 인천, 남서풍 2m, 1800헥토파스칼, 23도. 서산, 남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23도. 군산, 바람 없고 1900헥토파스칼, 23도. 목포, 남동풍 2m, 1800헥토파스칼, 22도. 여수, 남서풍 0.5m, 1900헥토파스칼, 22도. 제주, 남동풍 0.5m, 1700헥토파스칼, 22도. 서귀포, 남풍 1m, 1800헥토파스칼, 22도. 통영, 남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22도. 부산, 북서풍 2m, 1900헥토파스칼, 22도. 포항, 남서풍 3m, 1800헥토파스칼, 24도. 울릉도, 남서풍 4.5m, 1900헥토파스칼, 22도. 울진, 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23도. 동해, 남서풍 1.5m, 1800헥토파스칼, 23도. 강릉, 남서풍 1.5m, 1700헥토파스칼, 25도. 속초, 남동풍 2m, 1600헥토파스칼, 22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풍 4.5m, 1014헥토파스칼, 28도. 나하, 남서풍 4m, 1014헥토파스칼,

14헥토파스칼 27도. 미나메달토 섬 동풍 0.5m 1014헥토파스칼 26도. 나세 남서풍 1.5m 1013헥토파스칼 25도. 가고시마 북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26도. 후쿠오카 남동풍 2.5m 1010헥토파스칼 24도. 이즈하라 북풍 1.5m 1010헥토파스칼 21도. 사이고 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19도. 마세 남동풍 0.5m 1010헥토파스칼 21도. 시미즈 북풍 1m 1010헥토파스칼 23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3m 1010헥토파스칼 23도. 오사카 북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24도. 와섬 남서풍 3m 1011헥토파스칼 18도. 아오무리 남풍 2.5m 1010헥토파스칼 18도. 삿포로 남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15도. 왓카나이 남서풍 4.5m 1011헥토파스칼 18도. 네무로 남풍 3m 1014헥토파스칼 11도. 센다이 남동풍 2m 1013헥토파스칼 19도. 도쿄 북동풍 1.5m 1013헥토파스칼 21도. 하치도섬 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21도. 지치섬 북풍 1.5m 1013헥토파스칼 27도. 다음은 러시아주입니다. 하바롭스크 바라모코 1004헥토파스칼 16도. 대치에 바라모코 1008헥토파스칼 13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9m 1007헥토파스칼 17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서풍 2m 1005헥토파스칼 22도. 평양 남동풍 1m 1006헥토파스칼 23도. 백령도 남서풍 5m 1006헥토파스칼 24도. 해주 남서풍 3m 1008헥토파스칼 23도. 서울 남서풍 2m 1008헥토파스칼 23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1도, 습도는 87%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6분입니다. KBS 기상동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출산 후 다시 몸을 회복하기까지는 조리 기간은 물론 재활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몸의 기능과 관절을 비롯해서 출산 전의 상태로 만들기까지 관리가 필요한 거죠. 특히 늘어난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요. 시기와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출산 후의 체중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중보다 체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015B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산 후 산모들은 체중 관리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체중은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무조건 빨리 급하게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출산 후 체중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임신 전과 후에 체중 변화는 당연한 거겠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서 몸에서 여러 가지 체중 변화도 있고 신체 변화도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네.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출산하신 산모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산후풍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제 체중이 늘까 봐 오히려 출산하고 나서 몸이 회복되지 않을까 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체중도 적절히 잘 빼시면은 오히려 출산 후에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뭐 체중이 늘까봐 좀 걱정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부터 출산까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체중이 증가하나요? 차이가 큰 것 같기도 하던데요.
1: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10일에서 15kg 정도 이렇게 체중이 늘 수 있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체중이 절대적으로 몇 kg가 늘어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임신 전에 BMI 그러니까 우리 비만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 체중 증가하는 권장량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BMI 정상이 한 23에서 25 전후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정상 체중이라고 하면은 한 11에서 16kg 정도 체중이 늘던 거는 좀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아래인 BMI 18.5 이하인 저체중인 경우는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체중이 늘어서 12에서 18kg 정도 체중이 늘어도 뭐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과체중인 분들 BMI가 25 이상이고 30 아래인 사람들은 오히려 7kg에서 11.5kg 정도 느는 게 권장이고 오히려 이제 고도비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BMI 30 이상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5에서 9kg 정도만 체중이 늘은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내가 임신 전에 준비하면서부터 나의 비만도 또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적정 체중이 좀 느는 권장량이 다르고 그런 것이 임신 중에 있는 건강 상태라든지 오히려 이제 태아의 그런 건강 상태와도 관련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 임신을 하고 주차수로 보면 어느 정도 시기부터 체중이 증가하나요?
1: 그렇죠. 우리가 임신 주기를 보면 대체로 이제 3주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임신 초기라 그러면은 이제 3개월, 그러니까 한 1주에서부터 12주 정도까지가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뭐 아직 이제 태반도 만들어지고 뭐 입덧도 조금 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임신 초반이라서 좀 여러 가지 불안하고 이제 식욕이 좀 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평균 1kg에서 2kg 정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기라고 하는 이제 임신 4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입덧도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분들도 있고 체중이 좀 늘고 이제 크기가 좀 이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태아가 이제 만들어지고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크기 성장을 하는 거는 보통 20주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좀 급속하게 또 체중이 좀 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뭐 한 4에서 6kg 정도 이제 늘 수도 있고 또 임신 후기가 돼서 보통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이때도 이제 4에서 6개월이 되는데 또 마지막 달에도 체중이 또 갑자기 늘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임신 주수에 따라서 체중 변화는 다르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몸 상태나 이런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하면서 본인의 적정 체중을 임신 주수에 따라서 맞게 가는지는 매번 좀 진료를 받을 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0: 이런 체중 증가가 가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그렇죠. 우리가 체중, 임신 중에 체중은 당연히 이제 살을 찌는

0: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체중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가 돼서 과체중이 됐을 때는 임신성 당뇨의 위험들이 아. 또 요즘에 또 많이 있어서 네. 신경을 쓸 수도 있고 뭐 임신성 고혈압이나 뭐 임신 중독증이나 또는 이제 뭐 거대하나든지 또는 뭐 제왕절개 위험들이 높아지나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요즘에 어떤 분들은 뭐 작게 나와 크게 키운다 이거보다는 예. 적정한 체중으로 이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임신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네. 임신 전과 비교했을 때요 체중이 늘었지만 출산 후에는 원래 체중으로 회복이 필요하긴 하죠.
0: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분만 하고 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아기도 나가고 어떤 출혈도 있고 양수도 빠지니까 짠하고 분만 직후에 체중이 다 회복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10달 동안 천천히 체중이 늘고 내가 뭔가 변화가 되어 있고 대사도 또 그 체중에 맞춰서 진행이 됐던 것만큼 또 분만 후에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내 체중이 진행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출산 직후에도 체중이 정말 아기가 뭐 3kg에서 나갔는데 뭐 체중은 뭐 1, 2kg 정도밖에 체중 변화가 없다는 분들도 있고
1: 그러니까요.
0: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체중대는 체중이 빠지고 내 몸이 건강한 생리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시기가 필요한데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너무 빨리 빠지는 것이 꼭 회복이 잘 되거나 네. 좋은 거는 아니라고 꼭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출산을 경험한 분들은요. 출산하자마자 배가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은 속도전이 아닌가 봐요.
0: 그렇죠.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체중이 빠지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 산모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오히려 초급반부터 빨리 살이 빠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몸도 좀 빨리 회복이 되고 몸도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출산, 임신과 출산 과정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뭐 출혈도 많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제왕절개라면 뭐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런 중대한 그런 과정을 겹치고 났는데 바로 내가 가서 운동을 뛰러 가거나 사우나를 바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몸을 속도전으로 빼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회복하고 그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빼는 마라톤과 같이 꾸준하게 갔을 때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이지 오히려 이게 초기에 너무 빨리 빠져서 짠하고 배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면은 오히려 출산 직후에 지방이 빠지는가요? 근육이 빠질까요?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도 하면서 어떤 먹는 영양이 좀 충분히 좋았을 텐데 오히려 출산 직후에 너무 힘들면은 오히려 살이 많이 팍팍 빠지는 분들 뭐 일주일 만에 빠졌어요, 뭐 열흘 만에 빠졌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회복되는 과정에서 한 2, 3개월 있다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뭐 폭풍 요요처럼 다시 체중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이때 기초대사량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 먹는 것이 늘어나서 체중이 지방으로 오히려 찌는 분들이 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아주 또 좀 장기적으로 좀 살이 많이 찌는 경우들이 유지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속도전보다는 나의 그런 회복 속도에 맞춰서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회복 속도를 봐가면서 이제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출산 한 달 만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들 하는데 그럼 좀 너무 빠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우리가 한 달 만에 싹 빠지고 뭐 체중이 다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예전대로 간 게 되게 건강하게 회복됐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뭐 산후조리하러 오시거나 하면 한 두세 달째 오시거든요. 딱 말씀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이제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육아 과정이 또 있는데 육아 애들이 이제 정말 뭐 한 3, 4개월 되면 6, 7kg 이제 금방 체중이 늘어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뭐 모유를 주거나 또 이제 안고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필요한 건 근력인데요. 오히려 이제 한 달 만에 다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은 보통 출산 후 3, 4주에는 사실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부종이 빠지는 거고 그거보다 더 빨리 빠지는 거는 당연히 출산하고 한 달 만에 운동을 많이 못 하는 거고 굉장히 힘

0: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이 좀 결핍되니까 정말 이제 근육이 좀 빠지고 기력이 더 오히려 빠지는 상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중은 빠졌는데 오히려 근육도 줄고 체력도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살 빠졌으면은 체력이 다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고 또 아기는 또 그만큼 더 커지니까 더 힘들고 그러면 이제 모유량도 줄어들고 오히려 회복될 때 막 뭐 탈모가 있다든지 뭐 피부가 더 거칠어진다든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는 오히려 너무 빨리 빠지는 게 좋진 않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산욕기라고 해서 출산하고 나서 6주 정도까지는 내가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비적의 3개월 뭐 얘기하지만 한 100일 정도까지는 너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1: 그렇다면 출산 후 6개월을 임신 전 체중으로 돌리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그렇죠. 우리가 출산하고 산모들에게 가장 강조할 때 3개월, 6개월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1: 네.
0: 3개월까지는 체력이 회복되는 시기고 그리고 6개월까지는 체중보다는 체형이 돌아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사실 6개월 때 체중이 어떻게 보면 골반이나 어떤 내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오는 시기들이 맞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고 하면 조금 열량도 줄이고 운동도 조금 더 세게 할 수 있는 시기들이 6개월 이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체중이 좀 장기적으로 체중이 얼만큼 남았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한 6개월 때 임신 체중으로 비교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체중만으로 보면은 뭐 3개월, 6개월 또는 이제 뭐 1년 후 돌 때 체중을 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 운동을 할 거냐 할 때에는 6개월까지 내가 모든 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아픈 통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딱 됐을 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6개월이 됐는데도 내가 몸도 아프고 막 산후풍 증상도 있고 뭐 관절도 아프고 제대로 운동도 못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오히려 좀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조금 더 힘든 시기여서 오히려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 그런데 이렇게 출산 후에 체중을 회복하는 일이 쉽진 않을 텐데요. 성공률이랄까요? 실제 어느 정도일까요?
0: 그렇죠. 뭐 이 성공률이라고 해서 체중을 회복하는 거는 뭐 평균적으로 뭐 한 1년이 지나면은 한 1, 2kg 정도 체중이 남다. 그러니까 우리 돌 때 정도 되면은 한 1, 2kg 정도 남는다고 하는 게 또 평균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보통 이제 목표한 거보다 한 1, 2kg에서 조금 더 뭐 체중이 좀 늘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뭐 그냥 단순 체중보다는 오히려 내가 통증도 없고 산후풍 증상도 없고 오히려 이제 운동에 능력들이 좀 좋아지고 하는 것들에 좀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체중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육아 환경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육아에 대해 도와주거나 적극적인 가족이 많으셔서 내가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고 내가 육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굉장히 회복이 빠를 거고요. 근데 만약에 혼자서 좀 이제 그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잠시도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아기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으면 아무래도 집에서 활동하는 능력들은 좀 떨어져 있고 피곤하니까 나는 운동도 못 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또 회복이 좀 더딘 경우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임신 전에 운동을 했거나 근육량이 좋은 분들이 오히려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 전에 나는 저희 이제 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임신 전에도 정말 뭐 마라톤도 잘 뛰고 운동을 잘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 좀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운동을 더 빨리 시작하는 분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출산하고 100일 되기 전에도 막 5km, 10km씩 좀 달리는 거를 충분히 뭐 시간은 그렇게 뭐 단축되진 않지만 충분히 이제 그 기간 동안 해도 뭐 관절 안 아프고 운동량을 늘릴 수 있으면은 오히려 체중 회복도 잘 되고 뭐 골반도 잘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임신 전에도 이제 운동이 굉장히 적고 근육량이 적었던 분들은 오히려 회복이 좀 더딘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1: 앞서 6개월이 이제 체형이 돌아오는 시기라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체중보다 중요한 건 체형이라고 또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이 여성에게 있어서 골반이 벌어지고 이제 골반이라고 하면은

0: 우리 뼈에 있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이제 천장관절이라든지 뭐 치골 결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 무릎도 틀어지고 골반도 틀어지고 하는 체형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체중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인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벌어져서 분만 출산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벌어지는 시기가 임신과 임신 출산 후 6개월까지 기간이라서 이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굳어버리면은 골반도 틀어져 있는 상태로 되면은 나중에 운동하려고 해도 허리도 아프고 또는 뭔가 또 오히려 이제 뭐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뭐 허리가 좀 안 좋다 또는 뭐 다리가 뭐 좀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시기들, 그러니까 출산하고 3에서 6개월 정도 시기에서 골반의 위치가 돌아가려면은 그 골반과 관절 사이에 인대들이 힘을 받아서 수축을 잘해야 되는데 살을 너무 빨리 빼면은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도 약해지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 오히려 체중은 빠진 것 같은데도 아직은 엉덩이도 이제 어떤 청바지를 입으면은 좀 골반이 낀다든지 하는 식으로 골반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체중은 다 빠졌는데 체형은 안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통증도 오거나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손목 발목도 다 아프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런 통증들이 오면은 정말 아무것도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다이어트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체중도 중요하지만 체형까지 같이 좀 회복되는 시기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기에만 이 체형을 조절하는 게 가장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과 관련돼서는 체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후 회복에 따라서 단계별 다이어트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량을 제한을 하거나 뭐 좀 굶거나 또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뭐 운동 강도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랬을 때 첫 3개월까지는 어쨌든 저는 칼로리 제한, 열량 제한은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고 대신에 음식 종류는 좀 바꾸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임신 기간 동안 못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맵고 짜고 좀 자극적이고 뭐 내가 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뭔가 좀 임신 중에 못 먹었던 거를 출산하고 났더니 막 먹게 되는데 대체로 그런 음식들이 살을 오히려 찌게 하는 음식들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부종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식사를 잘 해도 그냥 부종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는 시기고 보통 6주까지가 산욕기라고 해서 이때는 여러 가지 자궁도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고 뭐 관절도 좀 되고 염증도 있으면 안 되고 또는 출혈이 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까지는 또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이 골고루 있어야 되지 오히려 뭐 육아하는데 바쁘니까 그냥 간단히 때운다고 하면은 오히려 체력이 회복하거나 내가 피를 재생하는데 그런 원재료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3개월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통증도 없고 체력이 다 회복됐다면은 어느 정도 열량 제한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6개월 지나서부터는 이제 보통 이 시기는 이유식도 시작을 하고 또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꼭 어떤 영양물을 충분히 챙겨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지나서부터 조금 열량 제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일반 다이어트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도 6개월 이후가 더 좋습니다.
1: 단계별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산후 체형 관리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어떤 차이로 보면 될까요?
0: 네, 기본적으로 출산 후에 체형 관리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평소에 너무 빨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좀 실패합니다. 또는 그러니까 오히려 충분히 내가 체력이나 근력이나 또는 뭐 우리 피도 좀 만들어서 채워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정상이라고 해서 내 피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분만하면서 여러 가지 뭐 출혈도 있고 또 애기에게 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다시 내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충분히 회복이 되고 우리가 기혈이 회복이 충분히 되는 걸 먼저 한 분들이 나중에 운동을 더 잘할 수가 있고 힘도 나서 좀 열심히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출산하고 무조건 휴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육아가 힘드니까 운동을 안 하고 아 운동할 여유가 없어요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반이 돌아온 데는 이제 6개월 출산 6개월까지 자꾸 자극을 주면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원래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휴식을 하는데 육아하는 단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바닥에 이제 앉거나 무릎 뭐 발이 위에 아기를 이제 안고 있거나 하면은 골반이 벌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이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또는 육아라면서 그런 나쁜 자세로 되어 있는데 운동

0: 수술이나 이런 걸 해서 자극을 다시 줘서 이거를 원점으로 돌리는 걸 노력을 안 한 시기가 길수록 네. 골반이 돌아오는 시기는 늦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 네. 보통 자연분만 하시면은 출산 직후부터 크게 뭐 회음절개나 이런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제왕절개 하셨으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상처도 안 물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지나서부터는 살살살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하셔서 네. 지금 얘기하는 운동들은 뭐 그렇다고 막 밖에서 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골반 주변으로 하는 스트레칭이나 뭐 여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하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체형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동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그렇죠. 이제 제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운동을 빨리 하시면 좋다고 했더니 운동을 너무 강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한두 달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관절통이 심해져서 네. 이제 운동을 못해서 오히려 한 진짜 6개월 있다 오셔가지고 회복이 더 더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출산하고의 그런 운동이나 체형 관리는 계단식으로 운동량이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전에 이제 본인이 했던 운동력을 생각하면 안 되고
1: 네.
0: 어떻게 보면 정말 아 나는 체력이 바닥이다. 정말 근력도 없고 관절도 다 벌어져서 인대가 늘어져 있는 상태니까 누워서 하는 운동들, 스트레칭들 또는 가볍게 뭐 다리를 누워가지고 뭐 케겔 운동처럼 한다든지 뭐 프랭크나 우리 브릿지라 그래서 약간 엉덩이를 좀 움직여주거나 또는 무릎을 세우고 있어서 몸을 한번 온몸 비틀기처럼 이렇게 살짝살짝 해보면서 통증이 있으면 그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통증이 없으면 하고 또는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을 했다가 또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을 조금 해보고 또 이제 서서 하는 운동을 해보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단계별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하면은 좋고 이럴 때 옛날처럼 뭐 무게를 너무 빨리 든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들이나 뭐 이런 어디 가서 배우는 거를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100일 이후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출산 후에 체중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승철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 거절 불안이네요. 거절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다룬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최근에 은둔 청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 네.
1: 2024년 통계인데 확인된 은둔 청년이 54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청년 20명 가운데 한 명이 2년 넘게 지금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통계가 늘 정확하지 않죠. 않습니까? 네.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은둔 청년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 네.
1: 은둔 청년, 뭐 어떤 이유로든 대인 기피가 생긴 겁니다. 이걸 정신의학에서는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는데
0: 네.
1: 거절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0: 네.
1: 창피함, 수치감, 굴욕감을 느끼거나
0: 네.
1: 자신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예 관계 형성 자체를 피하는 거죠.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0: 네.
1: 반복된 실패 경험, 거절에 대한 불안이 사람을 방 안에 가둬버리는 건데요.
0: 네.
1: 최근 어떤 식으로든 혹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0: 아, 그렇죠.
1: 있으셨군요.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0: 아유,
1: 저는 식당에 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0: 아유.
1: 자리가 만석이라고 거절당했는데요. 사실 그런 종류의 거절도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0: 아, 그렇죠.
1: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0: 에이.
1: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어떤 기획안을 준비를 했는데 킬당할 경우가 있죠.
0: 아유, 그런 경우 있죠.
1: 단톡방에 분명히 있는데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해요.
0: 네.
1: 이거 내가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개팅 상대가 내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이 없을 때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마음의 상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오버싱킹을 하기 시작하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시작됩니다.
0: 네.
1: 진화 인류학자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인 서울대학교 박한선 교수는 이 낯익은 고통에 거절 불안이란 이름을 붙이고 왜 요즘 익십이라고 하죠.
0: 네. 네.
1: 읽었는데 씹히는 거, 손절
0: 예.
1: 이런 것들 강박이라든가 회피 또 관계 집착이나 자기 소멸에 이르기까지
0: 네.
1: 우리 일상 가운데 거절 불안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거절 불안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면서 그리고 유쾌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저자가 진화 인류학자이면서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셨는데요. 이력이 좀 특이하네요.
1: 그렇죠. 그만큼 인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0: 네.
1: 깊은 겁니다. 인류학과 교수이면서 정신과 전문의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저자는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 좌충우돌하는 이유에 대해는 무엇인지 이런 관심과 호기심으로 진화 인류학과 임상의학을 함께 공부했다고 그래요. 이번 책을 통해서 박한선 교수는 거절의 경험이 낳은 불안과 모순의 심리학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불안 그리고 이 모순이 뭔가 마음의 병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안기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건데요. 저자는 책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실험에서 온라인 공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소외당한 피실험자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0: 그러니까
1: 공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공을 못 받아요.
0: 아, 예.
1: 그 사람의 뇌를 스캔한 건데 이 사람의 뇌에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느끼는 신체 통증과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 발견했다고
0: 네.
1: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물리적인 부상과 통증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상처, 그러니까 은유가 아니라 진짜 몸에 상처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뇌는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책은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자가 전공한 정신의학과 진화인류학을 바탕으로
0: 네.
1: 그리고 다양한 언어권,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절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또 왕따라든가 집단 또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를 해야지 뭔가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0: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통찰로 바꾸는 자기 이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참 마음의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과 뇌에서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놀랍네요.
1: 그렇습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실험이죠.
0: 네.
1: 그러니까 거절 불안의 상처가 몸에 난 상처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0: 네.
1: 정신의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거절 불안의 모습에 각기 다른 진단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자면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메뉴 고르는 것조차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있죠.
1: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불안장애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은둔청년 같은 경우를 우리가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0: 네.
1: 부릅니다.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매달리고 의존하고 달라붙는 이런 걸 우리가 의존성 인격장애라고 부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집착하는 이것도 병인데요. 분리불안장애라고 네. 부르죠. 감정의 극단을 오가는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시선을 갈구하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도 있습니다.
0: 네.
1: 이게 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절 불안의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저자는 이게 모두 네.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원초적 감정의 다양한 형태와 변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절에 대한 불안, 예를 들어서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이걸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성격의 문제
0: 네.
1: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0: 예.
1: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출구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출구를 모르는 사람이 병이 되는 거죠. 책은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미로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0: 네.
1: 미로의 안쪽에는 어떤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깊은 뿌리에 도사리고 있는 거절 불안의 뿌리는 무엇인지 직접 마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거절 불안이 늘어나는 이유는 거절 당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만큼 자존감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노력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저자는 네. 특히 아주 고도의 경쟁 사회, 압박 강도가 너무 센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이중의 거절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까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람마다 거절 불안이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처럼
0: 네.
1: 각 사회와 문화권도 역시 거절에 대한 다른 대처 방식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서는
0: 예.
1: 내가 남들 눈에 좀 우습게 비칠까 봐
0: 아하.
1: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게 두렵죠.
0: 그렇죠.
1: 이게
0: 네.
1: 사실 이런 것들을 실체화하는 단어가 우리 바로 체면입니다.
0: 아, 체면. 그러네요.
1: 동양에서 체면 되게 따지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체면이 훼손당하는 건 민망함을 넘어서 내 존재가 무시당했다.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어떤 거절의 형태, 회피 반응이 체념으로 나타난다. 체면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반면 서양에서는 거절 불안이 능력주의와 결합이 된다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보통 실력이 모자란 걸 들킬까 봐 두려워하죠.
0: 그렇군요.
1: 서구 사회에서는 실패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무능, 게으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나라는 동양인데 동양의 거절 불안의 모습과 서양의 거절 불안의 모습이 다 갖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거든요. 체면도 지켜야 하고 능력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0: 그렇네요.
1: 고개를 숙이면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고요. 고개 들면 어떡하죠? 버릇없다고 혼납니다.
0: 참 어렵네요.
1: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사회라는 거예요. 네. 저자는 이러한 한국인의 모습이 거절 불안이 사회와 얼마나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최근 들어서 앞서 우리가 은둔 청년 이야기했지만 대인관계 공포라든가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남들에게 괜찮게 보이려고 너무 오랫동안 애쓴 나머지 정말로 괜찮지 않게 된 경우다라고 책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0: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거절에 대한 불안감은 갖고 있잖아요. 지나친 게 문제인 거죠?
1: 그렇습니다. 책은 거절 불안의 근원을 인간의 진화사에서 찾고 있어요.
0: 네.
1: 진화 인류학자다운데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사실 홀로 남겨진다라는 게 인류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0: 그렇죠.
1: 사자와 하이에나에게 혼자 있는 인간은 가장 쉬운 먹잇감이었어요. 그래서 수백만 년의 진화사는 우리 뇌에 이 공식을 강력하게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혼자 있는 건 위험하다. 그 결과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에 민감해졌습니다.

0: 공감하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재설계해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거절 불안은 결함이 아니라 네. 인간이라는 종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삶에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과거의 생존 방식이 오늘날 21세기에는 오작동한다는 겁니다.
1: 아.
0: 저자는 예. 이 지금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한 화재 경보기가 끊임없이 울려대는 고장난 화재 경보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네. 우리는 혼자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는 사바나에 살지도 네. 않고요. 사자를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네. 뇌는 계속 이런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하루에 수백 명과 상호작용하고 있어도 잠깐의 실수도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어도
1: 네.
0: 뇌는 이걸 되게 중대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왜 우리가 요즘 포모 신드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Fear of missing out. 나만 제외됐다라는 이 두려움. 다들 주식 투자로 돈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네.
1: 그렇네요. 네.
0: 다들 인정받는데 나는 계속 거절당하네.
1: 네.
0: 이런 감정이 반복이 되면 이게 병이 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참 거절 불안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병리적인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뭘까요? 좀 제시가 되고 있나요?
0: 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네. 우리 사회도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저자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 수치심, 자기 비난 이건 사실 순수한 개인의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1: 네.
0: 우리 사회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일종의 통제장치의 일환이라는 거죠. 거절 불안의 흔적은 종교와 신화 속에도 깊게 새겨져 있다. 이 대목도 흥미로운데요.
1: 네.
0: 성경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신에게 거절당한 분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역설적인 건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사실 다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됐고요.
1: 네.
0: 부다도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채 떠돌이가 됐을 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 아.
0: 저자는 네. 이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네. 이 역설 속에서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절 불안이 우리에게 분명히 큰 상처를 준다.
1: 예.
0: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인간을 더 깊은 성찰과 성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1: 네.
0: 그래서 거절 불안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결함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하나의 존재론적인 모습으로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거절 불안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거절 불안을 그래서 몰아내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내가 어느 지점에서 왜 거절 불안을 느끼는지 이해하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0: 그렇습니다. 내가 왜 상처받고 있는지
1: 네.
0: 왜 내가 지금 이 관계, 이 모험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건지 나는 왜 거절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이걸 온전히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불안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1: 네.
0: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1: 네.
0: 우리가 느끼는 불안 가운데 사실은 상당수가 정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 아, 그렇네요.
0: 제대로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익십 하나 해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병으로 규정하지 말고
1: 네.
0: 자기 혐오를 자기 이해로 바꾸고 두려움을 성찰로 바꾸는 방법을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1: 네.
0: 우리가 거절 불안의 다양한 얼굴과 그림자를 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마법처럼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1: 네.
0: 똑똑히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거절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상대의 거절을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 좀 적당한 거리감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거절 불안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신해철의 길 위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4일 새벽 5시에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에, 오후에는 충남권 북부와 충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대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충청권, 경북권 남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은 5에서 10mm, 전라권은 5에서 60mm, 경상권은 5에서 40mm, 제주도는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외출 시엔 우산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는데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여 역류와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4도에서 32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5도에서 30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31도, 인천 30도,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8도, 춘천 30도, 원주 31도, 대관령 26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는데요. 낮 기온은 속초 29도, 강릉 31도, 동해 29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32도, 대전과 세종 천안 31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군산 30도, 광주 28도, 목포 26도, 여수 2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30도, 안동 31도, 부산 26도, 울산과 진주 28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27도, 개성 28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1도, 습도는 86%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16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이형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집중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1: 메가 프로젝트 마지막 지역인 영남권에 민관이 31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영남의 강점인 제조업을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과 결합해 지능형 산업 구조로 개편한다는 구상입니다.
0: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를 계기로 대한민국 축구계를 살리기 위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박지성과 이영표도 본격 참여합니다.
1: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주 안에 2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0: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됩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1: 이번 주말 장맛비에 본격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다시 올라오면서 오늘은 남부지방과 충청에,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0: 네, 자세한 장마 전망 기상센터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서정 캐스터, 지금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2: 네, 밤사이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전남 해안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이 시각 진도의 모습을 보시면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장맛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예상되는 예상 강수량입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30mm, 전남 남부에 최대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 최대 40mm, 충청권 남부에는 최대 10mm의 비가 전망됩니다. 정체전선은 점차 주말 사이 올라오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에 충청권 남부로 확대되겠고요. 휴일인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의 장맛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온 30도 안팎의 낮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1도, 청주와 문경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온 소나기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충청권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후 한때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 첨단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영남권의 밑그림이 발표됐습니다. 전통적 강점인 제조업 기반에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등을 융합시키는 구상으로 여기에는 312조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손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영남권 투자 계획이 공개되며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312조 원, 아시아 최대 AI 허브가 될 데이터 센터 구축, 제조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4: 영남의 제조 산업 역량이 AI와 결합하면
5: SK텔레콤
4: 영남은 생산성 혁신뿐만 아니라 제조 AI를 실증하고 확산하는 허브로
3: 우주 항공 산업 생태계도 영남권에 조성합니다.
6: 대한민국의 우주 주권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엔진이 되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첨단 산업과 기술을 융합하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 이 영남이 이제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 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3: 남해안에는 우주 항공 산업 벨트를 본격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산업을 확실하게 키워내겠습니다.
3: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메가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규모도 투자도 막대한 메가 프로젝트엔 반드시 전력과 용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지적되는데요. 청와대는 기존 에너지 정책의 기조 변화를 시사했고 정부에서도 추가 원전 건설과 댐 증축을 거론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이어갑니다.
9: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에 전력, 용수 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력과 용수를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발전소 건설과 송정망 연결, 용수 확보 등은 결국 합의의 문제라며 지금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배경으론 이른바 스케일 규모론을 꺼냈는데 우리 경제 생산 규모가 커진 만큼 국가가 준비하는 스케일도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전력 용수 부족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댐 건설과 원전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정책의 기조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추가 원전 건설과 댐 증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영광 한빛 원전과 울주에 두기식을 지을 땅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원전 추가 계획이 담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5: 석탄을 줄이면서 재생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 기저전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비중을 얼마나 하는 게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들어봐야 됩니다.
9: 댐 중축을 두고는 화순군에 있는 동복댐을 높이면 하루 30만 톤 추가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이번 주 주식시장엔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며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하는 한 주였습니다. 가슴 철렁하게 떨어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제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는데요. 이번 조정의 의미는 뭔지 송낙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10: 그제는 급락, 어제는 반등.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하루 사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그제 17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찍었던 하이닉스는 어제 10%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을 흔드는 건 AI 거품론입니다. 메타가 AI 투자로 만든 인프라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외부에 빌려주는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AI 수요가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1: 올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구실을 찾기 위해서 조그만 뉴스에도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10: 하지만 이를 곧바로 AI 투자 축소 신호로 받아들이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메타는 투자로 만든 인프라를 활용해 돈을 더 벌겠다는 것으로 AI 투자가 과도해서 생긴 일이 아니고 앞으로 투자가 줄어들 상황도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12: 토큰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단위가 됐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AI 기업들은 더 많은 토큰을 만들어내고 더 많이 AI 팩토리를 구축하려 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10: 빅테크들은 올해도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13: 이미 투자 계획은 1년치, 2년치는 발표가 됐고
12: 김영팽
13: 계약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 작은 우려에도 크게 출렁이는 주식시장의 시선은 우선 다음 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잠정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이영표와 박지성이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주 K축구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고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2002년 월드컵에서 이영표가 자로잰 듯 올린 공을 박지성이 환상적인 트래핑을 한 뒤 골문을 열었던 순간. 대한민국 축구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을 만들었던 이영표와 박지성이 K축구 혁신이 그 중심에 나섭니다.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축구계 전설들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이미 이영표 위원은 남아공전이 끝난 뒤 몸소 실천하는 해설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15: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14: K축구혁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 개편을 담당할 임시기구로 출발합니다. 공동위원장은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위원이 맡습니다. 이번 월드컵 해설위원이었던 이영표와 박지성, 여기에 쓴소리를 해왔던 박주호가 뭉친 점이 눈에 띕니다. 최위영 장관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제도 많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회원국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정치적 간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등 외부기관이 협회의 집행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국제대회 출전 금지 등 FIFA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집트의 돌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2강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호주를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16: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호주와 이집트의 32강전 정우원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어줬고요. 잘 돌아섭니다. 공간 났어요. 왼발 슈팅. 골대 맞습니다. 기습적인 슈팅 때려봅니다. 볼파토. 멀리 가진 않았고요. 바로 투입합니다. 헤더. 골. 아쉬워. 레버마슈르입니다. 이집트가 앞서가 합니다.
17: 야, 슈르 이번

0: 미네소타.
1: 아, 페링턴. 페링턴!
0: 크로스바를 맞습니다.
2: 아, 2007년생인 여린 선수가.
0: 네.
1: 압델마지드.
2: 갑니다.
1: 천천히.
0: 들어갔습니다. 네. 이집트가 파라오 군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피라미드 한층 위, 이제 16강으로 갑니다.
2: 야, 사상 첫 16강.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의 라스트 댄스도 이제 지속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3: 네, 포르투갈의 축구 전설 호날두는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에서 첫 골을 넣으며 포르투갈을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랜 동료이자 또 다른 전설 모드리치와의 명승부를 보여줬는데요. 두 선수 뜨거운 포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4: 41살 호날두와 40살 모드리치. 라스트 댄스를 선언한 두 노장의 맞대결에서 먼저 미소 지은 건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였습니다. 후반 8분 이반 페리시치가 장기인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포르투갈의 반격을 이끈 호날두는 후반 16분 절묘한 로빙슛을 뽐냈지만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쓰는 숨을 삼킨 호날두는 잠시 뒤 제대로 포효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베이가가 밀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었고 키커로 나선 호날두가 과감하게 골대 가운데를 공략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에 6번 나서는 동안 조별리그에서만 10골을 넣은 호날두가 마침내 토너먼트에서 첫 골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두 팀의 축구 드라마는 후반 추가 시간에 완성됐습니다. 후반 49분 포르투갈의 곤살로 하무스가 레앙의 크로스를 환상적인 헤더로 돌려놓으며 팀의 리드를 선물했습니다. 막판 파상 공세를 이어가던 크로아티아는 추가 시간 13분 그바르디올이 극적인 골을 꽂아넣었지만 공 속의 진동 센서로 오프사이드가 확인되면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승자가 된 호날두는 모드리치와 아름다운 포옹을 나누며 명승부에 짙은 여운을 더했습니다.
5: 모드리치는 축구 역사에 남을 전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랜 시간 함께 뛰었던 동료이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호날두입니다.
4: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타를 추모하는 21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돌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페인은 골잡이 오야르사발의 멀티골 활약을 앞서 오스트리아를 3-0으로 완파하고 16강에서 포르투갈과 맞붙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무영입니다.
6: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고 여름 휴가도 다가오고 있죠. 열흘 후면 벌써 초복인데요. 먹거리와 나들이까지 이래저래 가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농축수산물 가격도 2% 넘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유통업계들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서둘러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닭고기 수급 안정 대책과 맞물려서 닭고기는 물론이고요. 신선식품, 제철 농산물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하고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계절 가전 수요가 급증하는 때인 만큼 이런 품목들도 마케팅 경쟁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이런 할인 행사와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시면 좋겠죠. 이번 주말에 이런 행사도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요즘 반도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모에 빠지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체크인 시간에 제목 자체가 성공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반도체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서 저자분을 모시고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성문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박성문입니다.
1: 네, 책을 내시게 된 경위를 한번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2: 네, 일단 제가 책을 내게 된 배경은 제가 1년 정도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업 레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 최소한의 지식이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주식을 많이 샀었어요.
1: 무지성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죠.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최소한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반도체의 뭐 공정의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비의 운용 주기라든지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시계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1: 네. 시계열.
2: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이클이 고점이다라는 거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장비의 운용 주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 돈이 어디로 흐르고 어디에서 병목이 나타나는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반도체 병목들이 항상 투자의 주요 이슈가 되는데요. 그 반도체 시계열을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할 경우 우리가 나침반을 하나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많은 구독자들이 질문을 1년 동안 많이 주셨는데 그 질문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구독자라고 하시니까 어떤 뭐 채널을 운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런 책을 내실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2: 저는 반도체 현장에서 약 15년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반도체 EDA라는 그 설계 자동화 기업에서 대략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 경험한 그 다양한 고객과 그 다음에 다양한 파운드리 환경에 대한 그 글로벌 허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들에 대한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투자 레터를 구독자들을 위해서 발행을 했고, 1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운이 좋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또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지금 왜 진짜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만한데, 작년에 뉴스레터를 발행하실 때는 이런 사이클이 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어요 혹시? 솔직하게?
2: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HBM이라는 그 메모리가 이제 메모리의 단가를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업자들도 다 몰랐어요. 현업자들도 다 이거의 여파를 몰랐는데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그 많은 일들을 편리하게 대체해주는 게 결국 AI의 효용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산업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모든 그 AI의 그 기반 지식들이 널리 퍼지면서 아마 OpenAI 챗GPT가 파급력이 제일 빠른 앱 순위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거의 여파로 인해서 이 HBM의 수요가 늘어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부터 이제 짐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수출 지표가 매년 증가하는 거를 관찰하면서 그 경과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예측한다기보다는 따라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1: 따라갈 수 있었다.
2: 데이터를 늘 보니까.
1: 제가 서두에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요 책이 이제 사이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이제 2018년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짚어주셨어요 책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짧게 좀 해주십시오.
2: 일단은 2018년도가 그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메모리를 모으던 시기였어요.
1: 모으다.
2: 모으는 재고, 시기. 재고를 쌓아두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너무 과잉 투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메모리 네. 단가가 내려갔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적이 있었어요.
1: 네.
2: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1: 네.
2: 정보기기가 급속하게 수요가 많아지고 맞아요. 발전하면서
1: 사람들 막 컴퓨터 바꾸고 네. 막 맨날
2: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띈 발전한 게 오픈 AI의 그 챗GPT가 이제 시장에 나오고 그 뒤로부터 메모리 수요의 블랙홀이 일어났습니다.
1: 그게 2018년이 그래서 그렇다.
2: 예.
1: 어, 예.
2: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보했다는 거는
1: 네.
2: 그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퍼졌다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퍼진 기반에서
1: 네.
2: 사실은 지금의 사이클이 AI로 올라타게 된 거죠. 그때 대규모 투자가 없었더라면
1: 네.
2: 지금 같은 사이클은 없었을 겁니다.
1: 책을 보면 2024년, 2025년 이럴 때 이제 또 씨를 뿌렸다.
2: 네.
1: 네. 그럼 2018년과 그 다음 사이클이 2024년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말씀하시는 걸.
2: 네. 봤을 때? 제가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1: 네.
2: 그 EUV라는 ASML의 그 고가의
1: 네.
2: 장비가 있어요. 한
1: 네.
2: 대당 5천억 정도가 하는데
1: 네.
2: 이제 그 장비가 언제 많이 설치됐느냐. 그러니까 TSMC와 삼성전자가 그 고가의 장비를 제일 많이 투자한 그 시기를 시점으로
1: 네.
2: EUV 장비의 가동 연한이 대략 8년 정도 됩니다.
1: 네.
2: 그럼 2024년에서 2032년이 가동의 주기겠죠. 그러면 그 가동 주기의 중간 밸류부터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구입을 하더라도 초기
1: 네.
2: 운용 기간 동안에는
1: 네.
2: 이제 어느 정도
1: 길들이기도 하고,
2: 하고
1: 네.
2: 뭐 이 차가 잘 돌아가는지
1: 네.
2: 확인도 하고 하지만
1: 오일류도 바꾸고 막.
2: 근데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의 어느 정도 기준이 넘어가면
1: 네.
2: 장비의 원가를 회수하는 기간이 이제 4년 이후가 되거든요.
1: 감가상각을 4년 동안
2: 그렇죠.
1: 하나요?
2: 장비를 들여와서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은
1: 네.
2: 장비 원가를 회수합니다.
1: 아, 그럼 만약에 2024년에 EUV 말씀하신
2: 네.
1: 장비를 도입을 했다. 그러면 5, 6, 7, 8 해서 한 2028년 이후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2: 되죠.
1: 아, 급증한다.
2: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1: 네.
2: 숫자가 좋아지는 걸 보고 투자를
1: 네.
2: 하기 시작할 텐데요.
1: 네.
2: 네, 투자자들은 항상 그 함정에 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매출이 좋아지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1: 네.
2: 그 사이클을
1: 네.
2: 미리부터
1: 네.
2: 준비를 해서
1: 네.
2: 기업의 매출은 좋아질 수 있지만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매출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장비의 효율이 제일 좋은 순간이 왔을 때
1: 네.
2: 그때가 주가의 고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높게 많이 찍어내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인 거죠. 장비 주기에. 그래서 장비 주기가 피크가 되는 시점이 저는
1: 네.
2: 이제 주가의 흐름과 이게 우리가 대중들이 인지하는
1: 네.
2: 아 이제 뭐 성과급 얼마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은 사실은
1: 네.
2: 자본가들은
1: 네.
2: 2024년부터 그 작업들을 준비해왔던 거죠. 그래서 설비에 대한 불확실성
1: 네.
2: 우리 삼성전자 수율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1: 네. 네.
2: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
1: 네.
2: 그 흑자 전환을 하반기에 앞두고 있거든요.
1: 아,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되나요?
2: 지금 공식적인 뉴스로 이미 나왔고.
1: 정말요?
2: 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1: 네.
2: 이제 장비의 마진을 뽑아내기 시작할 때
1: 네.
2: 이윤이 극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1: 약간
2: 네.
1: 헷갈리는 게
2: 네.
1: 2024년에 이제 씨를 뿌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년 지나야 이제 영업이익이 극대화가 되는데
2: 네.
1: 그때가 피크가 아닐 수 있다.
2: 이제 아무도 가격에 대한 예측은 이제 뭐 장비로만
1: 네, 네, 네.
2: 결정되진 않겠죠.
1: 네.
2: 뭐 유가 변수도 있을 테고 금리
1: 네,
2: 변수도
1: 네, 네.
2: 있을 테고
1: 네.
2: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2: 일단은 순수하게 반도체의 생산량을 결정짓는 건 파운드리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Q가 한정된
1: Q라는 것은
2: 퀀티티 양이
1: 예.
2: 한정돼 있고
1: 수량이
2: 예. 한정돼 있기 때문에
1: 네.
2: 그 Q에 대한 우리가 시선이
1: 네.
2: 고정되어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프라이스가 가격이 결정돼요.
1: 네,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죠.
2: 그렇죠.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량이 일정한데
1: 네.
2: 그 공급량이 일정한 것에 제일 가격이 좋을 때가
1: 네.
2: 피크가 될 수 있겠죠.
1: 언제입니까 그게?
2: 그거는
1: 그게
2: 이제
1: 언제입니까?
2: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시계열을 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1: 네.
2: 제가 생각하는 그 네. 제일 확률이 높은 건
1: 네.
2: 정규 분포의 중앙값.
1: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네,
2: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좋을 때는 네. 생산량이 최대일 때.
1: 생산량이 최대일
2: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게 2028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2028년 정도로 네. 보신다.
2: 장비 운용 주기의 네. 중앙값.
1: 아.
2: 네. 그래서 저는 그때쯤 아마 기업의 좋은 숫자들이 가이던스라는 걸 우리가 항상 발표를 하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운용을 효율을 찾아내고 수율을 증가시키고
1: 네.
2: 이제 장비에 우리가 최대 좋은 지점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2: 그 기간이 4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든 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네. 기업의 마진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1: 그렇죠. 돈을 더 많이 그렇죠. 번다는 얘기겠죠.
2: 그리고 그 영향은 엔비디아나 뭐 퀄컴이나 브로드컴이나 그들이 만들어내는 칩도 결국은 이 파운드리 위에서 생산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운드리 위에서 생산되는 그 반도체 품질이 제일 좋은 시기 그리고 그 좋은 시기가 4년 정도 운영했을 때 아 이제 제일 좋은 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기업의 가이던스가 상승을 하겠죠.
1: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약간 다음 분기에
2: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내년에 내후년에는 이렇게 팔 거예요라는 예측치를 항상 발표하거든요.
1: 네네.
2: 그러면은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2027년에서 8년 사이의 시계열에 네. 제일 좋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1: 가이던스가 제일 좋을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제일 좋을 것이냐.
2: 네.
1: 그때 가이던스가 제일 좋다는 말씀이세요? 네.
2: 실적보다는 실적도 상승하겠지만 가이던스 역시도 좋을 것이다.
1: 그럼 그때쯤에서 피크일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피크가 아니다.
2: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이거는 우리가 그 EUV라는 노광기를 네. 빛을 많이 쏘게 되면요, 네. 그 장비도 노후화가 돼요.
1: 오.
2: 그러니까 우리가 칼이 날카롭다가도 네. 언젠가는 8년 정도 쓰다 보면은 무뎌지거든요.
1: 자꾸 쓰면 그렇죠. 빛을 이용하는 것도 예. 무뎌진다라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2: 예, 그래서 그런 칼이 무뎌지면은 이 칼은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예 노광 장비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이 무뎌지면 나중에 생산되는 품질은 저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 네.
2: 2028년부터는 네. 좋은 숫자를 보여줄 수 있지만 2028, 2029년도에는 그 칼이나 장비들이 좀 무뎌질 수 있는 기간이 네. 오기 때문에 뭐 생산성의 효율이 조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파운드리가 우리가 이제 조금 결과물이 안 좋을 수 있겠는데요. 라는 그런 부분으로 영역을 넘어가게 된다면
1: 네.
2: 결국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엔비디아의 칩들이라든지 네. 뭐 브로드컴의 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1: 그럼 그때쯤 좀 네. 수율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약간 그럴
2: 맞습니다.
1: 수 있다.
2: 네.
1: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두 반도체 기업들이 네. 서남권,
2: 네.
1: 광주, 전라남도 네. 이쪽에 이제 팹을 짓겠다.
2: 네.
1: 캐펙스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2: 예.
1: 그것은 그럼 어떤 사이클로 봐야 될까요?
2: 이거는 국가의 생존을 건 싸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반도체라는 자산은 네. 이제는 그 연산의 패권을 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AI 연산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네. 나라의 경쟁력이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2: 그리고 그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메모리라는 자원을 한국이 가지고 있고 그 메모리라는 자원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생존 전략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2: 그래서 필수적으로 국가가 당면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역시도 그 리쇼어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리쇼어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로 미국으로
2: 그렇죠.
1: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해라.
2: 네. 네. 현재 그 대만의 TSMC의 의존도가 대략 한 90% 정도가 되는데
1: 네.
2: 그 의존도가 너무 높은 환경에서 만약에 대만이 공격을 받거나 뭐 중국에게 넘어간다거나
1: 네, 네.
2: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1: 네.
2: 미국에게 공급받을 수 있는 AI 칩의
1: 네.
2: 리스크가 굉장히 노출된다는 거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인텔이 투자하는
1: 네.
2: 그 시계열을 보시면 다 미국으로 지금 장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1: 예, 예,
2: 수출량도
1: 예.
2: 최대고 수입량도 최대입니다.
1: 네.
2: 그리고 미국 역시도 그 이틀 전에
1: 네.
2: 미국 백악관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메모리 투자에 대한 확대를 지원을 약속했거든요.
1: 예.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
2: 예. 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가지 회사가 점유율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 네.
2: 그만큼 메모리 자원의 중요성을 미국 역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결국에 제일 잘하는 거는
1: 네.
2: 메모리를 싸고 아주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과거에는 단순한 용산 전자상가에서 사던 그런 DDR 메모리가 아니라
1: 네.
2: 그 메모리를 쌓아서 올리는 HBM이라는 그 기술은 우리가 하이테크놀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과거에 우리가 커머디티 그 일상 소비품으로 여기던 제품이 아니라
1: 네.
2: 정말 밸류가 높은 GPU에 꼭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고속도로입니다.
1: 고부가가치 상품.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올려주는 아주 네. 중요한 자원입니다.
1: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2: 네.
1: 사이클이 어딘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아까 2028년에 약간 피크아웃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피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또 다른 사이클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은?
2: 네, 물론
1: 우리나라에 저기 두 회사가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2: 네. 역시 이 사이클도 미래를 네. 위한 어차피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1: 그러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시간이 걸리겠죠.
2: 오늘 발표하고 내일 생기는 게 아니라
1: 네네.
2: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약에 금리가 갑자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 상승이 왔을 때는
1: 네.
2: 지연이 올 수도 있어요. 투자에 대한 지연이. 그렇기
1: 네.
2: 때문에 당장 증설을 많이 해서
1: 네.
2: 메모리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3년 이내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5년 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시계열을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투자를 약속한다, 뭐 금액을 약속한다 해서 물론 그 전공정에 대한 어떤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이 약속이 뭐 1년 내,
1: 네.
2: 2년 내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산업 용수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전력도 확보해야 됩니다.
1: 그렇죠.
2: 여러 가지 그 기타 환경에 대한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그 쉽게 발표는 했지만 쉽게 빠르게 진행되는 일들은 모두 아닙니다.
1: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군요.
2: 예.
1: 예. 지금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주가도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병목이라고 하는
2: 네.
1: 필요는 한데 그 공급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어떤
2: 네.
1: 그런 결과일 것 같은데 책에 따르면 그 다음 병목들이 나오잖아요.
2: 네.
1: 요 다음 병목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제가 생각하는 다음 병목은 일단 전력에서 바로 올 것 같고요.
1: 근데 전력이라는 게 저는 네. 약간 이제 궁금한 것이 예를 들면 전력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병목이 있을 수 있고
2: 네.
1: 그 전력을 이제 반도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또 있을 수 있잖아요.
2: 네.
1: 어느 측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2: 반도체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이야기 드리자면은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아.
2: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미국의 산업 전력의 표준이
1: 네.
2: 중전압 800V를 받는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빵프로예요 현재.
1: 네.
2: 근데 미국이 지금 이러한 반도체 서버의 랙에 들어가는 전력 단위를 800V라는 높은 전압으로 지금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1: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겠다고
2: 예.
1: 발표도 하고
2: HVDC라는 그
1: 네.
2: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는데
1: 네.
2: 미국의 주마다 전력 법이 다 달라요.
1: 아,
2: 전기법이.
1: 그렇군요.
2: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근데 그 전력을 높은 전력을 받으려면 SIC나 GaN이라는 특수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해서
1: 네.
2: 전압을 받아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로에서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한 건 다른 얘기고
2: 네.
1: 말씀하시는 것은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 공급이 아마 그만큼 따라주지 못할 것이 그래서 병목이 올 것이다.
2: 네, 맞습니다.
1: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AI 시장이 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거를 쓰는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돼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2: AI의 그 발전 속도는
1: 네.
2: 저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생각해요. 기업과 국가의 생존.
1: 네.
2: 우리가 AI로 할 수 있는 일들이
1: 네.
2: 연산력이라는 근간으로
1: 네.
2: 결국에 이 연산력은 네. 결국에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1: 화폐?
2: 예, 연산력은 네. 곧 화폐고
1: 네.
2: 연산력이 강해지는 거는 결국 그 나라의 생존권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력으로 반도체 칩도 만들 수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신약 개발도 할 수 있고요. 무기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밀한 통신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러한 모든 AI가 들어가는 침투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연산력 패권 전쟁은 한번 시작하면 저는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일반 인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2: 네.
1: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2: 아, 일단은 AI 에이전트를 네.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1: 아,
2: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본 재밌는 현상들은
1: 네.
2: 법률 전문가 변호사분이
1: 네.
2: 그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1: 네.
2: 자기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요.
1: 변호사
2: 서비스를
1: 네.
2: 직접 만들기도 하고
1: 네.
2: 상담의 전처리 과정을 AI로 대체를 했어요.
1: 네.
2: 그래서 자기 고객에게 필요한 분류 작업을 초반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직접 초개인화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1: 네.
2: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AI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자신의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마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AI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2: 네.
1: 개인은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스스로 활용을 해보든지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게 이제 어떻게 커갈 것인지에 대한 주의 집중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2: 네,
1: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2: 네.
1: 네. 아, 사실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은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2: 네.
1: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하실 텐데 저같이 문돌이
2: 네.
1: 네. 코딩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재미나이라든가 챗GPT 같은 걸 계속 활용을 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렇게 발전이 되는구나 하는 어떤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아, 오늘 체크인 시간에는 성공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반도체 지식의 저자 박성문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약 많이 드실 텐데요. 약 복용할 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약 복용 시에 다양한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몽이 약효를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약하고 자몽 주스를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약효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까?
4: 아, 네. 약효가 높아진다라는 게
1: 네.
4: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1: 아니군요.
4: 네, 의학적으로 봤을 때
1: 네.
4: 독성이 강해진다라고
1: 아,
4: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예.
4: 원래 우리 몸에 이제 특히 소장과 간에는 이제 들어온 약을 적당히 부수고 분해해서 배출해주는 대사 효소라는 게 있는데요.
1: 네.
4: 근데 자몽에 든 성분이 이 효소가 일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1: 아, 예.
4: 그럼 약이 몸에 과도하게 흡수된다거나
1: 오.
4: 농도가 높아져 있겠죠.
1: 예.
4: 특히 이제 고지혈증 약으로 뭐 쓰이는 심바스타틴 같은 약을 이제 같이 먹었다. 이러면은 이제 혈중 약물 농도가 3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1: 와우.
4: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간이나 뭐 근육 이런 데 부작용으로 이어져서 응급실에 갈 수도 있습니다.
1: 오. 아 근데 효과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4: 아까 너무 좋으면 안 되는 거죠.
1: 아 너무 좋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약을 예를 들면 3분의 1 정도를 먹고 자몽 주스를 같이 먹으면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4: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네.
4: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1: 네.
4: 그걸 정확하게 누구는 몇 배 누구는 몇 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 아, 예.
4: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1: 네.
4: 안 되니까 문제가 아, 될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자몽 주스 드시지 마시고 의사쌤이 먹으라고 한 약을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
1: 뭐 자몽이랑 안 맞는 약이 고지혈증 약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거 말고 다른 거 또 있습니까?
4: 네. 생각보다 우리
1: 네.
4: 일상 약물들의 상당수가
1: 네.
4: 자몽이랑 궁합이 좀 안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제 주 아내가 자몽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네요.
4: 네네. 네. 뭐 혈압약 중에서도 이제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칼슘 채널 차단제라든지 네. 이런 애들도 이제 농도 높아지는데 그럼 혈압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뭐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부정맥 치료제, 뭐 아니면 일부 신경 안정제 그리고 뭐 면역 억제제 이런 네. 것들도 상호작용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자몽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어떤 약은 괜찮고 어떤 약은 안 된고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자몽이랑은 약을 같이 안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네, 약을 드신다면 자몽을 좀 멀리 하십시오. 근데 이게 시간차를 좀 두고 이렇게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4: 네. 아, 자몽이 생각보다 강력해서 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네.
4: 그 자몽 속에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이제 성분이 있는데 네. 그 효소가 뭐 살짝 방해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비가역적 억제라고 해서 아예 이 효소를 이렇게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이 이제 새 효소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거의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먹으면 이제 3일 정도는 그 효소가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자몽 먹고 저녁에 약 먹으면 괜찮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4: 그리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콧물이나 알레르기 약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항히스타민제 네. 네. 아시죠?
1: 지르텍 같은 거.
4: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자몽, 뭐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이런 애들을 만나면 오히려 약효가 떨어집니다.
1: 네.
4: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장에서 몸으로 넣어주는 수송 단백질 이런 게 있는데 걔가 이제 산이 좀 높은 그런 주스 같은 걸 먹게 되면 이 단백질이 조금 일을 덜 하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배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스 계열, 특히 자몽 주스는 네, 약과 약효를 좀 약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너무 강하게 만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약은 자몽 주스랑 먹으면 안 된다.
4: 네.
1: 자몽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자몽 주스는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우유라든가 커피, 뭐 녹차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4: 맞습니다.
1: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안 좋은 효과가
4: 그런 애들도 네, 안 좋은 결과를 이제 초래할 수 있는데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잖아요.
1: 네. 네,
4: 칼슘은 이제 뭐 항생제나 이런 애, 골다공증 치료제나 뭐 이런 애들하고 만나면 뭉쳐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이걸 킬레이트 형성이라고 하는데
1: 네.
4: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뭉쳐 가지고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다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흡수가 안 되겠죠.
1: 예.
4: 그리고 뭐 커피. 커피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요.
1: 예.
4: 왜 그 약국에서 이제 종합 감기약이나 이런 거를 사 드시면 예. 그 안에 카페인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1: 그렇죠.
4: 그리고 아니 뭐 슈도에페드린이나 이런 성분들 때문에 그런 건 심장을 조금 더 빨리 뛰게 만드는데 카페인도 네. 또 빨리 뛰게 만드니까
1: 네.
4: 조금 더 그런 뭐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뭐 두통이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속쓰림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4: 배가 아프다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그럼 약간 미지근한 물이라든가 따뜻한 물 이런 걸로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4: 맞습니다. 맹물에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그리고 약을 처방받으면
4: 네.
1: 식전 30분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이제 식후 30분 이때 네네. 먹어라 이렇게 써 있는데
4: 네.
1: 이런 거는 왜 써 있는 겁니까?
4: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가장
1: 네.
4: 언제가 좋은가 그런 약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1: 네.
4: 이때가 제일 좋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 그렇군요. 네.
4: 그러니까 쉽게 분류를 해드리면 이제 공복에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들은 음식물이 위장에 있으면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골다공증 치료제, 뭐 갑상선 호르몬제, 뭐 어떤 항생제들 이런 것들은 위장이 비어 있을 때 들어가야지 흡수가 잘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약은 무조건 뭐 먹은 다음에 식후에 30분에 먹어야 된다 이런 상식이 약간 있는 분들도 있는데
4: 네네.
1: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4: 그렇죠. 식전이 네. 더 좋은 경우도 있다.
1: 네.
4: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식후 복용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약들이겠지만 특히나 뭐 약이 지용성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성분이 있어야 좀 흡수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1: 아, 예.
4: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고 먹어야지 또 흡수가 잘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위장약이나 진통제는 무조건 식후에 먹어야 위가 안 상한다. 이게 뭐 거의 상식처럼 퍼져 있는데 이것도 혹시 예외가 있습니까?
4: 그렇죠. 예, 그 위장약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밥 먹고 먹는 경우가 흔하고 그렇게
1: 네.
4: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4: 어떤 계열은 이제 오히려 30분 전에 먹어야 되는데
1: 네.
4: 그게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 중에 그 프로톤 펌프라는 게 있는데 걔를 억제하는 애들이 있어요.
1: 위산 분비 억제제.
4: 네네네. 어, 그런데 예. 걔가 이미 나와 버린 다음에 먹으면은 이미 나와 버려서 효과가 없어요. 걔를 안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건데.
1: 아.
4: 네. 그래서 식후 30분 전에 먹어.

0: 먹어야 아니 네. 식전 30분 전에 먹어야 그 펌프를 막아서 위산이 안 나오게끔 해줍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게 위장약이니까 식후에 먹는 거겠지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의사쌤 얘기하신 걸 잘 듣고
0: 네. 네, 복용 지침이 있으니까 그걸 꼭 네. 보고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제가 또 궁금했던 건데 제가 애들 약을 먹이다 보면은 간혹 이제 네네. 아침이나 이럴 때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럼 저녁에 자기 전에 좀 많이 먹여야겠다 이러면서 자기 전에 좀 이렇게 네.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0: 네네.
1: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0: 그렇죠. 뭐 이렇게 놓쳤다고 해서 아 다음에 두 번 먹음 두 개 다 먹어야지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1: 아, 네.
0: 근데 그럼 절대 안 되고요.
1: 안 된다.
0: 네, 네.
1: 좀 됐으면 네. 좋겠는데. 네.
0: 농도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이 약물 농도가 너무 높으면 또 안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네. 다음 남은 시간, 그러니까 복용 시간의 절반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1: 네, 좀 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0: 네. 네. 오늘 하루 두 번 먹는다. 그래서 아침 8시에 먹고 저녁 8시에 먹는다 이렇게 치면은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시 못 먹었어요. 근데 한 12시쯤 생각이 났습니다.
1: 네.
0: 그러면 한 4시간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 시간까지 한 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그때는 빨리 먹어야 돼요.
1: 아, 절반 그 다음 복용 시간까지를 따져봤을 때 그 절반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0: 맞습니다. 네, 그 네. 기준으로 안 넘으면 빨리 먹고요.
1: 네.
0: 넘었으면 먹지 말라.
1: 아.
0: 그냥 한번 스킵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 이후에 두 배는 먹지 말고.
0: 아 그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6시, 저녁 6시 두 번 먹는 건데 그 중간이면 지금 몇 시입니까?
0: 12시죠.
1: 12시인가요?
0: 네.
1: 아주 간단한 얘기였는데 하여튼 12시가 넘으면은 먹지 말고 12시 이전이다. 그러면
0: 네네.
1: 드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게 알약이 좀 크고 이러면은 잘 못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칼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캡슐로 들어간 경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네.
1: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0: 네. 그것도 약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안 되는 네.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네.
0: 왜냐하면은 그 서방정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한번 먹으면 이제 아주 천천히 녹아가지고
1: 네.
0: 이제 하루 종일 조금 조금씩 용출이 되게 만들어 놓은 약인데
1: 아, 서방정이라는 네. 게 그게 천천히 용해되는 그걸 서방정이라고
0: 그렇죠,
1: 하는군요.
0: 그렇죠.
1: 무슨 네. 저도 봤어요. ER 서방정
0: 맞습니다.
1: 뭐
0: 네. 네.
1: 그렇구나.
0: 네. 근데 그거를 잘라 놓으면 이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1: 아~
0: 그래서 갑자기 더 많이 흡수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용정이라고 해서 이제 장에서 놓아야 되는 게 있어요. 위에서 녹으면 안 되고 장에서 네. 놓게 설계가 된 게 있는데
1: 아~
0: 그것도 마찬가지 잘라 버리면 이게 얘네들이 코팅이 돼 있는 게 무너지니까
1: 아~
0: 네,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위에서 흡수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1: 요즘에는 그게 약봉투에 그렇게 서방정도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0: 네,
1: 그런
0: 맞습니다.
1: 경우에는 절대로 잘라서 드시지 마시라
0: 네.
1: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항생제 먹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익균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유산균을 좀 같이 챙겨 먹거나 뭐 철분제나 칼슘 같은 영양제 이렇게 함께 챙겨 드실 수도 있는데
0: 네네.
1: 이 조합은 어떻습니까?
0: 유산균은 사실은 같이 먹어도 좋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1: 네.
0: 근데, 항생제를 다 먹고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서 다 씌워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왜 안 드시던 분, 드시던 분은 상관없을 텐데, 이제
1: 네.
0: 안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유산균을 또 이것저것 또 챙겨 드시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미네랄 성분들 있잖아요.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그런 영양제.
1: 네.
0: 그런 것도 이제 장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뭐 항생제랑 붙어가지고 이제 돌덩이를 형성하고 이제 배출이 돼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이 드시진 마시고 드시고 싶으시면 좀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1: 영양제 얘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영양제 시중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영양제 막 4개, 5개 이렇게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겁니까?
0: 당연히 아니겠죠.
1: 아닐 것 같았어요.
0: 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고 해도 결국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에서 해독을 한번 하고 그걸 신장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아무리 요새는 뭐 천연 추출물이다 이런 것도 많은데 개수가 막 다섯 여섯 개, 열 개 막 이렇게 드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간이랑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갑자기 이제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쭤보면 뭔가 특이한 걸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양제도 뭐 해외직구 영양제, 뭐 용량 높은 걸 먹었다라든지 네. 아니면 뭔가 그런 천연 합성물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1: 간
0: 것들을
1: 간쓸개 뭐 이런
0: 아 네네 뭐 네, 그런 것들 무슨 식물에서 네. 추출한 거 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또 간 수치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오히려 내 몸을 좋게 만들려고 한 건데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몸을 망가뜨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1: 영양제도 종류에 따라서 몸에 잘 흡수되는 뭐 어떤 이게 다를 수 있습니까? 종류에 따라서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영양제도 분명히 어떨 때 먹으면 좋다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나누면 이제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이렇게 나눠서 수용성은 이제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 물하고 흡수가 잘 될 것 같고요.
1: 네
0: 반대로 이제 오메가 3, 뭐 루테인, 비타민 A, D 이 뭐 이런 애, 지용성 네. 비타민들은 어쨌든 기름이 좀 있어야 흡수가 잘 녹아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식후에 좀 복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수용성은 뭐 비타민 C 이런 게
0: 그렇죠.
1: 수용성인가?
0: B나 C 이런 애들.
1: B나 C를 먹을 때는 네. 그러면 물이랑 같이 약간 공복일 때 네네. 먹으면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C 드시는 분들 많으니까.
0: 맞습니다.
1: 네.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관절약 뭐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에 어떤 위험이 또 있을까요?
0: 의학계에서 영양제를 제외하고 순수 전문 의약품만 다섯 개 이상을 먹는 사람을 이제 다약제 복용이라고 네. 부릅니다. 근데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약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 약물 간 상호작용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성분들이 서로 약효를 방해하거나 서로 약효를 이제 올려주거나 하는 부작용이 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약효가 갑자기 막 뭐 혈압약 같은 게 막 너무 약효가 많아져가지고 어지러움을 느끼어서 뭐 낙상사고로 이어진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만성 질환자분들 중에 집에서 이제 혈압이나 혈당 이렇게 쟀는데 수치가 좀 안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의사분들이랑 상의 없이 약을 줄이거나 끊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0: 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혈압, 혈당 잘 나오는 거는요.
1: 네.
0: 어떻게 보면은 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네. 이 약이 굉장히 잘 작용을 해주고 있다, 네. 좀 눌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치가 좋다고 내가 마음대로 약을 줄이거나 끊어버리면은 그 반동 현상으로 오히려 더 혈압이 확 올라가거나 혈당이 또 확 올라가거나 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런 혈압약이나 뭐 다른 약도 마찬가지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올 수가 있습니다. 뭐 혈압약은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혈관이 터지게 되면 이제 뭐 뇌출혈이랑 아니면 막히게 되면 이제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으니까 절대 네, 약을 마음대로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내 몸과 관련된 약과 이런 거는 진짜 전문가와 상의를 많이 하시고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토요일 준비한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는 김진현 아나운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어 표현 가운데 신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세를 지다라는 표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치는 일을 뜻하는데 이와는 다르게 주로 불행한 일과 관련된 일신상의 처지와 형편을 뜻하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이때는 보통 한순간의 실수로 신세를 망쳤다. 내 신세가 참으로 가련하다. 젊어서 일을 안 하더니 거지 신세가 됐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신세라는 표현을 써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속담이 여럿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세와 관련된 속담으로는 신세도 신세같이 못 지면서 누인의 폐만 끼친다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별로 도움이나 대접도 못 받으면서 폐를 끼쳤다는 인사만 하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뜻의 신세와 관련된 속담인 날샌 올빼미 신세. 이것은 힘없고 세력이 없어 어찌할 수 없는 외로운 신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밤에만 활동하는 올빼미가 낮을 맞은 처지라는 뜻이니까 맥을 추지 못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이죠. 또 가뭄철 물웅덩이의 올챙이 신세라는 속담은 가뭄으로 말라버려 곧 밑바닥이 드러나고야 말 물웅덩이 속에서 우글거리는 올챙이 신세라는 뜻으로 머지않아 죽거나 파멸할 운명에 놓인 가련한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이 흐린 주말이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에 가끔 구름은 많겠지만 오늘 대부분 이렇게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내일과 글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돼 비 예보가 쭉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내려도 당분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라권역과 경남권, 제주에 비가 오겠고 밤부터는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로 또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남부지방과 제주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까지 수도권 또 오후에 충남권 북부와 충북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오늘 강우량은 대부분 5에서 40mm, 소나기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이제 이 비가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또 글피에도 전국적인 비 예보가 들어있어서 이제 장맛비가 내리는 한 주 예상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24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서울과 세종, 대전, 강릉이 나란히 31도,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를 덮친 폭염으로 미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는 위대한 미국 박람회 행사가 온열 질환 우려로 오후 5시까지 문을 닫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폭염으로 대규모 퍼레이드가 취소됐습니다. 이날 미 동부와 중부에 걸쳐 1억 8천만 명이 사는 지역에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란의 2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 테헤란과 시아파 성지 마슈하드 등에서 열립니다.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한 지 126일 만입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시신은 전날 테헤란 시내 대형 예배 장소로 운구됐고 외교 사절에 조문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단상에 놓인 그와 딸, 사위, 손녀 등 함께 폭사한 가족의 관을 보고 울부짖는 시민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645명으로 늘고 부상자 수도 12,000명을 넘었다고 베네수엘라 공보부가 3일 밝혔습니다. 국제구조대와 베네수엘라 소방군 당국은 구조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지진이 발생한 지 9일째에 접어들면서 생존자 구조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대들은 생존자 수색작업을 점차 마무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유엔은 이번 지진 실종자 수가 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 안성분기점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8.5톤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가 1차로를 막아 한때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자 장윤기의 차량에 묻은 혈흔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을 통해 핵심 물증을 누락한 채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살인 혐의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고 그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의 차에 묻어있던 혈흔의 주인은 숨진 이채원 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중 지역 비하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배재고 야구부 전원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재고 관계자들은 이어 광주1고 측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0월 말부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관련해 자동차와 가전, 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적으로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수도권에 숙박 쿠폰 7만 장을 배포하고 전국의 지역 축제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경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정체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전남 남부와 제주에 내리는 비는 차차 북상해 충청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30에서 80mm, 제주 산지 많은 곳엔 최대 1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20에서 60,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 내릴 예정입니다.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7월 되니까 장마도 시작됐습니다. 제주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오늘은 충청 이남 지방에 또 내일은 수도권까지 확대가 되면서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뭐 비가 와도 시원해지진 않습니다. 한낮 더위에 높은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 올라가기 쉽죠. 비와 더위 함께 잘 피할 수 있는 곳에서 7월의 첫 주말 보내면서 올해 남은 절반 하반기 계획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생활 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난번에 최저임금 내년도 이거 협상 되고 있다고 했는데 뭐 끝났어요? 결정 났어요?
1: 아직 이제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를 했는데요. 네. 애초에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하면서 노동계에서 내놓은 안은 12,000원. 예, 작년보다 16.3% 오른 수치였는데 네. 지금 4차 수정안까지 나왔는데 노동계는 시간당 11,700원.
0: 네.
1: 경영계는 10,410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3차 수정안까지로 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요.
0: 네.
1: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상황인데 격차도 애초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1,29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안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를 해서 그 범위 안에서 표결이나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0: 합의 잘 안 되고 대부분 이렇게 결정이 났었어요.
1: 표결로 결정이 나죠.
0: 네, 맞아요.
1: 예. 올해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이 8월 5일까지인데요. 어쨌든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역대로 최저임금이 시한을 넘겨서 7월에 타결이 됐고 아마 올해도 이달 중순 돼야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해마다 숫자는 올라가지만 네. 물가도 많이 올라가니까 생계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고금리에 공공요금까지 올랐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동결 주장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물러나서 지금 격차가 수정하는 격차가 1290원까지 좁혀졌고 다음 주에도 또 회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0: 네. 요즘 일자리가 참 힘듭니다.
1: 나 힘들어요.
0: 예, 앞으로 특히 이제 AI가 확산되면서 더욱더 이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또 일자리에도 이제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1: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0: 네.
1: 2023년 기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3.5%. 2011년 10년 전과 비교하면 5.97%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만 해도 20%에 육박했었거든요.
0: 예.
1: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내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못되고 비정규직으로 남을 확률이 71%, 남을 비율이 7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 비정규직 중에서 1년이 지나도 또 비정규직인 사람은 7명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비율도 11%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300인 미만의 비정규직이 300인 이상의 큰 기업의 정규직이 될 비율은 2023년에 6.06%였는데 그게 0.88%포인트지만 하락했고요. 300인 이상의 그 큰 기업의 비정규직이 같은 규모 사업장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확률은 비율은 2023년에 16.78%로 0.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이제 들어가면 아무래도 기회가 좀 더 생기지만 중소기업에서 출발한 사람은 대기업의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말하자면 그런 기회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누가 주로 비정규직이 많이 되는가를 보니까 대졸자일수록 남성일수록 대기업 다닐수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어린 시절에 나의 경제 수준이 어려웠다라고 답하는 사람일수록 성인이 됐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성인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력 규모에 따라서 또 학력 수준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차이가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그리고 학력과 기업 규모에 따른 그 이동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숙련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들 그리고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부담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0: 비정규직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숙련도가 낮다는 뜻은 아니에요.
1: 아니, 또 맞습니다. 이게. 예.
0: 직역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주요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확 줄이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막아버리고 있다. 근데 뭐 지방은행들은 상황이 다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시중은행인 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을 했고 인터넷 뱅킹들도 지금 한도를 줄이고 있고요.
0: 예.
1: K뱅크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 통장을 막아버린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던 지방은행들은 아직 직접적인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금융당국이 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를 목표치를 주잖아요.

0: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BNK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 플랫폼을 통해서 신규 신용대출 취급하는 걸 중단했습니다. 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인데 아직까지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급증 조짐은 없습니다만 시중은행의 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네. 지방은행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어서 지금 월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주요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건 신용이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0: 얘기네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예, 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을 했고요. 또 일부 지점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접수를 막았었는데 원래는 요즘은 대면 접수는 물론이고 앱을 통해서 온라인 창구에서 대출 신청하는 것도 중단됐습니다.
1: 네.
0: 지난달 23일에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4%포인트를 끌어올렸는데도 그 수요 대출 한도 소진됐어요. 다음 달 말까지 앱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콜센터나 대면 창구는 열어놓은 두대 비대면 창구를 닫아서 대출 총량을 조절할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1: 네.
0: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지난달 24일 이후로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는데요. 재개를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되니까 이제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인데 5월 한 달간 보험업권의 가계대출이 9천억 원이 불어나면서 2021년 7월 이후에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권 그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확산될 수 있는데요.
1: 네.
0: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뿐만 아니라 카드, 캐피탈사를 잇따라 소집을 해서 가계대출 감축을 당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때문에 이제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서 우리가 네. 자동차 2부제, 5부제 이거 시행을 했었습니다. 한 석 달 됐나요?
0: 예.
1: 3월부터 거의 했었으니까. 근데 이거 이제 해제됐다고요?
0: 예.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에 따라서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부문의 차량 5부제 그리고 4월 8일부터는 2부제로 강화를 했고요. 공영주차장 5부제도 같은 날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차량부제 시행하면서 이거 실효성 있나라는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산하 기관에서 차량 2부제 위반에 적발된 사람은 899건이었고
1: 예.
0: 전체 25개 부처 공공기관의 위반 사례는 총 2만 7천여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인데 제대로 정부 기관마저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중여권이 어려운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그러니까 지역에서
1: 대도시는 이를테면 지하철이든가 버스 노선이 잘 돼 있지만 중소도시에서 만약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자가 차량 아니면 출근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해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경우는 직원들끼리 차를 바꿔 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정부에서 예상한 규모랑 실제 적용 범위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1: 예.
0: 기후부에서는 한 3만여 곳 전국적으로 그리고 한 100만 면 정도를 추산을 했는데 실제로 시행 10일 후에 적용된 것은 공영주차장 1,694곳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효 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1: 예. 그래도 잘 해주셨어요. 많은
0: 네,
1: 분들께서 동참해 주셨고.
0: 예.
1: 예, 예. 자,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8월부터 바뀌는 내용이 있어요?
0: 네. 그동안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1: 예.
0: 그러면 좀 길게 입원을 하게 되면 당장 육아휴직을 쓰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아이를 그냥 병원에 혼자 입원시킬 수도 없고 이렇게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써야지만
1: 네네.
0: 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1: 그러니까 휴가가 아니고 이제 휴직인 거죠.
0: 네, 네.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학교가 방학이거나 어린이집에 갑자기 길게 휴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1: 네.
0: 한 달씩 자리를 비우기도 또 좀 곤란한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업무
1: 예.
0: 공백도 있고 직장의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래서 8월 20일부터는 이 최소 기간을 30일에서 일주일로 줄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만 8세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파서 입원하거나 휴원 휴교 방학으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1주 혹은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됐습니다.
1: 휴직을.
0: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급할 때는 예상치 못한 단기 상황

0: 중에 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쉬실 수가 있는데요. 한 달 통째로 다시긴 좀 부담스러웠다면 아이를 그냥 둘 수도 없고 해서 그 현실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변화가 있다면 회사가 갑자기 도산했을 때 네. 밀린 임금을 보호해 주는 범위가 지금 석 달치 체불 임금만 보호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치로 두 배가 확대가 되고요. 10월부터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도 징역 3년에서 5년 벌금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져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1: 네. 우리가 뭐 정책 소개할 때 뭐 매년 해마다 달라지는 것들, 뭐 분기마다 달라지는 것들 이런 거 많은데
0: 예.
1: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또 나왔죠?
0: 네. 우선 요즘에 예매하기가 어려우니까 안표상 때문에 피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1: 예.
0: 하반기부터는 안표 부정 판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안표를 팔아서 얻은 수익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발견하면 네. 신고하실 수 있는 포상금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1: 예.
0: 그다음에 불법 웹툰이나 불법 영상 사이트 차단 속도도 좀 빨라지는데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해도 차단한테 한 2, 3주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작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1일에서 6일로 대응 속도가 좀 빨라지고요. 저작권 피해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영화 할인권 소식도 있는데 6,000원권 할인권을 450만 장 1인당 2매까지 선착순으로 배포하는데요. 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회원은 온라인으로 예매할 때
1: 네.
0: 쿠폰함에 자동 생성이 됩니다.
1: 오.
0: 그리고 독립예술 영화 전용관 같은 경우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이 전국 300개 사업장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그 기차표 예매가 지금은 KTX든 XRT든 한 달 전부터 예매 창이 열리거든요.
1: 아, 한 달 전부터?
0: 예. 근데,
1: 지금은?
0: 예. 예. 그런데 8월부터는 두 달 전부터 예매 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두 달 안에 있는 거를 미리 예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1: 예.
0: 그 다음에 지금은 KTX는 코레일톡, SRT는 SRT앱이 따로 있어요.
1: 맞아요. 예. 따로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8월부터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KTX와 SRT를 조회하고 예약하고 결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됐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재난문자 서비스 이거 뭐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셨어요?
0: 아, 네. 태풍이나 집중호우 지금도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재난문자가
1: 예.
0: 너무 많이 오니까 무감각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 예, 예. 근데
0: 중복문자를 걸러내는 기능도 생기고요. 글자 숫자도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짧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 예.
0: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으실 수 있고요. 연말에는 AI 정부 24가 개통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민원 서비스 외에 정부 24에 찾을 때
1: 있잖아요. 예.
0: 행정용어를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때 있잖아요.
1: 예, 예.
0: 나 이런 상황인데 뭘 신청할 수 있어? 이렇게 일상 언어로 물어보면 AI가 알아서 맞춤 서비스를 찾아주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성 기반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겠습니다. 주얼리가 부릅니다. 네가 참 좋아.

0: 네가 참 좋아 주얼리의 노래였습니다. 라디오 뮤직 위크엔드 7시 25분 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감소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으로 향하는 차가 줄겠는데요. 주로 수도권과 강원권 일대에서 정체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지방방향 정체는 오전 11시 때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벌써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로는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10km 정도 어렵고요.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반대 서울 쪽 인제터널 부근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사이로도 4km 정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입니다. 도리분기점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초정 부근으로 납시간 사고가 났고요. 갓길에서 처리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이지선 서부산 쪽으로 장유요금소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7월의 네 번째 날이자 7월 첫 번째 주말인 오늘 전국에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5에서 60mm의 장맛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전라권역과 경남권, 제주에 비가 오다가 밤부터 충청과 경북권 남부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남부와 제주의 비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는 역시 중부지방으로 오후나 오후 이후에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은 충청과 남부 제주의 비가 내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모레와 글피까지 전국적인 장맛비 예보가 쭉 들어있어서 비가 오는 당분간 꼭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비는 대체로 충청과 남부의 제주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확대되는 형태인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수도권이나 강원, 충청권으로는 대부분 10에서 최고 80mm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으로는 30에서 최고

0: 100, 제주 산지 150mm 이상으로 오늘 예상되는 양보다 더 많겠습니다. 더위도 이어집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강릉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제주가 29도, 광주 28도까지 올라가면서 대부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이 흐려도 자외선 지수는 오후 3시 무렵까지 대부분 나쁘거나 매우 나쁘니까요. 차단에 신경 쓰시고요. 오존 농도는 대부분 중부지역과 남동부 지역이 높겠지만 대기질은 전 권역이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5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1: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2: 네, 경제 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요즘 전 세계 미래에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AI 산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하고 우리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메모리 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몇 년 동안은 여기다가 뭐 물건을 사고 싶어도 지금 다 줄 수 없다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금 뭐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이 된다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걸 구체적으로 기업과 함께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뭐 지역 얘기도 나오는데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알려주세요.
3: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2: 예.
3: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미래 성장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반도체,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이런 산업이 그동안은 주로 수도권 중심의 이제 이른바 반도체 산업 구조였는데,
2: 네.
3: 이번에 이제 호남에는 반도체 메모리 생산 기지를 또 충청도에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후공정과 AI 데이터 센터를 그리고 영남에는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까지 동시에 꾀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여기 이제 민간 기업들, 뭐 삼성과 SK와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2: 네.
3: 이른바 비수도권에 투입되는 금액만 장기 투자를 도하게 되면 무려 4,7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이 됩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직할 담당관을 두고 속도전을 선언할 만큼 추진 의지가 확고한데요. 이 자리에서 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한테 국민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아마 이 프로젝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전체 규모가 4,700조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 728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10년 장기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2: 예.
3: 뭐 우리나라의 단일 프로젝트 사상 뭐 최대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호남 쪽에다가 반도체 생산 기지를 크게 조성을 한다고요?
3: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호남권의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조성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씩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호남에 투입을 해서 메모리 공장 4기, 팹 4기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로 반도체 공장은 용인과 평택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호남이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롤,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호남에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메모리 생산을, 또 충청도에는 첨단 패키징 생산을, 영남에는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을 맡아서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2: 예.
3: 지역의 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을 동시에 노리는 구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이 수도권 평택 5-6기의 이제 건설도 산업단지 가동 시점도 최대 12년까지 단축하는 등 속도전을 병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5년 이내 우리나라의 DRAM 생산 능력을 최대 2배까지 끌어올리면서 현재의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장악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 예.
3: 생산 거점을 좀 다변화한다라는 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청와대는 이 현 정부 임기 내에 호남에 이제 신규 반도체 공장을 완공하는 게 목표이고 입지 선정은 전적으로 기업의 결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그 언론들에서 이거 평가하는 거 보다 보니까요. 이거 특히 AI 뭐 데이터 센터인가 이거 하려 그러면 물도 많이 한 필요 들어가고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공급 같은 것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3: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뭐냐? 이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이 아니라 과연 공장을 돌릴 물과 전기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 인프라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공장 4기가 들어갈 서남권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대형 원전 4.5기 5개 정도 전력 6.3기가와트가 필요하고요. 우리 국민 21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업용수 하루에 65만 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물과 전력을 동시에 이제 확보하는 종합대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2: 네.
3: 먼저 용수의 경우에는 댐의 여유 물량 그리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허가 물량을 재분배하고 또 하수를 재이용하고 여기다가 필요할 경우 이 댐, 발전용 댐의 높이를 또 층고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력도 문제인데요. 전력은 이제 송전망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일부 구간은 이제 지하로 지중화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겠다라는 거고 여기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기존의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신규 원전 건설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2: 예.
3: 다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영산강, 섬진강 권역 원래에도 장기적인 물 부족 우려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전망 건설과 원전 확대는 이 님비 현상. 지역 주민들의 이 수용성이 변수인데요. 결국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반도체 공장을 얼마나 짓느냐보다는 물과 전력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좀 계획 차근차근하게 잘 세워서 이게 성공하면 우리가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서 이제 성과금 많이 줬잖아요. 뭐 억대로 어마어마하게 줬는데 이 돈이 바로 이제 그쪽에 부동산을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탄이 어마어마하게 뭐 집값이 뛰고 있다고 해서 여기 그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요?
3: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강남의 동탄 올해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률 1위가 바로 동탄입니다. 누적으로 상반기에만 무려 11.38%가 올랐는데요. 이른바 반도체의 셔틀버스 정류장 인근 서재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놓고 있는데요. 국민평형 동탄의 34평형이 무려 23억 원에서 24억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동탄, 구리, 기흥 이 규제 지역을 3종 규제로 묶고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규제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물론 뭐 지난해 규제를 피한 이들 지역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있지만 최근에 반도체 호황으로 유입된 막대한 자금이 집값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용인과 기흥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이 구리는 서울의 접근성과 풍선 효과가 겹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제 3종 세트가 시행이 되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들 지역에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로 줄고요. 다주택자의 세금은 무거워집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원천 금지가 되는데요. 특히 다주택자들 취득세, 양도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발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주택 공급의 어떤 시차를 틈타서 부동산 시장을 좀 왜곡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어떤 대출 규제를 넘어서 유동성 흐름을 좀 제어하고 실질적인 공급을 서두르는 종합 대책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2: 방금 공급 얘기해 주셨는데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3: 맞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세죠. 닥치고 주택을 짓겠다라는 발언. 그동안의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서 지금 최근에 집값이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72주 연속 그리고 전세 시장은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2: 예.
3: 월세 시장도 불안한데요. 이러다 보니 결국 시장의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는 시장의 요구를 좀 뒤늦게 수용하겠다라는 건데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입지 공급뿐 아니라 올해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30대 실수요자들 불안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김영범 실장의 발언은 이런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해서 공급으로 일부 옮기겠다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입지인데 어디다 지을 것이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폐교 부지 그리고 준공업 지역을 활용하는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폐교는 그러나 대다수가 인구 소멸 지역 지방에 있어서 수도권의 수요를 흡수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준공업 지역의 경우에는 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투리 땅이라는 그리고 이제 이런 규제만으로 서울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2: 네.
3: 지적인데요.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이제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공공택지 공급이라는 전공법을 함께 추진해야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제 실질적인 시정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선거 때문에 세제 개편을 좀 미뤄놨다는 얘기 많이 있었고 보유세 건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3: 그렇습니다. 7월에 정부가 세제 개편을 발표하는데 아마 이번에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최근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세제 무게 중심이 거래세보다 보유세 강화에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3: 국제적으로도 보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고가주택,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장기 특별 공제도 단순히 오래 보유한 것보다 실제 거주한 기간을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거래를 막고 있는 이제 취등록세 일부 완화해서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라는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오히려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매물 잠김이나 시장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균형 잡힌 세제 개편이 아마 이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증시 잠깐 좀 짚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뭐 인공지능 AI 이것 때문에 많이 오르는데 이거 거품이다 이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막 10%가 올랐다가 떨어지고 막 유동성이 너무 이게 변동성이 큽니다.
3: 맞습니다.
2: 이번 주도 그랬죠?
3: 맞습니다. 아마 지난달 반도체 수술이 사상 최대로 월간 400억 달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가는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이 좀 컸는데요. 지금 시장을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거냐. 9천선 넘었었던 게 지금 뭐 8천선 위협받고 있고 간신히 8천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피로감, 차익 실현에 이제 어떤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충격의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이제 메타가 남는 AI 컴퓨터 자원을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 시장에선 이를 두고 AI 인프라 부족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냐. 빅테크의 투자도 정점을 지났다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DRAM 가격 일부가 하락하고 메모리 피크아웃 논란까지 겹치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됐고요. 특히 애플은 메모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값싼 중국산을 쓰겠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2: 네.
3: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AI 투자 큰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건데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굴과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 올해도 수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0: 북한 인프라의 활용도를 좀 높여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1: 예.
0: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무조건 사면 오르던 시장이 아니라 실제 수익성과 투자 효율성까지 따지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 모든 AI 관련주가 다 함께 오르는 것이 아닌 HBM이라는 핵심 기술력, 안정적인 고객사가 얼마나 확보된 기업이냐가 살아남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 시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습하고 더운 날은 전시관 찾는 거 참 유용합니다. 모르고 봐도 좋고 알면 더 많이 보이는 미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전시 이지한 도슨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은 어디를 갑니까?
2: 네,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전시를 한번 가볼게요.
1: 예.
2: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이 포스코 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포스코 미술관인데요. 이곳에서는 전 세계 그림책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획전 한 장의 세계 그림책 100년의 여행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책 전시의 기획 의도가 아이에게는 생애 첫 미술관이 되고 또 어른에게는 가장 사적인 예술 작품이 된다인 만큼 이 단순히 아동용 도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1: 예.
2: 그림과 글, 또 종이 재질, 또 인쇄 기법, 그리고 여백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진 하나의 시각 예술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한 장의 그림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또 위대한 문화가 되었는지 증명하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1: 그 포스코 지하 1층에 미술관이 있었어요?
2: 네네.
1: 그 쇼핑센터 있고 막 그런 데 아니에요, 거기가?
2: 쇼핑센터도 있고요. 그 서점도 있고
1: 네네.
2: 그 옆에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1: 거기서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그림책을 전시하고 있다고요?
2: 네네.
1: 신데렐라 아니면 콩쥐팥쥐 이런 거 그림책이 있는 거예요?
2: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1: 네.
2: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전래동화나 뭐 알라딘 같은 디즈니 만화 스타일은 아니고요.
1: 네.
2: 이 서양권에서 지난 100년 전부터 아이와 어른들이 실제로 보고 자란 정통 서양 그림책의 역사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사본이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희귀한 초판본 원서들을 실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 네,
2: 미술사적인 의미도 매우 크고요. 또 이 각 시대별로 유행하던 인쇄 방식에 따라서 제작된 이 그림책을 보면서 또 색의 밀도라든지 좀 독특한 이런 물성 직접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1: 단순히 책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책의 역사라든가 그림체라든가 이런 출판 기원이라든가 이런
2: 네네.
1: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좀 본격적으로 좀 안내해 주세요.
2: 네, 이번 전시는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연대기 순으로 10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네.
2: 이 전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코너 19세기 근대 그림책 먼저 가볼게요. 이 시기는 이 19세기 말의 산업혁명의 정점에 있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림책의 황금기라고 불리는데요.
1: 네.
2: 이때 영국 그림책의 3대 거장이라 불리는 작가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중에 한 명인 이 케이트 그린어웨이라고 하는 이 작가의 첫 번째 그림책 창가 아래서를 1879년 초판본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2: 네, 60페이지 분량으로 시와 그림이 가득한데 수채화와 또 직접 그린 이 세밀한 펜화로 그려서 아날로그 질감이 또 특징이고요.
1: 그럼 이거는 1879년의 책인데 그 책에다가 인쇄를 한 게 아니고 직접 다 그린 거예요?
2: 아니요. 그린 걸 인쇄를 한 거죠.
1: 아, 그린 걸 인쇄했다?
2: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배경이 아무래도 19세기이다. 니까 아동 노동이 또 아직 빈번하던 좀 만연하던
1: 예, 예.
2: 그 산업혁명 시절에 근데 정원에서 꽃을 따고 마음껏 뛰어노는 이 아이들의 순수한 일상을 담았는데요. 일반적인 동화책과는 달리 이런 특별한 교훈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이 아이가 가진 동심의 세계를 지켜주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또 지친 그 노동자 이 어른들까지 이 창가 아래서라는 이 책을 보면서 치유를 받았다고 하고요. 1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부드러운 파스텔 색감이 또 특징입니다.
1: 19세기 말에 영국 그림책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책이고 위로를 주는 그림책이다.
2: 네네.
1: 이 책을 만날 수 있다. 포스코
2: 네네.
1: 지하에 가면
2: 네, 맞습니다.
1: 무료다.
2: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어떤 그림책이 있어요?
0: 네.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림책의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는데요.
1: 네.
0: 이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눈으로 즐기는 실험실이 됩니다. 이 책장을 넘기면 이제 그림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거나 또는 막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기발한 입체적인 놀이 예술이 되고 등장을 하는데요.
1: 예. 그러니까
0: 쉽게 말해서 책 자체가 하나의 장난감이 된 거죠. 그래서 1900년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까지 또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날에 이 선물하기 위해서 금박을 입히고 또 화려하게 장식한 이 고급스러운 기프트북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책들은 읽는 용도가 아니라 예. 거실에 두는 좀 비싼 장식용 책이다 보니까 최고급 종이에 최고급 인쇄 기술로 만들어져서 또 당시에 이 소장 가치가 높았던 양장본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림책의 내용을 굳이 모르더라도 이 표지부터 시작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재미거리를 선사합니다.
1: 하긴 지금은 다 그냥 핸드폰으로 다 쓰지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경우에도
0: 그쵸.
1: 다 금박으로 해놓고 또 그게 세우면 세워질 정도로 입체로 된 거 많이 있었어요.
0: 맞아요.
1: 많이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림책에도 있었고 이게 이미 1900년대부터 존재를 했다.
0: 네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가 이렇게 시대별로 계속해서 이어져요?
0: 네, 맞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1920년대에서 30년대
1: 예.
0: 러시아 아방가르드 그림책 구역으로 한번 가볼 텐데 여긴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러시아의 혁명적인 현대 미술가들이 직접 어린이 그림책을 그리면서
1: 네.
0: 기존의 파스텔 컬러나 부드러운 그림체 대신에 아주 실험적이고 또 기하학적인 그런 선과 강렬한 원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화가들이 아이들이 보는 책일수록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전위적인 미술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엘 리시츠키가 만든 두 개의 사각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1: 네.
0: 제목 그대로 이 사람이 아니라 붉은 사각형과 검은 사각형 도형 두 개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1: 그림책의 주인공이 사각형이라고요?
0: 네, 그냥 도형, 주인공 그 자체인 거죠.
1: 예.
0: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이제 그림책인데 네모, 세모, 화살표 같은 기하학적 도형들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또 빨강색과 검정색 딱 두 가지 색으로만 강렬하게 표현을 해서
1: 예.
0: 이 아이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좀 순수한 조형 감각을 키워주려고 했던 당시 실험적인 이 아방가르드 미술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지금도 이런 그림책이 나오면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싶은데 이게 1920, 30년대에 이미 나왔다.
0: 네네.
1: 러시아에서.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또 어떤 그림책 볼 수 있습니까? 뭐 다양한 게 엄청나게 많네요.
0: 네. 그 다음 이제 시대를 넘어가면은 네. 1920에서 40년대 그림책의 황금기 석판화의 시대가 나오는데 이 화가가 돌판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기계로 찍어내던 석판화 기법이 대세가 된 시대입니다.
1: 네.
0: 이 석판화라는 게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은 성질을 이용한 인쇄술인데요. 화가가 석회암 돌판 위에 기름 성분의 잉크나 크레용으로 직접 그리다 보니까 기존에 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목판화나 아니면 선을 파내는 동판화로는 불가능했던 세밀한 붓터치와 또 부드러운 명암이 종이 위에 생생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이 석판화 덕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화가의 손맛이 대중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그래픽에 익숙한 우리 눈에 좀 편안함 이런 편안함을 전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그림책 전시한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설명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감도 가고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지안 도스트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림책이 좀 눈에 띄었어요?
0: 네,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현대적이고 약간 디자인이랑 관련된
1: 네.
0: 그런 부분이 있는 이제 책이 있는데
1: 네.
0: 이 코너가 이름이 디자이너 그림책의 탄생. 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특히 이제 디자인 전공자라면 가장 흥미로운 이제 구역인데
1: 예.
0: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로고 뭐 IBM이라든지 ABC 방송국 또는 뭐 UPS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의 로고를
1: 네.
0: 직접 디자인한 현대 디자인의 아버지 폴 랜드가 그린 이 그림책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아, 기업 로고를 만든 사람 가운데 폴 랜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그 사람이 그림책을 그렸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폴 랜드의 아내 앤 랜드가 글을 썼고요.
1: 예.
0: 그 남편이 되는 폴 랜드가 직접 이제 그림을 그린 그림책 제목이 반짝반짝 빙글빙글 이게

0: 이제 1957년 초판본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완벽하게 이제 성공한 상업 디자이너였던 이 폴랜드가 그 당시 이제 외동딸 캐서린을 위해서 직접 종이를 오려 붙인 이 콜라주 기법이 특징이고요. 또 글자를 왜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거 있죠.
1: 예, 예, 예. 예,
0: 장식을 해서 그런 타이포그래피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운 기업 로고를 만들던 디자이너의 감각이 이 따뜻한 동화책으로 탄생한 또 반전 매력도 함께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디자이너의 그림책이 보면 글자 디자인도 나오고 막 그렇다. 애들도 좋아할 것 같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다양하게 볼거리가 또 많고요.
1: 또?
0: 네. 다음은 이제 화가의 붓끝에서 태어난 그림책이라는 코너인데 그림책과 순수 미술가의 만남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아동 인권이 신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또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동화책도 이제는 수준이 높아야 된다.
1: 네.
0: 수준 높은 그림책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이 직접 그림책을 또 만들게 되는데 재밌는 거 화가들이 그리다 보니까 글과 그림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1:1 정도로 대등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시점이 당시 한참 유행하던 뭐 피카소라든지 마티스 같은 현대 미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1: 네.
0: 그림책인데도 추상화가 들어가고요. 또 강렬한 원색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그런 그림책이 특징입니다.
1: 1800년대 후반부터 막 작품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 책도 있어요?
0: 네. 이 1960년대, 그러니까 회화적 페인팅의 시대와 또 아코디언 북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1: 60년대는 요즘은 아니지, 그래도.
0: 네. 이번 전시를 봤을 때 이제 연대기적으로 그래도 가장 최근으로 보자면은 1960년대는 이제 석판화 같은 수작업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1: 예.
0: 컬러 인쇄가 발달한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화가가 직접 원화를 그린 다음에 이걸 카메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인쇄한 그런 그림책을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책장을 펼치면 이 끝없이 길게 늘어나는 이 아코디언북 이런 코너도 있고요. 또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미니북 코너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발한 반전 위트를 보여주는 또 공간을 함께 볼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요즘 전시 포스코 지하 1층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무료 전시였습니다. 한 장의 세계 그림책 100년의 여행 이지한 도슨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처럼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애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2: 맨 아래
1: 여기를 눌러

0: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2: 흐릿한 하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입니다. 남부와 제주에는 장맛비 예보가 있고요. 5에서 60mm 예상됩니다. 또 중부지방은 오늘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의 비가 점차 밤부터는 충청권으로도 확대가 되겠고요. 남부와 제주의 비는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 제주에 내리는 비가 내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래와 긁히는 전국의 장맛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10에서 최고 80mm, 전라도와 제주도는 30에서 100, 많은 곳 제주 산지 150mm 이상입니다. 오늘 낮 더위도 이어질 텐데요. 서울과 세종, 대전, 강릉이 오늘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대구와 제주 29도, 광주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최고 32도까지 올라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 30도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이 흐리지만 자외선 지수는 오후 3시 무렵까지 대부분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고요. 오존 농도는 대부분 중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이 높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네, 리쌍의 인생은 아름다워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이번엔 건강 관련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예, 반갑습니다.
0: 예. 예. 방송 들으시면서 건강 관련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973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되고,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들어온 질문 한두 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883번 쓰시는 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지루성 두피 피부염이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방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예, 영향은 이제 분명히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탈모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0: 네.
1: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건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보면 이제 두피, 우리가 피부에 여드름이 있는 것처럼,
0: 예, 예,
1: 우리 두피에도 이제 피지가 많아지면서 피지가 그 모낭을 막기 때문에,
0: 예,
1: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 각질이 생기고 빨갛게 되고 붓고 염증이 생기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모낭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0: 그렇겠네.
1: 그러니까 모발의 어떤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마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그거에 맞는 의학적 처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의학적 처치를 하는 거에는 지루성 두피염이 발생했을 때 염증이기 때문에,
0: 네,
1: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이렇게 크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세안을 하고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이제 발라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염증이 좀 가라앉습니다. 아니면 또 이 부분 자체 영양 민치는 게 진균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샴푸 같은 거를,
0: 네,
1: 두피성 샴푸를 이제 쓰면서 이제 염증을 조절해 주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이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스트레스라든지. 최근에 보면 이제 수면 부족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럼 전신 건강이 나빠지면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피부염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 좀 조절해 주신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나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루성 두피염이 있을 때 이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끓게 되면 이게, 네, 2차 세균감염을 좀 일으키면서 탈모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0: 예.
1: 절대로 끓지 않게끔.
0: 극지 말고.
1: 예, 극지, 네, 않도록 이렇게 어떤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0: 예,
1: 의학적 치료를 받든 원인 치료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 예. 예. 뒷번호 3577 쓰시는 분입니다. 78세 여성입니다. 3년 전에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지개만 켜도 쥐가 심하게 나서 힘듭니다. 종아리와 발가락 쪽이 심한데요. 쥐가 계속 난대요.
1: 예, 그래 아마 수술이 3년 전이라고 한다면 수술의 후유증이라고 보기보다는,
0: 네,
1: 일단 수술 과정 자체를

0: 받게 되면서 이제 몸에 어떤 여러 가지 균형이 좀 이렇게 변화를 받았겠죠.
1: 예.
0: 그래서 발목 움직임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이 또 그쪽 부위가 짧아지거나 약해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 수술 후에 기지개만 켜도 지가 심하게 난다고 하는 쪽이 그 부위라고 한다면 그 부위를 조금 이제 강화를 시켜주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가 났을 때 발을 이렇게 뻗으면 발끝이 이제 우리 몸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지가 났을 때 많이 하는 어떤 동작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기지개를 좀 펴더라도 발끝을 이제 몸 쪽으로 당기는. 반대.
1: 발가락을 이제 몸 안쪽으로 이렇게
0: 당겨주는.
1: 네, 당길 수
0: 있는. 예, 우리가 지가 났을 때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래서 발끝을 우리 몸 쪽으로 당겨주는 거를 통하게 되면
1: 예, 예.
0: 지가 날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텀날 때마다 이제 우리 앉아가지고 발끝을 앉아서 이제 TV를 보거나 일을 하실 때도 발끝을 몸 쪽으로 자꾸 당기는
1: 네.
0: 그런 동작을 해주고 물론 이제 이 동작할 때는 가볍게 또 이제 보상 전략 발끝을 또 발 뒤꿈치 또 들어준 동작들을 하면서 자꾸 이제 발목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1: 네.
0: 발목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 보면 종아리가 유연해져요.
1: 예.
0: 그러니까 종아리를 강화시키는 발목 회전 운동, 발목 스트레칭 운동을 텀날 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주무시기 전에는 한 3분 정도만 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성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있고
0: 네, 예, 예.
1: 여성 호르몬의 이름이 에스트로겐,
0: 네.
1: 남성 호르몬의 이름이 테스토스테론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자,
1: 몇 가지는 좋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제가 이제 늙었나 봐요. 이제 뭐 그걸 누군가가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0: 예.
1: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온 단어 중에 뭐 에겐녀, 뭐 테토남, 에겐남, 테토녀 이렇게 바꾸기도
0: 예,
1: 하고
0: 예.
1: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그 호르몬 얘기를 예.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남성성이 있는 여자 뭐 예. 이런 것 같은데. 이 호르몬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제 에겐남, 뭐 테토남, 테토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에겐은 에스트로겐의 약자이고
1: 예.
0: 테토는 테스토스테론의 약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MBTI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1: 그랬죠, 그랬죠.
0: 성격 유형이 예. 유행한 것처럼 예. 지금도 이제 이런 어떤 성 호르몬을 붙여서
1: 예.
0: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고 할지 성격 그런 부분을 규정하거나 대화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재밌게 하는 것들이 좀 유행이에요.
1: 예.
0: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토남, 에겐녀는 맞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테토남.
1: 예.
0: 그다음에 에겐녀, 예. 에스트로겐. 그런데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이 반대쪽에 있는 게
1: 예.
0: 테토녀. 그러니까 여성인데 테스토스테론이 우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에겐남.
1: 예.
0: 남성인데 이제 에스트로겐이 우월하다.
1: 그 이제 갱년기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보긴 하죠. 젊은 친구들 조금 젊은 분들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에겐남이라고 하면 남성인데도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여성처럼
1: 에.
0: 섬세하고 부드러운 남자.
1: 아, 섬세하고 부드러운 남자를 예, 에겐남 이렇게
0: 예, 그렇게
1: 얘기해요?
0: 이야기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그런 부분을 보기도 하고요. 테토녀 여성인데 굉장히 이제 직선적이고 파워가 있고
1: 네.
0: 뭔가 결단력이 있는 여성들이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테토니 무서워 하면서 여성의 어떤 그 조금 직선적인 그 사회적 어떤 요즘에 지위가 올라가면서 여성들의 어떤 발언권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1: 예, 예.
0: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에겐남. 테토녀는 우리가 특히 이제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의 어떤 비율이 바뀌잖아요.
1: 네.
0: 바뀌면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강해지면 테토녀의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래 있었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재밌게 이제 형성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 그러면 그 얘기가 맞는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갱년기가 와서 남성 같은 경우에
0: 예, 예.
1: 옛날엔 젊었을 때안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50대 넘어가니까 뭐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0: 맞습니다.
1: 옛날 생각하면 뭐 울기도
0: 예,
1: 하고
0: 예,
1: 뭐
0: 예,
1: 이런
0: 예.
1: 것들이 나오는 건 그런 그 호르몬 때문인 거예요?
0: 예, 호르몬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죠.
1: 아.
0: 그러니까 이제 남성과 여성은 둘다 남성이라고 해서 테스토스테론만 가지고 있고 여성이라고 해서 에스트로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예,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면서 네. 주이면서 에스트로겐을 가지고 있어요.
1: 아, 여성 호르몬도 가지고 있어요? 예.
0: 여성분들도 네.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주이지만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나이 이제 이게

0: 어느 시점에 자기가 이제 가져야 될 수준이 야로 떨어지게 되면 예. 갱년기 증상을 겪을 수도 있으면서 애견남적인 어떤 성향을 좀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1: 예. 그러면 이 질문 드려볼게요. 예, 예. 그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하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남자건 여자건 간에. 예, 예, 예, 예. 그럼 이게 100이면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80. 테스토스테론이 한 20 정도인데 예, 예. 나이가 들면 이 80이 한 60이나 50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0: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에 오게 되면 거의 10, 20으로 떨어지죠.
1: 80에서 10으로 떨어져요? 예, 예. 그럼 이 테스토스테론이 80으로 올라가서 100을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다 그, 빠지는 거예요?
0: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고 테스토스테론도 어차피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난소나 이런 부분에서 만드는 부신에서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1: 그럼 전반적으로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는 거군요.
0: 예, 떨어지지만 에스트로겐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 상대적인 어떤 비율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 그런 성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1: 그럼 약물이라든가 주사로 그걸 보완을 시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갱년기 증상이라고 해서 네. 그 증상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개인차가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우리가 5세를 지나면서 갱년기가 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졌을 때 그 에스트로겐이 주는 대표적인 어떤 갱년기 증상이 뭐 안면홍조라든지 야간 발한이라든지
1: 네.
0: 그러면서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우울증, 수면장애 등이 오는 게
1: 예.
0: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1: 예.
0: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요법에 서게 되고요.
1: 예.
0: 남성 중에도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떨어진 속도가 천차만별이에요.
1: 그 건강검진에서 나와요, 그게? 예.
0: 뭐 건강검진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1: 예.
0: 개인검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하기도 합니다. 국가검진에는 아직까지 폐수 항목으로 안 들어가 있고요.
1: 호르몬 수치 예. 같은
0: 그
1: 확인하는 거.
0: 수치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떨어져서 뭐 한 4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면 예. 1, 2이신 분들이 있는데
1: 예.
0: 1, 2가 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그렇지만 1, 2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굉장히 우울해. 근육이 다 빠진 것 같아.
1: 네.
0: 그리고 발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부부 생활이 전혀 안 돼. 그런 분들은 남성 호르몬 주사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1: 예. 그럼 그 보충을 하면 호르몬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보충을 네. 시키면 그 증상이 사라져요?
0: 그 증상이 사라진 정도도 좀 차이가 있지만
1: 예.
0: 경험상 치료를 해보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면서
1: 예.
0: 이전의 어떤 활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성기능을 조금 회복하면서 좋아지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예. 우리가 갱년기를 지났는데 얼굴에 여성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하고 혈관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안면홍조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회생활이 정 안 되고 땀이 너무 비오듯이 축축하게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우울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울증 증상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갱년기 증상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서 그걸 예. 보충해 주는 게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부분이 호르몬이 떨어지는 증상이 얼마나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주치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을 잘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1: 그러니까 비쌀 것 같은데 뭐 약이나 이런 게 다.
0: 뭐 여성 에스트로겐 치료는 이제 보험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가격적인 어떤 부담이 크게 없을 수가 있고요.
1: 그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0: 놔두게 되면 이제
1: 노화의 그냥 하나의 증상이니까 나는 이렇게 예. 그냥 뭐 순응하고 살겠어라고 예. 놔두면
0: 자 두 가지죠 이제 견딜 수 있으면
1: 예.
0: 이게 자기 삶의 질을 떠뜨리지 않고 뭐 조금 불편하지만 견딜 수 있으면 그냥 두는 게 낫죠 우리가 항상 치료라는 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겠죠
1: 네 예, 예.
0: 그 다음에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이분 자체가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본인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해 하면 치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치료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하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1: 예.
0: 갱년기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게 훨씬 행복하고 그럴 것 같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1: 예.
0: 그런데 뭐 갱년기 증후군은 최근에 이제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굉장히 많고 특히 여성의 어떤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나중에 혈관 질환이 심해진다든지
1: 예.
0: 그다음에 골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증상이 심할 때는 또 치료를 받는 게 의학적으로 타당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뭐 근육을 키운다거나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0: 자연 속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식으로 섭취해서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1: 예. 근데 아까 이제 에스트로겐 떨어진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 다 똑같은 갱년기 증상을 겪는 게 아니라고 했고.
0: 예, 예.
1: 특히 이제 남성 중에서는 남성이 이제 급격하게 애견남이 된다.
0: 예. 그러니까 여성성이 좀 그
1: 테스토스테론이
0: 부드러진다. 예.
1: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예, 예.
1: 이게 에스트로겐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본인에게 있어서는 갱년기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냐면요.
0: 예.
1: 복부 지방이 예. 남성 호르몬을 아로마타제라는 예. 효소를 가지고 여성 호르몬 만들어 버립니다.
0: 아, 복부 지방이?
1: 예.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비만한 남성들은 예. 나중에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0: 높아져요?
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지방 조절, 체중 조절을 하면서 정상적인 어떤 테스토스테론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0: 아무래도 근육줄의 남성들이 좀 남성성이 강한 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 네.
0: 솔직히.
1: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0: 네.
1: 혈관이거든요.
0: 예, 예.
1: 혈관 증상이 있으면서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나 스트레스 조절이나 그다음에 수면 관리 통해서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하면 예. 갱년기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0: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선 하나씩 볼게요.
1: 예, 예.
0: 뒷번호 4433 쓰시는 분은 남성 갱년기 관련해서는 그 병원을 어느 과로 가면 좋습니까?
1: 예, 남성 갱년기라고 하니까 이제 성기능 관계된 거 일단 비뇨기과도 괜찮을 것 같고요.
0: 아, 비뇨기과 가도 돼요?
1: 예,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내과나
0: 내과,
1: 예, 가정학과 예. 같은 주치 병원들,
0: 예, 예. 예,
1: 당구의 병원에서도 아마 남성 갱년기 치료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아직까지는 이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지만
0: 예.
1: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어떤 비용을 가지고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 예, 예.
1: 일단 그런 부분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이 부분이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는 병원에서 오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DRBSH69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운동을 하면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남성 호르몬 주입 치료를 하게 되면 몸속에서 스스로 이 호르몬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1: 예,
0: 주셨어요.
1: 그래서 모든 이제 호르몬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내부에서 만드는 능력이
0: 떨어져요.
1: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0: 예, 예.
1: 하지만 치료라는 거야. 우리가 혈압약을 먹는 치료 자체가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혈압을 고치는 건 아니고
0: 예.
1: 혈압을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조절 능력.
1: 예, 남성 호르몬 주사를 이제 투여받는 것 자체도
0: 예.
1: 남성 호르몬 주입함으로써 이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당장의 부작용들. 그다음 후유증들을 줄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줄어드는 어떤 작용보다는 이걸 채워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예. 뒷번호 5748 쓰시는 분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심혈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1: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작용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혈관이고요.
0: 예.
1: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골밀도 감소에 에스트로겐 결핍이 부족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0: 그럼 이분은 드셔야겠네요.
1: 아마 주치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0: 네.
1: 아마 이거를 먹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
0: 예.
1: 그렇게 보신 거일 수도 있고 갱년기 증상도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0: 네.
1: 우리 몸에 들어오는 기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0: 예, 예.
1: 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직들이 있어요. 유방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그런 조직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반드시 건강검진 그다음에 여성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뒷번호 3484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남성이신데요. 이제 부인 아내에 대한 상담을 하셨어요. 와이프가 만 54세입니다. 두 달 전부터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폐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폐경에 갱년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따로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나요? 그리고 폐경이 오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네.
0: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1: 그러니까 54세라고 하면 이제 폐경 이제 뭐 요즘은 왕경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0: 네.
1: 조금 이제 늦게 오신 것 같아요.
0: 어.
1: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고 보통 6개월 정도
0: 네.
1: 생리를 하지 않으면
0: 예.
1: 폐경이라고.

0: 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아마 두 달 정도 안 하고 있다면 예.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면 이게 갑자기 이제 생리가 끝나질 않고요. 좀 불규칙해지다가 주기도 바뀌고 양도 바뀌고 그러다가
1: 그러니까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0: 6개월 정도
1: 건데요?
0: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데
1: 예, 예.
0: 뭐 병원에서 진료하는 방법은 호르몬 검사를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검사를 간단하게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6개월 정도 안 하는지 자연스럽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부관계는 뭐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에 아무런 정상이 없다면
1: 예.
0: 특별히 치료적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여성이 이제 폐경을 겪게 되면 심리적인 그다음에 어떤 몸의 어떤 변화가 이제 좀 오는 것들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이제 위축이 되거나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1: 그럼 이제 부부관계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자연스러운 걸 거 아니에요.
0: 이 시기에는 두 가지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죠.
1: 예.
0: 그러니까 잘 케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1: 예, 예.
0: 여성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이제 몸의 변화의 시기거든요. 두 번째 부부관계를 할 때 예, 수경이 줄어들면서 질의 어떤 건조증이나 질의 위축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면서
1: 예.
0: 이전과 다른 또 패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1: 예.
0: 게 있다면 3분까지 진료를 통해서 간단한 치료로도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자, 라디오 주치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답변 못 드린 건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프로그램 초기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자, 8시 24분 지났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 지난주보다 감소하겠습니다. 주로 수도권과 강원권 일대에서 정체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지방방향 정체는 오전 11시 때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정체가 빠르게 길어졌습니다. 덕소산패에서 서종 사이로 15km 정도 어렵고요. 춘천분기점 일대로도 3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구간 이후 호법분기점 에서 2천까지 각각 5km씩 밀립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천안 부근으로도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후 회덕분기점 갓길에선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서경주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일축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중형 화물차가 멈춰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현풍분기점 갓길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네, 주말 날씨 정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충청과 남부 제주는 제주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릴 텐데요. 우선 현재 일부 경남권으로 비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 남부와 제주에는 5에서 60mm의 장맛비가 오늘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라권역과 경남권 제주에 비가 먼저 내리다가 밤부터는 충청과 경북 북권 남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의 비는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비가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오후부터 확대가 되겠고요. 모레와 글피는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10에서 최고 80mm인데 전라도와 제주는 30에서 100, 많은 곳 제주 산지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세종, 대전, 강릉이 31도로 더위는 이어집니다. 대구와 제주 29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낮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이 많이 흐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도 오후 3시 안팎으로는 대부분 나쁘거나 매우 나쁨 상태가 유지가 되겠고요. 오존 농도는 대부분 중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이 높을 전망입니다.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4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시간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아이들이 고통과 아픔 같은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2: 네.
1: 달라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0: 된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느낌을 네. 어떤 시선으로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네. 어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신체 고통이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고 일단 단순하게 나누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보호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말하는 걸 이걸 어떻게 바라봐줘야 될지가 이제 무척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공감받고 싶은 순간이 이제 힘들고 아플 때, 또 뭔가로부터 고통받고 있을 때 이제 그때잖아요. 문제는 똑같은 고통이지만 이제 아이의 시선과 어른의 시선 격차가 너무 커서 그 순간 이제 고통 더하기 이제 외롭다고까지 느껴지는 거야. 제대로 된 공감이 안 되면 또 아이들은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따라가 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감을 해줄 수 있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이 고통을 또 스스로 마주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또 스트레스 저항력도 높일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0: 물리적으로 뭐 부상을 당했다거나 막 이런 거 말고 감정적인 부분에 좀 치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모르잖아요. 감정적인 게 다쳤는지 아픈지.
1: 그렇죠.
0: 다만 그때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눈물이거든요. 네, 울고 네. 아이가 네. 갑자기 막 뭐 화나서 울거나 아니면 네. 뭐 억울해서 울거나 뭘 해서 울거나 하여튼 그런 네. 경우에 근데 또 그렇다고 다 모든 걸 다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1: 그 고통이라는 건 사실 세분화돼야 되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게 고통을 세분화시키지 못하는 아이일수록 이제 5, 6학년인데도 어른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울어요. 예. 상처 조금 났다고 울고 아, 그럼 뭐 이걸 정말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건지 막 고민이 되죠. 순간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는 아기의 경우 이제 그냥 고통뿐만 아니라 아이는 항상 울죠. 많이.
0: 배고프면 울고 네, 졸리면 울고 맞아요. 깨나면 울고 네. 밥 먹고 나면 울고 네. 다 울죠.
1: 예, 네.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아기는 불쾌한 순간에 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모든 순간이 다 이제 불쾌한 거예요.
0: 네.
1: 이걸 다시 돌려 말하면 그런 불쾌함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이걸 세분하지 못해서 그냥 통째로 다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0: 아기는 네. 네
1: 이제 그 과정이 성장 과정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인지 발달하고도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녀가 신체적으로 아프다고 울 때 일단은 누군가 물어봐 주는 게 좋아요.
0: 아.
1: 어디가 아프냐?
0: 예.
1: 그럼 이제 뭐 머리, 발 등 뭐 다친 곳을 보여주겠죠? 그럼 그 부분을 일단 뭐 상처는 닿지 않게 이제 좀 만져주시고 일단 거기를 터치해줘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뭐 상처가 났구나 하고 호 풀어주고 뭐 밴드도 붙여주고 이제 별것 아니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통증을 아픔이라는 것도 불쾌함이라는 걸 세분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수록 이제 아이들은 아 이걸 세분화해서 얘기하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대처나 설명이 달라지는구나 이제 네. 그런 걸 알게 되고 더 이상 울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학년인데도 자주 운다 이걸 야 별거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표현해서 대응해 주시기보다는
0: 네.
1: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아 그건 찬바람을 맞아서 머리가 아픈 걸 거야 뭐 수박을 많이 먹고 자서 배가 아픈 걸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표현을 해준 뒤에
0: 예.
1: 후속 조치를 해 주시면 점차 우는 게 줄어들 겁니다.
0: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주는 네. 건데 얘기라는 속이 어떻게 됐는지 뭉그러졌는지
1: 네. 네.
0: 답을 안 하고 알려주질 네. 않고 가만히 있어요.
1: 맞아요.
0: 꾹꾹 눌러 네.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실제로도 이제 수학여행 가다 보면 아이들이 뭐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해서 갑자기 다친 경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0: 네.
1: 그럼 담임도 모르죠. 우연찮게 다른 아이들이 말해주고 이제 알아가지고 뭐 병원 데려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0: 예.
1: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향성이 무척 강한 아이들이 유독 아프다는 표현 잘 안 하고요. 일단 그냥 있어봐요. 그냥 있어 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이제 꾹꾹 참다가
0: 네.
1: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이걸 내가 뭔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픈 걸 말 표현 안 하기도 하고요.
0: 네.
1: 이제 조금 고학년 아이들 중에는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시선이 집중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0: 예.
1: 어떤 경우든 뭐 대처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0: 예.
1: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모든 아픔은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자주 일상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건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0: 예.
1: 이제 또 비슷하게 부정적 감정도 유달리 표현을 못 하시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0: 네.
1: 이제 아파도 참는 부모를 보고 성장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른부터 내가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말하고요.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약을 찾아서 먹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아요.
0: 예.
1: 이제 동화책 중에도 뭐 엄마 아빠는 뭐 동화책 속에서 막 슈퍼 영웅처럼 슈퍼맘처럼 뭐 슈퍼 대디처럼 막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아이들이 아프다는 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일단 아프면 아프다는 걸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약도 드시고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0: 아이건 부모건 모든 아픔은 다 표현할 수 있는 네. 게 좋다.
1: 네.
0: 근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과하게 나주 과 네. 하는 네. 친구들도 있어요.
1: 있죠. 있어요.
0: 그럴 때 어떻게 해요?
1: 그 이게 그 아이는 진짜 그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0: 예.
1: 그 예전에 비슷했던 두려웠던 경험이 실제로 통증을 확대시키기도 하거든요.
0: 예.
1: 그 두려움이 통증에 대한 인식을 이제 증폭시키는 건데 실제 그만큼 아프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보다 더 어릴 적에 어떤 통증 관련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인지적으로 고통을 이제 증폭시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소아과 가보면 아직 주사를 맞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막 울잖아요.
0: 아, 맞아요,
1: 이미
0: 맞아요.
1: 인지를 그렇게 한 네. 상황이기 때문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적극적인 직면 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환이 가능해요.
0: 네.
1: 그래서 미리 아이랑 병원 놀이도 하고요. 병원 놀이 하면서 아주 친절한 의사, 간호사 역할 이걸 이제 보호자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사 맞는 것에 대한 고통을 정의 내려주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게.
0: 예를 들면.
1: 네. 아, 조금 따끔해요. 약간 뻐근할 거예요. 하지만 주사를 맞고 나면 감기가 금방 나으실 거예요.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병원 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 놀이 중에 이제 주사를 맞고 나면 아, 주사 정말 잘 맞으시네요. 이런 칭찬도 마지막에 이제 덧붙이시고요.
0: 전에 아프면 배 아프면 특히 엄마 손 약손이라서 배를 주물러 주면은 진짜 안 아팠거든요.
1: 예, 맞아요. 효과가 있죠.
0: 네.
1: 이게 안정감 있는 보호자는 그냥 그 보호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 이제 실험한 적이 있는데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전신 마취 수술 받고 깨어나는 아이들에게 엄마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0: 예.
1: 이제 큰 수술을 받고 깨어난 그 힘든 상황에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선망 증상이라는 게 보통 보이는데
0: 예.
1: 이렇게 엄마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준 것만으로도 선망 증상을 상당 부분 완화해 주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만으로도 엄마가 옆에 있다고 느끼고 아이가 마취해서 깨어나는 과정 중에 안정감을 느낀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안정감이 형성된 보호자일 경우에 그런 거고요.
0: 네.
1: 그 반대의 경험을 하는 것도 있어요.
0: 반대 경험은 뭐예요?
1: 보호자가 있어서 오히려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의 시선만으로도 고통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0: 예.
1: 실제로 막 평소에 화를 잘 내고 자녀에게 이제 분노를 표현하셨던 이제 그런 경우 그러한 시선을 느꼈던 아이의 뇌파를 검사해 봤는데
0: 예.
1: 이제 엄마의 사진이나 시선을 느꼈을 때 그 뇌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산에 가다가 뱀을 만났을 때 공포감을 느끼는 뇌파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0: 엄마를 대할 때가?
1: 엄마를 봤을 때.
0: 어.
1: 네. 그래서 보호자가 평소 어떤 존재감을 보였느냐에 따라 이제 아이는 엄청난 고통에서 안정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고통이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증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0: 살면서 고통 있는 통증을 안 느낄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0: 느낄 수는 있지만 제어가 네. 가능하고 나름대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0: 정도보다 고통의 지속성이 더 고통을 배가시킨다 그래요.
1: 예.
0: 그러니까 강한 고통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판단이 들면 그러니까 지속성이 계속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순간 고통이 견딜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요.
1: 예.
0: 실제 느끼는 고통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작은 고통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또 더 심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함이 존재할 때 이 고통이 더 심한 통증으로 이제 다가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통에 대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1: 시간을 알려준다고요?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아, 곧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어른 입장에서는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이 곧이라는 시간을 지금 바로라고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자신이 생각한 시간이 지나도 아프면 이제 걱정이 더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 달 정도는 깁스를 하고 있으면 나을 거야.
1: 뭐
0: 지금 좀 쓰리고 따갑겠지만 소독했으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쓰린 게 좀 가라앉을 거야.
1: 예.
0: 물론 부모 입장에서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경험상 말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면 이제 아이가 그 고통을 인지적으로 바라보고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성이 어느 순간 끊긴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 로 알려주시는 게 그 시간을 견디는데 힘을 줄 수가 있어요.
1: 아픈데 나 괜찮다고 어른처럼 행동한 애들이 있어요.
0: 있죠.
1: 그건 어때요?
0: 심리적으로는 괜찮은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너무 일찍 철들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죠.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책임을 이제 느껴버리는 건데 뭐 이게 긍정적 표현으로 쓸 때도 있고 뭐 동시에 이제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이제 교실에서 좀 일찍 철든 아이의 경우는 좀 주의 있게 살펴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담임이 보기에 아, 철든 아이처럼 그리고 또 사실 그 아이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거든요.
1: 예.
0: 그런데 안으로는 좀 우울을 누적시키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봐요. 얘는 일찍 철들어서 참 성실한데 그 성실함이 내적으로는 이제 우울도 같이 꾸준하게 차곡차곡 이제 쌓고 있는 거죠.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면에 어떤 본인이 짓지 않아도 되는 책임들까지 쌓이는데 이게 누적되면 사실 청소년이 돼서 점차 표정이 사라져요.
1: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뭐 그 집안의 가장이라 그래서 네. 뭐 장남이 어쨌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일찍 철든 아이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럼 그 짐을 좀 내려놓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그 아이들한테는 사실 놀아라 그래도 잘 안 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일부러 경쟁하는 놀이를 저는 교실에서 시켜요.
1: 스포츠 같은 거요?
0: 네, 맞아요. 그 네다섯 명 정도 뭐 모든 만들고 대항하는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1: 예.
0: 이게 경쟁 놀이를 하다 보면 주변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서 욕심 부리고 살짝 규칙도 어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팀이 이기려고 이제 반칙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럼 철든 애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순간 잠깐 있고 어린애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요.
1: 예.
0: 이제 그러면서 쌓아놓았던 어떤 누적된 우울감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청소시키는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또래와 함께 팀을 이뤄서 이게 반칙인 듯 아닌 듯 애매한 경계가 있는 놀이들 있잖아요. 뭐 축구할 때 약간 어깨로 밀친다든가 농구하는데 이제 공을 터치해야 되는데 이게 손을 터치했는지 공 상대방 공을 터치했는지 살짝 애매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놀이 이런 놀이들이 일찍 철든 아이들의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순간 아이답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1: 이게 예. 아이들의 고통이라든가 아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0: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을 엄마나 아빠가 대신 없애주지 못하다는 걸요. 이제 그냥 아프다고 말할 때 어떻게 얼마나 힘드냐고 되물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아이가 겪어낼 거고 웬만한 것들은 또 회복탄력성으로 다 극복해낼 거예요. 단지 유의사항을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지금 너가 이렇게 힘든 건 말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야. 지금 너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너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야.
1: 네.
0: 심지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보호자분도 계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제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그런 거래요. 내게 마주한 고통.

0: 고통이나 아픔을 직면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미화되는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아이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돼요.
1: 아, 예. 예.
0: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지도 않고요. 그 아픔이나 고통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과정을 알려주는 게 그 아이에게 더 성숙하게 이제 아픔을 견디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현엄중창단이 부릅니다. 우산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코너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심리탐구 그로웨이브 오혜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주제가 중노년층의 의존성과 건강한 독립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 다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의존성하고 독립 문제를 고민해요?
1: 네, 다 어른이시잖아요. 네. 근데 50대 후반에서 70대 어르신 중에서 요즘에 이렇게 자식 키워놔봐야 다 부질없다. 내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예. 취업을 하거나 예. 결혼을 해서 품을 떠난 뒤에 찾아오는 빈둥지 증후군인데요.
0: 아, 그런 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1: 네. 예, 예. 그게 정서적인 의존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 인생의 시계를 오로지 자식에게만 맞춰놓고 살았는데 이제 자식이 떠나가니까 태엽이 풀린 것처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이제 중노년을 위한 얘기입니다.
0: 나이 든 자녀가 독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 결혼을 하고 뭐 출가를 네. 하거나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한 평생을 자녀에게 저축하듯이 네. 사랑과 정성을 쏟아갖고 자녀를 키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아, 내 자녀 그동안 열심히 키웠던 내 자녀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이제 저축통장 만기 찾듯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애정을 좀 회수해 보려고 하니까 네. 자녀들이 또 그렇게 응답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0: 왜 전화했어요? 뭔 일 있어요?
1: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헛헛함, 배신감 이런 큰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예. 이것을 이제 정서적인 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요. 머레이 보엔이라는 그 가족치료학자가 있어요.
0: 학자가 있어요?
1: 예, 예. 네. 그래서 정서적 융합. 부모와 자녀의 감정이 그 탯줄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처럼 네.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 탯줄, 정서적인 탯줄이 아직 잘리지 않고 단단하게 엉겨붙어 있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0: 아니,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유대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좋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걸 정서적 융합이라고, 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융합?
1: 이게 이제 과도하게 유대관계가 너무 과도해져서 예. 내 감정과 자식의 감정이 분리가 안 된 것. 이럴 때
0: 예, 예.
1: 자식의 반응이나 태도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0: 예.
1: 그래서 자녀가 내 전화를 기쁘게 받아주면 나 여전히 같이 있고 좋은 예. 부모구나 이렇게 싶다가도 자녀가 바쁘다고 퉁명스럽게 끊거나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면은 아, 나는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 자녀의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고
0: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냥 바쁜 거예요 그거는
1: 네,
0: 그냥
1: 네, 네, 네. 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정서적 융합이라고 합니다.
0: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1: 네.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무슨 사랑이지 이게 의존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좀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내 자녀를 위한 것인가 네. 아니면 나의 외로움이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행동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0: 예.
1: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주말에 반찬을 해서 막 가서 이렇게 막 쌓아두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러면 자녀들이 잘 먹고 뭐 그러면 서로 이게 잘 된 건데요. 네. 자녀들은 먹지도 않는데 또 쌓아놓고 하는 경우들 있고 네. 또 자녀들은 하지마 한단 말이에요.
0: 아, 됐어요, 이제 안 먹어.
1: 이런 경우 있죠.
0: 네. 그래도 집에서 먹어야지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러고
1: 네. 그러면 또 상처를 또 받으시고 힘들게 했는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정말 내가 지금 자녀하고 분리가 되어 있나? 의존하고 있나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안타깝게도 사랑이란 이름이 있지만 그 안에 한 번이라도 자녀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의존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고 반찬도 더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노년기의 허전함을 메꾸기 위한 집착일 가능성도 있다.
0: 그리고 우리 이쁜 딸 아들들이 나한테 그 홀대하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0: 걔들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알면서 뭐 직장에서 네. 치이고 뭐 네. 친구한테 네. 치이고 막 또 돈 네. 때문에 치이고 이런 거 많은데 또 부모에게도 잘 해하고 싶지만
1: 네.
0: 그래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부모에게 푸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 맞아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도 너무 치열한 그 생존 경쟁이 있고요. 육아도 스트레스가 크고
0: 네.
1: 본인의 가정을 꾸려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에너지가 고갈된 경우가 많아요.
0: 예.
1: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 버텨낼 마음이 그 마음의 여력이 좀 부족해서 연락을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연락도 없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섭섭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자녀들은 이제 또 극심한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죄책감이 인간이 느낀 가장 무거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죄책감을 유발하는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그 도망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0: 그럼 결국 악수단이 된다는
1: 그렇죠.
0: 얘기인데.
1: 그렇죠. 네. 그래서.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0: 표현하지 말아요? 나 서운하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요?
1: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방식으로 네.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먼저 그 행복한 정서적 독립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 독립을 위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자식 통장을 해지하고 나만의 감정 계좌를 만들어라.
0: 돈이요? 돈 그러니까, 말고
1: 이제 그동안 자식에게 막 저축했으니까 만기 돼서 막 찾고 싶잖아요. 근데 이미 자녀 다 성장해서 받을 만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네, 나만의 네. 감정 계좌.
0: 쟤는 제 삶이 있고 난 내 삶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1: 네.
0: 내 삶에 충실해야 된다.
1: 내 감정,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냥 기쁘게 나의 취미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드는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0: 나보고 살아야지 자식 보고 살면 안 돼요. 맞아요.
1: 맞아요. 네. 네. 네. 네.
0: 자, 그러면 좀 어른들이 좀 그래도 내 관심을 좀 붙일 취미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1: 뭐 아시는 취미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멋쟁이 그 중년층 사이에서 핫한 취미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시니어 디지털 크리에이터.
0: 유튜버?
1: 네, 그렇죠. 네, 쇼폼 영상 같은 거 촬영하는 건데요.
0: 어르신들이 이런
1: 네,
0: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요리 비법 같은 거 어르신들 네. 굉장히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그거 듣고 싶어 하자는 따님한테 자꾸 전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핸드폰 같은 걸 가지고
0: 네.
1: 그리고 뭐 반려견하고 산책하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본다든지 아니면 신앙송. 네. 인생의 지혜가 담긴 신앙송 이런 거를 그냥 뭐 구독자 많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내 취미로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면서 또 몇 명 구독자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제2의 전성기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0: 예.
1: 또 그리고 어반 스케치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노트하고 연필 조그만 거 갖고 다니시면서 이게 손으로 끄적끄적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드로잉 같은 것들을.
0: 스케치 같은 거?
1: 네네네. 의외로 노년기에 그림 그리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렇게 그려보시고 스케치 해보시고 집에 와서 또 물감이나 뭐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색칠도 해보시고 하면서 나만의 어떤 그런 작가, 작가 모드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또 이걸 네. 스마트폰으로도 하실 수 있고 패드로도 하실 수 있고요.
0: 있죠, 요즘에는.
1: 네. 예, 예. 그다음에 모바일 플로깅이라는 게 있어요.
0: 그건 뭐예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걷기를 하는데 그냥 걸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0: 쓰레기 줍는 거?
1: 예, 예. 예. 그렇죠.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주우시면서 어떤 그 동네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다양한 네. 취미 같은 것들 살리는 거 좋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움되는 거.
1: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심축을 자녀가 아니라 이제 부부 중심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자녀가 떠난 빈둥지를 보면서 자식들이 나를 소외시켰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아 이제 드디어 부모의 의무는 내가 해방됐구나 이렇게 다르게 보시고요. 해방의 시기로 맞이하시고 이제는 아, 나 참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0: 네.
1: 이렇게 하셔서 맛집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즐겁게. 또 혼자 사시는 분은 아, 이제 나 누구 눈치 안 봐도 돼.
0: 네.
1: 나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0: 네.
1: 이렇게 하면서 나의 전성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0: 부모님도 자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네. 요즘 광고도 뭐 그런 거 나오는데 보니까.
1: 아, 그렇죠. 네.
0: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 그리고 연락이 많아지는 거,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자주 전화를 걸어서 비난하는 대신에 일주일에 그걸 양을 좀 확 줄이시고요. 자녀와 통화할 때도 비난하는 투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왜 이렇게 전화 안 하니?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요즘 날씨가 좀 꿀꿀해서 그런지 우리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뭐 이렇게 너 왜 안 하니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적고 또 엄마가 오늘 이런 활동들인데 너무 즐거웠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일 때 가까이 가고 싶고 존경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0: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중노년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
1: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청춘과 정성을 다해서 그 자녀를 반듯하게 키워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그런 면에서 영웅이자 승리자. 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로서의 어떤 거룩한 임무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인생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래요. 그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도 많았고 그렇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자식이 나를 잘 안 봐주는 것 같으면 얼마나 서운하기도 합니까?
1: 예. 서운함에 갇히지 마시고 자신만의 세계를 다시 구축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심리탐구 그로웨이브의 오혜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7월 되고 나서 바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예고되어 있으니까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야외 활동 삼가시고요.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계곡, 하천변 접근 금지해 주시고요. 또 산비탈, 급경사지, 축대와 같이 붕괴 우려가 있는 곳 접근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까지 알려드리면서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때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낮에는 또 덥겠습니다. 7월의 네 번째 날이자 7월 들어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말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장맛비 예보가 있고 5에서 60mm 지나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전라권역과 경남권, 제주에 비가 오다가 밤부터 충청권과 경북권 남부로 확대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수도권이나 강원권으로도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우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대부분 10에서 최고 80mm 예상되고 전라도나 제주는 내일 30에서 100, 많은 곳 제주 산지 150mm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세종, 대전, 강릉이 31도로 더위는 이어지겠고 대구와 제주 29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내륙 중심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오늘 자외선 지수 오후에 대부분 나쁘거나 매우 나쁨, 오존 농도도 대부분 지역이 높음 예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를 덮친 폭염으로 미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는 위대한 미국 박람회 행사가 온열질환 우려로 오후 5시까지 문을 닫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폭염으로 대규모 퍼레이드가 취소됐습니다. 이날 미 동부와 중부에 걸쳐 1억 8천만 명이 사는 지역에 폭염 경보나 폭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란의 2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미네이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 테헤란, 시아파 성지 마슈아드 등에서 열립니다.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지 126일 만입니다. 아야톨라 하미네이의 시신은 전날 테헤란 시내 대형 예배 장소로 운구됐고 외교 사절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단상에 놓인 그와 딸, 사위, 손녀 등 함께 폭사한 가족의 관을 보고 울부짖는 시민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645명으로 늘고 부상자 수도 12,000명을 넘었다고 베네수엘라 공보부가 3일 밝혔습니다. 국제구조대와 베네수엘라 소방군 당국은 구조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지진이 발생한 지 9일째 접어들면서 생존자 구조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대들은 생존자 수색작업을 점차 마무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유엔은 이번 지진 실종자 수가 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이집트가 승부차기 끝에 호주를 꺾었습니다. 이집트는 오늘 호주와 전후반 90분을 1대1로 비긴 뒤 연장전에서도 우위를 가리지 못해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이겼습니다. 호주를 끝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아시아축구연맹 AFC 소속 9개 국가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7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일본과 호주가 32강에 올랐으나 각각 브라질과 이집트에 패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 안성 분기점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8.5톤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가 1차로를 막아 한때 도로